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적단체 구성 혐의 등을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범죄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결성해 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벌이거나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이적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지방선거, 재선거 소청 등 당내 현안을 논의합니다.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당 지도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재선거 소청을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논의할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당내에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이란 종전 합의로 한숨 돌린 G7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해 러시아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현지 시각 16일 G7 정상들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논의해서 석유와 가스에 대한 제재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프랑스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소나기가 반복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전주, 대구 31도 등으로 30도 이상까지 기온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KBS 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 행동의 대부분은 의식이 아닌 잠재의식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잠재의식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무서워. 난 참 운도 없지. 나는 돈 벌 팔자가 아닌가 봐. 이런 말을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그 믿음에 맞게 조금씩 조정하기 시작하죠. 반대로 나는 계속 배우는 사람이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 나는 매일매일 더 나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또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중요한 건 가끔 떠올리는 생각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매일 반복하는 생각이죠. 우리가 오늘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에 따라서 잠재의식은 그 말을 내일의 현실로 만들어 갈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6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안정숙님도 권영민님 이동희님도 반갑습니다. 염성호님도 반갑습니다. KBS 콩으로 또 샵 9730으로 벌써부터 인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는 좀 아리송할까요? 알파벳 세자 조합인데요. 미국하고 이란이 종전 합의를 했고 오는 금요일에 스위스에서 서명식을 갖는다고 하죠. 그런데 그 전에 벌써 뭐 전자 사인 방식으로는 이걸 맺었다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양해각서라고 불리는 문서입니다. 본격적인 계약이나 조약을 맺기 전에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적어 놓는 건데요. 법적인 구속력은 없죠. 서로가 양해를, 이해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 뭐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전쟁 배상금, 뭐 재건 비용 아직까지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사실은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자, 이 양해각서를 뭐라고 부를까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예, 요 약자이기도 합니다. 그걸 맞춰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0: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 또 유튜브 KBS 일라디오 채널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뉴스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어떤 소식들을 준비했나요? 우선 백상경 기자요.
2: 네, 어제 기준으로 시총 2000조를 돌파한 SK그룹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시중은행에 이어서 인터넷 뱅킹들도 마이너스 통장 한도 축소에 나섰다라는 뉴스, 그리고 국민연금 감액에 대한 어떤 소득 기준들이 완화가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강예지 에디터요.
3: 네, 스페이스X 영주 배정 사태가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이 기한 없이 이 사건에 대해서 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됐는데요. 이거 살펴보고 네.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란에 전쟁 배상금 성격의 재건기금 조성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있어서 이것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자, 우선은 백상경 강예지 에디터 통해서 증시부터 짚어볼까요?
3: 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는 0.64% 올랐지만 S&P 500은 마이너스 0.57%, 나스닥은 마이너스 1.15%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기술주의 차익실현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상장한 스페이스X가 4.83% 오르면서 상장 후 3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달러대까지 오르면서 아마존을 제치고 글로벌 시가총액 5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아침 코스피는 제가 좀 전에 살펴보니까요. 0.7% 정도 떨어져서 8,655선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코스닥은 0.14% 내린 1,017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스페이스X의 상장.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공모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되게 높았었는데 결국에는 한 주도 배정을 받지 못했고 금융당국은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떤 쟁점이 주요한 걸까요?
3: 네, 먼저 금융감독원이 검사 기한을 정하지 않고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사태의 경위부터 투자자 보호 전반을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특히 배정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었거든요. 그래서 전사적인 청약 모집 과정과 내부 통제 문제까지도 살펴볼 가능성이 있고요. 이 미래에셋증권을 통해서 스페이스X 공모주를 편입하겠다라고 홍보한 한 ETF가 있었는데 이 ETF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스페이스X를 매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망감에 주가가 급락했고 관련 금융회사들의 투자자 불만과 항의도 이어지고 있고요. 한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자신의 SNS에 스페이스X 공모주 코리아 패싱 사태가 과잉 규제가 만들어낸 예고된 결과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이 금융당국의 낡고 과도한 규제 체계에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우리 자본시장법상 해외 기업이 국내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를 하려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 뭐 유럽, 호주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 투자 수요가 넘치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 초대형 기업들이 굳이 우리나라 규제에 맞춰서 그렇게 행동할 유인이 없다는 점이고요. 그 최근에 오픈AI라든가 엔스로픽과 같은 기업들이 상장 가능성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좀 같은 상황들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3: 네. 네. 그래서 한국 규제 체계가 시대 변화에 맞게 진화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태원 원장이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게요. 그러니까 미국은 뭔가 상장 심사 증권 신고서 SEC에 똑같이 내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이후부터 어떤 시장의 평가를 받고 상장하기까지가 굉장히 좀 빠르더라고요.
3: 네.
0: 근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공모주 받아오려면 또 한국에서의 증권신고서를 새로 만들어서 내야 되고 당국의 또 심사도 받아야 되고 청약받으려는 사람들한테 또 알려야 되고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상장 벌써 해버리고.
3: 네, 그렇습니다.
0: 엔트로픽도 오픈 AI도 줄줄이 또 상장을 하게 될 테니까 이참에 우리가 부족했던 걸 좀 잘 돌아보고 개선을 해야죠. 또 가상자산 시장에서 코인 시장에서 스페이스X 비스무리한 코인들이 막 상장이 된다면서요. 근데 또 연관은 없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이 업비트가 SPX 6900, 비썸은 스페이스 코인이라는 코인을 신규 상장했는데요. 네. 이름이나 약자가 스페이스 X를 떠올리게 하지만 실제로는 스페이스 X와 전혀 무관한 인터넷 민문화 기반의 민코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SPX 코인의 경우에 S&P 500을 풍자한 프로젝트다라고 하고 있는데 스페이스 X의 그 종목 티커가 SPCX거든요. 그래서 철자가 유사해서 투자자들이 오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이 최근에 거래량 감소를 겪고 있는 거래소들이 스페이스X의 IPO 이슈를 활용해서 투자 수요를 좀 끌어들이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에 좀 투자하실 분들은 익숙한 명칭만 보고 좀 투자하시기보다는 프로젝트의 실제 내용 그리고 발행 주체를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0: 코인 시장의 신뢰가 왜 무너졌는지를 돌아보면 이런 걸 상장을 시켜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답이 나올 텐데요. 자, 백상균 기자가 준비한 소식. SK그룹 전반적인 시가총액이 2천조 원을 돌파했어요.
2: 네. 이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커졌고요. 삼성그룹과의 격차도 굉장히 빠르게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주가를 좀 보면요. SK하이닉스가 초반에는 조금 약한 모습 보이다가 지금은 거의 1% 가까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대로 지금 조금 약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자 기준으로요. 네. SK그룹 상장사 21개의 시가총액이 약 2020조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작년 초만 해도요. 이게 200조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거의 1년 6개월 만에 10배 가까이 지금 껑충 뛴 뭐 숫자고요.
0: 역시 뭐 하이닉스가 네. 많이 올랐으니까요.
2: 네. 지금 하이닉스 뭐 시총만 봐도 뭐 1700조가 넘어갔으니까요. 네. 굉장히 지금 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증시의 거의 4분의 1을 지금 SK그룹이 차지하는 어떤 헤비급 기업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SK하이닉스가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룹 내에서 전체 시총에서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84%에 달하고요. 이게 비중 2위가 SK스퀘어인데 SK스퀘어도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SK하이닉스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이면서 지분 20%를 들고 있거든요. 이 SK스퀘어 같은 기업은 이제 AI 딥테크 뭐 반도체 투자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 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뛰면 SK스퀘어의 순자산 가치도 같이 극대화가 되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결과적으로는 지금 삼성그룹과의 격차가 굉장히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삼성 대비 SK 시가총액 비율이 37%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네. 어제 기준으로는 74%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SK의 팽창 속에서 지금 5대 그룹 사이의 희비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사업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뚜렷하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LG, HD 현대그룹이 국내 증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0: 하이닉스가 오늘은 0.8% 강보합, 삼성전자 2.4% 떨어지고 있고 하이닉스 지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SK스퀘어가 오늘 5.4% 오르고 있고 SK스퀘어가 이게 이제 시가총액 3등이에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보다 더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하이닉스랑 스퀘어만 합쳐도 1900조. 1900조 정도가 되네요. 두 개만으로도. 코스피 하루 거래대금이 이제 막 50조 원에 달하거든요.
2: 네.
0: 거래대금 어마어마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이걸 전산적으로 감당을 잘 못하나 봐요.
2: 네. 이게 주식 거래량이 워낙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증권업계에서는 지금 이게 늘어난 이 그 거래량들 이런 것들 주문 조회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지다 보니까 기존의 인프라 가지고는 이걸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런 부분에서 좀 사고들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어쨌든 증권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증권업계 수수료가 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돈을 벌게 되는데 근데 정작 이제 투자자들을 위한 서버의 증설이나 어떤 전산 투자 같은 것에는 아직도 지금 미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 50분부터요. 약 45분 정도 국내 주식 위탁매매 1위인 키움증권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이 전산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로그인하려고 하면 대기화면에서 멈춰버리거나요. 아니면 접속이 아예 제한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됐었는데요. 물론 이제 국내 증시 개장을 하기 전이긴 했지만은 대체 거래소의 프리마켓 개장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는 애프터마켓 거래가 진행이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0: 그쵸.
2: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때문에 제때 매도 못했다, 뭐 이런 매수 못했다 이런 투자자들 불만이 좀 이어졌던 상황이 있고요. 다른 대형 증권사들의 전산 사고도 지금 빈번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한국투자증권에서는요 데이터 처리가 이제 오류가 생겨가지고 고객들의 계좌 수익률을 잘못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읽고 어떤 매수나 매도에 나섰다면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전산 프로그램 변경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게 적발이 돼서 금감원에서 과태료 1억 원의 부과를 받았습니다. 또 토스증권 같은 경우도요. 기업 실적 정보 제공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요. 이렇게 올해 1분기에만 지금 국내 증권사 59곳의 전산장애 민원이 지금 103건인데 1년 전보다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0: 일단 증시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주가 많이 오르니까 거래 대금 자체가 또 커지고
2: 네.
0: 근데 과거에 뭐 서버 같은 것들 빠르게 증설을 해야 하는데 그 속도는 또 못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왜 참고로 보시면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보시면 내 계좌 조회나 전 계좌 잔고 조회 같은 게 저 뒤쪽에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그거 끌어올 때 데이터 정말 많이 잡아먹는데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거를 맨 앞에 보여주는 것보다 맨 뒤로 증권사들이 빼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고. 근데 증권사들이 돈 정말 많이 버니까 이참에 투자도 좀 많이 해놔야죠.
2: 맞습니다.
0: 자, 강예지 에디터가 준비한 소식. 금통위. 의사록 지난달 금통위의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됐죠. 역시 물가에 대한 좀 우려가 많이 나왔어요.
3: 네, 한 위원이 중동 사태로 고유가 충격이 지속되고 고환율로 인한 전이 효과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의 임금 상승 효과가 영향이 가세해서 이 물가 상방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높을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은 물가 중심의 통화 정책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이 반도체 기업의 임금 협상 결과가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고 또 최저임금 협상이라든가 경제 전반의 기대 인플레이션 등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임금과 물가의 상승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좀 우려되는 점은 반면에 이 반도체 호황이 내수와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낙수효과는 작더라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환율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는데요. 경상수지 흑자와 세계 국채지수 편입 후 자금이 유입됐지만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환율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 살펴보니까 달러당 지금 환율이 151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 앞서서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렸어요.
3: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로 어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일본 기준금리가 1%대로 올라선 게 1995년 8월 이후 무려 31년 만의 일이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지속되는 엔화 약세와 가파른 물가상승 압력 때문인데요. 이 중동전쟁 때문에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수입물가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생산자 물가격인 일본의 5월 기업물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6.3%를 기록해서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여기에다가 미국과의 금리 격차 그리고 일본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 때문에 엔화 약세가 지속된 점이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3: 이 증권가에서는 일본은행이 앞으로 반년마다 금리를 0.25%포인트씩 더 올려서 최종적으로는 연 1.5% 수준에서 인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글로벌 흐름으로 봐도 유럽중앙은행이 이달 약 3년 만에 예금금리를 올렸는데 2%에서 2.25%로 올라가서 이 금리 인상 기조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내일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번 그 결정에서는 동결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지만
0: 네.
3: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긴축 신호를 보낼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다음 달 16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로 선회할 것이다 라는 전망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지난 5월 금통위에서도 두 명의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야 한다라는 소수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0: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거의 대세고 근데 미국은 정말 안개 속이죠. 케빈 워시 새로운 연준 의장이 점도표마저도 이제 공개 안 할 수 있다. 아마 그 목요일 새벽쯤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백상경 기자. 마이너스 통장 좀 이렇게 제한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잖아요, 은행에서. 근데 네, 인터넷 맞습니다. 은행에서도 이제 이런 걸 제한을 해요?
2: 네, 지금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이렇게 인터넷 전문 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이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을 하면서요, 관리를 주문을 했고,

0: 시중은행에 이어서 인터넷 뱅킹들도 빚장을 거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최대 한도를 기존에 2억 4천만 원이었는데 이걸 1억 원으로 축소를 합니다.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요, 내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이고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낮춥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K뱅크는 다음 달 말까지 아예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안 받겠다.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들에서는요, 이미 지난주부터 대출 한도 제한이나 갈아타기 중단, 우대금리 축소 같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규제들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1: 항상 반복되는 일입니다만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 늘어나는 거 관리하라. 그럼 은행들은 이제 빚장을 걸어놓고. 네. 근데 또 급전 필요하신 분들은 발을 또 동동 구르고. 당장 골목 상권부터 직격탄 이러면서.
0: 네, 사실 이제 가장 직격탄을 맞는 곳들이 자영업자분들입니다. 네. 자영업자분들은 사실 이제 점포를 개설하거나 이런 목돈을 쓸 때는 사업자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인건비 같은 거나 아니면 재료비 같은 어떤 상시 조달이 필요한 운영 자금들 있잖아요. 이런 곳들은 보통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리 같은 거에 당연히 이제 뭐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통장 축이 높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사업자 대출 과 달리 좀 쓴 만큼 어쨌든 이자를 빨리 내고 그다음에 상환도 그만큼 자유롭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실제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면서 급한 돈들을 좀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시중은행이나 인터넷 은행이 모두 다 지금 마이너스 통장 축을 죄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어떤 유연했던 창구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줄이 막혀서 당장 지금 결제 대금 마련하기가 막막하다라는 호소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 사실 이런 그 규제들이 증시 활황 때문인데 여기서 촉발한 B2 규제들이 좀 이제 불똥이 지금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경색 쪽으로 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개인사업자 대출도 더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이미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추가 대출 여력도 제한적이라서 굉장히 지금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자, 그리고 강예지 더 준비한 소식.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한테 전쟁 배상금 달라고 막 요구했잖아요. 근데 이게 전쟁 배상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재건 기금을 논의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2: 네, 파이낸셜 타임스가 미국 고위급 당국자를 인용해서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4조 원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이 논의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도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재건 기금 조성 논의를 사실상 인정을 했고요. 이 로이터 통신은 이 기금이 각국의 정부가 아니라 이란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기 원하는 기업들의 민간 투자 수단으로 통상적인 재건 배상 프로그램이 아니고 또 미국 정부 자금이나 보조금은 전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미국과 아시아, 중동, 남미, 뭐 아프리카 지역의 기업들이 이미 1,500억 달러가 넘는 자금 조달에 동의했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출자를 약속한 기업으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들을 거론하긴 했는데 사실 전체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요 세부 사항이 여전히 협의 중이라고 언급이 됐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에 체결됐던 이란 핵 합의에 대해서 현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비난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고 강조를 해왔는데 현재 논의되는 이 재정적 인센티브가 사실상 전쟁 배상금 성격인데다 규모 또한 또 상당할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 전쟁 배상금은 아니고 재건 비용이다. 일단 그렇게 포장을 하고 우리는 안 내고 우방국들이 내라. 이란 가서 돈 벌 나라들이 내라. 참 트럼프식의 사고방식 또 행동.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네, 일단 박일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체적인 협상의 틀 속에서 제기되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구체적인 것은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요. 또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의 이란 핵 문제를 포함해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하게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의 재건 과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원론 수준의 입장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이란 재건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제안한 내용은 아직 없는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외교부는 이 기금이 조성될 경우에 영내 평화와 안정에 당연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걸프국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0: 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다만 재건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정말 조성이 된다면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기류인 걸로 전해집니다.
1: 우리 정부가 돈 내고 우리 기업이 가서 수주하고 이런 그림이 또 나올까요? 모르겠네요. 경제전파사 강희애지 에디터,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탄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알파벳 세 자인데요. 본격적인 계약이나 조약을 맺기 전에 당사자들이 합의한 방향 또 협력 의지를 문서로 정리해서 사인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우리말로는 양해각서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의 약자. 그 알파벳 세 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뭐 스위스에서 뭐 19일쯤에 본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사전에 여기에는 서명을 했다고 하죠. 0819님, 이번엔 진짜 전쟁이 끝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송유성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현 가능성은 있으니 이것만이라도 휴 다행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알파벳 세자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 6801님, 그게 모유? 라고 보내주셨고요. 8233님, 게임만 하는 우리의 모유? 보내주셨고요. 아, 안직화님, 저는 아내에게 담배 안 피우겠다고 하고 아내는 잔소리를 안 한다는 이걸 맺고 저는 금연을 했습니다. 오, 잠시 후에 우리 또 담배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아까 장민진님이 부부간에도 이게 되나요? 예. 각서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각서. 예, 양해 각서. 그게 또 이거이기도 합니다.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 그 알파벳 세 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3: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 현재 또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정부가 담배 가격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시사를 했거든요. 정말로 그러면 흡연 인구가 줄어들까요? 얼마까지 또 올릴까요? 박대기 기자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지금 4,500원이잖아요.
4: 네.
1: 2015년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사실은 많이 올리긴 했습니다. 예. 당시 기준으로 보면.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 담배값은 어느 정도예요?
4: 저도 조사해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1: 네.
4: 현재 우리나라 담배 가격은 주요 선진국 대비하면 압도적으로 싼 상황입니다.
1: 오.
4: OECD 평균 담배값이 2023년 기준으로, 3년 전 기준으로 한 값에 9,869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갑에 보통 만 원인데
1: 거의 만 원.
4: 우리는 4,500원이니까 반이 약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영국 계열 국가, 영연방 국가들, 호주는 한 갑에 4만 천 원, 뉴질랜드는 3만 2천 원이에요.
1: 우와.
4: 비교하면은
1: 3, 4만 원.
4: 예, 엄청나게 싼 가격이 되겠고요. 생각해 보면 11년 동안 동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 2015년에 이후에 이제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였는데 네, 그런 감안하면은 우리는 좀 오랫동안 동결이 됐고 그런 사이에 외국에서는 뭐 담배의 해악 때문에 워낙 많이 올려가지고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전에 2,500원 시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담배 인심이 참 좋다고 그랬잖아요.
4: 네.
1: 한 개비 빌려주고.
4: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한 개비 정도 그렇죠? 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1: 그래서
4: 했죠.
1: 외국 사람들이 네. 보고 막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저 비싼 담배를 어떻게 이렇게 한 개비씩 잘 주냐고. 근데 4,500원 되면서 조금 인심이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
4: 네.
1: 비싼 나라 3, 4만 원에 비하면 거의 뭐 한 8분의 1, 10분의 1에 가깝고 인상 가능성 정부가 좀 시사를 했잖아요.
4: 네, 그게 좀 약간 애매한
1: 수준까지 갈까요?
4: 이게 좀 애매한데요. 이제 정경 복지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얘기를 한 건데 일단은 OECD 수준과 비교했을 때 낮은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당장 인상을 추진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뭐 인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엄청나게 이제 국민들 반발이 되게 심했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이제 2030년까지 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라는 걸 보면요.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당장은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 얘기했기 때문에 한 4년 정도 남았는데 아마 그 중간에 아마 인상을 시도할 텐데 여론의 추이라든지 오늘 우리 방송처럼 이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들으면서 아마 결정을 하지 싶습니다. 만약 올린다면 만 원 정도 선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OECD 평균이 만 원이니까요.
1: 그러게요. 지금 사실 담배 가격에도 세금 많이 붙잖아요. 네. 이거 담배 가격 올리는 게 또 뭐 세수 확보 위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얼마 정도 지금 붙어 있어요, 세금?
4: 예, 저도 이걸 좀 깜짝 놀랐는데 4,500원이잖아요, 담배 한 갑에. 네. 그 중에 담배 소비세가 1,007원이고요. 개별 소비세가 594원, 또 지방 교육세 443원. 여기에 부가가치세 438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4,500원짜리 한 갑에 3,325원이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와. 담뱃값이 74%가 세금이기 때문에.
1: 74%.
4: 네, 담배 피시는 분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세요. 나는 진짜
1: 애국자,
4: 애국자. 네, 애국자다. 그런데 네. 그런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1: 3,300원 정도가 세금. 예. 74%. 예. 그게 다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4: 이게 사실은 지방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지방세거든요.
1: 네. 네.
4: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 중에서는 옛날 그 200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 고장에서 담배를 사가라 이런 식으로 담배 소비 운동을 많이 펼쳤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지금은 좀 사라졌는데 왜냐면은 담배 소비세가 특히 재정이 열악한 그 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이제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이제 많이 나가게 되는데 841원이 한 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금연정책이라든지 또 건보재정에 많이 기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담배로 얻은 질병을 이 건강보험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1: 박성춘 님이 저소득층이 담배를 더 많이 피워요. 돈 많은 사람들은 건강 위해서 오히려 안 피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담배 가격 올리면 네. 오히려 저소득층. 서민 증세다 이런 비판도 따라붙잖아요.
4: 네, 그래서 그걸 역진세라고 부르는데 담배세가 대표적인 역진세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고소득층이 원래 소득이 많기 때문에 담배는 소득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진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피우더라도 부담은 저소득층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거죠. 소득이 원래 낮은 분들이 더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 총 흡연율 자체는 오히려 고소득층이 더 높아요. 그런데 저소득층이 담배를 피우시는 양이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분명히 이제 역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네.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담배 가격이 오르더라도 양을 줄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오른 세금을 부담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저소득층은 담배세가 오르게 되면은 담배를 피우는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역진성은 좀 줄어든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결국은 이게 소득에 따라서 오히려 좀 차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금을 올린다면은 그 오른 세금만큼을 저소득층의 금연 정책이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다른 복지 정책을 위해서 좀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럼 또 이제 담배값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좀 흡연율을 낮추려는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4: 그게 사실은 제일 큰 목적이죠.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2015년에 담배값이 많이 오를 때 그때 끊었거든요.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끊었습니다. 부담되니까. 흡연율이 실제 낮아질까요? 담배값이 올리면.
4: 이게 좀 상반된 주장들이 있는데요. 약간 낮아지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다시 회복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일단 보면은 2004년도에 한번 올렸었습니다. 500원을 인상을 했었는데요. 그때 성인 남성 흡연율이 57.8%였습니다. 그런데 담배값 인상 2년 뒤에 45.9%까지 약 한 10%포인트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좀 내리는 것 같다. 단기적으로 내리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2015년에 그러니까 이 직전에 인상했을 때는 43.2%였는데 2016년에 다시 이제 2015년에는 좀 떨어졌다가 2016년에는 살짝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사람들이 또 잊어버리고 다시 담배를 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2024년 최근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흡연율이 28.5%까지 낮춰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효과가 좀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 효과는 다만 이제 전자

0: 운영을 했었죠. 그게 정부의 주요 조수 수입 중에 하나였는데 담배하고 그렇죠. 인삼이 그랬었죠.
1: 공사죠, 공사. 예. 담배 인삼 공사.
0: 예. 그런데 이제 이게 88 올림픽 때 해외 이제 담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려고 너희는 왜 담배를 이제 국가만 피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민영화됐습니다.
1: 네.
0: 예. 그런데 이제 민영화된 결과가 민영화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 지금 KTNG라는 기업은 2015년부터는 해외 담배 판매가 국내보다 더 많습니다. 뭐 그럴 정도로 글로벌하게 아주 성공한 기업이 됐기 때문에 아주 민영화 잘 된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KTNG 같은 경우에 이 정도로 민영화를 지면 민영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 그러게요. 근데 이제 민영화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뭐 연초라고도 하는 그 네. 담배를 만들어 파는 기업은 KTNG밖에 없잖아요. 이게 네. 왜 독점이냐 이것도 좀 살펴봐야죠.
0: 네. 그거는 이제 공장 설립하는 비용이 비싸고 네. 판매망이 전국적으로 갖춰진 기업이 KTNG 하나밖에 없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담배란 사업이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업계에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 KTNG가 워낙 훌륭하게 민영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외국 기업들도 원래 초창기에는 외산 담배가 상당히 우리나라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1990년대 연식이 나오지만은 그때만 해도 뭔가 또 필립 모리스 이런 걸 피면은 좀 있어 보이고
1: 양담배.
0: 막. 예, 일본 담배 이런 거 많이 피었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나라 담배가 훨씬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품질이 훨씬 더 올라오면서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물건을 잘 만들잖아요. 제조업이 저는 승리라고 보는데 손끝 기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 그 아랍 세계라든지 뭐 이런 몽골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렇죠. 그래서 그 수출 금액 보면 계속 늘어나요.
0: 네.
1: 성과도 좋고요.
0: 네, KTNG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에만 그 연결 매출액이 1조 7천억 원이고요.
1: 네.
0: 영업이익이 3,600억 원.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20%나 되는 거의 반도체, 과거 반도체급의 엄청난 그런 회사로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블랙락 같은 해외 유수의 그런 투자 기관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뭐 성공적인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1: 그 회사 장기 주가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0: 네.
1: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대신에 이른바 연초라고 하는 그 연기 나는 거 태워서 네. 피우는 거 말고 전자담배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냥 형태만 바뀌는 거 아니냐. 니코틴 소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지난 10년 사이에 40%대에서 28%로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권련형 전자담배 사용률로 따져보면은 6년 사이 10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진 이 담배 소비자들이 전자담배로 옮겨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보다 과연 늘었느냐 전체로 따져가지고 줄었느냐는 이 통계 기준이 달라가지고 딱 비교하기 애매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상당수가 과거에 담배 피우던 분이 지금은 전자담배로 옮겨가서 결국은 흡연율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인 니코틴 소비 자체는 별로 안 줄었다 이런 식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기준을 좀 바꿔가지고 전자담배까지 포괄시켜가지고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법이 바뀌어서 이제 앞으로는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시켜가지고 전체 담배 소비량을 줄이는 식으로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1: 전자담배도 담배예요.
0: 네.
1: 그리고 신승원 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전자담배 걸어다니면서 피우는 사람 많다고.
0: 네.
1: 다른 사람한테 이거 확실히 이건 또 민폐입니다. 뭐
0: 예.
1: 연초를 피우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0: 아, 물론 이제 연초에 비해서는 좀 효과가 적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면이 그럼요.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면서 피우시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최근에 부산역에 갔다 깜짝 놀랐는데 부산역 앞에 보면은 그 담배 흡연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흡연 공간에서는 아무도 안 피우시고 흡연 공간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다 피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흡연 공간에 있으면 되게 답답할 수 있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나와서 피우시는 건데 아니, 물론 이제
1: 또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예, 민폐고
0: 그게 이제 바로 통행로를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부산역 앞이 거대한 이제 흡연 공간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지자체라든지 또 시민 의식을 좀 발휘하셔가지고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또 꽁초를 바닥에다 그냥 버리고 가고 침 뱉고 가고.
0: 아니, 뭐 제가는 그러진 않죠.
1: 예.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왜 예. 그런 행동들이 나오냐면 이미 담배를 피운다는 것 자체가 자기 몸에 해롭고 안 좋다라는 걸 인간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하나쯤이야. 침 하나 뱉는 것쯤이야. 내 몸을 이렇게 상하면서 내가 행위를 하고 있는데 길바닥이 상하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 이거 고쳐야 됩니다. 또 우리가 물론 이제 일부 아주 일부의 이야기예요. 흡연 때문에 그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이것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0: 네, 그렇습니다. 흡연 때문에.

0: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15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2023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14조 9,500억 원이다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요. 만성질환이 늘어납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 담배 직접 소비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담배로 인해서 흡연 공간을 만든다든지 또 이제 어떤 경제활동이 좀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에 다 포함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특히 의료비 지출이 최근 11년간 41조 원이 담배 때문에 늘어났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장기적으로 좀 위태로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흡연이 상당히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강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건보공단이 그 담배 인상공사 그 옛날 말이죠. 네. KT&G 상대로 소송 건 것도 이거 되게 오래됐잖아요. 아직 결론 안 나오고 있고.
0: 예, 1심과 2심에서는 그런데 건보공단이 패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폐암이 과연 흡연 때문이냐 다른 요인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딱 그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 인과관계.
0: 예. 그러니까 해당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통계적인 인과관계는 있는데 해당 사람이 죽은 것이 과연 그 흡연 때문이냐 뭐 이런 식으로는 좁은 인과관계를 찾기가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심과 2심은 패소한 상태인데 결국 건보공단도 이게 흡연이 상당히 큰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1심, 2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송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 김상현 님이 중학생 애들이 담배를 피우는 거 보면 담배가 한 10배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6768님은 끊은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힘들 땐 아직도 생각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평생. 이혜진님은 우리 신랑이 듣고 있을 텐데 이 김에 담배 좀 끊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이혜진님의 남편분은 담배 꼭 끊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한테 끊었다라고 인증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KBS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짧게 만나 중동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오늘부터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완화돼 새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열고 청년층 고용 회복을 위한 지원 과제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이어가며 3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80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사람이 늘 한결같으면 좋은데 소위 뜨고 나면 돈 벌고 나면 초심 잃고 좀 변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오만 속에 숨겨진 경제적 대가론 한번 알아볼까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예, 반갑습니다.
1: 변은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고 하는데 사실 좀 성공했다고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 많죠.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사람은 오만하다 그러는데 네. 항상 인성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사실 누구나 잘 나갈수록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도 그렇고 사람도 똑같은데요. 처음부터 오만한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네. 처음엔 굉장히 절실하고 고객 한 명이 절실하고 또 기회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쓴소리 해준 사람한테 너무 감사해서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네. 잘 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바뀌는 거죠. 성공의 권리처럼 느껴지고 쓴소리가 불쾌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아,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그 다음에는 확신이 되는 거죠. 역시 내 생각과 분석이 맞다. 마지막에 이제 오만이 되는 건데 역시 이 시장을 내가 제일 잘 알아. 소비자는 결국 우리만 선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이나 기업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바닥에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제일 잘 나갈 때, 박수 받을 때, 매출이 잘 나올 때, 언론이 주목할 때 그리고 팬이 많아질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순간이 되면 자기 판단에서 의심하지 않는 성향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1: 요즘 주식시장에서 좀 그런 모습 나타납니다. 뭔가 스터디를 하거나 기업 분석을 하거나 뭐 펀더멘털이나 밸류에이션 뭐 이런 거 보지도 않고도 근데 큰 돈을 벌다 보니까 내가 주식 천재구나. 나는 좀 감이 있는 것 같아. 더 큰 돈을 끌어와서 해야겠어. 이러다가 또 크게 손해보시는 분들 좀 나옵니다.
3: 맞습니다. 이런 걸 지금 과잉 확신 편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내가 한두 번은 그렇죠. 내가 한두 번 성공하면은 앞으로 계속 성공할 거라 믿는 거죠. 물론 이제 성공한 데 여러 이유가 있죠. 뭐 운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실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장 상황도 있는데
1: 그렇죠.
3: 이제 문제가 성공이 한두 번 반복되면 그게 어떤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운이라든지 시대 상황이 아니라 내가 잘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슬램덩크의 강백호처럼 역시 나는 천지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을 일종의 휴브리스라고 부르는데요.
1: 네.
3: 휴브리스는 그리스어로 약간 오만, 교만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 비극을 영화 내용을 많이 보면 인간이 마치 신처럼 굴다가 결국에는 무너진 내용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1: 그렇죠.
3: 이제 이런 건데 휴브리스는 인간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든 개인이든 야 이제 난 성공했으니까 난 틀리지 않아. 이렇게 믿는 순간부터 남의 의견을 과소평가하거나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1: 그러다가 대가를 치릅니다. 왜 잘 나가던 자기 팔자를 자기가 막 꼰다 이런 비아냥도 또 듣게 되고.
3: 맞습니다. 저는 이게 오만에 대해서 꼭 오만은 이제 이해 응당한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유명인들 오만 보면 다 인성 문제로 이제 말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1: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3: 그렇죠.
1: 한번 인성 논란 터져가지고 그 인기 회복 못한 사람들 정말 많죠.
3: 엄청 많죠. 그러니까 뭐 개인은 그렇고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매출 하락이 된다든지 브랜드 추락되고 인재가 나가고 최악의 경우에는 파산하는 경우도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한테는 굉장히 평판 하락도 있고 아주 안 좋은 경우 그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가장 무서운 게 오만하면 정보가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경우에는 리더가 오만하면 직원들이 좋으냐 쓴소리 안 하죠. 괜히 했다가 욕먹으니까. 고객은 불만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게 되죠. 그리고 팬들도 그렇죠. 실망해도 사실 말 안 하고 떠나버리니까. 그러다 보면은 사실 주변에는 친구나 동료들도 속으로 아, 저 친구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지만 앞에선 엄지척하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다 이러다 보니까 휴브리스에 빠진 사람들은 아직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이제 위험의 신호에 빠져 있는 거고 오만으로 인해서 그런 경고음이나 이런 게 들리지 않는 거죠.
1: 그러니까 주변에서 경고음을 울려주는 사람이 있어도 안 듣게 되고 그런 사람들 결국 떠나게 되고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만 남게 되고 본인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또 못 느끼고.
3: 그렇죠.
1: 에이고. 근데 또 뒤집어서 보면은 좀 적당한 자신감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3: 맞습니다. 사실 오만과 자신감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백지 한 장 차이 좀 보이는데 큰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둘 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긴 한데 차이가 있죠. 자신감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지만 오만은 나는 틀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조언을 듣고도 아 그래 좋네 이러고 앞으로 나가지만 오만한 사람 듣고 아 기분 나빠 네가 뭘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사실 자신감은 이제 엑셀과 브레이크가 같이 있는 자동차고 오만은 엑셀만 있어가지고 엄청 빠르게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벽에 부딪히거나 아.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죠.
1: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오만함 때문에 무너진 기업 또 있을까요?
3: 굉장히 많죠. 사실 뭐 유명한 사례가 이제 블록버스터와 넷플릭스인데 블록버스터는 이제 미국 비디오 대여 시장 거의 절대 강자였거든요.
1: 비디오 대여점 가장 큰 체인.
3: 그렇죠.
1: 네.
3: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컸는데 그런데 여기에 어느 날 2000년도에 넷플릭스가 블록버스터 찾아가서 5천만 달러, 지금 환율로는 약 700억 원대 자기 회사를 사라고 말했어요.
1: 700억 원에 그렇죠. 넷플릭스를 인수해달라.
3: 그렇죠. 지금 보면 야 이건 진짜 거의 꼼짝 다름없다.
1: 26년 전입니다.
3: 그렇죠. 그런데 네. 넷플릭스가 그때 창업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온라인으로 이제 고객이 주문을 신청하면 우편으로 DVD나 비디오를 제어해주는 일종의 그렇죠. 오프라인 DVD 구독회사였어요. 지금 온라인 구독회사지만.
1: DVD를. 택배로 보내주던
3: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아이고 블록버스터 입장에서 이런 게 온라인으로 하는 게 되겠어? 이런 DVD 회사한테 이런 거 사서 뭐 하겠어? 이래가지고 무시한 거죠. 근데 8년이 지난 다음에 블록버스터는 파산하고 넷플릭스는 알다시피 지금 OTT계의 선주회사 된 거죠.
1: 예.
3: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강자가 봤을 때는 어떤 변화의 신호가 굉장히 작게 보이지만 사실 겸손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변화의 시작으로 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소음이거나 그냥 지나가는 일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만은 여러 대기업이 허망하게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1: 대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자영업자도 그런 케이스가 좀 있지 않을까요?
3: 맞습니다. 많이 있죠. 사실 이제 개인도 사실 하나의 브랜드잖아요. 유명인이나 운동선수, 유튜브 요즘 인플루언서까지.
1: 그렇죠.
3: 뭐 직장에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신뢰를 쌓고 그 신뢰로 기회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저는 이제 평판 자본이라고 부르는데.
1: 평판 자본.
3: 그렇죠. 예전에 사실 실력만 있으면 됐잖아요. 노래를 잘 부르거나 연기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회사 일만 잘하면 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 사람 실력이나 결과물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태도나 인성까지 관심을 가지거든요.
1: 네.
3: 그래서 예로 들어서 잘 나갈 때 이제 겸손함이 사라지거나 오만해 보면 하, 잘 나가더니 이제 사람 바뀌었네. 인성 드러났네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겸손한 사람이 하면 아유 사람인가 그럴 수 있지. 평상시 봐봐. 얼마 사람 좋아. 이러는데 약간 오만한 이미지가 쌓이면 야 그럴 줄 알았다. 드디어 인성 나왔네. 심한 경우에는 이제 관상은 과학이네.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비호감을 찍히면 심한 경우에는 그 분야에서 퇴출당하는 경우도
1: 그러니까 있죠.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3: 맞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 가게 잘 됐는데 누가 리뷰나 이런 거 잘못 쓰거나 아 사장님 맛이 좀 이상한데 이러면 아, 요즘 손님들 까다롭네. 원래 우리 식도 너무 맛있는데 이러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약간 서서 이제는 약간 망해가는
1: 손님 탓을 하고.
3: 그렇죠. 절차를.
1: 내가 장인인데. 막
3: 그럼요. 아, 그러다가 왜 이렇게 까다로워. 막 이러면서.
1: 근데 또 남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나중에는 정말 필요할 때 나를 위해서 조언해 준 사람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3: 맞습니다.
1: 그러면 오만한 태도의 반대 뭡니까? 겸손입니까?
3: 겸손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름이 전호겸이잖아요. 그래서 겸자가 한문으로 겸손할 겸자거든요.
1: 호자는요?
3: 호걸호자요.
1: 아.
3: 아, 그래서
1: 호걸인데 겸손해.
3: 이름은 좋죠.
1: 예, 최고네요. 네,
3: 이름도 좋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 해서 굉장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생각했는데 겸손이 사람들이 이제 도덕적으로만 보잖아요. 예. 아,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뭘 하겠어. 이런 거는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인 거죠.
1: 아.
3: 겸손함은 사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고객과 시장이 나보다 더 빠를 수 있다. 남들이 나보다 더 잘날 수 있다. 이런 것도 인정하는 거고 성공하더라도 아, 이건 운과 타이밍이 안에 있었다. 이러면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거를 당연한 게 아니라 고마운 일로 보고 항상 쇄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겸손한 태도는 계속 배우는 태도고 반대로 오만한 사람을 이제 배움을 멈추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약간 자기 비하거나 약한 태도가 아니라 외유내강이 가능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라
3: 그렇죠.
1: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그렇죠. 할 수 있는 사람들. 오만했다가 겸손함을 되찾아서 잘 된 사례는 없습니까?
3: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민 MC 유재석 씨를 유재석 생각하는데 씨. 제가 예전 화면 봤더니 KBS 대학 개그제로 이제 데뷔하셨는데 장려상을 예. 받고 거기 봤더니 그 장려상 딱 말하니까 이분이
1: 장려상.
3: 오시면서 장려상 발음이 좀 안 좋죠? 그래서 한쪽 귀를 이제 파면서 뭔가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보셨구나.
1: 예. 유명한 장면이죠.
3: 예. 예. 그래서 뭔 그 예능 프로에 본인 직접 나와서 내가 그때 정말 내가 최고였는데 장려상 받은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때 귀를 파면서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고 그것 때문에 선배들이 굉장히 안 좋게 봤다는 거예요 본인을.
1: 맞아요.
3: 그러고 나서 사실 그게 오만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오랜 무명 시절을 거치면서 겸손함을 갖추면서 오늘날의 국민 MC가 되신 거죠.
1: 그걸 또 빨리 깨달았다는 게 사실은 대단한 거고
3: 그쵸.
1: 누구나 오만함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걸 깨닫고 다시 초심을 찾거나 겸손함을 통해서 이 사회에서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겸손한 전호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저희가 2부에서는요 미래 생활사전으로 돌아오는데요. 월드컵 속에 숨어있는 AI 기술들을 찾아봅니다. 이거 재미있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보조기기 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문상현입니다. 보조기기 관리사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기를 깨끗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공구를 다루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긴장됐지만 지금은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오늘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는 소나기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오고 있고 특히 제주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며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의 비는 밤까지 이어지면서 5에서 30mm, 제주 산지에는 최고 60mm의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양이 적게는 5mm에

0: 에서 많게는 60mm로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습니다. 또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해 강하고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대구 31도, 광주 30도, 강릉과 부산, 제주 27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지만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며 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32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G7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각각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오늘부터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완화돼 새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10만 원인 수급자는 그동안 감액 대상이어서 기준인 319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91만 원의 5%인 45,500원이 깎였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 519만 원 미만에 해당돼 감액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해 소득에 대해서도 개정된 기준이 적용돼 이미 감액된 사람들도 별도 신청 없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와 정부의 KPS를 통합한 새로운 교통카드 서비스인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내놨습니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이용자의 교통비 규모와 이용 패턴에 따라 환급형과 정액형 가운데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6만 2천 원 이상이면 기존 기후동행카드와 동일하게 추가 부담 없이 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6만 2천 원 미만이면 KPS 방식이 적용돼 이용 금액의 20%를 기본 환급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를 010 시작번호로 표시되게 바꿔준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조직원 5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변작 중계기로 전화번호를 조작해 피싱 조직이 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정부가 청년층 고용 회복을 위한 지원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 합동 일자리 TF 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추가 보완 과제 등을 점검하고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청년 뉴딜 추진 방안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성과와 수요가 많은 사업 중심으로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더해 신규 과제도 발굴할 방침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합의 서명 직후 이란산 석유 판매에 대한 제재를 즉시 면제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16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19일로 예정된 종전 양해각서의 정식 서명이 이뤄진 뒤 이란이 석유와 정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존 제재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제재 면제 대상에는 이란산 석유 판매에 수반되는 금융거래와 운송 등 관련 서비스도 모두 포함된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현재 종전 합의로는 향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막을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 당국이 최근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이를 두고

이란 신정 체제가 세계 경제를 해칠 강력한 새 무기를 미국과 전쟁의 결과물로 획득한 것이라고 해설했습니다. 경찰이 지방선거 개표 상황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한 피의자로 잠실 개표소 집회에 참가자 한 명을 특정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5일 올림픽공원에서 발생한 JTBC 취재기자 폭행 등의 피의자 중 한 명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집회에 참가한 여성 2명을 돌로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많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 대부분 권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남부지방은 오늘 하루 5에서 20mm의 비가, 제주도는 최대 6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0: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지금은 10시 5분 또 2부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MOU였습니다.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라고도 하고 이제는 기사에서 계속 뭐 MOU 많이 나오죠. 특히 미국과 이란 사이에 종전 그 협상의 결과로 제네바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스위스 내 어딘가에서 서명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그 전에는 MOU부터 맺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군사적인 적대 행동부터 멈췄다라고 했는데요. MOU는 구속력이 또 없죠. 그래서 뭔가 구속력 있는 계약, 조약까지도 또 이어져야 할 텐데요. 이경복님, MOU, 양해와 각서라. 단어의 온도가 많이 다른 단어의 조합이네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4524 쓰시는 분은 선거 때만 되면 무슨 대단위 개발을 한다고 MOU 협정서를 들고 사진 찍고 난리인데 희망 고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잘 믿지 않아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8584님, 딸하고 같이 방을 쓰다가 이제는 방을 따로 쓰면서 출근 전에 화장하면서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퀴즈 정답을 많이 맞히게 되고 있다고 뿌듯합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네요. 멋지십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범래님이 정답 MOU. 안 친한 사람이랑 나중에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것도 MOU 일종이라고 하던데요. 구속력이 없습니다. 선의로 지켜야 되는 거고 뭔가 좀 7599님 부부 사이에 뭐 이제 술 덜 드시기로 하는 것 뭐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뭔가 좀 걸어놔야 됩니다. 정답 MOU 맞춰주셔서 또 선물도 저희가 또 많이 보내드릴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선물방도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오늘 증시는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나흘 동안 뭐 연속적으로 올랐죠. 코스피 오늘은 0.6% 내린 8670.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0.1% 강보합 정도 1019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오늘은 좀 내린 폭이 상대적으로 크네요. 2.5% 내리고 있고 하이닉스는 0.6% 강보합. SK스퀘어는 4.5%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5.3% 강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5% 강세, 조선 방산주가 오늘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한화오션도 8% 이상 오르네요. 코스닥 내에서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다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바이오 기업들은 뭐 상황에 따라서 다들 좀 엇갈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12원. 1512원으로 1510원대에서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네요. 미래생활사전 시간으로 갑니다. 월드컵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또 KBS에서 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 뭔가

0: 볼 차는 소리가 더 좀 실감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오프사이드 판정 시간도 더 빨라진 이게 느낌은 아닐 겁니다. 그 안에 또 사실 과학이 숨겨 있거든요. KBS 중계통에서 그걸 또 이제 다 생생히 아마 보고 계실 텐데 월드컵 속에 숨어있는 그 AI 기술들 재미나게 한번 들여다 보실까요? Y스트릿의 송이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월드컵 재밌게 보고 있습니까?
1: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0: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멕시코전이 네. 있어가지고.
1: 거리 응원해야죠.
0: 아, 거리 응원합니까?
1: 아, 여의도에도 할 수 있잖아요.
0: 일할 시간 아닙니까?
1: 아, 그렇죠. 네.
0: 아니, 그 경기장 안에 어떤 기술들이 숨어있는 거예요?
1: 일단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거는 요 네. 공인구입니다.
0: 저희가 요거 트라이온다라고 하죠.
1: 맞아요.
0: 공인구 스튜디오에 하나 갖다 놨습니다.
1: 네. 예. 이 공인구 안에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숨어져 있는데 네. 일단 월드컵이라는 경기 자체가 운동장 위를 구르는 이 22cm의 작은 공 하나에 전 세계 50억 명이 동시에 몰입하는 스포츠잖아요.
0: 눈을 뗄 수가 없죠.
1: 네. 과거의 월드컵은 이 축구공은 차고 다르면 바꾸는 그런 소모품에 불과했지만 네네네. 이제 이 공은 최첨단 데이터 수집 기기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0: 이 공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고요?
1: 그렇죠. 일단은 좀 간단하게 이 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북중미 월드컵 공인구 명칭은 트리온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리온다고요. 네. 예상하시는 것처럼 트리는 이제 스페인어로 셋. 이라는 뜻이고 온다는
0: 트리,
1: 예. 그렇죠. 온다는 파도를 뜻하는
0: 아,
1: 단어입니다.
0: 온다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0: 파도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세계의 파도.
1: 세계의 나라가 이렇게 파도처럼 막 휩쓸려 온다 이런 뜻이에요.
0: 아, 그 북중미 월드컵이다 보니까 3개국 개최.
1: 그렇죠. 처음으로 사상 최초로 3개국의 공동 개최를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런 이름을 붙였고요. 네. 공 색깔도 각 개최국을 상징하는데 이제 캐나다의 빨간 단풍잎, 아. 또 멕시코의 초록 독수리. 또 미국의 파란 별무늬가 역동적인 아, 파도 모양으로 새겨져 그러네요. 있습니다.
0: 아, 이게 캐나다, 미국, 멕시코 색깔.
1: 그렇죠. 거기 독수리 모양도 이제 그려져 있어요.
0: 네네네.
1: 보면 해서 월드컵의 공인구는 1970년부터 계속해서 이 스포츠 브랜드인 아디다스가 여기 모양이 있죠.
0: 네.
1: 제작을 해오고 있는데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0: 네.
1: 이 트리온다는 역대 공인구 중에서 이것의 숫자가 가장 적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0: 일단은 네. 기존에 봐왔던 축구공이랑 확실히 달라요.
1: 그렇죠. 모양이.
0: 무슨 모양이 있잖아요.
1: 네.
0: 이거 확실히 다릅니다.
1: 맞아요. 이 트리온다는 이 패널이라고 부르는 외피 조각의 숫자가 단 4개밖에 안 됩니다.
0: 이게 4개밖에 안 된다고요?
1: 네. 4조각으로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 기존의 조각은 뭐 오각형, 육각형
1: 그렇죠.
0: 이런 것들 많았었고 한데 네. 이거는 이 무슨 각형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평면도를 놓고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모양으로 이제 뭔가 그 스핀 같이 생겼기도 했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축구공은 원래는 오각형 12개, 육각형 20개로 총 32개의 패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트리온다에는 단 4개의 패널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어. 월드컵 역사상 가장 적은 패널 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0: 이게 그거 있잖아요. 왜 부메랑 중에서도
1: 아 그렇죠. 이렇게
0: 그러니까 낫처럼 기역자로 네. 생긴 부메랑 말고 삼각으로 생긴
1: 맞아요.
0: 그 부메랑이 있거든요.
1: 네.
0: 그걸 넓게 해서 그걸 네 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네요.
1: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애들이 이렇게 돌리는 그 팽이 같은 것 중에도 그 스피너.
0: 스피너. 어,
1: 네.
0: 스피너.
1: 그런 모양으로 이제 네 개가 아. 붙어있는 거고.
0: 아, 되게 요상합니다.
1: 네. 직전 월드컵이었던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용됐던 공인구 알 리흘라의 패널 수가 20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패널 수가 줄어든 건데 이 패널 수가 적다는 게 더 둥글고 매끄럽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공기 역학적인 흔들림을 줄여주고요. 근데 패널이 적으면 좀 더 매끄러워요. 그러니까 미끄덩미끄덩 해갖고 이렇게 튕겨나갈 수 있는데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양각과 음각을 고루 섞어서 그립력을 높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점자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0: 볼록, 볼록,
1: 있고
0: 볼록, 볼록.
1: 예, 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오. 그래서 이제 그립력을 좀 높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팀의 이제 골키퍼 조현우 선수는 이 트리온다에 대해서 예. 볼이 살아서 오는 느낌이다. 이렇게 오.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0: 얼마나 힘들겠어요. 골키퍼들.
1: 그렇죠. 다 튕겨내야 되는데. 오. 제작사는 이 공을 만들기 위해서 시속 200km로 술술 쏘는 로봇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오. 3년 반 동안 설계하고 테스트를 했고요.
0: 네.
1: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외피 조각 중 4개라고 했잖아요. 4개 중에 하나의 내부에 AI 센서가 내장이 돼 있습니다.
0: 아, 이 안에 센서가 있어요. 네. AI 센서. 물론 이거는 그냥 판매용이고.
1: 그렇죠.
0: 대외용에만 아마 있겠죠.
1: 맞아요.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가 이 센서를 통해서 수집이 됩니다. 트리온다 내부에는 관성 측정 장치라고 불리는 네. 14g의 모션 센서 칩을 이제 탑재를 했는데요. 여기서 공의 가속도나 회전, 자전 같은 모든 접촉 상황을 초당 500번씩 기록을 합니다.
0: 1초에 500번이요?
1: 네, 즉 매초마다 500번씩 공의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를

0: 데이터를 이제 모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슛을 날렸을 때 이제 공의 정확한 회전수, 선수의 발이 이제 공에 닿는 순간을 마이크로 초 단위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비디오 판독실로 전송이 되고요.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이 카메라의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경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오프사이드 반칙이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그쵸, 판정을 그쵸. 하기가. 예. 그래서 이제 패스가 나가는 찰나에 그 공격수가 상대편 최종 수비수보다 앞서 있는지가 그 판단의 기준인데 맞아요. 예전에는 비디오 판독 심판이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선을 이렇게 쫙 그어서 일일이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공에서 보낸 이 각종 데이터가 선수의 발을 떠난 정확한 순간을 더 정밀하게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사이드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오프사이드뿐만이 아니고 뭐 핸드볼, 볼 터치 같은 심판 판정의 정확성이 이 공인구 안에서의 그 센서 덕분에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뭐 더 이상 뭐 심판한테 항의할 것도 없겠네요.
0: 맞아요.
1: 저 AI 센서로. 그러면 이 공에다가 AI 센서를 부착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0: 아,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2022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1: 4년 전에도.
0: 네,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네. 4년 전에는 그 센서 칩을 공 여기 가운데 한가운데에다가 심었어요.
1: 아, 그 구 안에다가.
0: 구 안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 복잡한 지지대를 이렇게 다 공 내부에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올해는 이 네 개의 패널 중 하나에 이 특수 설계된 내부 층에다가 센서를 밀착해서 장착하는 신기술을 구현을 했고요. 이제 센서와 배터리가 측면 패널로 이쪽에만 들어가면
1: 뭐
0: 무게중심이 예, 네.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어쩔 수 없이 실릴 거 아니에요.
1: 그 가벼운 센서 때문에라도 공의 회전이 달라지지 않을까?
0: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센서가 없는 나머지 세 개 패널에 완벽하게 무게대칭을 맞춘 균형 추를 소수점 단위까지 계산해서 정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디다스가 이거를 위해서 그 나사랑 같이 국제우주정거장까지 다녀왔다고 해요.
1: 그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예.
0: 그렇죠. 축구공 내부의 이 질량 분포와 이 칩의 움직임을 실험을 하기 위해서인데 중력이 있는 지구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어서 그래서 우주정거장에 가서 무중력 상태에서 완벽한 무게중심을 맞춰서 왔다. 들고 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같은 첨단 기술과 배터리까지 함께 들어간 만큼 이 공인구는 경기 전에 매번 충전을 해야 합니다. 90분 충전으로 이제 풀 충전을 하고 나면 6시간까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최첨단 기술은 비단 공인구뿐만은 아니에요. 이번 월드컵에서는 AI 기반 3D 선수 아바타와 또 차세대 오프사이드 판독 시스템도 도입이 됐습니다.
1: 야, 김민소님이 곽지식 작가님이랑 그 축구공의 비밀 이야기한 거 들으셨다고 센서가 들어가면 무게도 차이가 생길 것 같아요라고 보내주셨는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또 다른 무게 배분을 다 해놨다라는 거고 그 뭐 통신도 당연히 될 테고
0: 그렇죠.
1: 야,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축구공뿐 아니라 선수들 무슨 뭐 3D 아바타까지 만들었다고요?
0: 네. 이것도 역시나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선수를 일종의 게임 캐릭터처럼 만들어서 디지털로 미리 복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회 전 48개국 26명 엔트리 전원 총 1248명의 선수가 대회 전에 프로필 촬영 때 전용 그 챔버에 들어가서 1초 만에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지수를 측정하는 정밀 스캔을 받았습니다.
1: 그 출전 선수들 보면 명단 나올 때
0: 그렇죠.
1: 그 사람들 사진 하나씩 다 나오는
0: 네. 그게 아니라 전신으로
1: 전신을 스캔했다고요?
0: 3D 스캔을. 네. 선수 입장에서는 사진 한 장 찍는 시간에 자신의 디지털 분신이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이 디지털 분신은 경기 중에 선수의 실시간 움직임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오프사이드 판독할 때 역시나 활용이 됩니다. 예전에는 그 몇 명의 심판이 붙어서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해도 그 보는 각도나 위치에 따라서 뭐 선수가 약간 겹쳐 있다거나 몸 일부가 이제 가려지면 판단이 어려웠을 때도 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스캔해둔 3D 아바타로 계산을 해서 패스가 나가는 순간 선수의 어깨, 무릎, 발끝이 3D 공간에서 어디에 있었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긋기 비디오 판독에서 디지털 복제 인간 비디오 판독으로 진화를 해서 이제 오프사이드에 대해서는 뭐 이겨낼 여지가 없습니다.
1: 그러니까 카메라로만 보는 게 아니라 3D 아바타까지 해서 저 사람의 체형까지 다
0: 그렇죠.
1: 인식을 한 다음에
0: 어깨가 넓은지 좁은지
1: 이정옥님이 이번 경기에서는 옵사이드 잘 잡아내던데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0: 맞아요.
1: 이게 또 하나의 보는 재미인데 결국 이제 피파 에서 이렇게까지 계속 뭔가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게 이제 물론 뭐 기존의 판정 그래픽을 둘러싼 논란이 축구 업계에서는 계속 이제 일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올해 시즌에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이

0: 오프사이드 판도 그래픽 속의 수비수 자세가 실제 중계 화면이랑 달라 보인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의 실제 체형이나 이제 체형이랑 무관한 마네킹 그래픽이 이 판정의 신뢰도를 좀 떨어뜨린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피파가 아예 선수 한 명 한 명의 몸을 그대로 복제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한 거고요.
1: 그 축구 게임처럼.
0: 그렇죠. 또 기존의 판독 시스템은 오프사이드 정보가 비디오 판독실로 일단 가고 네. 이 판독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주심한테 전달되는 구조였는데요.
1: 좀 기다려야 됐죠. 네,
0: 이번 대회부터는 공인구 내장 그 센서에서 이 수집한 정보가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선수 추적 카메라, 3D 아바타까지 3총사가 완벽에 가까운 데이터들을 결합을 해서 공격수보다 단 10cm 앞에 있는 선수의 미세한 차이도 이 AI가 잡아냅니다. 그래서 명백한 오프사이드가 감지가 되면 비디오 판독실로 가지 않고 바로 현장 부심의 인이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린 몸을 직접 쏴서 사람 심판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AI 심판이 오프사이드 판정을 한 거다.
1: 그러니까 관중들이나 시청자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0: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빨라진 거죠. 그래서 아 오프사이드 이번 되게 잘 잡아낸다라고 느끼는 게 그러니까. 사실 바로 명백하게 이건 오프사이드라고 하면은 바로 부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사실 오프사이드 이거 잡아내기도 힘들고 예전에 오프사이드에서 오심도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그 오심도 경기의 1분의 아니네 막 이런 논쟁
0: 그렇죠.
1: 많았었는데.
0: 전 사실 오프사이드를 이번에 네. 제대로 알았어요.
1: 진짜 그러니까 사실 축구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네. 오프사이드 이런 거 없습니다. 골문 앞에 가서 서 있거든요.
0: 아, 저는 이제 네. 아들이 축구 선수반이에요. 초등학교. 오. 그래서 항상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데 오프사이드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1: 이제 좀 가르쳐주세요. 가서.
0: 네.
1: 이게 또 다양한 각도에서 영상을 찍는 것도 그걸 또 보는 재미가 있어요.
0: 그렇죠.
1: 당연히 카메라 수도 엄청 늘겠죠.
0: 네, 카메라 수 자체도 늘었고 여기에도 이제 또 AI 기술이 또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 카메라 수는 경기별로 이제 4, 50대 정도 운영을 하고요. 일부 주요 경기는 그 이상으로 이제 배치를 합니다. 2010년대 월드컵 때만 해도 경기당 이제 30대 정도, 30여 대 수준이었는데 카메라 수 자체가 늘어난 것도 맞고요.
1: 네.
0: 하지만 이번 월드컵 기술의 백미는 가상 카메라입니다.
1: 가상 카메라요? 그쵸? 가상 카메라가 어디 있어요?
0: 네, 뭐 물리적인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는 공중이나 이제.

0: 실제처럼 화면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게 가능한 게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실제 카메라 화면과 역시나 공인구 에 이제 내장 센서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이제 그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1: 조합을 한다고요?
0: 그렇죠. 선수의 위치 데이터, AI 3D 모델링 이런 것들을 모두 결합을 시켜서 가상 카메라 화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1: 중간에 뭔가 게임 화면 같은 거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래서 AI가 만약 카메라가 손흥민 선수 바로 뒤에 있었다면, 만약 골키퍼 시점이었다면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새로운 영상을 생성을 해내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골대 앞에 그 혼전 상황에서 오프사이드 위치에 선수가 골키퍼의 시야를 가렸느냐 가리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해묵은 논란도 사라지게 되고요. 아예 골키퍼 시선에서 화면을 재구성해서 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카메라 실제 카메라의 대수의 한계를 데이터가 극복을 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심판 몸에 부착된 그 카메라 있잖아요.
1: 맞아요.
0: 이 카메라 영상이 어쩐지 원래 이게 되게 흔들려서 잘 못 보는데 계속 뛰어다니니까. 근데 이게 어쩐지 좀 깨끗하다고 느껴지신 분들 없으신가요?
1: 이것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죠.
0: 맞아요. 여기에도 신기술이 적용이 됐는데요. 예전에 그 바디캠은 주심이 달리면 흔들리고 고개를 휙 돌리면 또 화면이 확 전환이 돼서 보는 사람들이 약간 멀미난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방송용으로 쓰기는 좀 어려웠었는데요. 이번에는 AI가 심판의 머리 움직임과 그 몸의 흔들림, 급격한 회전을 이제 미리 계산을 해서 실시간으로 화면을 부드럽게 만드는 레프리 뷰 버전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그 순간 뭘 봤는지가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더 실감나고 안정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고요. 이쯤 되면 AI가 전 세계인의 이 축제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죠.
1: 그럼요. 네. 이거 뭐 한두 명 보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한 60억이 본다 그랬나?
0: 그렇죠. 생각해보면 챗GPT가 등장한 게 2022년 말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때가 이제 막 카타르 월드컵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이제 너무 초창기였고 4년 사이에 AI가 그만큼 빠르게 발전을 했다. 이렇게 또 새삼 느껴지네요.
1: 야, 박현진 님이 그런 공인구 기술 국내 리그에도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보내주고 최윤영 님은 그 아까 중간에 가상 카메라로 생성 기술 교통사고 재현하는 쪽에도 적용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신재웅 님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재밌어요. 2시간으로 늘려주세요라고. 원래 2시간입니다. 9시 5분부터 2시간입니다. 지금은 2부 시간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들리는 거에도 AI가 들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번 월드컵 중계가 유독 좀 실감나게 느껴지는 것들이 보고 듣고 분석하는 모든 기술이 좀 집약된 결과인데요. 특히 이제 직장인분들 이제 몰래 이렇게 이어폰 끼고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이번에 왜 이렇게 공 차는 소리가 좀 뭔가 찰지게 들리지?
1: 그러니까 네. 뻥뻥 소리가 아니라
0: 네. 그냥 뭔가
1: 그게 발에 잘 갖다 붙는 소리들?
0: 뭔가 착 붙고 이렇게 아무튼 소리가 너무 실감난다고 느껴졌는데
1: 예전에는 공찬 소리는 저 옆에 있는 그 마이크로 이렇게 그렇죠. 수음을 해서 왜 공기 튕기는 소리로 그렇죠. 들렸거든요. 뻥.
0: 맞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그 발의 감촉이 느껴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1: 이거 어디 재현을 할 수가 없네요.
0: 이게 제 귀가 예민한 게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는 그 피파 역사상 최초로 모든 경기를 이미지뿐만이 아니고 이 돌비 애트모스 공간 음향 기술을 믹싱해서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제 평면적인 스테레오 수준의 음향이라 관중 소리가 커지면 공차는 소리는 묻히기 마련이에요.
1: 맞아요.
0: 근데 이제는 소리를 객체 단위로 코딩을 해서 관중의 함성은 뭐 거실 천장이나 사방에서 들리게 만들고 선수가 공을 차는 이제 퍽 하는 소리나 심판의 휘슬 소리는 TV 정중앙에서 레이저처럼 시청자의 귀에 직접 꽂히게 공간을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1: 예전에도 보면은 관중석에서 호루라기 부르는 사람들 때문에 막 헷갈린 적 많았거든요. 시끄러울 때는 휘슬 소리 잘 안 들리고
0: 맞아요.
1: 그게 구분이 이제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정확히 TV로 듣는 사람한테도.
0: 네.
1: 야, 신기하다. 여기에 그럼 AI 기술을 어떻게 들어가?
0: 네, 여기에도 AI 기술이 붙었는데 경기장 주변에 배치된 수십 개의 마이크가 받아들이는 소리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요. 해설자의 목소리, 관중의 함성, 필드 위의 킥 소리를 각각 다른 레이어로 분리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또 공인구 트리온다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도 활용이 되고요. 공이 선수의 발에 닿는 정확한 그 밀리초 단위의 순간 데이터가 중계차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면 방송사의 믹싱 시스템이 그 순간 공과 가장 가까운 터치라인의 마이크 거기에서의 흡음 볼륨을 인위적으로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킥 소리는 자연 그대로의 소리라기보다는 공이 보내는 디지털 데이터와 오디오 시스템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0: 고도의 연출된 하이테크 사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1: 와, 마치 그 영화관의 그 맞아요. 사운드 테크처럼. 네.
0: 그래서 결국에는 AI가 중계의 눈과 귀를 모두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 월드컵을 두고 그래서 아, 첫 AI 월드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이런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집약된 결과입니다.
1: 확실히 이런 소리가 잘 들리면 네. 그 객석으로 직접 가는 것보다 또 TV 앞에서 보는 게 훨씬 더 또 재밌을 수 있어요. 생생하고. 맞아요. 또 AI 기술로 각 팀들은 어떻게 해서는 이제 승리를 하려고 기술을 또 동원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뭐 전술 분석에도 당연히 쓰이겠죠.
0: 그럼요. 이제 그라운드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는 이제 당연히 전술 분석까지 이어지고요. 이번에 또 풋볼 AI 프로라는 시스템을 이제 그 FIFA가 다 대표팀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했어요. 여기에 2,000개 이상의 지표와 이제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전술 시뮬레이션과 선수별 분석 내용이 다 담겨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FIFA가 50에서 60쪽 분량의 데이터 보고서를 이제 제공을 하면 그 팀의 전담 분석관의 해석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코팅 스태프가 이제 풋볼 AI 프로에 이제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전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계의 챗GPT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 팀이 어느 구역에서 약한지, 어떤 선수가 집중력이 떨어지는지, 어떤 패턴으로 실점을 하는지를 AI가 분석을 하고요. 어떤 선수를 어느 시점에 교체 투입해야 하는지도 AI가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AI가 짜는 전술이 네. 사람이 짜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평가들이 이미 축구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1: 왜 전술 담당 코치, 네. 전력 분석관.
0: 그렇죠.
1: 이분들이 물론 이제 직업도 위험해질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또 AI를 더 잘 활용할
0: 그렇죠.
1: 수도 있겠고.
0: 훨씬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요새 강팀들은 데이터 분석가, 영상 분석가, 스포츠 과학자, 수학자까지 영입을 하면서 이 분석단 군단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는 이 AI를 또 잘 활용을 해야 되는
0: 맞아요.
1: 거고.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이 AI를 정말 치밀하게 분석을 해준다.
0: 네.
1: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0: 반반이지 않을까요? 이제 벤치가 작은 데이터 센터에 지금 가깝게 된 거예요.
1: 와, 벤치가 데이터 센터다.
0: 네. 예전 같으면 아, 저 선수 힘들어 보이네. 교체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감독이 판단을 했다면 이제 감독이나 코치진은 이제 태블릿 보면서 이제 선수의 위치, 속도, 활동량, 압박, 강도, 뭐 패스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판단을 하고 이렇게 AI가 알려주는 대로 너 바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고도로 이제 발달을 하면 AI가 경기에 임하는 선수나 감독, 경기를 보는 관중이 더 신나고 행복해졌을까라고 생각하면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선수들 입장에서만 봐도 이제 과학적인 전술 구상이나 부상 방지, 뭐 회복 관리 같은 측면에서는 이제 AI가 반갑지만 동시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1: 그쵸.
0: 뭐 예전에는 아, 오늘 열심히 뛰었다라고 설명되는 이 장면들이 이제는 뭐 뛴 거리, 최고 속도, 압박 횟수, 패스 성공률까지도 디테일하게 다 이제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1: 저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야 데이터로 보면 효율적으로 뛴 게
0: 그렇죠.
1: 아니야.
0: 예전에 그냥 걸어 다녀야지만 이제 혼이 났는데 이제는
1: 뛰는 것도 효율적으로 뛰어라.
0: 그렇죠. 그래서 경기장 위에서 뛰지만 동시에 데이터로 계속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좀 아 뭔가 반반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 중계 화면으로 3D 아바타의 정밀한 라인을 확인을 하니까 뭐 오프사이드 판정 이런 답답함은 사라졌지만 이제 골 넣고도 판독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이제 뭔가 스포츠의 묘미인 극적인 순간의 희열이 반감됐다. 뭐 이런 또 오심도 이제 그 경기
1: 일부다,
0: 일부다.
1: 이랬었는데 네. 이제는 아니에요.
0: 그렇죠.
1: 왜 그 선수들이 유니폼 안에 입는 그 까만색 왜 조끼라고 되나 러닝 같은 거 있잖아 속옷 같은 거 거기에 또 각종 센서들이 다 그렇죠. 달려 있다고 하고 그거를 보면서 벤치에서는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또 작전을 세우고.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 시간이나 하프타임 때는 막 데이터 보고 또 이제 분석해서
0: 그렇죠.
1: 나오고. 진짜 기술의 경연의 장입니다. 또 이게 돈이 돼요, 결국.
0: 그럼요. 이게 과거에는 경기가 끝나기만 하면 승패. 만 남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 모든 정보들이 다 FIFA의 자산이 됩니다. FIFA는 이 데이터를 독점을 하면서 전 세계 방송사와 스포츠 베팅 업체 또 비디오 게임 회사 같은 곳에 어마어마한 라이선스 비용을 받고 데이터를 팝니다.
1: 데이터 판매.
0: 그렇죠. 공은 둥글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이 FIFA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역대급의 돈잔치가 펼쳐질 전망인데요. 일단 역사상 가장 많은 48개국이 참가를 했죠. 그래서 104경기가 열리는 만큼 피파가 얻게 될 예상 수익이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에 달하는데 이게 직전 카타르 월드컵 대비해서 70%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역대 최고고요. 게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 다들 아시겠지만 중간에 왜 쉬어? 이런

0: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 네. 네,
0: 하이드브레이션 브레이크라고 전후반 22분에 3분 동안 의무적으로 휴식 시간을 도입을 했는데 네. 뭐 물론 겉으로는 선수 보호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여기에 광고 수입이 미국 그 슈퍼볼 하프타임 광고의 3배 이상이에요. 단가가. 그래서 철저하게 상업적 목적에 따른 조치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이런 다양한 기술 개발에 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1: 이야. 송성희 님이 그 아까 선수들 막 데이터 이야기할 때 체력 게이지가 마치 축구 게임처럼 표시된다는 건데 선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고. 야, 진짜 AI 기술 대단합니다. 근데 사실 피파는 국제 축구 협회예요.
0: 네.
1: 협회가 이걸 직접 개발하는 겁니까? 누구랑 같이 하는 거예요?
0: 아, 당연히 이제 그런 기술 기업들이 이제 네.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 거고. 근데 그 기술 기업이 누굴까라고 이제 서치를 해봤는데 뭐 실리콘밸리 빅테크 중에 한 곳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 그게 아니고요. 이번 월드컵의 모든 기술과 컴퓨팅을 책임진 기업은 중국계 IT 기업인 레노버입니다.
1: 레노버요?
0: 네. 그 노트북 만드는 회사 레노버 맞고요. 그 레노버가 원래 중국과 홍콩 안에서만 유명한 컴퓨터 회사였지만 이제 2004년도 이제 IBM의 PC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됐고요. AI 시대에 들어서 선제적으로 여기 대규모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뭐 PC나 태블릿 같은 하드웨어 기기부터 클라우드 AI 서비스까지 이 풀스택이라고 하죠. 다 갖춘 AI 기업으로 탈바꿈을 해서 이제 피파가 2024년 공식 기술 파트너로 레노버를 낙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노버가 이번에 그 모든 경기에 AI 혁신 기술과 장비,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제공을 했고요. 피파 역사상 공식 테크놀로지 파트너라는 타이틀을 내세운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1: 그러니까 공식 테크놀로지 파트너? 네,
0: 공식 기술 파트너이죠.
1: 그러니까 기존에는 뭔가 그 스폰서들을 만났잖아요. 아니, 대기업들.
0: 그렇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월드컵에 IT나 테크 기업들이 참여한 적은 많았는데 그 성격이나 무게감이 이번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에 소니나 도시파 같은 이제 기업들은 경기장 뭐 전광판이나 방송 중계 카메라, 뭐 심판용 무전기 같은 이제 기기를 공급하는 이제 공식 가전 파트너, 공식 PC 파트너 뭐 이런 식의 개념이 강했는데
1: 각 분야별로
0: 그렇죠. 즉 대회 운영을 디지털로 뭔가 하나로 더 컨트롤하는 이런 의미보다는 네. 이제 자사의 최신 뭐 TV나 노트북 카메라를 이제 홍보하는 마케팅 창구로서 이제 월드컵을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번 레노버와의 이제 계약에서 피파는 테크라는 단어를 최고 등급 파트너의 공식 명칭으로 박아 넣었는데 이게 단순히 뭐 카메라 몇 대, TV 몇 대 협찬한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대회의 두뇌를 레노버에 맡겼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이제 축구 대회도 첨단 IT 기술과 AI가 없으면 치를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실제 레노버랑 피파가 올해 초에 그 항상 열리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있잖아요. 네.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네. 여기에 등장을 해서 앞서 설명드린 풋볼 AI 프로니 AI 기반 3D 선수 아바타 레프리뷰 같은 기술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파가 CES에 등장했다는 것도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만큼 피파가 지금 기술을 중시하고 있다. 이게 정말 정면에 대조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장창렬 님이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은 피파가 돈방석에 오를 거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실은 맞아요. 테크 기업들 정말 많아요.
0: 그렇죠.
1: 근데 수많은 그 기술 기업 중에 왜 피파는 레노버의 손을 잡았을까요?
0: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파는 이번 대회를 역사상 첫 AI 기반으로 이제 AI 기반 운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도시와 국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일관되게 처리를 하고 모든 경기장의 방송 신호를 하나의 체계로 묶고 이 비디오 판독 시스템과 운영 센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일이 듣기만 해도 복잡하잖아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이 하나하나의 밑단에서 일어나는 기술을 다 통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레노버가 충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제조 공장이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풀스택으로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1: 그러니까 설계만 하니까.
0: 그래서 PC와 태블릿, 스마트폰 같은 단말기부터 서버, 스토리지, AI 플랫폼까지 다 제공을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갖추고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춘 기업이 레노버 몇 개 없었대요.
1: 야.
0: 그래서 그중에서 그리고 피파는 미국 눈치를 별로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돈 되는 곳은 다 갑니다.
1: 이야, 그러네요. 그러면은 또 다른 기술 기업들은 뭐 그냥 스폰서십으로는 참여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예, 이름 같이 올리고.
0: 맞아요. 피파가 이제 4년에 한 번 열리는 전 세계인의 축제인 만큼 이 마케팅 효과가 또 어마어마하고
1: 그렇죠.
0: 그래서 기업이 원한다고 이 스폰서십 계약을 다 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1: 아.
0: 그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여의도 한 증권사

0: 사옥에 설치된 그 전광판을 네. 활용을 해서 거리 응원을 주최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보도 자료에도 월드컵이니 피파니 이런 단어를 하나도 못 쓴다고. 아. 예, 이게 스폰서십 계약이 안 맺어 있는 기업들은 그런 단어 자체를 표현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1: 정부 보도 자료에는.
0: 예. 그래서 피파는 후원 기업들이 내는 금액과 권리에 따라서 철저하게 등급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등급별로 보면 이 피파 스폰서십의 최고 정점에 있는 탑티어 등급은 파트너예요. 아까 그 레노버 최고 기술 파트너 뒤에 파트너가 붙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약 7~8개 기업에만 허락되는 극소수 정의의 자리입니다. 이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당 연간 최소 수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00억 이상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1: 연간 1,500억.
0: 네. 여기에 와. 들어온 기업들은 카테고리 독점권과 피파의 브랜드 사용 자체 사용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가 음료 파트너로 들어오면 펩시는 들어올 수 없고요. 아하. 현대차가 파트너면 도요타와 벤츠는 못 들어오는 거죠.
1: 자동차 업체는 현대차 하나인 거예요.
0: 맞아요. 그래 이 파트너는. 그래서 파트너 라인업은 지금 레노버를 포함해서 아디다스, 비자, 카타르항공, 아람코, 코카콜라, 그다음에 현대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운영에서 그 현대차가 인수한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4족 보행 로봇 스팟이 또 이 안전관리 보안 쪽에 투입이 됐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런 이제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피파의 파트너 바로 밑에 단계는 스폰서예요. 그래서 해당 연도의 월드컵 대회에 집중된 글로벌 권리를 갖고요. 맥도날드와 버드와이저, 하이센스, 버라이즌 등이 현재 이 등급에 속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지정된 특정 대륙이나 그 지역에 한정된 권리를 갖는 토너먼트 서포터, 또 개최 도시 내부에 한정된 개최 도시 서포터 등으로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1: 이게 등급이 있네요.
0: 네.
1: 파트너, 스폰서, 토너먼트 서포터, 네. 개최 도시 서포터.
0: 네. 이렇게 있습니다.
1: 이게 줄 세워서 이제 돈을
0: 철저한 자본주의 내리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대단합니다. 네. 사실 월드컵 어떤 파트너들이 있나 어떤 스폰서들이 있나 이거 봐도 그 시대에 또 어떤 기업이 잘 나가나.
0: 그렇죠.
1: 이것도 알 수 있잖아요.
0: 네. 근데 월드컵의 상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1970년대 80년대잖아요. 그때부터 올해 북중미 월드컵에 이르기까지 이 FIFA의 공식 파트너 기업의 변천사는 당대 지구상에서 가장 돈을 잘 벌고 이 트렌드를 주도하는 산업이 뭐였는지를 한눈에도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70, 80년대에는 굴뚝 산업과 내수 소비재의 황금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텔레비전 중계가 흑백에서 컬러로 전환이 되고 글로벌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0: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월드컵 파트너십도 물건을 파는 제조 기업에서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파는 기업과 중동의 오일머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요 스폰서도 이때는 비자와 에미레이트 항공, 또 카타르 항공 같은 막강한 오일머니가 이 스포츠 자본을 대규모로 접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단연코 디지털 전환과 공급망, 에너지 안보로 옮겨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기술 파트너인 레노버,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 최대 국영회사 아람코가 메인 파트너로 합류한 걸 봤을 때도 이제 단순한 석유 판매를 넘어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또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영향력을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또 이번에는 북중미 3개국 개최예요. 영호영희님, 북중미라고 하니까 북한, 중국, 미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0: 아, 이거를 진짜 잘 관심이 없으신 분은 잘 모르세요 지금. 아,
1: 캐나다, 네. 미국,
0: 멕시코.
1: 네. 멕시코가 이제 중미고.
0: 네.
1: 사실 근데 이게 땅덩어리 넓은 나라들에 걸쳐서도 하잖아요.
0: 그렇죠.
1: 사실 이제 뭐라니까 서쪽 동쪽만 가도 시차가 발생을 하고.
0: 맞아요.
1: 북쪽 및 그 남쪽만 하더라도 그 이동 거리도 엄청나게 클 텐데.
0: 그럼요, 그럼요.
1: 사실 좀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확실히 이번에는 이제 거대해진 규모만큼이나 이동 거리나 이 날씨에 따른 부작용이 선수들을 좀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참가국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금 3개국을 동시 개최로 한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시차가 다른 북미 전역을 가로지르다 보니까 어떤 팀은 경기 한번 치르기 위해서 비행기로만 5시간씩 이동을 해야 되고요. 게다가 캐나다는 지금 기후가 서늘해요. 근데 경기를 뛰다가 그 다음날은 막 40도씩 멕시코나 이 미국의 남부 섭씨 40도가 넘는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뛰어야 하는 또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적응하는 데 또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캐나다랑 멕시코는 기온 차이가 크겠네요.
0: 네.
1: 근데 그게 또 이제 조별리그 때는 큰 차이 없어도 토너먼트 올라가면 되게 심해질 텐데.
0: 맞아요. 그 시차 적응과 이제 급격한 온도 차로 선수들의 부상 위험도 지금 높아지고 있어서 비난도 많이 받고 있어요. 선수들의 경기력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대회 규모를 키워서 돈을 벌려는 피파의 이 상업주의가 만든 참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1: 또 이제 미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티켓팅, 그러니까 표를 사놓고도 미국에 입국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0: 맞아요. 이 티켓값이 이번에 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또 티켓값을 다 차등 적용을 해가지고 여기서도 완벽하게 지금 자본주의 논리가 통하고 있는데 수백만 원짜리 티켓을 예매를 하고도 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미국에 못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지금 해외 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국 BBC 방송이 분석한 이 자사 월드서비스 여행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국 중에 4분의 1 이상이 미국 입국이 금지되거나 강화된 조치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아이티나 이란,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같은 나라는 해당 국가 대표팀은 본선에 진출을 했지만 미국이 이들 나라 국민들에게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안 해줘요.
1: 아.
0: 그래서 그 팬들 축구협회 회장
1: 응원도 못 가요?
0: 네, 응원을 원정으로 못 가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이런 막 비난이 일자 그 미국 정부가 티켓 소지자에 한해서 이제 비자 인터뷰를 해주겠다. 이런 거를 이제 이른바 피파 패스 제도를 급히 도입을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정작 잘 안 통하지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뭔가 관람권 티켓 자체가 일종의 여권의 역할을 할 수
0: 그렇죠.
1: 있다라는 건데
0: 네.
1: 또 현장에서 또 기다려 있는 건 또 마찬가지
0: 맞아요.
1: 되고.
0: 그래서 어느 나라의 그 회장 축구 팬협회 회장님은 뭐 제출 서류를 뭐 48장인가를 냈는데도 결국에 비자 발급을 못 받아가지고.
1: 그 티켓 값은 난리야?
0: 네. 엄청나게 막 분노를 하는
1: 예,
0: 그런 인터뷰들이 많이 실렸어요.
1: 그 좀 미국의 그런 행정적인 문제들
0: 그렇죠.
1: 도마 위에 또 올라 있고. 그러면 그 주요 도시들은 어떻게 월드컵 특수를 잘 누리고 있을까요?
0: 이게 또 도시마다 다른데 일단 미국 도시들은 이렇게 좀 팬들을 못 들어오게도 한 영향도 있고 물가가 또 워낙 비싸가지고 이제 외신 기자들도 막 기사를 엄청 쓰더라고요. 경기장 안에서 먹는 닭가슴살 하나, 뭐 음료수 하나 이거 합쳐서 도시락이 8만 원이었다.
1: 아.
0: 생수 한 병이 만 원이다. 막 이런 기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일단 예, 엄청나게 물가가 비싸서 실제로 미국 도시들 중에서 지금 숙박업소 예약률이 40%를 넘긴 곳이 샌프란시스코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관중석 보면은 우리 체코 경기에서도 좀 중간중간 빈 좌석들
1: 네,
0: 많이
1: 보여요.
0: 보였잖아요. 그게 티켓값이 너무 비싸서예요. 그래서 근처 생각보다 상권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됐다. 특히 미국에 한해서는. 근데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는 그래도 미국보단 낫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물가 문제도 심각하고 실물 경제에 뭔가

0: 누군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사실 이런 대규모 대회 그렇죠. 유치하는 건데 네. 오히려 타격을 받는 게 있어요.
1: 네. 멕시코의 경우는 특히 좀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일단은 그 대회 결승전 티켓 가격이요. 지금 최고 6,700달러 그러니까 1,000만 원 선으로 책정을 했어요. 피파가.
0: 네.
1: 그래서 사설 재판매 시장에서는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서 4,500만 원을 호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별리그에는 유동가격제를 도입을 해서 티켓값을 인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멕시코에선 상대적인 박탈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는 거예요. 다른 두 나라에 비해서 경제 수준이 좀 떨어지는데 이 멕시코 서민들의 평균 월급이 약 10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 근데 티켓값이 막 1,000만 원 이러면은 눈앞에서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한 달 그렇죠. 내내 월급을 모아도 티켓을 살 수가 없으니까. 게다가 경기장 주변의 그 숙박 때문에 경기장 주변에 있는 집주인들이 달러를 들고 오는 관광객을 단기로 받으려고 기존에 살고 있는 이 거주민을 이제 강제로 퇴거를 시키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월드컵 이전보다 그 월세가 두 배 이상 폭등을 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멕시코는 원래가 물 부족 국가예요. 근데 이제 경기장을 세우고 새로 인프라를 만들고 상업시설을 만들면서 거기서 물을 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정작 이틀에 한 번씩 단수.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뭐 경기장에 잔디 물 주려고 주민들 다 굶기는 거냐.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음지와 양지가 또 다 있네요.
1: 네.
0: 야, 결승전 티켓이 1,000만 원이에요? 우리는 무료로 볼 수 있는데 네. KBS 통해서. 그래서 지상파가 좋은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공소리도 더 실감나게.
0: 저는 집에서 되고. 케이블 TV나 YP TV 안 보고 그 안테나로 네. 보거든요.
1: 아.
0: 잘 나옵니다. 화질 깨끗하게.
1: 네.
0: 그래서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은 KBS. 이종옥님도 KBS에서 중계해서 더 좋네요라고. 그런 선수들의 뭐 숨소리라든지 공 차는 소리까지도 이제 AI 기술이 접목된 것도 우리 안방에서 또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와이스트리트 송이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프랑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협력과 연대 주제의 첫 분과회의에 참석해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안에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용 민간기금 조성 방안이 포함됐으며 한국 기업 등이 1,500억 달러 이상의 출자를 약속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시작하는 세자릿수 단위의 신입사원 수시 채용부터 4년제 학위 이상 등 학력 자격 요건을 모두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어떤 게 들어와 있어요?
3: 네, 8811님이요. 경매를 할 때 선순위 대항력 확인을 잘 해야 한다던데 어디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바른법률 경매 박창훈 대표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일단 선순위 대항력이란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신 물어줘야 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법원 공식 서류로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고요. 꼭 봐야 하는 게 등기부 등본,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서입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말소 기준 권리 날짜를 찾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을 계산한 뒤 비교해서 선순위를 판단하면 되는데요.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나와 있는데 임차인의 전입일이 이 날짜보다 하루라도 빠르다. 그러면 그 물건은 선순위 대항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0: 경매에 참여하신 분이 낙찰받았을 때 그 금액으로 누군가의 돈을 먼저 갚아줘야 네. 하는 건지 그 돈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낙찰받는 건지 이제 구분을 하셔야 그렇죠. 된다는 거고요. 다음 질문은요.
3: 네. 곽정대님. 전월세 물건이 많다는 건 얼마나 공급이 됐을 때 많다고 말을 하나요? 라는 문의 하셨습니다.
0: 사실 이게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이제 상대적인 거겠죠. 그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 인구의 한 0.5% 정도는 매년 전월세, 임대 네. 주택 물량으로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보더라고요. 서울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해서 한 4만 5천에서 4만 7천 정도의 네. 전월세 물량이 좀 연간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결혼하는 사람, 뭐 분가하는 사람 그렇죠. 아니면 이제 멸실되는 그 집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걸로 보이고요. 또 임대 주택에는 공공

0: 임대도 있지만 사실은 민간 임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민간 임대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에게서 나오는 거고 근데 그 다주택자들이 세를 주던 집을 팔아버리면 요즘엔 또 그 실거주 요건이 강해지다 보니까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월세 임대 물량이 감소하는 효과. 네. 그러면 전월세 임대의 공급이 줄면 전세값 월세값이 또 오르게 되는 네. 이런 메커니즘이 또 그 안에 있죠. 다음 질문은요.
1: 네. 어제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0415님. JTBC의 7천억 중개권료는 광고를 목표로 한 투자금인가요? 중개권료가 비싼 이유는 뭔가요? 하셨습니다.
0: 그렇죠. 광고 수입을 올릴 수도 있고 네. 또 그 중개권을 재판매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네. 뿐만 아니라 우리 채널에서 월드컵을 단독 중계해요라고 한다면 그걸 보러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 네. 드라마, 예능, 다른 프로그램들 보여주고 또 시청률이 올라가는 그런 네.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JTBC의 구상이었는데 그 계획대로만은 또 잘 되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고 이제 경영난에 빠진 네. 것도 있고 스포츠 중계권료가 사실은 계속 올라가요. 왜냐하면 공급하는 곳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아니면 이제 FIFA 이곳밖에 없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걸 틀어주려는 곳은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종편 거기에다 OTT 또 미국은 그 빅테크들까지 참전을 하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또 이제 경쟁 입찰이 올라가고 네. 있는 거고 FIFA나 IOC는 또 이것을 최대한으로 또 활용을 하다 보니까
1: 네.
0: 양쪽 사이에 좀 간극이 되게 금액적으로 또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이성호 님이 이번 멕시코전은 콩 어플로도 이제 들으시려고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네이버 치지직통에서도 KBS의 그 채널이 있죠. 북중미 월드컵 KBS 채널. 예, 그걸로도 이제 보실 수도 있는 방법도 같이 있습니다. 자, 성공예감은 내일 아침 9시 5분에도 알찬 소식도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안녕하세요. 4살 유나 엄마 정유진입니다. 유나가 태어나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웃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나하나 했을 때 어릴 적의 저의 모습 그리고 어릴 적의 저희 남편의 모습을 딱 떠올리게 하는 순간순간이 제일 재밌고 또 즐거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놀이도 좋아하고 캐릭터 인형 가지고서 인형극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한 5번씩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기도 하고 저랑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티키타카도 워낙 좋아해서 같이 한 3, 40분 정도 얘기하고 지쳐서 잠이 듭니다. 아이가 저를 꼭 안아주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저한테 토닥토닥 해줄 때 아, 내가 정말 엄마가 되길 너무 잘했구나. 유나야, 우리 세 가족 행복하고 늘 즐겁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화이팅! 사랑해!
1: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파울라 코르텔레시 감독의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와 함께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는 이탈리아의 가수 겸 코미디언인 파울로 코르텔레시의 주연작이자 연출 데뷔작입니다. 주인공 델리아를 연기한 배우가 바로 감독이죠. 2023년 이탈리아에서 최고 흥행을 기록한 화제작이기도 합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켰던 할리우드 영화인 바비와 오펜하이머를 제치며 연일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죠. 주인공이 처한 상황은 팍팍하지만 은은하게 코믹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이 영화의 특징을 설명하려면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장르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네오리얼리즘은 무솔리니 시대의 선전 영화들의 시대 이후 당도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리에서 비전문 배우들을 기용해 촬영하면서 진짜 삶에 다가가려 한 영화들이 이때 등장했습니다. 비토리오 데시카의 자전거 도둑이 대표적이죠. 일상의 고난에 대한 냉철한 묘사들,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생활의 이야기가 스크린을

네,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50년대에 이르러 네오리얼리스모 로사라고 하는 이른바 핑크 네오리얼리즘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암울한 스토리라인을 상세하기 위해 코미디와 로맨스 장르가 조금씩 접목된 형태죠.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는 이 영화적 구성을 다시 불러옵니다. 고전적인 접근 방식에 현대적 페미니즘 이슈를 더하고 평범한 노동자 계층의 여성이자 가부장제를 거스르지 못하고 살아온 주인공이 자신의 주체성을 발견해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기존 네오리얼리즘이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계급투쟁에 집중하는 서사가 주를 이뤘다면 이 영화는 가정 내 계급에 집중합니다. 1945년 4월 여성 참정권이 법제화된 이탈리아의 실제 상황은 영화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1946년 열린 총선에서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공화제 도입 혹은 군주제 유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였죠. 이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의 줄기와 어떻게 얽히는 걸까요?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9살 규림이는 중증 뇌병변 1급 장애와 뇌전증을 앓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혼자 버틸 수가 없는데요. 그런 규림이 곁을 지켜온 건 바로 할머니입니다. 아픈 규림을 위해 병원과 식당 청소일을 하며 긴 세월을 버텨온 할머니. 설상가상으로 몇 달 전 급성 호흡곤란으로 기관 절개술까지 받은 규림이는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 있는 면회날,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규림이. 아픈 손녀를 병실에 남겨둔 채 돌아서야 하는 할머니의 마음은 오늘도 무너져 내립니다. 규림이가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받고 할머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오늘은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고요. 전남 해안 곳곳에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5에서 40mm, 제주 산지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더 오다가 남부지방의 비는 오전에서 낮 사이에, 제주도의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늘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이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60mm로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고요.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해 강하고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대구 31도, 광주 30도, 강릉과 부산, 제주 27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지만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며 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낮 기온이 32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국방부가 민간인 통제선을 기존 분타 분계선 10km 이내에서 6km 정도로 조정하는 등 접경 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에 나섭니다. 내년부터 민통선을 평균 2km, 최대 4km까지 북쪽으로 이동시켜 해당 주체로 제한 보호 구역으로 전환되는 면적은 여의도 90배 면적 정도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민통선 남쪽 제한보호구역도 최소화해 해당 조치로 해제되는 제한보호구역이 여의도 면적의 150배 정도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 서명 직후 이란산 석유 판매에 대한 제재를 즉시 면제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현지 시각 19일 스위스에서 예정된 종전 양해각서에 정식 서명이 이루어진 뒤 이란이 석유와 정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존 제재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제재 면제 대상에는 이란산 석유 판매에 수반되는 금융거래와 운송 등 관련 서비스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16일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고 있는 자국 병력을 향해 헤즈볼라가 발사한 로켓 여러 발을 요격했고 의심스러운 차량을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국영통신은 이스라엘의 무인기가 차량 석 대를 타격해 최소 4명이 숨졌고 다른 마을들에도 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휴전을 위반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안에 3천억 달러, 약 454조 원 규모로 이란 재건용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고 이미 절반이 넘는 자금에 대해 출자가 약정된 상태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기금은 민간 투자 수단으로 미국, 아시아, 중동 등의 기업들이 이미 1,500달러가 넘는 자금 조달에 동의했고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기업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은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BBC는 현지 시간 16일 선박 추적업체 마린 트래픽 자료를 인용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발표 이후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7척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걸프만 일대에는 최대 580척의 선박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현재 종전 합의로는 앞으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막을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CNN 방송은 미국 정보 당국이 최근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란 신정 체제가 세계 경제를 해칠 강력한 새 무기를 미국과 전쟁의 결과물로 획득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 확산과 관련해 우리는 새로운 사회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17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이 AI를 사용해 보기를 권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I 기술 확산을 막기보다는 사회가 시대적 변화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노르웨이는 오늘 미국 매사추세츠주 폭스버러의 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이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이라크를 4-1로 이겼습니다. 노르웨이의 엘링 홀란이 월드컵 데뷔전에서 두 골로 맹활약을 펼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라크는 이번 대회 출전한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 대부분 권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춘천이 31도, 청주와 김천은 32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KBS 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윤경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초반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통의 강호라고 불리던 스페인, 네덜란드, 브라질을 상대로 이른바 언더독으로 평가받았던 나라들이 예측 불허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팀도 지난 체코전에 승리를 발판 삼아서 내일 모레 멕시코와 잘 싸울 거라고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월드컵을 맞아서 특별한 응원의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리도 오 필승 코리아라는 제목으로 축구 덕후로 유명한 영국에서 오신 폴 카버 씨 그리고 독일 출신 플로리안 씨 두 분과 함께 뜨거운 축구 토크 꾸며보겠습니다. 이란과 종전에 합의한 미국이 이란 재건기금을 사실상 다른 나라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전해드립니다. 6월 17일 수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이 19일 스위스 휴양지 비르겐 슈토크에서 열린다고 스위스 정부가 밝혔습니다. 서명식은 당초 유엔 사무국 등 국제기구가 모여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고 알려졌었는데요. 스위스 외무부는 미국과 이란, 중재국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비르겐 슈토크를 서명식 장소로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중부 니드발덴주에 있는 비르겐 슈토크는 알프스 산악지대의 휴양지로 2024년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를 비롯한 국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 서명 직후 이란산 석유 판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즉시 발효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제재 면제 대상인 이란산 석유 판매에 수반되는 금융거래와 운송, 보험 등 관련 서비스가 모두 포함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국제 유가가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현지 시간으로 16일 3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이체 선물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8.96로 전 거래일보다 5.1% 하락했는데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76.05로 전 거래일보다 5.8%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80 선 밑으로 떨어진 건 개전 직후 첫 거래일이었던 3월 2일 이후 3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주요 7개국 G7이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해 러시아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더 키우기로 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에 나서야 한다면서 중동전쟁 때문에 잠시 미뤄뒀던 러시아산 석유 제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I조 경기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는 프랑스가 세네갈에 3-1로 승리했습니다. 지난 대회 8골로 득점왕에 올랐던 음바페 선수는 오늘도 두 골을 추가해 월드컵 통산 득점을 14골로 늘리면서 역대 최다 득점자 클로제 선수의 16골 기록에 가까워졌는데요. 뒤이어 열린 또 다른 I조의 경기 노르웨이와 이라크전에선 노르웨이가 4-1로 이겼습니다. 현재 제2조에 속해 있는 아르헨티나와 알제리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메시가 골을 넣으면서 아르헨티나가 1-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제2조의 또 다른 경기인 오스트리아와 요르단 간의 경기가 치러집니다.
2: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1: 네. 블룸버그 통신이 종전 양해각서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최선이냐라는 얘기가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합의 대가로 이란의 즉각적인 원유 수출 허용, 3천억 달러, 약 454조 원 규모의 재건 펀드, 동결 자산 해제 같은 대규모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걸로 여기에 드러났습니다.
2: 네.
1: 미국이 서명 직후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 대한 제재 면제 를 발급할 예정인데요. 이 면제 범위에는 은행 결제, 운송 보험 같은 관련 서비스도 다 들어갑니다. 미국이 지금 4월부터 해상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원유를 수출하는 걸 사실상 차단해 왔는데요. 이렇게 이란산 원유 제재를 해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이란에 제공하는 첫 번째 실질적인 경제 혜택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경제 지원 규모입니다. 일단 초안을 보니까 미국과 중동 지역의 파트너 국가들이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과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이외에도 현재 제재로 묶여있는 이란의 자산을 단계적으로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네.
1: 다만 이 동결 자산을 언제 해제할 것인가 시점이 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지금 초안에는 관련 자금이 완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제된다라고 명시가 됐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란이 합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핵무기 연구 포기, 농축 핵물질 무력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보장하는 것 등입니다.
2: 네.
1: 이 대이란 제재를 궁극적으로 종료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2개월 안에 최종 합의가 타결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원자력기구 관련 조치, 미국의 1, 2차 제재안을 모두 종료하는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또 최종 합의가 체결된 후 30일 내에 중동 주변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처리 방식은 아직도 불분명한 상황인데 지금 후속 협상에서 다뤄질 것 같습니다.
2: 네네.
1: 그래서 블룸버그가 이번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동 전쟁 종식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안길 수는 있지만
2: 네.
1: 동시에 이란에 지나치게 많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했다라는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2: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돈 내 산. 내 돈 내 산이 아니고 네 돈 내
1: 네가 돈 내고 내가 생색을 낸다는 건데요.
2: 아, 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가운데 3천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약 453조 원에 해당하거든요.
2: 네.
1: 이 규모로 알려진 이란 재건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전쟁을 주도했거든요. 그런데 이 재건 비용은 동맹국과 민간 자본이 내라 약간 이런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확실한 비핵화 성과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이란의 대규모 자금 지원의 길만 열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로이터가 전체 자금의 절반 이상이 이미 출자 약정을 마쳤는데
2: 네.
1: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 등이 참여 대상으로 거론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대체로 뭐 재건하고 배상하는 프로그램에는 정부의 자금이나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미국 정부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자금을 출자해서 투자를 하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 네.
1: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재건 지원 성격이니까 배상금 재건 기금이라고 불려야 되는데 이러면 미국이 패전국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안 쓰고 민간 투자 기금이다 이런 얘기를 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2: 네, 네.
1: 그렇지만 이란은 사실상 전쟁 보상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2: 그렇겠죠.
1: 네. 특히 논란의 핵심은 기금을 조성하는 주체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걸프국가 미국 동맹국들의 자금이 주요 재원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0: 미국이 전 벌인 전쟁의 비용을 동맹국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봤을 때 각국이 참여하긴 하지만 과연 자발적일 것인가 이게 회의적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공화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누구의 돈이든 테러국가 이란의 자금줄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정서가 강한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미국 돈은 흘러가지 않는다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대이란 제재의 목적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이나 테러 세력 지원에 쓸 돈줄을 차단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란이 받게 될 돈이 미국 돈이냐 아니냐는 이건 본질적인 사안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0에서 죄송합니다. 네. 0에서 1까지 갑자기 침이 너무 걸린 31년.
0: 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한 단계 나아가는데. 네. 일본이 1995년 이후 31년 만에 기준금리 1.0% 시대를 열었습니다. 네. 일본의 중앙은행이죠. 일본은행이 16일자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0.75% 정도에서 1%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기준금리가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는데요. 일본이 1995년 4월에 1.75%였던 금리를 1.0%로 내렸고요. 그해 9월에 0.5%로 다시 낮췄는데 이후에는 그걸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부터는 경기 부양을 한다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택해왔거든요. 네, 네. 하지만 초저금리 중단, 통화정책 정상화를 내세운 우에다 총재가 부임을 하면서 정책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3월에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다라는 걸 공식화했고요. 같은 해 7월에는 0에서 0.1%였던 금리를 0.25%로 올렸는데요. 그러다가 작년 1월에 0.5%, 작년 12월에 0.75%로 잇따라 올리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네. 근데 일본은행이 작년 12월 이후 네 번째 회의 만에 금리를 또다시 올리게 됐는데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원유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엔화 약세가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달 기업의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3% 급등해서 2023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가 이렇게 기업 간 거래에서 도매 가격 상승을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하는 이른바 가격 전가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소비자 단계에서 광범위한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앞으로도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해 나가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인상 속도나 목표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한편 금융시장이 우려를 많이 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로 엔화를 빌려서 해외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거래를 말하는데요. 일본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완화적 금융 여건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1: 네. 다음 키워드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0: 정말 열리기 힘든 문이 이제 살짝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네. 2022년 러시아 침공 직후부터 EU 가입을 우크라이나는 요구해왔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이 문이 좀 열린 셈인데 EU가 15일자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가입을 위한 협상 첫 단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두 국가가 2022년 전쟁이 발발한 이후 후보국이 된 지 4년 만인데요. 카츠카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우리에게 EU 가입은 진정한 루비콘강을 건너는 순간이자 역사적 이정표다라면서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꿈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EU 가입은 우크라이나 쪽에서 보자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선 국가 안보 보장 수단이 되고요. 핵심적인 외교 목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으로 유럽 공동체에 편입이 되면 러시아의 추가 침공 또 정치 경제적 압박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걸 강조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EU가 사실 2024년 6월부터 우크라이나 또 몰도바 가입 협상을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친러 성향인 빅토르 총리가 이끌던 헝가리가 반대해서 이게 시작이 안 됐습니다.
1: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0: 그렇습니다.
1: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4월에 헝가리 총선에서 오르반 총리가 실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건데 이날 이제 가입 협상을 같이 시작한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에서 러시아

0: 러시아의 위협을 받는 최전선 국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이 주둔하고 있는 칠러 분리지어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있는 데다가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까지 제기가 됐었기 때문인데요.
1: 네.
0: 다만 이제 가입을 한 발짝 나가긴 했지만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EU 가입 후보국은 35개의 협상 챕터를 EU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날 시작된 협상 첫 단계에서는 법치주의, 사법개혁, 공공행정개혁 같은 국가 시스템을 EU 기존에 맞추기 위한 그런 첫걸음이 떼어졌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뭐 이 논의가 다 됐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27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줘야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EU가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EU 가입을 위한 개혁 노력을 이어가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1: 네. 이제 시작이네요.
0: 네. 네.
1: 다음 키워드 부담스러운 영광의 타이틀.
0: 사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고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시도를 합니까?
1: 네. 네.
0: 왜냐하면 등재되는 순간 관광 수입, 국가적 명예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1: 네.
0: 하지만 유네스코의 엄격한 보존 규제가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거나 아니면 과도한 관광객으로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지위를 포기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0: 대표적인 곳이 슬로바키아 중부 산악지대에 있는 불콜리네츠라는 지역입니다. 45채의 동화 같은 오두막이 보존되어 있는 중세 마을이에요.
1: 네.
0: 그래서 1993년에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거든요.
1: 그런데
0: 이 마을 주민은 20여 명밖에 안 되는데 매년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간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등재를 해제해달라고 공식 요구하게 된 상황인데요.
1: 네.
0: 탄자니아의 응고 롱고로 자연 보존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이 유산을 보존해야 되는 정책 때문에 대를 이어 살아온 목초지에서 쫓겨났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결국 마사이 국제연대 동맹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서 이 지역을 제외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등재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1: 네.
0: 한편 이미 지역 개발이 강행되면서 세계유산 지위가 박탈된 곳들도 있습니다.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2004년에 등재가 됐는데 교통난을 해소하려고 현대식 다리를 건설하는 걸 추진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가 이러면 경관이 훼손된다라면서 항상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철회하라고 했지만 주민투표 결과를 근거로 건설이 강행되면서 2009년에 지위가 박탈됐고요. 또 2004년에 등재됐던 영국의 리버풀 해상무역도시도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자 2021년에 목록에서 강제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이 세계 문화유산 지위를 잃었는데도 여전히 많은 관광객이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AI 파울.
0: 문어 파울이 아니라 AI 파울이 등장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요.
1: 네.
0: 주요 AI 모델들이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1: 네.
0: 경쟁에 나섰습니다.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를 자사의 AI 성능을 과시하는 시험대로 삼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챗봇이죠. 코파일럿이 USA Today와 손잡고 예측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1: 네.
0: 지금 승부 확률을 넘어서 스코어까지 짚어냈고요. 적중률이 지금 초반에 좀 높습니다. 그래서
1: 네.
0: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12일에 열렸던 한국과 멕시코 경기는 물론이고요. 스코틀랜드와 모로코전의 그 승리 스코어까지 다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나 데일리는 자국의 QN, 딥시크, 키미, 미니맥스 같은 중국의 거대 언어 모델들도 잇따라 예측 기능을 선보였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AI들이 지금 월드컵에서 새로운 대결을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1: 네.
0: 그동안 스포츠 결과를 예측한 시장은 통계와 데이터로 분석을 내놓던가 아니면 베팅 기반 시장이
1: 그렇죠.
0: 중심이었습니다.
1: 네네.
0: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AI로 승부를 예측하는 모델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한계가 아직 있습니다. 중국의 거대 언어 모델들이 과거 데이터와 통계를 근거로 브라질전 승리를 점치긴 했는데 경기가 1대1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 쉽지 않아요. 네.
0: 네, 실제 결과 특히 스포츠 예측은 아직까지 여전히 어렵다라고 AI 측 회사 CEO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네.
0: 그래도 이 기업들이 멈추질 않고 예측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는데도 하는 건 이제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1: 네.
0: 타사와 구별될 새로운 하는 그런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시장은 실제 환경에서 가치가 있는 서비스, 사용자의 실질적 문제를 푸는 데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형에서 과업형 시스템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월드컵 예측 같은 탐색적 프로젝트가 이런 진화를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 뛰어든다고 합니다.
1: 네. 우리 금요일에 있는.

0: 근데 어떻게 네. 예측하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1: 물어봐야겠네요.
0: 다음 키워드는 월드컵 소매주의보.
1: 소매를 선수들의 소매를 좀 눈여겨보시면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과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기록했던 오현규 선수의 오른쪽 네, 네. 소매 끝을 보면 지금 데뷔라는 자그마한 패치가 붙어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 처음 도입된 거예요. 생애 처음으로 월드컵 무대를 밟은 선수들에게만 주어지는 패치인데요. 오현규 선수 만 단계 아니고 체코의 크레이치 선수, 스페인의 라민 야말 선수 소매에도 이 패치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베테랑 선수를 위한 예우 패치도 있는데요. 네. 이 메시 선수가 지금 월드컵에 5번 이상 출전한 선수들만 착용할 수 있는 레거시 패치를 달고 있습니다. 메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딱 7명만 이 패치를 지금 달고 있는데요. 네.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일본의 나카토모 유토 선수가 최초로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좀 다양한 패치를 FIFA가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네. 월드컵 최다 득점자에게 주어지는 골든부트 패치를 비롯해서 발롱도르 수상자, 최고의 골키퍼에게 수여되는 골든글러브 수상자들 역시 고유의 특별한 패치를 달 자격이 주어졌는데요. 네. 레거시 패치랑 골든글러브 패치를 다 달 수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 선수인데요.
0: 와, 대단하네요.
1: 퀴란수랑 1차전에서 과연 어떤 패치를 달 것인가 했는데 레거시 네. 패치를 선택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신형 패치들은 모두 기존의 전통적인 월드컵 패치 바로 아래 자리에 있는데요. 월드컵 트로피와 공식 로고가 새겨진 기존 패치도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역대 월드컵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국가는 금색, 흰색 조합의 패치를 달 수가 있는데요. 네. 반면에 우승 경험이 없는 나라의 선수들은 검은색과 흰색으로 구성된 패치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0: 네. 지금 아르헨티나, 네. 알제리 2대 0이 됐네요. 1대 0이었었는데. 네. 예. 메시 선수 뛰고 있으니까 네. 유니폼 지금 좀 잘
1: 끝에 좀 보시기 예. 바랍니다.
0: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DNCE의 Cake by the Ocean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프랑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 분과회의에 참석해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결심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오 시장은 취재진에게 정치적 목적의 함정 특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봉쇄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오늘부터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완화돼 새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막이 오른 지 오늘로 6일째입니다. 일주일 가까이 지나고 있죠. 요즘 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월드컵 이야기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저희도 오늘 그래서 월드컵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오필승 코리아라는 코너 마련했는데요. 세계 축구의 양대 산맥이자 영원한 라이벌. 인 축구 종과 영국에서 오신 폴 카버 씨, 전차군단 독일의 플로리안 씨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가 네. 반가. 안녕하세요.
0: 네, 목소리 좋으신 분이 폴 카버 씨, 영국에서.
1: 네, 네 맞습니다.
2: 예.
1: 네.
2: 목소리가 안 좋아요?
0: 아니
2: 시작부터 왜
0: 목소리가 밝으신 플로리안 씨?
1: 아니 오히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이거 목소리 좋고 얘는 외모 좋고 그런 얘기 아닌가?
0: 어머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폴카버 씨부터.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에서 온 폴카버고요. 월드컵에서 물론 잉글랜드 응원하고 있고
0: 네.
1: 저는 축구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얘기하려면 저는 FC 서울 직관 500경기 다 봤고 호주, 일본, 중국까지 FC 서울 응원하려고 갔었고
0: 와.
1: 대한민국 경기도 한 50개 이상 직관했습니다.
2: 아, 그럼 잠깐만요. 잉글랜드 경기 본 적 있어요?
1: 두 번.
2: 그래요. 알겠습니다.
1: 한번 한국에서 한번 중국에서.
0: 아 축구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1: 네.
0: 예.
2: 진심이시네요.
1: 네. 네.
0: 플로리안 씨 기대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예. 어떻게 소개를 해주실지.
1: FC 서울 경기장 한번 보긴 했었어요.
2: 가보는 있었어요. 예. 예. 일단 저기부터 드리자면 네. 저는 저 모나먼 독일에서 날라온 플로리안이라고 합니다.
0: 네.
2: 사실 아까 전차군단의 대표로 나왔다고 하셨는데 넋은 전차군단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0: 그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드셨군요. 예. 예.
2: 그렇잖아요. 대한민국한테도 치고 일본한테도 치고 가망이 없어요.
0: 아 그래요?
2: 저도 뭐 축구는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 형님처럼 그렇게 막 진팬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직관도 몇 번이나 가봤고 저 바이에른 뮌헨 팬이기도 해서 알리안스나 홈구장도 옛날에 그 모르시겠죠. 로베리라는 애칭은 모르시죠.
0: 예.
2: 로벤하고 리베리
0: 아.
2: 역서 뭐랄까 전설적인 그런 플레이어를 제가 듀오
0: 플레이?
2: 봤어요.
0: 네.
2: 그리고 뭐 그 팀에서 뛰긴 했었어요 옛날에.
0: 아.
2: 예. 근데 사실상 아마추어 수준이었기 때문에
0: 예.
2: 그냥 맨날 7대0 치고
0: 아.
2: 경기 끝나면 맥주 때려먹고 막 그랬어요.
0: 아. 이게 독일 축구의 진짜 묘미는 경기 뒤에 맥주다.
2: 그렇죠.
0: 예, 그렇죠.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2: 그렇죠. 그렇죠.
0: 예.
2: 실제로 직관하러 가면
1: 독일뿐만 아니라
0: 영국도
1: 아니 뭐 유럽 자체가 그런 거죠.
2: 그렇죠.
0: 그렇군요.
2: 이게 직관하러 가면 네네. 무조건 맥주 샤워 예약 되어 있습니다.
0: 아.
1: 골인 예. 들어가면 다들 맥주 이렇게 던져놓고
2: 그렇죠.
0: 아 그래요?
1: 그것도 2만 원짜리 맥주는 이렇게 던지는 저 이해 안 가거든요.
2: 안 사는 게 나아요.
1: 그렇죠.
2: 그냥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1: 이렇게 꼬리하면
0: 네. 와, 제가 끼어들 틈이 없네요. 두 분이
2: 죄송합니다.
0: 일단 월드컵이 지금 진행 중인데
2: 네.
0: 아르헨티나 알제리 경기 지금 메시가 두 골을 넣어서 2대0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이렇게 따로 출전해서 오늘은 이제 잉글랜드 중심으로
1: 네,
0: 아무래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잉글랜드가 내일 새벽에 크로아티아랑 붙거든요.
1: 네, 내일 5시.
0: 예, 어떨 것 같아요?
2: 떨리고 있네요. 지금 아니, 보니까 떨리고 있어요.
0: 예, 첫 경기잖아요. 아, 지금 견제하시는 거군요.
1: 아니, 그 5시까지 일어날 수 있을지에 따라서 떨리고 있고.
0: 네.
2: 나이를 먹었으니까
1: 축구,
2: 그렇죠.
1: 축구 경기라서 뭐 크로아티아는 약간 체코처럼 선수도 좀 평균 나이 좀 많은 편이라서
0: 아.
1: 잉글랜드 좀 적은 편이라서
0: 네네.
1: 좀 뭐
0: 젊은 영국 잉글랜드가
1: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옛날만큼 크로아티아 무섭잖아요. 다만
0: 네.
1: 저희는 4년 전인가 크로아티아에서 예. 4강에 진 적이 있어서 좀 드라마 좀 있긴 있어요.
2: 후기 역사 있군요.
0: 크로아티아랑 네. 전적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견제는 하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다.
1: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2: 이기더라도 잉글랜드 또 다시 준우승 할 거 아니에요.
0: 오.
1: 아니 준우승도 네. 나쁘진 않아요.
0: 아, 그럼요.
2: 우승은 낫죠. 예.
1: 독일보다 낫잖아요.
2: 예. 아, 왜 그래요?
1: 저번에 조별 리그에서 탈락하지 않았어요?
2: 안 듣고 있습니다.
0: 이번 얘기할게요. 예, 얼마 전에 이제 독일이 퀴라소
2: 아, 예.
0: 상대로 7대1로 뭐 순조롭게 시작했습니다.
2: 네, 뭐 쉬운 상대였기 때문에
0: 예.
2: 최초로 이 월드컵에 진출한 나라이기도 하고
0: 네.
2: 인구수로 따지면 가장 적은 편이에요. 사실 진출했다는 자체가 대단한 건데 상대를 잘 못 만났죠.
0: 첫 경기가 너무 어려운 상대를 만났죠. 키라소가.
1: 우리 축구 이겼잖아요.
0: 근데 독일이 그 저번 대회 저 좀 2022년 2018년 대회에서
2: 왜 그러세요?
0: 아, 이 얘기 하지 말까? 예선 탈락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걸로.
2: 아니,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있어요. 마음도 그러고 진짜
0: 이번에는 좀 마음을 좀 다잡고 나오지 않았을까?
2: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다시 2018년 그 월드컵 이야기 하자면 네. 저는 그때 사실 독일 말고 네. 대한민국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0: 아,
2: 전통 주막에서
0: 네.
2: 외국인 혼자 앉아갖고 그 아.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예, 예. 당연히 갑자기 막 독일 파이팅 하면은 난장판이 될 것 같아서 아,
0: 대한민국을
2: 그냥 마음을 접고 네. 대한민국 착착착착
0: 잘하셨어요.
2: 이러고 있었어요.
0: 네.
2: 근데 그때 당시 아마 최초로 아시아 팀한테 네. 이제 그 뭐지 월드컵에서 진 거였고
0: 예.
2: 정말 아, 정격 그 자체였어요.
0: 네, 네. 네.
2: 그 이후도 이제 2022년 일본한테도 쳤기 때문에 네. 그런 마음을 피웠어요.
0: 이번에 네. 어떻게 보세요? 좀 향상됐을까요? 전력?
2: 아, 제가 봤을 땐 대한민국하고 일본만 안 만나면 돼요.
0: 아, 그래요?
2: 순조롭게 올라갈 것 같긴 해요.
0: 아, 우리만 안 만나면?
2: 네.
0: 아, 알겠습니다. 서로의 그 전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좀 궁금한데 뭐 한번 얘기를 해 주실까요? 잉글랜드가 보는 독일.
1: 어? 잉글랜드 보는 독일?
2: 아우. 아, 왜 그래요?
1: 저 원래 독일에 대해서 생각 안 하거든요.
2: 무조건 아. 이길 것 같아서?
1: 아니요. 아니. 최근에 뭐 오디엘 얘기 좀 꺼내요?
2: 아니요, 하지 마요.
0: 오디엘 얘기는
2: 객관적으로.
1: 저는 아 저는 크레사오 경기는 봤거든요.
0: 네.
1: 근데 진짜 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만 가지도 1대1이었잖아요.
0: 네.
1: 크레사오는 진짜 잘했었는데
2: 아니, 그 잘한 거
1: 하이드레이션
2: 아니.
1: 브레이크
0: 아,
1: 때문에
0: 때.
1: 이렇게 네. 독일은 다시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좀 갈 수 있었고
2: 정신 차린 게 아니고 그냥 일단은 테스트 해본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아 못하는구나
0: 아, 어느 정도인지를 근데, 본 거다.
2: 그쵸.
1: 근데 아. 제가 보기에는 독일은 올해 독일은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0: 예.
1: 이 첫 경기는 제일 만만한 팀 많아가지고 운이 좀 좋은 거고 자신 좀 생기고
2: 네.
0: 아.
1: 코트디부아르한테 좋은 경기를 했으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0: 어.
2: 몰라.

0: 그런 성격이 살짝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인지 다시 부활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1: 그 리더가 잘 이끌어가야 된다. 세대 교체가 됐기 때문에 젊은
0: 그렇죠. 이제 친구들을. 사실상 그 전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세대 교체가 수월하게 이루어지진 않았고 이제 좀 된 것 같긴 하지만 네. 뭐 아직도 그런 전통적인 쿠번 위협적인 정말 골대 앞에서 막 팍팍 골 때려놓은 그런 선수가 없고 아. 막 미로슬라프 클로세도 있었고 예. 아. 좋아하시는 클린스만도 옛날에 상당히 잘했죠. 아,
1: 그렇죠. 그렇죠.
0: 감독 예. 이야기 좀 할까요? 아니, 그때 시절 어땠는지.
1: 그때는 좀 안 좋으셨잖아요.
0: 그래요?
1: 네.
0: 그러셨어요?
1: 네.
0: 아, 제가 예언했어요. 넘어오면서 아 이게 이런 하면 안 돼. 감당하면 안 돼. 네.
1: 그럼 독일 이번에 한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0: 아 일단 제가 예상하기로는 일단 8강같이?
1: 8강 정도까지.
0: 왜?
1: 잉글랜드는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세요?
2: 잉글랜드는 당연히 우승할 겁니다.
1: 오,
2: 60년 만에 It's coming home.
0: 예. 아, 그거 맨날 하는 노래? 그
2: It's
0: 노래?
2: coming home.
0: 또 하겠어요? 근데 그거 직역하면 우리는
1: 집에
0: 돌아가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다시 우승 트로피 없이
1: 두 분이 와 견제가 예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러면 잉글랜드 독일 빼고 이 팀이 좀 우승할 것 같다 예상이 되세요? 폴카버시
0: 정밀한 답변이 나올 수도 있어요.
1: 네네 먼저 들어볼 폴 씨는
2: 근데 그동안 그 월드컵 우승한 팀은 딱 한 6개밖에 없잖아요.
0: 8개
1: 8개 나라 네.
2: 그래서 그중에도 될 것 같은데
1: 네.
2: 그 빼고는 좀 잘 되시는 거는 모로코
0: 어려워요. 모로코 예? 모로코?
1: 아니 우승
0: 우승
1: 후보.
0: 우승
2: 모로코도 저번에 4강 갔으니까 이번에 더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1: 아 모로코로?
2: 예 네, 가능하지 않을까요?
1: 우승할 수 있다.
2: 브라질이랑 1대1 비겼으니까
0: 그때 경기력이 나쁘진 않아요.
1: 아~
0: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2: 예. 아니면 네덜란드 좀
1: 어떤 교수님이 네덜란드 어디 갔어요?라고 얘기하셨대요. 예. 저희도 그 소식은 전해드렸었는데
2: 왜냐면 네덜란드도 그동안 좀 될까 말까 하다가 예. 언젠가 한번 되지 않을까요?
1: 아.
0: 비교차나 일본한테 오히려 일본이 가능성이 있다고
2: 일본도 일본도 멀리 갈 것 같거든요.
1: 많이 올라갈 것 같죠. 네.
0: 진짜
1: 플로리안 씨는 어떤 나라?
0: 저는 저 객관적으로 한번 독일 사람답게 네, 가보겠습니다. 네. 스페인 아니면 프랑스?
1: 스페인 아니면 프랑스.
2: 그쵸.
1: 아,
0: 물론 스페인도 첫 번째 1차 전은 비겼지만
1: 네.
0: 프랑스는 3-1 이겼고
1: 네.
0: 그래도 투타 우승 후보로 뽑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유로 때 유로 대회 때 우리한테 이겨서 4강이었나? 8강이었나?
1: 네.
0: 이겨서 올라가서 우승도 했었고요.
1: 네.
0: 전력을 봤을 때 되게 젊어요. 그리고 합은 몇 년 동안 맞춰 왔기 때문에
1: 네.
0: 전력이 진짜
1: 강하군요.
0: 농사벽이에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재미가 없어요. 주크가. 수비 밸런스가 잘 잡혀져 있어가지고 근데 네. 그거는 오히려 월드컵에서 잘 먹힌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투층 하나 우승하지 않을까 싶은데
1: 네.
0: 당연히 마음속으로 독일이 우승했으면 좋겠지.
1: 응원을 하시겠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한국에 살고 계시니까 이제 대한민국 얘기를 우리 대표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0: 아니 안 해도 돼요.
1: 아니 저는 하고 싶어서 대한민국 체코 첫 경기 보셨잖아요.
0: 네.
1: 어떻게 보셨어요?
2: 재밌게 봤습니다.
1: 예.
2: 오랜만에 그 한국 대표팀 경기 좀 재밌게 봤고요.
1: 네.
2: 그 특히
0: 후반전?
2: 그 전반전부터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기회 좀 많이 만들었고
1: 그렇죠.
2: 아쉽게 놓지는 못했지만
1: 네, 그렇죠. 네.
2: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손흥민 선수는 교체하고 나서 승리했으니까
1: 그렇죠.
2: 이제는 손흥민 선수 이후에
1: 없어도
2: 네. 이길 수 있다 없어도 잘할 수 있다는 것 좀 봤습니다.
1: 아 그렇죠. 전
0: 그 이야기 했거든요. 사실 이제 월드컵 치르기 전에
1: 네.
0: 아 뭔가 그냥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1: 대한민국이?
0: 그런 생각을 했었어.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넣고 봤을 때 나는 그 거지 같은 그 유차 빌드업은 더 이상 보고 싶진 않았는데 이제 막상 첫 경기 치르고 나서
1: 네.
0: 뭔가 올라오고 있어요. 해볼까? 한번 해볼까? 제대로? 왜냐면
1: 그렇죠,
0: 손흥민이
1: 그렇죠.
0: 라스트 댄스이기도 하고
1: 네. 그렇죠.
0: 약간 그거 다시 올라온 거예요.
1: 예.
0: 근데 우리 형식가 말한 것처럼 선호민 바탕으로 전술 차기보다는 네. 뭐 이강인이나 그런 다른 전술을
1: 선수들. 좀 손흥민 선수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0: 그렇죠. 네.

0: 하면 그냥 냅두더라도 알아서 잘해요.
1: 어, 왜냐하면 다른 선수들도 워낙 훌륭하니까.
0: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나이 좀 있어요 이제.
1: 예.
0: 그런 거 있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해줄 때 해줘요 손흥민이. 네. 그래서 재미있는 경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멕시코전이 관전이 될 것 같아요.
1: 왜냐하면
0: 멕시코한테 이긴 적은 없지 않아요?
1: 조금 멕시코가 걸리긴 해요. 예. 그렇죠. 예. 어떻게 좀 멕시코를
2: 있어요,
1: 예.
2: 네. 볼 겁니다.
0: 볼 거예요?
1: 당연히 네. 봐야죠.
2: 광화문에 그, 가서 볼 겁니다.
0: 그 경기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1: 아, 전망을 그 한번 멕시코, 해주시면 2차전.
2: 뭐, 멕시코는 엄청 부담 받고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들한테 홈 경기니까.
1: 홈 경기죠.
0: 그 홈버프가 있어요.
2: 예, 객관, 그 팬들의 압박을 많이 줄 것이고.
1: 예.
2: 그래서 아. 한국이 좀 세게 나, 처음부터 세게 나오면
1: 네, 네.
2: 일찍 골 하나 놓으면
1: 네.
2: 어, 멕시코 좀 패닉해서 좀 아, 겁나서
0: 맞아 맞아
1: 약간 이렇게. 흥분하지 않을까요? 빨리 예, 넣어야 예. 된다
0: 정량이 그래요
1: 해줘서.
2: 약간 오, 스페인처럼 이렇게 좀 안 풀리면
1: 예.
2: 어, 좀,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진짜
1: 초반에
2: 처음부터 완전 확 그 중앙에
1: 아,
2: 나와서
1: 압박해야 된다
0: 맞아요
2: 예.
1: 예.
0: 그래서 유치하면 안 돼. 예. 뒤에 막 이상하게 볼 돌렸다가 뺏기고 그런
2: 예. 왜냐면 축구는 원래 그런 거죠. 10분 동안 좀 변하게 하자. 일단 먹지 말자. 그런
0: 그렇죠.
2: 태도 많은데 이번에는 네. 그냥 확 나가서
1: 처음부터 바로 네. 공격적으로 바로. 해야 된다.
2: 저는 그렇게
0: 그렇지.
2: 생각합니다.
1: 플로리안 씨도 같은 생각.
0: 저도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1: 네,
0: 우리는
1: 네.
0: 무조건 전대골을 넣어야 됐고
1: 네, 네.
0: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가 흥분해지면서 아 세누리다 언어 하면서. 그때 빈 네. 공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계속해서 덜치는 해야 돼요.
1: 그렇죠.
0: 압박하면서 이들 압박하면서.
1: 멕시코가 홈팀이라는 게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0: 근데 사실 멕시코 팬들은 대한민국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2: 그 월컵 때문에 그 에이. 독일 그 경기 때문에
0: 네, 그렇죠. 우리는 독일이 울고 있었지만 대한민국이 이겨서 멕시코가 올라갔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1: 네, 기대되고요. 그러면 이번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지금 이제 나라가 많아져서 32강이 됐거든요. 예선하고 나면. 32강, 16강 뭐 이렇게 좁혀질 텐데.
2: 저는 최소 32강이고 잘 그치. 되면 8강까지 갈 수 있어요. 16강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1: 16강 정도. 네,
2: 16강이면 16강. 뭐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불만 네.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아니, 네. 그 높게 평가하고 계시네요.
1: 네.
0: 아, 몰라요. 상대를 잘 만나야 돼요.
2: 그렇죠.
0: 운도 그렇죠. 있어야 되고
1: 네.
0: 왜냐면 이번은 되게 그 경우의 수가 복잡해요.
1: 맞아요.
2: 그렇죠.
1: 예, 예. 이전과는 전혀 몰라. 달라서
0: 예상이 네네. 안 돼서
1: 네.
0: 강 팀이 만나면 진짜 힘들 수도 있고 예.
1: 그래도 이제 32강은 간다. 지금 일단 첫 단추는
0: 예.
1: 체코는 이겼으니까
2: 제가 어제 봤거든요. 웬만하면 예. 3점만 받으면 32강 가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1승으로 벌써 3점
0: 그렇죠.
2: 얻었으니까
0: 네,
1: 예.
2: 그 32강 거의 됐다고 생각하면
0: 아, 거의 확정.
2: 거의 확정으로 보면 될 것
1: 예,
2: 같고
1: 주별예선에서 이제 3위까지도 기회가 이번에는 또 생기는 거니까
0: 그렇죠
1: 예예 예. 기대를 좀
0: 사실상
1: 가져봅니다.
0: 멕시코랑 비기거나 이기면 그냥 수월하게 올라가요. 비기면 좋아요 사실상
1: 비기면
0: 성적으로 따지면 좋죠. 가장 좋긴 해요.
1: 네
0: 어.
1: 예, 예.
0: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무조건
0: 대표로서
1: 저는 무조건 이기는 거죠.
0: 아 우승?
1: 아 우승? 제가 아무리 축구를 몰라도 우승까지는 좀 그렇고요. 저도 한 16강 정도 가는 16강. 거면
0: 네, 몰라요.
1: 많이
0: 진짜.
1: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0: 또 갑자기 예. 4강 가면 어떻게
1: 그럼요.
0: 예,
1: 공,
0: 진짜.
1: 있는데 공이 정말 둥글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결과 알 수 없는
0: 몰라요.
1: 거니까요. 예. 자, 축구 문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유럽 이나 뭐 다른 나라 문화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축구 문화 어떻게 보시는지 많이 이제 경기를 또 FC 서울 경기도 보셨으니까요 폴 씨가
0: 그거 제가 궁금한데 형님은 이제 FC 서울 경기 직관하면서 맥주 샤워 해본 적이 있어요?
2: 없어요.
0: 그래요 봐요. 문화 차이.
1: 예,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2: 저는
1: 맥주 샤워까지는 좀 너무
2: 이 한국 축구 제가 처음 경기 가기 시작했을 때는 좀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1: 오.
2: 왜냐면 이 경기의 흐름
1: 네.
2: 잘하든 말든
1: 네.
2: 상관없이 그냥 계속 응원하거든요.
1: 계속 노래 부르죠.
2: 잉글랜드에서는
1: 네.
2: 좀 못할 때는 야유도 하고 욕도 하고 아니면 좀 조용하거나 근데 한국 팬들은 그냥 쭉
1: 예.
2: 아주 궁금

0: 우리는 아 괜찮아 괜찮아 네. 잘할 수 있어 한 번 더 넣으면 돼
1: 그거는 진짜 이렇게 못해요. 하잖아요. 너무 쉬운 찬스 놓쳤는데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저, 왜냐면 잉글랜드에서 그렇게 하면 진짜
0: 안 돼요.
2: 삐삐삐삐. 아, 이거 뭐예요?
0: 아, 예, 방송.
2: 사우디도 하잖아요. 훌리건 문화도 정말 잘 되어 있으니까 영국에서.
1: 근데 아. 이 올해 응원하다 보니까 좀 훌륭한 것 같기도 해요. 좀 적응 많이 했었어요.
0: 계속 응원을 네. 해준다. 힘을 네. 북돋워주는 응원.
2: 아, 근데 그것도 너무 낙관적이지 않을까 싶어.
0: 아, 너무 낙관적인 거예요.
2: 약간 스스로 가스라이팅 시키잖아요.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0: 잘할 수 있어.
2: 다음에도 치고. 이렇게 하면
0: 저도 다음 경기 이기면 돼. 이번 네. 경기에서 못 올라가면 다음 월드컵 때 이기면 돼. 뭐 이런
1: 말. 다음 경기 안 이기잖아요.
0: 이겨야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합니다. 네.
2: 근데 뭐 경기 흐름을 떠나서 사실상 직관하러 갔을 때 되게 뭔가 족체 같아요. 막 팝업 스토어도 많고 먹을거리도 아,
0: 그렇죠.
2: 많고.
0: 네네네.
2: 어 그런 거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독일에서는 소시지하고 맥주밖에 없어요. 아 진심이에요.
0: 예.
1: 근데 무엇보다 좋은 거는 한국 축구에서는 여성 팬도 많고 애들도 네. 되게 많아요.
2: 애들도 되게 많고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1: 그래서 그쵸. 응원 소리 좀 떨어지긴 하지만 네. 전체적인 가족 분위기라서 좋은 것 같아요.
2: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좋고 다만 가끔씩 이제 FC 서울과 그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네. 다른 홈구장 이제 보러 가면은 좀 많이 없어요. 관객 수가
0: 네네네네.
2: 그렇잖아요.
0: 네네네.
2: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3부 리그 돌아가 내려가더라도 정말 많아요.
0: 그렇죠.
2: 만족일 때도 많고
0: 네.
2: 그런 거 좀 이제 몸 미래 봤을 때 좀 나아졌으면 그렇죠. 좋겠다는
0: 월드컵 때만
2: 생각.
0: 반짝 이렇게 좋아하지 말고
1: 그렇죠.
0: 예, 예. 평소에도
1: 제가 응원하는 셰필드 웬즈데이 이번에 3부 리그로 강등 당했거든요.
0: 아, 예.
1: 근데 시즌권 벌써 2만 개 받았어요. 그 3부 리그에서도.
2: 와.
1: 근데 한국에서 2만 팬 전체 얻는 팀 거의는 없어요.
2: 없을걸요?
0: 네네네. 알겠습니다.
2: 네.
0: 자, 이번 월드컵 두 분이 보시면서 세계 축구 트렌드가 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2: 트렌드?
0: 네.
2: 어, 티켓 값이 겁나 비싸요. 그거 달라졌죠?
0: 점점 비싸지죠? 네.
2: 네. 점점 비싸지고 사업이니까. 그래서 그 옛날 그 맛이 안 난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리고 규칙도 몇 가지 좀 바뀌긴 했었어요.
1: 바뀌었죠.
2: 네. 뭐 쿨링 브레이크라든가 그런 것도 막 도입시키면서 난 오히려 그건 이 경기 흐름을 깨지는 영향 좀 많이 끼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1: 그렇죠.
2: 해요.
1: 그렇죠.
2: 재미없어요.
0: 아,
2: 막 갑자기 진짜 경기가 막 재밌어질
1: 때
2: 갑자기
0: 쉬어
2: 쉽지다.
1: 굳이 3분씩 할 필요가 있는지. 뭐 옛날에 그냥 그 30초 동안 뭐
0: 골 마실
1: 때는 물 잠깐 마시는 거 괜찮은데 그렇죠. 이 3분씩 쉬는 거는 저는 반대하고 그 트렌드라는 거는 뭐 축구 얘기 잠깐 한다면
0: 네.
2: 계속 옛날에 하고 있잖아요 축구 얘기.
1: 아니 진짜 기술이 뭐 그런 전략 같은 거 얘기하자면
0: 네.
1: 원래는 그 트렌드는 티키타카 축구였다가
0: 네네.
1: 최근에 펩 과디올라 축구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2: 그거 버스 이야기 하는 거예요? 버스.
1: 아니 이번에 그 이거 축구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4-4-2 대형이라는 거
2: 4-4-2.
1: 다시 들어왔어요.
2: 아 돌아왔어요?
0: 네, 4-4-2대요.
2: 4-4-2.
0: 네.
1: 그래서
0: 세트 플레이가 중요해지는 거죠.
1: 그리고 아스널 그 이번 프리미어리그 우승하면서 세트 플레이의 중요성 보여줬으면서 그것도 월컵에서 좀 많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2: 근데 한단 그래요. 뭔가 잘 먹히면 그게 따라간 거예요.
0: 그렇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그 전술을 쓰게 될 거고.
2: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습니다.
2: 그런 것도 있고 뭐 따로 뭐 특별한 거 있어요?
1: 한국이랑 체코 경기 보면서 세트 플레이의 중요성은 봤잖아요. 그래서
0: 체코가 무섭더라고요.
1: 그렇죠.
0: 어 그러면 딱 코너킥 뭐 이런 것만 해도 골 넣을 것 같고.
2: 근데 아까는 축구를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0: 네.
2: 그 영어들은 잘 아시네요.
0: 아니 제가 예 그래도 월드컵은 또 열심히 응원하고
2: 뭐 갑자기 뭐 센터링이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다행이에요.
0: 예예 예, 그렇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좋아요 좋아요.
0: 예 시간이 많이 좀 흘렀는데 원픽 선수 한 명씩 좀 꼽아볼까요? 예 네.
1: 아우. 저는 뻔한 거 제외시키면
0: 네.
1: 모로코 브라질 경기 보면서 그 모로코의 그 미드필드에서 부아리라는 선수
2: 부아리
1: 나이도 되게 젊고 한 18살 정도 되거든요. 근데
0: 네.
1: 진짜 그 모로코의 미드필드 거의 앵커처럼 그냥 딱 중심 잡고 되게 잘했습니다.
0: 네. 모로코의 부아티 선수
1: 네.
0: 꼽아주셨고 플로리안 씨.
2: 저는 자국 선수
0: 아 독일의
2: 마누에 너야

0: 노동하고 있지만
1: 그 할아버지?
2: 아, 그 할아버지 맞아요. 아, 지금 강제 노동하고 있지만 한방 또 잘 해주겠죠. 또 잘 네. 어, 선방해주겠죠.
3: 예. 마지막으로 이 뭐 월드컵 뭐 아쉬운 점이나 긍정적인 뭐 한 말씀씩도 남기시고 예 오늘 정리해볼까 합니다.
2: 순소리 좀 해줘요.
3: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30초씩 드리겠습니다.
1: 잉글랜드는 축구는 어차피 모국으로 보면 되니까 항상 미국이 이 축구에 진심이 있는지 되게 의심하거든요. 그런데 아, 이번에도 그 축구뿐만 아니라 그 미국 정부의 뭐 예를 들면 이란 선수 좀 아, 입국 네. 안 시키는 거 뭐 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찝찝하죠. 저는
2: 고시기하죠. 네.
3: 그런 문제도 있네요. 네, 플로리안 씨.
2: 그래도 이제 월드컵은 시작은 했고 네. 수많은 정말 꿈꾸고 있는 그 선수들이 지금 그 무대에 나가고 있으니까 네. 그 끝까지 열심히 해서 싸웠으면 좋겠어요.
3: 네.
2: 대한민국도 그렇고
3: 네. 네.
2: 잉글랜드는 포기한 게 좋고
3: 끝까지
1: 그렇지.
3: 열심히
1: 아쉬운 예. 점은 제가 잉글랜드 이번에 알겠습니다. 혹시나 할 오, 건데 시간이... 역시나 될 것 네. 같아서 아쉽지.
3: 알겠습니다. 그렇지. 플로리안 씨, 폴 카보시 두 분과 함께 축구 수다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오늘은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제주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며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5에서 40mm, 제주 산지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남해안의 비는 낮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 밖에 전국은 대기가 점차 불안 정해져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겠고요. 소나기 특성상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습니다. 또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곳은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대구 31도, 광주 30도, 강릉과 부산, 제주 27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지만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이고요.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이 32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서울올림픽공원 봉쇄로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펜싱 선수들이 장비를 빼지 못한 채 출국한 가운데 경찰이 장비 반출을 방해한 여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선거 소청 결정을 두고 민주당에선 부정선거 음모론이라 규정했습니다.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방부가 접경지 민간인 통제구역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에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개표소로 쓰였던 서울올림픽공원 봉쇄 집회가 보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당 의원들이 체육단체의 진입을 돕기 위해서 현장을 찾았는데 집회 참가자들의 반발에 빈손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경찰은 어제 홀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가로막은 여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추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오늘로 13일째 서울올림픽공원 앞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사람들.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두르거나 몸에 두른 채 선관위를 규탄합니다. 하지만 개표소로 쓰인 핸드볼 경기장 봉쇄가 길어지면서 안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은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체육단체가 선수들의 장비라도 챙기게 해달라며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여성 참가자 한 명이 출입문을 2시간 가까이 가로막으면서 끝내 무산됐습니다. 오늘은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체육활동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집회 참가자들의 반발로 1시간 만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어제 체육단체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여성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해당 여성뿐 아니라 직원 출입을 막았던 다른 참가자들도 특정해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5: 선거 소청을 하겠다는 국민의힘 결정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갈등 부추기는 음모론을 그만두란 비판이 오늘도 나왔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합니다. 박효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민주당은 투표용지 사태 수습을 위해 지금 필요한 건 진상규명과 근본적 개혁안 마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선거 불복은 선관위 무능만큼이나 민주주의를 좀먹는 행태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선거 소청 결정을 음모론, 선거 불복으로 규정한 겁니다. 특히 부실선거와 부정선거는 완전히 다른데 음모론 주장한다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비판 목소리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관위나 법원이 재선거를 결정할 가능성도 낮은데 지도부가 선거 책임론 피하려고 무리하게 당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연이틀 지도부를 향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략적인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다만 지금이 지도부 때릴 때냐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민주주의 침탈 사건이라며 지금은 투표용지 사태 해결을 위해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소청 문제에 당론을 모으는데 장 대표 거취 얘기도 함께 거론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효민입니다.
5: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짧게 만나 대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7: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지난 4월 국빈 방한 당시 G7 회의에 초청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다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행사 참가국 정상들의 단체 사진 촬영이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청와대는 이후 정상 간 오간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남북관계 근황을 물었고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독일, 캐나다 등과 양자회담도 이어졌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수주 최종 결정을 앞둔 캐나다에는 서로 협력할 게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의 첫 세션에 참석해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G7 및 초청국 확대회담과 업무 오찬 등으로 이틀째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5: 오는 19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이 당초에 알려졌던 스위스 제네바 대신 다른 장소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외부에 접근이 힘든 알프스 산악지대의 한 리조트가 공식 서명식 장소로 제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강푸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8: 알프스 산악지대에 자리 잡은 스위스의 5성급 리조트가 3개월 반 동안 이어진 미국 이란 전쟁을 일단락 지을 무대로 떠올랐습니다. 당초 알려진 제네바보다 외부에 접근이 힘든 곳입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미국과 이란은 물론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이곳을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 장소로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 측이 리조트 운영을 맡아 보안에 유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과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19일 서명식 이후 곧바로 후속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격한 이스라엘은 이번 종전 합의문을 아직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합의문 내용이 사전에 유출될 것을 우려한 미국이 이스라엘의 열람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전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온 이스라엘 입장에선 더욱 난처한 처지가 된 셈입니다. 중동전쟁이 가까스로 종전 합의에 이르면서 주요국 정상들은 이제 러우전쟁 종식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G7 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전쟁 여파로 일시 해제했던 러시아산 석유를 다시 제재할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전쟁 종식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를 향해 협상 재개를 촉구하며 스위스 등 중립국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5: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 서명 직후 이란산 석유 판매에 대한 제재를 즉시 면제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19일로 예정된 종전 양해각서의 정식 서명이 이루어진 뒤 이란이 석유와 정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존 제재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안에 3천억 달러, 약 454조 원 규모로 이란 재건용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이미 절반이 넘는 자금에 대해서 출자가 약정된 상태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이 기금은 민간 투자 수단으로 미국, 아시아, 중동 등의 기업들이 이미 1,500억 달러가 넘는 자금 조달에 동의했고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기업들이 거론됐습니다. 국방부가 군사시설 규제를 완화해 접경지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통제선이 북쪽으로 더 조정되면서 군사보호구역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9: 군사활동 보장을 위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구역, 즉 민간인 통제 구역이 대폭 축소, 조정됩니다. 또 접경 지역 농민의 민통선 출입이나 농업용 드론 사용 승인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접경 지역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군사분계선에서 평균 8km 안에 있는 민통선을 평균 6km 정도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제보호구역 일부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서 그만큼 민간인 출입이나 거주가 자유로워집니다. 안 장관은 또 여의도 면적의 150배에 이르는 제한보호구역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전과 보안 요소를 고려해 꼭 필요한 지역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접경지 주민들은 농사를 지으러 민통선 안으로 들어갈 때도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했고 농약 뿌릴 드론을 띄울 때도 매번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출입이나 드론 비행 승인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군은 작전 환경 변화에 따라 효용가치가 떨어진 군사시설 23곳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작전 검토와 지형 측량을 시작해 보호구역 해제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5: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교단 전직 간부들이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이 대선과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입당시켰다.

0: 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최측근이자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환 전 총회 총무와 신천지 12개 지파 중 두 곳에서 총무를 담당했던 전직 간부들, 서울중앙지법은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2021년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22대 총선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지원하기 위해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월 압수수색을 통해 신도 명단과 당원 명부를 확보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이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도 수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당비를 대납하는 데에도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하고 입당, 탈당을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신천지 전 간부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합수본 출범 5달 만에 첫 신병 확보가 되는 상황. 합수본은 구속이 결정되면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0: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는 프랑스가 첫 경기에서 세네갈을 꺾었습니다. 슈퍼스타 음바페가 두 골을 넣으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문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세계 최고의 공격수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에게 축구팬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전반 큰 활약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네갈이 전반 초과 시간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았는데 사르의 슛이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후반에도 비슷한 흐름이 계속됐고 음바페가 좋은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면서 체면을 구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음바페는 역시 음바페였습니다. 후반 21분 올리세의 패스를 그대로 오른발 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습니다. 수비 사이의 틈을 정확히 포착한 패스도 예리했고 음바페의 순간적인 침투와 침착한 마무리까지 완벽한 골이었습니다. 음바페의 선제골로 기세를 올린 프랑스는 교체 투입된 바르콜라가 추가골까지 넣었습니다. 세네갈도 후반 추가 시간 음바예가 만회 골을 넣었지만 음바페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음바페는 곧바로 믿기지 않는 강렬한 중거리 슛으로 달아나는 득점을 올리며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음바페의 이득점을 앞세워 프랑스가 세네갈을 3-1로 이겨 24년 전 한일 월드컵의 패배를 되갚아줬습니다. 노르웨이도 이라크를 4-1로 꺾어 이번 대회 아시아 국가의 첫 패배를 안겼습니다. 엘링 홀란이 두 골을 넣으며 자신의 월드컵 무대 데뷔전부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KBS 뉴스 문영입니다.
0: 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오늘부터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완화돼 새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또 지난해 소득에 대해서도 개정된 기준이 적용돼 이미 감액된 사람들도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참여 피해자 규모가 어제 오전 기준으로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향은 원고 1인당 청구 금액은 30만 원이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신입사원 채용에서 학력 제한을 전면 폐지합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시작하는 신입사원 수시 채용부터 기존 채용 공고에 명시하던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지원 가능 등 학력 자격 요건을 모두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신입사원 수시 채용 서류 접수는 오늘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밤까지 최대 60mm의 비가 오겠고 전국 대부분 지방에 낮부터 내일 새벽까지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사이에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휴전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을 경고하고 나서 종전합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이스라엘은 현지 시각 16일 성명을 통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지역에 있는 이스라엘군 병력을 향해 여러 발의 로켓 공격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켓을 요격한 뒤 로켓 발사대 제거를 위한 공습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작전지역에서 의심스러운 차량도 발견했다며 경고사격 뒤 폭파시켰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레바논에서 진행된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으로 최소 4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바논 국영통신은 이스라엘의 무인기가 차량 석 대를 타격해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레바논 남부 마이파둔 마을에선 드론이 차량을 타격한 뒤 현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다시 폭격을 가하는 이른바 이중타격 전술로 2명이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란은 강력 경고했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 대통령의 종전선언 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이틀 동안 무려 84차례나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 국민을 상대로 한 살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가혹한 대응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반발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이스라엘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계속된 무력 충돌은 앞으로 진행될 후속 협상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0: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결심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법원에 출석한 오 시장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파행 수사였고 함정 특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40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24년 8월 대출 신청인이 상가를 할인된 가격에 분양받고도 정상 분양가로 계약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은행에서 과다 대출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학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 두 번째 모의평가가 오는 9월 2일에 시행됩니다. 평가원은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를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공군 조종사나 관제사들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비행 연습 없이 수당만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 같은 공군본부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주의 4건, 통보 13건 등 모두 17건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와 정부의 K패스를 통합한 새로운 교통카드 서비스인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내놨습니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이용자의 교통비 규모와 이용 패턴에 따라 환급형과 정액형 가운데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를 010 시작번호로 표시되게 바꿔준 일당 5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변작 중계기로 전화번호를 조작해 피싱 조직이 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타를 겸업하는 덕수고의 유망주 엄준상이 애리조나와 계약하며 미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습니다. 애리조나 구단은 오늘 엄준상과 계약금 150만 달러, 우리 돈 약 22억 6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0.4도입니다.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4: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유린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국제 유가가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타결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기름값 안정세 계속 이어질까요? 잠시 뒤에 경제인사이트 픽 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를 모은 인물, 바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죠. 젠슨 황이 강조한 AI 팩토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집회가 오늘로 1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뜻을 모았는데요.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과 국정조사 쟁점,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인 퇴사 이유 1위가 뭔지 아세요? 의외로 업무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상사와의 갈등, 왜 또 권력을 주면 달라지는 걸까요? 오늘 철학이 있는 철수야 코너에서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나쁜 상사 곁에서 살아남는 법 찬찬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직장 상사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 어떤 분이세요? 나를 성장하게 만든 인생 상사도 좋고 또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 나오는 황당한 상사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십시오. 샵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추첨에서 1등급 한우 국거리 200g, 작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채워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출발합니다.
2: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1: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3: 오늘 코스피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흐름 탐색하고 있는데요. 8,70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수급 상황 보면 요 며칠 연거푸 후 사자 흐름 보이던 외국인이 다시 또 털고 개인이 물량 받아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새로 취임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첫 기자회견에서 매파적 입장을 드러낼지 주목을 하고 있는데, 하나만 널뛰던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어낸 점이 증시 하방 단단히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유가가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3: 네, 벌써 4거래일 연속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브렌트유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8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오늘은 미국이 이란산 석유 판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즉시 발효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해지면서 낙폭 키웠는데, 물가가 떨어진 게 우리 피부에 와닿기까지는 그래도 꽤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유가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운송과 정제 유통까지 최소 2-3주가 걸리고요. 또 비싸게 사놓은 재고를 이유로 국내 주유소들이 가격을 내리는 속도도 오를 때보다는 더딜 거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파괴된 원유 시설을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각국 역시도 비축유 확보에 나서면서 한동안 유가는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우세한데요.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내용이랑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또 국제유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일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 네. 이 시각 코스피 지수는 8,711.81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추세죠. 유럽에 이어서 일본도 기준금리를 높였네요.
3: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전쟁 여파로 물가가 치솟으면서 각국이 앞다퉈 금리를 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무려 31년 동안 초저금리를 이은 일본마저도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종전 0.75%에서 1%로 올렸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 인상 의지까지도 내비쳤거든요. 우리 입장에선 각국이 잇따라 긴축에 나서면서 금리 인상 압박이 더 커졌고, 가뜩이나 높은 환율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남은 변수는 이제 미국의 금리인데, 앞으로 시장 방향은 목요일 새벽 미국 연준 의장 입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돈 버는 재미 코너에 해서 고태봉 리서치 본부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또 그 올여름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소식 주목해 보셔야 될 텐데,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크게 내려간다고요. 이게 뭐 이제 유류 가격

0: 떨어지는 거랑 연관이 있는 거겠죠?
1: 맞습니다. 최근 이 티켓값만큼이나 비싸진 유류 할증료 때문에 해외 나가기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다음 달부터 크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달 적용된 27단계보다 8개 단위나 내려간 19단계가 적용이 되는데 7월 발권 기준으로 기존보다 20% 넘게 인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한항공 기준으로 보면 단거리 노선은 편도 유류 할증료가 약 15,000원, 장거리 밀주 노선은 10만 원 이상 낮아지고 왕복 기준으로는 뉴욕 같은 이 장거리 노선에서 최대 21만 원 넘게 절약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직전 최고치와 비교했을 때 낮아졌다는 거지 중동 전쟁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해요. 네. 그래도 최근 두 달 연속으로 내려가고 있기도 한 만큼 해외로 여름휴가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최근 은행들이 장기 연체된 빚을 정리하거나 또 채무를 감면해주는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주요 금융그룹들이 장기 연체 채권 소각과 채무 조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5년 이상 연체된 소액 채권을 소각하거나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부는 연체로 쌓인 이자를 전액 면제하고 추심도 중단할 계획입니다. 오랜 기간 빚을 갚지 못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취지지만 금융당국의 포용금융평가체계 도입을 앞두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반복적인 채무 감면이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를 또 불러올 수 있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0: 또 한편으로는 또 은행들이 앞다퉈서 대출을 옥죄고 있다면서요?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1: 네, 요즘 워낙 주식시장이 잘 나가다 보니까 빚까지 내가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비투를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이 금융권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0: 네.
1: 시중은행들뿐만 아니라요. 인터넷 은행들도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대 2억 4천만 원이었던 카카오뱅크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최대 1억 원으로 반토막이 나고요. 다음 달부터는 마통을 연장할 때 최근 6개월간 평균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한도가 최대 20% 낮아집니다. 또 토스뱅크도 내일부터 신용대출은 최대 1억 원, 마이너스 통장은 최대 5천만 원으로 각각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고 K뱅크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말까지 아예 신규 마이너스 통장 판매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신용대출 빚장 잠그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최근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 원을 넘어섰고요. 특히 B2에 주로 활용되는 이 마통 잔액은 43조 원에 달할 만큼 폭증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까지 불편을 겪는 거 아니냐 선별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한 상황이라 전방위적 대출 조이기는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0: 네, 끝으로 장바구니 물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계란값 계속 오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대형마트가 수입 계란 판매한다고요?
1: 네, 계란값이 도통 떨어지질 않고 있는데요. 수급 불안이 계속되면서 이마트가 이번 주말부터 전국 점포에서 미국산 계란을 판매합니다. 가격은 30개들이 한 판에 5,900원, 한 사람당 한 판만 구매할 수 있다.

0: 홈플러스도 미국산뿐만 아니라 태국산까지 매대 올릴 만큼 손쉽게 사 먹던 계란마저 귀하신 몸이 되고 있는 게 참 갑갑한 요즘입니다.
1: 네, 자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오늘 수요일 한 고비를 넘어가는 일주일에 딱 절반이죠. 오늘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코너에서는 직장 상사 밑에서 멘탈 지키는 방법 이야기 나눌 예정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사 이야기 문자 받아보고 있습니다. 1704님께서는 첫 직장에서 3년가량 근무했는데 야간대 다니라고 쾌히 승인하신 민성식 부장님 지금도 항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라고 또 소식 전해오셨고요. 7890님께서는 30년 전 과장님이 워낙 다혈질이어서 도끼로 목이 잡듯 소리를 지르며 팀장님을 몰아세우는데 얼른 눈치채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벌써 세월이 지나서 저도 퇴임 6개월 남았네요 하셨고요. 4938님 미운 상사의 이야기라면 오늘 윤인구님 라디오가 끝날 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좋은 상사라니

지금 정체되는 곳 대부분은 사고와 작업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곳을 말하라면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입니다. 괴산 부근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에서만 소통이 가능한 상황이라 장현터널 부근부터 꽉 막혀 있는데요. 6km 구간 답답합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으로는 고덕터널 안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초이 부근부터 정체 심한 이유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강원권입니다. 여기는 작업 때문에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홍천 휴게소 부근에서 화천 8터널 쪽으로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문로 구리 쪽으로는 고장난 차와 작업 여파가 더해졌습니다. 한남 성산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길게 밀려가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의도 구간에서 정체니까요. 참고해서 운행하시면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돈 버는 재미.
1: 네, 얼마 전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죠. 단연 젠슨 황 엔비디아 CEO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깜짝 선물 들고 왔다며 방한했던 젠슨 황. 우리나라에 머무는 동안 정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광폭 행보를 보였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과연 그 깜짝 선물의 실체가 무엇이었을까요? 고태봉 IM증권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선물 보따리 찬찬히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지난번에 신나게 얘기를 나누다가 또 시간이
2: 그래서 너무 도중에 부족해서. 하다가 끊고 나갔다고 좀 뭐라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쁜 분 다시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2: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그 나눴던 부분이 젠슨 황이 이제 선물을 줬다에서 또 한 번 더 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러니까요. 선물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 지금은 또 새 선물이
1: 새로 들어온 네. 선물.
2: 네. 지난 선물을 조금 다시 한번 요약하면, 야, 니네 한국의 메모리 엄청 많이 필요해. 그리고 HBM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레거시 메모리 NAND를 우리가 좀 잘 활용할 테니까 네. 니네 것 많이 필요해. 근데 말씀드렸지만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레거시 메모리를 조금밖에 못 만들어서 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갑자기 젠슨 황이 니네 레거시 메모리를 앞으로 내가 활용 잘할 테니까 앞으로 많이 필요할 거야. 그것 때문에 가격이 크게 치솟았다. 네. 이게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큰 선물이었다. 첫 번째 선물이었고요. 두 번째 선물은 피지컬 AI에 관련된 선물이었는데 야, 니네 한국, 니네 7년 동안 자율주행 좀 헤매고 있더라. 우리가 알파마요라는 거의 완성본에 가까운 자동차를 자율주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했는데 이거 니네 줄게. 그게 이제 두 번째 선물, 자동차 준 선물이었습니다. 이게 피지컬 네. AI죠. 세 번째 선물은 아, 니네 로봇도 보니까 보스턴 다이믹스라는 걸 가지고 있더라. 근데 하드웨어인 육체는 매우 훌륭하고 30년 동안 미국에서 최고의 로봇이었던 거 알아. 근데 피지컬 AI가 고도화됐는데 그건 못 따라잡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 엔비디아의 아이작이라는 시스템과 네. 코스모스라는 시스템 거기다가 우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현실 세계에서 물체와 결국 접촉하는 소위 말하는 시스템 1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글 딥마인드하고 손을 잡아서 해결해 줄게. 그래서 한국에는 크게 메모리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에 관련된 선물을 주고 간 게 지난번 깐부 회동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주가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게 올랐죠.
1: 네, 그렇습니다.
2: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미국에서 좀 변화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요. 유진과 아나운서도 엔트로픽이라고 들어보셨죠?
1: 네. 예, 뭐 클라우드가 상장한다면서요?
2: 예, 맞습니다. 에이전틱 AI라는 게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인간이 채팅을 통해서 사부작 그냥 어떻게 보면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 대답을 통통 해주는 이런 걸로 오픈 AI는 약 9억 명 정도의 유저가 매달려서 네. 그동안 인공지능에 막 이제 묻고 대답하는 것들을 해왔어요. 근데 이 돈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짜로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네. 사람들이. 근데 이 엔트로픽의 클로드는 엔터프라이즈 즉 기업용 수요를 아주 잘 봐서 야 실제로 전문가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파워풀한 내 엔진을 하나 붙여줄게. 그게 클로드였습니다.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에이전트 계열하면서 굉장히 광분했죠. 야 이거 화이트 칼라의 어려운 것들 다 해결해 주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되어 있는 코딩하는

0: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테크 기업들의 가장 몸값이 비쌌던 코딩 엔지니어들이 막 잘려나가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화이트 컬러 층의 굉장히 큰 공포. 내지는 테크 기업들이 야 이거 코스 세이브가 되고 실질적으로 엄청난 파워풀한데 그게 에이전틱 AI의 변화였습니다.
1: 네.
0: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트럼프가 처음에 백악관 취임했을 때 제일 먼저 손정의 회장하고 샘 알트만하고 또 오라클 회장하고 등등 많은 분들하고 나서 야 우리 미국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야 했던 게 기억나십니까? 스타게이트였어요.
1: 네.
0: 스타게이트는 실제로 젠슨 황도 굉장히 많은 GPU와 반도체가 소요되기 때문에 크게 기대했던 프로젝트죠. 근데 그 주체가 오픈 AI였단 말이야.
1: 네.
0: 오픈 AI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제너레티브 AI에 좀 머물러 있어요.
1: 그냥 사부작.
0: 네, 사부작. 에이전틱 AI를 완전히 못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아마 저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야 어떤 누구는 AI 데이터 센터가 과잉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진영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모자란다고 난리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할 텐데요. 그게 각각 주체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결국 에이전트가 이런 못 넘어왔다는 부분 때문에 스타게이트가 조금 적어도 삐걱삐걱 거릴 수 있습니다.
1: 에.
0: 그래서 오픈 AI가 상장했을 때 실제로 상장 가격이라든지 공모의 인기라든지 뭐 청약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오픈 AI가 생각보다 인기가 없다면 약간 저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기대했던 이쪽에서 약간 충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너레티브 AI가 아니라 에이전트 AI로 완전히 넘어간 회사들은 야 오픈 AI 너 못 따라왔구나 여기까지. 우린 치고 나간다. 어떤 정도냐면 클로드를 하고 있는 이제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모자란다 데이터 센터가. 그래서 일론 머스크한테 가서 사실 일론 머스크하고 저희가 지금 이 클로드하고는 조금 사이는 안 좋습니다. 이게 노선이 좀 달라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 콜로서스 1 좀 비어 있다며 그 데이터 센터가 약 20만 개짜리 GPU를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좀 들어갈게. 대신에 구독료는 어마어마하게 낼게. 그렇게 해서 타협을 해서 그쪽에 세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데이터 센터가 모자란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젠슨왕을 얘기하다 갑자기 왜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젠슨왕 입장에서는 야 이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만약에 다운사이징 돼서 좀 축소가 되거나 하게 되면 앞으로 GPU 전선에 좀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에이전틱 AI는 드라이브를 걸어서 계속 빨리 나가고요. 그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피지컬 AI입니다.
1: 네.
0: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으면 피지컬 AI는요.
1: 네.
0: 계속 피지컬 하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 짜증난다. 그 용어는 알겠는데 그 도대체 뭐가 대단한데 얘기했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테슬라의 아쇼크이라는 친구가 얼마나 이 피지컬 AI에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는지를 계산한 식이 있어요. 좀 어렵지만 이거 따라와 보십시오.
1: 네.
0: 자, 자동차의 자율주행 카메라는 8개예요. 그런데 주행에는 7개가 쓰인대요.
1: 네.
0: 7개 카메라인데 1초에 36 프레임 퍼 세컨즈 즉 1초에 36 화면이 지나다닌대요. 근데 그 한 화면당 500만 픽셀
1: 네.
0: 500만 화소래요. 곱하기 30초 정도의 토큰 우리 토큰이라 그러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토큰은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1: 네.
0: 근데 한 토큰의 분량이 5 곱하기 5 픽셀 즉 25 픽셀 규모가 1토큰이래요. 그래서 나누기 25 하면 네. 15억 토큰이 나옵니다.
1: 오.
0: 30초짜리 모션 토큰이 15억 토큰이에요. 근데 거기에 야 카메라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 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관성 측정 유지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바퀴가 몇 바퀴 돌아가는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운동학 정보까지 같이 똑같은 시간대에 매칭을 시키는데 이게 5억 토큰이래요. 합치면 20억 토큰입니다.
1: 예.
0: 자 그럼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30초짜리 토큰이 20억 토큰인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분량이냐. 소설책 15,000권 분량입니다.
1: 엄청나군요.
0: 자,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해보시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피지컬 AI의 폼팩터라고 생각하는 게 로봇, 자율주행, 무기, 무인 무기, 뭐 어번 에어모빌리티 혹은 뭐 우리가 저 어드밴스드 에어모빌리티라고 하죠. 우주, 뭐지 결국 이 3차원 공간을 날아다니는 전기 비행기.
1: 도심에서 네. 날아다니는. 네.
0: 그리고 또 공장들, 스마트 팩토리에서 나오는 토큰들은 대부분 다 모션 토큰입니다. 행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쇼크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야 우리가 LLM하고 쉽게 말하면 이 텍스트를 다루는 거하고 에이전틱 AI처럼 코딩 같은 걸 다루는 애들하고 우리 피지컬 얘는 근본적으로 달라.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동차는 얘들 얘기하기는 2.5차원이래요.
1: 네.
0: 왜냐면 도로에 딱 붙어 다니잖아. 유니가서 워낙 또 운전하는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차원이 2차원 공간에 붙어서 가다가
1: 네.
0: 결국 우리가 또 그래서 사물과 옆에 지나다니는 차를 봐야 되기 때문에 2.5차원이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3차원 플러스 알파인 겁니다. 차원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인간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행위 하나라도
1: 네.
0: 손가락 관절에 모든 데이터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1: 어마어마한 데이터.
0: 예, 어마어마한 데이터입니다.
1: 거죠.
0: 그리고 또 하나가

0: 국채 지금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 젠슨왕이 죄값 왜 이렇게 한국에 와?
1: 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0: 피지컬 AI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1: 최적지다.
0: 맞습니다. 자, 그거를 느낌이 잘 안 오실 거예요. 뭐야? 독일도 공장이 있고 일본도 공장이 있고 뭐 전력 기기도 뭐 독일 다 만드는데 왜 하필 한국이야?
1: 아니, 제가 왜 웃냐면은 네. 제가 질문을 하나도 아직 안 던졌거든요. 근데 우리 고등 본부장님 지난번에 왔을 때 시간 모자란 거에 완전 그
0: 노이로제 노이로제
1: 가지고 설명을 주 아, 계속하십시오. 네. 젠슨왕이 네. 왜 한국을 이렇게 뭐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한국을 왜 이 그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의 최적지로 생각을 했느냐 그거 궁금해요.
0: 그렇죠. 그 이번 선물하고도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한국에 AI 팩토리를 만들겠다 그러죠. AI 팩토리는 또 뭐고 AI 데이터 센터도 뭘까요?
1: 뭡니까? AI 팩토리가 뭡니까?
0: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는요. 데이터 센터는 원래 메모리를 했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구글 드라이브 뭐 그다음에 iCloud 이건 다 메모리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AI 짝을 붙이면 학습,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쪽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 많은 문자를 넣으면 그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연관 검색어도 예를 들면 뭐 윤인구 치면 뒤에 뭐 갓생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확률 분포입니다. 가장 윤인구라는 단어와 매칭이 되는 확률이 높은 것들을 뒤에 갖다 붙여주죠. 이런 식으로 라이클리후드 뭐뭐일 것 같다 같은 미분을 통해서 확률을 만드는 게임을 했던 게 프리트레이닝이었습니다. 그게 AI 데이터 센터의 역할이었죠.
1: 네.
0: 자, 근데 최근에는 계속 야 메모리 센트릭의 시대, 데이터 센트릭의 시대, 토큰 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계속 이런 작업을 했더니 확정값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마치 우리가 어린애들 키울 때 동화책 보고 이거 뭐야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잠자리를 보고 나비 뭐 이렇게 틀리기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면 확정값들이 생겨요. 이건 나비고 이건 잠자리인 거죠. 그러면 결국 메모리가 곧 지능이 됩니다. 이제 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시대인데 여기서 우리가 AI 팩토리라는 규모는 뭐냐면 공장은 뭔가 인풋이 있고 산출물인 아웃풋이 있는 데가 공장이죠.
1: 네.
0: 그래서 한국 니들이 줄 수 있는 AI 팩토리 가장 훌륭한 결국 인풋은 뭐냐면 전력. 예를 들면 두산에서 만드는 가스 터빈이라든지 뭐 SMR에 들어가는 쉽게 말하면 터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제공할 수 있고요. 송전망이라든지 즉 전력. 전력을 공급했더니 GPU가 너무 뜨거워지는데 여기에 냉각 시스템 LG가 강력하게 써멀 매니지먼트가 있죠. 공장에 필요한 인프라들을 한국 업체들은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지금 오다 주문을 하게 되면 7년 걸립니다. 맥스. 그러니까 지금은 소위 말하는 애들은 가입니다.
1: 아.
0: 돈이 있거나 아니면 강력한 하이퍼스케일러가 아니면 조달조차도 못합니다. 근데 한국 땅에 오면 한국에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공장의 인풋은 한국에 해줄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이 뭐냐. AI 팩토리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는 산출물이 토큰입니다. 토큰.
1: 네.
0: 자, 그러면 피지컬 레이에서 토큰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행동입니다. 자, 보면 우리가 뭐 인더스트리얼 로봇 혹은 그 코봇이라 그런 협동 로봇을 가지고 커피 끓이는 거 혹시 보셨죠? 커피 따라주는 로봇 한번 보셨어요 혹시?
1: 본 것 같기도 하고.
0: 그렇죠. 그게 왜냐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최근에는 뭐 통닭 튀기는 것도 로봇이 합니다. 이제 그러면 통닭을 어떻게 튀기는 게 좋은지 누군가 학습을 시켜야겠죠.
1: 그렇죠.
0: 그리고 앞으로 이제 로봇한테 예를 들면 야 사과 좀 깎아봐 하게 되면 왼손으로는 사과를 들고 돌리고 오른손으로는 칼을 파지하고 엄지손가락으로 중심을 둔 채 회전하는 운동을 누군가는 가르치지 않으면 로봇은 이걸 재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행위를 토큰의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 AI 팩토리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토큰을 도대체 왜 그냥 데이터라고 얘기하지 왜 토큰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이게 어떤 개념에서는 로봇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진 상태의 데이터를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아, 네. 그렇군요.
0: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부가가치가 큰 게 그리고 가장 단순하고 쉬운 게 공장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제조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 탄탄하게 뭐 제조업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0: 맞습니다. 이게 볼트너트 만드는 것부터 아주 복잡한 제조품까지 한국은 제조 공장에 A부터 Z까지가 다 완비되어 있는데 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아니, 중국에서 하면 되지 왜 한국에서. 여기서 이념과 체제 경쟁이 붙고요.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또 큰 거시적 그림을 같이 봐야 됩니다.
1: 네.
0: 실제 트럼프가 너 제

0: 당신은 왜 자꾸 중국에 와서 왔다 갔다 하니? 너 기분 나쁘다? 너 중국에 자문위원 하기로 했다며? 나 기분 나쁘다? 경고를 줘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전 세계
1: 시켜놓는 예, 거군요.
0: 전 세계 제조업의 공장이죠. 그러니까 젠소랑 입장에서는 널려있는 데이터인데 거기서 못한다는 게 아마 억울할 겁니다. 대신에 이념과 체제 때문에 차선을 선택한 게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러스트벨트로 대변되는 공장이 전부 다 망했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 결국은 미국에서는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AI 팩토리를 만들어달라는 건 한편으로 우리한테 선물을 준 것 같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 데이터 가져가려는 거 아니야? 라는 또 한편의 의심을 할 수도 있는 대목이겠죠.
1: 그러니까 이번에 젠슨 황이 이제 한국에 수천억 달러의 깜짝 선물을 줬다라고 하는 거는 실체는 뭡니까?
0: 실제는 GPU를 구하기도 어렵죠. 근데 만약에 AI 팩토리를 만들려면 자사에 일단은 GPU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이버하고도 얘기를 했고 LG도 사실은 그동안은 조금 이제 뭐 자금 여력이라든지 계획이 좀 달라서 예전에 26만 개의 GPU를 구매하는 데는 LG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만 개 정도를 결국 갖고 가겠다는 게 뭐냐면 AI 팩토리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GPU 공급이 결국은 결부가 돼야 그러면 엔비디아의 HBM과 GPU와 한국의 HBM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낸드를 많이 사용할 거거든요. 낸드.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I 팩토리에 많은 설비들.
1: 예.
0: 특히 LG 같은 경우는 서멀 매니지먼트 즉 냉온 관리의 세계적 회사거든요. 그런 것도 아마 기브 앤 테이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AI 팩토리를 한국에 만든다는 건 위치상 아시아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한국에 AI 팩토리 허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토큰 거래소가 반드시 생길 겁니다. 어떤 거냐면 아주 유능한 분들의 행위들을 토큰화시켜서 토큰화시키면 마치 이게 우리가 뭐 술을 한 잔 먹고 흥얼흥얼 하는데 너무 멜로디가 좋아요. 근데 이걸 흘러가면 끝이죠. 근데 그걸 누군가 악보로 그려준다면 이건 매우 훌륭한 작곡가가 되는 거죠.
1: 그러니까요. 그죠? 그런 사상 뭐 많이 해봤죠. 네.
0: 그게 바로 AI 팩토리 역할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장인들이 만들어낼 이 행위의 토큰들 굉장히 밸류가 높을 거예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이 만드는 로봇, 한국이 만드는 로봇, 미국이 만드는 로봇 하드웨어는 상향 평준화 될 겁니다.
1: 네.
0: 그때 그러면 로봇의 기능과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훌륭한 트리거가 뭐냐? 데이터의 퀄리티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API 마켓플레이스 우리가 마치 지금 앱스토어에서 사듯이 로봇을 구매하는 많은 분들이 그 행위를 구매하기 위해서 기꺼이 돈을 지불할 겁니다.
1: 네.
0: 그래서 토큰 익스체인지, 토큰 거래소 혹은 토큰 마켓이 생길 거고요. 지금 수많은 테크 기업들은 야, 이 토큰을 블록체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는 마이크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API 마켓플레이스가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가장 양질의 토큰을 먼저 만드냐겠죠. 왜냐?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왜 카카오가 그렇게 훌륭해졌죠? 먼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 네.
0: 왜냐하면 먼저 만들어야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는 움직임은 둘이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야 지금 그 회사채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더 질러 하는 게 우리 같은 범인들이 보기에는 좀 미친 거 아니야? 저러다 무너지면 어떡해?
1: 하이퍼스케일러라는 게 뭐예요?
0: 쉽게 말하면 큰 데이터 센터를 갖출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인데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1: 네.
0: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일컫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돈도 있고 교섭 능력도 있고요. 예를 들면 야 전력목록 필요한데 빨리 갖고 와 했을 때 웃돈 얹어줄게. 그래서 지금 회사채를 그렇게 높은 금리에도 계속해서 조달하는 거는
1: 그렇더라고요.
0: 시간을 선점하는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죠. 한국에서 전력망을 구하려면 7년이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세컨티어 국가들 지금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3강을 표방하고 있죠. 한국, 일본, 뭐 예를 들면 서유럽 그다음에 뭐 많은 어떤 선진국들도 미국 중국을 따라가고 싶은데 아직 주문을 넣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한국은 예외입니다. 서드티어 국가들 예를 들면 아세안, 인도 많은 국가들이 이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싶은데 아무리 줄을 서서 기다려도 안 와요. 근데 주문 넣으면 7년 걸린대요.
1: 네.
0: 그러면 단순히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하이퍼스케일을 혹은 미국, 중국은 뭘 할까요? 데이터 플라이휠을 만듭니다. 이 데이터 플라이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데이터는 또 그 로봇을 똑똑하게 만들고

0: 똑똑하게 만든 로봇은 더 쓸모있게 되고 더 쓸모있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구매를 하고 더 많은 사람이 구매를 하면 더 많은 데이터가 모이는 이 플라이휠이 데이터 플라이휠입니다. 미국 중국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플라이휠을 만들자는 거고요.
1: 네.
0: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게 된 AI 팩토리의 핵심입니다.
1: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아, 5950님 그래서 젠슨 왕이 그렇게 한국에 목을 매는군요 하셨고요. 5092님께서는 혹시 이 방송 사이언스 분석 방송인가요? 그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고 3272님께서는 AI 방면에 무지한 사람인데 설명이 정말 쉬워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조금 아까 이제 중국도 얘기하고 미국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한국만의 이 피지컬 AI 분야에서의 좀 강점, 장점이라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데이터라는 게 처음부터 가정에 들어가서 범용이라고 그러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저희 아프신 부모님도 돌봐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건 딱 그런 모습인데
1: 네.
0: 지금의 모습은 아쉽게도 로봇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로봇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how to do는 정해졌어요. 쉽게 말하면 로봇을 잔뜩 만들어서 뿌리고 이 로봇이 다양한 경험들을 빨리 물어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자의 니즈는 대량 생산해서 대량으로 퍼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데이터를 쫙쫙 빨아들일 수 있어요. 그때는 데이터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콜텍스, 콜로서스 1, 2 이 두 개가 이 세 개가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거든요. 야, 얘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양은 2%도 채 안 돼. 우리가 필요한 거에. 98%는 우주에다 오빗 데이터 센터, 즉 궤도용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1: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우주의 데이터 센터죠.
0: 100만 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데이터 센터 남아 도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야 우주에 100만 개를 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테라펩도 아니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잘하고 있는데 무슨 반도체 회사를 따로 만들겠다는 거야? 하는데 자기들이 만들 양에 비하면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그래서 공장에서 로봇을 예를 들면 10만 대 로봇을 각기 다른 공정에 다 투입해서 각각의 경험을 다 학습하게 합니다.
1: 아.
0: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그 10만 개의 경험을 다 축적한 다음에 한 로봇에 쏴요. 그럼 그 로봇은 멀티 펑션이 되겠죠.
1: 아.
0: 그 다음은 서비스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은 좋은 게 뭐냐면 군대의 급식.
1: 네.
0: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LG그룹은 10만 명의 LG인들이 먹어야 되는 급식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거기마다 그러면 그 10만 명의 LG 사람들한테 깍두기를 먹이려면 도대체 물을 몇 개를 써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로봇이 물을 써는 다양한 경험을 학습하는 거죠.
1: 그러니까 충분한 실습장이 대한민국에는 도처에 있다는
0: 예.
1: 말씀.
0: 가장 중요한 그렇죠.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서비스 지역에서까지 완성하면 이제는 드디어 집에 넣을 수 있어요.
1: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게 질문이 될 것 같은데 7821님께서 피지컬 AI가 우리 일상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라고 물으셨거든요.
0: 그러니까 본격적인 일상에 아까 말씀하신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요. 대신에 한 가지 일은 잘하는 로봇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예를 들면 많이 연로하셔가지고 대소변을 못 받으신다. 그럴 때 로봇이 예를 들면 그걸 대신해준다든지 하는 각각의 기능은 장착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집안에서 모든 일을 범용으로 하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요. 서비스 지역이나 공장에는 아마 곧 투입이 될 겁니다.
1: 네, 곧이라는 거는 뭐 한 2, 3년 내로?
0: 올해 예를 들면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대량 생산에 들어갑니다. 올해부터.
1: 네.
0: 그리고 중국의 뭐 유비테크라든지 많은 로봇도 대량 생산이 올해가 원년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우리 현대의 보소나믹스 같은 경우도 2028년도에 3만 대 얘기하고 있죠. 이게 곧 뭐 로봇의 형태를 만들고 뿌리기 직전이라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게요. 코트봉 본부장이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1부 마치고 2부 1시에 뵙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과일 같은 열매가 맺는 나무를 키울 때는 곁가지를 쳐줘야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곁가지란 원가지에서 도단한 작은 가지를 말하고 이것이 기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는 어떤 문제나 사물에서 덜 중요하거나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이라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가 곁가지로 흘렀다. 곁가지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는 문제의 핵심을 놓치기 쉽다 같이 말할 수 있죠. 이와 관련해 생각할 수 있는 표현으로 여줄갈이라는 고유어 명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원 몸뚱이나 원 줄기에 딸린 물건을 기본 의미로 하는데요. 그 외에도 중요한 일에 곁달린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을 뜻합니다. 뜻풀이에 나온 곁달리다라는 동사는 곁달다의 피동사로 덧붙어서 달리다라는 뜻입니다. 광에 곁달린 방. 이 방은 원래 부엌 옆에 곁달린 것으로 일하는 사람이 쓰도록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곁까지나 곁달리다에서 첫 번째 음절에 있는 곁은 겨 밑에 티읕받침을 쓰는데요. 어떤 대상의 옆이나 공간적, 심리적으로 가까운 데를 가리킵니다. 즉, 기준이 되는 대상으로부터 가까운 쪽을 말하니까 뭔가 부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오늘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는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고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 5에서 40mm, 제주 산지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더 오다가 남해안의 비는 낮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져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겠고요.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과 전주, 대구 31도, 광주 30도, 강릉, 부산, 제주 27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지만 30도 안팎 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내일은 대구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33도를 넘어서는 곳도 있을 전망이어서 대구와 경산, 예천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프랑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 분과회의에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오 시장은 정치적 목적의 함정 특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교단 전직 간부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민간인 통제선이 기존의 군사 분계선 10km 이내에서 6km 정도 이내로 북상됩니다. 통제가 완화된 지역에 민간인 출입이나 거주가 자유로워집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뜻을 모았는데요.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덥습니다. 서울도 지금 30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있고요. 대구, 군위, 경북, 경산, 예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올여름에 이제 폭염뿐만이 아니라 집중호우도 심상치 않을 거라고 합니다. 정부는 어떤 대비책 마련하고 있는지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터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코너에서 직장인들의 영원한 고민, 나쁜 상사와 잘 지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전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네.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하기로 합의했네요.
3: 예, 그렇습니다. 여야가 어제 합의하면서 이 국정조사 특위가 이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계획서가 처리되면 바로 가동되게 됩니다. 기간은 45일이고요.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위원장으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이 됐고요. 위원회는 여야 각 9명 동수로 구성이 됩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선관위의 이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인데요.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이 청와대와 경찰은 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이 행안부 장관이나 아니면 이 관련 공무원은 증인으로 좀 부를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국정조사 이 셈법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까? 조사가 과연 원만하게 잘 굴러갈 수 있을지 염려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실제 이 투표용지 이 부족 사태 그 심각성에는 양당이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이 대응을 두고는 양상이 확실히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이 국정조사와 좀 별개로 전면적인 이 재선거 가능성까지 같이 거론하고 있고요. 반면 이 민주당은 이 참정권 침해 이 진상 규명에는 동의하되 재선거 같은 이 선거 불복 프레임으로 번지는 것은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2: 일단 국정조사에는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속내는 좀 다른 것 같네요.
4: 네. 일단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것이 위원장을 국민의힘으로 하고 또 여야 동수위원 구성을 해야 된다. 였거든요. 네. 이게 이것까지는 다 받아들여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여당 의원, 야당 의원 두 명의 비교섭 단체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 한 명, 개혁신당 한 명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혁신당은 야당이라고 보더라도 조국혁신당은 범여권으로 분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범여권 의원이 조금 더 많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 중에서 한 명이 또 범여권 의원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만 위원장은 국민의힘으로 한다 이렇게 타협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국정조사의 대상 범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양보를 한 셈입니다. 청와대가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대신 경찰이라든지 행안부의 선거 관련자를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게 한다. 이 정도로 절충이 된 건데 어쨌든 이렇게 절충이 된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됐든 빨리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으라라고 하는 이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 여론의 배경을 놓고 결국에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특위에서 여러 얘기가 오고 가겠지만 현재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선거에 관련한 것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놓고 계속 논쟁이 있을 텐데 근데 이거 말고도 해야 될 일은 많다라고 하는 걸 국회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구조적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재발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구조의 선거관리가 가장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끌어모으고 또 집중 토론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국정조사 특위가 안게 되겠습니다.
2: 그 이번 사태를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비위 그리고 그동안 부실 관리, 부실 운영 그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외유성 출장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3: 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 선관위의 선거관리 능력에 대한 이 비판이 커진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의 이 해외 출장 문제도 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선관위 직원 400여 명이 100여 차례에 걸쳐서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이 기간의 예산으로는 약 24억 5천만 원이 쓰였습니다.
2: 네.
3: 물론 뭐 출장도 일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진국과의 뭐 선거제도 비교나 아니면 뭐 재외선거 시스템 개편 등을 위해서 해외 출장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이 출장 국가와 그리고 일정입니다. 특히 논란이 된 게 2023년 이 몰디브 대통령 선거 이 참관 출장입니다.
2: 그러게요.
3: 예, 직원 5명이 7박 9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예산이 1,470만 원이 들었습니다.
2: 네.
3: 그런데 일정 중에 이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 있었고요. 또 이걸 보면 자체적으로 휴무를 지정해서 이 출장을 좀 자유롭게 즐긴 정황이 좀 드러난 겁니다.
2: 네.
3: 또 이 출장 결과를 쓰는 보고서에는 몰디브의 좀 아름다운 이 해변 사진까지 포함돼 있어서 예, 이거 보면 이거 사실상 외유성 출장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밖에도 이 코타키 나발루, 예, 이탈리아 그리고 피렌체 등 휴양지나 이 관광지 성격이 좀 강한 지역으로 간 출장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시 또 결과 보고서 역시 원론적인 내용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관위의 해외 출장의 목적과 일정 그리고 예산 집행이 좀 적절했는지 함께 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도 오늘 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출장 간 선관위 직원들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2: 3299님께서 선관위가 몰디브 가서 해변 사진 찍은 게 시설물 이용 선거운동이라니 내 세금이 아깝습니다 하셨고 2021님께서 신혼여행지 휴양지로 굳이 선거운동을 선거관리를 배우러 가나요 하셨습니다. 네.
4: 몰디브에는 왜 갔을까. 몰디브에서 혹시 모히또 부족 사태를 일으킨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드는데요.
2: 네.
4: 무엇을 벤치마킹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겠습니다. 일단 선거 문제도 여러 가지의 층위가 있는데 선거구라든지 선출 방식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중앙선관위가 2015년에 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고 그 이후로 특별하게 업그레이드 하진 않았었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출장을 갔을 이유는 없어 보이고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이뤘던 나라에 갔는가 그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큰 틀에서 제도 말고 그 투표, 기표, 개표 과정 에서 뭐 배울 것이 있는가 이런 출장을 갖는가라고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투표지를 각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로 인쇄를 해두느냐 이 문제에서부터 선거 관리를 맡는 그 기구는 어떻게 조직 구조가 짜여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과연 보고 왔는지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게 참 좀 참고로 해야 될 게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는 국외 공무여행을 갈 때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2: 네.
4: 어디로 간다, 며칠 동안 간다 이런 것들을 다 밝히고 심의를 받고 또 갔다 온 다음에도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물론 보고서가 부실한 경우가 있어서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어쨌든 보고서는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행정 공무원들한테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디에 갔다 왔는지도 무엇을 위해 갔다 왔는지도 알 수 없는 네, 그런 것들이 또 좀 이번에 이것도 같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나저나 지금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있었는지 13일째인데 그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3: 네, 이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개표소였던 곳에 대한 이 봉쇄 시위가 오늘로 13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위대는 이 개표가 끝난 이 투표함과 이 투표용지를 보존해야 한다면서 경기장 출입을 현재 막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체육단체들인데요. 이곳에 이 사무실과 이 장비가 있어서 정상 업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 이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장비를 꺼내지 못해서 이 빌린 장비로 국제대회에 출국길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어제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현장에 와서 이 시위대를 만났는데요. 정해진 시간과 인원에 맞춰서 또 이 동행 감시를 조건으로 이 체육단체들의 사무실 진입은 막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한 여성 시위 참가자가 출입문을 붙잡고 약 2시간 동안 막아서면서 결국 이 체육단체의 사무실 진입이 무산됐는데요. 오늘도 현장에는 이 시위 참가자들이 좀 모여들고 있습니다. 경찰이 비공식 추산으로 오전 한때 약 400명이 모였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경찰은 현재 이 출입구 봉쇄와 관련해서 업무방해 혐의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 어제 문을 막았던 여성 참가자도 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2: 네, 오늘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처음으로 또 현장을 찾기도 했다 그러는데 이거 뭐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4: 네, 일단 지금 시위하고 있는 시민들의 성향하고 국민 다수 여론이 동떨어져 있는 점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 다수 여론은 선관위를 강력 규탄하면서 해체를 하든지 아니면 해체 준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게 다수 여론이겠습니까?
2: 그렇죠.
4: 그리고 전면적으로 재선거해야 된다. 이 여론도 물론 상당히 있습니다만 아주 다수 여론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부정선거론이 옳았다라고 하는 여론은 소수 여론인데 지금 시위는 점점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다.
2: 그래요.
4: 예, 이런 점이 있고 다수의 여론을 대변하는 시위 이거나 혹은 시위의 명분이 있으려면 소수의 목소리랄지라도 기본권을 지키는 그런 차원이라면 시위의 명분이 있겠는데 근데 지금 시위 와중에 다른 소수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어요. 그 당장에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기 칼을 쓰지 못하고 남의 칼을 빌려서 경기에 출전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과연 여론조사에서 2030 세대를 포함해서 사람들한테 이게 처벌해야 될 업무방해인가 아니면 그냥 보장해야 될 행동인가라고 물었을 때 공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라면 또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일 텐데 네. 점점 국민 여론하고도 그리고 명분 있는 시위에서도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게 국민의힘에서 선거소청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선거소송이라든지 재선거의 가능성을 열려고 하는데 이거는 법적 제도적 절차거든요. 그리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재선거도 가능한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건데 근데 공당이 이런 절차를 밟았다면 시민들도 아 이제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에 계속 시위를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평화적으로 해산하거나 혹은 좀 다른 방식으로 집회를 전개하는 이게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점. 예, 제도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작업하고 이 시위하고 분리돼 있다라고 네. 하는 점이 좀 현재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 국민의힘 오늘 의원총회 열죠?
3: 네, 네. 맞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 잠시 뒤인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데요. 일단 이 공식 의제는 원내 부대표단의 인선 추인 그리고 이 선관위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공유하고 나가서 이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어떻게 할지 이걸 논의해보자는 겁니다.
2: 네.
3: 예, 하지만 이 실제 쟁점은 역시 장동혁 대표의 거취 그리고 이 장 대표가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 소청과 그리고 전국 재선거 주장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 등으로 좁혀지는데요. 앞서 이 장 대표는 서울 등 7개 광역단체 선거에 대한 이 선거 소청을 제기했고요. 목표는 전국 재선거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2: 네.
3: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국민의힘 분위기를 좀 들어보면 선관위 책임은 뭐 따져야 하지만 전국 재선거까지 가는 건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이 장 대표가 지방선거 책임론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좀 전선을 확장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실제 나옵니다. 여기에 오늘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지도부는 좀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직격하면서 장 대표의 거취론에 불을 붙인 상황인데요. 일단 좀 취재를 해보면 어제 일부 이 대안과 미래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랑 그리고 친한계 의원 몇 명이 좀 모여서 오늘 의총 안건 그리고 이 대응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도부 책임론을 좀 공개적으로 한번 제기하고 장동혁 대표의 답을 좀 듣겠다는 입장인데요.
2: 네.
3: 반면 이 당권파와 일부 영남권 국민의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근 당 지지율이 좀 상승세고 그리고 장 대표가 차기 총선에 뭐 공천권을 준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당 흔들기를 좀 멈춰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의총 결과에 따라서 이 장동혁 체제 둘러싼 좀 논란의 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니까 어제 우리 그 방송에 이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서도 네. 이 장 대표의 전국 재선거 주장은 자기 대표직을 지키기 위한 그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4: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안과 미래나 친한계 의원들은 현재 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별로 동의하지 않는 그런 기색이 강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대안과 미래나 친한계 또 친오세훈계 이쪽 의원들 말고 침묵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아. 이 의원들이 어느 쪽으로 설 거냐 아직 고심 중일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 중간에서 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그런 의원들이 있지 않나 싶고 최근에 국민의힘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해석도 엇갈리면서 또 맞부딪힐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대표하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 않느냐. 장 대표가 물러나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쪽과 이거는 대표의 거취보다는 국민의힘 전체에 대한 어떤 희망이랄까 기대 이런 것들이 실린 거지 장 대표가 내려가지 않으면 이 지지율 또 유지가 안 될 거다. 이런 또 해석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오늘 의원총에서 일단은 맞부딪힐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주류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이 의원들은 당의 중심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한동훈 당선 의원한테 넘어가는 건 우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쪽으로 안 넘어가고 좀 다른 사람한테 혹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장 대표의 퇴진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또 관건이 될 것 같고 또 선거 소청을 둘러싸고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장동혁 대표 간의 갈등이 또 어제 있었거든요.
2: 조금 그 생각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4: 네, 장동혁 대표는 전면적 재선거로 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선거소청 내용의 일부 지역에 대한 선거소청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부터도 갈려 있는데 정 원내대표도 오늘 의원총회 분위기를 지켜보고 의원들 또 다수가 대표 사퇴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간의 균열이 더 심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네. 여당도 이제 8월 달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같은데 정청래 현 대표와 또 김민석 국무총리 양측의 또 미묘한 그런 뭐 신경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정청래 대표와 뭐 김민석 국무총리가 뭐 최근에 공개적으로 충돌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네. 정 대표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른바 이 친청이나 친석 이 갈등설에 대해서 이거는 일부 언론 악의적인 갈라치기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자신은 개파가 아니라 이 당원파이자 개혁파라면서 민주당은 이 모두 이재명 정부 이 성공을 바라는 친명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만 의원들 만나보면 당내 분위기는 분명히 지선 전후로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요. 예, 이 지방선거 뭐 결과뿐 아니라 이 정 대표가 최근 내세우는 뭐 권리당원 1인 1표제 그리고 이 연임 여부를 두고 의원들의 의견이 좀 상당히 나눠지고 있습니다.
2: 네.
3: 정 대표는 뭐 부정하고 있지만 이 흐름이 결국 묘하게 이 친명이나 친청 그리고 뭐 뉴 이재명과 친문 이 구분과 좀 일치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좀 온라인에서도 지지층이 좀 갈라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2: 네.
3: 뭐 재명인의 마을이나 이 딴지일보 등에서 일부 이 친명과 이 친청 지지층이 좀 나뉘어서 서로를 좀 비하하는 멸칭까지 만들어서 주고받고 있는데요. 결국 이 여권 개파 갈등의 이 변곡점은 이 대통령의 귀국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2: 언제 귀국하시죠?
3: 내일 귀국합니다.
2: 18일.
3: 예, 이 대통령 내일 이 유럽 순방 마치고 귀국을 하는데요. 이 출국 때는 정 대표가 함께하지 않았는데 이 귀국 때 정 대표가 공항에 좀 모습을 드러낼지 여기에 좀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 대표가 이 대통령 귀국 뒤에 거취를 밝힐 것으로 좀 알려지면서 연임 도전 의사를 공식화하느냐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권 구도 가 좀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2: 우리 박성희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대표 연임 도전한다 안 한다?
3: 아 이거 함부로 말하면 예, 박제가 될 것 같은데 벌써 위험한데
2: 네.
3: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유력하게 연임 도전을 하지 않을까 하고 감히 추측해 봅니다.
2: 그러니까 연임 도전을 할 거라는 그 또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3: 예, 실제 나오고 있고요. 이제 네. 소위 말하는 정 대표는 뭐 거부하고 있지만 친청계 인사들이 왜 연임을 하면 안 되냐라고 공개적으로 많이 되묻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의중이 정청래 대표의 의중이 담기지 않은 개인 의견일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2: 김수임 평론가한테는 네. 이런 질문 할게요. 내일 대통령 귀국한다 그러잖아요. 김수임 평론가가 이제 정청래 대표라면은
4: 네.
2: 내일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4: 나가볼 것 같아요. 나가려고 해볼 것 같습니다. 청와대 연락을 해서 나가겠다.
2: 어, 나가겠다. 네,
4: 그렇게 했는데도 못 나오게 하면은 그건 청와대 쪽에서 좀 도량이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가서 부딪혀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공산이 높고 네. 이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게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 당시 여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였었거든요. 예. 근데 공항에

0: 이준석 대표가 나갔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당시에 표정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1: 이 대표 왔네.
0: 뭐 이런 표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또 약간 무마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2: 거기서 뭐 인상 찌푸리고 인사할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0: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또 뼈 있는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뼈 있는 말을 해버리면 그건 강을 완전히 건너버리는 거고.
2: 내일은 그러면 김문희석 네. 국무총리 정청래 대표 두 사람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0: 그거는 이제 일단 청와대하고의 조율에 달려있지 않을까. 근데 네. 이건 분명해요. 내일 만약에 조우가 이루어져서 무난한 장면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수습되는 건 아니다. 윤석열, 이준석 갈등이 그랬듯이. 네. 아마 내일 이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오기 전에 당 지도부에 살짝 물어봤는데요. 네, 청와대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2: 아, 궁금하네요. 내일 대통령 입국할 때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자,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Why do stars fall down from the sky every time? 정보는 알차게, 기분은 가볍게.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자,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뭐 30도 가까운 기온 보이고 있고 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는데요. 올여름에 또 특히 더울 거라고 하죠. 그리고 또 집중호우 또한 심상치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 또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는 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지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용입니다.
2: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5: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2: 제가 뉴스를 쭉 보니까 본부장님이 요즘 전국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네. 여름철 네, 또 특히 그 이제 장마철 오기 전에 네. 안전 점검을 쭉 다니시더라고요.
5: 저희가 이제 여름에 걱정하는 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날 수가 있고 또 오늘 아까 뜨겁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폭염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또 사망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덥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물놀이, 물하고 이제 수상 활동이 그렇죠. 늘어나는데 그 수상 활동 하다가 또 다치거나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여름철에는 폭염, 호우, 물놀이 요 세 가지를 아주 걱정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2: 이제는 한 1년의 반은 여름인 것 같아요. 본부장님.
5: 제가 그 기상청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니까 여름이 한 40일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2: 그러니까요.
5: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봄은 좀 앞으로 갔고요. 여름이 길어졌고 겨울이 짧아진.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곧 아열대가 될 아열대 기후로 바뀔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이제 본부장님의 걱정이 더 빨리 시작되고 더 늦게까지 그렇습니다. 또 관리를 하셔야 되는
5: 그렇습니다. 저희 되는데. 직원들이 이제 과거에는 여름철 재난 대책 기간이라는 게 조금 뭐 한 3개월 이렇게 됐었는데 예. 지금은 뭐 4개월 반 5개월 이렇게 지금 되고
2: 이미 있어요. 5월부터 더워지기 시작해서 지금 뭐 여름 기온 아닙니까? 30도니까요.
5: 그렇습니다. 지금 네. 5월 달에 벌써 폭염으로 사망자가 한 분 나오셨었고요. 또 비가 호우주의보가 내려가지고 시간당 50mm 이상 비가 내린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은 뭐 많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 또 오늘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쭤보겠지만은 올 여름철 부디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가 오늘 여기 나온 것도 저희가 이제 정부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언론에서 좀 잘 설명해 주시고 네. 또 국민들께서 같이 동참해 주셔야지만 피해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2: 어떻게 하면 좀 국민들이 동참해서 그런 좀 재난을 막을 수 있을지 오늘 친절하게 좀 네.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하천 그리고 계곡에 있는 그 불법 시설 정비 네. 지원 사업을 위한 전담 기구를 출범했다면서요?
5: 네, 네. 저희가 이제 하천 계곡에 그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아까 이제 비가 많이 오면 거기 불법 시설물이 있으면 피해를 아주 크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다가 이제 평상 같은 걸 깔아놓고

0: 자리세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개인이 이제 사익을 취하는 거고 또 부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네.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여름철에 호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목적 또 공공시설물을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 하천 뭐 계곡에 살 수 있는 불법시설이라 하면 뭐 어떤 것들을 예로 들어서
0: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작년에 저희가 사실 조사했을 때는 한 830개 정도를 조사를 했었어요.
1: 전국에요?
0: 전국에. 근데 네.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 번 국무회에서 강조를 하시고
1: 그렇죠.
0: 저희가 이제 위성 영상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세밀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네. 6월 한 중순 최근까지 기준으로 보니까 약 8만 5천 개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100배 정도가 됐고요.
1: 그렇게 많아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뭔가 보니까 이제 불법 건축물. 예. 건축물이 이제 하천 쪽으로 하천 구역을 침범해서 돼 있는 게 이제 한 40% 정도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적치물, 물건 같은 거를 적치를 해 놓는다든지 쌓아 두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가 되겠고요.
1: 네.
0: 그다음에 무단 경작 농사 짓는 것들이 이제 한 17% 정도 되고 저희들이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는 상행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돗자리 펴고 장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4% 정도 숫자로는 약 3,600개 소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최근까지 파악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조사를 하고 있어서 6월 말 되면 그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1: 그 계곡이나 하천 같은 데는 누구든지 그냥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0: 당연히 이제 국가라든지 지방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네. 접근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뭐 물론 사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유지가 아닌 경우에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거기에다가 가보시면 평상을 펴고선에 자리세를 받는다든지 또 음식을 먹어야지만 뭐 쓸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1: 그런 거는 이제 불법이라는
0: 그렇습니다.
1: 사유지가 아닌 이상.
0: 그렇습니다.
1: 네. 그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 2938 번호 쓰시는 분께서 계곡과 평상에서 닭백숙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 불법인가요?
0: 그러니까 거기서 그분들이 이제 사적으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사사롭게 그 평상을 설치해서 꼭 우리에서 닭백숙 드시는 분만 이 계곡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불법인 거죠.
1: 네.
0: 모든 분들이 가서 돗자리를 펴고 아니면 뭐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아니겠지만 그 자체가 이제 불법일 테고 그걸 펴놓는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안전에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랬을 때 쓸려 나갈 수가 있고 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대부분 불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예. 대통령께서 여름 전에 정비를 강조하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걸쳐 있는 이제 그걸 정비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0: 저희가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자진 철거 계도 기간이라고 그래서 일단 그분들께 철거해 주십사 자진해서 해 주십사 이렇게 계도 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자진 철거를 안 하시면 그 이후에는 강력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지금까지 한 어느 정도 철거됐나 보니까 네. 지금까지 한 25%에서 27% 정도는 이제 자진 철거가 된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도 이제 조사가 지금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 늘어나고 있어서 비율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 뭐 자진 철거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뭐 그 궤도를 통해서 다 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0: 좋은데
1: 현장에서 마찰도 많을 것 같아요. 어려움들은 뭐 어떤 점들이 있어요?
0: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생계다. 이게 내 생업이다. 이게 없으면 난 먹고 살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아무 말 없었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러느냐. 이제 계속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저희는 이 과제를 비정상의 정상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이렇게 개인이 뭐 하천 계곡을 무단으로 점용해서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었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하려고 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분들의 어떤 생계라든지 또 네.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철거한 이후에는 그 주변에 뭐 주차장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편하게 오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 하는 게

0: 아니고 대통령께서 이제 경기도 지사 하실 때 백운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가지고 이미 성과를 본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모범 사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 네. 이게 자진 신고 뭐 정비 기간도 운영을 합니까?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말까지는 자진 신고 정비 기간으로서 자율적으로 좀 정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안 될 때는 저희들이 뭐 계고를 통해서 강제 철거까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럼 6월 말까지는 이제 뭐 자진 신고 정비를 하시면은 뭐 지원이 있습니까? 지원도 해주시나요?
0: 원래는 불법인 경우에는 대집행이나 이렇게 하면은 대집행 비용도 받아야 되고 형사 고발도 해야 되고 행정 처분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자진 철거 기간에 하신다면 철거 비용도 일부 지원해드리고 뭐 행정 처분이라 이런 것들도 좀 유예해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그 주변에 어떤 그 SOC 시설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1: 근데 이게 또 이제 단속한다 그러면 또 일시적으로 딱 철거했다가
0: 맞습니다.
1: 또 그 이듬해 가보면은 다시 그게
0: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1: 되살아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말이죠.
0: 가장 우려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중점 관리 구역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국에 420개 정도 그런 게 우려되는 지역들을 정했고요. 네. 그런 지역들에는 이제 뭐 CCTV를 설치를 한다든지 하천 감시원 같은 거를 고용을 해서 한다든지 또 그리고 이제 행정 절차는 하다 보니까 권리 보장을 위해서 뭐 일주일 정도 기간을 주고 2주 정도 개고 기간을 주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네. 여름철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다가 싹 치웠다가 또 여름에 설치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법을 바꿔가지고 상습적으로 설치되는 지역에는 개고 기간 없이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법의 맹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악용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려고 합니다.
1: 비정상의 정상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8091님께서도 비슷한 맥락의 문자를 주셨습니다. 모두 조금 불편해도 법을 지켜야지 불상사가 없겠죠. 지키면 편안해집니다.
0: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불법으로 수영장 같은 걸 만들어서 하시는 데서 돌아가신 분들이 한 두 분 계세요. 이거 자체가 생명을 위험하는 아주 그런 일입니다. 거기서 이제 술 드시고 물에 들어가셔서 막 이렇게 돌아가시고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만약에 그렇게 불법적으로 지어진 시설물에서 뭐 음주 수영을 하다가 돌아가시면은 어떤 그 보상이나 그런 혜택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0: 그 이제 뭐 사인 간의 관계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법적인 책임 또 민사 이런 거를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식당에서 불법으로 물막이 같은 거를 하고 뭐든지 취지는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자체가
1: 네.
0: 위험을 유발할 수가 있고 안전관리원도 없고 그렇기
1: 그러니까요.
0: 때문에 저희로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네.
1: 네. 근데 이제 또 뭐 업주와의 유착이라든지 또 관리 소홀에 대한 뭐 감찰 같은 것도 네. 진행을 하시죠?
0: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감찰을 진행을 했고요. 해보니까 지금 뭐 조사가 누락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철거를 안 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자치단체와 관리기관들에다가 조치를 하도록 일단 명령을 했습니다.
1: 네.
0: 그 처분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주와의 유착이라든지 이런 게 의심된다면
1: 네.
0: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처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1: 네. 요즘은 이제 비가 한 번 오면 또 무섭게 쏟아질 때가
0: 그렇습니다.
1: 있어서 말이죠. 이번 여름철도 뭐
0: 그렇습니다.
1: 그렇게 호우도 예측이 많더라고요.
0: 지금 이제 최근에 비가 오는 양태는 많이 오는 것도 많이 오는 건데 짧은 기간에 강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뭐 100년 빈도로 비가 왔다, 200년 빈도로 비가 왔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요. 시우량이 100mm 이상.
1: 네.
0: 엄청나게 1시간에 100mm 이상의 비가 오는 거니까 엄청나게
1: 엄청 쏟아지는 거죠.
0: 그 이제 제가 조금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1년에 비가 1300mm에서 1400mm 정도 옵니다. 그런데
1: 예.
0: 1시간에 100mm가 왔다는 것은 뭐 우리나라에서 1년에 오는 거의 10분의 1 정도로 1시간에 오는 거고요. 며칠 사이에 7800mm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양의 비가 천천히 오래 오면 좋은데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피해가 양태가 세 가지 정도인데 뭐 물에 빠져 죽는 하천재해가 제일 많은 게 아니라 산사태가 제일 많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산사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40%. 하천에 이제 휩쓸리는 분들이 한 30%. 이제 지하 공간, 주차장,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이런 데서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1: 물이 급격하게 차올라서요.
0: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한 20% 정도 돼서 저희는 그 산사태, 하천재해, 요 지하 공간 침수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어쨌건 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가 나면 안 될 텐데 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인명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좀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0: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산사태가 안 나게 사업을 하고 물이 안 넘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 오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수도를 늘리고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0: 그런 걸 이제 그 구조적인 대책이라고 하는데 사업을 통해서 그 재난 예방하는 그런 대책들도 하고 그렇지만 단기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구조적인 대책이라 그래서 재난이 난 상황, 위험 상황을 빨리 알려드리고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를 네네.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히나 전국에 약 8천여 곳의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피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잘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 공간 말씀드렸는데 지하 공간 중에서도 이제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네. 진입 차단 시설 같은 걸 설치를 하고 불이 조금만 차도 이제 작년 같으면 15cm 물 차야지 차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cm만 차도 차단하도록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보를 빨리 해드리고 차단하고 알려드리고 대피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세게 점점 더 촘촘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1: 네. 3929님께서 질문하신 게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운전하다 보면 폭우 내렸을 때 도심 지하차도 지나가는 게 걱정이기도 합니다. 정부 대책이 있나요? 물으셨는데.
0: 그래, 지금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에는 4인 담당제라 그래서 4명의 담당자를 해놨습니다. 경찰 한 분, 자치단체 한 분, 민간의 이장님이라든지 통장님 이런 분들 한 분 뭐랬고 4분이서 그 담당으로 하고 있고요.
1: 네.
0: 진입 차단 시설을 올해가 끝나면 약 95% 정도는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물이 찬 거를 내비게이션 통해서 알려드리는 서비스도 시작을 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네. 전국으로 아직 다 되지는 않았고요. 네.
1: 그러니까 진입 차단 시설이 모든 지하차도에 다 설비가 돼 있나요?
0: 그 전국에 지금 제가 이제 숫자가 잘 정확하진 않은데 전국의 지하차도는 약 한 1,900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 1,090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해야 진입차단 시설을 해야 되는 건 한 6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한 60% 70% 됐는데
1: 네.
0: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거를까지를 다 하면 아마 95% 이상이 설치가 될 겁니다.
1: 그렇군요. 올해는 또 무덥다고 합니다. 폭염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0: 아, 이제 폭염으로 가장, 폭염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세 가지인데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가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데,
1: 네.
0: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 또 뭐, 노숙인, 쪽방 거주 주민 이런 분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노인과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경로당에 냉방비 같은 거를 정부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그 쪽방촌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도 이제 뭐 냉방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생활안전관리사라는 분들이 전국에 3만 명 이상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찾아가 보기도 하고
1: 아, 그러시군요.
0: 가서 전화로다가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배달 라이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동 노동자들이 이제 또 많이 그 야외 활동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쉼터. 또 가시다 보면은 이제 길가에 그늘막 같은 거 우산 같은 거 설치되어 있는 거 많이 보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확충하는 것들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올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더위 쉼터라는 것을 은행, 네. 뭐 마트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갖고 작년에 약 7만 5천 개였었는데 올해 9만 3천 개까지 늘렸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은행, 뭐 관공서 이런 데 가셔가지고 더우시면은
1: 좀 쉬실 수 있는 네. 공간. 네.
0: 그 폭염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물, 그늘, 휴식입니다. 물 많이 드시고요. 그늘로 가시고요. 좀 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특히 이제 여름이면 또 물놀이 사고로 네. 숨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다슬기 잡다 숨지셨다는 뭐 그런 보도도 봤고 해루질하다가 또
0: 그렇습니다.
1: 네, 숨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0: 저희가 이제 작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3개월 동안에 지금 말씀하셨던 물놀이, 해루질, 또 뭐 다슬기 잡기 이런 여러 가지 수상 활동과 관련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93분입니다. 그러니까 93분이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론

0: 물놀이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물놀이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 구역에는 금지 표지판이라든지 펜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놨으니까 금지 표시된 데는 좀 가지 말아 주시고요. 또 물놀이 하실 수 있는 구역에는 안전 안내 요원이 있습니다.
1: 네.
0: 그분들의 말씀 좀 들어주시고요. 또 이 구명조끼 빌려주는 데를 작년에 뭐 한 100몇 군데에서 지금 500군데까지 늘렸습니다. 구명조끼 좀 꼭 입어주시기를 제가.
1: 네. 그 입으라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0: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1: 자, 오늘 본부장님과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꼭 올여름에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안전 수칙이나 당부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제가 이제 뭐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기본적인 좀 안.

0: 제발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구명조끼 꼭 입어주시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1: 예.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신문고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그건 뭔가요?
0: 앱인데요. 안전신문고라고 주변에서 위험한 상황을 보시면 위험한 요소를 보시면 안전신문고라고 치셔갖고 거기 들어가셔갖고 신고해 주시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이 같이 고칩니다.
1: 아,
0: 작년에만 신고가 네. 1200만 건 들어와서 저희가 고쳤습니다.
1: 어, 엄청 신고가 많네요.
0: 그렇습니다. 뭐 가다가 물놀이 위험 지역이라든지 뭐 하천계곡의 불법이라든지 노동 공장에 뭐 이상한 행동이 있다든지 불법 주정차가 있다든지 뭐든지 신고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다 조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100만 건씩 들어오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많이 신고해 주시면 더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네. 안전신문고 통한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혹여 정부에서 놓치는 부분을 또 민간에서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0: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온 것도 네. 정부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하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더 큰 성과 낼 수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올여름 국민들이 안전하게 또 물놀이 또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안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3: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1: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마음이 아픈 신호는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곤 하죠.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어떤 모양이세요?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소중한 마음 건강, 그 깊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네. 직장인들이 퇴사 이후로 가장 많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4: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 업무 스트레스.
4: 네, 업무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전 제가 퇴사를 몇 번 해봐가지고 너무 공감하고 있습니다.
1: 원래 또 저 의학 전문 기자셨잖아요.
4: 네,
1: 그렇죠.
4: 뭐 예전에도 이제 병원도 직장이니까요. 네. 퇴사도 하고 해서 저는 너무 공감하지만 그래서 제 입으로 직접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1: 아니 근데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야, 이 사람이 스트레스다.
4: 맞아요.
1: 저도 이제 계속 그 우리 게스트 출연자분들을 받고 또 보내드리고 그러잖아요.
4: 네.
1: 아, 새로운 분들 만나는 거 이거 여간 스트레스.
4: 아, 그러니까요. 예. 이게 실제로 이 직장 스트레스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신데요. 거기서 일이 힘들어서 왔다는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거든요.
1: 그래요.
4: 보통은 이 회사 갈 생각만 해도 막 숨이 막힌다. 내가 자 나가려고 하면 두근두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거기 업무가 아니라 대부분 자기 위에 직속 상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의 분위기 자체가 나랑 너무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결국은 이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라는 게 그 어떤 공통의 목표, 그러니까 이해 관계가 있는 이 목적이 있는 집단이잖아요.
1: 네.
4: 거기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책임을 갖는 건데 사실 이거 역할과 책임만 수행하면 좋을 텐데 거기 인간관계까지 같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사회생활이긴 합니다.
1: 어떻게 보면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이 있는 공간이
4: 거의 대부분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훨씬 많이 있죠.
1: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과 그 하루의 반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정말 이거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 것
4: 괴롭죠.
1: 같은데.
4: 그리고 직장이라는 건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요즘 뭐 시대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1: 네.
4: 일종의 상하관계나 권력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권력구조가 사실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일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권력구조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그냥 내 팽개치고 나오면 사실 생업으로 이제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4: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게 되고 일은 혹은 부서는 바뀌면 그만이지만 어떤 그 조직 내 사람과는 계속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1: 그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괜찮았어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어디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서부터 목이 이렇게 빳빳해지고 자꾸 턱이 이렇게 들리고 그러는 사람 인사에도 좀 못 받은 척하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고 왜 그런 거예요?
4: 맞아요. 실제로 이 권력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표현이 조금 좋진 않지만 아무튼 직장 내에서 직급이 올라간다는 게 일종의 이제 내가 힘을 통제권을 더 갖는다는 건데 그런 권력이라는 게 사람

0: 개인적인 특성을 굉장히 뭐 부각시키는데 영향을 주죠. 그리고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사원에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될 때 우리가 일을 배워가긴 하지만 그 일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지를 배워가지는 못하거든요.
1: 네, 네 그런데
0: 사실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환경이 변화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원으로 입사를 했을 때는 내가 업무만 잘하면 되지만 대리가 됐을 때 사원을 챙겨야 되는 거 그리고 과장이 됐을 때 밑에 조직을 끌어야 되는 거 또 임원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중재를 해야 되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인데 사실 회사 생활에서 이걸 잘 가르쳐주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올라가면 그냥 내 권력이라는 게 내 통제권이라는 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1: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던 그 감춰져 있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인지.
0: 그렇죠. 네, 그런 것도
1: 아니면
0: 있고.
1: 아니면 잘못된 상사한테서 계속 그 대물림 받아서
0: 맞아요.
1: 내려오는 것인지.
0: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사실 정말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가 맞는 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사실 그 사람을 따라하지 않을 것 같지만 정말
1: 따라하게
0: 비슷하게
1: 되죠.
0: 따라하게 되거든요.
1: 그러니까.
0: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공격자와의 동일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흔히 이 시어머니한테 뭔가 구박을 많이 받은 며느리는 네. 내가 절대로 내 며느리는 구박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얘기죠.
1: 아, 그런 게 네. 그 정신의학적으로도
0: 네.
1: 있어요?
0: 그게 심리학적 용어로도 이 identification with aggressor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1: 아,
0: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내면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라고 자기도 그렇게 그냥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1: 내가 경계를 해도 그거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경계를 한다고 해봤자 배운 거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것이지 전반적인 틀은 사실 굉장히 비슷하게 나는 이렇게 배웠어라고 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1: 네. 그러면 좀 이렇게 그 특정 유형이 있습니까? 나쁜 상사.
0: 글쎄요. 나쁜 상사 유형이라고 꼽기는 어렵겠지만 요즘 흔히 말하는 굉장한 나르시시스트들 이 대표적인 좀 나쁜 상사로 꼽힐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사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좀 어려운 얘기로 이 아주 근본에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막 칭찬해주고 자기 공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만족을 하고 아닌 상황을 굉장히 싫어해서 자기를 비판하거나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대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1: 약간 쉽게 말하면 그냥 잡복 부류.
0: 그렇죠. 잡복이죠. 네, 네 잡복인데 문제는 이런 잡복 부류가 상사가 되면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아래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떤 공로가 있으면 자기 걸로 쏙쏙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사람, 아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거나 좌절스럽거나 할 수가 있죠. 네. 또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있죠. 내가 굉장히 겉으로는 따뜻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나는 너를 이끌어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 가족이 사실 발벗고 도와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상황이 되면 야, 너가 이거는 내가 이렇게 시킨 대로 안 해서 그런 거잖아 라고 사실 은근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 이제 이거는 사실 좋게 말하면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업무 역량을 도와준다기보다는 자기 말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가스라이팅 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1: 네. 네. 1533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팀장님 경우는 본인 방식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시 하나까지 자기 기준에 맞춰야 해서 팀원들이 매일 야근인데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완벽을 강요하는 걸까요? 이렇게 완벽함을 강요하는 상사들의 심리는 뭔가요?
0: 이거는 본인 자체가 사실은 완벽 주의가 분명히 있겠죠.

0: 근데 사실은 본인이 완벽하면 본인이 완벽하게 상사로서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커버를 쳐주면 되는 건데 자신의 불안함을 이 아랫사람들 혹은 상대방에게 투사시키는 거죠. 좀 어려운 게 투사라는 게 그 사람한테 넘긴다는 뜻도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데 그걸 내가 해소를 해야지 자꾸 업무에 그것을 투사해서 이거 꼼꼼하게 해. 이거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 맞춰. 라고 이렇게 좀 과도하게 지시를 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 끝나기만 해도 다행인데 이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가 자꾸 바뀌게 되면요.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면 정말 그때부터 미치는 거거든요. 네. 분명히 한 줄 뛰기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해서 가져가면 이거는 여기서 정도는 두 줄을 띄워줘야지 라고 본인만의 이 알 수 없는 기준을 갖기 시작하면 정말 힘든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 힘듭니다. 네.
1: 아니 이렇게 매일 이런 저 상사 밑에서 치이면서 일하다 보면은 안 좋을 것 같은데.
0: 아, 그렇죠. 네. 실제로 이게 요즘 번아웃이라는 표현이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 직장 내뿐 아니라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 WHO ICD-11이라는 진단 기준에서 봤을 때 번아웃이 공식적인 질병의 이름은 아닌데요. 이 정의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 직장 스트레스의 결과로 쌓이는 직업에 관련된 어떤 현상. 그러니까 병도 아니고 현상이고 직업과 관련되었을 때만 나타나는 굉장히 만성 스트레스라는 건데요. 예. 실제로 이런 경우에 오래 노출되면 우리 뇌가 직장을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거나 뭐 편해지진 않지만 그냥 똑같이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곳은 가면 내가 피해를 받는 곳이다. 내가 공격받는 곳이다. 내가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하는 곳이다. 이제 이런 뇌의 구조화가 되기 때문에 뇌가 공격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 flight or fight 내가 여기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한판 싸우거나 아니면 freezing 여기서 내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얼어버리거나 이제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꾸역꾸역 회사를 나가서 일을 하려니까 당연히 업무도 안 되고 그렇죠. 그거를 참고 일하면 분노가 쌓이거나 우울하거나 불면이 쌓이거나 아니면 뭐 통증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1: 그러면 좀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내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0: 그쵸.
1: 매일 봐야 하는 상사를 안 볼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 조금 거리를 둘 수 있는 좋은 방법 뭐 없을까요?
0: 참 어려운데요. 우선 회사를 관둘 수는 없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네, 우선 상사의 말과 내 가치관을 좀 분리시켜야 되는데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상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너 왜 이거밖에 못했어? 라고 했을 때 아, 이 상사는 지금 나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감정의 상황 판단을 하고요.
1: 네.
0: 그리고 이것을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이걸 틀렸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내가 전체적으로 다 무시를 당한 인간은 아니야라고 본인이 어느 정도 감정적인 객관화, 상황 객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내가 역할은 상사의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내 역할은 업무가 틀렸을 때 업무를 수정할 수는 있지만 상사의 짜증을 받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갈등을 회피할 수 없을 때 대답을 하실 때 조금 이 업무 중심의 단답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어차피 그 상황에 계속 말리게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정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업무에 관련된 업무 대화만 짧게 좀 거리감을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1: 우리 나혜란 선생님의 오늘 도움 말씀이 직장 생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좀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김미진님 저도 직장 다닐 때 힘들어서 탈모 왔었어요 하셨고 오구사사님께서는 오늘도 가족들 생각하며 직장 내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모두 힘내시고 그래서 오늘 끝곡은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로 준비했습니다. 저희도 세모정에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혜란 선생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양산 없이는 눈살을 찌푸리게 될 만큼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로 웃돌아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32.2도, 대전과 춘천 31.4도, 대구 30.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과 예천, 대구 군위군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도 발효되는데요.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의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대부분 중부지방과 경북지역은 지금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올라 있고요. 경기와 인천, 충남에는 오존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야외활동을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중부지방에 5에서 60, 남부지방에 5에서 50mm 정도로 소나기 특성상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까지 제주도에 5에서 60, 낮까지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2도입니다. 조한일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접경 지역의 민간인 통제선이 북쪽으로 평균 2km 올라갑니다. 민통선 남쪽 제한 보호구역도 여의도 면적의 150배가량이 해제돼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13일째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잠실 개표소에서 여당 의원들이 중재에 나섰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체육단체에 진입을 막은 여성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대회 첫 해트트릭을 기록한 메시의 활약에 힘입어 알제리를 3-0으로 꺾었습니다. 프랑스는 음바페가 두 골을 기록하며 세네갈을 3-1로 이겼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잠시 만나 대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지난 4월 국빈 방한 당시 G7 회의에 초청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다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행사 참가국 정상들의 단체 사진 촬영이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청와대는 이후 정상 간 오간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남북관계 근황을 물었고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독일, 캐나다 등과 양자회담도 이어졌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수주 최종 결정을 앞둔 캐나다에는 서로 협력할 게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의 첫 세션에 참석해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G7 및 초청국 확대 회담과 업무 오찬 등으로 이틀째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0: 국방부가 군사시설 규제를 완화해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통제선이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서 군사보호구역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규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군사활동 보장을 위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구역, 즉 민간인 통제 구역이 대폭 축소, 조정됩니다. 또 접경 지역 농민의 민통선 출입이나 농업용 드론 사용 승인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접경 지역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군사분계선에서 평균 8km 안에 있는 민통선을 평균 6km 정도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제보호구역 일부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서 그만큼 민간인 출입이나 거주가 자유로워집니다. 안 장관은 또 여의도 면적의 150배에 이르는 제한보호구역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전과 보안 요소를 고려해 꼭 필요한 지역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접경지 주민들은 농사를 지으러 민통선 안으로 들어갈 때도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했고

0: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작전 검토와 지형 측량을 시작해 보호구역 해제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1: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으로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 교단 전직 간부들이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이 2021년 대선 경선과

0: 입당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월 압수수색을 통해 신도 명단과 당원 명부를 확보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이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도 수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당비를 대납하는 데에도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하고 입당, 탈당을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신천지 전 간부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합수본 출범 5달 만에 첫 신병 확보가 되는 상황. 합수본은 구속이 결정되면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1: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효빈 기자. 최소 전국 7개 지역 선거에 소청을 하겠다는 국민의힘 지도부 결정에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2: 네, 민주당은 투표용지 사태 수습을 위해 지금 필요한 건 진상규명과 근본적 개혁안이 마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선거 불복은 선관위 무능만큼이나 민주주의를 좀먹는 행태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선거 소청 결정을 음모론, 선거 불복으로 규정한 겁니다. 특히 부실선거와 부정선거는 완전히 다른데 음모론 주장한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방문했는데요. 원내지도부가 직접 현장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내지도부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을 만나고 시위로 인해 사무실 출입이 막힌 상황을 공유받는 등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주장을 두고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비판 목소리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관위나 법원이 재선거를 결정할 가능성도 낮은데 지도부가 선거 책임론 피하려고 무리하게 당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연이틀 지도부를 향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략적인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다만 지금이 지도부 때릴 때냐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민주주의 침탈 사건이라며 지금은 투표용지 사태 해결을 위해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 중인 의원총회에서 소청 문제에 당론을 모으는데 장 대표 거취 얘기도 함께 거론될 걸로 보입니다.
1: 네, 그렇군요.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두 달여 앞두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는 모양새인데 오늘도 신경전이 있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일부 언론이 언급하는 친정청래파와 친김민석파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두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이라며 개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라며 당내 분열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강득구 최고위원은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유한하다며 정권은 짧다라고 발언한 정 대표를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또 축구 경기에서 패배한 감독과 코치진이 경기 평가서를 직접 작성한다면 누가 결과를 신뢰하겠냐며 육상 지방선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정청래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1: 네. 여야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관련해서 세부 진전사항이 있습니까?
2: 네, 어제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었죠. 오늘 국민의힘은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에 오선의 윤상현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야당 간사는 중앙선관위를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이 맞습니다. 특위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여야 동수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두고는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원구성 완료 목표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여야 모두 법제사법위원장과 주요 경제 상임위 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 줄다리기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집회가 1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의원들이 체육단체의 진입

0: 집을 돕기 위해 현장을 찾았는데 집회 참가자들의 반발에 빈손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경찰은 어제 홀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가로막은 여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추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오늘로 13일째 서울올림픽공원 앞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사람들.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두르거나 몸에 두른 채 선관위를 규탄합니다. 하지만 개표소로 쓰인 핸드볼 경기장 봉쇄가 길어지면서 안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은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체육단체가 선수들의 장비라도 챙기게 해달라며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여성 참가자 한 명이 출입문을 2시간 가까이 가로막으면서 끝내 무산됐습니다. 오늘은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체육활동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집회 참가자들의 반발로 1시간 만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어제 체육단체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여성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해당 여성뿐 아니라 직원 출입을 막았던 다른 참가자들도 특정해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0: 오는 19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이 당초 알려졌던 스위스 제네바 대신 다른 장소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외부에 접근이 힘든 알프스 산악지대의 한 리조트가 공식 서명식 장소로 제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파리 강프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알프스 산악지대에 자리 잡은 스위스의 5성급 리조트가 3개월 반 동안 이어진 미국 이란 전쟁을 일단락 지을 무대로 떠올랐습니다. 당초 알려진 제네바보다 외부에 접근이 힘든 곳입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미국과 이란은 물론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이곳을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 장소로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 측이 리조트 운영을 맡아 보안에 유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과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19일 서명식 이후 곧바로 후속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격한 이스라엘은 이번 종전 합의문을 아직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합의문 내용이 사전에 유출될 것을 우려한 미국이 이스라엘의 열람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전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온 이스라엘 입장에선 더욱 난처한 처지가 된 셈입니다. 중동 전쟁이 가까스로 종전 합의에 이르면서 주요국 정상들은 이제 러우 전쟁 종식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G7 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전쟁 여파로 일시 해제했던 러시아산 석유를 다시 제재할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전쟁 종식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를 향해 협상 재개를 촉구하며 스위스 등 중립국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0: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는 프랑스가 첫 경기에서 세네갈을 꺾었습니다. 음바페가 두 골을 넣으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월드컵 소식 문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세계 최고의 공격수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에게 축구팬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전반 큰 활약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네갈이 전반 추가 시간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았는데 사르의 슛이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후반에도 비슷한 흐름이 계속됐고 음바페가 좋은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면서 체면을 구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음바페는 역시 음바페였습니다. 후반 21분 올리세의 패스를 그대로 오른발 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습니다. 수비 사이의 틈을 정확히 포착한 패스도 예리했고 음바페의 순간적인 침투와 침착한 마무리까지 완벽한 골이었습니다. 음바페의 선제골로 기세를 올린 프랑스는 교체 투입된 바르콜라가 추가골까지 넣었습니다. 세네갈도 후반 추가 시간 음바예가 만회 골을 넣었지만 음바페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음바페는 곧바로 믿기지 않는 강렬한 중거리 슛으로 달아나는 득점을 올리며 승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음바페의 2득점을 앞세워 프랑스가 세네갈을 3-1로 이겨 24년 전 한일 월드컵의 패배를 되갚아줬습니다. 노르웨이도 이라크를 4-1로 꺾어 이번 대회 아시아 국가의 첫 패배를 안겼습니다. 엘링 홀란이 두 골을 넣으며 자신의 월드컵 무대 데뷔전부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KBS 뉴스 문영입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정은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4: 메시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회 첫 해트트릭을 장식했습니다. 메시는 오늘 미국에서 열린 알제리와의 제2조 조별리그 1차전에 선발 출전해 전후반 3골을 몰아넣으며 대회 첫 해트트릭을 장식했습니다. 메시는 이번 대회

0: 2회를 포함해 사상 최초로 월드컵 6회 연속 출전을 기록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결심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안에 3천억 달러, 약 454조 원 규모로 이란 재건용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이미 절반이 넘는 자금에 대해 출자가 약정된 상태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기금은 민간 투자 수단으로 미국, 아시아, 중동 등의 기업들이 이미 1,500억 달러가 넘는 자금 조달에 동의했고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기업들이 거론됐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수십억 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고는 대출 신청인이 상가를 할인된 가격에 분양받고도 정상 분양가로 계약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은행에서 과다 대출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참여 피해자 규모가 어제 오전 기준으로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향은 원고 1인당 청구 금액은 30만 원이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오늘부터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완화돼 새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또 지난해 소득에 대해서도 개정된 기준이 적용돼 이미 감액된 사람들도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SK하이닉스가 신입사원 채용에서 학력 제한을 전면 폐지합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시작하는 신입사원 수시 채용부터 기존 채용 공고에 명시하던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지원 가능 등 학력 자격 요건을 모두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와 정부의 K패스를 통합한 새로운 교통카드 서비스인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내놨습니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이용자의 교통비 규모와 이용 패턴에 따라 환급형과 정액형 가운데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공교육 현장의 민낯을 조명한 참교육이 공개 뒤 2주 연속 전 세계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비영어 쇼로 꼽혔습니다. 오늘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서 집계한 넷플릭스 톱 10을 보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참교육 시청 수는 2,110만으로 비영어 쇼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밤까지 최대 60mm의 비가 오겠고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내일 새벽까지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서울과 경기 북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중에 그 한 반도체 기업이 오늘 시작한 신입사원 수시 채용부터 학력 제한을 전격 폐지한 소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 채용 공고에 명시하던 그 4년제 학사 학위 이상 지원 가능 등의 학력 자격 요건을 모두 삭제하기로 하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이 아주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이것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식을 빨리 습득하고 좋은 성적을 올리는 일은 이걸로 대체되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깊은 사고력과 또 변화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대처하고 공감하는 능력,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네, 이것 시대. 하여간 참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 실제로도 각 분야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것 시대에 어떤 변화가 가장 클 걸로 예상하시는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좀 없어질 것 같고 어떤 것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들 있으실 겁니다. 이게 뭔지 일단 맞춰주시는 게 오늘 문제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생각도 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답은 네 글자 단어인데요.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나 기술을 뜻하고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용어죠. 초성이 되드리면 이응, 기역, 지읒, 니은입니다. 맞죠? 예, 영어로는 AI라고도 하죠. 하여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받아보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가능하시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커피 쿠폰 선물 또 뭐 여전히 많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좋은 의견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라디오 전국 일주 KBS 콩 앱과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일라디오 유튜브 계정 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먼저 교통정보센터로 갑니다. 김민혜 씨, 현재 교통 상황 전해 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비교적 흐름은 좋지만 곳곳으로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또 고속도로도 작업 구간이 많아서 서행하는 곳 있는데요. 미리 속도 줄이셔서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해 주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원효대교에서 마포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고요. 반대 구리 쪽은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나면서 현재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이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홍천휴게소에서 내촌 부근 1차로에서 도로 작업으로 뒤쪽으로 4km가량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 쪽은 내린천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도 도로 작업으로 부근 짧게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대관령 1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며 목표 수준인 2%를 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쟁이 끝나더라도 물가 상방 압력이 상당하다며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3% 안팎이 될 거로 전망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국제 유가 하락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지만 최고 가격제 종료 시기 등에 대해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거점 국립대학 3곳을 지정해 집중 투자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3개 대학은 학교당 약 1,0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군사시설 규제를 완화해 접경지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통제선이 북쪽으로 더 조정되면서 군사보호구역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앞서 한 반도체 대기업에서 오늘부터 시작한 신입사원 수시 채용부터

0: 학력 제한을 폐지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에 따라서 이번 채용부터 이 지원자의 경험 그리고 직무 역량, 기업 문화 적합성 등이 채용 조건과 맞으면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도 가능하고 합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게다가 이 채용 규모가 아주 대규모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취업 준비생들을 포함해서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더군요. 오늘은 이처럼 뭐 이것 시대를 맞아서 오늘 정답인 이것 시대를 맞아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또 어떤 변화를 체감하고 계신지 보내주세요라고 부탁드렸는데 보내주신 문자들 몇 개 살펴보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끝번호 2784님. 요즘 아이들 교육에 이것을 활용하는 법 등을 신경 쓰고 있답니다 하셨어요. 하여간 뭐 우리 아이들도 이제는 디지털 문화에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요. 기존 방식보다는 또 이걸 활용한 어떤 학습법 이런 것들도 많은 개발이 좀 이루어지고 이미 있을 텐데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6288님 90년대부터 이게 거론됐었는데 학력을 폐지한다니 드디어 이것이 현실화되는 게 느껴집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요즘 뭐 정말 빠르게 이제 이게 도입되고 있다는 게 실감 나는 요즘이죠. 김기호님, 이것이 일상에서 널리 쓰이면 사람들이 배우지를 않을 것 같아요. 말만 하면 알아서 해결해 주니까요 하셨는데 이것도 맞는 말씀 같아요. 그냥 뭐 말 한마디에 다 모든 게 작동이 되는 세상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미 뭐 많은 부분에서 이미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참 한편으로는 무섭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을 하지 않는 인간. 글쎄요. 1570님은 저는 집에서 TV 볼 때 이거 스피커로 작동시켜요. 뭐뭐야 뭐 TV 켜줘. 뭐뭐야 오늘 날씨 알려줘. 이렇게 예쁘게 말하면 이거 스피커도 저에게 따뜻하게 고마워라며 답해줍니다 하셨습니다. 요즘 뭐 그렇죠. 이것하고 대화 나누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뭐 날씨 이런 건 기본이고 맞아요. 뭐 끝말 있기도 하고 많은 걸 하죠. 예. 1893님 자율운행 차량이 많아져서 운전직을 비롯해 단순 노무직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기기술직 같은 정교한 직업군은 남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이게 초미의 관심사죠. 어떤 직업이 살아남고 어떤 직업이 사라질 것인가. 예. 자 좋습니다. 여러분의 어쨌든 이것과 관련한 생각들 계속해서 좀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지역 소식 먼저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수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0: 네, 오늘 대전 날씨 어떻습니까?
1: 네, 오늘도 대전 지역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은 31도인데요. 당분간 더위 대비도 필요하겠지만 내일 새벽까지는 곳에 따라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가방 속에 우양산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뭐 하루 이틀은 더위, 무더위가 이어질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그 세종에서 우리 전통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렸다면서요?
1: 네, 다가오는 금요일이 바로 음력 5월 5일 단오인데요. 예로부터 단오날에는 단오 떡을 해먹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거나 씨름을 하면서 애군을 물리치고 건강과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이 단오 명절을 기념해 지난 토요일 세종 호수공원 푸른 들판에서는 우리 고유의 세시 풍속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제13회 세종 단오제가 열렸는데요.
0: 네.
1: 이번 세종 단오제에서는 직접 떡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전통놀이 체험도 해보면서 우리나라 문화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0: 네. 뭐 단오하면 떠오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창포물에 머리 감기 이게 아닐까 싶은데 혹시 뭐 이번 행사에서도 좀 체험해 볼 수 있었나요?
1: 네. 이 단오날 하면 창포물 머리 감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번 세종 단오제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창포물 머리 감기 대신에 창포물 손 씻기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0: 네.
1: 이 절구를 이용해 직접 떡방아를 찧어보기도 하고 단오떡인 수리취떡, 쑥떡도 맛볼 수 있었는데요. 푸른 들판 위로 연이 떠오르고 다양한 전통 문화가 펼쳐졌던 세종 단오제 현장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2: 처음 해보는데 좀 재밌었어요. 그냥 복싱 같은 데서 그냥 주먹 세게 치르면 빠르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빠르게 치면 세겠다고 하셨어요.
3: 망치가 생각보다 가벼워서 하기 쉬웠어요. 재밌었어요.
4: 한 3년 전부터 계속 참여는 하고 있었고요. 단오를 잘 모를 건데 그냥 와서 같이 뭐 즐기고 뭐 주말 잘 보내고

0: 보내고 그런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1: 아이가 전통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점 제일 뜻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체험하니까 애 기억에도 더 남지 않을까 싶어요.
2: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축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단오제가 나와서 왔어요.
3: 그 저희 딸이 단오제에 대해서 물어봐가지고 뭐 이제 풍년을 기원하는 축제다라고 얘기를 했고 딸이 풍년이 뭐냐고 얘기를 해서 농경사회를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풍년이라는 거를 모를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4: 아이들이 몰랐던 단오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험을 하고 남으로써 단오에 어떤 일들 했던 거에 대해서 잘 알게 되니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5: 예, 정말 뭐 예전엔 큰 명절이었다지만 요즘은 참 이 단오를 즐기기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단오를 즐길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마련돼서 더 뜻깊었을 것 같습니다.
6: 네, 맞습니다. 또 요즘은 단오를 잘 모르는 아이들도 많을 텐데요.
5: 그렇죠.
6: 이번 행사에는 학교에서 책으로 미리 배우고 온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5: 네.
6: 이론으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단오의 의미를 배울 수 있어 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단오를 대표하는 전통놀이 씨름대회가 열렸습니다.
5: 네.
6: 이 씨름대회가 특히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6살 정도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래판 위에 올라 힘과 기술을 겨루면서 뜨거운 승부를 펼쳤습니다. 참가자들은 승패를 떠나 함께 웃고 응원하면서 단오의 흥겨움을 만끽하고 있었는데요. 씨름대회 현장에서 씨름의 열기를 느껴보고 세종시 씨름협회 하태권 부회장과 씨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7: 어떤 일들이 그렇죠?
8: 좋아요. 그냥 발 놓고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이었어요.
9: 씨름장 올라갈 때 그때가 좀 긴장됐어요. 그냥 조금씩 보고선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무대 올라가지고 한 건 처음입니다. 직접 해보니까 더 역동적인 것 같고 더 재밌게 더 한 것 같습니다.
10: 맨 처음이요. 처음 할 때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별거 없었고 힘으로만 이긴 것 같아서 나중에 좀 배워보고 싶어요. 정말 힘이 많이 들고 운동이 정말 많이 되는 스포츠더라고요. 더 배워보고 싶은 운동이에요. 여러 사람들이랑 몸도 부딪히면서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11: 씨름 하겠다고 예전부터 연습해갖고 아빠가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12: 씨름이라는 것 자체가 단오하고는 또 뗄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단오날이 단오이면서 씨름의 날로도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세종 단오제가 지금 13회인데 저희 씨름은 6년 전부터 지금 단오제에 맞춰서 같이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와서 내가 사람 많은 곳에서 저기 모래장 위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이것도 큰 도전이거든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자기 혼자 아니면 두 명이서 올라가서 경기를 하는 것 자체 그것도 대단한 거고 또 내가 상대를 누군가를 이기려고 힘을 써보고 다리를 걸어보고 이런 동작들을 해보는 것 아이들한테는 큰 추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5: 네, 역시 또 단호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씨름이네요. 뭐 참가자들의 목소리에서도 즐거움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6: 네, 그 예로부터 단오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씨름을 하면서 힘을 겨루고 공동체의 화합을 다졌다고 하는데요.
5: 네.
6: 이번 세종 단오제 역시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세종 단오제는 전통 문화를 계승하면서도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세종 단오제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행사를 주관한 세종문화원의 길미숙 사무국장에게 들어봤습니다.
13: 세종시는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이거든요. 그래서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시민들이 서로 어울리고 공동체의식을 키울 수 있는 문화적 계기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세종 단오제는 그런 고민에서 시작된 축제인데요. 우리 전통 명절인 단오를 매개로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며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세종 단오제가 올해로 벌써 13회째가 되고요. 이제는 세종시를 대표하는 시민 화합의 전통 문화 축제로 자리 잡고 있어요. 단오는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공동체 정신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거든요. 단오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면서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미래도시 세종에서 전통문화를 이어간다는 점에서도 매우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이 돼서 강릉 단오제처럼 아주 세종에도 큰 단오제가 이루어져 전국에서 많은 많은 분들이 놀러 오실 수 있는 세종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전통이라는 게 지금 친구들이 답답함 아니면 어르신에 대한 따분함이라고 생각하지를 마시고 전통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발전을 시키면 너무 재미있구나라는 거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세종에서 열린 세종 단오제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우리 전통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였는데요. 상품을 손 씻기와 떡 매치기, 전통 놀이 체험, 그리고 씨름 대회까지 시민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잊혀가던 단오의 의미를 되새기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5: 네.
6: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제13회 세종 단오제, 우리 고유의 세시 풍속을 즐기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5: 네, 단오제 소식 잘 들었어요. 대전 김수정 리포터였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울릉도로 갑니다. 최은영 아나운서 나와 계시죠?
7: 네, 안녕하세요. 울릉입니다.
5: 네, 울릉은 지금 날씨 어떻습니까?
7: 네, 현재 울릉도와 독도는 낮 최고 기온 27도까지 오르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셔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5: 네, 울릉은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7: 네, 울릉도의 아름다운 해안 도로를 달리며 독도의 의미까지 되새기는 특별한 대회가 울릉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 독도 지키기 제21회 울릉도 전국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는데요.
5: 네.
7: 전국에서 모인 9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울릉도 곳곳을 달리며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5: 와, 울릉도에서 마라톤이라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은영 아나운서도 직접 참가하셨다면서요?
7: 네, 맞습니다. 저는 가장 짧은 코스인 5km 코스에 참가했는데요.
5: 네.
7: 이번 대회는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 그리고 5km까지 모두 4개 종목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풀코스는 울릉도 일주 도로를 따라 섬을 한 바퀴 도는 코스였습니다.
5: 네.
7: 섬 한 바퀴가 마라톤 풀코스가 된 곳은 울릉도가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어떤 대회인지 자세한 내용 울릉 로타리 클럽 정재백 총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4: 아, 네, 저희 이제 독도 지키기 울릉구 마라톤 대회는 울릉도 자연 경관을 보면서 달릴 수 있는 특수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도를 지킨다는 국토 수호라는 의미도 담긴 마라톤 대회고요. 울릉도가 이제 일주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한 바퀴가 다 돌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또 한 바퀴를 다 돌게 되면 거의 42.19km가 떨어집니다. 울릉도 전체 한 바퀴 도는 코스가 딱 마라톤이랑 같은 길이가 나오니까 또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내년부터 이제 출발 코스가 바뀌게 되는데 5km, 10km 뛰는 분들이 조금 더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북면이라는 더욱 더 자연이 좋은 데에서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롭게 준비를 하는 부분에서 이제 많은 게 조금 바뀔 것 같으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저희도 많은 준비를 해서 더욱 더 즐길 거리가 있는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전통이 있다 보니까 어른들이 손님들이 오시는 거를 대접을 잘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아직까지도 저희는 국수를 손수 삼고 밑반찬을 만들어 수익을 삼고 오신 우리 선수분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한 끼 정도는 충분히 어느 마라톤 대회보다 더 푸짐하게끔 드실 수 있는 그런 마라톤 대회라고 생각을 해요.
5: 아, 정말 특별한 마라톤이네요. 아름다운 풍경에 푸짐한 먹거리까지. 정말 이 달리는 즐거움에 여행의 재미까지 더해지는 대회인 것 같아요.
7: 네, 맞습니다. 이 대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가자들이 울릉도를 찾았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는 물론이고요. 제주도에서 온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5: 네.
7: 또 어린 자녀와 함께 유모차를 밀며 달리는 가족 참가자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 좀 더 들어보시죠.
15: 2026년도 제21회 독도 지키기 울릉도 전국 마라톤 대회에 힘찬 기회를 선언합니다.
16: 세계 최고의 자연 코스입니다. 발을 맞추어 달릴 이 길은 단순한 코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우리 땅 독도에 대한 뜨거운 염원과 의지가 녹아있는 길입니다.
17: 우리나라를 지켜갈 우리 꿈나무들도 와 있어요. 야, 우리 유모차 부대도 있어요. 유모차 부대 우리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10km, 5km 동시 출발합니다. 동시 출발합니다.
18: 화이팅!
17: 밀지 마시고 천천히 잘 다녀오세요.
7: 마라톤이 시작되고 코스 곳곳에서는 응원 소리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네. 함께 달리는 참가자들은 서로 눈인사를 나누고 또 가파른 오르막에서는 격려의 한마디를 건네며 힘을 냈다고 합니다. 경쟁보다는 완주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5: 축제네요. 근데 이제 울릉도가 평지가 많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뭐 모르긴 해도 코스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7: 네, 맞습니다.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참가자들 대부분이 풍경 최고, 코스도 최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한쪽에는 푸른 동해바다가 펼쳐지고 다른 한쪽에는 절벽과 울창한 숲이 이어집니다. 달리는 내내 절경이 펼쳐지지만 또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돼 평지 마라톤과는 또 다른 체력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제가 참가한 5km 코스는 평지로만 이뤄진 구간이어 무리 없이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다른 참가자들의 이야기 더 들어보시죠.
18: 저는 울릉어리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오늘 5km 네,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전 처음 뛰는 거라서 좀 많이 설레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축제 같아서 좋습니다.
19: 울릉도에 이제 두 번째 참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 바다를 보고 저기 뛰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야, 울릉도를 지키려고 왔어요.

0: 시간 이내에 돌아올 거예요?
1: 네, 여자친구 만나면서 울릉도에서 마라톤 처음 뛰어봤는데 아침에도 역시 울릉도는 예쁘고 좀 힘들긴 하지만 다음에도 있으면 꼭 참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네, 뭐 참가자들 목소리만 들어봐도 현장의 그 즐거웠던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 만만치 않은 코스에서 그래도 우승자들은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하던데 어떻게 좀 만나보셨나요?
3: 네, 만나봤습니다.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쉽지 않은 난코스였던 만큼 수상자들은 하나같이 가장 힘들었지만 또 그만큼 가장 뿌듯한 우승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치열한 경쟁 끝에 풀코스와 하프코스 그리고 10km 부문 정상에 오른 수상자들의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4: 오늘 울릉도 마라톤 참가해서 풀코스 1위한 우승한 서영광입니다. 먼 곳에서 힘들게 온 만큼 또 좋은 성적으로 우승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5: 경기도 용인에서 온 김종민입니다. 저 하프 1등 했고요. 예, 그냥 운 좋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매일 뛰고 50대 마라톤에서 1등해서 너무 좋아요. 예, 울릉도 너무 예뻐가지고 관광도 하고 뛰기도 하고 너무 행복했던 하루였어요. 중간에 이렇게 팔자로 올라 가는 구간인데 그래도 걷지 않고 뛰어서 스스로 잘했다 하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6: 서울 광진구에서 왔고 이름은 서현진입니다. 이번에 울릉도에서 하프 뛰게 됐는데 3등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오늘 처음 와봐가지고 그 고도가 좀 높아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풍경이 너무 좋아서 재밌게 뛰었어요.
7: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천구에서 온 유지연이라고 하고요. 오늘 10km 해가지고 1등 했습니다. 기록은 46분대 들어왔습니다. 네, 코스가 힘든데 근데 그만큼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한번 풀 뛰어보고 싶었습니다.
2: 예,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들 오셨네요. 그 기록을 세운 선수들부터 또 뭐 완주의 의미를 둔 참가자들까지 정말 모두가 주인공이었던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아름다운 울릉도의 풍광을 달리며 독도의 의미까지 되새긴 이번 마라톤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참가자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특별한 축제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는 7월 울릉도 오징어 축제 기간에 울릉도 밤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마라톤 대회가 또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네, 울릉 소식은 최은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렸습니다.
8: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2: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오늘은 광주 전남 지역으로 갑니다. 뉴스원 광주 전남 취재본부 박영래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9: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7월 1일에 이제 역사적인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가 출범하게 되는데 지금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들이 보통시로 승격시켜달라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거죠?
9: 예,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제 통합 특별시 출범에 걸맞은 어떤 그 재정 자율성 그리고 좀 형평성을 확보해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2: 네.
9: 예, 통합시 출범은 이제 대단히 거대한 그 행정구역 개편인데요. 그런데 이제 외형만 합쳐질 뿐 이 최일선에서 이 주민들과 만나는 자치구들의 재정 여건은 어떤 구조적인 역차별 때문에 고사 직전에 내몰려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번 기회에 이런 만성적인 재정 불균형을 깨뜨리고 진정한 좀 지방 분권하려면은 자치구가 아닌 이 독립적인 재정권과 자치권을 가진 보통시로 전환돼야 한다. 이게 이제 자치구들의 간절한 요구입니다.
2: 네. 그러니까 주된 이유가 이제 재정 때문이군요, 한마디로.
9: 그렇습니다. 이 지자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살림돈, 이게 이제 보통 교부세 이렇게 부르는데요.
2: 네.
9: 이걸 직접 받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받느냐, 아예 못 받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좀 제가 간단히 좀 예를 들어보면요, 이 인구 39만 명 광주 광산구가 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보통 교부세는 한 푼도 없습니다. 이 대신 이제 광주광역시가 받아온 교부세 중에서 일부를 떼어 이걸 이제 재정 조정 교부금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한 890억 정도를 받는 정도인데요.
2: 네.
9: 이 반면에 이제 인구가 28만 명으로 이 광산구보다 11만 명이나 적은 이제 전남 순천시 같은 경우는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 교부세가 5,400억 원에 이릅니다.
2: 오,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네요.
9: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조정 교부금 성격으로 또 한 400억 원을 더 챙겨 받는데요. 또 다른 예로

0: 이제 인구 40만 명으로 좀 이제 광산구보다는 인구가 좀 더 많은 이제 경북 구미시 같은 경우도 이 보통 교부세로 4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1: 네.
0: 또 조정 교부금도 또 추가로 이제 700억 원 정도 더 챙겼고요. 이처럼 이제 인구는 광산구가 이 순천시나 구미시에 비해서 뭐 좀 더 많거나 비슷한데 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뭐 4천억 원, 최대 5천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러니까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치구들은 이제 우리가 일반 시군보다 인구도 훨씬 많은데 왜 네. 정부는 보통 교부세를 한 푼도 안 주냐 이건 거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교부세라는 게 뭔지를 좀 정확히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요.
0: 예, 예. 이 지방 재정을 이해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보통 교부세입니다. 그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국고 보조금은 정부가 목을 정해 줍니다. 이 돈으로 뭐 도로를 닦아라. 저 돈으로는 뭐 건물을 지어라 이렇게 용도를 딱 지정해 주는 돈인데
1: 네.
0: 예, 반면 이제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는 용도를 지정해 주지 않는 어떤 그런 일반 지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지자체는 살림을 하면서 뭐 복지 비용이라든가 뭐 도로 보수 또 뭐 심지어 이제 환경 미화원 인건비 등 주로 이제 그 주민 밀착형 사업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 지자체 가장 좀 순수한 살림돈이자 핵심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러니까 지자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네. 소중한 살림돈이군요.
0: 네네.
1: 근데 일반 시군에 비해서 인구가 훨씬 많은 자치구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쉽지 않네요. 왜 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0: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이 이제 지방교부세법 이건데요. 정부는 이제 각 자치단체에 보낼 어떤 보통 교부세를 정할 때 약간의 기준들이 있는데 인구라든가 또 면적, 복지, 환경 등 그 16개 산정 항목별로 이걸 이제 좀 복잡하게 계산을 해서 이제 배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행정안전부는 이제 광역 자치단체와 그리고 이제 기초 시군에는 보통 교부세를 직접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광역시 산하의 자치구에는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놓고 있습니다.
1: 네.
0: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특광역시를 하나의 어떤 거대한 생활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본청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을 이제 통틀어 계산을 하는데요. 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청에 일괄이 이제 교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치구는 시가 알아서 나눠 좀 이렇게 자치구에 나눠쓰라 이런 논리입니다. 이 법적인 한계 때문에 자치구들은 매번 이제 만성적인 재정 쪼들림이 심하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 달에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가 출범해도 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네네. 아니겠습니까?
0: 네네.
1: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같은 특별시 소속인데도 시군은 연간 수천억 원을 직접 받는데 자치구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이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이제 한 지방 아래에 이제 다섯 개 자치구, 그 전남 20여 개 시군 총 이제 27개 시군구가 이렇게 한 지방 아래 살게 되는데 이 전남 지역 20여 개 시군은 예전처럼 이제 정부로부터 연간 수천억 원의 보통 교부세를 직접 이제 꼬박꼬박 받게 됩니다. 또 가령 이제 인구 6만 명 안팎인 화순군 같은 경우도 한 뭐 연간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직접 받는데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인구 40만 명이 넘는 광주 북구 또 앞서 말씀드렸던 39만 명의 광산구 이를 포함한 다섯 개 자치구는 여전히 이제 앞으로도 이 정부로부터 한 푼도 직접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대신에 이제 그 통합 특별시 이 본청이 받아온 재원에서 일종한 수백억 원 정도의 조정 교부금만 쪼개어서 받게 됩니다.
1: 네.
0: 이 같은 이제 통합 특별시 주민인데 이 자치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행정 서비스라든가 또 재정 혜택에서는 말 그대로 엄청난 역차별과 또 상대적 박탈감을 겪는 어쩌면 그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 그러니까 뭐 들으면 들을수록 이 자치구들이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데
0: 네, 네.
1: 이제 보통시로 승격시켜달라는 그 요구가 뭐 쉽지만은 않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뭐 자치구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 등에서는 이제 시승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 도시 기능의 어떤 그 파피

0: 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보통 시승격이 쉽지는 않습니다.
1: 네.
0: 일단 현재 광역 그 시 차원에서 보면 이제 교통이라든가 도로 또 상하수도 이 쓰레기 처리는 대도시 핵심 인프라는 하나의 이제 광역권 안에서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각 자치구가 보통시로 그 나눠지게 된다고 볼 때. 이, 뭐, 가령 말해서 출퇴근 버스로서 하나를 조정한다거나 또 쓰레기 매립장을 뭐 이용할 때도 어떤 이웃 도시로서 사사건건 협의를 거쳐야 하는 어떤 그 행정적인 비효율성 그리고 이제 갈등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1: 네.
0: 이런 어떤 그 현실적인 벽 때문에 뭐 정부나 국회에서도 이게 이제 보통 시절하니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1: 이 시승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뭐 당장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또 어떤 뭐 좀 방안이 있을까요?
0: 일단은 그래서 자치구 형태로 그대로 있더라도 그렇다면 어떤 그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보통 교부세를 자치구도 직접 내려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구청장들이 이제 그 특별시 출범으로 도시계획이라는 또 복지, 안전 등 이제 주민 생활과 그 직결된 위탁 사무가 또 행정 책임은 사실상 이제 일반 시군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하소연하는데요. 이 책임은 시군만큼 지우면서 이 재정은 자치구 기조대로 묶어두는 것은 좀 말들 어불성설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좀 그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자치구에 이제 보통 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이제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지만 이제 정부 특히 이제 주무부처인 행정부 행정안전부 입장에서 아주 좀 완강하게 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뭐 행안부도 이렇게 선뜻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0: 그렇습니다. 뭐 형평성이죠. 이제 타 특광역시 자치구와 이제 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자치구 내의 어떤 자치구 간의 형평성 또 그리고 이제 행안부의 어떤 예산 통제권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통합특별시 자치구에만 보통 교부세를 직접 나눠주기 시작한다면 뭐 서울시 산하 자치구, 부산, 대구, 인천 등 다른 특광역시 자치구가 어떤 형평성 문제가 당장 터져나옵니다.
1: 네. 네.
0: 왜 전남광주 특별시 자치구만 주고 우리는 안 주냐 이런 요구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그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광역 단체 여기에가 좀 재정 조율권을 좀 쥐고서 어떤 그 덩치 큰 사업들을 통제하는 것이 좀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말 그대로 통합특별시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좀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1: 네, 행안부 쉽지 않네요, 정말. 그런데
0: 네.
1: 행정통합의 본질이 지역 균형 발전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만큼 이 차별을 좀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네요. 자, 그런가 하면 이 통합특별시의 주청사 소재지 문제를 두고서도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요?
0: 그렇습니다. 이제 행정 통합 과정에서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주청사를 어디에 두느냐. 이 부분이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든 이제 기획이라든가 예산, 인사 등 이 핵심 행정기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이제 주청사 논란인데요.
1: 네.
0: 현재 이제 광주시청 같은 광주에 있고 이제 전남 무안에는 전남 도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 동북군으로 불리는 순천에 이제 전남 동부청사인데 이게 일단 민영배 이제 통합시장 당선인은 어떤 세 개의 고정을 좀 분산해서 고르게 사용하겠다, 활용하겠다 이런 논리고요. 어디를 이제 주청사로 결정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지금 그 결정되지 못한 상황이라. 당장 이제 통합 출범 2주일 앞으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민 당선인은 이제 출범 이후에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1: 글쎄요, 뭐 이 통합시 주청사를 어디에 두느냐 이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미뤄둔다고 될까요? 뭐 미뤄두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판도라의 상자인데요. 이 주민들은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조기에 좀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뭐. 지금까지도 말 그대로 폭탄 돌리기만 계속되어 온 상황입니다.
1: 네.
0: 세 곳 중에 어디에 주청사를 가더라도 나머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일단 뭐 민영배 당선인 측은 이제 공을 통합시의회에 넘기는 분위기인데 뭐 통합시의회 구성이 전남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전남 지역 일부 의원들은 균형 지역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청사와 또 주사무소 소재의 결정을 놓고서는 앞으로도 이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7월 1일. 그래서 이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0: 갈등과 혼란 이게 이어진다면 마비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러려고 행정통합이 이런 그 단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그 성공적인 통합 출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또 지자체 어떤 그 강력한 좀 리더십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뉴스원 광주 전남 취재본부 박영래 기자와 함께 오늘 여러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기 전에 1460님이 젠슨 황은 이것이대, 오늘 정답인 이것이대, 인간성, 베풀 줄 아는 인간 믿는 사람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정 많이 나누는 삶이 돼야겠습니다. 라고 또 의견을 주셨어요. 그 밖에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계속해서 참여해주고 계신데 2부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뵙죠.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30도를 넘는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춘천이 32.5도, 서울 31.6도, 대구는 31.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일 낮에도 서울이 31도, 모레는 33도까지 오르며 당분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경북 경산과 예천, 대구 군위에는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서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는데요. 이들 지역은 내일 한낮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 상층에는 찬 공기가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 양은 중부지방에 5에서 60, 남부지방에는 5에서 50mm 정도로 소나기 특성상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햇볕이 강해서 양산이 필요하겠는데요. 자외선과 소나기를 막아줄 양우산을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토요일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서울올림픽공원 봉쇄집회가 보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여당 의원들이 체육단체의 진입을 돕기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의 반발에 빈손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전국 최소 7개 지역 선거에 소청을 하겠다는 국민의힘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선 갈등을 부추기는 음모론을 그만두란 비판이 오늘도 나왔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는 19일 종전합의 서명식과 동시에 이란의 석유 판매를 막아온 제재를 해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합의의 구체적 조건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내로 양해각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은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BBC는 종전 합의 발표 이후 실제로 호르무즈를 통과한 선박은 7척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짧게 만나 중동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라디오 전국의 주2부 출발합니다. 이 정보의 바다라 불리는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나만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보다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인 오늘 정답인 이것 시대를 앞두고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또 새로운 기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뭐 지식과 정보는 이걸 잘 활용하면 되니까요. 뭐 이런 이유로 이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도 학력 폐지를 선언한 대기업이 등장한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처럼 이것 시대에 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또 평소에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보내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답은 네 글자고요. 흔히 우리가 이제 AI라고도 하죠. 자, 오늘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전국 일주 인터뷰 시간이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 재밌습니다. 제주도에 정착해서 해녀가 된 미국인이 있어요. 카일리 겐터 씨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어떤 재밌는 얘기들이 나올지 기대되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들 몇 개 좀 또 살펴보겠습니다. 끝번호 7392님. 오늘도 이걸 이용했는데요. 에어컨 고장난 거 고치기 위해서 서비스 센터 물어보니까 가까운 곳을 알려주고요. 제가 놓친 상담 내용까지 알려줘서 수리 잘 받았답니다 하셨어요. 어르신들 같은 입장에서도 이걸 잘 활용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한결 편리해지실 것 같아요.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리고요. 4092님, 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용접사인데요. 저희 회사는 앞으로도 2, 30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하셨어요. 글쎄요. 뭐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뭐 위험한 현장이나 사람이 작업하기 힘든 곳은 이것 로봇이 투입되겠지만 그래요. 아주 섬세하고 또 공정이 까다로운 곳은 역시 또 사람이 직접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라고 뭐죠? 제가 뭘 알겠습니까? 확답 못 드리겠네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6252님. 이거 시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이나 학력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책 읽는 거 중요하죠. 8398님. 제가 나이 70인데 농가에는 늘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 스마트팜을 통해서 휴대폰으로 온실의 환경을 멀리서도 조절할 수 있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이것 활용하는 법을 아들과 함께 배우러 다니는데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1차 산업, 그러니까 농업 같은 분야에서도 이제 이게 다 도입이 되는 추세인데 나이가 70이 되신 분인데도 이렇게 여전히 배우시면서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이런 모습들 참 보기 좋죠. 커피 쿠폰 하나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8398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참 많은 얘기들이 나오네요. 좋습니다. 경험하고 계신 것들을 그냥 편하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신문 박준기 기자 전화 연결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전해듣죠.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지금 충북 충지 등지에서 이 과수화상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2: 예, 이 과수화상병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데다가 이 확산 속도도 빠르고 대부분 매몰 처리하기 때문에 이 과수 괴질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1: 네.
2: 농경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충주지 소재 사과 농가에서 올해 첫 과수 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이후 이달 15일까지 전국 106개 농가에서 44.62헥타르의 누적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이 49곳으로 가장 많고 46곳으로 가장 많고요. 경기 24곳, 충남 19곳, 전북 8곳, 강원 6곳, 세종 3곳 순입니다. 특히 경기 용인 지역까지 과수화상병이 확산돼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경기 용인시는 처인구 일대 과수원 3곳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방제와 예찰에 나서는 등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2: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5일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한 뒤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한 신고와 정밀 진단, 긴급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의 이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 중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선관위가 지난 6.3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모두 130건의 소청을 접수했다면서요?
2: 예, 이 선거 소청은 지방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 절차인데요. 선거일 뒤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선관위는 접수한 뒤 60일 안에 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오늘이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선관위에 따르면 오늘까지 접수된 소청은 광역단체장 36건, 광역비례의원 32건, 교육감선거 21건, 기타 7건입니다.
1: 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이 투표와 개표에 차질이 빚어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10건이 제기됐습니다. 시도선관위에는 기초단체장 10건, 광역의원 9건, 기초의원 8건, 기초비례의원 7건 등이 접수됐고요. 이 국민의힘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최대 9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소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어서 최종 소청 건수는 이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1: 네. 그리고 국방부가 민간인 통제선, 민통선이라고 줄여서 흔히 얘기하죠. 이거를 평균 이제 북쪽으로 2km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요?
2: 예,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 규제 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이 추진됩니다. 민통선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인데요. 이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민통선은 이 지역마다 거리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군사분계선 이남 8km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역별로 지역 여건과 작전 계획 등을 검토해서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km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1: 네.
2: 이를 통해서 여의도의 90배 면적의 이 통제 보호구역이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이 제한 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서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 보호구역 해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제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1: 예, 여의도의 150배면 약 한 45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 광주 서구에서는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조작해서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에 선호도가 높은 차량 번호판을 배정한 사실이 또 드러났다고요?
2: 예, 광주 서구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 번호판과 관련한 서구 교통행정과의 특정 선호번호, 골드번호라고 불리는 이 선호번호 특혜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서 올해 2월 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감사실이 최근 3년간의 자동차 등록번호 부여 시스템의 등록 이력을 모두 조사한 결과 전현직 실무자 14명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서구는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이달 중에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하는 수법을 동원했는데요. 일반 민원인의 차량에 골드 번호를 임의로 등록한 뒤에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경정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상에서 번호를 확보하고는 이후 대행업체로부터 고급 세단 등의 등록 요청이 들어오면 무작위 추출 원칙에 따르지 않고 특정 번호를 그 차량에 부여해왔습니다.
1: 네.
2: 이 같은 방식으로 무작위 추출 원칙을 어기고 특정 차량의 번호를 직접 입력해서 등록한 건수가 무려 350여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소식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한 지역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3: 전국의 생생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전합니다. KBS 라디오 전국 1주 이규봉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달걀에서 호흡

0: 조끼 장치 없이 바다에서 물질을 하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가 있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일본은 제주 해녀가 외지로 나가게 되면서 해녀 문화가 전래된 거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뭐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의 제주 해녀 문화는 2016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요. 특히 자연에 순응하며 서로 연대하는 여성 공동체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죠. 이런 가운데 실제로 물질을 하는 미국인 해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에 정착한 카일리 겐터 씨 얘긴데요. 한국 사람도 해내기 힘든 이 수련 과정을 거쳐서 해녀가 된 사연. 자, 지금부터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카일리 겐터 씨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반갑습니다.
1: 네.
0: 혹시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뭐 하시다가 전화 받으셨습니까?
1: 아, 지금 제가 그 서귀포 그 약간 제주서 남쪽에서 대장읍 있는 영랑리 마을에서 있는데요.
0: 네, 네.
1: 원래 아침에 물질하는 예정이 있었지만 제주 쪽에서 날씨 너무 좋지 않았고 파도 너무 세니까 네. 오늘 아침에 물질 못했는데요.
0: 네.
1: 네. 그래서 그거 대신 난 물질하지 않을 때 남편이랑 그 애견 고양이 호텔 운영하고 있으니까.
0: 아, 그러세요?
1: 지금 하고 있어요.
0: 어, 이른바 이제 투잡을 뛰고 계시군요.
1: 투잡, 투잡 정도 그 젊은 해녀분들이 이렇게 살아요.
0: 그래요, 예. 아, 그니까 뭐 일반 해녀들하고 똑같이 이제 뭐 어쨌든 작업을 하시고 쉴 땐 쉬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물질 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1: 제가 그 일단 한스풀 해녀학교, 해녀학교가 2018년에서 졸업했지만 그때는 졸업했을 때 그냥 해녀 문화 역사 관심이 있어서 사실은 해녀 상상, 해녀 되는지 상상할 수 없었지만
0: 그때는 예 그랬군요.
1: 네, 그래서 제가 그 2024년 1월부터 물질 시작했어서 거의 3년 그 세 시즌 전에 좀 물질하고 있었는데.
0: 그렇군요. 2024년에 시작하신 거니까 지금 이제
1: 네.
0: 4, 5, 6, 3년째 하고 계신 네. 거네요. 그러면 같이 그 일하시는 삼촌들은 몇 명이나 되세요?
1: 원래 시작했을 때 그 원래는 삼촌 해녀분들이 8명이었지만
0: 네.
1: 지금까지 4명 은퇴하고 있으니까 좀 4명만 남아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동안 많이 네. 은퇴들을 하셨네요.
1: 네. 하지만 우리 마을에서 좀 특징은 젊은 해녀분 많이 있고 저만 아니고 5명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는 젊은 해녀 훨씬 더 많이.
0: 좋네요. 예.
1: 네.
0: 그나저나 그 처음 물질 나갔을 때 어땠는지 그 기억나세요?
1: 제가 그 1월에서 시작했으니까 되게 좋았어요.
0: 오, 그랬겠어요.
1: 네, 그 가는 날에 다른 사람들이 미리 해녀복, 고무옷 네. 준비하고 있지만 제가 없어서 그냥 스쿠버 다이빙 웨트 가지고 갔고
0: 아이고.
1: 스쿠버 다이빙 오리발도 가지고 갔는데
0: 네.
1: 제가 또 그 태왁 그 노란색 네. 그거 큰 거 같은 거는 제가 없었으니까
0: 네.
1: 그렇게 거의 빈손으로 처음에 우리 타이웨이에서 도착했고 하지만 우리 다른 마을 삼촌들이
0: 예.
1: 웨트 좀 들어줬고 그 태왁도 빌려줬는데 제가 처음에 파다 들어가고 삼촌 옆에서 붙이고 있었고
0: 네.
1: 살짝 무섭고 그래서 어떻게 잘 하는지 좀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0: 네.
1: 한번 파도 내려가고 소라 그때는 소라 작업하고 있었으니까
0: 네.
1: 소라 보고 너무 신하고 있어서 빨리
0: 잡으셨어요?
1: 올라가고 예 삼촌 옆에 소라 탔어요. 그냥 보는 것만 아니야 잡아야 돼. 네네 잡을게요. 그 같은 너무 그 경험이 많이 없어서 너무 신기하고 좀 뭘 해야 하는지 감각이 좀 바로 그때 후에 좀 소라 잡았어요.
0: 그래서 처음 잡은 게 소라였군요.
1: 네.
0: 아 무섭고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나요? 처음에
1: 시작했을 때는 사실 제가 좀 수영 좀 잘하는 편이니까 무서운 거 처음에 시작했을 때 별로 무섭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갈 때 그 파도 좀 더 그 신경 써야 하니까
0: 네.
1: 좀 더 무서운 걸 그 같은 경험이 좀 생기고 그리고 우리 파다에서 돌고래 수액이
0: 예.
1: 많이 있어서 우리 바로 밑에 좀 수영하고 있으니까 그거 처음에 봤을 때 그 너무 무서워요.
0: 무서워요?
1: 그러니까 예 생각보다 파도 속에서 볼 때 너무 커서
0: 아하.
1: 깜짝 놀랐어요.

0: 어우, 저희는 생각에 돌고래와 함께 수영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무섭군요. 역시 또 네, 이 바다에서 보는 건 다르니까.
1: 처음에 좀 무서운 편이지만 지금 볼 때는 좀 신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야생 동물이니까 예. 조금 무서워요.
0: 그렇군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가장 궁금한 건 아니 미국인이 어떻게 제주까지 와서 해녀가 됐을까 이 얘기일 것 같아요. 일단 한국에 어떻게 해서 오게 되셨는지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1: 네. 제가 그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거의 한국으로 오셨는데요. 14년 전에 처음에 왔는데요.
0: 네.
1: 네, 그때는 미국에서는 일자리 잡기 좀 힘든 편이었으니까 제가 대학교 그 다니고 있었을 때 일본어 잠깐 배우고 있었는데요.
0: 네.
1: 우리 일본 교수님 항상 일본 가고 영어 가르쳐요. 그렇게 좋은 경험 많이 추천하고 있었으니까
0: 네.
1: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 좀 다른 나라에서 가보고 그 잠깐 그 다른 나라 보고 일하고 다시 미국으로 가는 거 좀 괜찮은 것 같은 생각했는데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일본 정부가 검색했을 때 한국이랑 되게 비슷한 시스템이어서 같이 읽었고 그때는 일본에서 그 일 갈 때 집 개인적으로 찾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 쪽에서는 학교가 집 준비하고 있으니까 난 한국 갈게요.
0: 숙소도 제공해 주니까. 네. 예.
1: 그리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미군이나 그 영어 선생님이 많이 얻고 있어서
0: 네.
1: 다른 사람한테 난 한국 가는 생각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은 한국 너무 좋고 우리 친구나 우리 사촌 한국 쪽으로 가봤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생각은 한국 가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경상남도 진주에서 그 중학생, 초등학생 좀 가르쳤어요.
0: 원어민 강사셨군요. 예.
1: 네.
0: 그러다가 어떻게 정착하게 되셨어요?
1: 제가 그 4년 동안 정도 좀 진주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영어 일 때문에 제주로 왔어요. 처음에.
0: 예.
1: 그래서 제주에서는 영어 센터에서 일했고 보통 영어 선생님 같은 거 아니고
0: 네.
1: 일을 할 때 약간 그 투어 같은 느낌이에요. 그 한국 육지사는 학생들이 제주로 내려오고 그 영어 캠프 같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었고 개인 해녀 그 제주 역사 제주 문화 프로그램 개인적으로 개발해야 하는데요.
0: 네네.
1: 원어민 선생님 중에 나만 여자이니까 제 생각은 난 해녀 프로그램 만들어야 하고 그 프로그램 때문에 그 해녀 학교 다녔고 배우고 싶었으니까
0: 네.
1: 그래서 해녀 학교 다녔고 그 센터에서 2020년 그 코로나까지 좀 저쪽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는 그 우리 남편 좀 결혼했는데 우리
0: 네.
1: 남편 스쿠버다이빙 강사님이에요.
0: 스킨스쿠버 강사군요.
1: 네, 그래서 우리 둘 다 바다 많이 좋아하고 다이빙 하신 분 많이 알고 있었고
0: 워낙
1: 우연히 2023년 말에 오늘 그 다른 다이빙하는 분 우리 남편한테 연락하는데요.
0: 네.
1: 내가 용랑리 쪽에서 물질 시작하는데요. 다른 젊은 해녀분들이 필요하니까 혹시 다른 해녀 되고 싶은 사람 알고 있나요? 남편은 저한테 물어보지 않지만 바로 우리 와이프 할 거예요.
0: 그래요?
1: 그래서 일단 그 남편분 물어보는 건 혹시 외국인 하면 괜찮을 거예요? 일단은 거절했어요. 안 됐다고요. 하지만 갑자기 한 달 후에 그 인터뷰 그 어쩐게 계장님이랑 인터뷰 좀 했고
0: 네.
1: 연락하는데 그 2024년부터 좀 시작할 수 있다고요. 그때부터 좀 시작했는데
0: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 해녀 기존 해녀분들도 미국 사람이 갑자기 해녀를 한다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켄터 씨가 이제 해녀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듣기로는 독특한 해녀 문화에 많이 끌리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이 이렇게 좋으셨나요?
1: 일단 많은 그 몸이 쓰는 일하는 거는 보통 여자 하지 않고 남자 그 일 그 같은 거 하고 있으니까 몸 쓰는 같은 일은 관심이 좀 있었고
0: 네.
1: 그래서 여자랑 같이 할 수 있는 거 관심 많이 있었는데요.
0: 네.
1: 그리고 아직도 그 전통적으로 같은 일 하니까 우리 공기통 쓰지 않고 그 다른 장비가 많이 쓰지 않으니까 그거는 관심 좀 많이 있었는데요. 여자 이거 같은 일 하는 거는 저한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0: 해녀 마을 중에 되게 공동체 같은 마인드가 너무 강하죠. 초라하고 예, 우리 다 같이 밥 먹고 네.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목욕도 하고 그 같은 거는 미국에서 사실은 그 같은 문화 많이 없으니까
1: 없죠.
0: 예, 그래서 예. 그 같은 거 경험할 수 있는 거 너무 감동했어요.
1: 네. 있었어요. 같이 목욕도 하시고. 예. 그 삼촌들 그러니까 영랑리가 어촌계 해녀분들이 처음에 이제 해녀 해보겠다고 겐터 씨가 가셨을 때 반응들이 어땠나요?
0: 아, 약간 그 왜 외국인 여자가 해녀 되고 싶은 거 약간 그 같은 느낌이에요.
1: 네.
0: 그 옛날에 많은 삼촌들이 나이 많은 해녀분들이
1: 네.
0: 사실은 선택할 수 없고 그 돈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1: 맞아요.
0: 다르게 가야 하고 우리 시대는 좀 대학교까지 갈 수 있고 그래서 왜 그 교육 잘 받는 사람 왜 해녀 되고 싶은 거 많은 삼촌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셨는데요. 그 많은 그 나이 많이 있는 삼촌들이 달 그 소녀 그 해녀 되고 싶지 않으니까 왜 젊은 사람 해녀 되고 싶은 거 좀 궁금하는 것 같고
1: 네.
0: 그리고 사실은 시작했을 때 아직도 제주 사투리 좀 잘 이해 못 하고 있어서 시작했을 때 실수 그 오해하기 많이 하고
1: 네.
0: 있었지만 삼촌들이 천천히 좀 우리 양쪽에서 익숙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사이 좀 괜찮은 것 같고 삼촌들이 우리한테 사랑 많이 해주고 있어서 하지만 처음에는 약간 왜?
1: 의아했겠죠. 네.
0: 그 같은 느낌이었어요.
1: 이제는 뭐 정말 가족같이 다 대해주시죠?
0: 예, 우리 그 삼촌들이 항상 아, 우리 딸이야 우리 딸
1: 아하.
0: 많이 생겼고 그 같은 말 얘기하는 너무 고맙고 네, 좋아요.
1: 그래요. 아, 참. 하여간 이 처음 물질을 시작한 2024년부터 3년째 해오시면서 그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앞으로도 네. 이제 많은 것들이 또 달라지게 될 텐데 젊은 해녀분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한다니까 아, 시간이 더 있으면 더 많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인터뷰를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0: 네.
1: 어쨌든 쉽지 않은 길을 들어선 만큼 앞으로 이 겐터 씨, 카일리 겐터 씨가 또 계획하고 있고 꿈꾸고 있는 일들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해보고 싶으세요?
0: 일단 지금까지 아까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삼촌들이 벌써 은퇴하고 있어서 우리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되게 귀한 것 같은 느낌이니까
1: 네.
0: 이 삼촌들이 남아있는 시간 중에 되게 즐겁게 그 열심하게 좀 일단 제가 많이 배워야 하고
1: 네.
0: 같이 좋은 경험이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도 좋아하고 항상 용랑리한테 잘하고 싶고
1: 네.
0: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좋은 해녀 좀 되고 싶고 그 용랑리 저한테 큰 챈스가 주고 있었으니까 좀 그 챈스가 잘 듣고 싶어요.
1: 네. 하여간 대한민국의 멋진 해녀로 남아주시고 그 문화를 또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해녀가 돼주시기를 저희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제주에 정착한 미국인 해녀 카일리 켄터 씨였는데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아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유쾌한 분이고 정말 우리의 해녀 문화를 또 잘 전수해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프로그램 이제 마무리해야겠네요. 정답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정말 많은 경험들과 또 생각들을 나누셨는데요.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선물 받으실 분들은 따로 또 연락도 드리고 홈페이지도 공지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파울라 코르텔레시 감독의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와 함께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는 이탈리아의 가수 겸 코미디언인 파울로 코르텔레시의 주연작이자 연출 데뷔작입니다. 주인공

0: 엘리아를 연기한 배우가 바로 감독이죠. 2023년 이탈리아에서 최고 흥행을 기록한 화제작이기도 합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켰던 할리우드 영화인 바비와 오펜하이머를 제치며 연일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죠. 주인공이 처한 상황은 팍팍하지만 은은하게 코믹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이 영화의 특징을 설명하려면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장르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네오리얼리즘은 무솔리니 시대의 선전 영화들의 시대 이후 당도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리에서 비전문 배우들을 기용해 촬영하면서 진짜 삶에 다가가려 한 영화들이 이때 등장했습니다. 비토리오 데시카의 자전거 도둑이 대표적이죠. 일상의 고난에 대한 냉철한 묘사들,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생활의 이야기가 스크린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50년대에 이르러 네오리얼리스모 로사라고 하는 이른바 핑크 네오리얼리즘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암울한 스토리라인을 상세하기 위해 코미디와 로맨스 장르가 조금씩 접목된 형태죠.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는 이 영화적 구성을 다시 불러옵니다. 고전적인 접근 방식에 현대적 페미니즘 이슈를 더하고 평범한 노동자 계층의 여성이자 가부장제를 거스르지 못하고 살아온 주인공이 자신의 주체성을 발견해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기존 네오리얼리즘이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계급 투쟁에 집중하는 서사가 주를 이뤘다면 이 영화는 가정 내 계급에 집중합니다. 1945년 4월 여성 참정권이 법제화된 이탈리아의 실제 상황은 영화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1946년 열린 총선에서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공화제 도입 혹은 군주제 유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였죠. 이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의 줄기와 어떻게 얽히는 걸까요?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강북 삼성병원 기업정신의학센터 김세희 교수와 얘기 나눕니다. 김 교수는 10여 년째 달리기를 이어오며 이제는 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대에 완주하는 실력자가 됐는데요. 하지만 첫 마라톤을 마친 뒤에는 다시는 달리지 않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든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달리기가 일상이 됐고 달리기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물론 타인의 이야기도 더 깊이 듣게 됐다고 하는데요.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갈 힘, 전진의 에너지를 달리기에서 얻는다는 사람, 달리기를 긍정적인 중독이라고 말하는 김세희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세희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세계 6대 마라톤을 다 출전하셨더라고요.
1: 예, 그 뭐 막 이걸 다 뛰어야겠다 결정해서 뛴 건 아니고 달린 세월이 길다 보니까 이제 국내 마라톤 이제 뛰어 보니까 뭐 해외 마라톤도 있다더라.
0: 근데 요즘에 신청도 어렵다 그러던데요.
1: 제가 달릴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가지고 예, 저는 그냥 예, 한산하던 때.
0: 이야. 그러니까 예. 6대 마라톤 하면은 이제 보스턴 마라톤, 예. 또 런던, 또 도쿄, 네. 또 뉴욕, 또 어디 있죠?
1: 베를린, 시카고,
0: 네. 아, 예. 거기를 다. 그러니까 세계 여행을 마라톤으로 이렇게.
1: 어쩌다 보니까.
0: 그중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대회는 어디가 있었을까요?
1: 아, 실제로 근데 이제 각 대회마다 이제 네. 낯선 곳이고 또 되게 여러 인종이 서로 다른 생김새, 뭐 키도 다 다르고 저는 진짜 가면 완전 쪼꼬미거든요. 네. 막 언어도 다르고 이런 환경에서 뛰는 게 다 각자 이제 색달라서 이 대회마다 다 기억이 나기는 해요.
0: 네.
1: 그 보스턴 마라톤은 또 마라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유명한 데고 송기정 감독님이 이제 우리나라 네. 선수들 데리고 나가서 뛰셨던 대회고 또 런던 마라톤 또 아름답고 베를린은 또 어떤 그 기록의 산실 주로가 기록이 잘 나와서 아. 유명하고요. 시카고는 또 바람의 도시고
0: 네.
1: 뉴욕은 또 그 어마어마한 그 응원 열기 또 러너들이 엄청 정말 그 흥분돼서 뛰는 그 분위기가 또 색다르고 도쿄 같은 경우는 가깝고 또 그렇지만 일본 이제 시민 러너들이 아주 많고
0: 네네.
1: 그런 것들이 이제 인상적이어서 다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 서울 국제 마라톤 제일 좋아합니다.
0: 아, 국내 마라톤하고 좀 외국 나가면은 마라톤 대회 분위기가 좀 차이가 있어요?
1: 네, 일단 좀 자유롭고 예. 그리고 이제 제한 시간이 길어요. 그냥 걸어서 완주해도 돼요.
0: 외국은 좀 여유가 있구나.
1: 아, 네. 그냥 그날 예. 하루는 그냥 도시 전체가 그냥 축제가 돼서 뉴욕 마라톤 같은 경우는 그냥 밤이 되어서 불이 다 꺼지고 어둑어둑해져도 끝까지 그 러너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것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0: 네네. 참 저는 평생 해보지 못할 경험을 하신 선생님이시네요. 저 마라톤만 뛰신 게 아니더라고요. 산길도 뛰시더라고요. 산악 마라톤도 하시고.
1: 예. 네네. 맞습니다.
0: 그 마라톤하고 트레일러닝은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1: 네. 많이 다르고 실은 네. 트레일러닝이 굉장히 매력적이기는 해요.
0: 예.
1: 대자연 속의 산이나 이런 오솔길, 초원 이런 이제 트레일 지역을 달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트랙이나 아니면 트레드밀에서 뛰면은 좀 지루할 수 있는데
0: 네.
1: 이런 숲길이나 산을 찾아 달리면 그 은근한 오르막 또 이제 돌뿌리 그래서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 산길이 풍광에 굉장히 변화가 많기 때문에
0: 네.
1: 오히려 주변을 살피고 달리기 때문에 딴 생각하지 않고 달리기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더 고요해집니다.
0: 네.
1: 그래서 또 이제 트랙 달리거나 도로에서 달릴 때는 뭐 400m마다 1km마다 시계를 자꾸 보지만 산길에서는 그렇게 하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로지 몸의 감각에 좀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달리는 속도나 기록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와지는 템포에 맞춰서 달리게 되거든요.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대회, 마라톤 대회는 도로에서 무리를 이루어서 달리면서 좀 막자질 거란 맛이 있는데 숲에서 달릴 때는 길이 좁기 때문에 뭐 많아야 두세 명 이렇게 짝지어서 달리게 되면 그 달리는 배경이 자연 속이어서 그런지 지금 여기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몰입감이 좀 커지고 평온해지는 네. 즐거움이 있습니다.
0: 달리는 맛이 또 다른가 봐요. 예,
1: 예 맞아요.
0: 롯데월드타워 123층인데 전 아직 꼭대기에 못 가봤는데 거기 달리기 대회도 나가셨다고요?
1: 맞아요. 123층 달리기 대회는 그때 마침 롯데월드타워가 개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마라톤 훈련을 하다 보면 계단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세 훈련을 하기도 하고 힘든 중에도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단 훈련을 많이 하는데 기회가 돼서 한번 구경도 해볼까? 타워 구경도 해볼까?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0: 얼마나 걸렸어요?
1: 기록이 23분 정도 야. 걸렸던 것 같아요.
0: 123층을.
1: 나중에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막. 예. 내가 올라가는지 계단이 나를 스쳐 지나가는지 이제 무아지경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0: 평지보다 훨씬 힘들 거 아니에요.
1: 숨이 많이 차요. 예, 네. 숨이 많이 찬데 또 대신에 이제 금방 올라가니까요.
0: 예. 지금 이제 뭐 15년 정도 된 뭐 그 마라토너가 되셨단 말이에요.
1: 네, 네.
0: 최고 기록은 처음에 뛰었을 때 5시간 10분
1: 1분?
0: 1분이라고 네. 하셨죠. 지금은 최고 기록 얼마?
1: 지금 최고 기록은 3시간 7분 30초인데요.
0: 와, 무지 잘 뛰는 거 아닙니까? 3시간 7분 정도면?
1: 저 같은 체격에 예, 그 정도 뛰면 예, 제가 생각해도 잘 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너무 평온하게 말씀하셔서. 원래 달리기 잘하셨어요?
1: 아닙니다. 저는 100m 아무리 빨리 달려도 뭐 21초, 23초 나오고
0: 그 정도면은 예, 저기 느린 하위권인데요.
1: 네, 느려요. 그
0: 저 예전에 100m 기록 저 17초까지 뛰었던 사람인데.
1: 네. 네, 저는 17초도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0: 근데 마라톤이 된다는 거군요.
1: 그렇죠. 예. 저는 이제 피지컬로 뛰는 건 아니고 예, 예. 마음으로 달리기 때문에 이게 힘든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이야. 비법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3시간 7분 기록이 나오려면 100m를 몇 초의 속도로 계속 뛰어야 되는 거예요?
1: 이제 26초 정도로 계속 뛰는 거죠.
0: 와.
1: 그러니까 이제 한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뛰는 거기는 했어요.
0: 네. 대단하십니다. 100m 기록이 21초, 22초라는데 마라톤을 3시간 7분에 뛰셨다고 하니까 잘 못 뛰는 분들도 이거 나도
1: 하실 수 있습니다.
0: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헛된 또 희망을 또 품게 되지
1: 아닙니다,
0: 않나
1: 아닙니다.
0: 싶어가지고요.
1: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를 터득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0: 예. 지금 이제 달리기가 뭐 신체적으로 여러 효과가 있습니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서 실제로 달리기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신질환들이 있습니까?
1: 예. 실제로 네. 그 거의 모든 질환에 도움이 되고요. 질환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마음 상태를 개선하는데 달리기는 할 수만 있으면, 예, 할 수만 있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조금 더 의미가 있었던 경우는 공황 증상 겪으시는 분들인데 공황 증상 겪으시는 분들 중에도 달리기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하고 계신 운동 있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그 하고 계신 달리기를 조금 더 그 공황 증상에 치료하는 데 맞춰서 좀 변형해서 치료법으로 이용하기도 해요.
0: 근데 공황 증상이 오면 실제로 막 심장이 더 빨리 뛰고 네네. 막 숨 차고 이런 상황인데 달리기를 그거 할 수 있을까? 달리기 하면 또 숨 차잖아요.
1: 맞아요. 예. 그제 가장 힘든 게 숨 차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불안해지고 이러다 죽지 않을까? 또 이 증상이 언제 다시 오지 않을까? 이게 이제 공황장애의 가장 힘든 점인데 저희가 노출 치료라 그래서 그 힘든 상황에 일부러 노출을 해보고 괜찮네. 아. 지나간 애를 경험하는 게 이제 치료의 핵심 포인트인데 네네. 달리기를 할 때는 심박수가 올라가고 숨이 차도 불안해지진 않거든요. 아, 내가 이거 뛰고 있으니까 숨이 차고 심박수가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달리면서 오히려 뭐 한 20분 워밍업 하고 뭐 한 30초 빠르게 달리고 뭐 100m 질주하고 뭐 한 30초 쉰다든지 이렇게 한 10번 정도 하고 나면 그 심박이 올라가는 상황에 자꾸 노출을 해보고 다시 심박이 낮아지는 걸 경험하면서 실제로 이제 심박이 변화가 생기는데 안정화하는데 실제로 생체학적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심리적으로도 아 호흡이 가빠지지만 다시 가라앉는구나. 괜찮아지겠지. 이걸 경험하면서 이제 증상이 생겨도 지나갈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약을 먹지 않아도 되겠구나. 약을 끊는데 이제 도움이 많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
2: 아, 이 숨가쁜 상황이 지속되는 거는 아니야.
1: 맞아요. 예. 지나가는구나.
2: 지나갈 거야. 네. 그런 거를 경험을 해보는 거, 신체적으로. 네.
1: 자기 스스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2: 네. 근데 사실 달리기는 되게 동적인 그런 거고요. 명상은 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리기가 명상이 된다고요?
1: 네. 네. 보통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면 이제 명상을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나라는 주체가 어떤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감정,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주시하고 응시할 수 있는 게 명상인데요. 달리기는 계속 지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잡념이 들어오지 않게 내 네. 마음의 상태를 쭉 주시하면서 내면에 질문하고 응답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동적 명상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명상 뭐 요가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하잖아요. 이렇게 잠깐씩 하면 왜 이렇게 잡생각이 많이 드는지. 어? 오히려 뛸 때는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1: 오, 맞아요. 이제 예. 현대인은 빠른 템포에 익숙해져 있고 찰나라도 좀 지루한 순간이 있으면 좀 견디기가 어려운데 현대인의 실은 그 정적 명상이 잘 맞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바라보고 있으면 온갖 잡념이

0: 하면 좋을지 저 접근법을 좀 알려주세요.
1: 몸의 느낌에 집중하면서 달려보세요. 발이 땅에 착지되는 느낌, 양팔을 흔드는 동작, 숨이 찬 느낌, 땀방울이 흐르는 감각, 이렇게 몸의 변화를 느끼고 바라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복잡한 잡념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어요. 신체 감각을 주시하면서 또 이 신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마음의 느낌을 또 알아채 보시면 좋은데요. 아직 할만하네? 아, 좀 힘들다? 버겁다? 오늘 그만할까?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를 바라보면서 감정과 나를 구분해보고, 그리고 이 힘든 상태를 내가 얼마나 지속할까? 언제 어떻게 멈춰볼까?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면서 마음의 느낌을 바라보고 내면의 대화를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건 달릴 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출퇴근길에 지하철에서 뭐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내 마음의 감정을 주시하고 주시하는 그 상태로 움직여보고 또 신체 감각에 집중해 보시면 이 동적 명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0: 네. 계속 나를 들여다봐야 되네요. 뭐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1: 네. 하루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으시면 그 스스로에 대해서 믿음도 생기고 불안한 것들을 좀 보내버릴 수 있고 하루에 네. 좀 마음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실 거예요.
0: 실제로 달리기가 약물을 대체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나요?
1: 예,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주당 150분 정도 숨찬 운동, 숨찬 운동이라 그러면 대화는 가능한데 좀 숨은 좀 찬 요런 강도를 예. 말해요. 심박 영역으로는 뭐 한 존 2에서 존 3 정도 되는데 주당 150분 정도 이런 유산소 운동, 달리기를 포함해서요. 운동을 하게 되면 한 경도 우울증 정도는 약물 치료를 이제 대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달리기는 이제 양측성 운동인데 저희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제 트라우마 치료를 하는 방법 중에 EMDR이라고 양측성 안구 운동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0: 그럼 또 EMDR이요?
1: 예.
0: 안구, 눈 운동을 한다는 건가요?
1: 예, 맞습니다. 이제 환자분이 앉아 계시고 치료자의 손을 따라서 좌우로 눈동자를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눈을 움직이다 보면.
0: 제가 예전에 속독학원을 다녔어요. 어렸을 때. 그 속독학원에서 처음에 하는 게 왼쪽, 오른쪽에서 눈알을 갖다 계속 굴리는 그거거든요.
1: 예, 맞습니다. 아마 같은 효과일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좌우측으로 교차되는 신체 자극 정보가 뇌의 영역도 좌우측으로 교차되고 자극되고 활성화되면서 뭔가 잊고 싶은 기억, 뭔가 불안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개선을 시켜줘요.
0: 네네.
1: 뇌의 다른 영역이 활성화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달리기는 실은 분당 뭐 80회, 100회 사이로 양발 교차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양측성 자극 운동이 실은 돼서 다른 유산소 운동에 비해서 어떤 잡념을 없애고 불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자극을 번갈아서 계속 주는
1: 이런 리드미컬한
0: 것이
1: 운동들이요.
0: 그렇군요. 우리 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1: 맞아요.
0: 네네. 달리기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달리기가 기억력이라든가 집중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1: 예, 맞아요. 그 뇌 인지 기능을 굉장히 이제 강화시키는데
0: 네.
1: 달리기를 하면 이제 몸의 혈류뿐 아니라 뇌 혈류가 원활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활성화가 돼서 그래서 이제 집중력 향상에도 이제 도움이 되고요. 또 이런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뇌에 신호 전달을 해주는 시냅스라고 하는 부분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 뇌 영양 인자라고 해서 BDNF라고 하는 그러니까 뇌의 신경 세포가 좋아지는 거죠.
0: 네.
1: 이런 영양 성분도 달리기를 할 때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뇌 인지 기능 강화에 도움이 많이 돼서 요즘에는 또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서 달리기를 해라 이런 얘기도 네. 있습니다.
0: 사실 요즘 달리기가 엄청난 열풍이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럼 달리기가 만능이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과유불급이라고 사실은 지나치면 부상당하는 경우도 전 많이 봤고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하는데요.
1: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어떤 효과나 작용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반작용이 생기는데요. 달리기는 이제 전신의 근육과 관절이 쓰이다 보니까 또 이제 몸의 체중이 그 관절에 이제 실리기 때문에 충격이 누적되기 때문에 어깨, 척추, 고관절, 무릎, 발목, 발바닥 부상이 올 수가 있고요. 또 근육이나 인대가 강화되기도 하지만 강화되는 도중에 어떤 통증이나 염증, 이제 피로감 등이 이제 발생해서 많은 이제 러너들이 뭐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뭐 정강이 통증, 뭐 고관절, 뭐 햄스트링 이런 부분에 이제 통증을 많이 또 겪고 또 쥐가 나는 경우도 많고요.
0: 네.
1: 또 달리기를 하고 나면 체열이 높아지고 이제 젖산도 쌓이고 그래서 피로감도 당연히 오고요. 더운 날씨에 달릴 때는 전해질 불균형, 탈수, 에너지 고갈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고요.
0: 네네.
1: 달리다 배가 아프기도 하고 설사하시기도 하고 달리고 나서 장마비나 위경련 같은 게 오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신체의 혈류가 근육으로 쏠리면서 장에 이제 허혈 상태가 돼서 오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네. 여성 마라토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성 빈혈을 겪게 되기도 하세요.
0: 아.
1: 근육이 깨지면서 그런 네. 거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그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더워지고 열대야 올 텐데.
1: 네, 맞아요.
0: 밤에 뛰고 샤워하고 나면 잠 잘 거라고 생각하는데 잠이 홀라당 깨더라고요.
1: 예, 맞아요.
0: 예. 예.
1: 달릴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이제 우리 뇌를 활성화시켜주는 각성 물질들이 네. 자극되기 때문에 좀 이제 빠르게 뛰고 좀 무리해서 뛰시면 잠이 잘 안 오시죠.
0: 그렇죠. 예, 운동도 그래서 좀 봐가면서 그럼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달리기도 금단 현상 있지 않습니까? 달리는 분들은 뭐 계속 뛰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1: 네, 중독입니다. 예. 맞습니다.
0: 아, 중독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예.
1: 좀 긍정적인 중독이죠. 품이 많이 들고 긍정적인 중독인데요. 그 금단 현상 있어요. 달리기를 하다가 달리기를 멈추고 나면 이제 신체의 혈류가 좋아지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서 몸도 무겁고 기분도 그런지 상쾌한 느낌을 받다가 그 상쾌한 기분이 없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금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달리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0: 네네. 그 사실 내가 계속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쉴 때 멈출 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도 뛰다가 중간에 멈추신 적이 있나요? 중단하신 적이?
1: 대회 때는 이제 따로 있어요. 그 TNF라 그래서 100km 대회 그 산악 달리기 그
0: 잠 안 자고 계속 적이. 뛰는 거죠.
1: 네, 한 1박 2일 뛰는데 예,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나간 거죠. 72km에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0: 예. 포기하고 나면은 후회가 밀려오고 그러나요?
1: 좀 아쉽기는 했어요. 예, 아쉽기는 했는데 근데 멈출 때 그 스스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서 여기서 멈추면 어떤 것들이 아쉽겠구나. 하지만 어떤 것들이 편안하고 쉽겠구나. 예, 그래서 아쉽긴 했는데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예.
0: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자신과의 대화를 잘 나눠가지고 멈출 때를 잘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네. 그 회사 안에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 퇴사하고 싶어요. 아니면 저 이 일을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휴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멈춰야 될지 잘 모르겠다. 멈추고 나면 후회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또 실은 이제 휴직을 하고 나서 선생님 저 휴직했던 게 너무 후회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 멈출 때 뭔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서 결정을 하고 그만두고 하시면 나중에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뭐 이게 주식을 우리가 이제 네. 사거나 팔고 나서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런 이제 꼴무새 얘기를 네. 이제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럴 걸 저럴 걸을 하지 않으려면 좀 전체적인 정황에서 내 내면의 상태,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자신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에 마라톤도 나가려면은 훈련하고 뭐 체중도 줄이고 쉬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려면은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고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지요?
1: 예, 맞습니다. 뭐 내면을 들여다본다, 마음을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낯설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호흡을 관찰하시는 게 좋아요. 달리기를 하면서 신체 감각을 느껴보실 수도 있고 달리기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거나 눈을 아래로 보고 배꼽 쪽을 응시하면서 숨이 들어오고 후 숨이 나가는 것을 그대로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0: 네.
1: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다 보면 내면에 주시할 수 있고 내면에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챌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0: 네.
1: 호흡으로 시작해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0: 달리다가 너무 힘들 때 이건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렇게 소리쳐서 외치면은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되나요?
1: 네. 내가 소리를 내서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그 내 귀에 들어오고 고막을 울리고 이 마음에 전달되거든요. 잘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누구누구 화이팅. 이렇게 스스로 나에게 하는 말이 자신을 격려하고 힘을 내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말의 파동은 실은 이제 에너지거든요. 이 소리 에너지가 내 뇌에 전달되고 다시 한번 각인이 되고 인식되는 효과 때문에 달리다가 힘들 때 해보자, 뭐 하리라, 하자 이렇게 스스로 독려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0: 네.
1: 그 얼마 전에 그 U20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가 홍콩에서 있었어요. 제가 네. 대한 육상연맹에 있는데
0: 이사님이시더라고요.
1: 아, 예, 예.
0: 육상연맹에. 아유, 그 의사 선생님. 네, 네.
1: 저희 선수들이 이걸 해 가지고 이번에 메달도 많이 따고 아. 자기 최고 기록도 많이 깼어요.
0: 효과가
1: 이 한계를 예. 예, 넘어 보는데 그 스스로 소리를 내서 격려하는 게 정말 힘이 있더라고요.
0: 실제로 마라톤에서도 샤우팅 구간이라고 해서 소리 지르는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공식적인 거는 아니죠.
1: 뭐 공식적인 건 아니고 네. 뛰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춘천 마라톤 나가 보면 한 8km 지점에 그 의암호 신영교 지나서 그 8km 정도의 터널이 있는데 여기는 거의 전통으로 좀 자리 잡히기는 했어요.
0: 거기 가면 이제 지르는 거예요?
1: 네네. 그 터널을 지나가면 누구나 다 와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0: 예.
1: 워낙 이제 춘천 마라톤은 그 어필이 많고 힘든 구간이 많은데 이제 이때 이제 좀 긴장도 풀고 앞으로 잘 해보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가면 이때 이제 몸도 좀 유연해지고 마음도 풀리고 그리고 또 이제 동아일보사에서 주최하는 서울국제마라톤 대회 있거든요.
0: 네.
1: 요거는 이제 하프 통과하고 한 24km 지점에 이제 신답 지하차도를 지나가는데 요때도 좀 많은 러너분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이제 하프 이상 달려오면서 이제 에너지가 이제 많이 고갈되고 피로감이 이제 쌓여오는데 이때 소리를 지르면 좀 후반 레이스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좀 얻게 되더라고요.
0: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군요.
1: 신도 나고요.
0: 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상처 주고받지 않고 긍정적 에너지를 주고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맞아요. 이제 우리가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는데 뭔가 그 편해지려고 하는 욕구를 이겨내는 생활이 이제 바탕이 돼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도 또 당장은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도 이제 이것들을 좀 참아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들이 관계를 유연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대한육상연맹 이사님도 하고 계시고 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또 대회 출전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선생님?
1: 목표는 내일 네. 새벽에 무사히 운동장에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매일 달려도 매일 네. 허들 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0: 국제 마라톤 대회가 목표가 아니군요. 네. 내일 10km를 달리는 게
1: 네, 네, 중요하네요. 그게 제 목표입니다.
0: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달리기를 통해서 마음 근육을 키우고 나와 대화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풀코스 마라톤 50여 회 기록하신 강북 삼성병원 기업정신의학센터 김세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32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내일 낮에도 31도, 모레 낮에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경북 경산과 예천, 대구 군위에는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서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인데요. 이들 지역은 내일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분 섭취 잘해 주셔야겠고요. 더운 날씨로 음식이 상하기 쉬운 만큼 식중독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내일 새벽까지 전국 곳곳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중부지방에 5에서 60, 남부지방에는 5에서 50mm 정도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에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까지 제주도에 5에서 6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는 닷새째, 코스닥은 하루 만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반전하며 8,860선 회복했고 코스닥 시장 제약바이오주 강세 속에 1%대 강세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37.64포인트 상승한 8,864.24에 코스닥은 13.28포인트 상승한 1031.96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혼조 마감했고 유가는 4거래일 연속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초반 8,600선까지 저점을 낮추다 8,870선까지 고점을 높이는 등 변동성이 여전했습니다. 수급에서 외국인 순매도를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 상승 반전한 가운데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신고가 경신하며 각각 250만 원과 160만 원 돌파했습니다. 또한 조선과 반도 체장비, 남북경협과 철강, 면역항암제 관련주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 건설과 정유주, 자동차와 스페이스X 관련주, MLCC 관련주는 약세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12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의 확대회의 두 번째 세션인 모두를 위한 균형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복원 세션에 참석합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명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글로벌 불균형 성장이라는 전 세계적인 공통의 도전 과제 해결 모색을 위해서는 각국이 대립보다는 조화롭고 우호적인 방식으로 해법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사태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취약성이 노정되었던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중장기 차원의 체계적 대응 방안을 참여 정상들과 논의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며 목표치를 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쟁이 끝나더라도 물가 상방 압력이 높아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3%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의 오늘 물가 점검 보고서를 보면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1, 2월 2%로 목표치를 유지했던 물가 상승률이

5월에는 3.1%까지 치솟으며 오름세가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제 유가 하락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지만 최고 가격제 종료 시점에 대해선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종전 MOU 체결 여부 등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내일 저녁 7시 최고 가격제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의 기준이 오늘부터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완화돼 새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10만 원인 수급자는 그동안 감액 대상이어서 기준인 319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91만 원의 5%인 4만 5,500원이 깎였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 519만 원 미만에 해당해 감액되지 않습니다. 또 지난해 소득에 대해서도 개정된 기준이 적용돼 이미 감액된 사람들도 별도 신청 없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우리은행에서 수십억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사고 금액은 40억 800만 원이며 사고 발생 기간은 2024년 8월 19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해당 사고는 대출 신청인이 상가를 할인된 가격에 분양받고도 정상 분양가로 계약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대출해 은행에서 과다 대출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밤까지 최대 60mm의 비가 오겠고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도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지난해 전세계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20%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이란 전쟁 여파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가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연기관차에 이어 전기차 경쟁이 치열하지만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 스스로 자동차 회사라는 경계를 허물고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AI 제조 인프라를 중심으로 피지컬 AI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치열한 전세계 전기차 시장의 현재 실태와 함께 미래의 경쟁력을 거머쥘 완성차 업체의 승자는 누가 될지 완성차 업체들의 변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먼저 오늘 국내 증시부터 요약해 주십시오.
2: 좋았습니다. 뭐 오전장보다도 오히려 뒤로 갈수록 좋았고요. 코스피 1.5% 넘게 올라서 8,864로 8,800선 다시 좀 회복을 했고요. 오늘 고점이 8,872였는데 사실상 오늘 코스피가 고점에서 거의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은 초반부터 강보합으로 시작해서 계속 괜찮았는데 한 2% 넘게 오늘 고점을 좀 기록을 하다가 코스피가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이 커지니까 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1.3% 코스피보다 상승률이 조금 떨어지면서 마감이 돼서 1031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이유는 특히 하이닉스 가 오늘 완전 주인공이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뭐 잠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6% 가까이 정규장에 올랐고,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애프터마켓에서 초반에 6% 상승폭을 좀 상승률을 높이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나던데요. 일단은 ADR 상장이 좀 빨라질 거다. 뭐 지금 7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더 오늘 주가를 키웠던 이유는 100조 원이 넘는 그런 주주 환원을 ADR 상장과 즈음에서 좀 펼칠 것이다. 이게 또 굉장히 주요해서 특히 개인들이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하이닉스가 잘 나가다 보니까 좀 아침에 한 3%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던 삼성전자도 상승 전환해서 1% 넘게 올라서 마감이 좀 됐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뉴욕 시장이 혼자, 특히 반도체가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5% 넘게, 대표적으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 넘게 급락을 해서 오늘 참 고전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분위기는 좀 그렇지는 않았고요. 오늘 뉴욕시장에서 나타난 특징, 그다음에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타난 게 반도체 쪽에 집중돼 있던 어떤 시장의 그 어떤 무게가 다른 업종으로 좀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국제 유가가 5% 넘게 급락을 하면서 일단 금리, 그다음에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내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확실하긴 한데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 좀 다른 거, 금리가 좀, 금리 부담이 좀 적으면서 경기도 좀 괜찮아질 것 같은 거, 다른 게 뭐가 없을까, 시설이 좀 딴 데로 돌아간 그 특징들 오늘 뉴욕 시장에 나타났는데, 그래서 금융주, 소비재주, 뭐 산업재들이 좋았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나긴 했는데 네. 반도체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로 집중된 편이고, 소부장은 오늘 좀 쉬었고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사실 코스닥을 1% 넘게 상승률을 유지했던 건 사실 바이오가 오늘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딱히 무슨 대단히 눈에 띄는 그런 호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못 올랐던 다른 일종의 순환매 성격이 아니냐 볼 수가 있겠고, 화장품 미용기기 엔터주. 엔터주가 최근에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화장품과 미용기기는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 실적이 좋은 거였다는 어떤 혜택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은 사거리 만에 다시 코스피를 순매도를 해서 역시 외국인은 아직은 믿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고, 근데 오전장에 2조 원 가까이 매도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늘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감할 때는 9천억 정도로 매도 규모가 절반 가까이 줄었던 것도 오늘 코스피가 반등을 좀 더 크게 했었던 이유다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5.8% 올라서 252만 원을 넘겼고요. 삼성전자도 1%가 올라서 346,500원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 그 서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네. 최근 주식시장에서 제일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X잖아요. 네. 근데 이 스페이스X를 상장 당일에 국내 개인들이 1조 2천억이나 매수했다 하더라고요.
2: 네, 그것도 기록이더라고요. 당일날 그렇게 산 것도, 또 스페이스X 한 종목 가지고 불과 당일 하루 만에, 상장 당일 12일 얘기입니다. 그날 하루 만에 전체 서학개미들이 보유 중인 그 미국 주식 중에, 미국 상품 중에 30위권 안으로 들 정도로 약간 대단한 그런 어떤 집중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스페이스X 얘기부터 잠깐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늘 새벽에 마감이 될 때 주당 201.8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장한 지 사흘밖에 안 되는데요. 지난 사흘 동안에 무려 50% 가까이 초급등을 해서 시총도 2조 6,550억 달러,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오늘 결국은 종가 기준으로 아마존을 제치고 시총 5위가 됐고요. 장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제치면서 시총 4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하던 게 좀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뭐 상승세 5% 가까이 올랐으니까 사흘 연속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1조 2천억 원을 상장 당일했던 지난 12일 하루 동안에만 순매수를 좀 한 모습이었는데 이게 본주만 이렇게 또 산 게 아니라 그 사이에 ETF도 계속 샀었습니다. 그래서 ETF만 최근 한 달간 미국 돈으로 4억 1천만 달러 가까이 우리 돈 6,100억이 넘게 샀었으니까 스페이스X 관련해서 들어간 지금 최근 며칠 동안에만 자금만 뭐 근 2조 원 가까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정확한 수치가 나오진 않았는데 지난 4일 동안까지 하면 아마 서학개미들이 스페이스X 본주만 산 게 2조를 넘을 거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모습들이 과거 테슬라가 이렇게 막 굉장히 화끈하게 오를 때 그 때처럼 서학개미들이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순매수하거나 또는 반대로 순매도하는 이런 흐름들은 사실 최근에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에서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던 현상이어서 그런 것들이 좀 스페이스X로 좀 몰린 게 아니냐 나타난 게 아니냐 그런 해석도 좀 있고요. 물론 이러다 보니까 이미 고평가 논란이 상당히 좀 있었는데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까지 좀 안게 돼서 오늘 장중에 17%까지 급등을 했다가 5%까지 상승했습니다.

0: 상승하면서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스페이스X의 어떤 상승폭 또는 상승 흐름 또는 어떤 주가 흐름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주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까지 과열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테슬라 때서 느꼈던 것처럼 결국 어떤 사람들의 어떤 꿈이라는 거를 머스크라는 되게 비범한 사람이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뭔가 열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결국은 아직까지는 수치로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내러티브의 힘이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스페이스X는 저희 경제쇼에서 두 번이나 그 주제로 우주를 주제로 또 다뤘기 때문에 과거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또 큰 도움 받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그 유가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유류 할증료가 네. 빠져지는 부분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국내에서 보면은 주유소 기름값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주유소 기름과 관련해서는 이게 좀 언제 내리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도 지난 주말에 장 보러 갔다가 그 앞에 있는 그 기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긴 했는데 여전히 저희 동네는 저희는 이제 차가 경유차인데 리터당 1994원, 휘발유는 1998원. 요게 네. 지금 하여간 이란 전쟁 이후에 석 달째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2,000원대 넘는데 여전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들이 유가 좀 떨어진다는데 별로 왜 안 떨어질까. 또 최근에 유가 하락세가 좀 더 큰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결국은 WTI 기준으로 6%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배럴당 76달러대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하실 법합니다.
1: 네.
0: 근데 지금 분위기는 대부분 2,000원이고 최근에 4주 내내 주유소 기름값이 하락세를 보인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평균값은 2,009원입니다. 휘발유 기준으로 경유도 거의 그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별로 사실 체감하는 거는 굉장히 좀 아직은 낮은 상태인데 일단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든 상품 가격이 그렇듯이 인상 요인은 시간 단위로 뭐 인상할 만한 요인이 있다 그러면 뭐 그날 저녁이나 다음 날 바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 것처럼 하락 요인은 거쳐야 될 절차가 많다라는 게 하여간 업계의 설명입니다. 보통 뭐 국제유가가 소비자 가격까지 반영될 때까지 운송, 정제, 뭐 유통 등등등 해서 최소 2, 3주 정도 걸린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들, 설명들이고요. 사실 와닿지는 않죠. 올라갈 때는 바로 올라가니까.
1: 네.
0: 그래서 아마 좀 뭐 좀 떨어지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지금 시장의 체감은 한 2, 300원 정도 떨어져서 휘발유나 경유 기준으로 1,800원 전후 정도는 돼야 좀 저기 유가가 떨어진 거에 대한 좀 기대치가 나올 것 같은데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떨어지려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류세 인하폭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10%였는데 올해는 이게 7%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3%포인트 정도의 체감적으로 조금 덜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이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부가 내일 최근에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을 감안을 해서 7차 석유 최고 가격 발표를 할 예정 이 가격이 또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 시장의 이슈를 몰고 다니는 기업이 SK하이닉스인데
0: 오늘도 그렇고
1: 오늘 SK하이닉스가 신입사원을 뽑는데 뭐 학력 제한을 전면 철폐한다. 이게 상당히 화제라고 하더라고요.
0: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보시는데 저는 일단은 와 SK하이닉스가 정말 자신감이 아주 빵빵하구나 이런 생각 일단 기본적으로 들었고요. 일단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부터 시작된 신입사원 수시 채용에서 학력 제한을 전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지원자가 보유한 경험이나 직무 역량, 기업 문화 적합성 등이 직무와 맞으면 그 사람이 대학을 안 나와도 상관없다. 고졸이라도 상관없다. 중졸이라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이번 신입사원 절차는 23일까지 진행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하이닉스 이번에 결정의 배경이 뭘까? 일단 공식적으로 회사 측의 얘기는 범용 인공지능 우리가 AGI로 보통 얘기하는데 이 시대에 대비한 채용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학위나 이런 어떤 뭐 스펙 이런 것들의 어떤 정형화된 스펙으로 AGI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구할 수가 없다. 복잡한 어떤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채용 기준의 획기적인 변화의 어떤 배경에는 최태원 회장이 계속해서 미래 인재 핵심 역량으로 이 세 가지 근육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 근육, 적응 근육, 공감 근육이라는 세 가지 근육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창의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다음에 유연한 사고를 가진 인재를 찾겠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 신입사원 채용 때부터 좀 적용을 해보겠다.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사실 제가 오늘 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그 와닿았던 부분은 뭐였냐면,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대기업 채용, 그 국내 재계 채용의 어떤 트렌드, 문화, 이거는 사실 삼성이 주도해 왔습니다.
1: 네.
0: 아, 근데 작년부터 하여간 하이닉스가 성과급으로 한번 화제가 되고, 또 올 봄에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가고 싶은 기업 1위가 SK 하이닉스였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화제가 됐던 일이었었는데, 이제는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가 되고 있다 보니, 또 반도체 업계에서도 이제는 뭐 삼성전자의 버금가는 회사로 성장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런 기업의 트렌드도 왠지 SK 그룹이,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좀 이렇게 선도해 나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오늘 좀 들어서, 야, 이게 참 격세지감입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이런 이제 채용 공고를 보니까 피가 끓는 것 같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은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여러분, 머리에 뿔이 달린 상상 속의 동물 유니콘을 아시나요? 현실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신비한 존재죠.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이 유니콘이 살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5천억 원을 넘긴 비상장 기업을 바로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세계적 기업이 된 메타, 우버도 상장 전엔 다 유니콘 시절을 거쳤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런 대박 스타트업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유망주들을 미리 선정해 지원하는 예비 유니콘 사업이 대표적인데요.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 국내 유니콘 기업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유니콘 기업이 늘어나는 것과 그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글로벌 무대에서는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외형적인 성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빨리 유니콘이 됐던 미국의 공유 킥보드 기업 버드가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공격적으로 전 세계로 시장을 넓히며 몸집은 키웠지만, 킥보드가 망가지고 방전될 때마다 들어가는 수리비와 배터리 충전비가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결국 서비스를 유지할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건 눈에 보이는 높은 기업 가치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돈을 버는 반복 가능한 성장 모델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출발선에 선 만큼 글로벌 모델을 뒤흔들 대한민국 유니콘들의 멋진 질주를 기대해봅니다. 유니콘 기업,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한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가격을 낮춘 테슬라와 가격 경쟁력이 높은 BYD가 많이 팔린 것이 눈에 띈다고 합니다. 반면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된 미국에서는 현대 기아차의 하이브리드 판매가 늘어나면서 관세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시장 점유율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완성차 업체들의 행보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등 피지컬 AI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미국부터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의 현재와 미래까지 김동영 KDI 한국개발연구원 박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네, 최근에 그 대한석유협회에서 발표한 그 차량 판매 데이터를 보면은 지난해 전기차 판매가 20%대나 늘었다 이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2: 맞습니다. 이 오늘 이제 주제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하고 자율주행 같이 보잖아요.
1: 네.
2: 이게 이제 별개 이슈가 아니라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가고 싶은데요.
1: 아, 그렇군요.
2: 네, 첫 번째 슬라이드에 이제
1: 아, 1번 슬라이드요.
2: 네, 간단하게 적어 놨습니다.
1: 네, 어플리케이션 콩이랑 유튜브로 이제 화면을 같이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2: 이게 이제 과거에 전기차만 있으면 서비스로의 확장이 좀 어려운데 전기차에 비로소 지능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 확장이 일어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차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전기차하고 AI라고 하는 이 지능화도 같이 보는 게 이 동력의 전환과 지능의 전환을 동시에 의미를 가지는 한 가지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쭉 네.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1: 아, 그러면은 과거의 전기차를 바라볼 때는 소위 기름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건데
2: 그렇죠.
1: 지금 전기차를 바라보는 거는 그 동력원이 아니라 네. 전기차에 지능이 붙고 있다.
2: 그렇죠.
1: 아,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군요.
2: 과거에는 일종의 비용을 줄이는 일이었다면 아. 이제는 시장을 키울 수 있는
1: 네.
2: 경제성이 그러니까. 갖출 수 있는 일들로 바뀌는.

0: 거죠.
1: 그러네요. 그림부터 뭐 확실하게 그냥 다르게 그려주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차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BYD로 불렸는데 그냥 비아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은 전기차가 판매량이 작년에 20% 늘었다는 네. 그런 얘기와 함께 지금 전기차 전 세계 그런 차량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0: 예, 그래서 이제 질문 주신 것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보면요.
1: 네.
0: 전 세계 전기차 판매가 2천만 대를 넘었는데요. 전년 대비 20%가 증가를 했습니다. 말씀 네. 주신 것처럼요. 네 차 중에 이제 한 대가 전기차가 됐고요. 이게 이제 다섯 해 연속으로 매년 20%가 350만 대 정도 꾸준히 상승한 결과입니다.
1: 네.
0: 분명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이제 조금 더 분해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말하는 20% 이제 평균값이잖아요. 글로벌 네. 평균값.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은 그 안에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를 좀 보면 유럽은 한 30% 넘게 늘었고요. 미국은 좀 줄었고요.
1: 네.
0: 중국은 신차의 절반 이상이 이제 전기차입니다.
1: 아.
0: 한 해에만 이렇게 많은 모습이 갈리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기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한번 짚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배터리는 별 차이가 없고요.
1: 예.
0: 이 하드웨어에서의 큰 차이를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갈린 건 각국의 정책 방향이라는 것을
1: 네.
0: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유럽은 좀 규제로 밀고 있고요. 미국은 보조금을 끊어버렸고
1: 네.
0: 중국은 이게 성숙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는 전기차라고 하는 건 하나의 시장으로 볼 게 아니라 분석의 단위가 어떤 지역이 아니라 정책의 레짐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으로 살펴봐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한켠에서는 뭐 캐지민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전기차가 보조금이 없이도 팔리는 단계에 갔느냐 그거에 따라서 시장은 정책이 흔들려도 버티는 곳이 있고 아직 거기까지 못 가는 시장은 정책 한 번에 휘청이는 시장이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전 세계를 이제는 뭐 캐지민이 아니니 뭐 비싸니 싸니 이게 아니라 정책이 어떻게 돼 있느냐 시장화가 돼 있느냐 이렇게 보자라는 말씀을 이 차례에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1: 아 그럼 동일 시장이 아니고 국가별 대륙별로 어떻게 어떤 정책을 쓰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
0: 맞습니다.
1: 그럼 저는 아까 답변하신 거에서 미국이 보조금을 뭐 끊었다.
0: 네.
1: 그리고 유럽은 여전히 환경 관련 여러 규제
0: 네.
1: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런 대륙 지역마다 전략이 있다는 얘기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주신 거를 중국에 한번 빗대서 다른 나라도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1: 네.
0: 아무래도 이제 압도적인 게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신차 판매 55%가 지금 전기차예요. 이게 약간 중국의 숫자는 항상 볼 때마다 좀 비현실적인데 대수로 그게 1,300만 대거든요.
1: 아, 엄청나네요.
0: 어마어마한 거죠.
1: 네.
0: 전 세계 전기차의 60%를 지금 중국 기업들이 만들어 파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유럽하고 북미가 한 15%니까 이제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중국은 보조금으로 컸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모든
1: 네.
0: 산업에 있어서. 그런데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건 전 세계 전기차 지출 중에 정부 지원 비중이 2019년에 12%여서 꽤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7%로 떨어졌는데도 중국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1: 오, 신기하네요.
0: 이게 이제 여기에서 전략을 볼 수 있는데요. 진짜 비결은 배터리의 공급망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6개 배터리 업체가 전 세계의 배터리의 한 70%를 장악을 하고 있고요.
1: 아.
0: BYD는 우리가 지금 전기차 업체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배터리 회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셀부터 완성차까지 모든 게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서운 게 나오는데 배터리가 전기차 원가의 30, 40%인데 이걸 모두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원가 경쟁력까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나라는 보조금이 있어야만 잘 팔리는데
1: 예.
0: 중국은 이제는 원가 경쟁력이라는 게 생겨났기 때문에
1: 네.
0: 보조금이 없어도 시장화가 가능한 단계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1: 그럼 원래는 저는 중국이 국가가 이런 전기차 관련 산업을 많이 보조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데이터들은 이제 그게 아닌 수준으로 와버린 거네요.
0: 그렇죠.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그게 더 강해지는데요. 과잉은 맞습니다. 초과
1: 네.
0: 공급을 늘 만들어내는 건 맞는데 초과 공급이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제 살벌한 가격 경쟁력이 도메스틱에서 생기잖아요.
1: 예.
0: 그럼 2019년만 봐도 500곳이 넘는 제조사가 있었는데 이제 100곳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치킨 게임을 계속해서 살아남은 소수만 만들어낸 겁니다.
1: 중국 안에서요?
0: 그렇죠. 예. 계속 합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은 애들은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해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EU가 관세가 45%고 미국이 100%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이제 우회해야 될 겁니다. 베트남이나 태국에 공장을 짓는 식으로 이제 우회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술은 늘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좀 과대평가되고 장기적으로는 과소평가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1: 네.
0: 이런 관점에서 보면 캐즘이라는 게 존재하는 시기가 아니고요. 급성장의 직전 단계에서 올라가기 직전의 모습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아까 중국의 사례를 통해서 다른 나라도 좀 비교해보자 이 말씀하셨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그거는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반대의 메커니즘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작년 4분기에 1년 전보다 45%가 급감을 했습니다.
1: 네.
0: 중국도 초반에는 좀 둔화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신차의 55%가 전기차고
1: 네.
0: 수출은 오히려 40%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미국은 완전히 수요 절벽에 빠진 건데 이게 이제 정책 때문입니다. 세액 공제가 2032년까지 원래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냥 9월 31일에 단칼에 끝내버립니다.
1: 아.
0: 그리고 보통 정책이 이렇게 소프트 랜딩 하는데 그냥 네.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9월에 약간의 막차 수요가 좀 몰리긴 했는데 10월부터는 완전 절벽처럼 떨어진 겁니다.
1: 그렇군요.
0: 시장이 식은 수준이 아니라 그냥 거의 없어진 수준으로 갔는데 중국은 이제 관리된 전환을 통해서 서서히 줄여간 겁니다. 그래서 구매액 전의 면제가 이제는 50%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이 살아있는 거고
1: 네.
0: 보조금 중심의 양적 성장이 졸업하고 이제는 기술이나 가치 중심 경쟁으로 갈아타려는 이 산업 정책이 조금씩 발동이 걸리고 있는 시기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 기술이나 가치 중심의 경쟁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거예요?
0: 이제는 싸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
1: 네.
0: 기술이라고 하는 게 뭐 전기차가 오래 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1: 네.
0: 원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보조금 없이도 실제로 소비자들의 구매력 범위에 들어오는 차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보조금을 끊어버렸고
1: 네.
0: 중국은 보조금을 졸업시켰고
1: 네.
0: 유럽은 규제로 떠밀었다. 이렇게 지금의 전략들을 조금 요약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제가 초반에 정책이 명암을 갈랐다라고 하는 게
1: 네.
0: 이런 내용들을 조금 담는 내용들이었습니다.
1: 그러면 이 세계 주력 전기차 소비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0: 예.
1: 자동차 시장이라고 봤을 때 이제 세계의 주력 시장으로 봤을 때 어떤 데가 뭐 제일 잘하고 있냐 뭐 이런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보시기에 박사님 보시기에 어디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걸로 보이시는 거예요?
0: 아무래도 뭐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중국의 어떤 부상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배터리라고 하는 가장 큰 원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 모든 공급망을 다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다른 나라들이 이것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단기간에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1: 네, 그렇군요.
0: 그래서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중국 지역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아까 다시 판매로 좀 돌아가가지고요. 올해 이란 전쟁 발발한 다음에 유가가 좀 뛰면서 상반기에 전기차가 좀 많이 팔렸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또 맞는 거죠?
0: 그것도 이제 조금 뜯어보니까 특히 우리나라가
1: 네.
0: 또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0: 이제 어제부로 이게 좀 전제가 바뀌었는데요. 2월 말에 전쟁이 터지고 국제유가가 막 올라가면서
1: 네.
0: 휘발유가 막 상승했었잖아요. 근데 어제 마침 또 이 종전에 합의를 하면서
1: 맞습니다. 유가가 70불대로 또 내려가가지고
0: 그럼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빠졌으니까 그럼 전기차도 수요가 둔화돼야겠네?
1: 네.
0: 이런 또 논리가 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럴 건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과거에 보면 이제 1분기에 오히려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8%가 줄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유가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줄은 겁니다.
1: 네.
0: 그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보조금이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세액 공제 종료가 크다 보니까 이런 정책의 영향이 유가보다 훨씬 더 컸던 겁니다.
1: 네.
0: 경제학적으로 보면 유가가 상승했다 그러면 두 가지의 상반된 힘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는 기름값 오르네? 전기차를 우리가 더 싸게 이용해보자. 대체 효과입니다.
1: 네.
0: 기름값이 올랐네? 지갑이 얇아졌네? 자동차를 하는 큰 지출을 좀 줄여보자. 소득 효과입니다.
1: 네.
0: 그런데 유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판매가 글로벌로 줄었다라고 하는 건 소득 효과가 더 컸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시적 충격이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고
1: 네.
0: 그 기대가 어떤 소비 형태로 반영되진 않았다. 그래서 유가랑 전기차를 1대1로 매칭하기에는
1: 네.
0: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그렇군요.
0: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럼 뭔데? 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보조금이 네. 줄지도 않았어요. 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테슬라가 그냥 싸졌습니다. 테슬라가 싸져서 테슬라 수요가
1: 네.
0: 늘면서
1: 네.
0: 전기차가 많이 팔린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가 상승으로 인한 대체 효과라기보다는 테슬라가 싸진 거에 의한 소득 효과가 더 커서 전기차가 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1: 네.
0: 상황입니다.
1: 한국은 일단은 뭐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 CEO가 보면은 X에다가 그런 포스팅도 올리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환경은 글로벌과는 조금 다르게 네. 좀 독자적인 환경이다 그 말씀이시군요.
0: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나라든지 네. 유가 때문에 전기차가 덜 팔리고 더 팔리진 않았다.
1: 아, 그럼 오히려 석유 때문에 유가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을 보는 것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륙별 정책이나 전략을 가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0: 맞습니다. 이게 전쟁이 106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사람들의 기대가 완전히 변하기까지에는 네. 부족했던 시간이었던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글로벌리는 올해도 전기차 판매량은 아까 1분기는 -8%라 하셨는데 2분기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겠지만 네네네. 지금은 판매량이 늘고 있나요?
0: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게 대륙별로
1: 이제 네. 아까 말씀하신 중국이라든가 이런 네. 비아디나 이런 회사를 중심으로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BID 점유율이 이제 엄청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1: 네. 우리나라 점유율은 뭐 어느 정도 되는데요? 한국 점유율이랑 세계 점유율이랑 뭐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0: 네. 한국에서는 되게 특이한 현상인데요. 왜냐면 네. 지금 지난 5월 자료인데요. 모델 Y가 일단은 그 싸다 보니까 이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긴 했습니다. 수입자가 그것도 전기차가 수입차인데다가 게다가 전기차가 월간 1위를 한 건 또 처음입니다.
1: 아, 모든 차 중에 1등인가요?
0: 네. 그래서 이제 그 5월 달에 아. 네. 1등입니다.
1: 8,700. 한국에서 팔린 모든 차종 중에서 수입차가 1등인데 그게
0: 테슬라입니다.
1: 테슬라 모델 Y가.
0: 지금 BYD 얘기를 하다가 테슬라 네.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그 테슬라의 누적 점유율이 지금 17.2%로 압도적이고요.
1: 17%.
0: 작년 1월에 들어온 BYD도 만 대를 네. 팔면서 4월에는 일본 브랜드 전체보다 더 많이 판 하나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중국이 수입차 국가 순위 사상 첫 3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1: 네.
0: 근데 한국에서 왜 이런 일이 터졌는가를 저는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중국산 전기차의 우회 진입로입니다.
1: 무슨 말씀이시죠?
0: 우리가 자동차 수입 관세가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한국에 들어오는 테슬라 모델 Y도 사실 미국산이 아니라 중국 상하이 생산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아디하고 테슬라가 전부 다 우리나라에 잘 팔리고 있잖아요.
1: 네.
0: 이거는 이제 미국 브랜드를 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중국산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관세가 100%고
1: 네.
0: EU가 45%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 가는 동안 8% 관세인 한국으로 중국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단순한 수입차 인기로만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1: 네.
0: 이 가격 경쟁이 현대차의 안방인 우리나라에서 그 수익 구조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1: 네.
0: 물론 우리나라 한국 전기차 시장이 이제 작년에 50% 정도 올랐는데 그중에 42.8%가 수입차 몫이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시장은 커졌는데 우리 몫이 없어졌다라는 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아니 저는 그 테슬라 모델 Y가 한국에서 점유율 가장 높았다는 게 결국 중국 생산된 그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게 온 거니까 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온 네. 거네요.
0: 그렇죠.
1: 근데 말씀 중에 다른 나라는 그러면 유럽도 관세가 45%고 미국은 100%인데 우리나라는 8%밖에 안 한다. 네. 저희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0: 아, 뭐 그거는 사실 여기서 단순하게 얘기할 네.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아닙니다.
1: 아.
0: 이게 우리나라가 네. 위치한 여러 가지 그 여러 트레이드오프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뭐 이 차를 대상으로 관세만을 얘기하기에는
1: 아, 네. 여러 가지 상품이랑 또 봐야 되니까. 근데 그렇죠. 반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럽과 미국을 완전히 대체할 만한 큰 시장은 아니더라도
0: 맞습니다.
1: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가 제조한 차량을 상당히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건 맞아 보이네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동남아로도 중국이 아까 우회하고 있다라고도 했잖아요.
1: 네.
0: 그럼 이제 동남아에 우리도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우리가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도 우리가 원가 경쟁력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1: 네.
0: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들이 국내외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첨언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우리나라 그 차량 제조사인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가 유로존으로 거꾸로 차량을 잘 팔고 있나요?
0: 네. 이것도 되게 재밌는 오늘 아까 그 배경에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네. 판매가 좀 늘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1: 네.
0: 그래서 1월에서 4월 데이터를 봤더니 미국 전체 시장은 6.7%가 줄었는데 현대 기아만 1.3% 성장했습니다.
1: 네.
0: 그 점유율이 10.8%에서 11.8%로 올라서
1: 네.
0: 3위인 포드를 0.4%포인트 차로 추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GM, 도요타, 포드가 다 부진한 와중에 거의 현대가 유일하게 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미라는 가장 큰 시장에서요.
1: 그렇군요.
0: 비결은 두 가지인데요.
1: 네.
0: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졌더니 친환경차 수요가 하이브리드로 다 옮겨간 겁니다. 그런데 마침 현대나 기아차가 이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굉장히 두껍게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거에 수혜를 다 받은 거고요. 이 하이브리드는 보조금하고 무관하게 굉장히 팔리고 단가도 높게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좁습니다. 게다가 현지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피할 수가 있어서 조지아 공장에서 직접 만들잖아요.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지만 사실 네. 이런 모습들은 정책 변동에 굉장히 강한 포트폴리오를 미리 짜둔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에 다 걸지 않고 내연기관이나 이 하이브리드에 골고루 병행을 했고 또 수출에 다 걸지 않고 현지 생산도 병행을 한 결과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어디로 튀더라도 우리가 크게 다치지 않도록 옵션을 잘 설치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다만 역설도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하이브리드로 도는 동안에 정작 미래 기술인 순수 전기차나 자율주행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에서 밀리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현대차 다음 숙제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저희가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 같은 차량 판매를 좀 짚어보긴 했는데 결국은 요즘에는 자동차 업체들을 단순한 차량 판매 회사로 안 보고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도 처음 시작할 때 이제는 동력원의 시대가 아니라 지능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그것도 지금 회사별로 뭐 어떤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0: 네.
1: 한국 기업인 현대차 뭐 이 정도를 한번 얘기를
0: 두 개를 비교하면 되는
1: 거예요. 비교해 보면은 조금은 단순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예.
1: 확실히 단순한 완성차는 이제 벗어났습니다. 테슬라도 우리가 처음에 전기차 회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 FSD니 이러면서 굉장히 자율주행차로 더 이미지가 바뀌고 있잖아요. 사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죠.
0: 네.
1: 진심 정도가 아니고요. 테슬라는 아예 회사의 정체성을 다 바꿔버린 상황이고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라이다라는 센서가 없어요. 굉장히 비싼 센서인데 라이다 네. 없이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1: 이게 이제 센서 원가를 줄여서 대당 경제성을 확보하려는 선택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정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 도로에 깔린 수백만 대의 FSD 차량을 차주 동의 하에
0: 예.
1: 로봇 택시로 돌리는 모델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자 누구 뭐 웨이모나 이런 데처럼 차를 막 사서 다시 깔 필요가 없이 이미 깔아둔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로봇 택시 네트워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미국 내에서야 하면 한국에서요?
1: 미국에서요. 우리나라 예. 이제 라이센스 사업이니까 저게 그렇군요. 거의 불가능하겠죠. 네. 근데 이게 맞아 떨어지면 사실 자본 효율은 뭐 비교 숫자로 비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압도적일 거잖아요. 웨이모가 차 한 대 한 대를 사가지고 직접 깔 때 테슬라는 차주들한테 바로 그냥 너 지금부터 로봇택시라고 네. 할 수 있다 보니까 말하자면 로봇택시계 에어비앤비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가 실적이라기보다는 FSD나 로봇택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큰 것 같고요.
0: 네.
1: 관건은 그게 될까라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을 만큼 안전할까? 뭐 차주들이 진짜 거기에 반응할까? 뭐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면은 아까 테슬라하고 현대차를 또 비교한다고 하셨으니까 현대차의 경우에는요?
1: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강점으로 휴머노이드나 이제 피지컬 AI 경쟁력이 있잖아요.
0: 그러니까 네.
1: 현대차는 당연히 자율주행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셔너이라든지 우리 자국 내에서도 42닥 같은 그 자율주행 기업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이제는 그 휴머노이드 제조 쪽에서의 어떤 피지컬 AI 그러니까
0: 네.
1: 다른 그 한계 비용이 제로인 어떤 두뇌라든지 구글이나 아마존 뭐 메타 같은 기업들이 그런 거 만든다면 그게 물리적인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하는 몸체를 이제 만드는 방향으로 현대차는 변모를 하고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올 초에 이제 현대차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그
0: 맞습니다.
1: 정도 오른 건 사실 완성차 업체에서 볼 수 있는 주식의 변화라고는 아마 보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뭐 경제학을 하다 보니까 슬프게도 돈을 잘 버는 주식 같은 건 잘 모르지만
0: 네.
1: 네, 그럼에도 일반적인 제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이 아닌 것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많은 시장에서 현대차를 이제는 피지컬 AI 기업으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0: 네.
1: 그래서 현대는 이제 조금은 다른 그런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만 봐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피지컬 AI라는 그 로봇,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생산하는 아틀라스를 통해 가지고 제조 과정에 투입을 하면서 뭔가 제조 과정의 원가가 감소한다거나.
1: 맞습니다.
0: 뭐 반복 효율화 생산성이 올라간다거나 이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그걸 통해서 결국 만들어내는 거는 완성차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 완성차에 대한 그런 소비 시장의 그 선택 요인은 뭐 미래에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이라든가 막 그런 이런 걸 소프트웨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있을 거로 보면은. 그 로봇을 만들고 로봇으로 생산 원가를 줄이고 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차가 진짜 많이 팔리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1: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0: 네.
1: 현대차 전략이 되게 재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잖아요. 현대차가 예. 아직 소프트웨어가 좀 약하다 보니까

0: 모든 분야의 완성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업체도 전 세계에서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현대차의 한 전략의 모습입니다.
1: 네.
0: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벌어가면서 계속해서 경쟁 우위를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또 한 축이 있는 거고, 다른 축에서는 이제 휴머노이드 를 활용한 데이터 공급망을 다시 가지고 오고 있는 건데,
1: 네.
0: 휴머노이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뭐 그것이 인간을 대체한 로봇이 제조 현장에서 단가를 낮추는 모습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제조 역량이 로봇에서 다시 물리 AI로 이어지고 거기서 얻어진 노하우와 데이터가 또 다른 분야로 흘러갈 수 있는 이 후방 연쇄 효과들이 되게 큰 산업에 진입을 한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피지컬 AI 분야를 휴머노이드라는 시작점으로 현대가 키워가고 있다라는 면에서 또 한편에서 다른 기업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왜냐하면 이거는 휴머노이드 역량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1: 네.
0: 과거의 제조에 대한 도메인 역량이 있어야만 두 개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1: 아.
0: 휴머노이드만 안다고 해서 자동차 제조 역량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역시도 현대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강점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가
1: 네.
0: 있습니다.
1: 네. 이거 듣다 보니까 현대차가 상당히 어떤 전략적인 준비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런데 아까 자율주행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로봇 같은 휴머노이드 얘기도 했잖아요. 요즘 보면은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미래 기술에 상당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꾸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걸 개발하면서 내려오고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합종 경쟁도 많이 하고.
0: 그렇죠.
1: 그래서 이런 단순한 자동차 산업이 과거에는 뭐 몇 대 생산하냐, 몇 대 파냐, 뭐 이런 거 기준으로 좀 판단했는데, 지금은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시장의 평가도 그렇고 그 판단 요인들이 정말 엄청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 얼마 전에 보도를 봤더니 이제 그 테슬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게 아마 그 보도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것들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뭐 테슬라가 기술이 완성됐다라는 측면도 있고 테슬라 멀었다라는 보도가 뭐 동시에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술 측면에서는 사실 오스틴 전역으로 무인 서비스를 넓힌 것도 사실이거든요.
1: 네.
0: 운전속도 안전요원도 없는 완전 무인이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버는 사업 측면에서는 그럼 그 전역을 도는 차가 몇 대라고 보면
1: 네.
0: 20대뿐입니다.
1: 아 뭐라고? 20대라고요?
0: 고작 20대입니다. 그래서 웨이모는
1: 아, 그 오스틴에서 테슬라가 그 무인으로 돌아가는 차량이 20대라는 거예요?
0: 그것도 댈러스, 휴스턴 다 합쳐서 20대입니다.
1: 아,
0: 근데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한 곳에서만 700대가 넘거든요.
1: 아 웨이모는 샌프란 한 대에서만 700대가 넘는데.
0: 그리고 전체에서는 3000대가 넘게 돌아가고 있고
1: 그렇군요.
0: 50만 건의 이미 운행 데이터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서는 좋게 보도하고 어떻게서는
1: 네.
0: 나쁘게 보도하는 건 이제 기술이 되느냐 사업으로 깔렸느냐 이 잣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설명 주신 것처럼요.
1: 네.
0: 그럼 왜 20대에 묶여있냐라고 보면 사실은 검증이 덜 된 거죠. 이게 사고가 한번 나면 굉장히 큰 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늘렸다가 사고가 나면 신뢰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 네. 줄여놓는 겁니다.
1: 아니 저는 완전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테슬라가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이런 거에 굉장히 앞서 있는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전자가 있는 차는 많이 돌아다니지만 아 이거 웨이모랑 정반대군요.
0: 그렇죠. 맞습니다.
1: 그러니까 테슬라의 무인 차량은 몇십 대 안 되는군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그 또 조금 뭐 번외 이야기지만
1: 네.
0: 웨이모하고 테슬라는 전략이 완전히 다른 게요. 이 웨이모 사실 택시는 어느 나라든지 라이센스 사업이거든요. 라이센스
1: 네.
0: 산업이라고 하는 건 정부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정부가 허락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웨이모는 매일매일의 운행 데이터를 정부에 모두 공개합니다. 일반 대중에게도 매일 공개합니다. 그런데
1: 아.
0: 테슬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B2C를 공략합니다. 모든 소비자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서 B2G를 압박하는 거죠. G를 압박해서 확산하는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마치 테슬라는 굉장히 많고 엄청 잘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1: 네.
0: 실제로는 정부 규제하고 맞닿는 이 지점에서는 고작 20대밖에 굴러가지 못하고 웨이모는 3000대가 굴러가고 있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 아.
0: 그리고 FSD가 이제 사람들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그냥 보통 얘기하고 있지만 예.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만 하더라도 2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1: 아 그게 자율주행의 레벨을 말하는
0: 네,
1: 건가요?
0: 자율주행 레벨에서 예. 2 플러스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2 플러스 기술이면 당연히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차에 붙어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이 들어온 겁니다. 물론 네. 전략적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레벨 4가 되는 순간 모든 책임을 제조사가 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책임을

0: 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2 플러스로 들어와서 규제를 네.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한 측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 자율주행은 아닌 겁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웨이모하고 테슬라는 좀 잘 짚어주셨고 두 회사 양사의 전략은 정말 너무나 다르네요.
0: 근데 맞습니다.
1: 비아디 얘기를 하다가 또 미국으로 갔는데 중국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0: 맞습니다. 이 자율주행 택시가 또 가장 많이 운영되는 곳이 중국이잖아요.
1: 네. 뭐
0: 바이두의 아폴로 고 같은 경우는 벌써 베이징이나 선전, 우한, 충칭에서 완전 산업 운행 중이고요. 이미
1: 무인이에요?
0: 그렇죠. 저는 이제 가서 타봤는데요.
1: 네.
0: 포니 뭐 다 타봤는데 한 시간씩 태워줍니다. 가면 기업 초청으로 네. 가면 지루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서 그리고 굉장히 그 중국의 다이나믹한 교통 환경을 네. 아주 스무스하게 잘 지나가고 뭐 빵도 스스로 합니다. 크락션도 스스로
1: 하고. 그렇습니까? 대단하네요.
0: 뭐 네. 포니 AI도 선전이나 광저우에서 이미 차량 한 대당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라는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도 앞서 설명드렸던 전기차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7세대 플랫폼으로 자율주행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원가를 1년 만에 70% 깎았습니다. 포니 AI 제가 갔을 때 그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1: 네.
0: 핵심이 되는 칩 하나만 구형 엔비디아 걸 쓰고요.
1: 네.
0: 나머지 모든 부품은 다 중국산으로 원가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수입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1: 아 그러면 아까 자율주행을 서비스하는 회사는 BYD가 아니고 포니 A라는 그런 다른 별도 회사였군요.
0: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기차도 그 전략을 쓰지만
1: 네.
0: 자율주행 차도 심지어
1: 자율주행 사업체들도 그런 전략을 쓰는군요.
0: 똑같습니다. 아. 중국의 모든 이 산업 전략은
1: 네.
0: 이 붉은 공급망이라고 합니다. 공급망 자체를 전부 다 중국산으로 바꾸는 전략을 쓰고 있고
1: 네.
0: 그 와중에 모든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하나의 산업정책 방향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보조금을 끊지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들이 국가 경쟁력을 갖는 게 여러 가지 상품일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의 관절 하나. 그 관절 하나만 세계 1등이 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1: 네.
0: 그러면 그 부품, 그 부품, 그 부품이 합쳐서 만들어진 뭐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는 어마어마한 원가 경쟁력을 가지게
1: 네.
0: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위 경제라는 거 서비스에서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빨리 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문화적인 것들도 있는데요. 위험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사고가 나도 그걸 그냥 경험 비용으로 보고 데이터를 쌓아서 시스템을 보완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나 미국만 하더라도 또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서비스가 가능한 영역들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일단 중국은 굴리면서 고치기 때문에 그 속도 차이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바로 수출로 이어져서 크로아티아에는 우버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요.
1: 네.
0: 뭐 도하, 두바이, 싱가포르를 다 진출을 했고 올해 말까지 운영 도시를 20개 이상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절반이 다 해외입니다. 원가를 깎아서 이미 흑자를 만들고 그 무기로 해외를 나간다라는 게 뭐 중국의 많은 산업에서 보는 똑같은 각본인데 이게 자율주행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 아니 그럼 말씀만 들으면 중국의 자율주행도 굉장히 앞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네요.
0: 지금 전 세계에 4대 자율주행차가 있는데요.
1: 예.
0: 그게 바이두, 포니, 웨이모, 네. 테슬라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1: 두 개군요.
0: 우리가 조금 네.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1: 아까 무인 자율주행에서
0: 예, 같은 네. 기술을 쓰지 않고 있는 기술이어서
1: 네.
0: 사실은 전 세계 3개 업체 중에 2개가 중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나중에 이런 중국의 자율주행도 한국에 들어오나요?
0: 이미 포니 AI는 한국에서 한정 면허를 받아서 3대 정도가 테스트를 실행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들이 차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물론 중국 내에서는 중국 내 기업들이 협업이 가능하겠지만
1: 네.
0: 우리나라 현대차에 포니 AI에 머리를 얹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기업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의
1: 네.
0: 데이터를 서로 내주지 않거든요.
1: 네.
0: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소 제조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이런 제조업체들은 분명 중국의 AI를 받아들일 유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AI가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고요.
1: 네.
0: 무엇보다 이제 데이터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지도 반출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뭐 5,000대 1, 3,000대 1도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반출하는데.
1: 네.
0: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 차에 달고 이 도로를 다니면 50대 1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1: 그냥 너무 상세한 지도네요.
0: 네, 그 정도 네. 지도면 이제 뭐 곳곳을 서비스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상세한
1: 네.
0: 지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점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1: 아, 이거 말 설명을 드리니까 저는 걱정만 됩니다.
0: 아니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네. 잘 윈윈하는 구조로 만들어내느냐가 네. 지금부터의 숙제입니다.
1: 국내 업체와 국내 산업들이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초기에 기술 개발은 늦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 네.
0: 구글과 같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기업들도 지금 돈이 부족할 정도로 어려운 산업이기 때문에
1: 네.
0: 우리는 지금부터 다른 사람이 개발한 기술이지만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떤 시장을 만들어서 어떤 틈을 키워나갈 건가 이 위닝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숙제다라는 점 짚고 싶습니다.
1: 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김동연 KDL 한국개발연구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 이덕희님이 콩으로 중국은 전기차 이용자가 많아서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조기 사망률도 낮아졌다 이런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도 전기차로 가야 합니다. 국산 전기차 이용합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6월 17일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싶다 내일의 성공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과일 같은 열매가 맺는 나무를 키울 때는 곁가지를 쳐줘야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곁가지란 원가지에서 돋아난 작은 가지를 말하고 이것이 기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는 어떤 문제나 사물에서 덜 중요하거나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이라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가 곁가지로 흘렀다. 곁가지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는 문제의 핵심을 놓치기 쉽다 같이 말할 수 있죠. 이와 관련해 생각할 수 있는 표현으로 여줄갈이라는 고유어 명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원 몸뚱이나 원 줄기에 딸린 물건을 기본 의미로 하는데요. 그 외에도 중요한 일에 곁달린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을 뜻합니다. 뜻풀이에 나온 곁달리다라는 동사는 곁달다의 피동사로 덧붙어서 달리다라는 뜻입니다. 광에 곁달린 방. 이 방은 원래 부엌 옆에 곁달린 것으로 일하는 사람이 쓰도록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곁가지나 곁달리다에서 첫 번째 음절에 있는 곁은 겨 밑에 티읕받침을 쓰는데요. 어떤 대상의 옆이나 공간적, 심리적으로 가까운 데를 가리킵니다. 즉, 기준이 되는 대상으로부터 가까운 쪽을 말하니까 뭔가 부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한낮에 강원도 영월이 34.8도, 이천과 청주도 34도를 웃돌았습니다. 서울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32.8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모레 낮에는 33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모레까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서 경북 경산과 예천, 대구 군위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 잘해주셔야겠고요. 더운 날씨에 음식이 상하기 쉽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고 상층에는 찬 공기가 지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내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정도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겠고요. 특히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까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경북 일부 지역에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경북 경산시와 예천군,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폭염주의보를 발표했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습도를 고려한 체감 온도가 이틀 이상 33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여야가 오는 25일과 26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야당 간사와 오는 25에서 26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며 목표치를 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쟁이 끝나더라도 물가 상방 압력이 높아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3%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의 오늘 물가 점검 보고서를 보면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1에서 2월 2%로 목표치를 유지했던 물가 상승률이 5월에는 3.1%까지 치솟으며 오름세가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된 헌법 소원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일반 시민이 제기한 투표용지 부족의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사건을 사전심사에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아 자기 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봉쇄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핸드볼 경기장 2-1 출입구를 막아선 여성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 상황과 증거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불법 행위 등을 확인 중이라며 신원 등이 특정되는 대로 본격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JTBC의 채무불이행 여파로 중앙일보가 137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조기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해 총 1370억 원 규모의 회사채가 즉시 상환 대상이 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워크아웃 진행 중이라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동환 전 신천지 총무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은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발표 이후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7척에 불과했다고 BBC는 보도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밤까지 최대 60mm의 비가 오겠고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내일 새벽까지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조항리였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가 13일째 맞으면서 체육단체들의 진입이 계속 불발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앞두고 훈련해야 하는 국가대표 선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펜싱 국가대표팀은 자신들의 장비가 아닌 다른 장비를 챙겨서 출국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투표용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내일 귀국합니다. 관심을 모았던 공항 환영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열려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 소청 결정에 대한 각 의원들의 입장 표명, 그리고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국민의힘 오선 중진 권영세 의원으로부터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들어보고,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 선관위 사태 해법, 쟁점 현안들에 대한 입장 들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자, 시위 13일째 맞은 잠실 개표소 상황. 자, 아주 친한 선배 같고 앞에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데 자기네 집이 시위 현장이라고 되게 얼마 전에 만났는데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지금 체육단체들, 대표 선수들 자기 장비도 못 챙기고, 아까 펜싱 오상욱 선수 얘기도 했습니다만 남의 칼 빌려서 출국하기도 하고. 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물 안에 보안카드 등이 있어서 식사, 직원들 월급도 지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누군가 거기로 들어가면 이제 현장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예민해 있기 때문에 시위대가. 일단 이런 상태가 계속 간주되는데 그걸 정리하기가, 전수미 대변님, 그렇게 힘든가 봐요. 생각보다.
3: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언비어, 그러니까 가짜뉴스 오해가 좀 있으신 게, 거기가 예. 선관위가 전체 컨트롤하는 곳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제 인수인계를 해야 돼서 아무도 거기 못 들어간다. 이런 식의 논리를 거기로 좀 맞고 계신가 봐요. 그런데 네. 사실상에 인수인계 전이라 법적으로 누구나 못 들어간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체육단체의 공간과 투표한 보관 공간이 다릅니다. 네.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구별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리고 선관위가 지금 선거가 우선 끝났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모든 걸 권리 그거를 독점적으로 통제할 법적 근거도 지금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종료됐고 당선자들은 지금 취임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그 진실 규명하고, 근데 무엇보다 국민의 체육인들의 이런 권리가 지금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는 분명히 가르마를 타서 이 투표함을 보존을 하면서 체육인들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는 이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됩니다.
1: 그게 왜 이렇게 어렵죠? 근데
3: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레토릭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1: 그래가지고 조금 무리하게 하다가 만약에 충돌이 나오면 아, 이제 시위대를 억압했다.
3: 네. 휴대폰 다 들고 있고 그런 장면이 조금이라도 연출이 된다면 이거를 정치적으로 사용하기
1: 못
3: 위해서.
1: 들어가고 있군요.
3: 네. 그렇죠.
1: 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떤 평화적인 시위는 100% 보장하지만 불법 행위 이것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수조 대변님, 어쨌든 지금 어떤 여성 한 분이 막아서 또 못 들어갔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건
2: 예,
1: 어떻게 된 거예요?
2: 제가 어제 이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1: 아,
2: 예, 현장에 있었고, 앞서 우리 이제 전수미 대변인 말씀 주셨듯이 저희도 우리 체육인들의 권리 이제 챙겨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장에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의 목소리도 만분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이것을 자초한 곳은 어딥니까? 선관입니다. 이것은 좌우 문제도 아니고 진영의 문제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시위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 분들은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증거 보존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선관위 해체, 특검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재선거까지 종국으로는 가도록 하는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장을 왜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데 문을 열어줘야 되느냐, 이제 이 말씀이신데.
1: 네.
2: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현장을 뭐 정치라는 것이 결국 갈등을 조율하고 하는 게 가장 제1 역할이지요. 그래서 이 체육인들의 권리를 또 보장을 하고 현장에 계신 시민분들의 목소리도 10분 듣고 하기 위해서 어제 중재하는 역할을 좀 자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시민분들의 목소리들이 너무나 이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과격하죠. 그래서 그분들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방송국 두 군데 라이브로 들어가고 뭐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은 빼나가지 않는 이런저러한 것을 현장에서 조율해서 이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20대 여성 한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이제 문을 이렇게 꾹 잡고 뒤돌아서서 딱 계셔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4: 그래요.
2: 한 분이라도 그 현장에 계신 분이 의견이 다르다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현장이 자발적으로 모이시는 시민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컨트롤하는 무슨 단체가 있다거나 조직된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여성분이 맡고 있다고 해서 이 여성분들을
1: 신체에 손을 댄다거나
2: 할 수가 없죠.
4: 그래요.
2: 그냥 그 한 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 그래요. 오늘 민주당 의원들 그동안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방문했다고 해요.
4: 그동안 방문 안 한 거는 국민의힘 저기 뭐 장동혁 대표 가는데 저기 좀 뭐 약간 음모론 부정선거론 이쪽과 맞다 있어서 우리는 안 간다 뭐 이랬는데 어쨌든 사태가 계속되고 국민의힘도 요거를 좀 중재해서 출입도 진입도 시도하는 것 같으니까 여당이 또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한 것 같아요. 간 배경이 뭘까요?
3: 첫 번째로는 간 네. 배경이 비공식적으로 사실 가신 분들이 있으세요.
4: 그러니까
3: 과거에도 근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했다가
4: 그렇군요.
3: 사실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너무나 다양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을 직접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4: 네.
3: 이번에 공식적으로 간 거는 그 세 분이시잖아요. 전용기 의원과 천준호 의원, 이모경 의원. 이모경 예.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4: 핸드볼,
3: 우리들의
4: 우생순.
3: 그 우생순의 히어로이시기도 하고 핸드볼을 비롯한 체육인들의 고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4: 네.
3: SOS를 하셨어요. 좀 오셔서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 우리 너무 힘들다. 왜 우리 체육인들, 그다음 특히 국가대표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냐.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강력하게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천준호 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수석 부대표이시고 그다음에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 원내소통 수석 부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원내의 그런 대표로서 이런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이거를 TF팀을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제대로 빠르게 추진할 건지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가신 거죠.
4: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시위대의 어떤 주장이랄까 뭐 모습도 좀 여러 가지 모습이라고 해요. 손수저 대변님. 뭐 이걸 뭐 참정권 훼손 이 부분 우리는 저기 해소되면 된다 하는 것부터 이제 좀 이거는 재선거해야 된다. 이거 부정선거 아니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장에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2: 일단 현장이 네. 누군가의 주도하에 조직 된 세력이 아니고 전부 다 진짜 자발적으로 예 나오신 분이고 유모차 끌고 나온 아기들 엄마 우리 나라가 너무 아픈 것 같다 이러면서 눈물 흘리는 아기 엄마들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오는
4: 네.
2: 우리 이제 20대 30대 직장인 분들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거의 저녁 때 가면요
4: 네.
2: 정말 수만 명의 이제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아침 점심은 조금 많이 안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존마다 다 다릅니다. 뭐
4: 네.
2: 과외를 하고 있는 존도 있고 이제 뭐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존도 있고 정말 하나의 문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그 존별로 목소리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른바 뭐 이제 재선거만 외치는 분들도 있고 부정선거, 재선거, 뭐 당일 투표, 수개표까지 뭐 외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4: 네.
2: 선관위가 투표를 용지를 주지 않아서 참정권이 훼손됐다라는 이 대전제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진숙 의원이 오늘 말씀하셨던데 피자 한 조각에 벌레가 있다고 해서 그 벌레 있는 조각만 바꿔주면 됩니까? 전체적으로 바꿔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재선거, 이 선거 자체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선거 전체를 지금 재선거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대다수 청년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목소리를 정치권은 들어서 반영을 하는 것이지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뭐 이렇게 하자라고 먼저 나서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의 모습은 정말 자율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런 재선거의 목소리들이 지금 분출되고 있고요. 서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뭐 부산, 경남, 충청, 대구 할 것 없이 정말 90% 정도가 청년분들입니다. 2030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 근데 그 재선거가 전면 재선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2: 그렇죠. 네. 피자에 벌레 한 조각 나왔다고 그 조각만 뭐 잘못된 그 부분만 따로 한다라는 건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목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선거 자체가 전체적으로 오염이 됐고 특히나 이 선거를 관리한다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자고 일어나면은 선관위의 부정부패 부실들이 드러나는데 뭐 몰디브에 가서 지금 선거 연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휴가를 거의 7, 80%를 선거가 있는 해에 썼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처음에는 뭐 2, 30명 정도 투표를 못했다고 했다가 지금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뢰도의 하락이 현장에 있는 시민분들이 선관위를 못 믿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신뢰의 하락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4: 전면 재선거 얘기는 좀 이따 이제 제가 바로 요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총회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조금 더 심층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 주제로 그 다음 주제 질문으로 넘어가기로 할게요. 여야는 선관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특위위원 여야 동수 위원장의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자, 전수임이 대변님, 국조특위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가장 집중적으로 볼까요?
3: 주로 네 가지를 정확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네. 투표 용지가 도대체 왜 부족했을까? 선관위가 왜 그러한 행위를 했을까? 예산의 네. 책정에도 불구하고 그거부터 진상 규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선관위가 해왔던 거에 수요 예측을 어떻게 했는지, 인쇄를 어떻게 했는지, 배부를 어떻게 했는지, 현장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그 전과정을 먼저 면밀하게 살펴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선관위 사태가 일어났을 때 누가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 한마디로 책임자가 누구인지입니다. 그래서 책임선은 분명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걸 예. 할 것 같고 예. 세 번째로는 유권자 어떤 유권자분들께서 피해를 입으셨는지 그거에 대한 구제 방안은 실효적인 방안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 분명히 논의가 될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이제 국민 주권 침해라는 헌정의 질서 유린이라는 다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그리고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선관위 이 상태로 가장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해왔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투표함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제대로 못했다면 거의 해체 수준까지 생각해서 그러니까 뭐 살기를 도모하지 말고 죽기를 도모해야 살 것이다라는 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그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나름대로 이제 의미는 있는데 그게 뭐 밝혀내는 데는 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경우는 정말 특검을 병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특검도 국민의힘이 좀 주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은 어떻게 보세요?
3: 그러니까 저는 항상 모든 일엔 순서가 있다고 봐요. 마지막에 다 법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선 할 수 있는 국정조사에서 아까 얘기했던 왜 투표용지 부족했는지부터 수요 그다음에 책임자 이런 걸 다 진상 규명을 한 다음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제도적 뒷받침 입법.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 국정조사 과정에서 너무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면 필요하다면 당연히 특검까지 가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국정조사와 특검이 같이 가는 거는 좀 네. 바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4: 네. 손수저 대변인님은요. 특검을 병행 저기 추진해야 된다는 거.
2: 예, 저는 종국에는 특검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라는 것이 원래 권력 서슬퍼런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할 때 야당이 쓸 수 있는 수단이 특검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특검이라는 것을 너무 남발해온 측면이 있는데요. 정말 특검을 해야 되는 사안은 저는 이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드러난 팩트로만 했을 때 선관위가 스스로가 입력 오류된 사항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휴먼 에러죠. 본인이 이 A 투표소에 있는 숫자를 B 투표소에 입력하는 이 사람이 입력을 잘못해서 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드러난 와중에 이것은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법적으로 투표지 보관 상자를 증거 보존하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그것을 인멸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태까지 모두가 정말 다 특검의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법적인 문제 그리고 선관위를 해체하는 부분, 앞으로의 이 선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 그리고 정말 말이 많은 이 사전투표 쌍둥이 데이터가 나온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차제에 국민들께서 의혹을 갖는 이 모든 것들을요 깨끗하게 해소해드리지 못하면 앞으로 있는 모든 선거를 국민분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사회적 갈등,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자발적으로 시민분들이 광장에 이토록 뛰쳐나온 일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것을 인지를 하고 특검 정말 할 수 있는 한 모든 국민분들의 이 해소를 해드려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돼서 지금 이 시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래는 본회의가 열리는 내일 열라 그러다가 내일 열면 이게 실질적인 마음 놓고 토론할 수 있나 시간상으로 이렇게 이런 그 지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선거 소청 이게 시한이 오늘까지라면서요.
2: 맞습니다.
1: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정하기 전에 의원총회 열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시부터 열리고 있는 것인데 손주호 대변님 네. 뭐 어떤 얘기들이 주로 오고 갔는지 조금 흘러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2: 네, 일단 선거 소청에 대해서 이제 네. 시간이 오늘이까지다 보니까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원내 정점식 신임 대표와 이제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선거 소청을 하는 것으로.

0: 것이다라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의 이제 발언은 종국으로는 전면 재선거를 가기 위한 소청이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의총을 지금 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아직까지 지금 결론은 안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 네네. 이 시국이 결국은 이 참정권의 이 문제가 가장 지금 중차대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요. 조금의 뭐 의견이 다를지언정 소청을 하는 것에선 일단 합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소청에 있어서 가장 그 이해 당사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또 의견 이런 것들도 듣는 게 중요하고 또 반대편으로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도 사실 이 사안의 아주 밀접한 이해 당사자지요. 정원호 후보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같이 좀 들어볼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선거 소청의 문제는 저는 여야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나름대로 의총을 해가지고 소청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도 저는 민주당대로 또 올림픽 공원에 또 다녀가셨기 때문에 그 민의를 대변해서 또 무언가의 액션이 좀 나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자. 지금 이제 전수미 대변인한테 질문 한두 개 하고 주로 이제 손수조 대변인 그 국민의힘 얘기니까 이제 다시 손수조 대변인으로 넘어오겠는데 이 보니까 처음에는 서울, 경기, 부산 등 해가지고 여섯 곳이었어요.
2: 네.
1: 딴 곳보다도 서울이 포함된 데 대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되게 좀 격앙이 돼서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 그 오세훈 지금 어떻게 저기 힘빼기냐 뭐 이런 그 의도가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오늘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서도 이제 투표 이제 부적 사태가 있었던 대구 경남 이게 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충북
2: 네.
1: 선거인 명부 누락됐던 그럼 우리 공평하지 않나 이 얘기를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하튼 뭐 기본적인 거는 이것이 아주 전국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적인 어떤 그걸 하는 거지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의 얘기긴 한데
2: 네.
1: 자 어떻게 보세요? 여섯 군데에서 아홉 군데로 가고 이거를 당대표는 재선거를 얘기하고 있고
2: 근데 당대표가 지금 재선거를 하실 수 있죠. 근데 민주당으로서 보기에는 저게 진짜 너무나 국민 참정권 유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건지
1: 네.
2: 아니면은 이번 지방선거 스코어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12대 4입니다. 그 너무나 명확한 이 숫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관행을 봤을 때 이러할 정도로 완벽한 패배를 하면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그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는 게 일방적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치 나를 위한 기회인 것처럼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더 이상 청년을 방탄으로 쓰지 마라. 지방선거 졌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냐. 근데 오세훈 이제 시장부터 비롯해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목소리를 제안을 하고 양양자 최고위도 그 우재준도 많은 의원들이 이 목소리를 제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끝까지 재선거를 얘기를 하신다. 특히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이번에 이 그 정말 최악의 사태는 본투표이고 사전투표가 아닙니다. 근데 그 본투표 그거 모든 개표소가 아니라 일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전면 재선거를 지금 주장하시는 게 그러면 사전투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투표를 하신 분들에 대한 그 참정권 유린을 얘기하시는데 그 투표하신 분들에 대한 참정권 유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본투표에서 이걸 통째로 다시 하자고 했을 때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전투표, 본투표, 본투표에서 실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투표율까지 계산을 하면 이건 사실 너무 대책 없이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법조인이시잖아요. 이게 법적으로도 실제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다 계산하셨는데 이렇게 하신다는 건 전형적으로 선거 패배에 대해서 방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거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그래서 실제로 의원총회에서 그런 것 같고 간론을박이 있고 좀 비난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수미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저도 사실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의 진짜 한 표도 피자 한 조각의 모서리도 매우 중요하고 그게 전체를 대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투표한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이 됐고 그럼 그 사람들 중에 꼭 투표를 하고 싶은데 지금 피치 못할 일로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로 하면 역시

0: 정점식 원내대표의 얘기대로 당락에 이번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나를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 접수를 한 130건 받았다고 하니 국민의힘의 소청 제기 말고도 받았다고 하니 그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만약에 잠실 무슨 무슨 투표소에서 이게 늦어진 거 이걸로 인해서 구의원 이런 분들의 당락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면 그거를 선별적으로 하는 재투표 전면 재선거가 아니라
1: 네.
0: 그런 식의 결론이 나오면 좋은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어떤 스탠스는 이런 거거든요. 선거 소청 사실 선관위가 아 이거는 재선거에 준한 이걸로 가야 된다는 결론 나올 가능성은 되게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에서 그렇더라도 우리는 선거 소송한다 이런 방침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거는 오히려 어떤 진상규명이나 문제 어떤 새로운 개선 방안이나 개혁이나 이런 거를 가로막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1: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떤 네. 정치인들의 어떤 유불리나 정치인들이 결정할 문제가 저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올림픽 공원 그리고 전국의 청년들이 나와서 외치는 목소리가 재선거입니다. 그걸 누가 하라고 밑에 뭐 위에서 하다란 지시 사항도 아니고 어떤 정당에서 우리가 이거 하자고 캐치프레이즈 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이 지금 이 선거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너무나 오염됐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된다 하고 뛰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우리는 받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현행법으로 되고 안 되고 그 얘기를 지금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0: 네.
1: 그간 지금 우리가 믿고 맡겼던 선관이라는 그 기구의 타락함.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참정권 유린이 발생한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현행법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 듣자고 그분들이 현장에 나온 게 아니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이건 법적인 문제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 국가 시스템에 대한 특히나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사안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두게 되면은 다음부터는 도저히 국민들이 대한민국 시스템을 못 믿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나오는 재선거의 목소리를 우리는 정치인으로서 받드는 것이고 그것을 제도권으로 목소리를 가져오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볼 일이 아니죠. 국회의원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현행법으로 되고 안 되고 국회의원들의 머리로 짜내서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0: 그런데 현장의 순수한 그 목소리가 재선거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재선거를 외치는 거는 어떤 그 부분적인 재투표를 포함해서 그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들이 만약에 정말 전면적인 재선거를 요구한다고 해도 정치권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오롯이 하늘처럼 받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조금 과할 때는 거기에 대해 양해도 구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준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하는 게 또 정치권이고 또 정부고 그게 뭐 권력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1: 네,
0: 그런 부분들을 그거 하면은 조금 더 책임 있게 저들이 재선거라 그러니까 재선거가 민심 아니냐 하는 것보다는 좀 정밀하게 이렇게 그 정교하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1: 그래서 어제 이제 중재를 나섰던 거죠.
0: 예,
1: 우리
0: 예.
1: 체육인 분들의 어떤 이제 그 권리나 이런 것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중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던 것이고요.
0: 네.
1: 그런 일을 국민의힘은 지금 현장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청년분들, 시민분들의 뭐랄까요 외침을 받아들이는 정치권의 그 온도차가 저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같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심정이에요. 그분들이 연차 내고 거기에 와서 있습니다. 자원봉사 그들이 뭐 소풍 나온 것도 아니고 왜 바보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나와 있겠어요? 대한민국 무너지는 거 못 보겠다는 그 심정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너무나 드라이하게 받아들인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 정말 이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거에 대한 이 호로가 있습니다. 물론 그 스펙트럼은 굉장히 많지요. 정치권에서 그것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그 조율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해야 됩니다. 국회 안에서 여의도 안에서 탁상공론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현장 나가서 그분들이 말하는 것을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조율할 줄 알아야지 뭐 여기 원내회의하고 의총하고 여기 안에서 결정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0: 네. 전수미 대변인님 이제 변호사시니까 이게 소청을 선관위가 판단하게 되는데 선관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2: 지방선거 소청 같은 경우는 14일 이내에 지금 마감 때문에 서두르고 있잖아요.
0: 네네.
2: 아무래도 이게 그 공직선거법 166조, 네. 7조, 8조를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선관위 유권 해석은
0: 네.
2: 사건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거는 그게 선거 전체의 판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이거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조항에 따르면 기사에 보니까 12분 정도가 17분이 당시에 투표를 용지가 없어서 못 하셨고
0: 네.
2: 여기서 5분은 이제 기다리 1시간 40분 기다려서 투표를 하셨는데 12분은 끝내 돌아오지 못 하셔서 안 하셔서 이제 투표를 못 하셨다고 합니다. 이 12분의 투표 그러면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됐죠. 12분이 투표를 못 했다. 투표 용지 네. 부족으로. 그러면 이것이 실제 결과 그 송파구니까 서울 시장이라든가 그 지역의 구라든가 시 의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거 그런 것들을
0: 계산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2: 예. 예. 계산을 해서 선관위가 아, 이 12분의 그 투표 참여 못으로 인해서 이 투표의 결과가 이 정도의 영향이 있었다는 그 퍼센테이지 숫자를 계산을 해서 결국에는 이건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 12명으로 확정이 된다면 선관위는 당연히 이게 전체 투표의 수에 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향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아마 유권 해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자,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퇴근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창녕 부근에서는 1차로를 막고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이후 감곡 부근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가 나면서 전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받아 충주분기점을 지나면서부터 차량들 서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반대 창원 쪽으로도 이 감곡 일대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다부터널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가산에서 다부 사이로 정체 남아있고요. 이후로는 초정에서 삼락 사이로 정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천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이 부천에서 서운분기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더 가서는 부평에서 서인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선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투표를 전국적으로 못한 사람 아까 12명이라는 거는 조금 더 이제 팩트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2: 이게 투표용지 네.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조현욱 위원장이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진상 파악 내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선거일인 3일 이제 투표용지가 이제 잠실 7동 제2 투표소에 투표용지 떨어졌고 대기 번호표가 지급이 됐고 투표를 마감하는 오전 6시 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에게 이제 그 투표권을 허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0: 네.
2: 전체 175명의 대기 번호표가 발급이 됐고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됐지만 대기표 17매가 회수되지 않았고 선관위는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했지만 이 중에서 남은 대기표 소지자 중 5명만 투표하고 나머지 12명은 끝내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0: 그래요.
1: 이렇게 전국적으로 투표용지 미지급 사태가 140여 군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뭐 몇 명인지 어떻게 대기표가 어떻게 됐는지는
0: 투표소 하나는 그랬지만 네,
2: 잠실 7동은 그렇다.
0: 잠실 7동은 그렇다.
1: 예, 예, 국조위 열어봐서 파악이 돼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0: 네. 계속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오세훈 시장이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아마 의총 들어가기 전이었나 어디 딴 데서 이렇게 가는데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니까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수명을 다했다. 리더십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재선거 주장은 본인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정략적 구호다. 자, 손수조 대변님. 장동혁 네. 지도부 수명이 다했다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1: 네, 뭐 제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보다는 국민분들께서 보시기에 어떤지가 좀 저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총이 열리고 있고 이 이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의총에서도 다룬다고 하는데 소총 문제가 워낙 지금 길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이 문제는 많이 안 다루는 것 같은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직전에 확인한 바로는 네. 송석준 의원께서 이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요.
0: 아, 그래요?
1: 그에 대해서 이제 박준태 비서실장께서 지금 이 대안과 미래라는 단체가 생긴 이래로 계속 그냥 장동혁 대표 사퇴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대안 없는 미래 아닌가 대안과 미래를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또 주장을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0: 박준태 의원이 약간 호위무사
1: 사실 이렇게 발언한 건 처음이기도 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지금 지표나 지지율에 나오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지지율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제 국정평가도 많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사태인데 이것은 딴 거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참정권 유린 사태에 모든 것이 수렴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 거라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런 상황 속에서 당 대표를 그만하라 마라 지금 이 시국에 그것이 참정권 사태보다 더 중요합니까? 지금 딴 나라 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자, 장동혁 대표 거취와 맞물려서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가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 근데 한동훈 의원이 옛 친윤계가 주축이 된 국회의원 연구 모임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회장이 김기현 의원, 뭐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 있고 이번에 새로 입성한 분들한테 이 포럼이나 연구단체에서 아이고 우리 이런 거 있으니까 이렇게 쭉 돌렸나 봐요. 그랬더니 한동훈 의원이 여기로 아, 나 여기로 갈래 해가지고 거기 갔고 뭐 유영원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의원들 약간 친한계 의원들도 같이 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을 테니까 약간 착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모색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수미 대변인.
2: 일본의 전 총리 다나카 가쿠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정치는 새다. 새가 필요하신 거죠. 본인이 이제 복당을 하기 위한 발판을 필요하신 거죠.
0: 인플루언스.
2: 넘버. 어휘자입니다. 네. 네. 어휘 넘버.
0: 어휘. 네. 알았어요. 새. 세력.
2: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번에 사실 두 가지 안타까운 이 사례를 보고서 첫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가 기회를 잡았잖아요. 이번에 사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안타까운 게 이재명 대표 집권 1기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대선주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4년이 남았는데 그중에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누굴까요?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시장 아니겠습니까?
0: 네.
2: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오세훈 시장도 센 발언하는 게 나도 이제 주자로서 한번 영향력이나 그런 존재력을 과시해보자 이렇게 하신 것 같고 지금 마찬가지로 정말 그 판에서 이기셨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근데 좀 전 아내의 유혹이 생각났어요.
0: 뭐요?
2: 아내의 유혹 드라마.
0: 아, 거기서 아니, 어떤 내용이 있는데요?
2: 왜냐하면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여기 옛 친윤계가 주축. 그러니까 본인이 네. 그 윤호개인과 결별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하고
0: 네.
2: 나는 보수를 재건하겠다라고 나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좀 확실하게 결별을 하거나 이게 아 역시 한동훈은 다르다 이런 모습 보이셨는데 가뜩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아바타로 좀 불리셨던 분이잖아요. 워낙 수혜도 많이 봐주셨고 근데 저만 아직고 아, 난 윤호경인 아니야. 나는 이제 새로운 보수 재건의 세력으로 할까. 그러니까 딱 이 왜 많은 포럼 중에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 그 친윤계가 주축이 되는 여기에 들어가셔서 쇠를 만들 넘버를 만드시려고 하나. 그래서 좀 점찍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다시 또 잃어버리고 계신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0: 자, 반면에 손수저 대변님 한동훈 의원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원회관
1: 네.
0: 7층인가 그래요? 거기 뭐 박정훈, 배현진 뭐 쭉 있습니다. 근데 거기 어쨌든 의원들 뭐 측근 의원들이나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얘기가 친윤계 의원들이 깨운다는 거예요, 그 방에. 그래서 뭐 낮에는 장동혁, 밤에는 한동훈이라는 얘기도 있고.
2: 저도 들었어요.
0: 예, 예. 주장 야한이라고
1: 네.
0: 사자상어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미래 권력이 과연 누가 되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할 텐데. 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모습도.
1: 예, 이제 본인께서는 이제 무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네. 좀 복당을 하겠다. 뭐 스스로 나오시면서도 내가 뭐 계속해서 무소속이겠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복당을 꿈꾸고 계시죠. 하지만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본인께서 스스로 무소속 나간 사람은 절대 당에 들어올 꿈도 꾸지 마라고 했어요. 본인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분은 좀 원칙이 없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0: 그런데 그분들은 아마 이제 공천 떨어져가지고
1: 네.
0: 그 공천 그 비대위원장

0: 공천 저 총선 때잖아요. 공천 떨어져가지고 이쪽 갈가먹으러 나온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얘기한 거겠죠. 네. 예, 조금 다르긴 하죠.
1: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본인 들어오고 싶어 하시죠. 예, 어쨌든 예. 그래서 그거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본인은 할 수 있는 거 다 하시겠죠. 뭐 자연스럽게 뭐 여러 가지 스킨십이나 이런 거 늘리는 거는 뭐 본인의 개인 그냥 의원으로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네. 다만 저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그 권력 투쟁을 본인 제밥에만 관심 있는 이런 분들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명청대전 일으키면서 차 후에 그 공천권을 누가 질 건가 하는 그 본인들의 제밥에만 관심 있는 분들 참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 들어요. 지금 시민분들은 이 현장에 다 나오면서 이 땡볕에 그 참정권을 지키겠다고 나와 계시고 목소리를 밤이며 낮이며 지금 10몇일간 내고 있는데 이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은 오로지 본인들의 제밥에만 관심밖에 없고 다음 총선에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어느 사람한테 줄 서야 되느냐 이것만 보고 있는 모습이 저는 참 한심하다는 생각 들어요.
0: 이제 사실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전수빈 대변님 이제 올해가 2026년이죠. 2028년 4월에 총선이 있어요. 네.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딱 지금 6월 말로 가고 있는데 1년 후면은 총선 국면이 이제 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년 후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손수조 대변님 말도 이제 일리는 있는데 반면에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중요한 이 선관위 사태 이 부분을 잘 해결해야 되는 요게 하나 있는 거고 플러스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안에서 지금 자중질환하면서 그럴 시간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만약에 하면서 몇 달 놓치고 몇 달 놓치면 그 내년 이맘때가 바로 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보수를 재건해야 되고 좀 약간 재정립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또 누가 뭐 당대표를 사소하니 나가니

0: 되게 인상 깊었는데 김민수 최고위원께서 네. 우리는 개혁하고 그다음에 저 한동훈 그쪽은 윤호계인가 진짜 절연하고 진짜 거기 인사라던가 아니면은 각종 정책의 내용이 아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네 네. 진짜 개혁을 하고 그러니까 말로만 문의만 개혁이 아니라 진짜 아니 저는 그 감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수의 재건 프레임 한동훈이 가지고 있잖아요. 전유호 대표님 그거 가져오세요. 내가 보수 재건하겠다. 내가 개혁파다. 내가 국민의힘 세우겠다. 그래서 또 화끈한 모습 보여주시면 또 분명히 집토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전수미 대변인님은 장동혁 체제로 계속 갔으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이제
0: 대변인 응원하는 자, 마음으로 얘기하셨습니다.
1: 응원하는 자, 다른 당이지만 응원하는 마음으로 자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정청래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 친청파. 친석파 드디어 이제 친석파까지 나왔습니다. 김민석 자 이렇게 악의적 갈라치기 한다. 민주당 모두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라는 친명이다. 사실 이 얘기도 그동안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 얘기로 그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인 1표제를 또 거듭 강조합니다.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꿈을 실현하는 거라며 1인 1표제 시행되면 지금 막 당내 갈등이 보여지는 당내 개파도 소멸될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자 근데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1인 1표제 본인의 어떤 당대표 연임에 유리한 도구를 본인이 구축해놨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래서 이게 우리는 모두 친명이란 얘기에 무게가 실려 있는 건지 1인 1표제에 어디 전수미 대변인님 어디에 무게가 실려져 있는 거예요?
0: 다 친명이고 친청와대다.
1: 아, 네, 거기에
0: 민주당은
1: 무게가
0: 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네. 지금 아까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네. 마치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정말 안타까운 게 이재명 대통령의 G7 해외 순방 결과가 너무 어메이징합니다. 네. EU와 체결한 특히 이제 삼성 같은 이제 국내 기업들이 그동안 EU의 그 유럽산 물품과 차별을 받았던 그 규제도 이번에 확실히 없애주셨고 여러 가지 경제 성과, 디지털 협력 성과, 안보 성과, 외교 성과 다 내셨는데. 지금 뉴스만 틀면 전당대회 얘기, 분열 얘기, 뭐가 무슨 석파, 친석파, 뭐 친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도 다 분열. 그러니까 예전에는 프레임이 진보는 분열,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이제는 보수 진보 상관없이 다 분열로 망한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열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안 좋아하고 정권 교체에 대해서 간절한 열망으로 촛불을 들고 아스팔트의 차가운 그 거리 위에 섰던 이유는 민주당 일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승리를 위해서 싸워왔던 건데 지금은 싸우라고 뽑아주신 게 아닌데 마치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면 그 정부가 좀 더 부각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내부에서 마치 싸우는 것 같이 오해를 야기하는 것들 밖에서 물론 이걸 분열로 분당 얘기하시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오해를 야기하는 것들은 최대한 자중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청와대와 그리고 민주당은 달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 강득구 의원 대표적인 친명계 최고위원이죠. 자, 지금 민주당이 필요한 건 하나의 엔진이다. 엔진이 두 개인 자동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정청래 대표를 계속 압박하고. 자,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은 어제 일제히 호남 찾았습니다. 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의원 당선인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해서 요 카메라 프레임 안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혹자는 나중에 상황 되면 연대하거나 단일화하나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 손수저 대변님 보기에 정청래 대표가 좀 압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금
2: 네.
1: 아주 공개적인 압박을 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출마한다 안 한다 어떻게 보세요?
2: 합니다. 네. 하고 만만치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아무리 지금 김송연대 가시화가 된다고 점쳐지고 있지만
1: 네.
2: 서슬퍼런 이재명 정권 1년 되지 않은 그때의 전당대회에서도 박찬대를 누르고 이겼던 게 정청래 대표예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청래 대표의 어떤 조직력 그리고 일명 이제 팀 김어준으로 불리는 그 이제 개딸 세력들 그런 세력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을 점철 수 있었던 전북도지사 선거에서도 사실상 이원택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이 민주당 내의 이 조직이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첨예한 이제 대립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벌써부터 이제 정청래 대표는 정권이 짧다라는 아주 센 발언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안 계시는 동안

0: 북한의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메시지도 냈습니다. 이건 정말 전면전인 거거든요. 저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보고요. 아무리 뭐 정청래 대표가 우리는 이재명 보유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제는 수습 불가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1: 목숨을 건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수미 대변님 제가 질문을 하나 수정한 게 있어요. 뭐냐면
2: 네 하십시오.
1: 자 공항에 이제 내일 대통령이 오시는데 정청래 대표가 마중을 나갈까요? 이게 이제 본래 퀴즈였는데
2: 속보가 떴죠.
1: 하도 언론에서 그러고 방송에서 이거 갖고 그러니까 아예 청와대가 내일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윤호중 행안부 장관 참석한다. 아이 더러워 이런 이렇게 그냥 내놨어요 자료를.
2: 맞아요.
1: 나옵니다.
2: 네.
1: 자 이렇게 같이 나오는 의미가 뭘까요?
2: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격은 네. 정말 정말 실용주의시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미스터 실용이신데 어느 한 명한테 권력을 몰아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약간은 야속할 수 있지만 이기는 편 내 편이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그때 나오고 전 대표가 공항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고 뭐 네. 분열 이제 뭐 레임덕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1: 누구 하나를 딱
2: 네.
1: 픽.
2: 네. 네. 그거 자체가 그러면 항상 대선 때도 그렇고 당대표 때도 그러셨는데 누구한테 힘이 실렸다고 하면 일부러 반대 행보를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 그게 아니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민석에게 올인한다 그렇게 만약에 보였다면 나는 그건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전천의 당대표를 오라고 한 것이고 거기 자리에 참석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송미령 네. 장관 왜 유임됐을까요? 왜 권우울 보훈부 장관 일하실까요? 보수 진보 뭐 인사 다 이념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냥 일 잘하는 사람.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 별명이 자판기예요. 그러니까 누르면 나와야 돼요. 바로.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당대표가 누구냐. 한번 경쟁해봐라. 당원들의 선택을 믿겠다라고 저는 그게 그 이번에 행동을 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1: 네. 시간 관계상 요거는 선수여 대변인께 짧게 여쭤볼게요. 조국 전 대표가 조국 혁신당 전 대표죠. 평택을 재선거는 선거연대가 거부된 상황에서 범민주 진영이 패배했다. 내가 졌다는 얘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그랜드하게 보이는데 자 앞으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뭐 연대랄까 뭐 합당이랄까 뭐 그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0: 저는 조국 대표가 사실상 네. 좀 사라져야 이 문제가 고차방정식이 풀린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나타나서 뭔가 남타 계속하고 이 처음 출마할 때부터도 굉장히 문제가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1: 네.
0: 근데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본인이 외쳤던 국힘 제로 하지만 그게 민주당 제로가 돼버렸고 본인이 무슨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쇄빙선을 그냥 민주당 후보 쪽으로 틀고 갔던 게 조국 후보거든요. 누가 뭐래도 본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본인은 책임이 없고 또 다시 선거 연대가 거부되었다라는 또 이런 이제 남탓을 하게 되면은 이게 본인이 얘기하는 범민주 진영의 아무 하등에 도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마지막 질문을 두 분에게 드릴게요. 정부가 유전성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찬반 논란이 붙고 있습니다. 자, 포퓰리즘인지 탈모 환자들의 생존 문제인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이제 얘기했던 건데 무엇보다 이게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건보 적용 우선순위에 이게 이 정도 위로 올라갈 만한가 이게 하나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게 들어가는 건보 재정이 만만치 않을 텐데 건보 재정 지금 어떻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 합해가지고 요 지금 추진하는 거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추진하는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수미 대변인.
2: 이게 저희가 20대 대선 때부터 논의가 됐던 거고요.
1: 네.
2: 청년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가장 심한 사안. 왜냐 이분들의 취업과도 연계돼 있고 청년분들의 그다음에 대인관계와도 연결돼 있고 정신건강과도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다. 이러한 저희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1: 청춘사업.
2: 아유 청년분들한테 얼마나 중요합니까?
1: 예, 예.
2: 예,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게 뭐 우리가 기계적으로 어떤 게 중증이냐 아니냐를 그거를 나누는 기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건강보험은 국민 전체의 공동 이제 재정이기 때문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1: 네.
2: 그래서 분명히 공감은 넘게 기준을 엄격하게 갈 것이고 특히나 지금 중증 질환 우선의 원칙이라든가 뭐 재정 축의 의학적 필요성, 뭐 대상 연령, 그러니까 질환 기준, 본인 부담률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이게 단순히 포퓰리즘이 아니라 기준을 엄격하게 가고 청년 지원 정책에서 실효성 있게 워킹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 네, 선수조 대변인.
0: 청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뭐

0: 뭐 이런 식으로 검보하게 해준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 지지할 줄 안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지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특히나 2030에서 정말 많은 지지율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30%대까지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뭔가 검보 혜택을 해준다, 탈모 청춘 뭐 정책을 한다고 해서 그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검보 적용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희귀병 그리고 중증 질환인데도 검보 적용이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러한 우선순위 적용 원칙에도 위배가 되고 그리고 검보의 재정도 지금 너무나 고갈된 상황에서 청년들은 오히려 이 재정 건전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고 외치고 있는데 뭐 탈모 이거 좀 검보 적용해준다고 해서 좋아라 할 청년들은 전 없다 생각합니다.
1: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9살 규림이는 중증 뇌병변 1급 장애와 뇌전증을 앓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혼자 버틸 수가 없는데요. 그런 규림이 곁을 지켜온 건 바로 할머니입니다. 아픈 규림을 위해 병원과 식당 청소일을 하며 긴 세월을 버텨온 할머니. 설상가상으로 몇 달 전 급성 호흡곤란으로 기관 절개술까지 받은 규림이는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 있는 면회날,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규림이. 아픈 손녀를 병실에 남겨둔 채 돌아서야 하는 할머니의 마음은 오늘도 무너져 내립니다. 규림이가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받고 할머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많이 더우셨죠? 영월이 34.8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천과 청주도 34도를 넘어섰고 서울도 32.8도까지 오르면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이제 당분간은 이렇게 30도를 넘는 낮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온이 높았는데요. 대기는 불안정해지면서 오늘과 내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주 요란한 소나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돌풍,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소나기 양은 5에서 60mm 정도로 내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날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 오후에는 다시 경기 남부 내륙을 포함한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충청과 일부 남부 지방에도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소나기는 5에서 30mm가량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제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도 밤까지 제주에 비가 오겠고요. 내일도 제주권은 오전부터 낮 사이에 빗방울 예보가 있습니다. 이후로 모레와 글피에도 비가 자주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0.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서울올림픽공원 봉쇄집회가 보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여당 의원들이 체육단체의 진입을 돕기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의 반발에 빈손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국 최소 7개 지역선거에 소청을 하겠다는 국민의힘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선 갈등을 부추기는 음모론을 그만두란 비판이 오늘도 나왔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소청 범위 등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미국이 오는 19일 종전합의 서명식과 동시에 이란의 석유 판매를 막아온 제재를 해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합의의 구체적 조건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내로 양해각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짧게 만나 중동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에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대로 실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장동혁 대표 사퇴 여부, 선거 공소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이 당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소 제기 문제. 자, 오늘 의원총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아주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또 많은 의원들이 입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오선 중진 권영세 의원과 함께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 국민의힘 쇄신 방안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봅니다. 권영세 의원님 예. 어서 오세요.
4: 예, 오래간만입니다.
3: 예, 예. 예. 귀한 시간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4: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하지요.
3: 자, 오늘 지금 의원총회 계속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선거 소청 문제예요. 자, 이런 예. 문제, 그냥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 이런 얘기들을 주로 이제 많이 할 것 같은데
4: 예.
3: 좀 의원님 의총 있다 오셨으니까 좀 인상에 남는 발언들 조금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4: 뭐 예상했던 거에서 그런가요? 크게 벗어나질 않아 가지고요. 그럼 뭐 저는 아시다시피 이 방송 때문에 조금 일찍 나왔는데.
3: 그러니까요. 예.
4: 오늘은 그 이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일부 나왔는데 네. 그보다 사실은 오늘까지가 선거 소청의
3: 기한이지
4: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거 소청 문제 지금 기존에 6개를 했는데
3: 네.
4: 그것을 16개 전체로 확대하느냐 그러니까 광역 시도지사 기준으로 그 부분이 이제 주로 논의가 됐습니다. 뭐 대체로 그 대표는 16개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3: 네.
4: 뭐 대부분 의원들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3: 그러니까요. 자, 그거는 우리가 예, 자세한 예. 내용은 좀 이따 예. 이제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선거 소청 문제 또 이제 법조인이기도 하시니까 예. 의원님께서 이거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하실 것 같은데 지금 뭐 16개 뭐 다 다시 하자.
4: 예, 예.
3: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명이 투표를 못 하더라도 그 참정권 훼손은 중대한 거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4: 예.
3: 그렇다면 이게 실제적으로 좀 따져봐가지고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선거에 정말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여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보니까 아예 그쪽에 구의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 부분이 있으면 또 이제 부분적으로 뭐 검토를 할 수는 있어도 이미 투표를 한 사람들의 그런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렇게 전면 재선거를 하게 되면.
4: 전면 재선거 하게 되면 물론 뭐 다시 해야 되겠지요.
3: 네네.
4: 예, 다시 해야 될 텐데 그 선거 소청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네. 그러니까 이미 6개는 이제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3: 네.
4: 그 그저께인가요? 긴급 의원 긴급 그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3: 그렇죠.
4: 결정을 했는데
3: 그저께. 예, 그렇죠.
4: 근데 우리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그 그냥 최고위원회가 단독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고
3: 네.
4: 단순히 절차 문제를 떠나서 그 여섯 개라도 그 왜 그걸 그 선거 소청을 했느냐 이렇게 그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3: 네네.
4: 그러나 저는 여섯 개 혹은 뭐 일곱 개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 예. 이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된 부분, 뭐 제대로 투표를 할 수 없게 된 부분,
3: 네.
4: 또는 그 불편하게 해서 여러 가지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게 한 부분.
3: 네네.
4: 예를 들면은 이게 출구조사가 발표가 되고 개표가 진행되는 때에 투표를 한 경우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 네네.
4: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영향을 줬다고 보여지고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그 특히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정권이 훼손된 데 대해서 뭐 일부 부정선거적인 음모를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이 부실 선거 관리 이 뭐 엄청나게 지금 그 부실 선거 관리에서 사실은 참정권이 완전히
3: 네.
4: 훼손이 되고 그래서 뭐 부정 선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심지어 네. 부정 선거라고 얘기하는 분들까지 계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전혀 어드레스하지 않는 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이
3: 네.
4: 됩니다. 물론 뭐 국정조사는 이미 합의가 돼 있고 그다음에 특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특검은 아직 결정이 된 게 없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자료를 안 내면은
3: 그러니까
4: 그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3: 예,
4: 그리고
3: 예.
4: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게 무슨 경찰이 됐건 특검이 됐건 뭐 저희는 네. 특검이 돼야 된다고 뭐 이 확실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3: 네.
4: 수사가 뭐 진행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한다면은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뭐 이 국정감사나 조사 때 늘상 그렇듯이
3: 네.
4: 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뭐 자료를 제출을 거부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 네.
4: 그래서 실질적인 진상 조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법원에 의한 판결까지 생각을 하면서
3: 네.
4: 이 선거 소청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체를 다 할 것이냐
3: 예.
4: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문제가 크게 된데 특히 투표지 부족으로 인해서 투표가 영향을 받았다고 현재까지도 이미 나타난 데 국한할 거냐 문제가
3: 네네.
4: 있는데
3: 네.
4: 저는 뭐 과유불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 네.
4: 오늘 의총에서도 보니까 그 대부분의 의원들 뭐 저는 그 저기 장 대표 빼놓고는 예외를 보지를 못했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금 뭐 여섯 개 혹은 하나 정도 더 한다면 충청북도 포함을 해서 일곱 개
3: 네.
4: 정도 하는 게 맞겠다.
3: 명부가 누락됐으니까.
4: 예, 예.
3: 네.
4: 그래서 그런 정도로 얘기가 되는 것까지 보고 나왔습니다.
3: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장동혁 대표하고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4: 예.
3: 좀 이렇게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4: 예,
3: 그러니까
4: 예.
3: 정점식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투표지 부족 사태가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좀 따져봐 달라. 딱 일단 선거
4: 예,
3: 소청의
4: 예.
3: 의미는 그거고
4: 예, 예.
3: 그러고 받아보고 그다음 단계 더 나가냐 그걸 그때 보자는 건데 장동혁 대표는 아예 목적지죠. 데스티네이션이 이제 정해져 있고
4: 예.
3: 자 재선거 전면 재선거를 염두에 두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4: 예, 예.
3: 아 과연 이게 맞는지 그 순서상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4: 그 저는 그 원내대표의 입장이 더 맞다고
3: 예.
4: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3: 네.
4: 이게 진상조사가 필요에 의해서 이게 선거소청이 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3: 네네.
4: 지도부의 그 행동의 조치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거를 어디까지나 진상조사를 해서 우리 사회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선거에 이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 생각이 될 경우에는
3: 네네.
4: 이제 재선거까지 가는 거지만
3: 그렇죠. 예.
4: 아직은 그게 거기까지 확인이 되거나 이런지는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조사가 이루어지질 못했으니까.
3: 네네.
4: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 말씀하셨듯이 데스티네이션을 그 미리 정해놓고, 미리 정해놓고 예, 예. 그것도 6개 7개가 아니라 지금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은 나머지 그 8개인가요? 네, 8개 정도까지 지역고, 다 포함을 지역, 시키는 예.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까지 막 뭐라 그럴까 약간 정치적인 뭐 정치인이 정치적인 모습은 보이지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전면 재선거를 이렇게 좀 너무 강조하는 게 본인의 어떤 그 지방선거 패배를 정치적으로 좀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아니야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정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거의 완전히 해체 수준까지 가서 재건축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무슨 부정선거 음모론하고 약간 맞닿아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으면서 예, 예. 제대로 된 개혁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예, 그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4: 이제 우리 의원들도 이제 예. 대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예. 또 그다음에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위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거의 뭐 닿을 정도로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경우 우리가 참 그 이 어렵게 떨쳐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연결이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3: 네.
4: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참정권 침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하나는 이런 식의 문제점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 뭐 선거 관리 전체에 대해 선거를 관리하는 주체를 어떻게 바꿀 것이며 네. 절차를 어떻게 바꿀 것이며 여기는 이제 헌법까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고친다면 헌법을 네. 바꿔야 되는 부분이죠.
3: 예, 예.
4: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시일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고 근데 또 한 부분은 그럼 당장 지금 이런 식의 부실선거관리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이번 선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 좀 정확하게 우리가 타겟을 삼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임질 네. 사람은 책임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과유불급이라는 얘기를 표현을 썼습니다만 네네. 그냥 시작하자마자 이게 전부 다 문제가 있고 전부 다 완전히 다시 하자 이런 부분 아마 이거는 잠실에서도 일부가 주장을 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이런 식으로 바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 뭐 장 대표가 본인이 어쨌든 정치적인 입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에는 틀림없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당원 중에 뭐 저야 지금 이제 110명 중에 한 명의 의원인데
3: 네.
4: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당에 키를 쥐고 있는 대표가 얘기하는 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3: 네.
4: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할 때는 당의 총의를 모아서 모아진 걸 얘기를 하고 가급적인 그 이 개인적인 의견 발표는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 지켜지질 않고 있어서 좀 네.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3: 네네. 자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이런 이번 재선거 주장은 본인의 장 대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략적 구호. 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도 충분히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다. 권영세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4: 그 동의하기 전에 우선 우리 오세훈 시장이 아주 뭐 세게 공격을 했는데.
3: 목소리가 요즘 되게 높더라고요.
4: 예, 그리고 이 지금 서울이
3: 네.
4: 그 여섯 개 중에 포함된 부분에 네. 대해서 이게 좀 분명하게 표시를 하지는 않았고 약간 예 불만인 모습을 비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시양이 좀 큰 정치인으로서 이게 국민들의 참정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침해가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진상조사하는 차원에서 선거 수정한 거에 대해서 환영한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가
3: 네.
4: 더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네, 네. 되고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네. 당이 그 한동훈 의원 이제 의원이죠. 그 복당 문제도 그렇고
3: 네.
4: 장동혁 대표가 아무리 대표라 하더라도 대표의 그 이 사퇴 이 문제도 그렇고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3: 네네.
4: 한동훈 의원이 뭐 복당을 한다고 해서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네네. 또 장동익 대표가 사퇴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당이 무슨 크게 고쳐지는 그 자체로 고쳐지는 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라면 네. 그 예수 혹은 노로 답하라면 장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좋은데
3: 네.
4: 근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번 선거를 이제 규정을 해서 뭐 그 규정 자체에서도 지금 우리 대표 측하고 그 다른 사람 저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만 제대로 규정을 해서 이게 우리 저는 그 패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왜 이런 식의 결과를 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긴 숨으로 좀 들여다보고 이걸 그 우리가 패배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총선이나 대선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이게 뒤집을 수 있는지 이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대표 사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좀 대표 사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3: 네.
4: 그런 식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총선도 그랬고 뭐 그때 백서 쓰느라고 조금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고 그다음에 지난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뭘 잘못해서 계엄까지 가고 탄핵까지 가고
3: 네.
4: 대선 패배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 그리고 우리가 보수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네. 다시 재정립하자 이런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3: 네네.
4: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이번 그 선거 이후에서도 뭐 사퇴하느냐 마느냐 뭐 복당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만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없는 부분을 지금 뭐 저는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3: 네.
4: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3: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장관님 같은 중진들이
4: 예, 예.
3: 조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전면에 나와야 된다 이런 예.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런 예. 그런 저 뭐 예. 지적은 어떻게
4: 예, 그 뭐 저희들 예. 중진 의원이 저를 포함해서 예, 그런 예. 아주 이 저기 이 뭐라 그럴까요? 가슴 깊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예. 부분이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 내부에서도 사실은 과거 절 소위 절윤 부분
3: 네네.
4: 이런 때부터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당이 지금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또 뭐 이쪽이라 그러고 이게 저쪽에 하면은 저쪽에 대해서 비판하면 이쪽이라 그러고 뭐 이런 식의 좀 문제가 예, 좀 예. 제가 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하게
3: 그렇죠.
4: 있습니다.
3: 예,
4: 그리고
3: 예.
4: 우리가 지선 전에 당내에서 굉장히 시끄러워가지고 그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런 비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당장 선거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있을 선거는 어떤 면에서 더욱더 중요한 선거들이 다가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 우리 중진 의원들도 아마 대부분이 조금 더 목소리를 더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
3: 네.
4: 예, 뭐 각오를 다지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 네. 중진 의원들의 예. 목소리 또 역할.
4: 그렇죠.
3: 또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그렇죠. 이제 어쨌든 그 경륜을 예. 여기 보수 재건에 이제 예, 예. 투입을 하시는
4: 뭐 그런 예. 이 정치도 뭐 사실은 새로운 그 이 게임의 룰도 있고
3: 네.
4: 방식이 있겠지만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쌓아왔던 경륜을 그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3: 네네.
4: 그게 뭐 많은 경우에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할 역할이 충분히 네.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 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오선 의원이기도 하시지만 통일부 장관 하셨고 중국 대사 하셨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두 번 하셨나요? 세 번 하셨나요?
4: 한 번 했습니다.
3: 아, 한 번인가요? 비상대책위원장 예, 예. 제가 기억이
4: 예, 예.
3: 납니다.
4: 근데 그 저는 그게 뭐 다행인지 뭔지 모릅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은
3: 네.
4: 어려울 때 많이 그러니까 저기 투입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3: 예,
4: 제가
3: 예.
4: 기억하시겠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왔을 때도 굉장히
3: 예.
4: 힘든 때에
3: 맞습니다.
4: 이제 들어가서 총선 치렀고 뭐 대선 치렀고 또 이번에도 사실 윤석열 당시는 후보지요. 후보가
3: 네.
4: 어려운 상황에서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3: 네네.
4: 당시로서는 힘들었는데 뭐 정치인으로서는 좋은 좋은 경험을 쌓게 된 셈이지요.
3: 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였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데 장동혁 대표 어떤 사퇴라든지 한동훈 의원

0: 요한복당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언론에 좀 그 자체에 매몰된다.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특히 장동혁 대표 사태 같은 경우에는.
1: 그렇죠.
0: 지금 그래야지 예. 일단 좀 세술은 세부대에 닿는다고 예, 예.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뭐 조금 너무 기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그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이제 그 지도부 예, 공개가 되잖아요.
1: 예.
0: 근데 보니까 양양자 우재준 이 두 분은 공개적으로 자기는 저기 같이 사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1: 신동욱 근데 거기 예. 중요한 포인트가 가치입니다.
0: 가치죠. 그러니까 예. 다른 네 명이 한꺼번에.
1: 예, 다른 분이 안 하면은 안 하겠다는 그러니까요. 얘기도 되죠.
0: 그래서
1: 예.
0: 보니까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방법에 의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세요.
1: 저는 그렇게 높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때하고 네. 굉장히 비슷한 게 네. 당시의 선거도 오세훈 시장이 그때 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네. 해가지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되고 이럴 때인데
0: 네.
1: 근데 다른 그때 보궐선거들이랑 합쳐져 가지고 좀 애매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예, 이제 예. 서울시장은 뭐 대패를 했죠 당시에. 근데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홍 대표가 당시 그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그때 유명한 말을 남겼죠. 네, 네.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다.
0: 예, 예.
1: 기억 아마 나실 겁니다.
0: 예, 예.
1: 그래서 결국은 계속 했는데 그 당시에는. 당시에 남경필 의원, 뭐 유승민 의원 이런 사람들이 먼저 던졌죠.
0: 네.
1: 먼저 던지고 나오니까 이제 차례차례로 무너져가지고 결국은 홍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0: 네.
1: 그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 지금 사람들도 뭐 다음 남들이 던지면 나도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좀 가능성이 낮고
0: 네.
1: 그다음에 지금 컨센서스는 있는 부분이. 사람을 좀 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장 대표가 그 사퇴를 요구하더라도 장 대표가 과거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쫓겨나듯이
0: 네.
1: 그런 식의 모습으로 쫓겨나고 이렇게 쫓겨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우리 당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그게 아마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당이 지금 그 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을 하고 선거 패배부터 시작해서 그 전까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지 되는지 이 보수에 나갈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뭐 아예 새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
0: 네.
1: 그러니까 완전히 클린시트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그 뭐 대표 지금 장 대표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0: 네.
1: 그 퇴진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백지에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1: 예.
0: 이전에 권영세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야당의 탄핵 폭주에 동조한 그 섣부른 판단이 결국 우리 당과 보수 진영 전체를 지금 괴멸적 상황으로 몰아넣은 결정적 원인이다. 이렇게 한동훈 의원을 비판하셨는데 한동훈 의원은 선거 가까스로 아주 극적인 승리를 했죠.
1: 예.
0: 한 다음에 보수 재건을 위한 자기 그 선봉장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 아주 저기 아주 제가 제일 강하게 쓴 부분을 어디서 찾아내셨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또 여전히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0: 네.
1: 그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제가 비판을 했는데 계엄 해제가 그 계엄이 윤 대통령의 계엄이 그러니까 이 법적 헌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라고 본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거 왜 우리들한테 얘기를 안 했는지 만약에 우리한테 그 얘기를 했다면은 우리도 처음에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0: 네네.
1: 그 아마 계엄에 해제 요구를 하는데 동참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에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네네. 이게 여당 입장에서 이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덮어놓고 야당하고
0: 섣불리 어떤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
1: 예, 예. 그 해제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 대표가 그렇게 알고 했다면은 모르고 했다면은 좀 이상한 부분이고
0: 네.
1: 알고 했다면은 그 왜 그 당시 당 대표인데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탄핵 부분도 그 당시에 야당 같은 경우는
0: 네.
1: 이게 그 이재명 그 당시 대표가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의 네. 뭐 그 확정되다시피 한 대표 후보인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윤 대통령이 있으니까 뭐 앞으로 한 2년 동안에 그 저기 이 후보군 발굴하고 그때부터 준비를 할 생각을 했지.
0: 준비가 안 돼 있었죠.
1: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네. 만약에 이게 저기 탄핵이 이루어지면은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면은 뭐 재판도 이게 뭐 바로 끝날 거고 그때 뭐 사실은 실제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0: 네네.
1: 그러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 60일 내내 이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전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당시에 뭐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갖고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탄핵 소추 자체도 그게 계엄이 이루어진 지 한 11일 만에 그 3일 날 계엄이 있었고 14일 날 이렇게 통과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0: 네.
1: 그 당시에 탄핵 소추안의 근거도 신문 기사 한 30장 정도 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가지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이게 뭐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한 대표 한 의원의 복당 문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하고
0: 네네.
1: 입장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당원 게시판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서 우리 당원들이 수용하겠다는 그 저기 마음이 있게 될 때 생겼을 때 이게 복당 문제가 이게 뭐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그게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0: 네.
1: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네. 자 복당 문제도 예. 어떤 그런 것들이 전제된 예. 상황에서 들어오게 돼야지 마찰도 없고 더 부드럽게 그렇죠. 진행될 예. 수 있다. 예. 이런 이제
1: 본인 스스로가 뭐 비밀 병기고 전략 자산이라고 네. 그랬던데
0: 네네.
1: 뭐 이제 그런 건 사실은 그 바깥에서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당하고 우리 당원들이 수용할 태세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는
0: 네.
1: 그게 뭐 비밀병기나 전략자산이 될 수가 없겠지요.
0: 네네. 아까 의원님께서 이제 완전히 그 클린시트라 그러셨나요?
1: 예, 예,
0: 백지에서
1: 예.
0: 이제 새로 예.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역시 비슷한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정말 어려운 상황만 계속 겪고
1: 그렇죠.
0: 어떻게 보면 상대당으로부터 뭐 비난에 넘어서 계속 상시적인 조롱을 받으면서 이제
1: 예.
0: 계속 오다가 이번 지방선거도 거의 비관적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어쨌든 아주 중요한 격전지는 건졌습니다. 그거는
1: 그렇죠.
0: 이제 다시 말해서 어떤 기회를 한번 국민들이 준
1: 예.
0: 건데 이 호기를 그냥 당내 갈등이나 이런 자중질환으로 넘겨버리면 사실 내년 이맘때면 총선 국면이 시작되는데
1: 그렇죠.
0: 또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수습해야 됩니까?
1: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0: 네네.
1: 사실은 지금 뭐 지지율도 좀 올라가고
0: 네.
1: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선거 결과도 우리가 초기에 그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는 뭐 그 지금 실제 결과보다 훨씬 안 좋았지
0: 네네.
1: 않습니까? 그 뭐 대구 하나 정도 경북 하나 정도
0: 네네.
1: 되고 대구조차도 위험하다 이렇게 됐는데
0: 그렇습니다.
1: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뭐 대단히 잘했다기보다는 그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오시앙이 정원호 후보하고
0: 네.
1: 그 인물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었던 점도 있지만 이 부동산 문제도 굉장히 컸던 거 아니겠습니까?
0: 네네.
1: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소위 스타벅스 사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0: 네네.
1: 문제라든지 공소 취소 문제라든지 대통령이 그 사실은 우리를 많이 도와준 셈입니다.
0: 근데
1: 뭐 저쪽에서는 지금 정청래 그 대표한테 책임을 씌우던데
0: 네네.
1: 사실은 그게 이 대통령이 더 그 저희 원인 그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찌 됐든 그리고 지금 이후에도 우리가 특별히 개선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달라진 것도 없는데
0: 네.
1: 그건 저쪽이 내려가서 그렇지 우리가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올라갈 수 있는지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게 아까
0: 네.
1: 클린시트에서
0: 네.
1: 우리 당이 그리고 좀 더 확장을 해서 보수세력이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0: 네.
1: 우리가 뭐 여당 때는 사실은 그 정부가 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앞장을 쓰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가 뭐 정책적으로 우리가 보수는 실력이 역시 뛰어나 능력인 보수야 뭐 좀 네. 다른 약점이 있더라도 보수가 그런 면에서 좋아 이런 부분이 그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0: 네.
1: 그 뭐 반값 전세인가요? 그런 거 하나 좀 잠깐 나왔던 거 외에는 우리가 무슨 비전이라든지 슬로건이라든지 뭐 저기 이 시그니처 정책이라든지 주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네. 그냥 지역 단위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이라든지 대선 앞으로 있을 대선은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어떤 그 이 당에 집결된 어떤 비전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가 그러니까 뭐 책임성이라든지 뭐 품격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이 좌파 진보 세력이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다는 지금같이 어수선한 국제정세에서 보수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0: 네.
1: 이런 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이게 소위 그 개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 그래요. 네. 자, 아까 뭐 공소 취소 말씀도 네.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국민의힘이 막 국민한테 아마 호소할 것 같은데요.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대통령이 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예. 선거 직후였잖아요.
1: 예. 예.
0: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데 또 용산 지역구시잖아요. 그래서 예. 부동산 그쪽 이제 많이 예. 아실 그렇죠. 텐데 어떤 식으로 정책이 가야 된다고 보세요?
1: 뭐 부동산 문제는 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세금이라든지 이게 아니면은 무슨 뭐 대출이라든지
0: 네.
1: 이런 식으로 뭐 수없이 많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게 대처해 왔는데 그때마다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국은 공급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 수도권 부동산이 제일 문제가 될 텐데
0: 네.
1: 수도권에서 그 뭐 항상 그 선거 때도 자주 등장했던 얘기가 박원순 그 시장 시절에

0: 취소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몇 년 뒤에 그게 엄청난 부동산 상승, 그다음에 가격의 상승, 그다음에 이 공급의 축소로 이루어진 건데 거기에 더해서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반도체 특수와 관련해서 이 더해진 세금도 뭐 어디 딴 데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게 뭐 기본소득 뭐 이런 얘기인데
1: 네네.
0: 물론 AI가 진짜 우리 사회에 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이 노동이 굉장히 줄고 그랬을 때 언젠가는 기본소득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1: 네.
0: 그런 식의 지금 이미 기본소득이 뭐 지역별로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돈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초과 수익 난 것도 그런 데 쓰고 이 부동산 이런 문제도 지금 뭐 이 중위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저 비하 언어니까 스님이
1: 예.
0: 이게 이 엄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법에만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우리 시쳇말이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갖게 되면은 그게 그 뭐 이 초과 수익이든 뭐 초과 세수든
1: 네.
0: 뭐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좀 이 국가가 한 단계 더 뛸 수 있을까 AI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거기뿐만이 아니라 부동산까지 이 세수를 높여가지고 엄한 데나 쓰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동산 부분은
1: 네.
0: 뭐 정리하자면 역시 공급이 답이다.
1: 네.
0: 뭐 누가 닭공 이러지요. 닥치고 공급 이러는데
1: 네.
0: 그게 답이라고 봅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가장 따끈따끈한 국제 뉴스 화제 외신 알아보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입니다.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이란과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네. 미국 정부가 제시한 이란 재건 자금을 두고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종전 서명식은 스위스에서 하기로 했죠.
1: 네. 미국과 이란이 그 종전 양해각서 MOU는 전자 서명 방식으로 이미 사인을 끝낸 상태고요. 네. 이제 공식적인 서명식이 19일 날 스위스에 있는 휴양지 뮐겐슈토크에서 열린다고 스위스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이란과 미국 당사국 포함해서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가 협의를 해서 처음에는 이제 제네바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뮐겐슈토크로 장소가 결정이 됐고 여기서 네. 아마 19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양해각서는 14일 날 전자 서명 방식으로 제이디 벤스 부통령, 트럼프 대통령, 이란 쪽에서는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서명을 했다고 하고요. 네. 아마 이제 스위스에서 하는 공식 서명식에는 벤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쟁은 미국이 해놓고 배상금은 다른 나라가 낸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에 현금을 너무 줬다라고 비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은 돈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에서는 네. 미국과 이란 간의 MOU 합의문에 3천억 달러 규모의 민간 기금을 조성해서 이란 측에 준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 민간 기업들 중에 한국, 일본, 싱가포르, 네.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인정을 일단 발언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미국 돈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배상금, 재건 기금을 말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네. 패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투자 기금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건데 하지만 들여다보면은 네. 이란 측에서는 결국 전쟁 배상금으로 기금이 들어오는 거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요. 독배국과 상의 없이 이란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전쟁을 끝내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동맹국들에게 돈을 내라 압박하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0: 그 미국이 시작한 관세 전쟁을 보면 트럼프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압박을 가하거든요. 결국은 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선 네. 이란 정전 합의에 대한 회의론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럴 네. 거면 이란 전쟁 왜 시작했냐는 건데
0: 네.
1: 합의상으로 거론되는 것 중에 어떤 부분이 특히 문제라는 거예요?
0: 일단 이제 호르무즈협 봉쇄는 풀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네. 미국 쪽에서는 즉각 모든 선박이 자유롭게 오고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 측에서는 이제 앞으로 60일 동안 휴전 협상할 텐데 그때 동안은 돈을 안 받겠지만 끝나고 나면은 서비스료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게 문제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핵 문제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임박한 핵 위협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고농축 우라늄 처리 미국으로 다 가져오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MOU에는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런 성과 없는 전쟁을 도대체 100일 넘게 왜 한 거냐라는 얘기가.
1: 그렇게 완벽하게 핵물질을 네. 갖고 올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있다 이거죠.
0: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란에는 농축 우라늄을 다 이란 밖으로 꺼내겠다고 하는데요. 이란 측에서는 그거는 곤란하고 만약에 한다면은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전쟁을 했지만 호르무즈협만 사실 이란 측에 굉장히 강력한 지렛대가 된다는 것을 알려줬을 뿐이고
1: 네.
0: 그리고 핵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이란 측에서는 핵무기를 확보하지 않겠다고 말은 하지만 말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면서 미국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고 있고요.
1: 네.
0: 특히 그 뭐 지금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이 민간 기금을 주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게 뭐였냐면은 19일 날 서명식을 하게 되면은요
1: 네.
0: 미국이 지금까지 이란산 원유가 국제시장에서 판매되지 못하도록 제재했었거든요. 이걸 풀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1: 네, 네.
0: 결국은 이란에게 이래저래 돈만 주게 되는 것이고 제재를 풀어주는 건데 이럴 거면 도대체 전쟁을 왜 시작했나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특히 그 존 네클리프 중앙정보국장이 그 고위 참모진과 회를 했었는데
1: 네.
0: 최종 합의에 미국이 요구한 핵 관련 양보를 이게 진짜 있는 건지 이란이 가지고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협상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했다고 하고요. 미국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과 싱크탱크에서는요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의 무전략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1: 그러니까
0: 지금까지 전쟁을 끌었지만 이렇다 할 전력 없이 그때그때 대응한 것뿐이라는 건데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요. 트럼프가 전쟁을 통해서 도대체 미국이 지금 실제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1: 네.
0: 이란 정권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급진적으로 바뀌었고 호르무즈협은 전쟁 시작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이란 통제권 하에 놓여 있고 휘발유가 여전히 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목표였던 정권교체도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이란 내 강경파 입지만 올려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이란 전쟁 이제 일단 끝날 것 같습니다만
0: 네.
1: 세계 각국의 군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뭐
0: 네.
1: 방위비라든지 무기 체계가 뭐 늘었다든지 이런 통계가 있나 보죠.
0: 네, 맞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20년도
1: 네.
0: 경제 전망에서 방위비 증가 때문에 각국의 재정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 밝혔습니다.
1: 네.
0: 글로벌 방위비가 GDP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비 부담이 냉전 말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1: 그래요.
0: 올라갔다고 하는 건데요. 유럽연합이 3월 달에 유럽 세이프 계획을 발표했는데 2030년까지 8천억 유로 정도를 방위비 예산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도 올해 방위비로 9조 353억 엔 최초로 9조 엔을 돌파했거든요. 그만큼
1: 네.
0: 이제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중국도 물론 매년 꾸준히 방위비를 늘리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국방비를 7% 늘렸습니다.
1: 네.
0: 이란 전쟁 때문에 군사력 강화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자력 무장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방력 강화를 외쳤었던 유럽은 수십 년 만에 징병제를 다시 부활하고 있고요.
1: 네네.
0: 덴마크는 최근에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일한 징병 의무를 적용했고 노르웨이와 스웨덴도 남녀 모두 징병제를 하기로 결정했고요. 독일에서도 지금 징병제 부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런던과 뉴욕이 주로 보관해온 금을
0: 네.
1: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0: 네. 이제 금이 미국 국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준비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고요. 지정학적인
1: 네.
0: 갈등 그리고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 불신이 커지면서 원래 이제 영국 런던과 뉴욕에 금을 많이 보관했었는데요. 이걸 자국으로 가족을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세계금협회가 실시한 연례

0: 선물 그 설문조사를 봤더니요, 현재 런던과 뉴욕에 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대답한 중앙은행 비중이 네. 작년보다 감소했다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금 거래 시스템은 런던과 그리고 세계 최대 금 선물 시장인 뉴욕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 네.
0: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보관 중인 금 규모만 7천억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금을 맡기고 있다는 응답 역시 작년에 17%에서 올해 14%로 줄었는데요.
1: 네.
0: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금 일부를 본국으로 가져야 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작년 7월 달부터 올해 1월 달까지
1: 네.
0: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보관하던 금 129톤을 회수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금을 이렇게 옮긴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나서
1: 네.
0: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외환 보유액을 동결한 사태가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걸 본 다른 나라들이 혹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저게 우리 돈이지만 가져올 수 없겠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럴 바엔 차라리 자국으로 이걸 가져와야 되다니까 나오게 된 거고요. 미국 국채나 달러 예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1: 네.
0: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쓸 수 없는 위험 자산이 됐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금을 국내로 가져오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가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1: 네. 북중미 월드컵 조별 경기 열리는 멕시코 할리스코주 주정부가
0: 네.
1: 월드컵을 위해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시각 이번 금요일 날 오전에 열리는 바로 한국 멕시코전 때문에
0: 네.
1: 휴교하는 거네요.
0: 맞습니다.
1: 예, 짤막하게 이건 한 말씀 해 주세요.
0: 네. 할리스코 주의사가 뭐 다른 정부기관은 다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요.
1: 네.
0: 학교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같이 응원하자면서 선생님과 가족들 아이들이 함께 월드컵 축제 즐기자면서 할리스코주는 당일날 학교를 안 가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즐겁게 응원할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응원열기가 너무 거세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약간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되긴 합니다.
1: 우리 네. 선수들 위축되지 않을까요?
0: 네.
1: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0: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지난주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피해자 신원 확인할 단서 나오지 않으면서 인터넷엔 추측, 루머, 괴담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시신이 처음엔 어린 학생일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나온 발표 보니까 성인 여성일 가능성 높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걸 보고 주로 판단을 합니까?
1: 기본적으로 이제 시신의 일부가 나오면은 말하자면 다리 부분이 나오면은 이제 그 안에 허벅지 쪽은 그 안에 골수 같은 형태, 조혈모세포라 이런 걸 보아서 흔히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이제 생존에 있었는가, 살았었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위 이제 우리가 아이들의 생장점, 성장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은 어른인 거고 그게 있으면은 지금 이제 말하자면 뼈가 막 자랄 때다. 그러면 어린아이죠.
0: 그러네.
1: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게 다쳤다. 라고 하면 성인이고 근데 여기서 성인이라는 것이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거기는 아직까지는 안 모르는 겁니다. 다만 초기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확정하지 못하고 그냥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여러 해다 보니까 이제 루머가 나오니까 바로 아동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동이라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아동학대라든가 학교를 다 두셔야 되잖아요. 그런 수고를 하면 안 되니까 지금 바로 급하게 이제 아동은 아니다라고 한 거죠.
0: 지금 이제 뭐 성별 그다음에 성인 아동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DNA 정보 이렇게 시신에서 우리가 확보를 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예컨대 인종 뭐 이런 것들까지도 좀 약간 가늠할 수 있습니까?
1: 한 10년 전에는 이런 게 불가능했죠.
0: 아, 그래요?
1: 그런데 인간 게놈 연구가 거의 지금 카이스트의 인간 게놈 정보가 거의 완결이 됐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아주 빠르게는 모르지만은 대략 이제 이런 겁니다. 어느 인종이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염기 서열이 있다. 그러면 대략 이 사람은 그 북반구의 어느 지역 쪽에 가까울 수 있다.
0: 아.
1: 남반구의 어느 지역이다.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확실히 무슨 인종까지 이렇게는 못해도
0: 그러니까
1: 지역과 연결된 어느 유전자의 편의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고요. 성별도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는데 이제 보통 혈액이나 이런 데에는 성염색, 그러니까 성호르몬이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러니까 호르몬의 비율을 보면은 이게 대략 성인이다.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이다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여성 호르몬이 많은 남성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은 못하지만 대략 뭐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 많은 그 유전자 정보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저는 죄송합니다. 이 털이 있으면은 털의 모래에는 무슨 약을 먹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그것이 성장해서 마약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0: 예, 그 조사를 하죠. 검사를.
1: 마약 검사. 그러니까 그런 걸 찾으면은 특정한 어떤 약을 먹었다. 예를 들면 뭐 피임약을 먹었다는도 아니면 그러면 또 특정이 알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특정한 감기약의 특정한 성분 이런 것들 찾으면은 아주 좁혀질 수가 있죠.
0: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그 데이터는 내국인들이 많을 테니까 외국인을 이렇게 확보했을 때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확인하는 어떤 사각지대 같은 게 거의 생길 수도 있나요?
1: 대조 DNA가 없죠.
0: 그렇죠.
1: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일 걱정은 그런 겁니다. 혹시 무국적자 아니면 처음에 걱정한 것은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된 이런 경우는 굉장히 곤란스럽고요. 지문 등록도 사실은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인데 또 하나는 이제 뭐 소위 말한 탈북 여성들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그 주민등록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높으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은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0: 그러네요. 자, 근데 이제 붕대에 담긴 다리만

0: 제에 의한 것 아닐까라는 의심은 하지만 이게 100% 그럴까? 이게 명확하진 않습니다. 일각에선 병원에서 나온 의료용 폐기물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런 그 가능성도 지금 있다고 보세요.
1: 근데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죠. 네. 그 어떤 뭐 중급 병원이나 어떤 병원도 이런 폐기물을 네. 정확히 말하면 어떤 신체 절단에 의한 어떤 결과물을 이렇게 함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0: 그래요.
1: 그리고 그걸 이렇게 단순 실수했다 해서 크게 처벌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면 이미 다 노출이 되지.
0: 그렇죠.
1: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그건 음모론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지.
0: 네.
1: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자, 다리에 감겨있던 붕대가 병원용인지 확인하는 거 이것도 되게 이제 수사에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1: 왜냐하면 붕대를 감는 방법이라든가
0: 네네.
1: 어떤 특정한 어떤 의료 집단이 쓰는 방식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정형외과가 쓰는 방식이 다르고 예를 들면 신경외과가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약품이 거기에 붕대에 묻었다고 하면
0: 네.
1: 약품의 조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촘촘하게 거기 묶여 있느냐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정보가 많을 수도 있는 거고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디 약국에서 파는 걸 그냥 대충 감아놨다 이거면 이러면 사실은 가능성이 적지만은 근데 정밀히 보거든요.
0: 그래요.
1: 그리고 많이 감겨 있으면은 안쪽이 훼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데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피부에도 지문이 찍힐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1: 예, 예. 예. 우리나라에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 왜냐하면 이게 시신이 굳으면은 지문이 꽉 우리가 보통 뭘 할 때 범인이
0: 예.
1: 그럼 이렇게 이 정도
0: 범인의 흔적이 피부에 남을 있을 수 있어요?
1: 있습니다.
0: 이야.
1: 그리고 그 땀 같은 경우도 DNA를 이 사람이 아니라 이걸 만진 사람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0: 피의자.
1: 그 정도의 네. 우리의 과학 수사는 많이 발전 대한민국은 지금 발전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착하게 살면 돼요. 네. 그래서 자 피해자 신원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까 결국 경찰이 이제 이걸 역추적하는 방식 수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시신이 유기됐던 재활용 센터 CCTV 이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차량이 이걸 갖고 왔는지 정도까지는 그 CCTV에서 네.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저 멀리 떨어진 어느 골목에서 왔는지 이건 추가적으로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1: 지금 가장 큰 문제죠.
0: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어요.
1: 그 지금 그 10일부터
0: 네.
1: 인천 영수 형사들이 거의 눈알이 빠질 정도로 CCTV를 보고 있을 겁니다.
0: 아, 그래.
1: 왜냐하면 거기에 34대의 그 차들이
0: 네.
1: 그 근처에 있는 걸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했는데요. 그 요일마다 수집을 하죠. 그러면 그 동선상에 있는 것의 CCTV 정확히 말하면 주차돼 있는 차의 블랙박스를 다 수거해야 됩니다.
0: 아.
1: 그 동선상에.
0: 네네.
1: 그리고 그거를 시간별로 다 해서 특이한 형태의 어떤 차량 같은 경우나 행동을 네. 찾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일종의 AI 같은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아서
0: 아, 그래요?
1: 그래서 특이점이 탁 튀어나오면 그걸 쫓아가서 그 차의 주인하고 얘기를 해서 보신 거 없느냐 아니면 다시 다른 어떤 거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게 됩니다.
0: 그렇군요. 네.
1: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막노동이라고 해야 되나?
0: 그러니까 과학과 막노동이 결합했군요.
1: 형사들이 힘듭니다.
0: 아이고 힘들죠. 저희도 뭐 사회부 기자할 때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같이 밤새면서.
1: 예, 예, 예.
0: 자 범죄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다면요. 범인이 시신의 일부만 유기하는 이유는 보통 어떤 겁니까?
1: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라 다 유기했는데
0: 네네.
1: 하나만 나타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종량제 봉투에다가 넣으면 소각되지 않습니까? 지금 투기가 없으니까.
0: 네네.
1: 근데 우연치 않게 그게 재활용으로 넘어왔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동네 같은 데 보면 종량제, 플라스틱, 고철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러다 툭 넘어왔을 수 있다.
0: 아, 그러니까 다른 분류에 있다가.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반대가 있을 수 있죠.
0: 네.
1: 대범하게 이 범인은 뭔가 과시용으로 여기에 재활용 분류를 해야 되니까
0: 네.
1: 그랬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반사회적인 범죄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것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네. 자, 신원 확인 그다음에 유입 경로 이런 거 미궁 속으로 빠지면 수사가 장기화되다가 뭐 미제 사건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1: 예전에 그런 게 많았죠.
0: 그러니까요. 네. 자, 골든타임이라는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1: 보통 이런 건 2주입니다.
0: 2주예요.
1: 왜냐하면 아까 그 말씀드린 그 CCTV나 블랙박스가 다시 쓰여지는 그 여러 우리 그 국민들의 그게 딱 거기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달 넘어가면 사실은 힘들고 2주에서 3주 사이면은 아직까지 데이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찾아갈 수가 있고

0: 그래서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건 고안을 해기 위해서 지금 수사동부에 60명을 집중 투입한 이유도 그겁니다.
1: 그래.
0: 초기에 안 하면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네. 시신이 발견된 인천 성도엔 아직 경찰서가 없습니다. 자, 국제도시죠. 그러니까 이제 외진 유입도 활발하고 인구도 제법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 없으면 이제 주민들 불안감도 높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연수구니까 연수경찰서인지.
0: 연수경찰서 하고 있습니다.
2: 하고 네. 있는데 네. 송도도 이제 생길랑 말랑할 정도의 인구가 돼 있나요?
0: 30만이 되니까.
2: 아, 그렇군요.
0: 하긴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 네.
0: 지금 분당의 경찰서가 분당 경찰서 하나입니다.
2: 아, 그렇군요.
0: 그러면은 분당 분들은 여기에 주면 우리는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이게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어딘 해주고 어딘 해주면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연수구민들의 지금 이 송도 이해합니다.
2: 네.
0: 근데 국가적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문제는 필요한 건 합니다.
2: 그렇죠.
0: 예. 여기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2: 네. 자, 방은영 청취자님이 이런 메시지 주셨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됨. 지금 범인이 듣고 있을 것.
0: 이건 뭐 어느 정도까지는 네. 제가 숨기는 건 숨기는 거니까.
2: 네. 좀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숨겼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당분간 낮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곳곳에 더위가 이어지면서 소나기 예보도 들어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돌풍,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해 요란하게 지나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오늘 밤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양은 5에서 10mm가량이고요. 내일도 제주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경북 경산과 예천, 대구 군위군에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도 발효가 됐는데요. 오늘 영월과 이천, 청주의 낮 최고기온은 34도를 넘어섰습니다. 서울도 32.8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계속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아침부터 대부분 20도 안팎의 기온으로 출발할 전망인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1도, 전국이 18도에서 22도 분포 예상되고요. 내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1도, 대구 33, 세종 대전이 30, 강릉 부산 28도, 제주 26도 등 전국 26도에서 33도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기온이 높은 탓에 오늘 오존 농도가 대부분 좋지 않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영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미국이 오는 19일 이란과의 종전 합의 서명식과 동시에 이란의 석유 판매를 즉시 허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집회가 보름 가까이 이어진 가운데 어제 체육단체 직원들의 출입을 주도적으로 막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가 월드컵 무대에서 생애 첫 해트트릭을 터뜨리며 화려한 서막을 열었습니다. 프랑스의 음바페와 노르웨이의 홀란도 각각 두 골을 넣으며 득점왕 경쟁에 나섰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건희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오는 19일 이란과 종전합의 서명식과 동시에 이란의 석유 판매를 막아온 제재를 해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의의 구체적 조건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내로 양해각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2: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종전 양해각서 서명 직후 이란의 석유 판매를 즉시 허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금융거래와 운송, 보험 등 관련 서비스도 허용됩니다. 실제 비영리단체 이란 핵무장 반대연합은 이란산 석유를 실은 대형 유조선이 미국의 봉쇄구역을 통과한 뒤 오만만을 항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미 이란산 석유 판매를 용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핵심 협상 카드를 포기하는 셈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미국의 돈은 한 푼도 이란으로 가지 않는다며 합의 이행 과정에서 이란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한국과 일본, 유럽 기업이 조성한 3천억 달러의 재건 기금을 이란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경제적 지원에 미국 내에선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의회 비준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내로 양해각서 내용을 공개하고 의회에서 검증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자금 지원은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재건 기금 등의 출자를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 당국은 현지 시간 16일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자국 병력을 향해 헤즈볼라가 로켓 여러 발을 발사해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부 다른 지역에서는 의심스러운 차량 한 대를 발견해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국영통신은 이스라엘의 무인기가 차량 석 대를 타격해 최소 4명이 사망했고 다른 마을들에서도 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휴전을 위반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와 공급망 문제를 논의하는 확대 세션에 참석해 이틀째 G7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G7 정상회의 주최국인 프랑스가 준비한 음악회. 이재명 대통령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행사 후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가가 김 여사를 소개했습니다. 앞서 첫날 공식 환영식 후 이어진 기념 촬영 현장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짧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후 정상 간 오간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남북관계 근황을 물었고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확대의 두 번째 세션에 참가하며 G7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정상들은 글로벌 불균형 성장이란 세계 공통의 도전과제 해소를 위한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중장기 차원의 대응 방안에도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업무 오찬에 참석해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활용에 관한 토의를 이어갑니다.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이 소수를 위한 특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도구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G7 일정을 끝으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개표소로 쓰였던 서울올림픽공원 봉쇄 집회는 보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당 의원들이 체육단체의 진입을 돕기 위해 현장을 찾아갔는데 집회 참가자들의 반발에 빈손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경찰은 어제 홀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가로막은 여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4: 오늘로 13일째 서울올림픽공원 앞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사람들.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두르거나 몸에 두른 채 선관위를 규탄합니다. 하지만 개표소로 쓰인 핸드볼 경기장 봉쇄가 길어지면서 안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은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체육단체가 선수들의 장비라도 챙기게 해달라며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여성 참가자 한 명이 출입문을 2시간 가까이 가로막으면서 끝내 무산됐습니다. 오늘은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체육활동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집회 참가자들의 반발로 1시간 만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어제 체육단체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여성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해당 여성뿐 아니라 직원 출입을 막았던 다른 참가자들도 특정해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1: 선거에 소청을 하겠다는 국민의힘 결정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갈등을 부추기는 음모론 그만두란 비판이 오늘도 나왔고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7개 지역에 소청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민주당은 투표용지 사태 수습을 위해 지금 필요한 건 진상규명과 근본적 개혁안 마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선거 불복은 선관위 무능만큼이나 민주주의를 좀먹는 행태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선거 소청 결정을 음모론, 선거 불복으로 규정한 겁니다. 특히 부실선거와 부정선거는 완전히 다른데 음모론 주장한다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소청, 당론을 모아보자며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7개 지역에 한해 내기로 결론냈습니다. 선거 소청보단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가 더 시끄러웠습니다. 의총 시작부터 당이 불통에 빠져있다, 고성이 오갔고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여지없이 격돌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의총 도중 먼저 일어났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는 프랑스가 슈퍼스타 음바페의 활약에 힘입어 첫 경기에서 세네갈을 꺾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는 대회 첫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꼽히는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 세네갈과의 첫 경기에 나섰지만 전반에는 골이 터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21분 올리세의 패스를 그대로 오른발 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습니다. 음바페의 선제골로 기세를 올린 프랑스는 교체 투입된 바르콜라가 추가골까지 넣었습니다. 세네갈도 후반 추가 시간 음바이에가 만회골을 넣었지만 음바페가 중거리 슛으로 달아나는 득점을 올리며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음바페의 2득점에 앞세워 프랑스가 세네갈을 3-1로 이겨 24년 전 한일 월드컵의 패배를 되갚아줬습니다. 노르웨이도 이라크를 4-1로 꺾어 이번 대회 아시아 국가의 첫 패배를 안겼습니다. 엘링 홀란이 두 골을 넣으며 자신의 월드컵 무대 데뷔전을 맹활약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는 사상 첫 6회 연속 월드컵 무대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메시는 조별리그 1차전 알제리와의 경기에서 전반 17분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후반 15분과 31분에 추가로 골을 넣어 이번 대회 처음이자 자신의 월드컵 통산 첫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알제리를 3-0으로 승리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1: 투타를 경합하는 덕수고등학교의 유망 야구선수 엄준상이 미국 프로야구 구단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계약하며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습니다. 애리조나 구단은 오늘 엄준상과 계약금 150만 달러, 우리 돈 약 22억 6천만 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대로 실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 측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도록 해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력 정치인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치자금 규제를 우회했고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당시 선거 캠프 담당자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조작된 여론조사를 앞세워 접근해왔을 뿐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비용 대납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고 여론조사 횟수와 의뢰 경위조차 일관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이뤄집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1: 국방부가 군사시설 규제를 완화해 접경지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통제선이 북쪽으로 더 조정되면서 군사보호구역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8: 군사활동 보장을 위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구역, 즉 민간인 통제구역이 대폭 축소, 조정됩니다. 또 접경지역 농민의 민통선 출입이나 농업용 드론 사용 승인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군사분계선에서 평균 8km 안에 있는 민통선을 평균 6km 정도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제보호구역 일부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서 그만큼 민간인 출입이나 거주가 자유로워집니다. 안 장관은 또 여의도 면적의 150배에 이르는 제한보호구역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전과 보안 요소를 고려해 꼭 필요한 지역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접경지 주민들은 농사를 지으러 민통선 안으로 들어갈 때도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했고 농약 뿌릴 드론을 띄울 때도 매번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출입이나 드론 비행 승인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군은 작전 환경 변화에 따라 효용 가치가 떨어진 군사시설 23곳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작전 검토와 지형 측량을 시작해 보호구역 해제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1: 돈을 빌려주고 상품권으로 갚게 하는 신종사채를 상품권사채라고 합니다. 지난 4월 이 상품권사채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상품권 업체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지난 4월 상품권 사채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여성이 이용했던 상품권 업체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어제 상품권 업체 대표 A씨를 대부업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이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상품권으로 상환받는 이른바 상품권 사채 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상품권 매매 거래처럼 꾸며 경찰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로부터 불법 사채 피해를 본 사람은 113명, 피해 금액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업체를 운영하며 7천만 원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10%만 넘는 이율이 적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A씨는 이용자들이 상품권을 제때 갚지 못하면 상품권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오히려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등 무고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0: 지난달 KBS는 상품권 사치를 이용하다 추심에 시달리던 여성이 숨진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여성은 숨지기 전날 지인에게 상품권 사채 때문에 살기 힘들단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피해 여성이 이용했던 다른 상품권 업체와 대부업체 관계자 등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형규입니다.
1: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소비자 물가는 상당 기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기자설명회에서 국제유가가 안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누적된 고유가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다른 품목으로 파급될 수 있다면서 국내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제유가 하락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지만 최고 가격제의 종료 시점에 대해선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종전 MOU 체결 여부 등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내일 저녁 7시 최고 가격제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과 연계 의혹이 있는 한국 통신사의 엔트로픽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 접근을 문제 삼아 수출 통제를 검토했다는 미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대해 국내 이동통신업계가 일제히 사실관계를 부인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SK텔레콤이 중국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다면서 엔트로픽 쪽에서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언급된 중국 연계통신사와 무관하다며 미토스 접근 권한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의 채무불이행 여파로 중앙일보가 137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조기 상환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해 총 1370억 원 규모의 회사채가 즉시 상환 대상이 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그러나 워크아웃 진행 중이라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열어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직원과 임원 등 150명 대상으로 역사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가 사회적 감수성과 윤리기준, 세대, 인권, 역사, 젠더 등 민감한 이슈를 대하는 기업의 자세를 주제로 오재현 성균관대 교수는 기업이 가져야 할 올바른 역사인식이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강의를 활용해 오는 22일 전국 스타벅스 코리아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교육받도록 할 예정으로 이 때문에 이날 전국 모든 스타벅스 매장은 오후 3시에 영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부동산 PF시장 위축으로 개발사업장의 자금 경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자금을 통해 민간 개발을 끌어내기 위한 PF 개발 앵커리치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1조 원 규모의 PF 개발 앵커리치 조성을 완료해 투자사업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PF 개발 앵커리치는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개발사업장에 공공이 먼저 투자하고 추가로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공공주도 금융지원 제도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인공지능 열풍으로 기술 대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인공지능 구동을 위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추세가 결국 기술 패권의 지도도 바꿔놓고 있다면서 최첨단 메모리 칩 생산의 선두 국가로 한국과 대만을 꼽았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공군본부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주의 4건, 통보 13건 등 모두 17건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감사 결과 공군 규정엔 업무 시작 전 음주 측정을 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해 8월 관제 업무를 수행한 관제사 6,021명 가운데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인원이 2,236명으로 37.1%에 달했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경기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 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매주 수요일 세 분의 비대위원과 함께 정치 현안을 분석해보는 열린 토론 비대위 시간이죠. 6.3 지방선거 이후에 여야 모두 내부가 복잡합니다. 양당 대표의 퇴진론은 커지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 소총 카드를 꺼냈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순방 성과를 앞세우면서 당심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야 내부 권력 구도와 갈등 그리고 노무현 재단을 둘러싼 범여권 지지층의 새로운 충돌까지 짚어 나가보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들 열린 토론 비대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비대위원 소개합니다. 박원선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이태규 전 국민의 의원 나오셨고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아, 그리고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총이 진행되고 있죠.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의총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좀 날선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박준태 의원이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송석준 의원에게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하다라고 정도로 표현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당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박원석 의원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1: 그러니까 오늘 의총 목적이 네. 지금 저 투표함 그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벌어진 이 상황의 대응과 더불어서 당 최고위원회 선거소청을 의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의원들하고 사전에 상의가 안 된 거에서 그 문제를 안건으로 의총이 소집이 됐으나 의총에서 가장 많이 나온 주장은 장동혁 대표 사퇴 주장이 나왔다 그래요.
0: 그렇다면서요.
1: 기사를 보니까.
0: 네.
1: 그리고 장 대표는 중간에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뭐 자기 거취 얘기가 나오고 압박이 있으니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은데.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0: 이제 시작이다.
1: 네. 네네. 앞으로 계속 어쨌든 이 장 대표 겨치나 당 리더십 문제를 가지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선거 소청 문제 7개 광역단체 그 소청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0: 네.
1: 저는 저게 수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0: 그 당내에서도 반발이 좀 많기 때문에.
1: 그렇죠. 더군다나 그 7개 중에는 네. 국민의힘이 선거를 이긴 서울시까지 포함이 돼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보통 선거 소청은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선거를 진 쪽에서 하는 게 그동안의 모습이었는데
0: 네.
1: 선거를 이긴 쪽이 한다는 게 좀 이치에 맞지 않는 데다가 지금 문제가 됐던 투표소의 그 잔여표를 다 합쳐도 오세훈 시장이 정원호 후보를 이긴 표 미치기 때문에
0: 그렇죠. 6만 표 이하죠.
1: 네, 그걸 다 정원호 후보표라고 인정을 해도 성립이 안 되는 소청이어서 저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0: 네.
1: 다른 데는 뭐 워낙 국민의힘이 크게 패한 데들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소청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그냥 정치적 행위로 한 것 같아요.
0: 정치적 행위라 하면 당대표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한 행동이다.
1: 그건 이제 그 장동혁 대표의 목적이고
0: 네네.
1: 어쨌든 저 투표함 그 부실 사태를 본인의 정치적 방어와 책임론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0: 네네.
1: 그런데다가 지금 그 잠실 핸드볼 경기장 앞에 시위의 양상도 좀 바뀌었습니다.
0: 네, 그렇다면서요.
1: 처음에는 2030들이 중심이 된 이 투표용지 부족과 이 선거관리의 부실 문제에 대한 항의 시위에서 지금은 일종의 부정선거론자들의 선거 불복 시위 비슷하게 바뀌어버렸어요.
0: 네.
1: 그래서 시위 양상도 별로 좋게 흘러가지 않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게 약간 이제 본인에게는 동아줄 비슷하게 생각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일 그 현장에 나가면서 이제 그걸 무기로 지금 당내 책임론을 버티고 있는데 오늘도 그 양상이 딱 나타난 것 같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간에 장동혁 대표 체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0: 그렇죠.
1: 선거를 통해서 어쨌든 최소한의 견제력을 국민들로부터 저는 부여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쇄신하고 변화해서 보수가 수권 능력을 회복하는 게 과제일 텐데 장동혁 대표 체제를 두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그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장 대표 거취에 대해서 내부에서 그동안에 여러 이제 개파들 간의 이견도 있었는데
0: 네네.
1: 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문제는 버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좀 국민의힘으로서 난제가 아닌가 싶어요.
0: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의 국민의힘 의원총회 목표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일단 의총이 종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최은석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 거취와 관련해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했고요. 거취와 관련해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도가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반 이상의 의원이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하라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태규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2: 아마 이러한 그 갑론을박 뭐 이런 어떤 그 대립적 구도가 계속해서 유지되겠죠.
0: 네.
2: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서 의원들이 전체 총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특징이 뭐냐면 의원총회에서 끝장 토론이 안 되는 조직이에요. 국민의힘이. 네. 문제가 심각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게 뭐 한 3시간 지나고 그러면 이제 한두 명씩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그냥 흐지부지 되는 그래서 결론이 안 나는 결론이 안 난다는 이야기는 이제 현상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2: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 투표지 부족 사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소청 절차를 밟는데 그건 그거대로 가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0: 그대로죠.
2: 그럼 이제 선거를 진 그 정당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퇴진을 통해서 변화의 혁신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장동혁 대표 체제를 인정해서 그냥 봉합으로 갈 것이냐 단합으로 갈 것이냐 뭐 둘 중에 하나의 결론이 나야 되는데
0: 네.
2: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갈등과 내용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는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본다면 정치적으로 그냥 그 동맥경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피가 제대로 흘러야 되는데 지금 흐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골마는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골마 가는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0: 네.
2: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사퇴 안 하겠다는 입장은 이미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어요.
0: 네.
2: 예, 그리고 지금은 사퇴하면 당권 싸움에 매몰된다. 예, 지금은 투표지 사태에 집중해야 될 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물러나지 않고 이 부분을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에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강제할 정치 동력이 있느냐. 그건 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의원들 전체 총의를 모으기가 어렵고 또 영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들도 굉장히 좀 탄탄한 부분이 있습니다.
0: 네네.
2: 예?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눈칫밥 먹으면서 계속 이 체제를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보수의 비극이고 국민의힘의 비극이라고 봅니다.
0: 그렇죠. 장동혁 대표 뭐 의원이 과반 이상 뭐 사퇴하라고 요구한다고 한들 뭐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의총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최창렬 교수님도
3: 선거가 끝나면 말이죠.
0: 네.
3: 뭐가 이렇게 획이 좀 그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결론이 나야죠. 뭔가
3: 어쨌든 이 선거 이후에 양대 그 거대 정당의 강성 지도부에 대한 문제적인 계속 있어 왔어요.
0: 네.
3: 정청래 대표나 이제 장동훈 대표의 성격은 전혀 다르죠. 문제적인 성격은 다르지만.
0: 네.
3: 근데 뭐 민주당 얘기는 있다 할 거니까. 국민의힘의 이 장동훈 대표 이 문제 다 앞서 두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 지금 완전히 양상이 바뀌었어요. 지금 부정선거론자들에게 이미 올라탔고 장동 대표 말이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간첩 이런 빨갱이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리고 윤석열 복귀고도 나옵니다. 지금
0: 네.
3: 완전하게 이게 이제 과거에 이 태극기 성조기에 결합된 그 극우자들의 극우론자들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거의. 그러니까 처음은 완전 달라졌어요 지금.
0: 변질됐다고 보시는군요.
3: 청년층들이 나와서 성적이는 안 됩니다. 아, 우린 뭐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거기 뭐 젊은 사람들이고 나이 든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분위기 좀 그래요. 완전히 지금 뭐 이제 그 투표용지 이 부족 사태를 빌미로 해가지고 그 부정선거론자들이 하나의 그 토대가 됐어요. 토양이 되고 있어요. 숙주가 네. 되고 있고.
0: 네.
3: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의원총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발언도 말이죠. 언론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0: 아, 지금 현재 언론용으로 나온 것이다.
3: 왜 실력 행사 안 합니까? 이쯤 되면 실력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실력 행사를 해야 된다고
3: 저는 그렇게 봐요.
0: 아, 네네.
3: 저는 계속 장동훈 대표를 누구보다도 제가 이 비판해 온 사람이긴 합니다만
0: 네.
3: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설령 이 장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조차도 말이죠. 그냥 저는 하나의 그 언론 장식용인 것 같아요. 이 얘기 해야 그래도 최소한도 합리적 중도의 뭐 얘기를 들으니까
0: 네.
3: 뭐 저의 그 판단인데 저희 그냥 분석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박제된 정당이에요. 이 정당 완전히. 영남 의원들이 이거 60%, 64%가 그래요. 지금 영남 지역구 둔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동훈 대표가 있는 게 낫겠네. 한동훈이가 만약에 돌아오면 그러니까 장동훈 대표의 거취와 한동훈 의원의 거취가 연동돼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만약에 복당이 되면은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럼 물갈이를 할 것이고 물갈이를 한다면 나도 그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3: 그러면서 이 구조가 선거에서 완패했으면 완패한 건데 완패했다고 그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서울이 이기고 어쨌든 간에 오세훈 시장이 장 대표 선을 걷다 하더라도 이긴 건 이긴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0: 네.
3: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할 말이 생겨버렸어요. 그냥 속된 말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의원들도 애매해진 거예요. 선거 결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이러는데
0: 그리고 당 지지율도 여론조사에서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있는
3: 지금. 이게 장동 대표한테 할 말도 없게 됐어요. 그렇다면 네네. 이럴 때는 의원들이 나서서 뭔가 정치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0: 실력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3: 아니 본회의 예. 거부한다든지. 본회의 거부 잘하잖아요.
0: 아 본회의 거부를.
3: 아 이거 장동 대표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돼요.
0: 네네네.
3: 무력화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최고위원들 사퇴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헌법기관들이라며요.
0: 네.
3: 헌법기관들이 행동에 옮겨야지. 그럼 이 얘기 하지 말든가 의총에서. 대단히 그 국민의힘 많은 분들도 모든 의원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단히 좀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 생각해요.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일단 한동훈 의원과 관련 이야기는 안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재선거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투표가 중단된 7곳에 제한적으로 소청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태규 의원님.
2: 저는 그... 지금 올림픽공원의 그 사태 문제를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내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0: 네.
2: 그걸 빠르게 이행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0: 아, 빠르게 이행해야 된다.
2: 예, 그래서 저는 필요한 지역에 소청 절차를 제기하고
0: 네.
2: 그 소청 절차 제기가 만약에 행정심판인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이제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으로 저는 빨리 정리할 필요가 좀 있겠다.
0: 네.
2: 물론 그와 별개로 검경 수사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원인 규명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과연 여기에서 소청을 제기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질까라고 생각해서 한 건 아닐 거란 말이죠.
0: 그날 때 해보는 겁니까?
2: 아니죠. 일단 예. 이 부분을 계속 끌고 나가고 확대시켜 나가야
0: 네.
2: 본인의 거취 부분에 대한 논쟁을 피해갈 수 있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꼼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투표지 부족 사태 국민의 어떤 그 참정권이 침탈당하는 중요한 사태 부분이 정략적으로 좀 이용당하고 있다. 장동진 대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0: 네.
2: 이 부분을 자기의 정치적 이익과 결부시켜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장동혁 대표라고 봅니다.
0: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대표 자리를 연명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거라면 의원들이 오늘 같은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 예, 그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0: 네.
2: 그 부분을 사퇴를 강제할. 그 정도의 이제 정치적 결의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그 단계에 가고 있지 못하다.
0: 네.
2: 이런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의 한계고 안타까웁니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0: 그런 부분이 안타까웁니다.
3: 소총이라는 경우 아니죠. 그러면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그 사퇴를 아까 지금 앵커께서 50% 이상이 반대했다며요. 오늘.
0: 네네.
3: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0: 네.
3: 그 소총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 얘기 안 나오고 아까 최은석 대변인의 얘기는 뭐 소총이 타당하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0: 네네네.
3: 앞뒤가 안 맞잖아요. 수미가 상관하지가 않아요.
0: 강력하게 소총에 대해서 반대했어야 된다고.
3: 문제를 해야죠. 지금 다
0: 보시는 거죠?
3: 말씀하셨잖아요. 소총이 네.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제로에 가깝다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야죠. 아, 우리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왜 의원들이 얘기 안 합니까? 그러면서 장 대표 물러나라?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2: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볼 적에는 장동혁 대표가 투표지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청 절차도 제기했잖아요.
0: 네.
2: 법적인 제도에 들어간 거예요. 국정조사도 실시하기로 합의 받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대표직을 유지해야 될 명분과 근거가 다 없어졌어요.
0: 네네네.
2: 이 부분에 이제 제도적으로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정말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동안의 어떤 그 국민의힘이 선거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자기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 지금 오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소청 절차나 투표지 부족 이런 부분 이제 비껴가려고 하니까
0: 네.
2: 국민의힘이 더 골마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저도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좀 그 의원들이 뚜렷한 전략이 없이 의원총회에서 약간 중구난방식의 주장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뭐 지금 어쨌든 선거 이후 상황에서 불가피했다고 보나 그보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더 중요한 논점은 저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선거 관리 부실로 볼 거냐 아니면 부정선거로 볼 거냐.
0: 네네.
1: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저는 일종의 당론을 정했어야 된다고 봐요.
0: 그렇죠.
1: 근데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로 저걸 치부하는 거거든요.
0: 네네.
1: 그러면서 선거 소송부터 시작해서 소송까지 그리고 저 이제 광장에 모여 있는 저 에너지 처음과는 성격이 많이 달라졌죠. 그거를 방패 삼아서 본인의 이제 정치적 입지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중대 부실은 맞지만 부정선거는 아니다. 때문에 우리가 당에서 앞으로 뭐 국정조사, 뭐 수사 포함해서 이런 대응들을 하는데
0: 네.
1: 그 대응 그 이 방향에서 봤을 때 지금 소청을 7개 광역단체를 내는 게 맞느냐, 특히 당선자를 배출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을 내는 게 맞느냐, 이에 대해서 좀 분명한 입장을 정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좀 중구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0: 네.
1: 그냥 부정선거론이 여전히 한편에 있는 거예요.
0: 네, 네,
1: 국민의힘 한편에.
0: 네.
1: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쪽으로 가면 망초 드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선관위의 이런 중대한 실책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좀 축소돼 있다가 이분들이 막 이제 기가 살아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더 창궐하게 생겼어요. 지금 저 이 광장의 에너지도 다 변질돼가지고 그분들만 남은 거예요, 지금.
0: 네.
1: 그러니까 사실은 황교안 그 뭐 자유와 혁신 대표인가요? 전한길 씨. 이런 분들이 이제 주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거기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부정선거라는 이 판말을 들고 있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저런 이유는 그게 네. 그 제1야당으로서 굉장히 무리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저 에너지를 자기 거 삼아서 자기 그 우군 삼아서 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겠다. 심지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장동혁이 다 가져가는 게 조금 불만이야. 나도 좀 가져갈래 그 에너지를. 이러면서 거기 올라타고 있는 거잖아요.
0: 네네.
1: 오세훈 시장한테 뭐 7월 전에 사퇴하면 재선거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이상한 집요함을 보이고 있어요. 사퇴하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걸 먼저 갈랐어야 돼요. 그래야 부정선거론 소리가 안 나오고 중대부실이고 그 차원에서 이거 대응하자. 이걸 갈라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니까 앞으로 장동혁 대표는 계속 나가가지고 부정선거 어쩌고저쩌고 할 거예요.
0: 네.
1: 그러면 계속 이런 혼란한 상태가 계속 가는 거죠.
0: 그렇습니다. 빠삐용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어차피 장동혁 대표의 태도는 확정적입니다.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런 전략 없이 문제 제기만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해서 저희와 같은 의견, 비대위원님들과 같은 의견을 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이요. 어떤 대안도 없이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대안과 미래 해체를 요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안 없는 미래로 명명하겠다라고 또 의견을 냈다라고 합니다. 아 이게 점점 더 미국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3: 그 이런 거를 지금 글쎄 적반하장이라고 그래요. 지금
0: 적반하장이다.
3: 지도부가 네. 지금 대안과 미래 보고 대안 없는 미래라고 맞장난이나 하고 앉아 있고 그리고 지금 해체하라고 말이죠.
0: 네.
3: 그게 이제 맥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니까 의원들 보니까 별로 정의롭지도 않아 보이고 보니까 이 양반들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 그 강도가 세지도 않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세게 밀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과 미래라는 분들이 그 보다 그분들이 모여서 생각하면 뭐 방법이 나오지 않겠어요. 말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언론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한두 마디 하지 말고 뭔가 좀 색다른 거 왜 없어요. 옛날에 YSDJ 한 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하나도 안 하잖아요 지금.
0: 네네네.
3: 그러면서 뭐 의총에서 얘기하면 뭐 하냐고요.
0: 국회의원들도 강력하게 나서야 되는 거죠.
3: 그럼요. 근데 방법은 나 뭐. 전 모르죠.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들이 알아서 해야죠. 네. 그 왜 안 합니까? 아, 그러면서 무슨 저기 소총이 타당하다는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너 물러나라고 얘기하고 말이에요. 그 말뿐이에요. 그냥 언론의 보도용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0: 네. 네. 물러나기만을 바라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3: 지도부 해체는 아니 해체될 건 대안과 미래가 아니라 지도부가 해체돼야죠.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0: 네.
3: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장동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도대체 방송에서.
0: 네? 글쎄요. 뭐 당대표 계실 때까지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3: 그러니
0: 말이에요. 생각이
3: 답답하다
0: 됩니다.
3: 이런 말씀이에요.
0: 당장 오세훈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직격했잖아요. 자리 보전용 구호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장동혁 대표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원내에서 그렇게 세력이 크지 않다라는 점이 있잖아요. 이태규 의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지금 뭐 당에서 어떤 사태의 어떤 그 대세를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0: 네.
2: 이 부분이 뭐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한다고 그 부분이 당에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도 제가 할 때는 말로만 하지 말고 보다 좀 적극적으로 뭔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제가 할 때는.
0: 네.
2: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결기가 부족한 거예요. 결기가 부족하니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어떤 그런 발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네네.
2: 지금 누가 누굴 보고 해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간다면 저는 장동혁 대표는 아마 자기 임기 다 채울 겁니다.
0: 네?
2: 채우죠. 그러면서 이제 야당의 경쟁력이나 이런 건 계속해 떨어져 나가지만 장동혁 대표가 보수 전체의 장래나 당의 장래를 생각해서 이제까지 처신해 왔던 건 아니거든요.
0: 네.
2: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정치가 국민들한테 정말 지탄을 많이 받지만 좋은 관행이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제 1당과 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아서 견제와 균형, 타협과 절충의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정치 발전에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있었고
0: 네.
2: 또 하나는 선거에서 지면 당대표가 깔끔하게 사퇴했습니다.
0: 깔끔하게 사퇴했죠.
2: 네, 깔끔하게 네. 사퇴 후 그래서 이제 당의 내용도 없어지고 그 당이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건데
0: 그렇죠.
2: 그래서 책임질 때 책임을 안 지게 되면 당이 분란이 일어나고 내용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두 번 있었어요. 2015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그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는데 네 개 선거구에서 다 졌는데 사퇴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내용을 겪다가 그때 안철수 의원이 탈당해가지고 국민의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 창당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분당으로 번진 게 하나가 있었고 2019년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0: 네.
2: 보궐선거에서 져가지고 그때 사퇴를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결국 의원들이 한두 명씩 탈당해서 공중분해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0: 기억합니다.
2: 그래서 책임질 때 책임을 안 지면
0: 네.
2: 그러니까 책임질 때 책임지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책임 정치 차원에서 평가받을 만한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는 것이 부끄러운 짓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건 우리 정치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0: 그런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돼. 이번 선거 결과가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어느 당에도 좀 손을 들어준 선거 결과가 아니고 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여론조사 당 지지율을 또 장동혁 대표도 거론하면서 좀 사퇴론 자체를 일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지금 선거 시작부터 끝날 때 그 네. 이후까지 사실 장동혁 대표가 참패를 면한 부분에서 기여한 부분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본인이 이걸 제시해야 돼요.
0: 기여한 부분이 없다.
2: 예.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부 여당을 밀어주고 지지해 줬고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지지해 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또 장동혁 대표가 표를 얻을 만한 민심을 얻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그건 정말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잘못했다는 반사이익에 불과한 것이지.
0: 반사이익.
2: 예, 그런 반사이익을 네. 먹고 살면서 그것이 나의 덕이고 나의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0: 네네. 알겠습니다.
2: 만약 그렇게 그 야당을 지지하면서도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계속해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유권자들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을 겁니다.
0: 알겠습니다. 당 지지율 상승세 이거 선관위 사태 좀 힘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박원석 의원님.
1: 뭐 일종의 반사이익 같은 게 좀 있죠.
0: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다.
1: 그러니까 네.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0: 네네.
1: 물론 이제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은데 ARS 조사로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선관위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있는 게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참정권은 굉장히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전제잖아요.
0: 네.
1: 근데 대한민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이런 어떤 그 무능과 부실이 있다는 거를 이제 국민들로서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뭐 강경한 그런 입장이나 주문들은 많이 나오지만 이제 국정조사가 합의됐고 아직 이제 수사도 특별한 진척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만을 갖는 여론이 일정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0: 네.
1: 그리고 여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내부에 여러 가지 그렇죠. 갈등이나 권력 투쟁의 조짐이 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권 지지층이 좀 이완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해요. 그 와중에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최소

0: 앞으로의 그 국정에 대한 견제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니 야당 대표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올라타가지고 저 이제 얼마 안 남은 그런 광장에 조금 이제 극단적 주장을 하는 분들의 손을 들어주고 거기에 결합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이 국민의힘에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쨌든 여당의 일방 독주를 좀 견제하는 견제력을 행사해라. 라는 어쨌든 기대를 걸었던 그런 국민들 여론이 다시 차가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저는 우려하기 때문에 장동혁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더는 기대를 걸지 않고 사퇴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저는 최 교수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력 행사를 해야 돼요.
1: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0: 실력 행사할 방법은 많습니다. 연판장도 돌 수 있고
1: 연판장을
0: 당무를 다 거부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압박을 해가서 최고위원들이 부담을 느껴서 최고위원들이 이제 수건 던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안 된다는 데는 대충 의견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이 뭐냐? 그리고 그 다음을 선택할 시점이 언제냐? 여기 이제 이견들이 많이 있는 거죠.
1: 네네네.
0: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되면 이제 다음 총선에 본인들의 공천,
1: 그렇죠.
0: 뭐 자신들의 안전 이런 거 다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류가 늘 그런 식으로 당내 기득권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 습성에 연장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저 체제를 어쨌든 바꿔야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텐데 아직은 뭐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고 그러다 보니까 말은 많은데
1: 실력 행사가 안 나오고 있다.
0: 것 같다.
1: 네네 알겠습니다.
2: 그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영남권 의원은 이해가 가요. 우리가 이제 당위적으로 이제 비판을 많이 했으니까 그 비판 말고 영남권 의원들은 장동훈 체제가 유지되는 게 자신들에게 좋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근데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물론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분들은 왜 가만히 있죠? 그 대안과 미래에 포함이 돼 있는 걸 아는데 김재석, 김용태 의원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조경태 의원 분은 물론 영남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 조경태 의원이 하면 영남이긴 하더라도 아 조경태 의원은 공천 못 받을 것 같아요. 장동혁 체제 가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니 이제 더 이상 뭐 이 정치 발전 이런 거 말고 제가 얘기했던 뭐 정당 체계 정상화 이런 거 다 이제 사치스러운 거고 그거 말고 말이죠.
1: 중진들의 목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2: 자신들이
1: 같아요.
2: 당선돼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권 다 이러면 떨어진다고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의외로 선전했다 하더라도.
1: 네.
2: 근데 이분들 왜 가만히 있죠? 아직도 이 상황이 가만히 있다 보면 뭐 어떻게 되면 양다리 거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원외에 계신 분들 수도권 원외들도 있잖아요.
1: 그렇죠.
2: 배지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1: 네.
2: 왜 가만히 있나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1: 그러니까 뭔가 좀 실력 행사를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임들이 뭐 개혁을 위한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는다.
2: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1: 네.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또 새로운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주류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이준석 의원 같은 분이 차기 당대표로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또 피자 벌레론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피자에 벌레 하나 있으면 한 조각만 떼는 게 아니라 피자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뭐 재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강경파 세력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최창룡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왜 이준석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뭐 이준석 의원 대란 얘기는 뭐예요? 전망은 무슨 정치 평론가입니까? 이런 얘기 못하래요.
1: 전망은 필요 없다.
2: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도 지금. 범 야권이지만 그래도 합리적 중도 보수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좋은 평가를 많이 내리잖아요.
1: 네네.
2: 이것도 지금 국민의힘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겠습니다만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1: 그런데 네. 이준석 대표도 정치인이니까 뭐 이런 거에 한번 보태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2: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이준석 의원이 자기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는 자기의 희망을 섞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평론의 관점에서. 그런데 이럴 수도 있죠. 반대로 장대표 물러나면 한동훈 의원이 복귀할 수 있잖아요. 상황이 바뀔 수 있거든요. 왜 국민의힘은 항상 강성 경북 TK 의원들 뭐 장동혁 대표는 충청도이긴 합니다만 충청권이긴 한데 왜 이분들이 주류가 돼야 되냐고요. 메인스트림이. 좀 뭔가 지금 국민의 민주당 좀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중도 보수 확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뭐 내부의 노선 같은 게 있습니다만.
1: 네.
2: 근데 왜 이준석 의원이 갑자기 차기 당대표 세울 거라고 전망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다 내가 당대표 될 수 있겠네 하고 나오게 생겼어요.
1: 오히려 나올 것이다. 이 말 듣고.
2: 곰피하다 호랑이 만나게 생겼어요 지금. 네.
1: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 이야기도 잠깐 한동훈 의원 이야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복당을 서두르는 쪽으로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아요. 뭐 많은 평론가분들이나 주변에서 뭐 그렇게 급할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원래는 했었는데 지금 약간 입장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당내 분위기를 관망하면서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속한 복당으로 마음을 바꾼 지금 상황은 뭐라고 분석을 해볼까요?
3: 글쎄, 그거를 그렇게 결정했다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고 보여지거든요.
1: 아, 그렇군요.
3: 예, 본인이 서두른다고 복당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다 앞뒤가 맞.

0: 맞아야 복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 의원의 어떤 그 발언, 뭐 인터뷰 내용 이런 거를 봤을 적에는 이제 복당을 서두르기보다는 지금 야당의 어떤 대여 투쟁에 있어서 그 빅스피커가 없습니다.
1: 네.
0: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그 보수의 어떤 전략 자산이다. 나를 써달라 뭐 이런 메시지를 저기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보수 진영 내에서 본인의 어떤 경쟁력, 대여 투쟁력 이걸 일단 부각시키는 쪽이 아마 그렇게까지 조금 흘러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1: 네.
0: 또 이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의 어떤 그 지리멸렬한 이런 상태를 보면 그 장동혁 체제가 그냥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날릴 필요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적극적인 발언을 조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 네.
0: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죽어도 나는 한동훈 의원 복당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 사퇴 없이는 본인 복당할 수 없습니다.
1: 방법이 없죠.
0: 네, 없기 네네. 때문에 네네. 지금 이제 아마 서서히 당내외에 한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관계없이 한동훈을 복당시켜야 된다. 이런 국민적 공감대, 지지층들의 공감대를 먼저 만들어내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 의원한테는 굉장히 시급하고 더 우선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국민의 국회의원분들과 어떻게 교류가 좀 더 필요하고 그분들 좀 설득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봐야 할까요?
0: 왜냐하면 다수가 예, 지금 예. 그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사실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거고
1: 네.
0: 또 공포감 비스무리한 생각을
1: 갖고 공포감이라 하면 이제 공천 못 받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만약에 네. 복당하면 한동훈 의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럼 그때 내 거취는 어떻게 되나 뭐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 사정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럼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안정감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
1: 네.
0: 그거를 당원들과 핵심 지지층들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이 작업이 같이 선행이 돼야 당에서도 그러면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키자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본인이 언론에다 대고 내가 복당할 거야. 나 빨리 복당시켜줘. 이렇게 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과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지금 거의 뭐 범보수의 두 잠룡 가장 큰 잠룡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에선. 근데 이 두 세력이 힘을 합칠 경우에 당내 분위기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그런 기대가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 있는 게 사실이죠.
1: 네.
2: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좀 비관적인 이 전망 속에서 선거에 살아 돌아왔고 그리고 자력으로 당선됐단 말이에요.
1: 그렇죠.
2: 당의 조력을 거의 받지 않았고
1: 네.
2: 그리고 장동혁 대표 체제하고 분명한 선을 긋고서 당선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 비해서 오세훈 시장의 위상이 많이 올라간 게 사실이고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기대감 가능성 이런 것도 커진 게 사실이고 당내 발언권도 세졌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당 밖에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보수 진영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위상이 커졌죠. 원에 있던 거하고 원내에 들어온 거
1: 네.
2: 그리고 3자 구도에서 저렇게 신승한 거 이것도 사실은 거의 본인 역량으로 만들어낸 결과잖아요. 때문에 이제 이전에 비해서 조금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달리 보기 시작하는 그런 시선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1: 네.
2: 요즘 그래서 뭐 부쩍 그 뭐 비공개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접촉면이 많아졌다 그래요. 근데 앞서 하던 얘기의 연장선에서 보면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에요.
1: 서두를 일은 아니다.
2: 서두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1: 네, 네, 네.
2: 장동혁 대표 체제가 있는 한 복당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무리하면 또 이제 그게 당내 갈등 될 거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여전히 경계심을 갖고 있는 그런 뭐 영남권 의원들이나 그런 경계심이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이제 본인의 어쨌든 존재감, 가치 그리고 정치적 위상 이제 이런 것들을 환기시키려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뭐 장동혁 대표 체제에 있는데 복당 안 된다는 건 모르겠습니까? 때문에 조금 이제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과 그 한동훈 의원 간의 경쟁적 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향후에 보수의 숙권 능력을 회복하고 이른바 네. 보수 재건을 만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출발의 전제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뭐 이제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혹은 요즘 조금 정치에서 멀어졌지만은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른바 이제 개혁 쇄신 이런 걸 그동안에 말해왔던 그런 세력들이 조금은 다른 질의 연합을
1: 네.
2: 당내에서 구축해야 이게 이제 윤석열 시대하고는 완전히 선을 긋고 이제 보수가 환골탈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0: 네, 이분들 사이에 이렇게 협력이 그동안에 원활하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들도 좀 절박해질 거 아닙니까?
1: 그러네요.
0: 이런 공멸인데.
1: 뭐 예를 들어 평택에서 당선된 유희동 의원이라든지 예.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마음을 모을 수도 있죠.
0: 네. 예. 그래서 인간이 그래요. 이게 공멸의 위기에 처해야 더 협력을 잘합니다. 서로 이게 상생의 가능성이 보일 때도 협력을 안 하다가 이러면 같이 죽겠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절박감이 들어서 협력을 할 수 있어서 뭐 그 선거 이후에 오세훈 한동훈 측이 뭐 서로 대화도 좀 있었다 그래요. 다만 거기서 어떤 뚜렷한 뭐 어떤 가시적인 뭐 그런 시도나 이런 게 나온 건 아닌데 장동혁 대표가 당분간 버티고 안 물러날 거를 고려한다면 이번 선거 평가의 문제를 포함해서 향후 대한민국의 이 보수 정치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떤 방향으로 수권 능력을 회복할 건지에 대한 그게 라운드 테이블이 됐든 네. 포럼이 됐든 토론이 됐든 이런 거를 결국에는 오세훈 한동훈 이런 분들이 주도하면서 시선을 여기로 모아야 장동혁 대표 체제를 더 고립시키고 결국에는 이제 그걸 좀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그렇습니다.
2: 저는 한동훈 의원이 좀 초조한다고 좀 봐요.
1: 초조해야 하는
2: 전략적인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전략적인 측면도 있지만
1: 정확한 워딩은 나라는 무기를 빨리 가져다 써라.
2: 자기가 전략적 자산인데 왜 나를 놔두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2: 처음에는 이제 이 복당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초조해하지 않았어요.
1: 맞습니다.
2: 조금 그런 평가되고 그렇게 보였고 그런데. 네. 그 이후에는 조금 워낙에 장동혁 체제가 공고해질 수 있다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1: 아 장동혁 체제가 체제 자체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이다.
2: 의외로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보수를 아끼는 사람들, 보수 중도적인 합리적인 유권자 이런 분들은 네.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사람 물론 이제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배신자니까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뭐 강성 이른바 이제 우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1: 네.
2: 생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중도 보수에 있는 분은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 아마 한동훈 의원은 거기에 자신을 이제 토대로 삼아서 뭔가 기다리는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6월 3일 날 지방선거 끝나고 무슨 이 투표용지 부적 사태가 약간 다른 데로 진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1: 그렇죠.
2: 이래서 잘못 가다가 이거 대표 체제가 저 장동혁 체제가 확고해지고 더 착근이 되면은 복당이 안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제명되면은 원래 5년 내 입당을 못해요. 단지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지 복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2: 당원 당규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초조함도 반영하는 것 같고 초조함의 발로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조차 안 하면 이제 존재감이 사라지니까 두 가지가 같이 연비되어 있는데 저도 전 두 분 말씀처럼 지금 한동훈 의원이 너무 서두르는 게 도움이 별로 안 될 거예요. 초조한 건 알겠는데
1: 네네네.
2: 지금 이게 완전 난장판이 될 수 있어요. 복당이 또 이슈가 되고. 복당이 이슈가 되면 될수록 한 이 장동훈 대표가 더 유리해질 수 있어요.
1: 더 버틸 수 있다는 거죠.
2: 우리 권력 갈등의 네. 어떤 같은 같이 이제 이 양대 대립 세력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그 별로 국민들이 볼 땐 또 싸우는 하나의 축으로 보일 수가 있으니까 저 같으면 너무 서두르지 않을 것 같아요. 초조하면 알겠는데.
1: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들어오면 당대표를 연임, 그러니까 연명하기 더 좀 좋은 상황이 그 발생할 수 있다는
2: 지지하는
1: 의도로 보입니다.
2: 그런 비슷한 얘기는 하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말이죠. 장 대표를 지지하는 측에서 볼 때는 한동훈의 이 다시 이 복당 복귀가 이게 더 자신들을 결집할 수 있다고. 그래서
1: 그렇죠.
2: 네. 권력 같은 하게 되면 양측이 비슷하게 되는 면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딱 시비가 나눠지다가 양비 양실로 될 수 있다고요.
1: 그렇군요.
2: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금 더 자제할 편인데 아마 지금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조금 초조일 수 있다.
1: 네, 조금 더 눌러야 된다.
2: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낫다.
1: 기다려야 된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2: 부를 때 들어와야 돼요. 부를 때.
1: 부를 때 들어와야
2: 된다. 기다려라.
3: 제가 네. 조금
1: 네, 한 말씀 더 하시죠.
3: 거들면
1: 네. 해 주십시오. 네.
3: 어쨌든 그 싸움은 그 서두르거나 흥분하면 지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무조건 예. 지는 거죠.
3: 그래서 저는 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금 투표 용지 부족 사태나 이런 거 때문에 당분간 연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나 보수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 재건의 어떤 명분과 과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까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어떻게 이 방향성과 전략을 짤 것이냐 부분에 있어서 각자의 보수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나를 중심으로 모여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1: 네.
3: 연대의 틀을 같이 짜야 되는 거죠. 연대의 틀을 짜서 적어도 탄핵과 윤호개인의 늪을 함께 건너고 거기서 보수 재건의 어떤 틀을 함께 만드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어떤 그 반장동력 이런 연대가 아니고 보수 집권 비전 연대가 될 적에 저는 한동훈 의원의 복당도 저는 그만큼 빨라질 것이고 보수 재건에 대한 어떤 그 보수 지지층들의 어떤 그 공감대도 넓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0: 많은 의원들 유승민 의원 포함해서 또 안철수 의원 또 과거의 어떤 보수를 개혁해야겠다 또 개혁 지향적인 이런 의원들의 조금 공통적인 한 자리에 모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런데 고개 말이죠. 네. 참 좋은 말씀이신데 그 아까 지금 우리 박원순 의원도 말씀하시고 이태규 의원도 말씀하시지만 그 오세훈 한동훈 얼마나 콤비가 좋아 보여요. 유승민까지 안철수 그림이 좋잖아요. 요새 오한석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하도 많아가지고 네. 공부 오만석. 따로 하는 사람 몰라요. 네. 오세훈, 한동훈, 네. 이준석이, 오한석이. 어. 사람 이름을 잘 만들어요. 요새. 문저 털레유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따 나올지 모르지만. 근데 이분들이 보면 그림이 딱 떠오르는 게
2: 오한석. 예.
1: 뭔가 이렇게 다 사람들은 인물이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림이 좋아요. 근데 뭔가 아까 박 의원님 말씀처럼 뭔가 이게 잘 될까. 바로 리더십도 없어 보이고. 과거에 YSD, 뭐 YSDJ도 결국 단일화 실패했잖아요. 87년도에. 그 다 대통령 된 분들이긴 합니다만. 네. 뭔가 큰 틀에서 이렇게 그 뭐 어떤 그 그룹 서클을 이끌고 나간 그런 큰 그릇은 잘 안 보여요. 그걸 갖춰야 돼요. 그분들이.
2: 아직 뭐 대선 그 큰 그릇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1: 생각하시는 대선 잔용이면 분명한데 뭐 그런 느낌이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2: 알겠습니다. 네. 개인 생각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예, 어쨌든 그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얼마 전에 뭐 언론사 포럼에서 이제 투샷이 처음으로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이후에 두 분의 세력이 어떻게 좀 대화가 되고 확장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속도는 필요 없겠죠.
2: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KBS 열린 토론 비대위 잠시 로고 듣고 저희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3: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2: 네, KBS 열린 토론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역시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4418님께서 민주당 토론 안 하나요? 라고 보내셨네요. 예. 이분은 저희가 민주당 이야기로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0184님 비장함이 감도는 비대위원들의 말말말 다들 정치인들 새겨들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김진희님께서 당대표가 되면 유종의 미를 모르게 되는 걸까요? 당권이란 게 그만큼 중요한가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비대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권이라는 것 이렇게 무서운 겁니까? 안 내려오고 싶은 자리입니까?
4: 아, 중요하죠.
2: 아, 중요합니까?
4: 어쨌든 당대표 지위에 있으면 그만큼 네.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거고 네. 또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봤어도 당대표가 되면 나도 한번 이제 차기 대권을 향해서 뭘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2: 꿈을 꾸게 만드는군요.
4: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 당대표 직위를 잘 수행하면 그걸로 이제 정치인의 다른 어떤 역량보다 역량을 증명하는 거고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금상첨화인 거고 그러면 이제 차기 유력한 주자로 발돋움하고
2: 그렇겠죠.
4: 그런 게 이제 우리 정치의 역사잖아요.
2: 네.
4: 그런 면에서 당대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본인에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정당에게도 중요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도 특히 양당의 당대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2: 네.
4: 지금 보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당대표들이 약간 좀 몰리고 있잖아요.
2: 그렇죠.
4: 뭐 국민의힘 아예 물러나라 소리를 듣고 있고 정청래 그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 연임하지 마라.
2: 나오지 말아라 뭐 네, 이런 얘기 나오죠.
4: 눈치 좀 찾아라. 네. 대통령 메시지가 명료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2: 그렇습니다.
4: 어떻게 보면 당대표라는 지위가 영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단이기도 해요.
2: 참 쉽지 않은 자리 같습니다.
4: 그러나 정치인으로서는 그 정말 한번 도전해서 뭔가를 이뤄보고 싶은 그런 역할이죠.
2: 알겠습니다. 당대표 이야기 민주당 으로 넘어가 볼까요?
1: 민주당 넘어가기 전에 네. 1분만 얘기할게요.
2: 11분이요?
1: 1분. 아니 30초. 11분이 큰일 나죠.
2: 알겠습니다.
1: 예, 제가 당대표실에 있어봐서 아는데 당대표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2: 아 그래요?
1: 아니, 속대 아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네. 딱 줄을 서요. 당대표한테는.
2: 그렇죠. 사람이 무리죠.
1: 그거는 우리가 밖에서 두 분 다 잘 보셨겠습니다만 네네. 저는 당대표의 옆에 있던 사람인데 같이 수행도 해보고 있어요.
2: 그 공천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겠죠.
1: 공천권도 공천권이고
4: 네.
1: 여당의 대표 같은 경우는 말이죠. 네. 그때 대표하고 지금의 대표는 위상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상상을 초월해요. 당대표가 갖는 그 어마어마한 지위라는 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도 한 말씀 보태주시겠어요? 당대표를 요새 또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0: 뭐 이제 절대적 이제 권위, 뭐 이제 또 정치적 비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2: 네.
0: 아 얼마만큼 어떤 그 당대표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정치적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민주적 자질과 소양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지금 양당 대표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시대는 좀 바뀌어가고 있다. 저는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2: 당대표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가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0: 그렇죠. 그리고 네. 책임질 때 책임질 줄 아는 자세, 네. 태도. 이것이 오히려 그 사람 더 높게 볼 수 있다.
2: 그렇군요. 예. 그 말씀은 그만둘 때 그만둬라라고 해서
0: 그렇죠. 네, 네. 가능한
1: 거죠. 본인처럼 당대표직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이후에 이 제도 없어요.
2: 그렇군요. 아,
1: 진짜 우리나라 이거 바꿀 필요 있어요. 정말.
2: 알겠습니다. 네. 자, 2부 이제 정청래 당대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록을 빗대며 퇴진론 돌파에 나선 모습인데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이거 좀 센 발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사퇴는 일단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창렬 교수님?
1: 저는 정 대표는 뭐 그야말로 이제 그 돌아오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2: 돌아올 수 없는 강을
1: 건넜다고
2: 네.
1: 봐요.
2: 네네.
1: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제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을 하는데 그 이후에 여권 내의 균열이 어떻게 관리될지, 이른바 봉합이 될지 어떻게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2: 네.
1: 이 발언이 보통 발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또 했던 얘기 있잖아요. 국민은 영원하고 뭐 당권은 아니, 정권은 짧다.
2: 아, 그 말도
1: 그것도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2: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1: 옛날 조선이 다 하던 게 바로 영린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 예. 이것도 만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2: 그런데 교수님 그 내일 정청래 대표가 마중 나가잖아요.
1: 당연히 나가야죠.
2: 오신, 아, 그건 당연히 나가야
1: 되는 거죠. 나가기로 예상했어요. 그 만약에 안 나가게 되면 말이죠.
2: 네네네.
1: 이 여권의 당대표와 대통령과 당대표가 너무 노골화되기 때문에
2: 네.
1: 여권은 감당이 안 돼요.
2: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가야 되는 겁니까?
1: 아니 무조건 나갔을 것 같아요. 나오지 말라고.
2: 아,
1: 나오지
2: 그래요?
1: 말라고 얘기는 안 했을 근데, 거고.
2: 네. 나도 나오지만 아예 나갈래요. 이러는 것도 좀.
1: 아 근데 나오지 말라니 안 하겠죠.
2: 못 나가죠.
1: 아 근데 그런 일 안 네. 했을 거예요.
2: 아.
1: 당연히 나간다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저는 네. 뭐 별로 정보도 없는 사람인데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이거는 제가 볼 때 반반이긴 해요. 전 정청래 대표가 저는 이 이른바 요즘 얘기한 드롭할 수 있다고 봐요.
2: 네네.
1: 안 하다. 나 당대표 안 나가겠다. 할 가능성도 있어요.
2: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서 당대표를 아예 출마를 안 한다.
1: 이미 파악은 돼 있고. 파악은 예. 당연히 돼 있는데.
2: 네네.
1: 이게 워낙 정권 초기예요. 요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있다 하더라도.
2: 맞습니다.
1: 정권 초기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2: 네네.
1: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권력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임기 말 같으면 한판 붙을 수 있어요. 과거에 뭐 이회창 대표도
2: 총재도
1: 김영삼도 예. 나가 뭐 이랬던 거 아니에요?
2: 박근혜 뭐 대통령도 뭐
1: 아, 김대중 전 대통령도 탈당했어요.
2: 예. 그렇죠, 그렇죠.
1: 다 그랬는데 지금 이 정권 초기인데다가 이게 아마 이 정청래 대표로서는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는 생각도 갖겠죠. 어차피 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가 저는 사실 봉합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근데 어떻게 이제 과거에 뭐 질서 있는 퇴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탄핵 꾸며서
2: 네.
1: 그 탄핵은 전혀 아닙니다만.
2: 네.
1: 어떻게 명분을 만들어서 정 대표를 좀 이 대표직에서 더 도전할 수 없게 만드는가. 그 2000년도 새천년 민주당 출범 이후에 당대표 연임된 사람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었어요.
2: 그렇죠.
1: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도 있고 이 발언을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는 네네. 국민이 하는데 사실상 뭐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 마찬가지예요. 이거 당원이 한다. 내가 당원이 지지받는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2: 네.
1: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볼 때는 계속 당대표에 도전할 것 같은데 권력의 논리를 모를 리가 없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당대표 연임에 도전 안 할 수 있다.
2: 도전 안 할 수도 있다.
1: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네. 박원순 의원님. 이거 멘트가 너무 강한 거 아닙니까? 정권은 짧다라는 말은 대통령에게 그냥 직격하는 말 아닐까요? 저는 좀 보고 놀랬거든요. 기사를 보고.
4: 그러니까 그렇게 읽히죠.
2: 네네.
4: 읽히고 결국 이제 영린을 건드렸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또 들리는 후문으로는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격노했다 그것 때문에
2: 네.
4: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그 뒤로 그걸 수습하려고 하는지 뭐 대통령이 외교에 있어서 저 월드클래스다부터 시작해서
2: 네, 뭐 AI로 만든 뭐 사진 돌리식으로
4: 네, 여러 얘기를 했어요.
2: 예.
1: 이재명 본인 네. 얘기도 했고
4: 네. 네. 정청래 대표는 지금까지 모습으로 보면은 출마할 걸로 보여요. 이제 물론 이제 부담스럽죠 굉장히
2: 네.
4: 왜냐하면 대통령 메시지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집권 2년 차에 들어가고 이제 본격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필요한 리더십은 그런 선명성을 내세우는 리더십이 아니고 통합, 안정, 뭐 포용, 책임. 그래서 대통령이 이태리까지 가가지고 그 바쁜 일정 중에 X에 글을 써가지고 그렇죠. 여당과 야당이 뭐가 다른지 이런 얘기를 썼어요.
2: 여당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했죠.
4: 그건 이제 분명히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네. 때문에 이제 고민스럽죠. 대통령이 이제 집권 2년 차밖에 안 됐는데 그런 대통령의 의중과 맞서는 여당 대표라는 거는 컨셉이 안 나와요. 네.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그걸 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당내에서도 불출마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2: 네.
4: 또 박지원 그 의원님처럼 경험도 많고 정치를 잘 읽는 분이 지금은 어쨌든 좀 굽혀야 될 때다. 이런 조언도 하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여전히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이유는
2: 네.
4: 개인이 아니에요. 저기도. 하나의 세력입니다.
2: 그렇죠.
4: 이른바 뭐 문조털레유라는 멸칭도 네. 있는데 네네. 그것처럼 민주당의 구주류 세력과 어떻게 보면 연장선에 있는
2: 네.
4: 그런 당권주자이기 때문에 뭐 개인이 아유 나 피곤해서 이제 안 할래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 김어준, 유시민 이런 이제 빅스피커들까지
2: 그렇죠. 유심 작가가
4: 참전을 했거나 혹은 참전할 거다.
2: 그렇죠.
4: 이런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한판 붙는 건데
2: 예.
4: 그 한판 붙는 상황에서 어쨌든 선수가 뒷걸음질 치면
2: 예.
4: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2: 그 대표가 이제 뒷걸음질 치고 있는
4: 네.
2: 분위기잖아요.
4: 그래서 뒷걸음질 치기가 네.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2: 어떻게 보세요, 진짜?
4: 개인적으로 정청래 예. 대표에게 조언을 하라면 지금은 물러서야 될 때라고 봅니다.
2: 아, 지금
4: 다른 걸 떠나서
2: 예.
4: 뭐 대통령이 무서워서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 어울리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갖고 있는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네네.
4: 그분의 리더십 특성이 있을 거고 그분은 어떤 선명한 의제를 가지고 전선을 만들고 결집을 만들어내고 돌파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전시형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시가 아닙니다.
2: 네.
4: 여당이 됐고 더 이제 큰 비전을 가지고 통합하고 안정하고 포용하고 관리하는.
2: 그렇죠. 그 모습 보여줘야죠.
4: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리더십이 관리형 대표인 것 같아요.
2: 네네.
4: 근데 정청래 대표는 관리형 대표를 하기에는 개성이 너무 강해요.
2: 약간 야당 대표 같은 느낌?
4: 개성이 너무 뭐 강해요.
2: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
4: 그래서 상대적으로 김민석 총리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 총리로서 잡음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어쨌든 지난 1년간 역할을 잘했잖아요.
2: 네.
4: 그 당대표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2: 통합과 안정을 원하는군요. 네.
4: 그러면 여권 전체에 그런 어떤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 본인의 의지도 있고 욕심도 있고 능력도 있겠지만 지금은 물러서는 게 맞지 않나. 그렇다고 기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2: 네네네.
4: 저는
2: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은 박원석 의원님의 말씀은 눈치껏 알아서 출마하지 마라. 약간 그렇죠.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1: 또 하나가 이런 것도 네.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 여권의 두 축이잖아요.
2: 네.
1: 어쨌든 선거가 생각보다 깔끔하지 않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인정했던 거 아닙니까? 국민이 나에게 준 경고다. 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겨야 될 곳은 이기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직접 했어요. 대통령께서.
2: 네네.
1: 그건 누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야당 우리가 비판이니까 왜 책임 안 지냐를 얘기하는 거 아니면 똑같아요. 누군가 책임져야죠. 그럼 대통령이 책임지거나 여당 대표가 책임져야 돼요.
2: 네.
1: 그럼 대통령이 책임집니까? 대통령 책임지면 물러나야 되는데 그거 탄핵합니까? 아니잖아요.
2: 그렇죠.
1: 이거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정 대표라도 억울할 것 같아요.
4: 억울하죠.
1: 나만 잘못했나? 이거 뭐야?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정치 논리인데. 세상 이치가 그래요. 제가 정 대표를 편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편드는 게 아니라
2: 네.
1: 이런 구도랑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물어본다면 전망은 약간 전망이고 뭐 물러날 것 같으냐 할 거냐 전망의 차원 이거는 당위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정 대표가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2: 근데 제가 한번 좀 궁금해서 좀 의원님, 비대위원님들에게 여쭤보는 건데 그럼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지금 이거를 내려놓으면은 내년 총선에 아무래도 당대표가 공천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민주당 세력도 정청래 대표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정청래 대표 입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지난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한번 좀 공천 탈락한 적이 있잖아요. 마포
1: 있어요,
2: 쪽에서.
1: 있어요.
2: 그런 일로라면 좀 연장선상에 생각해 봤을 때 좀 세력을 많이 잃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0: 그렇게까지야
2: 네.
0: 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일단 정청래 대표의 개인적 입장에서는 일단 쫓겨나는 모양새, 밀려나는 모양새는 아마 어떻게든지 본인이 피하고 싶을 겁니다.
2: 네네. 네,
0: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정청래 개인과 대통령과의 갈등이냐 아니면 류 이재명 그룹과 친노 친문과의 어떤 갈등 대립이냐 뭐
2: 기존
0: 이런
2: 민주당 세력
0: 예, 이런 네. 차원에서 네. 만약에 이번에 밀려나서 어떤 관리형 대표가 들어선다면 실제로 민주당의 주류 세력은 전통적인 친노 친문에서 뉴 이재명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이 부분들이 과연 민주당 내부 역학 구조에서 용인이 될 것인가? 예,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마 논의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대통령과 맞선다는.

0: 부분이 집권 2년차 대통령과 맞선다는 부분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이지만 또 반대로 따지면 네. 대통령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당대표가 됐다.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통령이 당을 확고하게 장악을 해서 국정 동력을 강화시키고 뭐 이런 장점은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본다면 지나친 당무 개입이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해서 대통령의 말로가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전당대회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고 나경원 의원 주저앉히고 안철수 의원 공개적격하고
1: 맞아요.
0: 뭐 이러면서 김기현이라고 하는 분을 당대표로 만들었지만
1: 네.
0: 그 이후에 지지율이 30% 후반에서 30% 초반으로 내려앉고 더 이상 회복이 안 됐어요.
1: 그때 당원권 투표 100%로 만들어가지고
0: 예.
1: 논란이 그렇지. 됐었잖아요.
0: 그래서 네. 결국은 이것이 대표 저기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된다. 두 번째는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나와서 당선이 됐다. 이러면 뭐 집권 2년 차니까 이게 레임덕으로 가진 않겠지만 실제로 여권 내에서
1: 네.
0: 정권 내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라고 하는 권력 분종 구조가 공식화되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도 사실 부담을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네. 그리고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생각하실 부분이 뭐냐 하면
1: 네.
0: 이 지명직 당대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야 관계나 뭐 이런 부분에 당대표의 정치력이라든가 유연성이라든가 어떤 대중적 신망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낮아질 텐데 이게 전반적으로 여당의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경쟁력 없는 여당 대표 경쟁력 없는 여당이 대통령한테 무슨 보완제가 될 것인가 나중에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당 대표와 여당이 과연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안 되죠. 이 부분을 대통령이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내 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나친 당무 개입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자기가 푸들은 정말 귀엽고 이쁘지만 집을 지키지는 못하잖아요.
1: 네.
0: 적어도 집을 지키려면 최소한 진돗개 정도는 돼야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여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것이 대통령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하고 굉장히 밀접한 우리의 유사한 실패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1: 그러네요.
0: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1: 네.
0: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그 대통령의 의중이 좀 많이 포함이 되는 당대표가 되는 게 국정운영에는 확실히 편하고 좋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겠네요.
2: 사실 작년 전당대회 때
1: 네.
2: 이재명 대통령 측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의중을 안 가졌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1: 그렇죠.
2: 후보다
1: 네.
2: 대통령하고 가깝다. 명심을 받는 후보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때는 워낙 임기
1: 초반이었죠.
2: 초였고
1: 예.
2: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에 신경 쓸 여력도 없고 그냥 이제 지켜봤는데 근데 너무 사실은 큰 표차로 정청래 대표가 됐어요. 저는 그때 느낀 위기감도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하고 자칫하면 이게 원심력이 된다.
1: 네네.
2: 근데 대통령이 임기 2년밖에 안 됐는데 여당이 원심력으로 작용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잖아요. 때문에 어쨌든 그 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파트너로서 대통령이 선호하는 당대표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1: 네네.
2: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 때 문제는 뭐냐면 너무 난폭하게 개입을 했어요. 사람 그치. 보내가지고 막 움직이면 쏜다.
1: 그쵸. 네네.
2: 이렇게 얘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아무 일도 안 생길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룰도 바꾸고 연판장 돌리고.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 세련된 방식으로 정치 전체가 어떤 방향을 여당 전체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되느냐 뭐 이런 원급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거기에 메시지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선을 이제 더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수위조절에 들어간 게 내일 이제 귀국길에 정청래 대표가 환영 행사에 나가는 거잖아요.
1: 네.
2: 이제 대통령실에서 누구누구 나와라게 정합니다. 근데 출국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댔잖아요. 지금 뭐 국내 정세도 어지럽고
1: 그렇죠.
2: 번거로우니까
1: 예.
2: 규모를 최소화하자 이렇게 했는데 고건 총리 이후로 처음으로 총무총리가 이제 출국하는데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러면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1: 규모
2: 축소한다면 안 나오고
1: 똑같은 후보가 될 가능성이
2: 메시지가
1: 높은데.
2: 분명히 있잖아요.
1: 네.
2: 근데 지금 모든 언론이 내일 정청래 대표 나가냐 안 나가냐 안 나가면 전쟁이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부담스럽잖아요. 대통령실도.
1: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저는
1: 예.
2: 포함한 거라고 보고
1: 네.
2: 그러니까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정청래 대표가 조금 물러서기를 바란다면 모욕감을 주면 안 돼요. 사람이 모욕감을 느끼면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1: 네네네.
2: 그거는 정청래 대표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당내 의견들, 저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걸 모욕하는 방식으로 막 공격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물러나고 싶다가도 안 물러나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정청래 대표의 결단으로 2년차 들어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네. 내가 어쨌든 다른 위치에서 좀 지켜보겠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뭐 이래야 그게 포장이 잘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쫓겨나듯이 하면 누가 그걸 그런 모습을 만들려고 그러겠습니까?
3: 정 대표에게 아마 그 퇴진의 길을 열어줄 거라고 봐요.
1: 문을 열어줄 거라고 보십니까?
3: 이번에 네. 대표가 안 된다고 기회가 없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공천권 행사 못하니까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라는 변수가 그렇지가 않아요. 과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어서 일일이 다 그걸 가지고 예를 들 수는 없는 것이고 네네. 아무튼 집권 2년 차에 지금 대통령과 당대표의 이 갈등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이건 당대표가 자기가 좀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희생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 근데 이게 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기존의 민주당의 지지세력 아까 말씀하셨던 뭐 친문 친노 세력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그 공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돼야 우리 세력들이 많이 이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텐데 그게 안 된다면은 엄청나게 많은 반대 세력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3: 그게 정치의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동력이에요. 나쁜 의미의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친이 친박 기억하죠.
1: 네. 아 기억납니다.
3: 친박
1: 네네.
3: 비박.
1: 네.
3: 그 친박 비박 때 박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1: 그렇죠.
3: 친이 대 친박 때 이는 친박은 박근혜 대표였어요. 그다음 과거 친문 비문이고. 이게 뭐 좋게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네요.
3: 관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이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0: 그런데. 네. 사실 그 지난번 총선에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비명 행사 공천을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것을 통해서 네. 아마 친노 친문 계열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1: 많이 받았죠. 성동에서는 네. 그 뭐
0: 그런데
1: 우리가 달고 있는
0: 예. 이번에도 다시 대통령 중심 체제로 가서 또 그러한 공천 과정이 재현이 된다면
1: 네.
0: 친노 친문 입장에서는 정치로 엄청난 위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가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의 재도전이냐 아니냐로 정리가 되겠지만 이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2년 차를 뒷받침하기 위한 순조로운 어떤 그 안정체제 뒷받침 대통령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그 노선과 정체성 부분에서 전면전을 붙는 거냐
1: 네.
0: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 어쩌면 옛날에 민주당에서 이제 백바지와 난닝구 논쟁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는데 그것에 2026년 버전이 나올지도 몰라요.
1: 새로운 버전이 나올지도 모른다.
0: 예, 그런 네. 싸움 형태로.
1: 네.
0: 그때는 정말 치열하고 굉장히 격해지겠죠.
1: 네.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 분의 비대위원분들께 궁금한 게 결국 이 싸움은 싸움이라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결국 대통령이 이기는 싸움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3: 네, 이제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그것도 이제 보기에 따라서 이게 뭘 이기는 거로 정의하는 거냐 똑같아요. 지난 네네. 지방선거도 승패에 대한 해석이 달랐듯이 말이죠.
1: 네.
3: 무조건 이제 대통령이 지명이라기보다 마음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이기는 거냐. 근데 결과는 중요한 건 승패예요. 어쨌든 간에 정치라는 게.
1: 그렇죠.
3: 저는 결국은 이재명 굳이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로 끝날 것 같아요.
1: 이재명 대통령의 네. 승리할
3: 집권
1: 것이다.
3: 집권 초기이고.
1: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당대표가 네. 될 것이다.
3: 이재명 대통령의 명분이 있어요 지금.
1: 명분이 있다.
3: 중도, 네. 실용, 보수, 확장, 통합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 대표는 지금 검찰개혁 무슨 보안사건 폐지 이런 쪽 너무 강성으로 가기 때문에 친노 친문도 결국 대통령 의중이 어떤 거냐를 전 보리라고 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2: 아니 그 저는 뭐 이기우 지구를 떠나서 이게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이게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투쟁 말고 노선을 중심으로 한 이제 노선 투쟁으로 이걸 만들어라.
1: 네.
2: 그래야 서로 간에 이제 감정도 덜 증폭되고 후유증도 덜 남고 그 집권당의 어쨌든 정치적 자산 여기 이제 강화에 도움이 된다. 근데 이걸 그냥 사람을 중심으로 한 권력 투쟁식으로 뭐 계파 투쟁식으로 전개가 되면 아까 네. 난닝구 백바지 얘기하셨듯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많은 부작용을 남길 거고 지금 대통령이 이제 임기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통상 한국 정치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당과 대통령 사이에 어떤 균열이 나거나 이러면 그게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잘 안 되잖아요.
1: 네.
2: 누군가 이겨야 한다면 대통령이 이기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상황은.
1: 지금 상황은 그게 맞는 겁니까?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태규 의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0: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정청래 대표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1: 너무
0: 거거든요.
1: 너무 분명하게 예. 보여주셨죠. 네.
0: 그래서
3: 과하게 보여주셨죠.
1: 예. 아 그렇구나라고 네. 정확하게 이해했죠.
0: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민주당의 권리당원하고 지지층들이
1: 네.
0: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8월 전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1: 네.
0: 실제로 그때까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금 하락 추세인데 이게 더 떨어지냐 아니면 안정세를 회복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1: 네.
0: 그다음에 친청계든 그 친명계든 간에 이게 당대표 혼자서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동반한 최고위원 그룹들이 어떻게

0: 구성이 돼가지고 같이 나가느냐. 가령 만약에 대표는 저 대통령 뜻대로 했는데 네. 최고위원은 전부 다 대통령 뜻하고 안 맞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1: 그렇군요.
0: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여러 가지 조금 고민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세력의 어떤 그 구성이나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편성해서 이번 전당대회에 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뭐 각각 뭐 치열한 고민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1: 알겠습니다. 박기란 님께서 저는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도 이 분위기 면은 박찬대 의원이 될 줄 알았는데 정청래 의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정치는 정말 예측 불가인 것 같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다 이루어진인 님께서 최창열, 이태규, 박원석 정말 합리적 논평 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네 분이 좀 격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아,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창열 용인대 특임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세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2: 고맙습니다.
1: 네, 정치는 늘 위기를 말하지만 요즘의 위기는 정말 너무 자주 당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의 거취, 당권의 계산, 뭐 개파의 충돌이 뉴스의 앞자리를 항상 차지하고 있죠. 정치가 내부의 싸움에 갇히는 순간 시민의 시간은 뒤로 밀립니다. 오늘의 혼란이 또 다른 갈등의 예고편이 될지 변화의 출발점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역시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4살 유나 엄마 정유진입니다. 유나가 태어나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웃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나하나 했을 때 어릴 적의 저의 모습 그리고 어릴 적의 저희 남편의 모습을 딱 떠오르게 하는 순간순간이 제일 재밌고 또 즐거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놀이도 좋아하고 캐릭터 인형 가지고서 인형극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한 5번씩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기도 하고 저랑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티키타카도 워낙 좋아해서 같이 한 3, 40분 정도 얘기하고 지쳐서 잠이 듭니다. 아이가 저를 꼭 안아주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저한테 토닥토닥 해줄 때 아, 내가 정말 엄마가 되길 너무 잘했구나. 유나야, 우리 세 가족 행복하고 늘 즐겁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화이팅! 사랑해!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 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어느새 2026년도 반환점을 들고 있습니다. 굵직한 이벤트가 많다며 분주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던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고 또 한 달여간의 월드컵

월드컵을 보내고 나면 2026년도 후반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9월에는 아시아 스포츠인들의 뜨거운 축제 아시안게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월드컵이 한창인 지금도 9월의 환희를 꿈꾸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선수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포츠스포츠가 준비한 6월 주대석, 오늘은 한국 육상의 희망을 만납니다. 한국 남자 육상 단거리 간판이자 새로운 역사를 꿈꾸게 하는 기대주 남아디 조혜진 선수와의 만남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준비한 6월 초대석 한국 육상의 현재이자 미래 단거리 한판 나마디 조혜진 선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먼저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육상 국가대표 나마디 조혜진이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인터뷰에 도움을 주실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2: 오늘 이렇게 나마디 조혜진 선수를 우리 스포츠 스포츠에서 네.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이제 함께하게 돼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 인터뷰 아주 기대가 됩니다.
0: 그러니까 아니 그 김지한 기자는 굉장히 만나고 싶어했다면서요?
2: 네, 그러니까 워낙 요즘에 뭐 한국 육상을 넘어서서 핫한 선수예요. 그리고 이 선수가 뭐 잠시 후에도 여러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아시안 게임을 빛낼 선수.
0: 그렇죠.
2: 특히 최근에 정말 이 한국 육상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비결, 앞으로의 비전 이런 얘기들 다양하게 듣고 싶습니다.
0: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약간 선점을 했습니다.
2: 네.
0: 뭐 월드컵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아시안게임 아직 먼 이야기 같지만 사실 석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2: 맞아요.
0: 그래서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의 마음은 어떨지 궁금한데 9월 달에 열립니다. 일단 현재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1: 우선 제가 계속 훈련해오면서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고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 계속 채워나가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요.
0: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조혜진 선수를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또 이제 몸 상태 그리고 뭘 하고 있나 궁금한 이유는 아까 김지한 기자께서도 언급을 하셨다시피
2: 네.
0: 그만큼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2: 그렇죠. 아시안게임도 네. 아시안게임이지만 사실 뭐 육상하면은 가장 주목하는 종목이 100m죠.
0: 아, 그렇죠. 네,
2: 단거리 종목에서 특히나 이 조혜진 선수가 특히 최근 들어서 좋은 기록을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지난달 12일이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전국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남자 100m 결선에서 조혜진 선수가 10초 09를 기록을 했어요. 이 기록은 2017년에 김국영 선수가 세웠던 100m 남자 한국 기록 10초 07과 불과 0.02초 차 아주 대단히 좋은 기록이었는데
0: 네.
2: 하지만 이 공인 기록으로 이제 이거를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게 풍속이 초속 2m 이내여야 했거든요.
0: 네네.
2: 그런데 이날 경기장 내 풍속이 초속 2.7m로 나타나서
0: 아.
2: 기록은 아쉽게 좀 비공인 기록으로
0: 네.
2: 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주 정말 인상적인 기록을 냈고요. 여기에다가 바로 다음 날에 이 같은 대회 200m 준결선에서 20초 50을 이 조혜진 선수가 세웠는데 이 기록은 200m 개인 최고 기록이면서 2018년에 박태권 선수가 세웠던 한국 기록 20초 40에 불과 0.1초만 뒤진
0: 네.
2: 아주 좋은 기록이었습니다. 이 기록도 한국 역대 200m 4위에 해당하는 그런 기록이었는데요. 이 기록이 분위기를 이어서 조혜진 선수가 곧장 또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이코 골든 그랑프리에 출전을 해서 여기에 또 한국 선수는 최초로 이 골드레벨 대회 초청받아서 10초 35를 기록을 했고요. 이렇게 한 달 사이에
0: 네.
2: 정말 꾸준하게 하지만 또 그러면서 빛나게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한국 육상 단거리 스타를 거듭나고 있는 우리 조혜진 선수였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저희 방송에서 김국영 선수도 만났었거든요. 그 이 10초 07의 기록이 2017년에 세워진 기록입니다.
2: 9년 전이죠.
0: 네. 비공인 기록이긴 하지만 조혜진 선수가 이 기록 드디어 깨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던져줬기 때문에 진짜 사람들이 모두 다 흥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딱 10초 09가 찍혔을 때 그때 기분 어땠나요?
1: 우선적으로는 정말 그때 그 전에 있었던 일본 시합에서 이후로 이렇게 또 공대 기록을 뛸 수 있게 돼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0: 아니 그러면은 그때 일본 시합 때는 몇 초가 나왔었나요?
1: 그때도 비공식 기록이긴 했지만 10초 08
2: 0.02 초차.
0: 우와.
2: 네, 참고로 이제 네. 조혜진 선수가 4월 12일에 열렸던 요시오카 그랑프리 남자 100m 예선에서 10초 08을 기록을 했습니다.
0: 네.
2: 0.01 초 차였고 하지만 이때도 뒷바람이 초속 3.5m로 측정이 돼서 공인 기록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0: 오, 그렇군요. 아니 그 인터뷰를 보니까 뇌 빼고 뛰는 느낌이었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느낌인가요?
1: 쉽게 말해서 이제 출발 총성이 울리고 나서
0: 네.
1: 이제 그의 순간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0: 아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경기가 끝나고 있었나요?
1: 네, 거의 제가 원래 이제 레이스를 펼치는 스타일이 이제 초반에는 조금 뒤처지다가 이제 후반에 조금 잡혀가면서
0: 네.
1: 레이스를 끝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는 한 8명의 선수들이 앞에 있으면은 그게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만 보고 뛰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좀 계속 뒤로 와지는 그런 느낌을 들다가 네. 항상 끝나는 느낌만 있었어요.
2: 와, 무슨 만화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0: 그 진짜 그 빨라지면은 시야가 이렇게 싹 모인다고 하잖아요.
2: 그렇죠.
0: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다.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네, 상상만 하고 있는데요.
2: 네.
0: 그러면 조일지 선수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그 느낌, 그 감각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훈련을 해야 하나요?
1: 우선 이제 제가 계속 운동을 해오면서 계속 안 됐던 부분이나 부족한 점을 계속 찾아가면서 그런 세세한 부분들의 디테일을 계속 잡아가면서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0: 와, 근데 그 디테일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2: 맞습니다.
0: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일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단거리 선수의 훈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떤 부분들을 잡아가는 것들이 있나요?
1: 이제 아무래도 스타트 부분에서는 이제 낮은 각도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나와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낮은 구도에서 버틸 수 있는 근력 운동이나
0: 네.
1: 그런 밸런스 훈련 또 협응력 훈련을 통해서 되게 많은 걸 이렇게 조합을 시키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0: 이제 0.02초 차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오사카 경기요?
2: 네.
0: 예, 외국에서 열렸던 경기는 0.01초 차.
2: 네.
0: 한국 기록 경신이 가시권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1: 저도 이제 솔직히 말해서 올해 들어서 이렇게 이런 기록들을 이런 4월 달부터 이렇게 뛰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놀라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가능성도 더 생기고 도전의식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놀랐군요.
1: 네.
0: 갑자기 잘 나와서. 네. 근데 진짜 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2: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육상 담당을 이제 하면서 그 전에 김구경 선수가 한국 기록을 세웠던 그 과정을 쭉 이제 지켜보고 이제 취재를 했던 이제 기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한국 기록을 세웠을 때가 이제 김구경 선수가 2010년이었고요. 두 번째 한국 기록을 세웠던 10초 16을 기록했던 게 2015년 7월이었어요.
0: 와.
2: 그러니까는 한 5년 정도 그 시간이 네. 이제 걸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 10초 07을 기록을 했던 게 2017년이었어요.
0: 2년 만에.
2: 2년 만에 이제 10초 1대에서 10초 이제 1 이내로 이제 들어온.
0: 네.
2: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김구경 선수가 거의 10초 플랫도 뭐 이렇게 좀 그 안팎으로 굉장히 이제 좋은 기록도 이제 노려볼 만큼 굉장히 경기력이 확 이제 물올라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혜진 선수가 더 대단한 건 여기서 뭐냐? 이 선수가 작년에 실험 무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0: 그렇죠. 나이가 이제 예. 올해 그러니까요.
2: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서 4월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10초 08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 최고 기록은 현재 공인 기록 이제 기준으로는 10초 23입니다.
0: 네.
2: 그리고 나서 불과 18일 사이에 같은 달 30일에 10초 19로 또 한 번 자신의 기록을 경신을 했고요.
0: 네.
2: 그리고서 이제 10초 09, 10초 08 이렇게 한 달 사이에 기록이 거의 한국 기록에 버금가는 수준의 이 기록을 내면서 이 시작점에서 이 정도 기록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 조혜진 선수의 앞으로의 그 기록이 얼마만큼 나올지 더욱더 기대하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0: 이게 뭔가 그 성적이 잘 나오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이제 선수 입장에서 본인에서는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주변의 시선이 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1: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부담감도 그만큼 항상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저한테는 그냥 시합 전에 그래서 좀 훈련을 저 매진을 해서
0: 네.
1: 더 제가 열심히 한 만큼 그의 보상이 따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참
3: 다행 그리고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지점은 또 이제 조혜진 선수와 함께 경쟁할 수 있는 버금가는 선수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2: 예. 그러니까 혼자만 하면 사실 이게 기록 도전하는 게 굉장히 외롭게 느껴질 그렇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스포츠에서는 이렇게 좋은 성적, 기록, 스토리가 나오는 데는 역시나 좋은 경쟁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조혜진 선수에게는 좋은 라이벌이면서 또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 바로 이 비에사 다니엘 가사마라는 이제 좋은 경쟁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참고로 이 조혜진 선수가 10초 09를 기록했던 대회에서 비에사 선수가 10초 13을 기록을 했었고요. 이 조혜진 선수가 10초 08을 뛰었던 바로 이 대회, 그러니까 일본 대회에서 비에사 선수는 10초 13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공인 기록이 됐어요. 예. 그래서 역대 한국 선수 개인 최고 기록 2위 기록에 해당하는 성적을 내면서 조혜진 선수와 이 비에사 선수의 아주 그 치열한 이 레이스 경쟁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3: 비회사 선수가 조금 형이죠?
1: 네, 맞습니다. 네,
3: 그러면 이제 뭐 경쟁자이자 동반자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1: 네.
3: 뭐 사이가 나쁘진 않죠.
1: 네. 네,
3: 같이 뭐 대표팀이 훈련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나마디 조혜진 선수가 생각하는 그 비회사 선수의 장점이나 배우고 싶은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이제 같이 대표팀에서 계속 훈련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것은 이제 니엘이 형의 좀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3: 발을 빼고 니엘이 형이라고 그러나요?
1: 네. 굉장히 그렇게 좀 훌륭하죠. 네. 이제 제가 그 형의 뛰는 모습을 봤을 때 탄력이 되게 좋다고 많이 느꼈어가지고 그런 탄력을 저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2: 탄력.
3: 반면에 그 비에사 선수는 그 나머지 선수한테 뭐라고 얘기하나요?
1: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성실함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2: 성실함.
3: 근데 확실히 진짜 두 선수가 막 이제 10초 13과 10초 09면은 0.04초?
2: 그렇죠.
3: 예. 이거 사실 0.4초 찍어봐라 해도 찍을 수가 없는데 네. 뭐 한 끗 차이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찰나라고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인데 두 분을 섞어놓으면 좋겠다. 10초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서로 막 약간 그 조언이나 노하우 같은 것도 공유하고 그러나요?
1: 네. 이제 처음 같이 대표팀 소집하고 나서도 정말 같이 훈련하면서 계속 서로 소통하고 그랬던 적이 많았었어요.
3: 우리가 바라는 가장 좋은 거는 두 선수가 서로 장점을 섞어서 네. 금은동을 이제 우리 선수 이름으로 그렇죠. 예, 다 가져온 아시안게임에서 이게 이제 가장 바라는 지점이긴 하거든요. 서로가 딱 절반씩만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두 선수가 400m 계주에서 호흡을 맞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체전도 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상 전략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기대가 돼요.
2: 맞습니다. 작년에 그 아시아 선수권,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이 아주 좋은 성적 냈습니다. 38초 49를 기록하면서 한국 신기록 세우면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어서 이제 독일에서 열린 세계 대학 경기 대회 U대회에서도 우리가 이 대회 사상 처음으로 한국 육상 계주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대회에서 연이어서 좋은 성적을 내니까 대한육상연맹 차원에서도 이 육상 계주 종목을 전략 종목으로 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또 이제 언더 20 그러니까 20세 이하 아시아 선수권에서도 우리 대표팀이 39초 75를 기록을 하면서 태국과 대만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따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계주 종목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잘 하면서 또 여기서 단거리 선수 전반적으로 고른 성적을 내면서 말 그대로 우리 한국 육상 단거리 르네상스가 왔다라는 그런 평가도 함께 나왔습니다.
3: 그렇네요. 계주도 이제 선수 생활 계속하시면서 뛰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확실히 또 다른 매력이 있죠.
1: 네. 이제 계주는 워낙 이제 팀을 구성해서 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각 선수들의 그런 장단점을 고려해서 이제 맞는 순번에 두기도 하고

0: 최고 스피드를 가장 길게 유지할 수 있는 선수가 뛰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네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 알겠습니다. 또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의 400m 계주를 한 축을 이룬 선수가 이재성 선수입니다. 이 세 선수가 시너지를 낸다면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조효진 선수 또 BSR 선수에다가 이재성 선수까지. 이재성 선수도 최근에 국내 대회에서 굉장히 기록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10초 1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당기는 라이벌 구도가 지금 삼각 구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뛰면은 외롭지만은 두 명이 경쟁하는 것도 굉장히 서로에게도 힘이 될 텐데
1: 그렇죠.
2: 세 명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20세 이하 선수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제 치고 나설 선수들이 더 많아진다면은 아 정말 이 우리 이 육상이 기준치를 그러니까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수준으로까지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그런 좀 동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기대감이 넘치는 이제 한국 육상.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세계 수준에 뭐 다다르지는 못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보다 잘 뛰는 선수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걸어봄직한데요. 그 벽을 깨줄 조혜진 선수와 인터뷰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1: 네, 스포츠가 준비한 6월 초대석 한국 육상이 희망가를 부르는 이유이자 원동력 단거리 간판 나마디 조혜진 선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혜진 선수의 기록을 보면서 그 한국 육상이 단거리에서 다시 한번 아시안게임 메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혜진 선수는 당연히 뭐 목표를 메달권으로 하고 있겠죠?
2: 네, 금메달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9초대 진입도 분명히 이제 당연히 꿈꾸는 바일 텐데 네. 아시아에서 9초대 뛰는 선수들이 있나요?
3: 네, 아시아에서 9초대 기록이 나왔던 게 2007년에 카타르의 사무엘 프란시스 선수가 9초 99를 기록했던 게 최초였고요. 동양인 중에서는 2015년에 중국의 수빙텐 선수가 처음으로 9초대를 기록을 했고 현재 이 중국 이제 수빙텐 선수가 2021년에 열린 도쿄올림픽 때 9초 83까지 기록을 끌어내렸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아시아 최고 기록이고요. 메달권에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좋은 성적 이제 메달권에 들려면은 직전 대회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어땠나 그걸 좀 이제 살펴봤는데 중국의 이제 세전예 선수가 9초 97. 네. 그리고 동메달을 땄던 말레이시아 선수 기록이 10초 11이었습니다. 앞서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때는 금메달 기록이 9초 92였고요. 은메달과 동메달 기록이 10초 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의 9초 때 만약에 진입을 한다고 하면은 아시안게임 100m 메달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와, 진짜 근데 이 그 0.0 몇 초 그거를 줄이기가 밥 먹고 소위 말하는 밥 먹고 연습만 하실 거 아니에요. 사실 거의 아침에 눈 떠서 이게 직업이니까 이제 실업팀에도 소속돼 있고 국가대표에 소속돼 계시니까 와 근데 그만큼 힘든 일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와 동시에 또 이 가능성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마디 조혜진 선수가 아직 매우 어리기 때문입니다. 올해 정확히 몇 살이죠?
2: 21살입니다.
1: 21살. 네. 와. 그 보통 단거리 선수가 본인의 기량을 가장 꽃피우는 시기는 한 나이대가 어느 정도인가요?
2: 가장 정점인 나이라고 하면은 25에서 27살까지라고 들었습니다.
1: 그러니까 사실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때도 크잖아요.
2: 그렇죠.
1: 예, 신체가 자라는 시기거든요. 20대 초반이면은 저도 군대 정도까지 컸었고 네. 어떠셨어요?
4: 저도 뭐 그때 정도까지는 조금씩 키가 이제 자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피지컬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대를 거는 면도 많을 것 같아요.
2: 네, 이제 그런 가능성을 계속 보아오는 만큼 계속 운동 열심히 하고 확실히 작년에 제어랑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게 작년에는 9월 달에 이런 10초 이때 이런 기록을 뗐다고 하면은 올해는 4월 달부터 그런 기록들을 뛰는 걸 보니까 제 자신한테 되게 신기했어요.
1: 아, 그러면은 약간 그 육상 선수들도 비수기와 이제 주로 몸이 끌어올려지는 수기가 따로 있는 건가요?
2: 보통은 최고 기록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7월 달에서 8월

0: 달이라고
1: 뜨거울 때. 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점 본인의 기량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 트랙 선수 최초로 골든 그랑프리 출전했습니다. 이게 일단 어떤 대회인지가 먼저 궁금할 것 같아요. 김지한 네.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2: 이게 세계육상연맹이 주관하는 국제육상시리즈 골든 레벨 대회고요. 최상위 레벨이 다이아몬드 리브 대회입니다. 이 대회 바로 아랫단계의 권위를 지닌 대회인데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당연히 출전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세계 랭킹 포인트가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상위 랭커들이 누구나 앞다퉈 나가고 싶어하는 대회인데 여기에 나마디 조효진 선수가 한국 트랙 종목 선수로는 처음으로 초청받았습니다.
1: 와.
2: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대회에 나가면서 우리 육상 단거리 역사에 정말 의미 있는 이정표를 출전만으로도 세웠던 나마디 선수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뭐 일단 첫 번째 진출이었기 때문에 결선 진출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 대회에 나가서 정말 그 세계 내로라는 선수들을 직접 만나고 경기가 함께 뛰어본 거잖아요. 어땠나요?
3: 이제 정말 초청됐다고 하는 것부터 저는 정말 큰 영광이었다고 생각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었고 이제 그런 경기장에 들어가서도 이제 그런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몸을 푼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1: 또 그때도 또 앞만 보고 뛴 거 아니에요? 좀 주변 선수들도 보고 그랬어야죠. 아, 이 선수 어떻게 뛰나 이렇게 보면서.
3: 그때는 이제 좀 그런 이제 국내에 있을 때보다의 그런 압박감이 좀 덜하고 이제 좀 그런 좀 긍정적인 긴장감으로 네. 이제 계속 몸을 풀고 시합을 임했다 보니까 그런 배울 점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1: 와, 근데 그 우리가 김구경 선수 인터뷰할 때도 느꼈던 건데 0.01초를 줄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히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 약간 이 단거리 선수들의 삶이 구도자의 삶과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진짜 다다를지 아닐지 모르는 그 점 하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건데 보통 정신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3: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10초 07이라는 기록이 정말 좋은 엄청난 기록이기 때문에 네. 정말 그에 맞춰서도 저도 항상 훈련에 임할 때도 계속 그런 집중력을 계속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1: 그 조혜진 선수를 보면서 아마 그 많은 육상 꿈나무들이 이 꿈을 키우고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체격 조건이 그 육상에 적합한 다문화 가정 선수들이 단거리 인물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분들을 위해서 대신 질문을 드리자면은 육상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접하게 됐는지가 먼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꿈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는지 이 부분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3: 우선 제가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시점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시대회를 나갔었는데 그 시대회에서 이제 1등을 하면서 네. 이제 육상부가 있는 학교의 코치님께서 이제 처음 스카웃을 하셔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1: 아, 그러면 그냥 반 대표로 뛰었다가 학교 대표로 뛰었다가 육상부도 없는데 전혀 아무런 그 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뛴 거군요.
3: 네, 맞습니다.
1: 와, 근데 시대에서 입상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타고남이 있는 거네요.
3: 어때요?
1: 네, 쑥스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그 조혜진 선수가 아역배우 출신이라면서요?
2: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기억이 나는데요. 2016년 벌써 이게 10년 됐네요. 네. 그러니까 KBS 드라마 태양이 후예에서 네, 아역배우로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혹시 그때 영상 한 번씩 보시나요? 어떻게?
3: 네. 옛날 때 이후로 안 봤습니다.
1: 이제 네. 아마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에 입상하자마자 여기저기서 나올 겁니다. 네. 그 모습이. 네. 각오를 일단 단단히 해두시고.
3: 네. 맞습니다.
1: 그럼 아까 그 마저 드렸던 질문을 좀 더 받자면은 이제 육상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3: 정말 이제 육상이라는 스포츠 자체가 정말 고난하고 되게 힘든 스포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정말 그런 좋은 영향으로 좀 건강하게 운동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1: 자, 진짜 건강하고 진짜 딱 그 마인드 네. 마음을 딱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육상연맹도 이렇게 기대주들이 많으니까 요즘 연맹에서 신났을 것 같아요.
2: 네. 아무래도 네. 작년에 워낙 또 좋은 성적들을 우리 선수들이 내다 보니까 뭐 이제 장기 로드맵을 이제 수립을 한 상태에서 뭐 지금 현재 육상연맹이 각종 그 정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뭐 아시안게임뿐만 아니라 2년 뒤에 열릴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까지 특히나 이제 남자 63m 계주 같은 또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을 발휘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집중적으로 육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그 조효진 선수를 비롯해서 단거리 육상 선수들을 응원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다가올 아시안게임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큰데요. 그 멋진 각오와 함께 출사표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3: 정말 지금까지 저를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은 만큼 저의 가능성을 봐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만큼 정말 이번 아시안게임이 다가오는 만큼 정말 금메달이 목표로 이렇게 큰 각오를 가지고 정말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조효진 선수가 열심히 뛰는 만큼 그만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꼭 메달 따면 나와주세요.
3: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조효진 선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지한 기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네,
3: 감사합니다.
1: 네, 스포츠 스포츠가 준비한 6월 초대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저녁 8시 반에 뵙죠.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오늘 경북 경산과 예천, 대구 군위군에 올드라 첫 폭염주의보도 내려졌고요. 또 영월이나 이천, 청주가 낮 기온이 34도를 넘어섰습니다. 서울도 32.8도까지 올라서 전국 곳곳이 더웠는데 당분간 이런 기온 분포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1도, 전국이 18도에서 22도 분포가 되겠고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광주가 31, 대구 33도, 세종 대전 30, 강릉 부산 28도, 제주 26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3도까지 올라서 불볕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더위 속에 오늘과 내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돌풍,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해 요란하게 지나겠습니다. 현재에도 곳곳에 소나기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존 농도도 좋지 않은데요. 서울, 경기, 충남 등 중부지방 중심으로 오존 농도가 오늘 계속 저녁이 돼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밤 서울은 일시적으로 대기질도 탁하겠습니다. 내일 오후가 되면 자외선 지수도 대부분 높거나 매우 높겠고 오늘처럼 오존 농도도 일시적으로 나빠지겠습니다. 단오이자 금요일인 모레는 제주와 전남, 경남에 비해보 있고요. 중부지방 대부분 경북은 소나기가 금요일에 지나겠습니다. 토요일은 전국에 비 오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0: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지방선거 부실관리 정황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구청 관계자들의 대화방 전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1년 번호가 없는 예비투표제를 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 이 투표지엔 1년 번호를 손으로라도 써 넣어야 했지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아예 번호를 매기지 않은 투표지가 실제로 사용됐습니다. 단독 보도 먼저 이도윤 기자입니다.
2: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선관위 관계자와 구청 관계자들이 소통하는 단체 대화방에 투표용지 부족 사실이 오후 1시 29분 잠실 사동투표소 세 곳에서 처음 보고됩니다. 용지는 점점 바닥났고 민원이 심하다, 주민들이 항의한다, 급하다, 다급한 지원 요청이 이어집니다. 결국 오후 4시 40분쯤 여기저기서 투표 중단이 속출합니다. 투표용지를 서로 빌리고 빌려주는 혼돈 속에서 오후 5시 13분 1년 번호 없이 투표용지를 배부하란 지시가 내려옵니다. 투표용지의 수량과 배부처를 관리하는 데 쓰이는 1년 번호는 기표 전 때내 선관위가 별도 보관하는 게 원칙입니다. 투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정식 투표용지가 아닌 예비용지가 번호 없이 그대로 사용된 겁니다.
3: 무번호 투표용지에 1년 번호를 어떻게 작성해야
4: 하는지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3: 잊지 않아서
2: 정식 투표용지는 떨어졌고 유권자들은 밀려드는 혼란한 상황. 선관위 관계자가 단체 대화방에 등장한 건 6시간 동안 단 7차례 뿐이었습니다. 확인 중, 모니터링 중이란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0: 네, 이렇게 번호가 없는 투표지가 사용됐다는 사실은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무번호 투표지는 향후 정당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지만 선관위는 무번호 투표지를 몇 장이나 썼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5: 송파구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60여 종 분량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당시 상황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선관위 관계자가 1년 번호 없는 투표용지에 수기로 번호를 적어 각 투표소에 배부하고 있었는데 곳곳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이 작업이 지연됐고 결국 수기 번호도 없이 투표용지를 배부했다는 겁니다. 이 무번호 투표용지는 유권자들에게 전달돼 실제 투표에 쓰였는데 투표용지에서는 1년 번호란이 절취돼 배부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자신의 투표용지에 번호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1년 번호가 없으면 투표용지가 제대로 교부됐는지 교차 검증이 어려워지고 법적 하자로 인정되면 해당 표의 유무효 시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무결성이 담보되어야지만이 절차의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큰 흠결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5: 하지만 선관위는 실제 무번호 투표용지가 몇 장이나 투표에 쓰였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1년 번호는 투표에 쓰인 용지 매수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일 뿐이라며 무번호 투표용지는 정규 투표용지와 효력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0: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한 혼란은 투표지를 적게 찍은 것뿐만 아니라 배분과 후속 대처까지 모두 엉망이었기 때문이라는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투표지가 모자랐던 곳들도 인쇄량을 크게 줄인 건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전국 투표지 인쇄 현황을 입수해 단독 보도합니다.
7: 지금 하면은 유효하다는 보장이 있어요.
8: 투표지가 부족해 추가 공급받았던 투표소는 전국 35개 자치구 91곳입니다. 투표지를 얼마나 줄였길래 부족했나 인쇄 현황을 봤더니 이 가운데 13개 자치구는 선거 인수의 60% 이상을 찍었습니다. 선관위 지침인 50%보다 많이, 지난 선거보다 적게 찍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전국 현황을 봐도 절반 정도는 지난 대선 때처럼 60% 이상을 인쇄했습니다. 그럼 왜 이번만 투표 일시 중단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을까?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부족이 과거에도 선거 때마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비용지로 해결해 왔는데 대선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투표지가 7장이나 되니 예비용지에 번호 부여하고 조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또 과거에도 적당히 투표지 배분했다 임기응변 대처에도 큰 문제 없다 보니 이번 역시 체계적 매뉴얼 준비도 인력 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예견한 매뉴얼 자체가 없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왕좌왕이
8: 결국 선관위 관행에 뿌리 깊은 문제가 있었던 건데 선관위는 투표지 인쇄 부족만 탓하고 있습니다.
9: 이번 사태의 원인이 배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선관위의 무능에 있었다고 왜 이런 실패를 빚었는지 철저히 따질 예정입니다.
8: 선관위는 사전투표 불신이 확산해 예상보다 본투표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결국 외부 문제란 건데 선관위 진상규명위는 노태학 당시 중앙선관위원장도 이번 사태 이후에야 투표지 인쇄 축소 지침을 안 걸로 조사됐다고 내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0: 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톱스타 3명이 오늘 모두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첫 경기부터 해트트릭을 터뜨리며 축구사를 다시 썼습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0: 눈물을 흘리는 아르헨티나 관중들. 여섯 번이나 월드컵에 출전한 메시를 향한 뜨거운 눈물 속 경기는 시작됐습니다. 전반 17분 메시의 전매특허 왼발 가마차기 골은 자축을 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필드 플레이어 전원이 중앙선 아래에서 수비하던 알제리의 골문을 여는데 단 5초면 충분했습니다. 후반 15분 마칼리스테르의 중거리 슈팅이 골키퍼를 맞고 나오자 한 발 빠른 움직임으로 가볍게 밀어 넣었습니다. 프랑스의 전설 지네딘 지단은 자신의 아들인 알제리 골키퍼 루카 지단의 데뷔전을 씁쓸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39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메시의 질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반 31분에도 골문 아래에 낮게 꽂히는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영원한 라이벌 포르투갈의 호날두 기록을 갈아치운 월드컵 역사상 최고령 해트트릭. 동료에게 패스해 알제리 수비수를 떨쳐냈고 잠시 헐구어진 틈을 노려 허를 찔렀습니다. 200번째 A매치 경기에서 월드컵 통산 16골을 기록하며 독일의 클로제와 최다 골 동률까지 이뤄냈습니다.
1: 저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경기를 즐깁니다. 저는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하고 경쟁하는 것도 즐깁니다. 리오넬 메시.
0: 각종 월드컵 기록을 새로 써내려간 메시는 자신이 왜 이 시대의 축구 황제인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입니다.
2: 메시를 이어 다음 축구 황제 자리를 노리는 프랑스의 음바페도 세네갈을 상대로 두 골을 넣었습니다. 프랑스는 24년 전 한일 월드컵 때 당한 패배를 서륙했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3: 2002 한일 월드컵에서 프랑스는 식민지로 점령했던 세네갈에 1-0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예선 탈락의 수모를 겪었습니다. 24년 만에 리턴 매치도 전반은 세네갈의 역습이 매서웠는데 특히 전반 추가 시간에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사르의 슛이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4: 결정적인 기회였는데요. 야, 이 찬스를 하늘로 날립니다.
3: 이 사이 음바페는 좀처럼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지만
4: 스스로도 손가락으로 요만큼 짧았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3: 후반 21분 올리셰의 마법 같은 패스를 감각적인 슈팅으로 연결해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교체 투입된 바르콜라가 그라운드를 밟자마자 빠른 침투로 득점을 올렸습니다. 세네갈도 후반 추가 시간 만회 골을 넣었지만 음바페는 곧바로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슈팅으로 추격 의지를 꺾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월드컵 14호이자 프랑스 통산 최다 골 기록까지 갈아치우는 골이었습니다.
1: 프랑스 대표팀의 새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
3: 축구 황제 등극을 준비하는 음바페의 지휘 아래 프랑스는 우승을 향한 순조로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2: 압도적인 득점력과 파괴력을 가진 노르웨이의 홀란도 자신의 별명이 왜 괴물인지를 증명했습니다. 월드컵 데뷔전에서 두 골을 넣으며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28년 만에 월드컵 무대에 울려 퍼진 노르웨이 국가를 부르는 괴물 공격수 홀란. 마침내 밟은 북중미 땅, 홀란은 행풀이 하듯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측면에서 낮게 깔린 크로스에 왼발을 갖다 대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6: 슈퍼스타의 존재감은 이런 것입니다.
5: 노르웨이가 28년 만에 월드컵 골문을 가는 지 10분. 이라크 역시 무려 40년 만에 나온 득점으로 맞불을 넣습니다.
6: 40년 만에 맞보는 골만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5: 하지만 동점의 긴장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라크 수비수가 골키퍼에게 건넨 패스가 짧았고 홀란이 가로채기 득점을 기록하며 4분 만에 역전합니다.
7: 아, 이렇게 되면 이라크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지겠습니다.
5: 홀란의 활약에 경기는 순식간에 노르웨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후반 31분 수비수 웨스티고르의 헤딩골이 터지며 격차를 벌렸고 경기 종료 직전에는 이라크의 자책골까지 나오며 4-1 대승을 거뒀습니다.
1: 다음 경기에 집중해야죠. 물론 행복하긴 합니다. 침착해야 합니다. 엘링
5: 홀란이 이끄는 노르웨이는 27일 음바페의 프랑스를 상대해 세계 최고 골잡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KBS 뉴스 김옥찬입니다.

0: 우리 대표팀은 모레 멕시코와의 대결을 앞두고 비공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 훈련장에 불법 드론이 떴습니다. 다행히 전술이 유출되진 않았고 현재 경찰이 드론을 날린 남성 두 명을 쫓고 있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1: 대표팀은 조별리그 2차전을 대비해 비공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 초반 선수들이 준비 운동을 하던 중 훈련장 상공에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정체불명의 불법 드론이었습니다. 대표팀 보안 요원의 연락을 받은 멕시코군 드론 차단 요원이 전파를 발사해 드론은 훈련장 인근으로 추락했습니다. 드론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경찰과 군 병력 등이 추락 지점으로 이동했지만 조종자로 추정되는 외국인 남성 2명은 이미 드론을 회수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들의 국적 등 정확한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본격 훈련 전이었기 때문에 전술 노출 등의 피해는 없었고 선수단 전원은 훈련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2: 워밍업 훈련 중이라 크게 선수단 훈련 분위기에는 영향은 없었습니다.
3: 축구 대표팀 언론 이들의 담당과
1: 이들의 장면은 대표팀이 훈련을 위해 촬영하고 있던 영상에 담겼지만 드론을 누가 또 어떤 목적으로 띄웠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4: 전력이 노출을 최대한 더 시키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3: KBS 월드컵
4: FIFA에서 각 팀에 대한 전력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좀 강화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1: 대표팀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멕시코 경찰은 신원 특정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5: 한편 우리의 2차전 상대 멕시코도 드디어 결전지인 과달라하라에 입성했습니다. 현지 수많은 팬들이 멕시코 대표팀을 맞이하며 매운맛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김화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멕시코 선수단은 결전지 과달라하라로 이동하는 당일 오전까지도 우중훈련에 매진하며 막판 담금질을 이어갔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멕시코 시티를 떠나는 과정이 현지 방송에 생중계될 정도로 2차전을 앞둔 멕시코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대표팀을 맞이하는 과달라하라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7: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멕시코 대표팀이 과달라하라에서 묵는 호텔 앞인데요. 선수들이 도착하기 3시간 전부터 이렇게 많은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6: 선수들을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 팬들은 마치 우리의 꼭지점 댄스를 연상시키는 단체 군무로 흥을 돋우고 휘날리는 멕시코 국기 위로 초록색 홍염까지 터뜨리며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리아치 악단의 환대 속 선수단이 도착하자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떠나지 않는 팬들의 화답하기 위해 호텔 밖으로 걸어나온 멕시코 선수단. 팀의 정신적 지주 오초아부터 월드컵 1호 골의 주인공 히뉴네스까지 화끈한 팬서비스로 과달라하라의 밤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8: 멕시코 과달라 홈에서 열리는 월드컵의 분위기가 너무 환상적이에요. 선수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젯 멘도자.
9: 멕시코 그리고 대한민국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6: 홈팬들의 폭발적인 응원 속에 사기를 끌어올린 멕시코 대표팀은 이 열기를 한국전 승리로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5: 이렇게 멕시코 홈에서 치러지는 2차전은 열광적인 응원 압박에 더불어 날씨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우기에 접어든 현지에선 밤마다 비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이준희 기자입니다.
10: 마치 재난 현장을 방불케 하는 이 영상은 불과 사흘 전 과달라하라의 모습입니다. 갑작스레 퍼부은 엄청난 폭우로 인해 시내 도로는 순식간에 침수가 됐습니다. 현지 뉴스에서도 월드컵 기간 중 쏟아진 폭풍우는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11: 정말 엄청난 폭풍입니다. 이곳 과달라하라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차량 통행 마비, 침수, 가로수 전도, 전력 및 인터넷 서비스 마비 등을 유발한 폭풍이었습니다. 멕시코의 이마의 뉴스.
10: 현재 우기인 이곳 과달라하라는 한낮엔 이렇게 화창하다가도 해가 지기만 하면 날씨가 180도 돌변하기 일쑤입니다. 변화무쌍한 날씨가 경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피파도 멕시코 기상청과 함께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2: Con la FIFA,
3: FIFA
11: 측은 몇 주 전부터 멕시코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들과 긴밀하게 실시간 대책 회의를 하고 경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상 전망과 돌발 상황 대응 프로토콜을 지속적으로 공유합니다.
10: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멕시코전이 열리는 과달라라 스타디움은 배수 시설이 완벽한 경기장이라는 겁니다. 한편 경기 당일 과달라라 지역엔 휴교령이 내려졌고 2차전 티켓 가격은 400만 원을 이미 훌쩍 넘기는 등 열광적이고 일방적인 현지 분위기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과달라라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5: 이렇게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우리 대표팀 필승 전술을 더 정교하게 준비해야 할 텐데요. 체코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공식을 멕시코전에서도 다시 꺼낼 수 있을지 신익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12: 체코를 상대로 황인범은 수비 사이로 찔러온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 뒷공간으로 순식간에 파고들어 득점했습니다. 체코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수 사이의 공간, 이른바 하프 스페이스를 정확히 침투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어 역전 골도 같은 원리였습니다. 백승호의 로빙 패스를 받은 황인범이 오른쪽으로 빠르게 크로스를 올렸고 오현규가 왼발 논스톱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번에도 시작은 수비와 수비 사이 하프스페이스 침투였습니다.
13: 빌드업하는 상황에 이강인 선수가 저희 하프스페이스에서 좀 더 더 자리를 지켜달라는 주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상황이 끝나면은 오버로드 반대쪽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14: 하프스페이스는 골대를 중심으로 중앙과 측면 사이의 공간을 말합니다.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수가 나눠서 맞는 경계선인데 이 압박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간격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체코전 두 골 모두 바로 이 공간에서 나왔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역별로 55% 이상 공을 터치한 팀을 표시했습니다. 체코 진영 양쪽 하프 스페이스를 6곳으로 나눴는데 단 한 곳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했습니다.
12: 멕시코의 수비 중심 세사르 몬테스가 이번 경기에 빠집니다. 수비 조직의 핵심이 빠진 만큼 하프 스페이스의 균열이 체코전보다 오히려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빌드업 단계에서 흔들린다면 역습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체코전에서 검증된 하프 스페이스 침투. 멕시코전에서도 또 한 번 신의 한 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5: KBS 이영표 해설위원도 멕시코전 승리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힘과 높이를 앞세워야 한다고 했는데요. 과달라라에서 박선우 기자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15: 이영표 위원은 1차전 상대 체코가 위압감을 줬듯이 이제는 우리가 힘과 높이의 우위를 앞세워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멕시코의 김민재라 불리는 장신 수비수 몬테스가 1차전 퇴장으로 결정하는 틈을 놓치지 않고 공략해야 한다는 겁니다.
16: 후반에 또 조규성 선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세트피스 상황에서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5: 체코전 역전골로 자신감을 채운 오연규를 최전방에 세우고 여전히 위협적인 손흥민을 왼쪽 측면에 배치하면 두 선수가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6: 손흥민 선수와 만약에 오연규 선수가 경기장 안에서 같이 만약에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 이영표 의원이 꼽은 경계대사는 대회 1호 득점자이자 호날두를 제치고 사우디리그 득점왕에 오른 키뇨네스입니다.
16: 뒤쪽에서 뭐 이한범 선수라든가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적절하게 오른쪽에 서령우 선수를 좀 커버링을 해주고 도와주면서 그쪽 공간에서의 이 키뇨네스 선수의 영향력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 멕시코는 조 1위를 차지해 16강전까지 멕시코시티에서 치르겠다는 구상이라 우리에게 지면 계획이 흐트러집니다.
17: 홈팬들 앞에서 조급해질 수 있는 멕시코를 압박할 전략이 대표팀에 필요해 보입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5: 오늘은 세계 최고의 축구 별들이 골잔치를 벌였죠. 그 활약상 오늘의 월드컵으로 정리했습니다.
18: 기회는 충분히 만들 시간이 됩니다.
19: 부재! 그러나!
3: 수치의 기세를 거꾸로 씁니다.
18: 음바페입니다. 프랑스의 주장 킬리안 음바페입니다.
3: 역시 슈퍼스타. 분위기 넘어가려고 할 때 거의 멱살 틀어지고 나요.
18: 지금 이 슈팅은 프랑스 월드컵 역사에 남을 만한 슈팅이고요.
3: 네.
18: 이렇게 되면서 음바페는 프랑스 올리세
3: 왼발 올리세 나왔습니다. 들어가 멘디 맞고 나갑니다. 멘디 선가.
18: 지금은 쿤데의 압박으로부터 시작이 된 공격이었습니다.
3: 네.
18: 여기서 볼터치가 좀 길자 쿤데가 압박을 잘 해냈고요. 순간적으로 올리세에게 기회가.
19: 리오넬 메시의 마지막 그 화려한 탱고 첫 스텝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겠습니다. 아, 켄자시티 스타디움. 여기가
18: 방금 메시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았는데요.
19: 자, 잡았어. 메시가
18: 찬스예요.
19: 자, 메시 찬스.
18: 돌리면 골이에요.
19: 리오넬 메시 선취 득점. 정말 17분입니다.
18: 수비에서 볼 한번 받았는데 그게 골로 연결되는 아르헨티나의 파워입니다.
19: 메시 다시 뒤로
18: 주고 메시
19: 메시
18: 아르헨티나 공격은 메시로 시작했다가 메시로 끝나네요.
19: 왼쪽으로 와 홀란드 들어가는
18: 왼발 사이쪽
19: 가운데 갑니다.
18: 골! 홀란드 슈퍼스타의 존재감을 잃어버립니다.
14: 공격이 곧바로 나왔고요. 득점의 주인공은 노르웨이의 미들맨 홀란드입니다.
18: 그렇습니다. 아 본인이
14: 웬만한 몸싸움은 그냥 넘어가는 편인데. 오! 2호 골.
18: 예.
14: 준비하기 때문에요.
18: 네, 치열한 몸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14: 그체크드 적중입니다.
18: 올라갑니다. 여기서 주심의 휘슬이 울립니다.
14: 경기 결과는 노르웨이가 4-1로 크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19: 역시 헤트트릭으로 3-0으로 승리합니다.
18: 네, 이보다 좋은 출발은 없다.
0: 새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곳이 결정됐습니다. 2038년까지 경북 영덕군에 원전 2기가 들어섭니다. 국내 최초의 소형 모듈 원전 부지론 부산 기장군이 선정됐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20: 우리나라 33번째, 34번째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후보 부지는 경북 영덕군입니다. 최대 출력 1.4기가와트 원자로 2기, 60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부지 선정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규 원전 후보지가 정해진 건 14년 만의 일입니다. 경북 영덕군은 14년 전에도 원전 부지로 선정됐지만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백지화됐습니다. 그 사이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 센터 등의 등장으로 전력의 값어치는 올라갔습니다.
21: 에너지 대전환은 AI 대전환과 함께 대한민국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핵심 과제입니다. 기후부는 에너지 대전환의 미래를 현재 진행 중인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20: 우리나라 최초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부지로는 부산 기장군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 과정에선 지자체가 지방의회에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도록 해서 주민들 뜻을 사전에 반영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선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2: 어떤 영향을 주민들이 받게 될 건지 주변의
23: 박혜령 영덕 핵발전소 반대 범국민연대 대외협력국장
22: 공론화되지 않았고요.
20: 한수원은 SMR 한기는 2035년, 대형 원전 2기는 각각 2037년과 2038년 완공한다는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0: 이번에 더 관심이 가는 건 규모가 작은 미니 원전 SMR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 소형 원전이 왜 중요한지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24: 거대한 콘크리트 돔 구조물이 바닷가에 바짝 붙은 모습.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원전의 전형입니다. 두께 1m가 넘는 격납벽으로 원자로를 둘러싸고 바닷물을 끌어와 냉각수로 씁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은 전혀 다릅니다. 일단 훨씬 작습니다. 대체로 기존 원전의 수십 분의 1 수준입니다. 원자로 가압기, 냉각펌프 등 대형 원전의 주요 설비를 금속재 원자로 용기 안에 일체형으로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크기가 작으니 입지 선정이 자유로워집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대피 구역을 최대 10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원자로를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만들어 공기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공급의 판을 바꿀 거란 기대를 키웁니다.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AI 데이터 센터에 SMR을 붙여짓자는 구상 등이 나옵니다. 구글, 오픈AI 등 주요 AI 기업은 앞다투어 SMR 회사에 투자하거나 계약하고 있습니다.
1: Not only will they be safer, but they can be built much faster.
23: SMR은 더 안전하고 훨씬 빠르게 지을 수 있고 메가와트당 건설비를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크리스 베르크.
24: 아직은 이론적 관측입니다. 실제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인하는 실증이 필요합니다. 개발 단계인 한국형 SMR을 수출하기 위해서도 국내 건설 이력은 필수입니다.
2: 원자력이라는 게 아무래도 인증이 필요하니까 먼저 우리가 지어서
23: 박군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2: 구매해라 하는 게 우선이겠죠.
24: 지금까지 SMR로 실제 전력을 생산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정도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23: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며 목표 수준인 2%를 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쟁이 끝나더라도 물가 상방 압력이 상당하다며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3%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인철 경제부총리가 국제유가 하락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지만 최고 가격제 종료 시기 등에 대해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군사시설 규제를 완화해 접경지 주변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통제선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도 추진합니다. 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오늘부터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완화돼 새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감액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거점 국립대학 3곳을 지정해 집중 투자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3개 대학은 학교당 약 1천억 원 내외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 규모가 9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 원고는 1,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종료 이후에도 오랜 기간 정산되지 않거나 반납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5,205억 원을 찾아내 국고로 수납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보조사업 종료 이후 장기간 정산되지 않거나 반납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을 2024년부터 정리해오고 있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강북 삼성병원 기업정신의학센터 김세희 교수와 얘기 나눕니다. 김 교수는 10여 년째 달리기를 이어오며 이제는 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대에 완주하는 실력자가 됐는데요. 하지만 첫 마라톤을 마친 뒤에는 다시는 달리지 않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든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달리기가 일상이 됐고 달리기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물론 타인의 이야기도 더 깊이 듣게 됐다고 하는데요.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갈 힘, 전진의 에너지를 달리기에서 얻는다는 사람, 달리기를 긍정적인 중독이라고 말하는 김세희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세희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세계 6대 마라톤을 다 출전하셨더라고요.
1: 예, 그 뭐 막 이걸 다 뛰어야겠다 결정해서 뛴 건 아니고 달린 세월이 길다 보니까 이제 국내 마라톤 뛰어 보니까 뭐 해외 마라톤도 있다더라.
0: 근데 요즘 신청도 어렵다 그러던데요.
1: 제가 달릴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예, 저는 그냥 예, 한산하던 때.
0: 이야. 그러니까 그 6대 마라톤 하면은 이제 보스턴 마라톤, 예. 또 런던, 또 도쿄, 네. 또 뉴욕, 또 어디 있죠?
1: 베를린, 시카고.
0: 네. 아, 네. 거기를 다. 그러니까 세계 여행을 마라톤으로 이렇게.
1: 어쩌다 보니까.
0: 그중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대회는 어디가 있었을까요?
1: 아, 실제로 근데 이제 각 대회마다 이제 네. 낯선 곳이고 또 되게 여러 인종이 서로 다른 생김새, 뭐 키도 다 다르고 저는 진짜 가면 완전 쪼꼬미거든요. 네. 막 언어도 다르고 이런 환경에서 뛰는 게 다 각자 이제 색달라서 이 대회마다 다 기억이 나기는 해요.
0: 네.
1: 그 보스턴 마라톤은 또 마라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유명한 데고 송기정 감독님이 이제 우리나라 네. 선수들 데리고 나가서 뛰셨던 대회고 또 런던 마라톤 또 아름답고 베를린은 또 어떤 그 기록의 산실 주로가 기록이 잘 나와서 아. 유명하고요. 시카고는 또 바람의 도시고
0: 네.
1: 뉴욕은 또 그 어마어마한 그 응원 열기 또 러너들이 엄청 정말 그 흥분돼서 뛰는 그 분위기가 또 색다르고 도쿄 같은 경우는 가깝고 또 그렇지만 일본 이제 시민 러너들이 아주 많고
0: 네네.
1: 그런 것들이 이제 인상적이어서 다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 서울국제마라톤 제일 좋아합니다.
0: 아, 국내 마라톤하고 좀 외국 나가면은 마라톤 대회 분위기가 좀 차이가 있어요?
1: 네, 일단 좀 자유롭고 예. 그리고 이제 제한 시간이 길어요. 그냥 걸어서 완주해도 돼요.
0: 외국은 좀 여유가 있구나.
1: 아, 네. 그냥 그날 예. 하루는 그냥 도시 전체가 그냥 축제가 돼서 뉴욕 마라톤 같은 경우는 그냥 밤이 되어서 불이 다 꺼지고 어둑어둑해져도 끝까지 그 러너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것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0: 네네. 참 저는 평생 해보지 못할 경험을 하신 선생님이시네요. 저 마라톤만 뛰신 게 아니더라고요. 산길도 뛰시더라고요. 산악 마라톤도 하시고.
1: 예. 네네. 맞습니다.
0: 그 마라톤하고 트레일러닝은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1: 네. 많이 다르고

0: 대자연 속의 산이나 이런 오솔길, 초원 이런 이제 트레일 지역을 달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트랙이나 아니면 트레드밀에서 뛰면은 좀 지루할 수 있는데
1: 네.
0: 이런 숲길이나 산을 찾아 달리면 그 은근한 오르막 또 이제 돌뿌리 그래서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 산길이 풍광에 굉장히 변화가 많기 때문에
1: 네.
0: 오히려 주변을 살피고 달리기 때문에 딴 생각하지 않고 달리기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더 고요해집니다.
1: 네.
0: 그래서 또 이제 트랙 달리거나 도로에서 달릴 때는 뭐 400m마다 1km마다 시계를 잡고 보지만 산길에서는 그렇게 하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로지 몸의 감각에 좀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달리는 속도나 기록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와지는 템포에 맞춰서 달리게 되거든요.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대회, 마라톤 대회는 도로에서 무리를 이루어서 달리면서 좀 막자지껄한 맛이 있는데 숲에서 달릴 때는 길이 좁기 때문에 뭐 많아야 두세 명 이렇게 짝지어서 달리게 되면 그 달리는 배경이 자연 속이어서 그런지 지금 여기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몰입감이 좀 커지고 평온해지는 네. 즐거움이 있습니다.
1: 달리는 맛이 또 다른가 봐요. 예,
0: 예 맞아요.
1: 롯데월드타워 123층인데 전 아직 꼭대기에 못 가봤는데 거기 달리기 대회도 나가셨다고요?
0: 어, 맞아요. 123층 달리기 대회는 그때 마침 롯데월드타워가 개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마라톤 훈련을 하다 보면 계단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세 훈련을 하기도 하고 힘든 중에도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단 훈련을 많이 하는데 기회가 돼서 한번 구경도 해볼까? 타워 구경도 해볼까?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1: 얼마나 걸렸어요? 기록이
0: 23분 정도 야. 걸렸던 것 같아요.
1: 예. 123층을. 아,
0: 나중에는 대단하십니다. 이제 막 예. 내가 올라가는지 계단이 나를 스쳐 지나가는지 이제 무아지경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1: 평시보다 훨씬 힘들 거 아니에요?
0: 숨이 많이 차요. 예, 예. 숨이 많이 찬데 또 대신에 이제 금방 올라가니까요.
1: 예. 지금 이제 뭐 15년 정도 된 뭐 그 마라토너가 되셨단 말이에요.
0: 네, 네.
1: 최고 기록은 처음에 뛰었을 때 5시간
0: 1분?
1: 1분이라고 네. 하셨죠. 지금은 최고 기록 얼마?
0: 지금 최고 기록은 3시간 7분 30초인데요.
1: 와, 무지 잘 뛰는 거 아닙니까? 3시간 7분 정도면은?
0: 저 같은 체격에 예, 그 정도 뛰면 예, 제가 생각해도 잘 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너무 평온하게 말씀하셔서. 원래 달리기 잘하셨어요?
0: 아닙니다. 저는 100m 아무리 빨리 달려도 뭐 21초, 23초 나오고
1: 그 정도면은
0: 예, 저기
1: 하위권인데요.
0: 네, 느려요. 그
1: 저 예전에 100m 기록 저 17초까지 뛰었던 사람인데.
0: 네. 네, 저는 17초도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1: 근데 마라톤이 된다는 거군요.
0: 그렇죠. 예. 저는 이제 피지컬로 뛰는 건 아니고 예, 예. 마음으로 달리기 때문에 이게 힘든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1: 이야.
0: 비법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3시간 7분 기록이 나오려면 100m를 몇 초의 속도로 계속 뛰어야 되는 거예요?
0: 이제 26초 정도로 계속 뛰는 거죠.
1: 와.
0: 그러니까 이제 한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뛰는 거기는 했어요.
1: 네. 대단하십니다. 100m 기록이 21초, 22초라는데 마라톤을 3시간 7분에 뛰셨다고 하니까 잘 못 뛰는 분들도 이거 나도
0: 하실 수 있습니다.
1: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아, 헛된 또 희망을 또 품게 되지
0: 아닙니다,
1: 않나
0: 아닙니다.
1: 싶어가지고요. 예,
0: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를 터득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지금 이제 달리기가 뭐 신체적으로 여러 효과가 있습니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서 실제로 달리기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신질환들이 있습니까? 예.
0: 실제로 네. 그 거의 모든 질환에 도움이 되고요. 질환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마음 상태를 개선하는데 달리기는 할 수만 있으면 예, 할 수만 있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조금 더 의미가 있었던 경우는 공황 증상 겪으시는 분들인데 공황 증상 겪으시는 분들 중에도 달리기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하고 계신 운동 있는지 물어보고

0: 그래서 그 하고 계신 달리기를 조금 더 그 공황장애 치료하는 데 맞춰서 좀 변형해서 치료법으로 이용하기도 해요.
1: 근데 공황 증상이 오면 실제로 막 심장이 더 빨리 뛰고 막 숨 차고 이런 상황인데 달리기를 그거 할 수 있을까? 달리기 하면 또 숨 차잖아요.
0: 어, 맞아요. 예. 이제 가장 힘든 게 숨 차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불안해지고 이러다 죽지 않을까? 또 이 증상이 언제 다시 오지 않을까? 이게 이제 공황장애의 가장 힘든 점인데 저희가 노출 치료라 그래서 그 힘든 상황에 일부러 노출을 해보고 괜찮네. 아. 지나가네를 경험하는 게 이제 치료의 핵심 포인트인데 네네. 달리기를 할 때는 심박수가 올라가고 숨이 차도 불안해지진 않거든요. 아, 내가 이거 뛰고 있으니까 숨이 차고 심박수가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달리면서 오히려 뭐 한 20분 워밍업 하고 뭐 한 30초 빠르게 달리고 뭐 100m 질주하고 뭐 한 30초 쉰다든지 이렇게 한 10번 정도 하고 나면 그 심박이 올라가는 상황에 자꾸 노출을 해보고 다시 심박이 낮아지는 걸 경험하면서 실제로 이제 심박이 변화가 생기는데 안정화하는데 실제로 생체학적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심리적으로도 아, 호흡이 가빠지지만 다시 가라앉는구나. 괜찮아지겠지. 이걸 경험하면서 이제 증상이 생겨도 지나갈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약을 먹지 않아도 되겠구나. 약을 끊는데 이제 도움이 많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
1: 아, 이 숨 가쁜 상황이 지속되는 거는 아니야.
0: 예. 지나가는구나.
1: 지나갈 거야. 네. 그런 거를 경험을 해보는 거, 신체적으로. 네.
0: 자기 스스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1: 네. 근데 사실 달리기는 되게 동적인 그런 거고요. 명상은 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리기가 명상이 된다고요?
0: 네, 예. 보통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면 이제 명상을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나라는 주체가 어떤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감정,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주시하고 응시할 수 있는 게 명상인데요. 달리기는 계속 지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잡념이 들어오지 않게 내 네. 마음의 상태를 쭉 주시하면서 내면에 질문하고 응답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동적 명상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명상 뭐 이제 뭐 요가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하잖아요. 이렇게 잠깐씩 하면 왜 이렇게 잡생각이 많이 드는지. 아. 어? 그 오히려 뛸 때는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0: 오, 맞아요. 이제 예. 현대인은 빠른 템포에 익숙해져 있고 찰나라도 좀 지루한 순간이 있으면 좀 견디기가 어려운데 현대인은 실은 그 정적 명상이 잘 맞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바라보고 있으면 온갖 잡념이 들어오고 앞으로 해야 될 일, 뭐 해야 될 거 이런 거 생각이 이제 파고들어 오는데 동적 명상 특히 달리기 같은 경우는 뭐 분당 80회에서 100회 정도로 팔치기하고 다리를 도약하기 때문에 그 빠른 템포로 움직이면서 오히려 몸의 느낌에 집중하고 있으면 잡념이 들지 않고 고요하고 정적인 상태,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예. 되기는 합니다.
1: 그러면은 진짜 내가 달리면서 좀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싶어, 동적 명상을 하고 싶어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 접근법을 좀 알려주세요.
0: 몸의 느낌에 집중하면서 달려보세요. 발이 땅에 착지되는 느낌, 양팔을 흔드는 동작, 숨이 찬 느낌, 땀방울이 흐르는 감각, 이렇게 몸의 변화를 느끼고 바라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복잡한 잡념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어요. 신체 감각을 주시하면서 또 이 신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마음의 느낌을 또 알아채 보시면 좋은데요. 아직 할만하네? 아, 좀 힘들다? 버겁다? 오늘 그만할까?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를 바라보면서 감정과 나를 구분해보고 그리고 아, 이 힘든 상태를 내가 얼마나 지속할까? 언제 어떻게 멈춰볼까?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면서 마음의 느낌을 바라보고 내면의 대화를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건 달릴 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출퇴근길에 지하철에서 뭐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내 마음의 감정을 주시하고 주시하는 그 상태로 움직여보고 또 신체 감각에 집중해보시고

0: 이면 이 동적 명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1: 네. 계속 나를 들여다봐야 되네요. 뭐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0: 네. 하루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으시면 그 스스로에 대해서 믿음도 생기고 불안한 것들을 좀 보내버릴 수 있고 하루에 좀 마음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실 거예요.
1: 실제로 달리기가 약물을 대체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나요?
0: 예,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주당 150분 정도 숨찬 운동, 이게 숨찬 운동이라 그러면 대화는 가능한데 좀 숨은 좀 찬 요런 강도를 예. 말해요. 심박 영역으로는 뭐 한 존 2에서 존 3 정도 되는데 주당 150분 정도 이런 유산소 운동, 달리기를 포함해서요. 운동을 하게 되면 한 경도 우울증 정도는 약물 치료를 이제 대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달리기는 이제 양측성 운동인데 저희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제 트라우마 치료를 하는 방법 중에 EMDR이라고 양측성 안구 운동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1: 그럼 또 EMDR이요?
0: 예.
1: 안구 눈 운동을 한다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이제 환자분이 앉아 계시고 치료자의 손을 따라서 좌우로 눈동자를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눈을 움직이다 보면
1: 제가 예전에 속독 학원을 다녔어요. 어렸을 때 그 속독 학원에서 처음에 하는 게 왼쪽 오른쪽에서 눈알을 갖다 계속 굴리는 그거거든요.
0: 예, 맞습니다. 아마 같은 효과일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좌우측으로 교차되는 신체 자극 정보가 뇌의 영역도 좌우측으로 교차되고 자극되고 활성화되면서 뭔가 잊고 싶은 기억, 뭔가 불안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개선을 시켜줘요.
1: 네네.
0: 뇌의 다른 영역이 활성화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달리기는 실은 분당 뭐 80회, 100회 사이로 양발 교차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양측성 자극 운동이 실은 돼서 다른 유산소 운동에 비해서 어떤 잡념을 없애고 불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자극을 번갈아서 계속 주는
0: 이런 리드미컬한
1: 것이
0: 리드미컬한 운동들이요.
1: 그렇군요. 우리 뇌에 굉장히

0: 는 그 뇌에 신호 전달을 해주는 시냅스라고 하는 부분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 뇌 영양인자라고 해서 BDNF라고 하는 그러니까 뇌의 신경세포가 좋아지는 거죠.
1: 네.
0: 이런 영양성분도 달리기를 할 때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뇌 인지기능 강화에 도움이 많이 돼서 요즘에는 또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서 달리기를 해라 이런 얘기도 네. 있습니다.
1: 사실 요즘 달리기가 엄청난 열풍이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럼 달리기가 만능이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과유불급이라고 사실은 지나치면 부상당하는 경우도 전 많이 봤고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0: 예, 맞습니다. 예. 예, 어떤 효과나 작용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반작용이 생기는데요. 달리기는 이제 전신의 근육과 관절이 쓰이다 보니까 또 이제 몸의 체중이 그 관절에 이제 실리기 때문에 충격이 누적되기 때문에 어깨, 척추, 고관절, 무릎, 발목, 발바닥 부상이 올 수가 있고요. 또 근육이나 인대가 강화되기도 하지만 강화되는 도중에 어떤 통증이나 염증, 이제 피로감 등이 이제 발생해서 많은 이제 러너들이 뭐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뭐 정강이 통증, 뭐 고관절, 뭐 햄스트링 이런 부분에 이제 통증을 많이 또 겪고 또 쥐가 나는 경우도 많고요.
1: 네.
0: 또 달리기를 하고 나면 체열이 높아지고 이제 젖산도 쌓이고 그래서 피로감도 당연히 오고요. 더운 날씨에 달릴 때는 전해질 불균형, 탈수, 에너지 고갈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고요.
1: 네네.
0: 달리다 배가 아프기도 하고 설사하시기도 하고 달리고 나서 장마비나 위경련 같은 게 오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신체의 혈류가 근육으로 쏠리면서 장에 이제 허혈 상태가 돼서 오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여성 마라토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성 빈혈을 겪게 되기도 하세요. 근육이 깨지면서 그런 거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그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더워지고 열대야 올 텐데.
0: 네, 맞아요.
1: 밤에 뛰고 샤워하고 나면 잠 잘 거라고 생각하는데 잠이 홀라당 깨더라고요.
0: 예, 맞아요.
1: 예. 예.
0: 달릴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이제 우리 뇌를 활성화시켜주는 각성 물질들이 네. 자극되기 때문에 좀 이제 빠르게 뛰고 좀 무리해서 뛰시면 잠이 잘 안 오시죠.
1: 그렇죠. 예, 운동도 그래서 좀 봐가면서 그럼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달리기도 금단 현상 있지 않습니까? 달리는 분들은 뭐 계속 뛰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0: 네, 중독입니다. 예. 맞습니다.
1: 아, 중독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예.
0: 좀 긍정적인 중독이죠. 품이 많이 늘고 긍정적인 중독인데요. 그 금단 현상 있어요. 달리기를 하다가 달리기를 멈추고 나면 이제 신체의 혈류가 좋아지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서 몸도 무겁고 기분도 그런지 상쾌한 느낌을 받다가 그 상쾌한 기분이 없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금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달리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1: 네, 네. 그 사실 내가 계속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쉴 때 멈출 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도 뛰다가 중간에 멈추신 적이 있나요? 중단하신 적이?
0: 대회 때는 이제 따로 네네 있어요. 그 TNF라 그래서 100km 대회 그 산악 달리기 그 더
1: 잠 안 자고 계속 적이. 뛰는 거죠.
0: 네, 한 1박 2일 뛰는데 예,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나간 거죠. 72km에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1: 예. 포기하고 나면은 후회가 밀려오고 그러나요?
0: 좀 아쉽기는 했어요. 예, 아쉽기는 했는데 근데 멈출 때 그 스스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서 여기서 멈추면 어떤 것들이 아쉽겠구나. 하지만 어떤 것들이 편안하고 쉽겠구나. 예, 그래서 아쉽긴 했는데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예.
1: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자신과의 대화를 잘 나눠가지고 멈출 때를 잘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네. 그 회사 안에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 퇴사하고 싶어요. 아니면 저 이 일을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휴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멈춰야 될지 잘 모르겠다. 멈추고 나면 후회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또 실은 이제 휴직을 하고 나서 선생님 저 휴직했던 게 너무 후회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 멈출 때 뭔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이

0: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서 결정을 하고 그만두고 하시면 나중에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뭐 이제 주식을 우리가 이제 네. 사거나 팔고 나서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런 이제 꼴무새 얘기를 네. 이제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럴 걸 저럴 걸을 하지 않으려면 좀 전체적인 정황에서 내 내면의 상태,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자신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 외에 마라톤도 나가려면은 훈련하고 뭐 체중도 줄이고 쉬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려면은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고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지요?
0: 예, 맞습니다. 뭐 내면을 들여다본다, 마음을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낯설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호흡을 관찰하시는 게 좋아요. 달리기를 하면서 신체 감각을 느껴보실 수도 있고 달리기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거나 눈을 아래로 보고 배꼽 쪽을 응시하면서 숨이 들어오고 후 숨이 나가는 것을 그대로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1: 네.
0: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다 보면 내면에 주시할 수 있고 내면에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챌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1: 네.
0: 호흡으로 시작해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1: 달리다가 너무 힘들 때 이건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렇게 소리쳐서 외치면은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되나요?
0: 네. 내가 소리를 내서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그 내 귀에 들어오고 고막을 울리고 이 마음에 전달되거든요. 잘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누구누구 화이팅. 이렇게 스스로 나에게 하는 말이 자신을 격려하고 힘을 내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말의 파동은 실은 이제 에너지거든요. 이 소리 에너지가 내 뇌에 전달되고 다시 한번 각인이 되고 인식되는 효과 때문에 달리다가 힘들 때 해보자, 뭐 하리라, 하자 이렇게 스스로 독려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1: 네.
0: 그 얼마 전에 그 U20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가 홍콩에서 있었어요. 제가 네. 대한 육상연맹에 있는데
1: 이사님이시더라고요.
0: 아, 예.
1: 육상연맹에. 아유, 그 의사 선생님. 네네.
0: 저희 선수들이 이걸 해가지고 이번에 메달도 많이 따고 아. 자기 최고 기록도 많이 깼어요.
1: 효과가
0: 이 한계를 예. 예, 넘어 보는데 그 스스로 소리를 내서 격려하는 게 정말 힘이 있더라고요.
1: 실제로 마라톤에서도 샤우팅 구간이라고 해서 소리 지르는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공식적인 거는 아니죠.
0: 뭐 공식적인 건 아니고 네. 뛰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춘천 마라톤 나가 보면 한 8km 지점에 그 의암호 신영교 지나서 그 8km 정도의 터널이 있는데 여기는 거의 전통으로 좀 자리 잡히기는 했어요.
1: 거기 그 가면 이제 지르는 거예요?
0: 네네. 그 터널을 지나가면 누구나 다 와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1: 예.
0: 워낙 이제 춘천 마라톤은 그 어필이 많고 힘든 구간이 많은데 이제 이때 이제 좀 긴장도 풀고 앞으로 잘 해보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가면 이때 이제 몸도 좀 유연해지고 마음도 풀리고 그리고 또 이제 동아일보사에서 주최하는 서울국제마라톤대회 있거든요.
1: 네.
0: 요거는 이제 하프 통과하고 한 24km 지점에 이제 신답 지하차도를 지나가는데 요때도 좀 많은 러너분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이제 하프 이상 달려오면서 이제 에너지가 이제 많이 고갈되고 피로감이 이제 쌓여오는데 이때 소리를 지르면 좀 후반 레이스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좀 얻게 되더라고요.
1: 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군요.
0: 신도 나고요.
1: 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상처 주고받지 않고 긍정적 에너지를 주고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맞아요. 이제 우리가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는데 뭔가 그 편해지려고 하는 욕구를 이겨내는 생활이 이제 바탕이 돼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도 또 당장은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도 이제 이것들을 좀 참아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들이 관계를 유연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대한육상연맹 이사님도 하고 계시고 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또 대회 출전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선생님?
0: 목표는 내일 네. 새벽에 무사히 운동장에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매일 달려도 매일 네. 허들 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1: 아, 국제 마라톤 대회가 목표가 아니군요. 네. 내일 10km를 달리는 게
0: 네, 중요하네요. 그게 제 목표입니다.
1: 네, 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달리기를 통해서 마음 근육을 키우고 나와 대화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풀코스 마라톤 50여 회 기록하신 강북 삼성병원 기업정신의학센터 김세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연일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군위군, 경산, 예천 등 경북권 내륙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당분간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불안정이 심해져 소나기 내린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지역에 따라 최고 60mm의 소나기가 더 내리겠고 특히 시간당 2, 3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대구, 부산 21도 예상입니다. 낮 기온 대구 33도까지 오르겠고 서울, 광주 31도, 대전, 세종, 울산 30도, 인천, 부산 28도, 제주 26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한편 내일까지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사리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는 만조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5도, 습도 51%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에 따라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선 안 되며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자유통행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를 4년 넘게 공격 중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약속하는 한편 중국과 북한을 향해서도 원론적 수준의 강경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 모인 G7 정상은 현지 시각 17일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동맹, 중동정세 및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오현주 청와대 국가안보실 3차장은 오늘 스위스 제네바 프레스센터에서 G7 참석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 이어서 한반도에서도 지속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오 차장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하기로 한 종전 양해각서가 최종안이 아니며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공습을 다시 실시할 수도 있다고 현지 시각 17일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양해각서일 뿐이고 만약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그들을 향해 총을 쏘고 머리 위에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완화가 양해각서에 포함되지 않다며 이 문제는 추후에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대형원자력발전소 2기를 새로 지을 후보지로, 경북 영덕을 소형 모듈원전 SMR 1기를 지을 후보지로 부산 기장을 정했습니다. 한수원 신규 원전 건설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경북 영덕과 부산 기장을 후보지로 선정 의결했습니다. 기후부와 한수원은 2031년 신규 원전 착공에 들어가 SMR 1기는 2035년, 대형 원전 2기는 각각 2037년과 2038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벨라루스의 어린이 축구팀이 탄 버스를 공격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지인 러시아 브리안스크의 주지차 대행은 현지 시각 17일 러시아 남부 겔렌지크로 향하던 벨라루스 고멜 지역의 청소년 체육학교 소속 축구단 버스를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이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버스 탑승자가 학생 축구 선수 28명을 포함해서 총 4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동승자 여성 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7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어린이 2명이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옥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오늘 6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서면 질의서 회신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를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은 지침 시행 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밤까지 최대 60mm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내일 새벽까지 50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서울과 경기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 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상협이었습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이영우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까지 오늘 밤 일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이연경입니다. 극심한 취업난과 주거난에 자녀들의 독립이 늦어지면서 일명 전업 자녀들이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싼 보증금에다가 월세를 무느니 부모님 집에서 가사일을 돕거나 돌봄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건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잠시 후에 이 작가의 뉴스 한 입에서 관련 소식을 비롯한 화제의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뉴욕 증시에 상장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기업이죠. 스페이스X가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시총 4위, 5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명 서학개미들도 상장 당일에만 1조 원이 넘게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과 아나운서의 탐구 생활에서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가치와 미래를 전망해보고요. 주요 정치권 소식은 뉴스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2026년 6월 17일 순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뉴스픽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우선 미국과 이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종전 MOU 양해각서죠. 서명을 앞두고 초안이 공개됐다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1: 예, 오늘 블룸버그 통신이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체결할 예정인 이 종전 양해각서 MOU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0: 네.
1: 지난주에 이란 언론에서 공개했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모두 14개의 조항인데 우리가 가장 크게 관심 갖고 있는 대목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죠.
0: 그렇죠.
1: 이 초안에서는 이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 조치가 포함이 돼 있고요.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이 해상 교통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란의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수출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같이 들어 있고요.
0: 네.
1: 또 이란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이 동결 자산 제재 해제입니다.
0: 네.
1: 이 천억 달러 정도의 동결 자산 중에서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6조 원 정도를 이 제재 해제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이란에서 석유를 원유를 수출했지만 돈을 못 받은 거예요. 달러를 지급당.
0: 그렇죠.
1: 예, 그렇죠. 그게 묶여 있었던 건데 이걸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 MOU에 포함을 시킨 것은 최종 합의를 전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 이 IAEA 이사회 결의, 그리고 미국의 1차, 2차 제재를 포함한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최종 종전 합의가 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있는데 이 얘기는 최종 합의까지 가야 이것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일종의 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영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양측 합의하에 수립하고 최소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3조 원의 자금 조달을 보장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0: 네.
1: 이란에서는 이것을 전쟁 보상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또 미국과 이란은 상대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문서화했고요. 이 미국은 최종 합의가 체결된 뒤 30일 이내에 이란 주변 지역에 배치된 자국 군대, 미국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약속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MOU 서명과 동시에 전쟁을 즉각적 영구적으로 종료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충돌 중인 레바논 전선도 이 종료를 하는 것으로 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0: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항목들은 네. 이란에게 되게 유리해 보이는데
1: 그렇습니다.
0: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정도로 보장해 준다 그러면 미국 측에서도 이란 측이 요구한 게 있을 텐데 어떤 걸 요구했습니까?
1: 예, 미국이 이란 전쟁을 일으킨 목적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0: 그렇죠.
1: 이게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11월 중간선거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MOU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했고요. 그래서 MOU에 들어가 있는 이란 핵무기 관련 조항을 보니까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한다 이런 문구이고요. 그러면서 다만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와 이란의 핵 수요를 포함한 상호 합의된 모든 핵 관련 사안은 향후 최종 협상에서 적절히 다루기로 했다. 이 아직 여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0: 그러네요.
1: 예, 핵무기 제조는 차단하면서 원자력 발전 허용 문제라든가 또 특히 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할지 특히 이란 내부에서 처리할지 아마 밖에서 처리할지 또 IAEA가 들어와서 그걸 확인할지 이런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0: 아, 쉽지 않은데요.
1: 예, 거기까지 가는 것이 이제 최종 협상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종 협상 협의가 이 체결될 때까지 이란은 이 핵 프로그램을 현재 상태에서 더 진전시키지 않겠다.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양국은 이 MOU 체결 후에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게 되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서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MOU가 체결될 경우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의 기본 틀이 마련되는 동시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MOU라는 게 아시다시피 양해각서잖아요.
0: 예.
1: 양해각서는 이 구속력이 없습니다.
0: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
1: 예.
0: 정도잖아요.
1: 그러니까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문서상으로 그냥 서로 약속을 이제 적어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MOU일 뿐이고 만약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그들의 머리에 폭탄을 투하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0: 예.
1: 언제든지 깰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넘을 장애물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0: 시작이자 끝이자 시작인 거네요.
1: 아, 그렇습니다.
0: 그렇죠? 예. 두 번째 내용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이 됐다고요?
1: 예, 예.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3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0: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이 4.7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시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1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해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서 이 사건은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토대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며 선거 시기에 맞춘 매우 부도덕한 기소라고 비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에 선고를 내릴 예정인데요. 오 시장은 향후 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예.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구형까지 받았는데 현재 무죄로 1심에서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1: 네, 그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선거 소총 문제랑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굉장히 시끄러웠다면서요.
0: 네. 매우 시끄럽고 그렇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의사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1: 예.
0: 6.3 지방선거 이후에 2주 만에 열린 건데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이 누구냐. 이 장동혁 대표 아니냐면서 이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주 컸고요. 그러면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까지 사퇴해라 이런 얘기들 또 나왔습니다.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한 의원만 보면 권영진, 박형수, 송석준, 신성범, 윤한홍, 이종배 의원 7명이었고요. 3사선의 이 영남 의원들까지 대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4선의 박대출 의원과 재선의 강승규, 초선의 이진숙 의원 등이 장 대표 엄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신동욱 의원의 이 수석 최고위원직 사퇴 요구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게 되면 지도부가 무너지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는 점을 고려한 요구로 해석이 됩니다. 현재는 양양자 우재준 최고위원이 이미 사퇴를 했기 때문에 2명 정도가 더 사퇴하면 이 비상대책위원으로 이제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신동욱 의원에게 먼저 요구를 한 겁니다.
1: 예.
0: 그리고 의총은 이 대치 끝에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제 3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는데 또 다른 안건인 선거 소청 범위에 대해서는 토론 후에 이 다수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로 투표가 중단됐던 7곳 정도에 대해서는 소청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1: 네. 그런데 이 소청을 하는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는 장동혁 예.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0: 네.
1: 이후에도 파장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0: 네.
1: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1: 뭐 심지어는 다음 대표 선거에 나오지 마라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는데요. 오늘 1인 1표제를 강조하면서 당대표 재선에 출마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고요.
0: 그렇죠. 1인 1표제라고 하면은 당원들이 이 한 명당 한 표를 행사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1: 네.
0: 보면 당연한 건데
1: 네.
0: 그전에는 대의원들이라는 그 대의원들이 최소 17표까지 행사를 했어요. 1대 17이죠.
1: 아.
0: 그러다 보면 대의원들의 의견이 많아지잖아요.
1: 그렇죠.
0: 이 대의원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국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라고 해서 이제 그 당원들의 의견을 또 다르게 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가 대의원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없다 보니까 이 1대 1 대의원도 한 표. 권리당원도 한 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당대표 현재 정청래 대표한테 좀 유리한 국면이 아니냐
1: 예.
0: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나는 이재명 계에서 계속 주장하는 개파 정치가 아니라 당원들 중심의 당원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얘기를 더욱더 강조를 한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 8월 전당대회가 1인 1표제 처음 실시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1인 1표제가 시행되면 당내 개파가 소멸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개파 보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당원들의 평가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여당 큰 그릇론, 책임 정치론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 정청래 대표의 어떤 책임론도 계속 제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는 당원들과 함께 가겠다 이런 메시지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정청래 이 대표에 대해서 출마.

0: 불가론 앞서 말씀드린 하신 대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전대에 출마해서 출마 의지를 보인 거죠. 당원 평가를 받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 대표는 어제 중앙위원회에서도 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 운영은 당의 주인인 당원이 한다면서 당원 주권을 강조한 바가 있고요. 대통령이 아닌 당원들에 의해서 당을 운영하겠다 이런 선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정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이제 결심하게 되면 오는 24일 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당장 내일 이제 공항이 다들 관심사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하는데 공항에 가기는 가는데 네. 가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에 따라서 많은 해석이 나올 것 같다고요. 귀국 행사 어쨌든 여당 지도부가 다 가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청래 대표를 이번에는 부를 것이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의외로 오늘 낮에 청와대에서 직접 공개적으로 다 나온다라고 예, 메시지를 해줬어요. 기자들한테 출입 예. 기자들한테요. 그래서 당연히 나온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얘기를 청와대에서 한 것은 지난번 출국할 때에 안 나왔기 때문인데 그 안 나옴으로 인해서 예, 문제가 좀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또 김민석 총리는 또 나와서
1: 그러니까요.
0: 두 분이 다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한 명은 나오고 한 명은 못 나오냐.
1: 누구는 가깝고 누구는 가깝지 않은 거냐.
0: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못 나오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오해면 오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아직 비행기가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 출발하기 위해서 지금 에비앙에 있는 공항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내일 이제 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김민석 총리 또 정청래 대표 같이 만나서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이야기할지 최대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0: 그에 앞서서 아마 오면서 기자간담회를 할 거거든요.
1: 그 비행기 안에서 얘기하죠.
0: 보통 하죠. 예. 보통 많이 하시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려고 할 거고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그 대북 문제들
1: 네.
0: 이런 것들 과 또 국내에서 또 지지율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서 정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도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자, 국민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문제인데 오늘 진상규명위원회 브리핑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0: 예, 오늘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여섯 번째 회의를 열었거든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 부분입니다.
1: 네.
0: 이 점검 결과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6.3 지방선거 당일 오후 5시 8분 무렵에 그러니까 6시에 투표가 끝나지 않습니까?
1: 예.
0: 한 52분 전에 이 투표용지 부족 사안을 인지했다고 하고요.
1: 그제서야.
0: 예. 그래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급하게 이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을 검토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사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서울시 선관위가 오후 10시까지 투표용 시간 연장을 결정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가 이 송파구 선관위라든가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또 투표용지 인쇄 매수 50% 축소 지침에 관련해서도 중앙선관위원장은 사전에 보고받지도 않았고 또 결제도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상규명위원회는 비상상황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 점입 가격인데요. 진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국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후에 이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0: 네.
1: 그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힘 5선의 윤상현 의원이 내정됐다고요?
0: 예, 국정조사의 이름은 아주 깁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고요. 위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5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야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특위위원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여야는 내일 오후 본회의에서 투기위원 인선을 포함해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투기조사 기간은 45일이고요.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도 여야 간에 좀 마찰이 있었는데 네. 우선적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청와대와 경찰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여야는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1: 네, 뉴스픽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신문의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생활 속 과학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이과 아나운서의 탐구생활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지난주에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했잖아요.
1: 네.
0: 기대감이 진짜 어마어마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1: 6월 12일자로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이게 공모가가 주당 135달러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0: 예.
1: 근데 기업 가치가 1조 7,700억 달러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게 달러로 하면 그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치게 되면 2,600조입니다.
0: 우리나라 몇 회 예산이에요? 이게 정부 예산에 몇 배입니까?
1: 너무 어마어마한데 이게 보게 되면 일단 이렇게 올라간다고 얘기가 나오고 나서 시가총액 6위권에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거는 나오고 나면 그다음부터 시장 가치가 올라가게 돼요. 이걸 보게 되면은 우선 기업 공개 IPO에서는 지금까지 최대 기록이 2019년이었습니다. 2099년에 사우디 아람코가 290억 달러를 조달했어요.
0: 네.
1: 이 조달이라는 게 어떤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를 시킨 거죠.
0: 네.
1: 이 정도였었는데 이번에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이걸 뛰어넘어서 거의 한 857억 달러 정도를 조달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조단위 부자가 됐죠.
0: 조단위요?
1: 네. 생각도 못하겠습니다.
0: 예.
1: 근데 좋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스페이스X의 직원이 4,400명이 좀 넘어요.
0: 예.
1: 근데 이 중에서는 퇴사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그분들 모두 백만장자가 된 겁니다.
0: 주식이 있어요, 이분들이?
1: 왜냐면은 여기 굉장히 가혹하게 직원들을 불렀던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을 많이 주고 이제 돈은 조금 줬던 거예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텨라. 나를 믿으면 부자가 되겠다. 그걸 끝까지 믿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부자가 됐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용접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주식으로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도 공평하게 부자가 됐더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예. 그 사장님은
1: 네.
0: 조만장자고 직원분들은 백만장자고. 너무
1: 좋네요.
0: 예. 다들 투자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막 살려고 하시는 분 되게 많으신데
1: 네.
0: 그게 도대체 이 회사 뭐 파는 회사인지 실체는 저 잘 모르겠어요. 주력 상품이 뭐예요?
1: 그렇죠. 결국에는 회사니까 뭔가를 팔아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크게 두 개로 보시면 돼요.
0: 네.
1: 하나는 우주로다가 배송을 해줍니다.
0: 뭘 배송해줘요?
1: 로켓을 갖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많은 국가나 기업에서 우주로 뭔가를 보내고 싶어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주 탐사를 한다 그러면은 우주인을 보내야 될 거고요.
0: 예.
1: 또 위성을 보내야 되죠.
0: 그렇죠.
1: 그런 것들을 실어서 보내야 되니까 약간 그 택배회사나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되면은 자기 차를 갖고 있고서 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주까지 배송해 주니까
0: 예.
1: 사실 이 회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로켓 배송회사다. 이렇게도 얘기를 좀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여기를 보내고 있고요.
0: 예.
1: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우주까지 화물을 올리는 게 스페이스X만 했던 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근데 왜 이 회사가 주목받았냐면 그 여기에서의 가장 큰 키는 비용을 줄여야 돼요. 이걸 배송단가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는 자체 로켓을 갖고 있어서 그 로켓이 펠컨9이라는 갖고 있습니다. 자, 요게 어마어마한 게 그 보통 1km당 얼마 정도를 치게 되는데 지구 저궤도까지 올라가는 비용이 이게 2,200달러 정도입니다. 대략 계산하기 좋게 하면 3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이게 킬로그램당 300만 원이 비싸거든요.
0: 네.
1: 근데 우주 왕복선 시대에 이 금액 자체는 1km당 거의 5만 달러였어요.
0: 우리 나로 발사할 때 생각해보면 그 발사체 하는 것도
1: 엄청나죠.
0: 국가 전체가 매달렸는데
1: 그럼요.
0: 그 밑에 쏘는 로켓은 생각도 못했던 거잖아요.
1: 근데 이게 비용을 90% 정도 절감시킨 거예요.
0: 와.
1: 이러니까 90% 절감을 시켰으면은 이 회사는 계속해서 보낼 때마다 돈을 벌 수 있고 우주산업 자체를 이끌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위성을 보내고 싶은데 그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이 회사 걸 쓰게 되면. 그래서 우주산업 전체를 지금 이끌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로켓 배송 사업이요. 이 자체는 흑자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적자예요.
0: 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 왜 그러냐면 이 배송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목표 자체가 결국 일론 머스크의 목표가 화성 가는 거거든요.
0: 아,
1: 화성을 네. 가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러려면 기술적으로 계속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술적인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로켓도 더 큰 거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돈이 많이 없어요.
0: 버는 걸 너무 많이 쓰니까.
1: 그렇죠.
0: 예.
1: 그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바꾼 게 배송만으로는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 생각해보면은 지금 저희 주변을 보더라도 요즘 아무리 돈이 없어도 우리가 이 비용은 계속 내게 돼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다 보니까
0: 그렇죠.
1: 통신비를 내야 돼요.
0: 네.
1: 그래서 이거 다 해서 만든 사업 중에 하나가 우주에서 안정적으로 인터넷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기지국을 우주로 띄웁니다.
0: 아.
1: 그 프로젝트가 스타링크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라서 이게 초저궤도 위성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부분만큼은 이게 흑자입니다. 스타링크가 44억 정도 흑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로켓 부분에서는 돈을 못 벌고 있는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근데 스타링크로는 돈을 벌고 있다. 이 두 개가 주력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예. 근데 뭐 얼마씩 버는지는 사실 몰랐었잖아요.
1: 네네.
0: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를 버는지도 이제 알 수 있게 된 건데.
1: 그렇죠.
0: 스타링크는 저궤도 인공위성을 말하는데 네네. 이게 너무 낮게 많이 떠 있어서 육안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얼마나 떠 있나요 이게?
1: 맞습니다. 저는 아직 육안으로 보지 못했는데.
0: 저도요. 예.
1: 그러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날 좋은 날. 혹은 사진 같은 거 찍었었을 때 저기 점 세 개가 뭐지 했으면은 그게 스타링크였다 그런 얘기도 좀 들리기는 해요.
0: 예.
1: 우선 현재 떠 있는 거는 이게 만 개 이상이 떠 있습니다.
0: 만 개면 하늘을 쪼개 보면 그죠?
1: 네, 예. 그 정도 일반 개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인 게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발사했던 위성 숫자가 만 개가 조금 넘는다 그래요. 근데 이걸 한 민간 기업이 지금 만 개 정도까지 띄운 겁니다.
0: 와.
1: 그러면 2, 3일에 한 번 정도씩 지금은 발사를 하는데. 이 우주에서 스타링크를 발사하고 나면 아까 그 패컨9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0: 네.
1: 발사하면은 하나하나씩 던져놓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SF 영화 보면은 갑작스럽게 밑에 그 우주선들이 쫙 펼쳐지듯이 그렇게 떨고 와요.
0: 아, 기러기 때 날듯이 이렇게?
1: 맞아요. 예. 그럼 그게 뭉쳐져 있다가 천천히 궤도를 찾아서 흩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는 뭉쳐서 그 마치 열차가 가는 것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편대 비용을 하는 걸로 보이기도 하죠.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저궤도가 있고 초저궤도가 있는데 지금 스타링크가 550km 정도에 떠 있어요. 근데 이걸 간단하게 계산해 보게 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0: 한 400km 되죠.
1: 그렇죠.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0: 그 정도 하늘로 높이의 위성들을 쫙
1: 그럼요.
0: 쏘는 거네요.
1: 400km 정도보다 조금 더 높은데 이 550km에서 지금은 좀 더 낮추려고 그래요. 480km 정도. 그 요거를 초저궤도 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낮게 띄웠을 때 장점이 있는 게 지금도 위성은 항상 떠 있어요. 근데 위성을 멀리 띄우면 멀리 띄울수록 전체 커버리지 할 수 있는 영역은 넓어져요.
0: 그렇겠죠.
1: 그 위성을 몇 개 안 띄워도 되죠.
0: 예.
1: 대신에 속도가 느립니다.
0: 아, 멀어서?
1: 거리가
0: 지구랑?
1: 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들고 있었을 때 기지국이랑 거리가 멀면 안 잡히잖아요. 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0: 아, 그럼 낮게 띄우면 낮게 띄울수록 밑에 쓰는 소비자들은 훨씬 좋은 거네요.
1: 훨씬 속도가 빠르죠. 대신에 위성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져요. 이러니까 많이 띄워야 돼요. 많이 띄우는 이거 요것 때문에 그러는데
0: 예.
1: 속도가 가장 최근 공개된 거 보면 이게 다운로드 속도가 그 100Mbps에서 200Mbps 수준입니다.
0: 어느 정도예요?
1: 쉽게 얘기 드리면 지금 LTE 쓰시는 분들 아직 있으시거든요. 이거보다는 조금 빨라요. 근데 5G보다는 조금 느립니다.
0: 영화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수준은 되네요.
1: 그 정도는 되고요.
0: 네,
1: 간단한 게임하기도 충분하다 보니까 얘가 또 잘 터지는 게 우주에 떠 있잖아요. 그 비행기에서 터집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는 이제 하와이안 항공을 탈 일이 있어가지고 그 하와이안 항공 같은 경우에 스타링크가 무료예요. 그럼 너무 좋은 게 우리 보통 기내 타가지고 멀리 갈 때에는 돈 내고서 신청을 하시고 쓰다 보면 중간중간에 음영 지역이 생겨 갑자기 끊깁니다. 한 번도 안 끊겼어요.
0: 오, 좋네요.
1: 굉장히 좋죠.
0: 예.
1: 근데 이게 이제 드디어 국내에서 서비스를 해서 이제 비용을 우리가 뽑아볼 수 있게 됐어요.
0: 얼만데요?
1: 이게 중요한데 일단 금액 자체는 비싸게 안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싸게 나온 게 월 사용료가 87,000원 정도고요.
0: 예.
1: 여기도 이제 약간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라이트 요금제가 있어요. 얘는 64,000원 정도? 근데 이제 하나 더 붙는 게 단말기를 사셔야 됩니다.
0: 아, 그래요?
1: 왜냐면은 우리들이 집에 섰을 때는 집에 아파트에는 광선 랜이 들어와 있잖아요.
0: 예.
1: 근데 이건 우주에서 신호를 잡아야 되다니까 필요한 게 있죠. 접시가 있어야 돼요.
0: 아, 뭐 공유기 비슷한 거.
1: 맞아요. 예. 단말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처럼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위성 접시가 아니라
0: 예.
1: 이제는 좀 미니 사이즈에 좀 평판 안테나 그러는데 이걸 또 팝니다. 요건 개인 구매라서 요게 약간 50만 원이 넘어요.

0: 근데 휴대용도 나왔기 때문에 필요하신 사람은 이걸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거나 자기 자동차에다 부착해 놓게 되면은 자기 차에서도 위성 신호를 잡아갖고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벌써 가입자 수가 1200만 명 넘어섰고요.
1: 응?
0: 하루 평균 2만 명이 가입하고 있으니까 지금 성공적인 서비스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요거는 돈이 좀 된다는 건데.
0: 그럼요. 돈을 벌고 있죠.
1: 스타링크로는 돈을 버는데 우주발사는 적자면 네.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이거 저기 뭐지? 통신사라고 해야 되나?
0: 요즘에는
1: 우주기업 아닌 것 같아요.
0: 크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1: 예.
0: 자, 이 회사가 설립된 게 2002년 저희 월드컵 때 그때 설립됐거든요. 꽤 오래됐어요.
1: 예.
0: 이렇게 오랜 동안에 딱 한 번 흑자가 있었던 게 2024년에 흑자가 있었어요.
1: 그러면 그때 빼곤 다 적자였다는
0: 얘기예요? 다 적자예요. 그 2025년은 다시 적자로 돌아섰는데 이게 예. 왜 그랬냐면 이때부터 AI부터 시작해가지고 투자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식 투자할 때 보통 두 개를 보는 게 한 가지는 펄을 보고요. 두 번째는 주당순이익이라는 걸 봐요. 이 주당순이익은 적자고 이미.
1: 예.
0: 그러니까 한 주당 얼마 정도 돈을 벌 수 있냐는데 못 벌죠.
1: 주식이 더 비싸다는 얘기네요.
0: 그럼요.
1: 예.
0: 여기다 펄하고는 주가 수익 비율인데 보통 이거 1년치를 계산하거든요. 이게 안 나와요. 적자니까. 그러면 엄밀히 보면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이기는 해요.
1: 아, 그러기에는 너무 또 돈을 조달을 많이 했는데요.
0: 그렇죠.
1: 예.
0: 여기 통신사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 맞는 게 그 해마다 IT 쪽에 쇼가 있는 게 그 3월 초에 열리는 MWC라는 행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해갖고 통신사 잔치입니다. 작년에는 스타링크에서 스페이스X에서 부스를 처음으로 차렸고요. 올해는 아예 키노트 연설을 했어요. 그 통신사 잔치에 제대로 뛰어들었죠. 그리고 올해 뭘 얘기했었냐면 다이렉트 투 셀이라고 하는 다음 버전을 얘기합니다. 다이렉트 투 셀이니까 신호를 다이렉트로 보내주는데 셀.
1: 휴대전화랑?
0: 휴대전화로 보내주겠다. 단말기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서 바로 스타링크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요 선언을 했고 이미 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민해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되면은 KT나 SKT나 LG U 플러스 없이 스타링크만 가입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1: 그럼 다 독점하겠죠 뭐.
0: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돼요.
1: 왜요?
0: 안 되는 이유가 각 국가마다 아무래도 주파수 할당을 받는 것들이 있고
1: 통신은 기간산업이죠.
0: 그럼요. 바로 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스타링크에서 스타링크와 같은 이 단말기 안테나를 스마트폰에 심어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안 되죠. 그래서 통신사들하고 제휴를 맺어서 주파수 제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언제든지 또 헤어질지 모르는 약간의 이제 저가의 동침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리고 사실 그거는 보안이나 안보와도 관련이 있어서
0: 그럼요.
1: 국가마다 쉽게 허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0: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게 요즘에 이쪽 사업이 각광받는 이유가 방금 전에 말씀했었던 국방이랑 안보랑 같이 결부가 돼요.
1: 예.
0: 우리가 이거 통신에서 인터넷 잘 터지면 되지 뭐 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벌써 만기 이상이 떠 있어 버렸고 써보니까 괜찮고 음용지역이 없어지니까 점점 안 쓸 수 없는 사업이 되는데 이게 미국 회사란 말이죠.
1: 그렇죠. 그럼 기분 나빠서 안 해준다 그러면 당장 그때 어떡하냐는 거죠.
0: 그렇죠.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면 스페이스X의 기술력 얘기를 해볼 텐데 네. 로켓 기술은 뭐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0: 이 로켓이라는 거는 우리 어렸을 땐 굉장히 로망처럼 보게 돼요. 멋있잖아요.
1: 예.
0: 굉음과 함께 우주를 향해서 솟아 올라가는 것들. 근데 보통 여기서 끝나는 게 그 로켓이 보통 3단 발사라고 하죠. 우리가 생수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생수병에서 맨 위에 있는 뚜껑. 요 정도가 진짜로 우주로 날아가고 나머지 그 물로 가득 차있는 연료통은 떨어집니다.
1: 그러니까 올리기 위해서만
0: 그럼요.
1: 쓰는 거죠.
0: 올려서 이걸 다 소진을 하고서 안전하게 떨어져야 되니까 보통 바다로 떨어져요. 그럼 얘는 다시 못 써요. 물에 잠겼으니까. 뭐랑 똑같냐면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서 제주도까지 갔는데 한 번 내리면 비행기가 터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행 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져요.
1: 그렇겠죠.
0: 그렇죠. 지금 여행이 저렴한 이유는 왕복이 되기 때문에. 바로 스페이스X가 여기 착안했어요. 저거 아까우니까 저걸 다시 쓰면 되겠다.
1: 네.
0: 그게 이제 재활용 로켓, 재발사 로켓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실험을 성공시킨 게 2015년도입니다. 이때 성공을 시켜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 성공률이 높은 게 횟수만 해도 500회를 넘겼어요.
1: 안정적이라는 얘기네요.
0: 안정적이죠. 이거 덕분에 우주로 발사하는 비용이 떨어진 겁니다. 자, 얘가 됐는데 이 회사만 하고 있진 않습니다. 당연히 다른 회사들도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뛰어들었고 대표적으로 그 아마존의 창업자죠.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고 제프 베조스도 블루 오리진이라는 이름의 우주기업을 갖고 있어요. 이게 또 이 제프 베조스의 꿈도 원래 우주였었습니다. 여기서도 작년에 한번 성공을 시켰었고요. 올해 4월 달에는 작년에 재회수했던 그 로켓을 다시 발사해서 다시 회수하는 데 성공을 했었어요.
1: 네.
0: 다만 아쉬운 거는 이 5월 달에 지상에서는 로켓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분간 발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스페이스X의 경쟁자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도 이쪽 사업에 맹렬히 뛰어들었기 때문에 최근에 또 2월 달에 성공을 시켰어요. 다만 이거는 지금 상업적인 이용은 아니고 시험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재발사라고 하는 기술 하나 갖고 있어요.
1: 예.
0: 또 하나 갖고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모으는 게 그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 로켓 스타쉽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앨런 머스크의 꿈이 화성 가는 거를 이야기했었어요.
1: 네.
0: 근데 화성 가기 전에 전초 기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중간 주착지가 하나 있어요. 화성까지 가는데 하나가 더 있죠. 달로 가요.
1: 아, 달로 갔다가 거기서 쉬어서 화성 가는 거예요?
0: 그게 훨씬 빠르거든요. 근데 어디를 가더라도 일단 내려야 되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로켓을 쏴서 우주인들이 탄 경우에는 많이 타면 3명, 적게 타서 보내면 2명, 혹은 10명이 안 돼요. 이렇게 조금 조금 보내시 보내면 효율이 안 나와요.
1: 비싸겠죠 또.
0: 그럼요.
1: 많이 들고.
0: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보내자.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 생각이 생각보다 단순하고 심플해요. 아까 우리 우주 얘기했던 것처럼 인터넷이 잘 터지려면 가까이 있으면 돼. 그러니까 많이 뿌리는 겁니다.
1: 네.
0: 여기다가 가서 우리가 정착하거나 사람을 보내려면 우주선을 크게 만들면 돼.
1: 네.
0: 그래서 크게 만든 로켓이 스타쉽이에요.
1: 아.
0: 이게 얼마나 크냐. 아파트는 40층 높이 정도 되고요. 사람이 탑승하는 게 한 번에 100명씩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12번째 발사를 성공시켰었는데 이 장면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대한 로켓이 날아갑니다. 놀라운 건 위에 걸 띄워서 보내고 얘도 재회수를 해요.
1: 그 원래 가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0: 기가 막힌 게 다시 돌아올 때 팰컨 같은 경우엔 다리를 펴고서 지상에 착륙을 하거나 바다에 있는 바지선에 착륙을 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발사대로 돌아와요.
1: 그럼 정확하게 그 지점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세밀한 극단의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발사대로 돌아오는데 좌표를 계산해서요. 그럼 얘가 딱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팔이 잡습니다. 이거 고질라의 팔처럼 크다 그래갖고 메카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메카질라라고 하는 두 개의 팔이 얘를 꽉 잡아줘요. 이 기술도 2024년에 첫 선을 보였었고 예. 지금까지 꾸준히 성공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만으로는 지금 나머지 민간 우주기업들이 못 따라가는 수준이 됐죠.
1: 아, 근데 그 기술이 약간 국방이랑 연결되면 어마어마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네. 로켓 발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사 로켓이 강점인데 그러면 우주 인터넷인 스타링크 쪽에는 어떤 강점이 있는 거예요?
0: 첫 번째는 역시 물량입니다.
1: 아.
0: 만 개 이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압도적이라서 다른 회사들이 못 따라가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매달 300개가 넘는 위성을 공장에서 찍어내요.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띄우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자기들이 로켓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택배회사가 자기네 자차가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보내고 싶을 때는 시간 보고는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근데 영향력이 어디서 터졌냐면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때 생각해보시게 되면은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 군이 통신망 마비가 됐었어요.
1: 맞아요.
0: 그때 도와주기 시작했었던 게 바로 이거였었죠. 스타링크. 예,
1: 쓸 수 있게 인터넷만.
0: 그럼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게 터지고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러시아 군들이 이 단말기를 탈출을 해가지고 러시아에서도 스타링크를 쓰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것 좀 막아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스페이스X 쪽에서 막아버렸어요. 비인가 식별 단말기. 몇 킬로 이상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되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막아버리니까 또 러시아 군이 안 터집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거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되는 것들이고
1: 그렇죠.
0: 이거 말씀하셨던 대로 국방이랑 관련이 있겠는데? 그 많은 국가에서 이제 우주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뛰어드는 이유도 요것 때문에 그렇죠.
1: 근데 요새 AI 시대잖아요. 우주 데이터 센터 만든다는 얘기들도 있던데 이거는 가능해요?
0: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였는데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서 일단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AI1이라고 하는 1세대 AI 데이터 센터를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엔비디아 슈퍼컴퓨터까지 탑재를 하겠다. 앞으로의 우리 목표는 최대 100만 대를 우주에다 배치를 한다. 이렇게 터뜨리고 나왔습니다.
1: 네.
0: 이게 언제냐? 내년이에요.
1: 네?
0: 2027년에 시험 발사를 이미 시작합니다.
1: 네.
0: 그런데 왜 우주냐를 잠깐 정리해드리면 그 데이터 센터에 지금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전기예요. 전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주면은 태양광이 있다 보니까 끊기지 않고 무한하게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자, 두 번째가 전기만 많이 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발열이 어마어마해요.
1: 열이 많이 나잖아요.
0: 이 냉각 잡기 위해서 그 기술도 발전하는데 우주예요. 그럼 안정적인 온도 유지가 되는 거죠.

0: 너무나 최적의 조건이다. 근데 우리가 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엔비디아가 여기 손붙잡고 나섰습니다. 엔비디아가 스페이스온 베라 루빈이라는 모델을 공개를 해서 우리도 여기로 간다. 근데 엔비디아 입장은 어떤 기업이 우주 데이터 센터를 띄워도 괜찮아요. 자기네 네. 걸 쓰면 되니까.
1: 예.
0: 그리고 이미 엔비디아 측에서도 작년에 이걸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목표는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1: 일론 머스크는 되게 간단한데 되게 황당하고 그런데 실현시키고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0: 그쵸.
1: 그러면 끝으로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0: 뭐 제일 큰 리스크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그 일론 머스크가 리스크죠.
1: 누가 그러더라고 테슬라 주식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다.
0: 네. 이게 뭐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떨어지고 올라가니까 이게 리스크인데 가장 큰 리스크는 1인 지배구조예요. 머스크의 의결권이 85%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자를 수가 없어요. 모두 이 사람한테 달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하나 이야기 들었던 두 번째는 적자. 이젠 돈을 버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리스크가 되는 게 AI 사업까지 뛰어들다 보니까 지금 AI 회사들이 돈 못 버는 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성공해서 보여줄 수 있겠느냐. 자, 마지막으로는 기술력입니다. 이 차세대 로켓, 거대한 스타쉽이 12번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자꾸 개발이 지연이 좀 됐었어요.
1: 네.
0: 이걸 성공해야지만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끝까지 살아남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굉장히 흥미롭기는 합니다. 여러분의 투자에도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라고요. 이과 아나운서의 탐구생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을 한입 크기로 딱 정리해드립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 이병욱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부모님하고 함께 살면서 집안이랑 돌봄을 맞는 이른바 전업 자녀. 이 새로운 사회현상이라면서요.
1: 네. 전업 자녀가 그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이제 집안일이나 돌봄을 맡고 그 대가로 용돈이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성인 자녀를 말합니다. 원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했던 중국에서 등장한 표현이에요. 처음에는. 예. 근데 최근 국내에서도 관련 서적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단순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예전에 캥거루족 이런 말은 많았죠.
0: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얘기 들어보니까.
1: 그리고 또 일도 공부도 난 하기 싫다. 니트족. 이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0: 어떤 면에서 달라요?
1: 이게 전업 자녀란 것은 아침 저녁으로 식사 준비도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 빨래, 분리수거 또 부모님이 병원 갈 때 동행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사와 돌봄을 실제 노동처럼 수행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스스로도 집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현상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게 개인의 생활 방식이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고 청년들이 밖에서 독립해 살아가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 그러니까 취업하기 어렵고 주거비가 너무 비싸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1: 그렇죠. 근데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이 전업자녀라는 걸 단순히 뭐 오해하기 쉬운 게 게으른 청년들 아니냐.
0: 일하기 싫어서.
1: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고용시장이 좀 얼어붙었고 네.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이제 독립하는 것 자체가 이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그 고용 동향을 보면 5월달 고용 동향은 청년 취업자가 1년 전보다 한 25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근데 60세 이상 취업자는 17만 명 넘게 늘었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가 그만큼 어려워진 겁니다. 또 월세와 생활비 부담도 큰데요. 국무조정실 조사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의 약 54%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0: 예.
1: 그래서 이런 현실 때문에 나타난 게 바로 전업 자녀인데 이 전업 자녀가 당장은 가족 안에서 역할을 나누는 방식일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위험해 보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아프거나 은퇴를 하면 이 경제적 지원

0: 당시에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하고 있다 이런 신고가 잇따랐고요.
1: 예.
0: 경찰이 추적 끝에 한 2시간 25분 만에 운전자인 A군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두 명이 더 타고 있었던 겁니다. B군과 C군이 차에서 내려 도망을 갔는데 이 두 명도 8시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결과 운전을 한 A군은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갔고요. 시동이 걸리니까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검거 당시에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고요. 그래서 소년부 법원에서는 주범으로 본 이 A군에 대해서 소환 절차 없이 곧바로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감할 수 있는 긴급 동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동승했던 B군과 C군은 일단 부모에게 인계가 됐습니다.
1: 근데 문제는 부모님께 인계를 했는데 인계한 지 일주일 만에 또 범행을 비슷한 걸 저질렀다면서요.
0: 부모님께 인계됐던 그러니까 이전 사고에서 그 동승했던 B군이 이번에는 그 또 다른 친구, 예, D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차량을 훔쳐서 무면허 상태로 또 운전을 한 겁니다.
1: 세상에.
0: 그래서 천안에서 당진까지 차를 몰고 간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이들은 범행 3시간 20분 만에 당진에서 차를 버리고 달아났고 30분 뒤에 PC방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사건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요즘 OTT 드라마 중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1: 네.
0: 되게 인기를 끌면서 촉법소녀 문제가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촉법소녀가 이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무조건 부모에게 인계하는 게 아니고 이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크면 소년 보호 절차에 따라서 시설 감호가 가능합니다.
1: 네.
0: 그래서 경찰이 이 B군이 일주일 만에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점을 심각하게 보고 긴급 동행 영장을 신청했고요. 그 결과 A군을 포함해서 모두 3명이 부모가 아닌 보호시설에 감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요즘에는 촉법 소년일지라도 사안이 너무 중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보호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이 긴급 동행 영장을 신청하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촉법 소년의 특히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는 성인보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1: 운전이 미숙하잖아요.
0: 미숙하니까. 그래서 단순히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다가 사고가 크게 나서
0: 그렇습니다.
1: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이 있고요. 될 수도 있는데
0: 그렇습니다.
1: 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왜소한 여성만을 골라서 폭행한다 목격담이 올라오는데 이거 불안합니다. 너무.
0: 네. SNS에 올라온 제보에 따르면 이게 특정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1: 네.
0: 오후 5시 30분에서 40분쯤에 4호선 불암산행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좀 체구가 작은 여성들만을 노려서 어깨를 부딪히거나 팔꿈치로 때리거나 반말이나 욕설을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제보자는 특정인을 공격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몇 주 동안 같은 구간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직접 봤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본인의 지인도 피해를 당해서 아 내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글을 올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4호선 그 지하철 보면은 이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10-4칸 부근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피해자가 있다면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이후 게시물에 이 해당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도 함께 올라왔고요. 또 노원역이나 상계역, 당곡의 역 등에서 비슷한 인물을 봤다는 목격담도 이어졌습니다. 근데 제보자가 게시물이 확산되자 좀 불안하셨나 봐요. 보복이 우려된다면서 기존 글을 내렸고 현재는 피해자와 목격자 증언을 더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온라인 제보니까 사실 팩트 확인이 첫 번째이긴 한데 그래도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들 특히나 그 체구가 작은 여성들의 경우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0: 그렇죠. 이게 단순히 제보자 한 명의 제보가 아니고 동시에 네. 반복적인 폭행 목격담이
1: 그러니까요.
0: 여러 건 나오고 있다면 이게 그냥 넘길 문제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에서 상대적으로 좀 방어하기 어려운 사람만을 골라서 이렇게 위협을 한다거나 폭행했다는 의혹이라면 경찰과 지하철 운영기관이 적극적으로 한번 사실관계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피해를 당했거나 직접 목격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온라인에 제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정확한 시간이라든지 열차의 방향, 뭐 칸 번호라든지

0: 역이름, 인상착의 뭐 이런 걸 정리해서 경찰이나 지하철 보안관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현장에서 위협을 느낀다고 직접 맞서기보다는
1: 그렇죠.
0: 주변 승객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1: 예.
0: 다음 역에서 하차를 해서 역무원이나 경찰에 알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지하철 안에서 반복되는 불안 행동에 대해서 시민 제보만으로 이렇게 대응하게 둘 것이 아니고요. 출퇴근 시간대 취약 구간에 대한 순찰과 신고 대응 체계를 더 촘촘히 해야 된다. 이런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멕시코전을 앞두고 있는데 축구 대표팀 비공개 훈련장에 드론이 나타났다고요?
0: 네, 대표팀 베이스 캠프인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한 훈련장 상공에 드론이 떴다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대표팀 관계자에 따르면 신원미상의 남성 두 명이 나타나서 한국의 훈련을 엿보기 위해서 드론을 띄운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근데 마침 한국 대표팀 보안요원이 이걸 발견했고 이 경비를 맡고 있던 멕시코 군이 이 드론 신호를 차단하는 전파를 쏴서 드론을 추락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표팀이 현지 경찰과 군 병력과 함께 추락 지점으로 이동을 했는데 드론을 띄운 이들은 이미 드론을 회수해서 달아난 뒤였다고 합니다.
1: 예, 뭐 전술로 출 피해는 크지 않았겠지만 충분히 그쵸. 긴장감은 느낄 수 있네요.
0: 그렇죠. 대표팀 설명에 따르면 드론이 나타난 시점이 전술 훈련에 들어가기 전 준비 운동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출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비공개 훈련장인데 드론이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월드컵 본선 무대가 작은 전술 정보 하나도 경기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표팀이 FIFA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오늘 밤 일라디오는 여기까지고요. 끝곡으로 웨스트라이프의 시드니 인 더 선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현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지금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린 곳이 많습니다. 경기 북부, 강원도, 충남권 남부, 충북, 호남, 경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고 특히 경상권에는 시간당 20-3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30mm고 경상권에는 최고 60mm까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30mm입니다. 오늘과 내일 소나기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부산 21도, 광주 22도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를 웃돌겠고 체감온도는 31도 안팎, 특히 경상권 내륙은 33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대구 33도까지 오르겠고 서울, 광주 31도, 대전, 세종, 울산 30도, 인천, 부산 28도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4.1도, 습도 52%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갑갑한 도시의 상공에 겹겹이 낀 구름 뒤에서 겨울 해가 우윳빛으로 희미하게 애처로운 빛을 내며 떠 있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노벨상 수상 작가 토마스만의 중편 소설 토니오 크레거의 첫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공은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소년이지만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동경합니다. 이런 내적 갈등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 자세한 이야기 장유진의 책갈피 코너에서 살펴보고요. 자, 다독이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 오늘 이 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이소연 작가의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달콤한 상술로 사랑의 가격을 매기는 우리 웨딩 산업의 문제점을 해부한 책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는 샵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립니다.

0: 정유진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네.
0: 자, 오늘 어떤 책을 가져오신 건가요?
1: 오늘은요. 토마스만의 중편 소설 네. 토니오 크레거라는 소설인데요. 네. 여태까지는 단편을 위주로 했는데 요건 좀 깁니다.
0: 네, 중편 소설. 네. 네. 사실 이 토마스만의 작품들 특히 이제 토니오 크레거는 저희 이제 장강명의 인생책에서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토마스만 작품도 이제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는데 토니오 크레거 아니 저는 이 책을 대학교 1학년 때 첫 네. 문학 교양 수업에 들었는데 거기 오. 교수님이 이걸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는 저의 첫 어떤 그 하여튼간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뭐 이해도 잘 안 되고. 근데 다시 이번에도 접하고 그러니까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네. 다시 깨달은 계기가 됐습니다. 토니오 크레거.
1: 네, 저도 네. 오랜만에 읽었는데 네. 저는 또 예전에 읽었을 때는 제가 소설가가 될 것이다 혹은 소설을 쓰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생각지도 못했던 시절에 읽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소설가가 되고 나서 네. 읽으니까 또 감흥이 너무 다르고 그쵸. 너무 좋게 다가오더라고요.
0: 책들이 그런가 봐요. 그렇죠. 네. 매년.
1: 그게 책의 매력이에요.
0: 네. 그렇죠. 내 어떤 성장 과정에서 계속 다른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1: 읽을 때마다 다르고.
0: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토마스만이 굉장히 많은 작품을 썼잖아요. 네. 사실 뭐. 토니오 크레거 말고도 이제 다른 대표작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네. 이 작가 문학 세계에서 이 작품이 갖는 의미가 좀 남다르다면서요?
1: 네, 사실상 이렇게까지 표현이 돼요. 네. 토마스만의 가장 잘 은폐된 자서전이다.
0: 아, 본인의 그러니까 어떤
1: 굉장히 네. 그래서 사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입니다. 네. 소개가 예전에 되었겠지만 그래서 독일 문학을 거의 대표하는 네. 작가라서 뭐 마에산, 파우스트 박사 그리고 부덴브루크 가의 사람들 뭐 네. 이런 명작들이 많은데 그 작품들을 만약에 다 세계 독자와 역사라는 여과기를 넣고 네. 딱 뽑아낸다면 마지막 하나 남는 작품이 있다면 이게 될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저희가 그 최미숙 작가님과 그 키 작은 프리드만 씨를 좀 다뤘었었는데 그 본인이 살았던 동네에 대한 그 묘사도 굉장히 많고 뭔가 이 작품에서 어떤 본인의 고민, 본인의 환경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좀 쓰는 작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맞아요. 왜 그런 작가가 되었을까? 그 이유를 네. 이 토니오 크레거를 읽으시면 아하. 알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 뭐 저희가 이제 토마스만 소개해드린 적은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 장윤희 작가님의 네, 언어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어떤 작가인가요?
1: 네, 네. 토마스만은 20세기 독일 문학 대표하는 예. 소설가고 말씀드렸듯이 29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을 했어요. 네. 마에산 제일 유명하고 네. 형도 소설가였다고 했죠. 네. 네. 33년에 그 망명길에 올라가지고 스위스 미국 등지에서 생활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스위스에서 사망을 하셨고 네.
0: 네. 자, 토니오 크레거 토마스만의 삶이 작품에 이제 많이 반영돼 있다고 이제 약간 얘기 나누는데 어떤 네. 면들이 좀 투영돼 있다고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네.
1: 이 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실제로 네. 토마스만의 아버지가 여기서는 시민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일상에 더 충실하고 이렇게 네. 시민적인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쪽 출신 지방에 되게 예술적이고 예술적인 마기가 막 넘치는 그런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네. 그 두 세계 사이에서 실제로 갈등을 많이 했다고 해요. 사실 이 토니오 크레거 주인공도 같은 그 구도 속에 놓여 있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 동네에서 흑발에 흑안을 소유한 그런 남쪽 여성은 우리 어머니뿐이었다. 라고 하기도 했고 여기서 이 머리 색깔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기억을 해주세요. 그 예술적인 어머니가 머리가 까맸다는 거. 아,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 까만 머리랑 금발 머리가 네네. 그 어떤 그런 시민적인 세계와 예술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장치로 쓰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그 한스 한젠이라는 소년을 네. 되게 동경하고 사랑했던 걸로 나와요. 어린 시절에. 근데 실제로 어렸을 때 이런 감정을 느꼈던 그부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55년에 스위스에서 사망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몇 달 전에도 자기는 그 첫사랑을 잊을 수 없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토마스만이. 네.
0: 토마스만의 토니어 크랙을 읽으면서 약간 헤르메스의 데미안이랑도 좀 느낌이
1: 어떤 맞아요.
0: 그죠? 어떤 그 성장 소설로서
1: 맞아요.
0: 누군가를 이 주인공이 항상 동경하고 네, 그 결핍을 느끼면서 네. 힘들어하고 그런 좀 비슷한 구도도 좀 느꼈습니다.
1: 저희 얼마 전에 다뤘던 네. 헤르만 헤세의 시인.
0: 네.
1: 저는 사실은 그거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토니어 크레거가 생각이 난 거예요.
0: 아, 그랬구나.
1: 그래서 가져왔거든요. 왜냐하면 그 헤르만 헤세의 시인도 그 어떤 예술적 세계와
0: 그쵸, 그쵸.
1: 일상과의 갈등. 그래서 요 얘기는 뭐
0: 네.
1: 소설 이야기를 더 하고 나서.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니어 크레거 내용 좀 들어가 볼까요?
1: 네, 토마스만 네. 자신이 많이 투영된 이 토니어 크레거는 14살 소년이에요. 독일 북부에 되게 유서 깊은 집안 출신이고 그 아버지가 영사라고 표현이 돼요.
0: 네.
1: 뭐 외무직 공무원인 거죠. 굉장히 이제 엘리트고 그런 집안 출신이고 시를 쓰고 바이올린을 켜요. 자 그리고 자기 머리는 되게 남쪽 계열의 그 조금 갈색 머리랑 검은 눈동자를 가진 몽상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예술적인 끼를 가진 소년인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영사라 그랬잖아요.
0: 네.
1: 그 전형적인 북쪽 독일의 되게 건실하고 경건하고 그런 시민적 기질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0: 네.
1: 번역에서는. 그런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는 남쪽 출신의 예술가적 친인 예술가적 면모를 지닌 그런 까만 머리를 가진
0: 네.
1: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 토니오가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자기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그런 감각을 안고 자라는데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실존 인물 모델이 존재하는 같은 반의 한스 한젠이라는 남학생이에요. 같은 남학생을 되게 깊이 사랑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토니오 크레거가 중편소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한스 한젠은 얼마나 그 짝사랑하고 이런 게 2장인가에 나오는데 이 부분이 묘사가 참 너무 정말 짝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0: 네.
1: 구구절절 공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묘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게 이번에는 이제 단편이 아니라 긴 소설이라서 뭐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너무너무 읽으면서 마음이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한스 금발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금발이죠. 그러니까 나랑은 다른 세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푸른 눈을 가졌고 승마와 수영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나랑은 정반대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 말로 하면은 얘는 인싸야. 그러니까 스포츠 좋아하고
0: 네.
1: 막 인싸고 인기도 많고
0: 네. 외모도 그냥 전형적인 금발의
1: 맞아요.
0: 푸른 눈이고
1: 근데 나는 좀 책 읽는 거 좋아하고
0: 네.
1: 인싸는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얘 한참 팔짱 끼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얘랑 산책 한 번 더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너무너무 좋았다고 한 장면이 뭐냐면 얘 그 아름다움을 막 묘사를 해요. 얘 짧은 해군 자켓 입고 막 근데 우리 산책하기로 했던 거 알지? 이런 팔짱을 끼면서 하니까 딱 보니까 얘는 까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랬나? 근데 뭐 해도 돼? 그래서 얘가 뭐 산책을 거부하거나 하는 게 아닌데 아는 거죠. 얘한테는 나랑 산책하기로 한 약속이 중요하지 않구나. 그렇다고 해서 너 기억 못했어? 됐어 하고 삐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 난 이렇게라도 얘랑 있고 싶으니까.
0: 얘 마음을 붙잡아두고 싶으니까.
1: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한테는 얘가 중요하지 않은데 나는 그래 뭐 얘 따가자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0: 네.
1: 상황이라는 거.
0: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누가 이렇게 되게 인싸의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의 마음을 붙잡고자
1: 그쵸.
0: 막 그 설레고 막 그 막 간절했던 그게 그대로 묘사돼 있더라고요.
1: 너무너무 표현이 잘 돼
0: 네.
1: 있는
0: 네.
1: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거 거절할 생각이 없는지 난 안다. 왜냐하면 나는 한스 한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벌써 여러 번 괴로웠기 때문에. 막 이런 묘사들이 너무너무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래 뭐 가자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온통 뛸 것 같은 기분이 되고 너무 재밌었던 게 다른 친구가 와요. 쟤 왜 와? 이러고 있는데 걔가 또 막 눈치 없이 막 옵니다. 와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그냥 셋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얘랑도 얘기를 막 잘 통하는 것 같고 얘는 솔직히 스포츠 좋아하고 승마 좋아하고
0: 네.
1: 책 읽는 애는 아니잖아요. 근데 또 이거 내심 나의 세계 얘가 공감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막 걔는 그 다른 친구랑 승마 얘기를 막 해요.
0: 네.
1: 그러면서 얘를 토니오 크레거라고 안 부르고 크레거라고 불러요.
0: 네.
1: 그런 게 있잖아요. 이름으로 안 부르고 성으로 부르면 약간 멀어 안 친한 사이에 성으로 부르는 거. 그러면서 약간 그러니까 왜 성으로 안 부르지? 라고 생각했더니 아, 너 이름이 조금 특이하잖아. 그 토니오라는 그 남쪽 지방의
0: 네.
1: 이름.
0: 네.
1: 그거에 또 한스 한젠이 동조를 해요.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 이름, 그 남쪽 지방 이름 특이하다고 한 것도 기분 나쁜데 거기다 얘가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동조를 해? 이미 거기에서 긁혔는데 나의 어떤 이런 책 읽고 이런 조금 덜 인싸적인 네. 세계에 좀 끌어들이고 싶어서 돈 카를로스 읽어봤어.
0: 그 책을 이제 같이 공유하면 얘기거리가 풍부해지니까 그러니까요. 공감대가 더 넓어지니까.
1: 그랬더니 네. 뭐 돈 카를로스 관심도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흥미가 아예 없어요. 네.
0: 그래도 나중에 읽겠다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친구 그 인싸의 그 어떤 면모를 또 보여줘요.
1: 보여줍니다. 네.
0: 인기 관리 다 아. 하고 있어요.
1: 네. 막 관심 없는 척하다가 안녕 나도 다음에 돈 카를로스 읽어볼게 이러니까 또 막 갑자기 네. 마음이 녹는 거예요. 이런 또 짝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6살이 돼요 이제. 네. 토니오가 사랑한 두 명이 나오거든요. 한 명은 뭐 아까 말한 하먼산젠 한 명은 여성이에요. 16살에 이번에도 금발입니다. 네. 금발의 소녀 네. 잉에보르크 홀름을 만나서 또 엄청난 사랑에 빠져요. 근데 댄스 강습장에서 만나거든요. 근데 잉에보르크도 금발이잖아요. 얘도 인싸예요.
0: 그리고 이름도 굉장히 그 독일스러운 네. 네, 전형적인 이름이잖아요. 네.
1: 그리고 그 막 맨날 막 시쓰고 막 이렇게 막 이런 토니오한테는 솔직히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심지어 그 댄스 강습장에서 만나는데 까드리유 춤이라는 그런 네. 단체 댄스를 그런 네. 추는 게 있나 봐요. 네. 하는데 혼자 잉에보르크 홀름에 너무 빠진 나머지 딴 생각에 팔려있다가 그녀의 아름다움에 팔려있다가 혼자 막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막 지적을 당해서 네. 공개적으로 지적을 당해서 그 강습장 밖을 나와요. 네. 네. 그러면서 아 나는 왜 또 여기서도 실수하고 왜 그들과 인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가 하면서 주저리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을 고백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재밌어요. 이 부분 낭독을 해볼게요. 네. 이런 생각을 하니 토니오 크레거의 가슴은 고통스럽게 오그라들었다. 유희적이고 놀랄만하지만 우울한 창조력이 자신의 내부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면서 동시에 자신이 동경하는 명랑한 사람들은 그 창조력에 닿지 않는 저 반대편에서 마주보고 서 있음을 안다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팠다. 하지만 비록 그가 홀로 구개자의 신세가 되어 아무런 희망도 없이 닫힌 블라인드 앞에 서서 비탄에 잠긴 채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척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는 행복했다. 그의 심장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심장은 너, 잉에홀름을 위해 따스하고도 슬프게 고동치고 있었고 그의 영혼은 행복하게 자신을 부정하며 금발의 밝은 너, 건방질 정도로 평범한 너의 자그마한 인격을 감싸 안았다. 그가 상기된 얼굴을 하고 음악이며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꽃향기만 어렴풋이 전해올 뿐인 외로운 장소에 선 채 멀리서 들려오는 파티의 소음 속에서 여운이 울리는 그녀의 목소리를 찾으려고 애쓴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녀 때문에 비록 가슴은 아팠지만 그래도 그는 행복했다. 걸핏하며 넘어지는 막달레나 페어메렌과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페어메렌이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과 웃음을 나누며 진지한 표정을 짓는 반면 금발의 잉에는 비록 그가 그녀 앞에 있을 때도 멀고 낯설며 서먹서먹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았다. 이는 그가 쓰는 언어가 그녀가 쓰는 언어와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행복했다. 행복이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사랑받는 것은 허영심을 채우려는 구역질하는 만족감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며 어쩌면 사랑하는 상대에게 몰래 살짝 다가가는 것이 행복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새겨두었고 이것을 속속들이 생각해 보았으며 이것을 밑바닥까지 느껴보았다. 변치 않는 마음, 토니오 크레거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변치 않고 너, 잉에보르크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그의 마음은 착하기 그지없었다. 너무 안 됐지 않았어요?
0: 그러니까 진짜 뭐 친구의 관계, 사랑 모든 외연에서 아웃사이더인 주인공 소년의 내적 갈등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1: 밖에서 내용이네. 안에서 막 파티하고 춤추고 있는데 자기 춤 잘못 춰가지고 네, 쫓겨나서 네, 네. 그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하다가 네. 사랑을 받는 게 그거는 역겹다. 네.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근데 웃긴 거는 이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한산전이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잉에 보르크 홀

0: 울음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외쳤는데 내면으로 그동안 내가 한산재는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또 한산재는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댄스 간수장 장면이 끝나요.
1: 네.
0: 그러고 나서 압축적으로 그 이후에 어른이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가 나와요. 할머니가 사망하면서 아버지도 사망을 하고 집안이 몰락을 해요. 그 어머니가 바로 또 재혼을 합니다. 그 남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이탈리아의 네. 그 예수라는 또 전형적인 그런 남쪽의 예수가 기질이 다분한 남자랑 재혼을 해서 가버려요. 남은 토니오 크레거는 예술가의 길을 걸었죠. 작가가 됩니다.
1: 작가가 되는 거죠. 네.
0: 그 나름대로도 세상에 인정을 받는 작가가 돼요. 근데 뭐 작가가 된다는 게 뭐 아무리 데뷔하고 등단하고 유명해진다고 해도 이런 어떤 내면에 항상 고민과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네. 작가가 되잖아요, 늘. 그러니까 항상 그 여전히 고뇌와 고독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학이 제가 저번에 그 해려만 해세 할 때도 얘기했지만
1: 네.
0: 네. 저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좋은 걸 좋다고 느끼지 못하고 항상 네. 이런 거를 그냥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1: 뭔가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신내림 같은 게 있었던 것처럼
0: 그런 식으로 네. 네. 근데 또 나는 근데 이거를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네. 오히려 예술가들 중에는 나는 저런 천박한 그냥 일상을 사는 사람들 난 저런 거 나랑 안 맞아. 나는 언제나 고립되고 이런 내가 너무 좋아.
1: 네네.
0: 이런 예술가 타입도 있잖아요. 근데 토니오 크레거는 그리고 토마스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나는 인싸가 되고 싶어. 예술 안 해도 좋아. 오히려 저런 삶이 더 행복한 게 아닐까? 그걸 동경을 해요.
1: 네네.
0: 근데 이런 사람이 또 그런 세계로 넘어갈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항상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심해성과 예술성의 갈등이라고
0: 맞습니다.
1: 얘기를 해주셨는데
0: 네.
1: 근데 사실 그거는 고민의 어떤 그 대상이 아니라 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걸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승화하면 좋은데 이게 너무 힘들어하는
0: 너무 힘들어해요. 그렇죠.
1: 뭐 아니 얼마나 이거는 타고난 복이에요. 나의
0: 그쵸.
1: 그 심해성도
0: 할 수도 있는데.
1: 있고 엄마한테 받은 그
0: 맞아요.
1: 풍부한 예술적인 감수성도 있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0: 맞아. 네. 근데 이 토니오 크레거는 네. 고민을 하는데 얼마나 네. 고민을 하는지 아세요? 이 3장 전체가 그 고민의 내용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그 러시아 출신의 화가 또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자베타 이바노브나에게 이 고민을 토로를 해요. 나는 어느 속하는지 알 수 없다. 내가 뭐 원하는지 모르겠다. 이 그냥 갈팡질팡하는 고백 전체가 3장이고 이걸 읽으면 기가 막혀요. 3장 내내.
1: 네.
0: 근데 이 리자베타가 약간 네. 답을 줘요.
1: 네.
0: 아 너는 그러면 시민인데
1: 네.
0: 길 잃은 시민이다.
1: 길을 잘못 든 시민이다.
0: 네. 길은 잘못 든 시민이다. 이런 네. 명언을 남깁니다.
1: 네.
0: 요 말에 자극을 받고 이제 토니오가 이제 또 가을 무렵에 덴마크로 여행을 떠납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덴마크로 가는 길에 고향을 가요. 리베크를 경유를 하는데 13년 만에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아, 요 장면이 참 멋있어요. 자신의 살던 그 집 있죠.
1: 네.
0: 그 집이 공공도서관으로 변해 있는
1: 네, 네,
0: 거예요.
1: 네.
0: 그 도서관 사람들은 뭐 누구세요? 이러면서 막 구경을 시켜줘요. 그래서 설마 알아볼까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러면서 구경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아, 아니에요. 난 여길 잘 알아요. 하면서 그 예전에 자기가 살던 집, 할머니가 계시던 방, 아빠가 계시던 방, 그리고 내 방. 거기에 막 책이 쌓여 있는 걸 보면서 아, 근데 그 와중에 또 저 책은 참 좋은 책이었지. 이 생각을 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유명한 작가가 됐다고 해서 저는 내심 혹시 여기 살던 그 작가님이세요? 라고 생각을 그런 장면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본인도 토니오 크레거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갑자기 몽타주를 가져오면서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데 하길래 저는 알아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범죄자
1: 아니죠.
0: 네. 요즘 좀 그렇게 머리가 약간 좀 까맣고 이런 사람이 사기 혐의자로
1: 네.
0: 지금 도주 중이다. 그래서 막 몽타주랑 막 얼굴을 비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머리색 때문이지 않았을까?
1: 네, 네.
0: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체포당할 뻔해요. 그래서 아니다. 근데 그 증거가 없지 않냐.
1: 네, 네. 뭐 신분증이면 이런 것도 전혀 지참하지 않은 상태였고.
0: 맞아요. 아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그 자기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자기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1: 네.
0: 제 가방에 있던 교정지를 보여주는
1: 원고를 보여주는 거죠.
0: 아, 진짜 이 부장님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교정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그 경관이
1: 네.
0: 교정지가 뭐예요? 이러면서 어디 좀 봅시다 하면서 또 딱 당당하게 줘요.
1: 네.
0: 이 교정지라는 것이 저도
1: 네.
0: 작가가 처음 됐을 때 아, 내가 진짜 작가가 되었구나 하고 느꼈던 굉장히 상징적인 그렇군요. 물건이에요.
1: 아, 그렇군요. 또 이 작가의 시선에서 이 부분이 그럼요. 되게 중요했군요.
0: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혼자 썼을 거 아니에요. 네네. 교정을 아무도 안 봐준단 네. 말이에요. 근데 교정지가 있다는 건 누가 내 글을 봐주고 곧이어 독자가 생긴다는 네. 굉장히 상징적인 물건이거든요. 근데 교정지라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시민 네. 사람들은. 시민적인 사람들은. 네.
1: 그렇죠. 이 시민성을 대표한 이 사람들은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그쵸? 이 예술성이 풍부한 이 작가는 교정지를.
0: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떻게든 봐야 되니까 그걸 네. 또 읽어요.
1: 네.
0: 그 와중에 또 토니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그 부분 내가 참 잘 썼지. 이 부분 내가 탁월하게 처리했지. 내가 절정의 효과를 낸 멋진 부분이지. 근데 거기 제 이름 써 있죠? 저는 작가입니다. 이거 출판될 겁니다. 라고 하니까 뭐 반응도 안 해요. 오, 작가님이세요? 이런 거 원했지만 해주지 않죠. 아, 됐습니다. 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굴욕 아닌 굴욕을 당하고 덴마크에 가요. 가가지고 여기서 저는 이 장면이 이 토니오 크레거의 명장면인데 한 해변 리조트에 가는데 네. 거기에 무도회가 열려서 뭐지 하고 보는데 한스 한젠이랑 잉에보르크가 나와가지고 걔네 둘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1: 둘이 연결이 돼 있었던.
0: 그래서 내 어린 시절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여기서 춤을 춘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둘이. 그러니까 나는 까만 머리로 이 금발의 소년과 소녀를 각각 좋아했었는데 이 소년 소녀가 어른이 돼서 만나서 금발의 아름다운 남성 여성이 돼서 둘이 춤을 추는 거예요. 사실 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왜냐면은 뭐 소설에서 동성을 좋아했거나 아니면 이성을 좋아했거나 그 첫사랑이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 둘이 현생에 나타나서 내가 좋아했던 그 둘이 사랑을 해? 부부야? 이런 거는 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 둘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1: 네.
0: 내가 이들을 왜 사랑했었는지 이유를 깨달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당당하고 유쾌하고 순박하고 행복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지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번역마다 다를 텐데 이게 진짜 한스 한젠과 잉에보르크라고 읽으셨어요?
1: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0: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1: 아, 네네.
0: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여러 버전의 번역이 있습니다.
1: 그건 전혀 저는 눈치를 못 챘네요.
0: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한스 한젠과 잉에보르크일 수도 있지만
1: 네.
0: 실제 그들은 아니었다. 실제 그들일 수도 있고 근데 그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곳도 있어요.
1: 네네.
0: 근데 이거는 어떤 번역을 읽었더라도 이게 실제로 그들일까? 그들이다라고 읽었을 수도 있는 거고 아 이거는 그냥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구나. 시민적 세계를 상징하는 어떤 아름다운 커플이구나. 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오독의 여지를 많이 열어놓은 그래서 좋은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인사를 할까 말까 하다가 끝내 인사를 하지 않아요. 네. 내가 뭘 원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구장에서
1: 네.
0: 마지막이죠. 너는 길 잃은 시민이야. 그러니까 이 사실 제가 그 3장에서 나는 이 두 세계에 속하지 않아. 그래서 그 찡찡대는 거 자체가 3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리자베, 그걸 들어준 리자베타가 참 대단하다고 네. 느꼈어요. 이걸 다 들어주고 너는 길을 잃은 시민이야 라고 정의를 내려준 그 리자베타에게 이제 편지를 써요. 그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1: 네.
0: 그래서 나는 이 금발에 명랑하고 활달하고 행복하고 사랑스럽지만 이 평범한 이 사람들에 대한 나는 애정을 깨달았다. 나는 이 평범한 것을 사랑해. 예술가지만.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할 거야. 라고 그 편지를 쓰면서 끝나는데 이 편지가 또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리자베타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어서 어느 세계에도 안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게 좀 힘이 듭니다. 당신 같은 예술가는 나를 시민이라고 부르고 시민들은 나를 체포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내 마음에 쓰라린 상처를 안겨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은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진한 감동이 없고 그리움이 없다고 말하는 미를 숭배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예술가 기질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예술가 기질이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평범한 것이 주는 환희에 대한 동경을 그 어떤 동경보다도 더 감미롭고도 더 민감하게 여깁니다. 위대하고도 맛적인 미의 오솔길을 모험하듯 걸으며 인간을 경멸하는 오만하고 차가운 사람들을 보면 나는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난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한낱 문사를 작가로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것, 생동하는 것, 평범한 것에 대한 나의 이 시민적인 사랑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온정, 온갖 선의, 온갖 유머는 이러한 사랑에서 비롯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라고 성서에 쓰여 있는 바로 그 사랑처럼 생각될 정도입니다.

0: 평생 그 외로운 예술가의 그 내면, 그 갈등의 세계를 되게 마음 아프게, 아, 네. 답답하게 바라봤는데, 우리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동경하는 어떤 나와는 전혀 이질적인 다른 어떤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끊임없이 갈구하고 동경하면서 그냥 어떤 그 세계와 계속 분열을 안고 사느니 나의 세계에 좀 더 애정을 갖고.
1: 맞아요.
0: 그쵸. 여기에도 자부심 갖고 그거에 대한 소명으로 네. 살면 되는데.
1: 그 제가.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리자베타에게 예. 쓰는 편지가 좋았던 게. 네. 그래서 뭔가 이게 단순히 나는 이걸 하겠어, 이걸 하겠어. 이제 한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나는 이 어머, 너무나도 인간적인 이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그러니까 시민적 사랑을 내가 간직한 채로 나는 예술가의 길을 걷겠다.
0: 그쵸, 네.
1: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둘 다 나는 가지고 있겠다.
0: 네.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쓴 것 같아서 저는 이 결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토마스만이 제시한 어떤 이상적인 예술가 상이 네. 그런 삶을 경멸하는 그러니까 너는 나 이런 거 경멸하지. 나는 아, 그런 거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삶을 경멸하는 어떤 그런 고립된 예술가,
0: 네.
1: 그런 냉철한 예술가가 아니라 나는 이런 일상과 인간적인 거에 대한 사랑을 간직한 채로도 예술을 하겠다.
0: 네.
1: 이런 마지막 다짐인
0: 그러네,
1: 것 같아서
0: 그러네요.
1: 그게
0: 네.
1: 너무 좋더라고요.
0: 네. 예, 지금 이게 성장 소설이라 그래서 이게 왜 청소년 때 많이들 이제 읽히는 데미안과 더불어서
1: 네.
0: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한 뭐 이게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한번 좀 바라보는 토니어 크레고의 모습에서 내가 되게 많이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이게 아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책으로 또 꼽잖아요.
1: 네, 그렇죠. 이것도 우리 PD님 책을 제가 또 가져왔는데 제가 아까 낭독한
0: 아니,
1: 부분은
0: 지금 책도 막 여러 권을 지금 보니까 이 책 저 책
1: 네.
0: 옮겨가면서 이 책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1: 제가 낭독한 부분에 밑줄을 다 쳐주셨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저도 너무 공감이 강해서 길어질까 봐 조금 네. 제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0: 네.
1: 하자면
0: 네.
1: 저도 그 작년에 쓴 그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이라는
0: 네,
1: 에세이에서
0: 네.
1: 뭔가 약간 이 토니오 크레고 같은 마음이 되게 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저도 저랑 너무너무 성격 비슷하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랑 여행을 가면서 이 친구랑 나를 잡고 이 삶을 대입을 해보게 되는데 나랑 너무너무 비슷하지만 이 사람은 조금 더 밝고 결핍이 없고 더 한스 한젠 같은
0: 네.
1: 저로서는 그런 사람인 거죠.
0: 아하,
1: 그러면서
0: 네.
1: 나는 이 사람이 행복만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걸 쓰면서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짐을 바리바리 싸울 때 되게 두꺼운 노트를 가져와요.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속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너는 일기 같은 거 쓰지 마.
0: 네.
1: 너는 일기 같은 거 쓰지
0: 네.
1: 말고 행복하게 너의 삶만 살고
0: 네.
1: 일기 그런 건 내가 대신 써줄게.
0: No.
1: 그게
0: 네.
1: 바로 이 책이다.
0: 네.
1: 이러면서 내가 그 책을 썼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게
0: 네.
1: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0: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누구나 다 그 토니오 크레거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데 내가 그 취하지 못한 거, 가지 못한 길이라고 해서 그냥 뭐 버려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거 자체가 내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거. 그렇죠?
1: 맞아요.
0: 그거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토니오 크레거 다시 또 여러 번 읽을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또 장유진 작가님의 얘기도 들으면서 또 얘기가 또 풍성하게 이렇게 꾸려졌습니다. 아, 오늘 이 소설과 어울리는 노래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어떤 곡 가져오셨나요?
1: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비창 중에
0: 오, 네.
1: 2악장을 가져왔는데요.
0: 네.

0: 왜 이유가?
1: 왜 소나타를 가져왔냐면 네. 이 토마스 만이 작품에서 그 소나타의 기법을 음악적인 기법을 차용한 걸로 유명해요.
0: 네네.
1: 1장에서 나오는 장면이 다시 고향을 방문할 때 반복이 된다든지 그 어렸을 때 댄스 무도회 장면이에 대한 묘사가 후반부에 다시 또 그 호텔 무도회에서 반복이 된다든지 네. 장면은 묘사는 반복되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은 다르잖아요.
0: 네.
1: 그런 소나타의 기법을 차용한 걸로 유명을 해서 소나타를 가져왔습니다.
0: 알겠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빗창 제2악장 라두루프의 연주로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또 다음 주에 재미있는 책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 중이신가요? 작은 서점지기들이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이 책. 네, 알라딘 김경영.

0: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 또 오늘 어떤 재미있는 책을 가져오셨을까요? 네.
1: 요즘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요. 네. 더울 때는 또 좀 자극적인 것들이 땡기잖아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해나무 출판사에서 나온 백승만의 의약품 살인사건입니다.
0: 아니, 의약품 살인사건. 이 제목부터가 정말 자극적이고 표지가 지금 보니까 뭐 미국의 범죄 드라마 인트로 화면처럼 왜 범죄 관련 사건 관련들의 콜라주 이미지가 탁 이렇게 차 있어서 네. 이게 과연 무슨 어떤 장르의 책일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1: 그렇죠. 네. 눈길이 확 가는 표지와 제목인데요. 네. 이 책은 우리가 약인 줄 알았던 것이 도구로도 쓸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약을 이용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인 이야기들 그리고 독과 약이 경계를 어떻게 넘나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0: 네. 범죄에 관한 그것도 화학약품을 이용한 범죄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1: 네.
0: 좀 조심스럽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1: 이 책은 분야로 따지자면 과학 분야, 그중에서도 네. 화학 분류로 들어가는 책이에요.
0: 네.
1: 소설책처럼 생겼지만 과학책이고요. 저자가 분자 조각가예요. 신약 개발할 때 화합물을 설계하고 계량하는 일을 하는 분들을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현대의 연금술사라고 하는데 네. 이 책은 과학을 깊이 파고드는 책이라기보다는 독과 약을 둘러싼 범죄 이야기들을 아주 흥미롭게 풀어내면서 과학 이야기까지 곁들이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근데 이제 화학책이라는 거 아까 말씀하시는 순간 뭔가 확 멀어지는 느낌인데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1: 네. 약간 네. 이게 우리 문과 출신 사람들이 화학책 이러면 겁을 먹게 되는데요.
0: 네. 저 진짜 그 교과목 중에 화학을 제일 힘들어했어요.
1: 지금 표정부터 너무 힘들어하신 게 느껴져요.
0: 화학 기호 외우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아무튼 네.
1: 네, 막 그러니까 방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분자식 같은 거 외우던 생각이 네. 나면서 일단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네.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제가 과학 MD를 처음 맡았을 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화학책들이 인기가 많아요.
0: 아 그래요? 네. 의외로?
1: 네.
0: 저랑 다 다른 다른 사람들이군요. 화학책 독자가 많다는 거 굉장히 의외인데요.
1: 그렇죠. 근데 오. 그게 사실 일상을 구성하는 것들이 다 화학이잖아요.
0: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1: 네.
0: 사실은.
1: 뭐 술, 약 이런 것들 당연히 화학이고 네. 옷에 묻은 얼룩 지우는 방법. 또 뭐가 묻은 얼룩에는 어떤 화학물을 문질러서 지워야 하는지 또 뒤집어진 피부에 어떤 화장품 성분의 조합을 발라야 피부가 안정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화학이니까 화학책에는 일상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네. 없고 또 친근하고 이해가 잘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학에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요. 최근에 제가 일상 속 화학과 관련해서 겪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내시경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예약을 했어요.
0: 네.
1: 근데 위 내시경이랑 대장 내시경을 하려고 예약을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좀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건강 관련해서 불안도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부작용 막 이런 걸 찾아봤는데
0: 네.
1: 우리가 내시경 수면 내시경을 할 때 마취제를 쓰잖아요.
0: 예.
1: 근데 이 마취를 하고 못 깨어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확률이 낮겠지만 예. 실제로 최근에도 피해자들이 있었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3일 전에 취소를 했어요.
0: 아니 근데 아 이건 정말 그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결국 건강검진 못 하신 거예요?
1: 못했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 다시 하려고요.
0: 아 그러니까 이게 저 잘 모르죠. 하지만 이게 이제 마취를 하게 되면 이제 내가 내 의도치 않게 이제 수면에 들어가서
1: 네.
0: 그때 뭔가 이제 걔 뭐 쿵 넘어지는 게 낙상이 있거나 네. 이런 것들이 위험한 거지. 그 자체가 그렇게 많이 그 위험하면 안 하겠죠 사람들한테.
1: 아무래도 그렇겠죠.
0: 이분이 그러니까 근데 뭐 수면 마취제에 대한 네. 이야기가 나오나
1: 네,
0: 봐요.
1: 근데 이 책에 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들어보죠. 네.
1: 네, 제가 그래서 너무 재밌게 그 부분을 읽었는데 바로 프로포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0: 네.
1: 마취제 3대장이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이렇게 세 개래요. 그런데 프로포폴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 그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의 시작 부분에 나옵니다.
0: 어떤 범죄일까요?
1: 이 이야기를 하자면 1991년으로 가야 하는데요. 당시에 미국의 젊은 마취과 의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써서 좀 릴렉스를 할 수 있는 약품을 찾아보고 골랐는데 이때 스스로 둔 조건이 이거였대요. 지금껏 중독이나 부작용 사례가 없는 약품, 그리고 마약류로 규정되지 않은 물질. 네. 또 하나 더 있었던 건 투약 후에 빨리 깨어나서 일을 해야 하니까 가능하면 약효 시간도 좀 짧았으면 좋겠다. 이 모든 걸 충족하는 약품이 바로 프로포폴이었던 거죠.
0: 아,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뉴스에서 아주 많이 접했기 때문에 프로포폴이 네. 이제 마약류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거죠? 아니요.
1: 이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0: 아, 이때는 아니고요.
1: 네. 미국에 출시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된 약이었거든요. 네. 당시 부작용 사례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놓기 시작한 거죠.
0: 뭔가 쎄한 느낌이 드는데요.
1: 그렇죠. 네. 이게 2026년에 우리는 이제 프로포폴이 중독이 된다는 걸 그렇죠. 알잖아요. 네네. 그래서 양과 빈도에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때만 해도 이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의사는 이 만족스러운 약물을 계속해서 자신에게 놓습니다. 하루에 10에서 15회 정도 맞았어요. 이제 이게 네. 스트레스 때문에 맞는 게 아닌 게 된 거죠. 중독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0: 네.
1: 근데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병원에서도 이걸 알게 돼요. 그렇지만 이전에 프로포폴을 이렇게 맞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징계가 애매합니다.
0: 네.
1: 왜냐하면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이 의사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0: 아, 역시 좋지 않은 결말로
1: 네.
0: 네, 이어졌네요.
1: 네. 이 프로포폴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0: 네.
1: 해독제가 없대요.
0: 아,
1: 그래서 마취 중에 호흡 네. 마비가 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작은 병원들에서 수면 마취 사고가 나는 마취제, 제가 찾아보고 겁을 먹었던 그 마취제가 대체로 이 프로포폴이라고 해요.
0: 아, 네네.
1: 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수면 마취 시에 이 프로포폴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마취제, 미다졸람은 해독제가 있어요. 간단한 해독제 투여만으로도 호흡 마비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군요.
1: 네. 아니,
0: 그러면 지금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포폴 말고 미다졸람 해독제가 있다면 이거 네.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1: 네. 근데 문제가 네. 뭐냐면요. 미다졸람은 쓰고 나서 불쾌한 느낌이 난대요.
0: 아.
1: 이 수면 마취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프로포폴은 아주 깊은 잠을 자고 난 뒤처럼 깨어나잖아요.
0: 저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아, 네네.
1: 수면 마취를 하신 분들은
0: 네네.
1: 뭐 저도 안 해봤지만
0: 네.
1: 깨고 나서 되게 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다졸람은 진정만 될 뿐 잠이
0: 네.
1: 들지 않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환자가 기억은 못하지만
0: 네.
1: 이 몸이 그 느낌을 기억하는데요.
0: 아~
1: 이 장비들이 몸속을 돌아다니는 느낌을 기억해서
0: 어머.
1: 병원들이 미다졸람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0: 아, 이게 좀 책을 통해서 이게 수면 마취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이게 상식 차원에서 좀 알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1: 네. 네, 그러면 저희 네. 건강검진 이야기로 시작한 수면 마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0: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김경애 MD는 이제 영원히 못 받는 건가요? 건강검진에?
1: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0: 네.
1: 네. 그 책에 나온 다른 의약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클라우디스가 왕의 귀에 독약을 떨어뜨려서 살해하잖아요.
0: 네.
1: 근데 책에서 이 독극물이 저주받은 헤보나즙이라고 나오거든요.
0: 헤보나즙이요? 헤보나가
1: 네.
0: 뭔데요?
1: 이게 가지과 식물인 사리풀의 즙이래요.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물질이 스코폴라민. 부교감 신경을 억제해서 선망, 환각, 호흡마비, 심장마비 증가, 실신 등을 유발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극물이라고 합니다.
0: 아니, 셰익스피어 희곡 햄릿에 나오는 독극물이라면
1: 네.
0: 예전 정말 이거는 한참 옛날 이야기인데
1: 네.
0: 이게 여전히 쓰이는 거예요?
1: 이게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여전히 많이 쓰인대요. 근데 어떤 목적으로 쓰이느냐.
0: 아, 예.
1: 강도, 살인, 강간 등의 범죄의 목적으로 쓰인대요.
0: 아.
1: 이게 얼굴을 향해서 이 가루를 후 불면 사람을 지나치게 진정시켜서 저항할 수 없게 만들고요. 또 명암에 가루를 묻혀줘서 피부를 통해 흡수되게 만들기도 하고 음료에 넣어서 주기도 한답니다.
0: 다양하게 악용되고 있네요.
1: 그렇죠. 이 책에 정말 많은 살인 범죄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악은 끝이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걱정할 것도 없는 게 또 이런 범죄들이 우연히 혹은 누군가의 집착에 의해 결국에는 다 전말이 밝혀지기 마련이더라고요.
0: 네.
1: 이 스코폴라민을 활용한 범죄 또한 창궐하고 있다 보니 범죄를 막기 위해 이 약품을 검출하는 기법들도 아주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어떤 염료를 넣었을 때 스코폴라민이 있으면 형광색으로 바뀌는 형광염료 개발이 되었다고 해요. 범죄는 어쨌든 결국엔 잡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모든 범죄는 결국 잡히게 돼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아, 앞서 의약품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독인데 의약품으로 쓰이는 건가요? 이렇게 위험한 걸요?
1: 이게 재밌는 게요. 적절한 양을 사용하면
0: 그게 항상
1: 약이 되어요. 이 스코폴라민을 약으로 쓰면 멀미 예방이 된대요. 아까 이걸 독으로 쓰면 사람을 지나치게 진정시켜서 저항할 수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부교감 신경을 차단하다 보니 위장관의 움직임을 막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구역질

0: 약이 되냐 독이 되냐 그 경계가 좀 한 끗 차이예요.
1: 맞아요. 네네. 네. 이 책의 부제가 약이 독이 되는 위험한 화학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책에 나온 사례들이 모두 이렇게 약과 독을 넘나드는 화학적 성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보다 보면 놀라게 되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우리가 다 좋다고만 알고 있는 것도 과해지면 우리를 죽이는 무기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흔히 알고 있는 것들 중엔 비타민 A. 우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당근 주스 챙겨 먹고 네. 종합 비타민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타민 A도 과하게 섭취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아니 요즘 이렇게 메가도스라 그래서 많이 먹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유행이던데 비타민을 많이 먹고 비타민 A를 과하게 먹으면 네. 죽는다고요?
1: 네. 근데 그것도 메가도스 이상으로 많이 먹는 네. 경우에 한해서겠죠. 네. 이 비타민 관련 내용도 굉장히 재미있으니까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0: 좀 관심이 있어요. 비타민 관련 얘기는요. 네네네.
1: 그러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네. 추천드리며 네. 한 가지 더. 우리 아플 때 진통제로 네. 타땡땡놀 많이 먹죠. 네. 근데 이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
0: 네. 아미노펜. 아, 네.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그 음주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꼭 저기 상극인 약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바로 이 성분이
1: 맞습니다.
0: 술과 아주 안 좋다고.
1: 네. 정확하게 네. 알고 계시네요.
0: 이거는 제가 일단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네.
1: 그게 네. 술이랑 같이 먹으면 간독성이 심해진대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네. 아세트 아미노펜과 술을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먹여서 살해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절대 술 마시고 먹으면 안 되고요. 하루에 정해진 용량을 지켜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0: 근데 이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플 때 먹는 약이니까 많이 먹으면 좀 더 아픈 게 더 잠재워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복용 안내서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꼼꼼히 읽어야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상식을 조금 주는 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1: 맞습니다. 네. 이 독에서 약으로 넘어오는 과정 그 각각의 약물마다 역사가 길었고요. 네. 그러는 동안 어떤 시행착오들로 희생된 사람들도 많았으니 약에 적혀있는 부작용, 약물 복용 가이드 이런 것을 꼭 지켜서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것을 설명하는데 끔찍한 범죄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충격요법을 주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의약품에 대한 상세한 지식은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살인사건이나 살인미수사건은 의사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문가의 양심 그리고 악용되는 경우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면 당하기 쉽잖아요. 이 책의 뒷면에 이렇게 크게 적혀 있어요. 아는 게 약이다. 네. 아는 게 약입니다.
0: 진짜.
1: 네. 재밌게 읽으면서 의약품과 독에 대한 가벼운 상식들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 읽어보시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0: 사회면에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그런 어떤 이렇게 약품과 관련된 범죄들 네. 더 좀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한번은 읽어봐야 되는 책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자, 아는 게 약이다 이 말이 딱 들어맞는 책 의약품 살인사건 백승만 분자 조각가가 쓴 이 책 꼭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영 MD님과 함께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희가 준비한 책 선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파울라 코르텔레시 감독의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와 함께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는 이탈리아의 가수 겸 코미디언인 파울로 코르텔레시의 주연작이자 연출 데뷔작입니다. 주인공 델리아를 연기한 배우가 바로 감독이죠. 2023년 이탈리아에서 최고 흥행을 기록한 화제작이기도 합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켰던 할리우드 영화인 바비와 오펜하이머를 제치며 연일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죠. 주인공이 처한 상황은 팍팍하지만 은은하게 코믹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이 영화의 특징을 설명하려면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장르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네오리얼리즘은 무솔리니 시대의 선전 영화들의 시대 이후 당도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리에서 비전문 배우들을 기용해 촬영하면서 진짜 삶에 다가가려 한 영화들이 이때 등장했습니다.

0: 비토리오 데시카의 자전거 도둑이 대표적이죠. 일상의 고난에 대한 냉철한 묘사들,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생활의 이야기가 스크린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50년대에 이르러 네오리얼리스모 로사라고 하는 이른바 핑크 네오리얼리즘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암울한 스토리라인을 상세하기 위해 코미디와 로맨스 장르가 조금씩 접목된 형태죠.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는 이 영화적 구성을 다시 불러옵니다. 고전적인 접근 방식에 현대적 페미니즘 이슈를 더하고 평범한 노동자 계층의 여성이자 가부장제를 거스르지 못하고 살아온 주인공이 자신의 주체성을 발견해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기존 네오리얼리즘이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계급투쟁에 집중하는 서사가 주를 이뤘다면 이 영화는 가정 내 계급에 집중합니다. 1945년 4월 여성 참정권이 법제화된 이탈리아의 실제 상황은 영화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1946년 열린 총선에서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공화제 도입 혹은 군주제 유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였죠. 이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의 줄기와 어떻게 얽히는 걸까요?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7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경북 경산과 예천, 군위군의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최고 33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일기개황입니다. 내일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새벽까지 전국에 소나기가 내린 곳이 많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30mm고 경상권에는 최고 60mm까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경상권에는 시간당 2, 3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경기 남부 내륙, 강원도 중남부 내륙과 산지 충청 내륙, 남부 내륙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30mm입니다. 내일도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 18도에서 22도, 낮 기온 26도에서 33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천문저로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사리 기간입니다. 만조시 해안가 저지대는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 새벽에 전남 해안은 바닷물 높이가 더 높아지면서 폭풍 해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레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모레 오전부터 제주도, 모레 밤부터는 전남권과 경남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강수량 제주도 30에서 80, 전남과 경남 5에서 20mm입니다. 모레에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경북 중북부에 소나기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글피 토요일은 새벽 남부지방과 제주도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동지방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새벽부터 밤사이 소나기 내린 곳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20mm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8도, 개성 최저 19도, 최고 30도, 청진 최저 16도, 낮 최고 20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새벽까지 소나기 내린 곳이 있겠고 내일 낮에 다시 경기 남부 내륙에서 소나기 내린 곳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수원 21도, 인천 20도, 낮 최고 서울 31도, 인천 28도, 수원 30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새벽까지 소나기 내린 곳이 있겠고 내일 오후에 중남부 내륙과 산지에서 다시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춘천 19도, 대관령 15도, 강릉 21도, 낮 최고 춘천 31도, 대관령 26도, 강릉 28도 예상입니다. 충청 남북도 새벽까지 소나기 내린 곳이 있겠고 오후에 다시 내륙에서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21도, 대전 세종 20도, 낮 최고 청주 32도, 충주 31도, 대전 세종 30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후에 다시 내륙지방에서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21도, 광주 목포 22도, 낮 최고 전주, 광주 31도, 군산 29도, 목포 28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후에 내륙지방에서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부산, 창원 21도, 울산 20도, 낮 최고 대구 33도, 부산 28도, 울산 30도, 창원 29도 예상입니다. 제주도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고 아침부터 낮 사이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제주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26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고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5도가 예상입니다. 서해 5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4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8도, 습도 55%, 해 뜨는 시각은 5시 11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전금혜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고동환 전 신천지 총무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유한지파 총무 홍모 씨와 전 시몬지파 총무 양모 씨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올해 3월 20일 일본 뇌염으로 옮기는 작은 빨간 진모기가 채집돼 일본 뇌염 모기가 발령된 이후 대구 지역에서 채집한 모기에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오늘 경보로 상향된 것입니다. 오늘 일본 뇌염 경보 발령은 지난해 8월 1일보다 한 달 반가량 이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를 새로 지을 후보지로, 경북 영덕을 소형 모듈 원전 SMR 1기를 지을 후보지로 부산 기장을 정했습니다. 한수원 신규 원전 건설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경북 영덕과 부산 기장을 후보지로 선정 의결했습니다. 기후부와 한수원은 2031년 신규 원전 착공에 들어가는 SMR 1기는 2035년, 대형 원전 2기는 각각 2037년과 2038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연계 의혹이 있는 한국 통신사의 인공지능 모델 접근을 문제 삼아 수출 통제를 검토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 국내 이동통신업계가 일제히 사실관계를 부인했습니다. SK텔레콤은 KBS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엔트로픽의 최신 AI 모델 접근 차단 조치와 관련해 중국과 연계된 한국통신사가 언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SK텔레콤이 중국과 관련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언급된 중국 연계 통신사와 무관하다며 미토스 접근 권한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에 따라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자유통행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를 4년 넘게 공격 중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약속하는 한편 중국과 북한을 향해서도 원론적 수준의 강경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특히 프랑스 에비앙레뱅에 모인 G7 정상은 현지 시각 17일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하기로 한 종전 양해각서가 최종안이 아니며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공습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고 현지 시각 17일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양해각서일 뿐이고 만약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그들을 향해 총을 쏘고 머리 위에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후에는 서울과 경기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 소나기가 5에서 30mm 내외로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이상협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팝의 황제로 불리며 대중문화의 상징이기도 한 마이클 잭슨. 최근 그의 전기 영화가 개봉되면서 다시 한번 마이클 잭슨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오늘 음악 이야기에서는 마이클 잭슨이 생전에 함께했던 친구들의 음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음악 이야기 오늘은 마이클 잭슨과 그의 친구들의 음악으로 함께할게요.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마이클 잭슨과 친구들 오늘 많은 분들이 추억 소환하는 시간 같겠네요.
2: 네, 최근에 뭐 여기저기에서 마이클 잭슨 얘기 워낙에 많이 하는 거 뭐 듣고 보고 계실 텐데요. 지난달 개봉한 마이클 잭슨의 정기 영화 마이클이 정말 여러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 66개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요. 네. 또 개봉 첫 주말 북미에서만 9,700만 달러, 한화로 하면 약 1,446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어요. 그래서 특히 이 개봉 첫 주 수익은 프레디 머큐리의 전설적인 전기 영화죠. 보헤미안 랩소디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기록이라서 음악 전기 영화 사상 최고의 오프닝 흥행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3: 네. 특히 마이클 잭슨에 대한 기억이 각별할 수밖에 없는 북미에서 그쵸. 반응이 굉장히 좀 뜨거운데요.
1: 네.
3: 개봉 4주차에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재탈환하면서 계속해서 순항 중이고
2: 네.
3: 또 다른 큰 시장이죠.
2: 네.
3: 일본에서 개봉이 지난주인 6월 12일에
2: 네.
3: 이루어졌습니다. 일본도 뭐 마이클 잭슨 좋아하는 걸로 하면.
2: 엄청 아마 네. 기록이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좀 빠르게 상승하게 될 것 같아요.
3: 최고의 네. 음악 전기 영화로서는 물론이고 영화사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흥행 수익을 올린 전기 영화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2: 네, 다만 한국에서의 반응은 살짝 좀 아쉽죠. 일본에 비해서 거의 한 달 가깝게 먼저 개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50여만 명 정도를 조금 넘는 관객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악 전기 영화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것도 상당한 기록이긴 한데요. 그 이 제작사가 전에 기획했던 그 보헤미안 랩소디가 워낙에 한국에서 큰 흥행을
1: 그러니까요.
2: 기록했잖아요. 뭐 현상처럼 인기를 끌었고 거의 1,000만 명 정도의 관객을 동원했어서 살짝 아쉬운 감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래도 역주행을 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회자되기도 하고 이야기가 계속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긴 하죠.
3: 맞습니다.
2: 네.
3: 뭐 음악뿐만 아니고 이야기거리도 워낙 많은 아티스트니까
2: 네.
3: 그래서 마이클 잭슨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진

0: 정말 좀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TV에서 뭐 라디오,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화 콘텐츠 채널에서 마이클 잭슨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걸 놓칠 수가 없어서.
1: 영화 코너에서 들으셨을 수 있지만 음악 네. 코너는 좀 다르게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저희도 마이클 잭슨과 친구들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네. 마이클 잭슨과 이제 함께 뭐 살아생전 음악적이거나 개인적인 친분을 나눈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모아서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1: 네. 사실 마이클 잭슨과 친구들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다면 같은 이름으로 열렸던 마이클 잭슨의 자선 콘서트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콘서트가 딱 두 개 도시, 전 세계에서 딱 두 개 도시에서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 서울 그리고 독일 뮌헨에 위치한 올림피아 슈타디온 뮌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2: 이게 저 여기 갔었잖아요.
1: 뭐 저희가 소개할
0: 것만 하면 네. 다 가겠네요.
1: 저희 그냥 명함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2: 그때 저 거금을 드려요 진짜. 월급을 털어 갔습니다.
1: 잘하셨어요. 그때 아니면 정말 마이클 잭슨이 그때가 이제 마지막 내한이었었기 때문에
2: 더 좋은 자리를 사실 걸 후회하고 있다니까요.
1: 그러니까요. 역시 승리자와 함께하는 오늘 코너 되겠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이 투어의 목적이 아프리카 코소보 및 기타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을 모으는 것이었고요. 네. 그래서 머라이어 캐리나 보이스 투 맨, 루서 벤더로스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과 홍콩의 여명
1: 맞아요.
0: 배우인 스티븐 시걸.
1: 그러니까요.
0: 웃음이 나오는 이름인데 네, 스티븐 시걸. 한국의 H.O.T와 S.E.S가 함께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세계 평화를 기리는 행사이니만큼 날짜도 의미심장하게 6월 25일로 맞아요. 택했습니다.
1: 네, 여러 가지로 참 의미 깊은 행사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이들은 뭐 요 행사와는 다른 라인업이긴 합니다. 마이클 잭슨과 함께 음악으로 세계 평화를 이루었던 정말 멋진 뮤지션들 함께 소개해드릴 거고요. 우선 영화 마이클에도 등장하는 마이클 잭슨의 음악 인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의 음악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듀서 퀸시 존스 준비돼 있는데요. 그의 수많은 히트곡 가운데 I Know Corey다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0: 네, 오랜만에 듣고 반가워하실 분들 많겠네요.
1: 아, 네, 네. 정말 이 노래 뭐 팝음악 좋아하면 모를 수가 없는.
2: 맞아요. 저도 인생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곡 가운데 하나인데요. 처음 네. 들었을 때 아니 무슨 이런 다채로운 음악의 향연이 있나 맞아요.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네. 또 영화에서도 이 퀸시 존스의 모습을 보셔서 반가운 분들도 많지 않았을까
1: 네.
2: 싶습니다.
1: 네, 이 곡이 뭐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원곡이 아닙니다.
2: 맞아요. 네.
1: 원곡은 체즈 장켈이라는 영국 뮤지션의 셀프 타이틀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는데 이 곡을 퀸시 존스가 정말 그 굉장히 호화로운
2: 정말 호사스럽죠. 네. 음악이.
1: 호화로운 디스코 네. 질감으로 디스코인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맞아요. 만들었죠. 그래서 디스코 질감으로 다시 매만져서 앨범 더 듀드에 수록하면서 큰 히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2: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사실 퀸시 존스는 뮤지션 뭐 단순한 싱어송라이터라기보다도 프로듀서이자 작곡가로 팝음악계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인물인데요. 노래는 안 하죠. 네. 대부분 네. 이제 보컬리스트들이 함께 음악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종의 프로듀서 앨범으로 자신이 발표했던 곡들을 다시 묶어서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듣는 재미가 있는 프로듀서였는데요. 뭐 워낙에 활동 폭도 넘고 그리고 히트곡도 많고 그만큼 동원할 수 있는 당대 최고 뮤지션도 많다 보니까 아주 뭐 라인업이 항상 대단합니다. 그냥 네. 이 사람들 모을 수 있는 건 퀸시 존스밖에 없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그런 맥락에서 1989년에 발표했던 Back on the Block이라는 이 프로듀서 앨범은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 앨범까지 받으면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사망하던 시기에 정말 미국이 가장 사랑한 프로듀서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언론들에서 많이 했는데 네. 그 말이 너무 어울리는 인물이에요.
0: 맞아요. 네. 네.
1: 1933년 3월 14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2: 네.
1: 그리고 2024년 11월 3일 91세의 나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정말 음악 외길 인생만을 걸어온 인물이고요. 막 거의 약간 나이 들어선 케이팝이랑도 또 막 연결이 생겼었고 그랬었잖아요.
2: 대단한 호기심과 열정.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워낙 있다 보니까 시작은 당연하게도 당시 대중음악이었던 재즈 음악이었고 보면 퀸시 존스 재즈 음반도 꽤 많이 있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이후에 유럽과 미국을 오가면서 수없이 다양한 음악가들과 교류하면서 시대와 장르를 초월한 명작들을 만들어낸 프로듀서입니다.
0: 마이크 잭슨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연결이 된 건가요?
2: 정말 퀸시 존스는 활동폭이 넓다 보니까 이 마이클 잭슨과 인연이 이어진 것도 영화음악 작업 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영화 촬영 현장에서 만나게 되어서 자신이 진짜 의지를 담은 음악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Off the Wall이라고 하는 이게 다섯 번째 솔로 앨범인데 사실상 첫 번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앨범부터 뭐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앨범 자리에 우뚝 서 있는 Thriller, Bad 같은 명작들을 전부 총괄 프로듀싱한 인물이 바로 이 퀸시 존스입니다.
1: 네. 네.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아까 윤아 씨가 얘기한 대로 영화 현장.
2: 맞아요.
1: 당시에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던 10대 시절의 마이클 잭슨을 허수아비로 캐스팅을 했던 네. 1978년 개봉한 뮤지컬 판타지 모험 영화 더 위즈의 촬영 현장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2: 저희 오즈의 마법사.
1: 네, 그렇죠.
2: 네.
1: 당시 마이클 잭슨은 이제 막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눈뜨기 시작한 참이었고 그 당시 고민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2: 그러니까 맞아요.
1: 이제 나도 아이돌의 삶을 벗어나서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내 음악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음악 감독이었던 퀸시 존스와 서로 마음이 맞는다는 걸 단번에 알아봤다고 합니다.

0: 같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마이클 잭슨의 재능을 단번에 알아본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조금 전 소개해드린 오즈의 마법사 더 위즈라고 하는 78년 개봉한 이 영화의 도로시 역할을 하기도 했던 다이애나 로스입니다. 다이애나 로스는 그 마이클 잭슨이 소속돼 있던 잭슨 5를 발굴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언급이 되는데요. 발굴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해요. 이제 발굴은 모타운 레코드의 직원들이 하게 되었고, 물론 마이클 잭슨이 어린 시절부터 이지하고 가깝게 지낸 인물임에는 확실하고, 네. 또 마침 잭슨 5 데뷔 앨범 제목이 다이애나 로스 프레젠트 더 잭슨 5였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제목이 붙을 만큼 사실 다이애나 로스의 인기가 당시에 대단했다는 증거. 한마디로 다이애나 로스가 보장하는 맞습니다. 신인 그룹입니다. 그렇죠. 요즘 네. 박재범 씨와 함께 나오는 롱샷 같은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네. 당시로서는 그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던 보컬리스트 다이애나 로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Upside Down.

0: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추억 돋는 시간이네요. 네. 당시 인기 엄청났던 거 기억납니다.
1: 네.
2: 네, 다이아나 호크스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여성 그룹들의 롤모델이 된 슈프림즈의 리드 보컬이죠.
1: 네.
2: 1960년대부터 80년대를 아우르는 슈퍼스타였고요. 워낙 기록도 대단합니다.
1: 아, 너무너무 많아요.
2: 네, 빌보드 차트만 보더라도 슈프림즈 활동으로 빌보드 핫백 싱글 1위가 12개.
1: 네.
2: 아. 솔로 활동으로는 6개. 총 18곡의 싱글 1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네. 솔로로 데뷔한 1970년대부터의 활약도 또 대단했습니다.
1: 지금도 뭐 그래미 어워드 같은 데 등장하면 그 우아함과 무게감 때문에 절로 기립박수가 나오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다이애나 로스는 처음부터 슈프림스의 리드 보컬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애나 로스의 미모와 아름다운 목소리가 대중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모턴 레코드가 원래 리드 보컬 자리에 다이애나 로스를 대신 세웠고 결국에 기존의 리드 보컬이었던 플로렌스 발라드가 모턴 레코드 그리고 다이애나 로스와 다 두고 그룹 슈프림스를 떠나게 됐었죠.
2: 네. 그래서 이후에 플로렌스 발라드는 생활고에 좀 시달리다가 32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좀 떠나게 됐는데요.
1: 네.
2: 이 사연을 영화한 게 2007년에 개봉했던 드림걸즈.
1: 맞습니다.
2: 입니다.
1: 네.
2: 당시에 다이애나 로스 역할을 비욘세가 맡았었고
1: 네.
2: 플로렌스 발라드 역할을 제니퍼 허드슨이 맡아서
1: 맞아요.
2: 역대급
0: 기억나네요.
2: 역대급 보컬을 들려주기도 그쵸, 했습니다.
1: 그쵸.
2: 네.
1: 네.
0: 다이애나 로스와 마이클 잭슨의 인연이 아주 돈독했었다고요?
1: 그렇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거의 어머니에 가까울 정도로 제2의 어머니 같을 정도로 음악계에서 마이클 잭슨을 늘 보호하고 사랑하는 역할을 했고요. 정말 정말 특별한 사이였죠. 뭐 예를 들면 어린 마이클 잭슨의 첫사랑 상태였다는 소문도 많았는데 뭐 진실은 마이클 잭슨만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특히 마이클 잭슨이 자신의 유언장에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자신이 죽을 경우 유산관리자격 및 자녀들의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으로 첫 번째로는 이제 진짜 어머니인 캐서린 잭슨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캐서린이 이를 사양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이애나 로스가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게 지정을 해놨을 정도여서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재산과 아이들을 맡긴다는
0: 그러게요.
1: 게 네, 그 정도로 신뢰하는 사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그런 맥락에서 또 잭슨과 형제들 가운데 마이클 잭슨과 사이가 가장 돈독했던 형제도 한 명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네.
2: 바로 자넷 잭슨
1: 네.
2: 인데요. 자넷 잭슨은 잭슨과의 실질적인 막내인데 보통 잭슨5 때문에 마이클 잭슨이 막내인 것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마이클 잭슨은 9남매 가운데 5남 다섯 번째였고요.
1: 네.
2: 그리고 6남으로 3살 타월의 랜디 잭슨이 있고 막내 자넷 잭슨은 8살 차이가 나는 막내 여동생이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두 사람은 잭슨과의 좀 복잡한 역사 그리고 뭔가 또 거기에서도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1: 별일이 다 네. 있었죠. 지금도 사이가
2: 네.
1: 안 좋은 형제들도
2: 맞아요.
1: 많고
2: 그런 좀 가운데서도 꾸준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1: 네.
2: 1995년에 발표한 이 노래 스크림 이 노래가 이 두 사람의 그런 관계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대표곡이 아닐까 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1: 네.

0: 아, 당시에는 둘이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화제였겠어요.
1: 맞아요. 뭐 뮤직비디오도 수도 없이 네, 방송되었고 이 두 남매가 드디어 한 작품에서 만난다는 것에 환호를 보내는 팬들이 많았는데요. 그냥 이 두 남매가 만났다는 것이 가장 큰 화제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뭐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그 한국과 미국의 온도차가 미묘하게 달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음악을 하고 있는 여동생과 함께 듀엣 곡을 냈다. 뭐 이 정도의 반응이었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각각 여성과 남성 댄스 가수를 대표하는 두 아이콘이 만나서 뭔가 빅뱅을 만든 이런 곡으로 받아들여졌어요.
2: 실제로 네. 한국에서 자넷 잭슨은 정말 저평가되는.
1: 저는 거의 뭐 롤링스톤스 레드 제플린 수준 생각합니다.
2: 마이클 잭슨의 그냥 여동생.
1: 맞습니다.
0: 그러게요.
1: 그렇게 네. 언급이
2: 네.
1: 되죠.
2: 네. 근데 이 90년대 전후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뉴잭스윙 그리고 R&B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자넷 잭슨이거든요.
1: 네.
2: 1986년에 발표한 3집 앨범 컨트롤이나 1989년에 발표한 4집 리듬 네이션.
1: 아,
2: 이건 정말 커버도 음반 커버도 너무

0: 너무 강렬하고.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 두 장의 앨범은 지금까지도 미국 댄스팝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빠지지 않는 앨범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뉴잭스윙이라는 장르의 창시자로 불리는 테디 라일리가 컨트롤 이 앨범을 듣고 큰 영향을 받아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갔다라는 건 굉장히 유명한 일화니까 사실 뉴잭스윙의 시작에 자니 네. 잭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뭐 R&B, 소울에 뭐 댄스 음악이나 힙합을 섞어서 활동한 아티스트들이라면 누구나 자니 잭슨을 좀 추앙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컨트롤이라는 이 80년대 중반, 86년에 발표된 이 앨범이 뭔가 음악 스타일적으로 자니 잭슨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 계기를 제공했다면 리듬 네이션이라는 이 89년 작품이 이 성공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을 향한 강한 메시지를 담으면서 자니 잭슨을 좀 뮤지션으로 완성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이게 메시지성이 좀 강하면 대중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고 반응이 전작에 비해서 훨씬 뜨거웠고요. 앨범 안에서 4개의 싱글이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했고 특히 전작에 비해서 강렬해진 퍼포먼스로 댄스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제대로 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자니 잭슨 당시 활동 때 오마주를 이곳저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 네. 예를 들면 뭐 브리틴 스피어스가 스트롱거 뮤직비디오에서 오마주했던 굉장히 유명한 의자춤이 있는데 이 의자춤도 이 앨범 수록곡인 미스 유 머치라는 곡의 안무였어요. 그 정도로 네. 정말 그 대중음악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뮤지션입니다.
2: 그 정도 영향력이었다면 많은 여성 후배들이 정말 존경하는 뮤지션이었겠어요.
0: 네, 그렇죠. 맞습니다. 뭐 그 밖에도 비욘세나 제니퍼 로페즈, 레이디 가가 같은 댄스팝으로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후대 여성 뮤지션들 대부분 영향을 받았다.
1: 그렇죠.
0: 이렇게 이야기를 직접 하고 있고요. 레이디 가가는 2009년에 출연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자넷은 대단한 레전드이자 엄청난 재능을 지닌 제가 정말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런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존경이 돌고 돌아서 다시 마이클 잭슨 얘기로 돌아오고 싶은데요. 이 마이클 잭슨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 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음악에 대한 판단도 명확했던 걸로 보여요. 이게 영화 마이클을 봐도 단지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퍼포먼스나 무대 구성 그리고 메시지까지 굉장히 좀 많은 고민과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라는 게 그려지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그가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밴드 가운데 비틀즈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누구나 비틀즈를 좋아했겠지만 이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 음악적 결은 사뭇 다르지만 그냥 단지 정말 멋진 음악을 한다는 것만으로 이 비틀즈를 존경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비틀즈의 굉장히 큰 팬이라 홀로서기를 하려고 이제 솔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던 70년대 후반에 폴 맥카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우리 한번 만나자는 요청을 실제로 했다고 하죠.
0: 네. 네.
1: 얼마나 놀랐을까요? 폴 맥카트니가.
0: 네. 사실 그렇게 뭔가 호감을 갖고서 만났을 때 서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1: 그리고 뭐 인종도 다르고 국가도 네. 다르고 장르도 달라서 처음엔 폴 맥카트니가 아니 이 아이가 10대 소년이 날 왜 보자고 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해요.
0: 네. 근데 다행히 두 사람은 처음 만나서 서로 마음에 들었다고
1: 합니다.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후에 다양한 협업을 함께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진정한 첫 솔로 앨범이라고 할 수 있는 Off the Wall의 Girlfriend라는 곡을 만들어서 선물하기도 했었고
1: 네.
0: 명곡 Say Say Say 그리고 드릴러에 수록된 The Girl Is Mine 이 노래를 듀엣을 하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1: 네.
2: 자, 곡 들어봐야 되겠죠?
1: 네. 마이클 잭슨과 폴 맥카트니가 함께한 The Girl Is Mine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네. 아, 참 좋네요.
1: 아, 네.
0: 폴 매카트니와 함께 작업할 정도로 결국은 좋은 인연을 이어갔었군요.
1: 그러니까요. 뭐 곡도 주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이곡더 걸리즈 마인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이 차가 서로 좀 있는 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쟤내 거야 이 다툼을 하는 게 저랑 제가 처음 들었던 어린 시절에도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0: 네.
1: 음악이라는 공통 분모로 좀 순수하게 우정을 나눴던 두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좋았던 이두 사람의 사이가 이후에 좀 서먹해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유는 저작권이었습니다. 참 이게 마음이 아프죠. 그 대중음악 판권이라는 게 사실 뭐 미국 음악 시장도 7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제대로 뭔가 잡혀있지가 않은 상황이었었다고 해요.
0: 네.
1: 계약서 같은 것도 좀 어지러웠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비틀즈 음악에 대한 판권 구매를 한번 놓쳤 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폴 매카트니가. 그러니까 자신이 다
0: 네.
1: 소유를 해야 되는데 곡 타이밍을 놓쳐서
0: 아이고.
1: 이제 판권 재구매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잠시 망설이는 사이에 마이클 잭슨이 그 판권을 구매를 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폴 매카트니는 이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니, 이 판권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내가 다 알려줬는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 어린 후배가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후에 그 비틀즈 음원에 대한 권리 행사 뭐 어떤 여력 같은 것을 보면 마이클 잭슨이 뭐 일부러 폴 매카트니를 뭐 조롱하기 위해서나 뭐 놀리기 위해서 그렇게 구매를 했던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정말 비틀즈 음악을 소중하게 다루고 간직하고 싶어서 구매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것들 좀 까다롭게
0: 네.
1: 체크하고 뭐 리메이크나 뭐 이런 것들도요. 보면 이제 이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사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추후에는 팬의 마음으로 판권을 산게 아니었나 하는 세간의 이해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2: 네.
0: 네.
2: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고 뭔가
1: 서먹했죠.
2: 네, 안 좋은
1: 네.
2: 마음을 갖게 됐죠. 근데 그런 마음은 마이클 잭슨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에 자연스럽게 좀 풀리게 됐습니다.
1: 네.

0: 잭슨의 사망 소식을 들은 폴 매카트니는 그는 부드러운 영혼을 가진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젊은이였다. 나는 그와 함께 했던 경험을 나의 특권으로 여기고 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진심 어린 조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네. 뭐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미웠던 감정이 누그러질 수밖에 없었겠죠.
2: 네. 그리고 또 두 사람이 그 우정을 나누었던 시간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따뜻한 말로 친구에 가는 길을 배웅해 준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이클 잭슨과 깊은 음악적 교류와 우정을 나눈 뮤지션 가운데 또 한 팀이 있습니다. 바로 비지스입니다. 정말 당대 유명한 뮤지션들과는 그러게요. 다 깊은 교류가 있었던 마이클 잭슨인데요. 조금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비지스는 마이클 잭슨이 잭슨5로 활동하던 때인 70년대부터 교류를 이미 해왔다고 하고요. 특히 마이클 잭슨은 비지스 멤버 3명과 골고루 친했다고 해요. 그래서 2003년 1월 모리스 깁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장례식에 초대받은 몇 안 되는 외부인 가운데 하나가 마이클 잭슨이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0: 네. 그리고 심지어 마이클 잭슨은 베리 깁의 집에서 잠시 동거한 적도 있을 정도로 정말 좀 친분을 나눈 사이인데요. 네. 이런 긴 인연을 바탕으로 2002년에는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All in Your Name이라는 노래 녹음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2: 네.
0: 뭐 그 밖에도 2000년대 중반 마이클 잭슨이 아동 성추행 재판으로 고통받던 당시에 마이클 잭슨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지인 가운데 로빈 깁과 베리 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2: 맞아요.
0: 이게 정말 뭔가 신뢰가 없으면 그럴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같이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건데.
2: 그리고 너무 당시에 이제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곁에 있어준다는 게 가족도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그런 정도로 마음과 정을 나누었던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비지스의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2: 네.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준비했습니다.

0: 역시 마이클 잭슨답게 정말 다양한 뮤지션들과 음악적 교류를 이어왔네요. 네.
1: 저도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예를 들자면 뭐 관계는 다양할 수 있어요. 꼭 친구라는 게 동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뮤지션도 보면 다이애나 로스처럼 거의 진짜 어머니처럼 자신을 다독여줄 수 있는 인물부터 그리고 또 뭐 형, 동생, 뭐 비지스 뭐 그리고 동생 중에서도 뭐 친동생인 자넷 잭슨 이르기까지 정말 음악이라는 공통분모만 교류할 수 있으면 아무런 벽과 뭐 틀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새삼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영화를 보면 사실 조금 마음이 아프거든요. 원래 마이클 잭슨의 삶도 그랬지만 친구가 없는 네. 어린 시절 그리고 평생을 보냈어요. 그래서 영화에도 등장하는데 이제 아버지였나요? 너는 너의 부와 명성 때문에 주위에 진짜 친구를 한 명도 못 만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이클 잭슨이 약간 그래도라고 하면서 계속 어머니와 희망의 마음을 버리지 않거나 그리고 동물들에게 그 사람 친구를 만들 수 없는 어떤 정 같은 것을 나누면서 평생 외로움을 달랬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음악을 나눴던 친구들이 그런 그의 허전함을 조금이라도 좀

0: 마이클 잭슨의 영혼의 외로움을 달래준 친구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준비한 아티스트는 밴드 퀸의 프레디 머큐리입니다. 아, 정말 그 당대 최고의 음악가들과 진짜 교류가 많았다 싶어요. 흑인 음악가의 댄스팝을 주로 부르는 뮤지션으로서 마이클 잭슨은 평생 활동을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음악가라면 상관없이 존경과 사랑을 보내는 게 마이클 잭슨의 특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그 이 리스트만 봐도 그러니까요. 그런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도 해요.
1: 네, 이 두 사람의 경우에도 마이클 잭슨이 먼저 프레디 머큐리의 팬이다.
0: 적극적이에요. 네, MBTI2였겠죠?
2: 아이 같은가?
0: 그러니까요.
1: 황제가 네. 황제가 이렇게 네. 먼저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80년부터 82년 사이에 열린 퀸의 공연에 마이클 잭슨 직접 여러 차례 방문해서 네. 팬심을 어필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두 사람이 다양한 교류를 이어가던 1980년에 발표한 퀸의 8번째 앨범 더 게임을 둘러싼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앨범은 당시에 퀸이 신디사이저를 처음으로 사용한 걸로 유명한 앨범이기도 하고 또 말이 그만큼 맞아요. 말이 많은 앨범이기도 했었죠.
0: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프레디 머큐리 같은 경우에도 걱정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이 앨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너무 좀 나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당시만 해도 이제 락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근데 퀸 자체는 너무 실험적인 것에 열려있는 그룹이었기 때문에 당대의 어떤 새로운 사운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는 뭐 전혀 고민은 없었다고 하고 이제 다만 대중 반응이 궁금했는데 실제로 앨범이 나온 다음에 기존 팬들은 아 노래 구성이 너무 단순하다 퀸 하면 정말 그 클래식 무슨 오페라를 방불케 하는 막 복잡한 구성 그리고 연주 같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 그것도 좀 아쉽고 코러스도 좀 단순해져서 그 퀸의 유명한 레이어가 굉장히 겹겹이 쌓여 있는 그 코러스 아름다운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런 게 사라져서 아쉬움을 표현한 팬이 적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퀸의 이름으로 가장 성공한 노래들이 이 앨범에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앨범에 수록된 Another One Bites the Dust 그리고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이 두 곡이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이 두 싱글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퀸의 유일한 빌보드 핫100 차트 1위 곡으로 남았습니다. 네. 네. 걱정만큼 좋은 결과가 그쵸. 나온 거죠. 네. 네.
2: 어쨌든 팬으로서 또 음악적 동지로서 아름다운 우정을 이어갔겠네요.
1: 네, 네. 그래서 음악적인 역할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신곡들의 싱글 발매에 힘을 실어준 게 마이클 잭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 고민에서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고 하고 제일 많이 푸쉬를 네, 해주는
1: 스타일이
0: 인물이죠?
1: 너무 많이 바뀌니까 밴드도 약간 이게 맞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쵸. 멤버들을 부추겨서 네. 싱글로 발표하게 하고 덕분에 퀸은 다른 앨범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 두 개를 손에 넣을 수 있었는데요. 네. 퀸이 워낙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잖아요.
0: 그 있잖아요. 네. 아바 퀸. 네. 이런 아이콘들이 그러게요. 미국에서 영 힘을 의외예요. 못 써서 예. 원래 그 미국 시장 진출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퀸에게 그 어려운 왕관을 두 개 네. 씌워준 앨범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작업했던 곡도 사실은 몇 곡 존재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발매 타이밍을 좀 놓치고 그리고 이후 마이클 잭슨이 스릴러 앨범이 성공하면서 너무 바빠지면서 사이가 좀 소원해졌다고 해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공연도 가고 작업실도 가고 하면서 좀 친근한 사이를 유지했는데 그 성공이 오히려 두 사람의 우정의 발목을 좀 잡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네. 두 사람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케줄이나 마음을 좀 더 열고 함께 작업했다면 앞서 폴 맥카트니와 함께 작업한 곡처럼 이런 명곡도 탄생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을 안고 오늘 마지막 곡 마치 뭔가 퀸과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반반 정도 섞은 것 같다는 느낌을 전 처음에 들었을 때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 곡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퀸의 Another One Bites the Dust라는 곡인데요. 이게 또 베이시스트 그 디콘 네. 형님이 작업해서 또 유명한 곡이기도 하죠.
2: 네. 오늘 음악 이야기는 마이클 잭슨과 그와 함께 음악적 교류를 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퀸의 노래 보내드리면서 김윤아 김학선 씨와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하, 박목월. 6월 하루를 버스에 흔들리며 동해로 갔다. 선을 보러 가는 길에 날리는 머리카락. 청하라는 마을에 천희. 물이 오른 인원은 아직도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다. 왜 인연이 맺어지지 않았을까? 따지는 것은 어리석다. 그것이 인간사. 지금도 청하라는 마을에는 인어가 살고 있다. 칠빛 머리카락에 설레는 밤바다에는 피리소리가 들리곤 했다. 지금도 6월 바람에 날리는 나의 백발에 천이가 헤엄친다. 인연의 수심 속에 흔들리는 해초 잎사귀. 인연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백발이 되어도 6월이면 더 애절하게 생각나는 거 아닐까요? 박목월 시인의 청하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매주 수요일 세 분의 비대위원과 함께 정치 현안을 분석해보는 열린 토론 비대위 시간이죠. 6.3 지방선거 이후에 여야 모두 내부가 복잡합니다. 양당 대표의 퇴진론은 커지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 소총 카드를 꺼냈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순방선거를 앞세우면서 당심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야 내부 권력 구도와 갈등 그리고 노무현 재단을 둘러싼 범여권 지지층의 새로운 충돌까지 짚어 나가보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이태규 전 국민의의원 나오셨고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9730,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아, 그리고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총이 진행되고 있죠.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의총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좀 날선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박준태 의원이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송석준 의원에게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하다라고 정도로 표현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당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박원석 의원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1: 그러니까 오늘 의총 목적이 네. 지금 저 투표함 그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벌어진 이 상황에 대응과 더불어서 당 최고위원회 선거소청을 의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의원들하고 사전에 상의가 안 된 거에서 그 문제를 안건으로 의총이 소집이 됐으나 의총에서 가장 많이 나온 주장은 장동혁 대표 사퇴 주장이 나왔다 그래요.
0: 그렇다면서요.
1: 기사를 보니까.
0: 네.
1: 그리고 장 대표는 중간에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뭐 자기 거취 얘기가 나오고 압박이 있으니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은데.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0: 이제 시작이다.
1: 네. 네네. 앞으로 계속 어쨌든 이 장 대표 거취나 당 리더십 문제를 가지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선거 소청 문제 7개 광역단체 그 소청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0: 네.
1: 저는 저게 수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0: 당내에서도 반발이 좀 많기 때문에.
1: 그렇죠. 더군다나 그 7개 중에는 네. 국민의힘이 선거를 이긴 서울시까지 포함이 돼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보통 선거 소청은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선거를 진 쪽에서 하는 게 그동안의 모습이었는데
0: 네.
1: 선거를 이긴 쪽이 한다는 게 좀 이치에 맞지 않는 데다가 지금 문제가 됐던 투표소의 그 잔여표를 다 합쳐도 오세훈 시장이 정원호 후보를 이긴 표 미치기 때문에
0: 그렇죠. 6만 표 이하죠. 네,
1: 그걸 다 정원호 후보표라고 인정을 해도 성립이 안 되는 소청이어서 저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0: 네.
1: 다른 데는 뭐 워낙 국민의힘이 크게 패한 데들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소청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정치적 행위로 한 것 같아요.
0: 정치적 행위라 하면 당대표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한 행위가.
1: 그건 이제 그 장동혁 대표의 목적이고.
0: 네네.
1: 어쨌든 저 투표함 그 부실 사태를 본인의 정치적 방어와 책임론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0: 네네.
1: 그런데다가 지금 그 잠실 핸드볼 경기장 앞에 시위의 양상도 좀 바뀌었습니다.
0: 네.
1: 처음에는 2030들이 중심이 된 이 투표용지 부족과 이 선거관리의 부실 문제에 대한 항의 시위에서 지금은 일종의 부정선거론자들의 선거 불복 시위 비슷하게 바뀌어버렸어요.
0: 네.
1: 그래서 시위 양상도 별로 좋게 흘러가지 않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게 약간 이제 본인에게는 동아줄 비슷하게 생각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일 그 현장에 나가면서 이제 그걸 무기로 지금 당내 책임론을 버티고 있는데 오늘도 그 양상이 딱 나타난 것 같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간에 장동혁 대표 체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0: 그렇죠.
1: 선거를 통해서 어쨌든 최소한의 견제력을 국민들로부터 저는 부여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쇄신하고 변화해서 보수가 수권 능력을 회복하는 게 과제일 텐데 장동혁 대표 체제를 두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그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장 대표 거취에 대해서 내부에서 그동안에 여러 이제 개파들 간의 이견도 있었는데
0: 네네.
1: 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문제는 버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좀 국민의힘으로서 난제가 아닌가 싶어요.
0: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의 국민의힘 의원총회 목표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일단 의총이 종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최은석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 거취와 관련해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했고요. 거취와 관련해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도가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반 이상의 의원이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하라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태규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2: 아마 이러한 그 갑론을박 뭐 이런 어떤 그 대립적 구도가 계속해서 유지되겠죠.
0: 네.
2: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서 의원들이 전체 총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특징이 뭐냐면 의원총회에서 끝장 토론이 안 되는 조직이에요. 국민의힘이.
0: 네.
2: 문제가 심각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게 뭐 한 3시간 지나 그러면 이제 한두 명씩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그냥 흐지부지 되는 그래서 결론이 안 나는 그 결론이 안 난다는 이야기는 이제 현상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2: 그럼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 투표지 부족 사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소청 절차를 밟은데 봤는데 그건 그거대로 가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0: 그대로죠.
2: 그럼 이제 선거를 진 그 정당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퇴진을 통해서 변화와 혁신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장동혁 대표 체제를 인정해서 그냥 봉합으로 갈 것이냐 단합으로 갈 것이냐 뭐 둘 중에 하나의 결론이 나야 되는데
0: 네.
2: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갈등과 내용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는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본다면 정치적으로 그냥 그 동맥경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피가 제대로 흘러야 되는데 지금 흐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골마는 가는데 골마는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골마 가는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0: 네.
2: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사퇴를 거부하게 사퇴 안 하겠다는 입장은 이미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어요.
0: 네.
2: 예, 그리고 지금은 사퇴하면 당권 싸움에 매몰된다. 예, 지금은 투표지 사태에 집중해야 될 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물러나지 않고 이 부분을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에서 장동혁 대표의 사태를 강제할 정치 동력이 있느냐. 그건 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의원들 전체 총의를 모으기가 어렵고 또 영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체제를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들도 굉장히 좀 탄탄한 부분이 있습니다.
0: 네네.
2: 예?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눈칫밥 먹으면서 계속 이 체제를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보수의 비극이고 국민의힘의 비극이라고 봅니다.
0: 그렇죠. 장동혁 대표 뭐 의원이 과반 이상 뭐 사퇴하라고 요구한다고 한들 뭐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의총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죠. 최창렬 교수님도
3: 선거가 끝나면 말이죠.
0: 네.
3: 뭐가 이게 획이 좀 그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결론이 나야죠.
3: 그 뭔가 어쨌든 이 선거 이후에 양대 그 거대 정당의 강성 지도부에 대한 문제적인 계속 있어 왔어요.
0: 네.
3: 정청래 대표나 이제 장동욱 대표의 성격은 전혀 다르죠. 문제적인 성격은 다르지만.
0: 네.
3: 근데 뭐 민주당 얘기는 있다 할 거니까 국민의힘의 이 장동욱 대표 이 문제 다 앞서 두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 지금 완전히 양상이 바뀌었어요. 지금 부정선거론자들에게 이미 올라탔고 장동 대표 말이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간첩 이런 빨갱이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리고 윤석열 복귀고도 나옵니다. 지금
0: 네.
3: 완전하게 이게 이제 과거에 이 태극기 성조기에 결합된 그 극우자들의 극우론자들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거의.
0: 그러니까
3: 처음은 완전 달라졌어요 지금.
0: 변질됐다고 보시는군요.
3: 청년층들이 나와서 성조기는 안 됩니다. 아, 우린 뭐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거기 뭐 젊은 사람들이건 나이 든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분위기 좀 그래요. 완전히 지금 뭐 이제 그 투표용지 이 부족 사태를 빌미로 해가지고 그 부정선거론자들이 하나의 그 토대가 됐어요. 토양이 되고 있어요. 숙주가
0: 네.
3: 되고 있고.
0: 네.
3: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뭐 의원총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발언들 말이죠. 언론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0: 아, 지금 현재 언론용으로 나온 것이다.
3: 왜 실력 행사 안 합니까? 이쯤 되면 실력 행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실력 행사를 해야 된다고
3: 저는 그렇게 봐요.
0: 아, 네네.
3: 저는 계속 장동 대표를 누구보다도 제가 이 비판해 온 사람이긴 합니다만
0: 네.
3: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설령 이 장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얘기한 의원들조차도 말이죠. 그냥 저는 하나의 그 언론 장식용인 것 같아요. 이 얘기 해야 그래도 최소한도 합리적 중도의 뭐 얘기를 들으니까.
0: 네.
3: 뭐 저의 그 판단인데 저희 그냥 분석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박제된 정당이에요. 이 정당 완전히. 영남 의원들이 60%, 64%가 그래요. 지금 영남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동훈 대표가 있는 게 낫겠네. 한동훈이가 만약에 돌아오면 그 장동훈 대표의 거취와 한동훈 의원의 거취가 연동돼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만약에 복당이 되면은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럼 물갈이를 할 것이고 물갈이를 한다면 나도 그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3: 그러면서 이 구조가 선거에서 완패했으면 완패한 건데 완패했다고 그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서울이 이기고 어쨌든 간에 오세훈 시장이 장 대표가 선을 걷다 하더라도 이긴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0: 네.
3: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할 말이 생겨버렸어요 그냥 속된 말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의원들도 애매해진 거예요. 선거 결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이러는데
0: 그리고 당 지지율도 여론조사에서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3: 이게 장동 대표한테 할 말도 없게 됐어요. 그렇다면 네네. 이럴 때는 의원들이 나서서 뭔가 정치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4: 실력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3: 아니 본회의 거부한다든지. 본회의 거부 잘하잖아요.
4: 아 본회의 거부를.
3: 아 이거 장동 대표를 완전히.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들 열린 토론 비대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비대위원 소개합니다. 박원선 전 정의당 의원.

0: 무력화시켜야 돼요.
1: 네네네.
0: 무력화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최고위원들 사퇴를 안 하니까. 그 의원들이 헌법기관들이라며요.
1: 네.
0: 헌법기관들이 행동에 옮겨야지. 그럼 이 얘기 하지 말든가 의총에서. 대단히 그 국내 많은 분들도 모든 의원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단히 좀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 생각해요.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일단 한동훈 의원과 관련 이야기는 안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재선거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투표가 중단된 7곳에 제한적으로 소청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태규 의원님.
2: 저는 지금 올림픽 공원의 그 사태 문제를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내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1: 네.
2: 그걸 빠르게 이행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1: 아, 빠르게 이행해야 된다.
2: 예, 그래서 저는 필요한 지역에 소청 절차를 제기하고
1: 네.
2: 그 소청 절차 제기가 만약에 행정심판인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이제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 을 제기해서 법적으로 저는 빨리 정리할 필요가 좀 있겠다.
1: 네.
2: 물론 그거와 별개로 검경 수사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원인 규명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과연 여기에서 소청을 제기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질까라고 생각해서 한 건 아닐 거란 말이죠.
1: 그냥 일단 해보는 겁니까?
2: 아니죠. 일단 예. 이 부분을 계속 끌고 나가고 확대시켜 나가야
1: 네.
2: 본인의 거취 부분에 대한 논쟁을 피해갈 수 있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꼼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투표지 부족 사태 국민의 어떤 그 참정권이 침탈당하는 중요한 사태 부분이 정략적으로 좀 이용당하고 있다. 장동진 대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1: 네.
2: 이 부분을 자기의 정치적 이익과 결부시켜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장동혁 대표라고 봅니다.
1: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대표 자리를 연명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거라면 의원들이 오늘 같은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 예, 그거는 궁금하네요. 이제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1: 네.
2: 그 부분을 사퇴를 강제할 그 정도의 이제 정치적 결의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그 단계에 가고 있지 못하다.
1: 네.
2: 이런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의 한계고 안타까웁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1: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다.
0: 소청이라는 게 말이죠.
1: 네네.
0: 그러면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그 사퇴를 아까 지금 앵커께서 50% 이상이 반대했다며요. 오늘.
1: 네네. 그러니까
0: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1: 네.
0: 그 소청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 얘기 안 나오고 아까 최은석 대변인의 얘기는 뭐 소청이 타당하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1: 네네네.
0: 앞뒤가 안 맞잖아요. 수미가 상관하지가 않아요.
1: 강력하게 소청에 대해서 반대했어야 된다고
0: 문제질을 해야죠. 지금 다
1: 보시는 거죠?
0: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소청이 네.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제로에 가깝다고요. 그런데 그런 제기를 해야죠. 아, 우리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왜 의원들 얘기 안 합니까? 그러면서 장 대표 물러나라?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2: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장동희 대표가 투표지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청 절차도 제기했잖아요.
1: 네.
2: 법적인 제도에 들어간 거예요. 국정조사도 실시하기로 합의 받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대표직을 유지해야 될 명분과 근거가 다 없어졌어요.
1: 네네네.
2: 이 부분에 이제 제도적으로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정말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동안의 어떤 그 국민의힘이 선거도 어려움을 겪었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자기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 지금 오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소청 절차나 투표지 부족 이런 부분 이제 비껴가려고 하니까
1: 네.
2: 국민의힘이 더 골마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3: 그러니까 저도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좀 그 의원들이 뚜렷한 전략이 없이 의원총회에서 약간 중구난방식의 주장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네.
3: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뭐 지금 어쨌든 선거 이후 상황에서 불가피했다고 보나 그보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더 중요한 논점은 저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선거 관리 부실로 볼 거냐 아니면 부정선거로 볼 거냐.
1: 네네.
3: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저는 일종의 당론을 정했어야 된다고 봐요.
1: 그렇죠.
3: 근데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로 저걸 치부하는 거거든요.
1: 네네.
3: 그러면서 선거 소송부터 시작해서 소송까지 그리고 저 이제 광장에 모여 있는 저 에너지 처음과는 성격이 많이 달라졌죠. 그거를 방패 삼아서 본인의 이제 정치적 입지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중대 부실은 맞지만 부정선거는 아니다. 때문에 우리가 당에서 앞으로 뭐 국정조사 뭐 수사 포함해서 이런 대응들을 하는데
1: 네.
3: 그 대응 그 이 방향에서 봤을 때 지금 소청을 7개 광역단체를 내는 게 맞느냐 특히 당선자를 배출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을 내는 게 맞느냐 이에 대해서 좀 분명한 입장을 정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좀 중구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1: 네.
3: 그냥 부정선거론이 여전히 한편에 있는 거예요.
1: 네, 네,
3: 국민의힘 한편에.
1: 네.
3: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쪽으로 가면 망쳐드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선관위의 이런 중대한 실책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좀 축소돼 있다가 이분들이 막 이제 기가 살아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더 창궐하게 생겼어요. 지금 저 이 광장의 에너지도 다 변질돼가지고 그분들만 남은 거예요 지금.
1: 네.
3: 그 사실은 황교안 그 뭐 자유와 혁신 대표인가요? 전한길 씨 이런 분들이 이제 주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거기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부정선거라는 이 판말을 들고 있고.
1: 그렇죠.
3: 그러니까 저런 이유는 그게 네. 그 제1야당으로서 굉장히 무리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저 에너지를 자기 거 삼아서 자기 그 우군 삼아서 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겠다. 심지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장동혁이 다 가져가는 게 조금 불만이야. 나도 좀 가져갈래 그 에너지를. 이러면서 거기에 올라타고 있는 거잖아요.
1: 네네.
3: 오세훈 시장한테 뭐 7월 전에 사퇴하면 재선거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이상한 집요함을 보이고 있어요. 사퇴하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걸 먼저 갈랐어야 돼요. 그래야 부정선거론 소리가 안 나오고 중대 부실이고 그 차원에서 이거 대응하자. 이걸 갈라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니까 앞으로 장동혁 대표는 계속 나가가지고 부정선거 어쩌고저쩌고 할 거예요.
1: 네.
3: 그러면 계속 이런 혼란한 상태가 계속 가는 거죠.
1: 그렇습니다. 빠삐용 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어차피 장동혁 대표의 태도는 확정정입이나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런 전략 없이 문제 제기만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해서 저희와 같은 의견 비대위원님들과 같은 의견 의견을 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이요. 어떤 대안도 없이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대안과 미래 해체를 요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안 없는 미래로 명명하겠다라고 또 의견을 냈다라고 합니다. 아 이게 점점 더 미국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그 이런 거를 지금 글쎄 적반하장이라고 그래요. 지금
1: 적반하장이다.
0: 지도부가 네. 지금 대안과 미래 보고 대안 없는 미래라고 맞장난이나 하고 앉아 있고 그리고 지금 해체하라고 말이죠.
1: 네.
0: 그게 이제 맥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니까 의원들 보니까 별로 정의롭지도 않아 보이고, 보니까 이 양반들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 그 강도가 세지도 않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세게 밀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 대안과 미래라는 분들이 그 보다 그분들이 모여서 생각하면 뭐 방법이 나오지 않겠어요. 말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언론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한두 마디 하지 말고 뭔가 좀 색다른 거 왜 없어요. 옛날에 YSDJ 한 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하나도 안 하잖아요 지금.
1: 네네네.
0: 그러면서 뭐 의총에서 얘기하면 뭐 하냐고요.
1: 국회의원들이 더 강력하게 나서야 되는 거죠.
0: 그럼요. 근데 방법은 나 뭐예요. 전 모르죠.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들이 알아서 해야죠. 네. 그거 왜 안 합니까. 아, 그러면서 무슨 저기 소총이 타당하다는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너 물러나라고 얘기하고 말이죠. 그건 말뿐이에요. 그냥 언론의 보도용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1: 네. 네. 물러나기만을 바라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0: 해체는, 아니 해체될 건 대안과 미래가 아니라 지도부가 해체돼야죠.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1: 네.
0: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장동윤 얘기를 해야 되나요 도대체 방송에서.
1: 네? 글쎄요. 뭐 당대표 계실 때까지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0: 말이에요.
1: 듭니다.
0: 답답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1: 당장 오세훈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직격했잖아요. 자리 보전용 구호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장동혁 대표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원내에서 그렇게 세력이 크지 않다라는 점이 있잖아요. 이태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지금 뭐 당에서 어떤 사태의 어떤 그 대세를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1: 네.
2: 이 부분이 뭐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 한다고 그 부분이 당에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도 제가 할 때는 말로만 하지 말고 보다 좀 적극적으로 뭔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제가 할 때는.
1: 네.
2: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결기가 부족한 거예요. 결기가 부족하니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어떤 그런 발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네네.
2: 지금 누가 누굴 보고 해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간다면 저는 장동혁 대표는 아마 자기 임기 다 채울 겁니다.
1: 네?
2: 채우죠. 그러면서 이제 야당의 경쟁력이나 이런 건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지만 장동혁 대표가 보수 전체의 장래나 당의 장래를 생각해서 이제까지 처신해 왔던 건 아니거든요.
1: 네.
2: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정치가 국민들한테 정말 지탄을 많이 받지만 좋은 관행이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제 1당과 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아서 견제와 균형, 타협과 절충의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정치 발전에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있었고
1: 네.
2: 또 하나는 선거에서 지면 당대표가 깔끔하게 사퇴했습니다.
1: 깔끔하게 사퇴했죠.
2: 예, 깔끔하게 네. 사퇴 후 그래서 이제 당의 내용도 없어지고 그 당이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건데
1: 그렇죠.
2: 그래서 책임질 때 책임을 안 지게 되면 당이 분란이 일어나고 내용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두 번이 있었어요. 2015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그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는데 네 개 선거구에서 다 졌는데 사퇴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내용을 겪다가 그때 안철수 의원이 탈당해가지고 국민의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 창당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분당으로 번진 게 하나가 있었고 2019년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네 보궐선거에서 져가지고 그때 사퇴를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결국 의원들이 한두 명씩 탈당해서 공중분해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1: 기억합니다.
2: 그래서 책임질 때 책임을 안 지면 네 그러니까 책임질 때 책임지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책임 정치 차원에서 평가받을 만한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는 것이 부끄러운 짓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건 우리 정치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1: 그런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돼. 이번 선거 결과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치. 이게 어느 당에도 좀 손을 들어준 선거 결과가 아니고 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여론조사 당 지지율을 또 장동혁 대표도 거론하면서 좀 사퇴론 자체를 일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지금 선거 시작부터 끝날 때 그 네 이후까지 사실 장동혁 대표가 참패를 면한 부분에서 기여한 부분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본인이 이걸 제시해야 돼요.
1: 기여한 부분이 없다.
2: 예. 네.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부 여당을 밀어주고 지지해 줬고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지지해 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또 장동혁 대표가 표를 얻을 만한 민심을 얻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그건 정말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잘못했다는 반사이익에 불과한 것이지.
1: 반사이익.
2: 예, 그런 반사이익을 네 먹고 살면서 그것이 나의 덕이고 나의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1: 네네. 알겠습니다.
2: 만약 그렇게 그 야당을 지지하면서도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계속해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유권자들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을 겁니다.
1: 알겠습니다. 당 지지율 상승세 이거 선관위 사태 좀 힘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박원석 의원님?
3: 뭐 일종의 반사이익 같은 게 좀 있죠.
1: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다.
3: 그러니까 네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1: 네네.
3: 물론 이제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은데 ARS 조사로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선관위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있는 게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참정권은 굉장히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전제잖아요.
1: 네.
3: 근데 대한민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이런 어떤 그 무능과 부실이 있다는 거를 이제 국민들로서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뭐 강경한 그런 입장이나 주문들은 많이 나오지만 이제 국정조사가 합의됐고 아직 이제 수사도 특별한 진척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만을 갖는 여론이 일정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1: 네.
3: 그리고 여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내부에 여러 가지 그렇죠 갈등이나 권력투쟁의 조짐이 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권 지지층이 좀 이완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해요. 그 와중에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지지력 같은 거를 확보하다 보니까 야당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들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응집력이 생기고 이런 게 여론조사에 투영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장동혁 대표가 기여한 몫이 있냐. 앞서 이 의원님도 얘기하셨듯이.
1: 말씀하셨죠.
3: 그게 예 없어요. 오히려 저렇게 하면 모처럼 지금 그 야당이 만들어낸 반전의 계기도 그냥 무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1: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3: 아니 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의 네 그 국정에 대한 견제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니 야당 대표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올라타가지고 저 이제 얼마 안 남은 그런 광장에 조금 이제 극단적 주장을 하는 분들의 손을 들어주고 거기에 결합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이 국민의힘에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쨌든 여당이 일방 독주를 좀 견제하는 견제력을 행사해라 라는 어쨌든 기대를 걸었던 그런 국민들 여론이 다시 차가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저는 우려하기 때문에 장동혁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더는 기대를 걸지 않고 사퇴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저는 최 교수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력 행사를 해야 돼요.
1: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3: 실력 행사할 방법은 많습니다. 연판장도 네 돌 수 있고
1: 연판장을
3: 당무를 다 거부할 수도 있고 네 뭐 그렇게 해서 압박을 해가서 최고위원들이 부담을 느껴서 최고위원들이 이제 수건 던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안 된다는 데는 대충 의견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이 뭐냐? 그리고 그 다음을 선택할 시점이 언제냐? 여기 이제 이견들이 많이 있는 거죠.
1: 네네네.
3: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되면 이제 다음 총선에 본인들의 공천,
1: 그렇죠
3: 뭐 자신들의 안전 이런 거 다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류가 늘 그런 식으로 당내 기득

0: 권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 습성의 연장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저 체제를 어쨌든 바꿔야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텐데 아직은 뭐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말은 많은데
1: 실력 행사가 안 나오고 있다.
0: 것 같다.
1: 네네 알겠습니다.
2: 그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영남권 의원은 이해가 가요. 우리가 이제 당위적으로 이제 비판을 많이 했으니까 그 비판 말고 영남권 의원들은 장동현 체제가 유지되는 게 자신들에게 좋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근데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물론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분들은 왜 가만히 있죠? 그 대한가 미래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김재석, 김용태 의원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조경태 네네. 의원분은 물론 영남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 조경태 의원이 영남이긴 하더라도 아, 조경태 의원은 공천 못 받을 것 같아요. 장동현 체제 가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니 이제 더 이상 이 정치 발전 이런 거 말고 제가 얘기했던 뭐 정당 체계 정상화 이런 거 다 이제 사치스러운 거고 그거 네. 말고 말이죠.
1: 중진들의 목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2: 자신들이
1: 같아요.
2: 당선돼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권 다 이러면 떨어진다고요. 이번에 네네. 국민의힘이 의외로 선전했다 하더라도.
1: 네.
2: 근데 이분들 왜 가만히 있죠? 아직도 이 상황이 가만히 있다 보면 뭐 어떻게 되면 양다리 거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아니 원외에 계신 분들 수도권 원외들도 있잖아요.
1: 그렇죠.
2: 빼지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1: 네.
2: 왜 가만히 있나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1: 그러니까 뭔가 좀 실력 행사를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임들이 뭐 개혁을 위한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는다.
2: 절박함이
1: 네.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평가해 네.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또 새로운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주류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이준석 의원 같은 분이 차기 당대표로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또 피자 벌레론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피자에 벌레 하나 있으면 한 조각만 떼는 게 아니라 피자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뭐 재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강경파 세력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최창룡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왜 이준석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뭐 이준석 의원 대란 얘기는 뭐예요? 뭐 전망은 무슨 정치 평론가입니까? 이런 얘기 못 들어요.
1: 전망은 필요 없다.
2: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준석 대표도 지금. 범 야권이지만 그래도 합리적 중도 보수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좋은 평가를 많이 내리잖아요.
1: 네네.
2: 이것도 지금 국민의힘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겠습니다만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1: 그런데 네. 이준석 대표도 정치인이니까 뭐 이런 거에 한번 보태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2: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이준석 의원이 자기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는 자기의 희망을 섞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네. 평론의 관점에서.
1: 네.
2: 근데 이럴 수도 있죠. 반대로 장대표 물러나면 한동훈 의원이 복귀할 수 있잖아요. 상황이 바뀔 수 있거든요. 왜 국민의힘은 항상 강성 경북 TK 의원들 뭐 장동 대표는 충청도이긴 합니다만 충청권이긴 한데 왜 이분들이 주류가 돼야 되냐고요. 메인스트림이. 좀 뭔가 지금 국민의 민주당 좀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중도 보수 확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뭐 내부의 노선 같은 게 있습니다만.
1: 네.
2: 근데 왜 이준석 의원이 갑자기 차기 당대표 세울 거라고 전망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다 내가 당대표 될 수 있겠네 하고 나오게 생겼어요.
1: 오히려 나올 것이다. 이 말 듣고.
2: 곰피하다 호랑이 만나게 생겼어요 지금. 네.
1: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 이야기도 잠깐 한동훈 의원 이야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복당을 서두르는 쪽으로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아요. 뭐 많은 평론가분들이나 주변에서 뭐 그렇게 급할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원래는 했었는데 지금 약간 입장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당내 분위기를 관망하면서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속한 복당으로 마음을 바꾼 지금 상황은 뭐라고 분석을 해볼까요?
3: 글쎄 그거를 그렇게 결정했다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고 보여지거든요.
1: 아 그렇군요.
3: 예, 예, 본인이 서두른다고 복당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다 앞뒤가 맞아야 복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네.
3: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 의원의 어떤 그 발언 뭐 인터뷰 내용 이런 거를 봤을 적에는 이제 복당을 서두르기보다는 지금 야당의 어떤 대여 투쟁에 있어서 그 빅스피커가 없습니다.
1: 네.
3: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그 보수의 어떤 전략 자산이다. 나를 써달라 뭐 이런 메시지를 저기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보수 진영 내에서 본인의 어떤 경쟁력, 대여 투쟁력 이거를 일단 부각시키는 쪽이 아마 그렇게까지 조금 흘러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1: 네.
3: 또 이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의 어떤 그 지리멸렬한 이런 상태를 보면 그 장동혁 체제가 그냥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날릴 필요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적극적인 발언을 조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 네.
3: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죽어도 나는 한동훈 의원 복당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 사퇴 없이는 본인 복당할 수 없습니다.
1: 방법이 없죠.
3: 네, 없기
1: 네네.
3: 때문에
1: 네네.
3: 지금 이제 아마 서서히 당내외에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관계없이 한동훈을 복당시켜야 된다. 이런 국민적 공감대, 지지층들의 공감대를 먼저 만들어내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 의원한테는 굉장히 시급하고 더 우선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국민의 국회의원분들과 어떻게 교류가 좀 더 필요하고 그분들 좀 설득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야 할까요?
3: 왜냐하면 다수가 예, 지금 예. 그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사실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거고
1: 네.
3: 또 공포감 비스무리한 네. 생각을
1: 공포감이라 하면 이제 공천 못 받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만약에 네. 복당하면 한동훈 의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3: 그럼 그때 내 거취는 어떻게 되나 뭐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 사정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1: 네.
3: 그럼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안정감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
1: 네.
3: 그거를 당원들과 핵심 지지층들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이 작업이 같이 선행이 돼야 당에서도 그러면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키자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본인이 언론에다 대고 내가 복당할 거야. 나 빨리 복당시켜줘. 이렇게 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과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지금 거의 뭐 범보수의 두 잠룡 가장 큰 잠룡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에선. 근데 이 두 세력이 힘을 합칠 경우에 당내 분위기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그런 기대가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 있는 게 사실이죠.
1: 네.
0: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좀 비관적인 이 전망 속에서 선거에 살아 돌아왔고 그리고 자력으로 당선됐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당의 조력을 거의 받지 않았고
1: 네.
0: 그리고 장동혁 대표 체제하고 분명한 선을 긋고서 당선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 비해서 오세훈 시장의 위상이 많이 올라간 게 사실이고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기대감 가능성 이런 것도 커진 게 사실이고 당내 발언권도 세졌죠. 한동훈 전 대표는 당 밖에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보수 진영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위상이 커졌죠. 원에 있던 거하고 원내에 들어온 거
1: 네.
0: 그리고 3자 구도에서 저렇게 신승한 거 이것도 사실은 거의 본인 역량으로 만들어낸 결과잖아요. 때문에 이제 이전에 비해서 조금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달리 보기 시작하는 그런 시선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1: 네.
0: 요즘 그래서 뭐 부쩍 그 뭐 비공개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접촉면이 많아졌다 그래요. 근데 앞서 하던 얘기의 연장선에서 보면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에요.
1: 서두를 일은 아니다.
0: 서두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1: 네, 네, 네.
0: 장동혁 대표 체제가 있는 한 복당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무리하면 또 이제 그게 당내 갈등 될 거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여전히 경계심을 갖고 있는 그런 뭐 영남권 의원들이나 그런 경계심이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이제 본인의 어쨌든 존재감, 가치 그리고 정치적 위상 이제 이런 것들을 환기시키려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뭐 장동혁 대표 체제에 있는데 복당 안 된다는 건 모르겠습니까? 때문에 조금 이제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과 그 한동훈 의원 간의 경쟁적 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향후에 보수의 수권 능력을 회복하고 이른바 네. 보수 재건을 만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출발의 전제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뭐 이제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혹은 요즘 조금 정치에서 멀어졌지만은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른바 이제 개혁 쇄신 이런 걸 그동안에 말해왔던 그런 세력들이 조금은 다른 질의 연합을
1: 네.
0: 당내에서 구축해야 이게 이제 윤석열 시대하고는 완전히 선을 긋고 이제 보수가 환골탈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사이에 이렇게 협력이 그동안에 원활하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들도 좀 절박해질 거 아닙니까?
1: 그러네요.
0: 이런 공멸인데.
1: 뭐 예를 들어 평택에서 당선된 유희동 의원이라든지
0: 예.
1: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마음을 모을 수도 있죠. 네.
0: 예. 그래서 인간이 그래요. 이게 공멸의 위기에 처해야 더 협력을 잘합니다. 서로 이게 상생의 가능성이 보일 때도 협력을 안 하다가 이러면 같이 죽겠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절박감이 들어서 협력을 할 수 있어서 뭐 그 선거 이후에 오세훈 한동훈 측이 뭐 서로 대화도 좀 있었다 그래요. 다만 거기서 어떤 뚜렷한 뭐 어떤 가시적인 뭐 그런 시도나 이런 게 나온 건 아닌데 장동혁 대표가 당분간 버티고 안 물러날 거를 고려한다면 이번 선거 평가의 문제를 포함해서 향후 대한민국의 이 보수 정치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떤 방향으로 수권 능력을 회복할 건지에 대한 그게 라운드 테이블이 됐든
1: 네.
0: 포럼이 됐든 토론이 됐든 이런 거를 결국에는 오세훈 한동훈 이런 분들이 주도하면서 시선을 여기로 모아야 장동혁 대표 체제를 더 고립시키고 결국에는 이제 그걸 좀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그렇습니다.
2: 저는 한동훈 의원이 좀 초조한다고 좀 봐요.
1: 초조해야 하는
2: 전략적인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전략적인 측면도 있지만
1: 정확한 워딩은 나라는

0: 무기를 빨리 가져다 써라.
1: 자기가 전략적 자산인데 왜 나를 놔두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2: 맞아요.
1: 처음에는 이제 이 복당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초조해하지 않았어요.
2: 맞습니다. 예예.
1: 그런 평가되고 그렇게 보였고. 그런데 네. 그 이후에는 조금 이 워낙에 장동혁 체제가 공고해질 수 있다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2: 아 장동혁 체제가 체제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이다.
1: 의외로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보수를 아끼는 사람들, 보수 중도적인 합리적인 유권자 이런 분들은 네.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길 바라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사람, 물론 이제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배신자니까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뭐 강성 이른바 이제 우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2: 네.
1: 뭐 생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중도 보수에 있는 분은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 아마 한동훈 의원은 거기에 자신을 이제 토대로 삼아서 뭔가 기다리는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6월 3일에 지방선거 끝나고 무슨 이 투표용지 부적 사태가 약간 다른 데로 진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2: 그렇죠.
1: 이런 잘못 가다가 이거 대표 체제가 저 장동혁 체제가 확고해지고 더 착근이 되면은 복당이 안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제명되면은 원래 5년 내 입당을 못 해요. 단지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지 복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2: 네.
1: 당원 당규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초조함도 반영하는 것 같고 초조함의 발로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조차 안 하면 이제 존재감이 사라지니까 두 가지가 같이 연비되어 있는데 저도 전 두 분 말씀처럼 지금 한동훈 의원이 너무 서두르는 게 도움이 별로 안 될 거예요. 초조한 건 알겠는데
2: 네네네.
1: 지금 이게 완전 난장판이 될 수 있어요. 복당이 또 이슈가 되고 복당이 이슈가 되면 될수록 한 이 장동훈 대표가 또 유리해질 수 있어요.
2: 더 버틸 수 있다는
1: 권력
2: 거죠.
1: 권력 갈등의 네. 어떤 같은 같이 이제 이 양대 대립 세력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그 별로 국민들이 볼 땐 또 싸우는 하나의 축 으로 보일 수가 있으니까 저 같으면 너무 서두르지 않을 것 같아요. 초조하면 알겠는데.
2: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들어오면 당대표를 연임, 그러니까 연명하기 더 좀 좋은 상황이 그 발생할 수 있다는
1: 지지하는
2: 의도로 보입니다.
1: 그런 비슷한 얘기는 하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말이죠. 장대표를 지지하는 측에서 볼 때는 한동훈의 이 다시 이 복당, 복귀가 이게 더 자신들을 결집할 수 있다고 저 그래서
2: 그렇죠.
1: 네. 권력 같은 하게 되면 양측이 비슷하게 되는 면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딱 시비가 나눠지다가 양비 양실로 될 수 있다고요.
2: 그렇군요.
1: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조금 더 자제할 편인데 아마 지금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조금 초조해질 수 있다.
2: 네, 조금 더 눌러야 된다.
1: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낫다.
2: 기다려야 된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1: 부를 때 들어와야 돼요. 부를 때
2: 들어와야
1: 조금 기다려라.
3: 제가
2: 네.
3: 조금
2: 네, 한 말씀 더 하시죠.
3: 거들면
2: 네. 해 주십시오. 네.
3: 어쨌든 그 싸움은 그 서두르거나 흥분하면 지는 거잖아요.
2: 그렇죠. 무슨 말씀이신
3: 거죠? 그래서 저는 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금 투표 용지 부족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당분간 연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나 보수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 재건의 어떤 명분과 과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까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어떻게 이 방향성과 전략을 짤 것이냐 부분에 있어서 각자의 보수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나를 중심으로 모여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2: 네.
3: 연대의 틀을 같이 짜야 되는 거죠. 연대의 틀을 짜서 적어도 탄핵과 윤호개인의 늪을 함께 건너고 거기서 보수 재건의 어떤 틀을 함께 만드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어떤 그 반장동력 이런 연대가 아니고 보수 집권 비전 연대가 될 적에 저는 한동훈 의원의 복당도 저는 그만큼 빨라질 것이고 보수 재건에 대한 어떤 그 보수 지지층들의 어떤 그 공감대도 넓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의원들 유승민 의원 포함해서 또 안철수 의원 또 과거의 어떤 보수를 개혁해야겠다 또 개혁 지향적인 이런 의원들의 조금 공통적인 한자리에 모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런데 그게 말이죠. 네. 참 좋은 말씀이신데 아까 지금 우리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시지만 그 오세훈 한동훈 얼마나 콤비가 좋아 보여요. 유승민까지 안철수 그림이 좋잖아요. 요새 오한석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하도 많아가지고
2: 네.
1: 공부 따로 하는 사람 몰라요. 네. 오세훈 한동훈 네. 이준석이 오한석이 사람 이름을 잘 만들어요. 요새. 문저 털레이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따 나올지 모르지만 근데 이분들이 보면 그림이 딱 떠오르는 게
2: 오한석 예.
1: 뭔가 이렇게 다 사람들의 인물이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림이 좋아요. 근데 뭔가 아까 박 의원님 말씀처럼 뭔가 이게 잘 될까? 바로 그 리더십도 없어 보이고 과거에 YSD 뭐 YSDJ도 결국 단일화 실패했잖아요. 87년도에 그 다 대통령 된 분들이긴 합니다만 네. 뭔가 큰 틀에서 이렇게 그 뭐 어떤 그 그룹 서클을 이끌고 나간 그런 큰 그릇은 잘 안 보여요. 그걸 갖춰야 돼요. 그분들이.
2: 아직 뭐 대선급 큰 그릇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1: 생각하시는군요. 대선 잔용이는 분명한데 네네네. 뭐 그런

0: 느낌은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개인 생각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예, 네, 어쨌든 그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얼마 전에 뭐 언론사 포럼에서 이제 투샷이 처음으로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이후에 두 분의 세력이 어떻게 좀 대화가 되고 확장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속도는 필요 없겠죠.
1: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KBS 열린 토론 비대위 잠시 로고 듣고 저희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역시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4418님께서 민주당 토론 안 하나요? 라고 보내셨네요. 예. 이분은 저희가 민주당 이야기로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0184님, 비장함이 감도는 비대위원들의 말말말 다들 정치인들 새겨들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김진희님께서 당대표가 되면 유종의 미를 모르게 되는 걸까요? 당권이란 게 그만큼 중요한가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비대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권이라는 것 이렇게 무서운 겁니까? 안 내려오고 싶은 자리입니까?
3: 아, 중요하죠.
1: 아, 중요합니까?
3: 어쨌든 당대표 지위에 있으면 그만큼 네.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거고 네. 또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봤어도 당대표가 되면 나도 한번 이제 차기 대권을 향해서 뭘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1: 꿈을 꾸게 만드는군요.
3: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 당대표 직위를 잘 수행하면 그걸로 이제 정치인의 다른 어떤 역량보다 역량을 증명하는 거고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금상첨화인 거고 그러면 이제 차기 유력한 주자로 발돋움하고
1: 그렇겠죠.
3: 그런 게 이제 우리 정치의 역사잖아요.
1: 네.
3: 그런 면에서 당대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본인에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정당에게도 중요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도 특히 양당의 당대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1: 네.
3: 지금 보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당대표들이 약간 좀 몰리고 있잖아요.
1: 그렇죠.
3: 뭐 국민의힘 아예 물러나라 소리를 듣고 있고 정청래 그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 연임하지 마라.
1: 나오지 말아라 뭐 네, 이런 얘기 나오죠.
3: 눈치 좀 찾아라. 네. 대통령 메시지가 명료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3: 어떻게 보면 당대표라는 지위가 영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단이기도 해요.
1: 참 쉽지 않은 자리 같습니다.
3: 그러나 정치인으로서는 그 정말 한번 도전해서 뭔가를 이뤄보고 싶은 그런 역할이죠.
1: 알겠습니다. 당대표 이야기 민주당 으로 넘어가 볼까요?
0: 민주당 넘어가기 전에 네. 1분만 얘기할게요.
1: 11분이요?
0: 1분 아니 30초 11분이 큰일 나죠.
1: 알겠습니다.
0: 예, 제가 당대표실에 있어봐서 아는데 당대표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아니, 속대 아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네. 딱 줄을 서요 당대표한테는.
1: 그렇죠. 사람이 무리죠.
0: 그거는 우리가 밖에서 두 분 다 잘 보셨겠습니다만 네네. 저는 당대표의 옆에 있던 사람인데 같이 수행도 해보고 있어요.
1: 그 공천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겠죠.
0: 공천권도 공천권이고
3: 네.
0: 여당의 대표 같은 경우는 말이죠. 네. 그때 대표하고 지금의 대표는 위상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상상을 초월해요. 당대표가 갖는 그 어마어마한 지위라는 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1: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도 한 말씀 보태주시겠어요? 당대표를 옆에서 또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4: 뭐 이제 절대적 이제 권위 뭐 이제 또 정치적 비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1: 네.
4: 아 얼마만큼 어떤 그 당대표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정치적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민주적 자질과 소양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지금 양당 대표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시대는 좀 바뀌어가고 있다. 저는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 당대표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가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4: 그렇죠. 그리고 네. 책임질 때 책임질 줄 아는 자세, 네. 태도. 이것이 오히려 그 사람 더 높게 볼 수 있다.
1: 그렇군요. 예. 그 말씀은 그만둘 때 그만둬라라고 해서
4: 그렇죠. 네, 네.
1: 가능한
0: 거죠. 본인처럼 당대표직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이후에 이 제도 없어요.
1: 그렇군요. 아,
0: 진짜 우리나라 이거 바꿀 필요 있어요. 정말.
1: 알겠습니다. 네. 자, 2부 이제 정청래 당대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록을 빗대며 퇴진론 돌파에 나선 모습인데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이거 좀 센 발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사퇴는 일단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창렬 교수님?
0: 저는 정 대표는 뭐 그야말로 이제 그 돌아오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1: 돌아올 수 없는 강을
0: 건넜다고
1: 네.
0: 봐요.
1: 네네.
0: 뭐 어떻게지 모르겠어요. 이제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을 하는데 그 이후에 여권 내의 균열이 어떻게 관리될지, 이른바 봉합이 될지 어떻게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1: 네.
0: 이 발언이 보통 발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또 했던 얘기 있잖아요. 국민은 영원하고 뭐 당권은 아니, 정권은 짧다.
1: 아, 그 말도
0: 그것도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1: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0: 옛날 조선이 다 하던 게 바로 영린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 예. 이것도 만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1: 그런데 교수님 그 내일 정청래 대표가 마중 나가잖아요.
0: 당연히 나가야죠.
1: 오신, 아, 그건 당연히 나가야
0: 되는 거니까. 나가기로 예상했어요. 그 만약에 안 나가게 되면 말이죠.
1: 네네네.
0: 이 여권의 당대표와 대통령과 당대표가 너무 노골화되기 때문에
1: 네.
0: 여권은 감당이 안 돼요.
1: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가야 되는 겁니까?
0: 아니 무조건 나갔을 것 같아요. 나오지 말라고.
1: 아,
0: 나오지
1: 그래요?
0: 말라고 얘기는 안 했을 근데, 거고.
1: 예. 나도 나오지만 아예 나갈래요. 이러는 것도 좀.
0: 아 근데 나오지 말라니 안 하겠죠.
1: 못 나가죠.
0: 아 근데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1: 아.
0: 당연히 나간다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저는 네. 뭐 별로 정보도 없는 사람인데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이거는 제가 볼 때 반반이긴 해요. 전 정청래 대표가 저는 이 이른바 요즘 얘기한 드롭할 수 있다고 봐요.
1: 네네.
0: 안 하다. 나 당대표 안 나가겠다. 할 가능성도 있어요.
1: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서 당대표를 아예 출마를 안 한다.
0: 이미 파악은 돼 있고. 파악은 당연히 돼 있는데.
1: 네네.
0: 이게 워낙 정권 초기예요. 요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있다 하더라도.
1: 맞습니다.
0: 정권 초기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1: 네네.
0: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력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임기 말 같으면 한판 붙을 수 있어요. 과거에 뭐 이회창 대표도
1: 청교도
0: 김영삼도 예. 나가 뭐 이랬던 거 아니에요?
1: 박근혜
0: 뭐
1: 대통령도 뭐
0: 아, 김대중 전 대통령도 탈당했어요.
1: 예. 그렇죠, 그렇죠.
0: 다 그랬는데 지금 이 정권 초기인데다가 이게 아마 이 정청래 대표로서는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는 생각도 갖겠죠. 어차피 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가 저는 사실 봉합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근데 어떻게 이제 과거에 뭐 질서 있는 퇴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탄핵 꾸며서
1: 네.
0: 그 탄핵은 전혀 아닙니다만.
1: 네.
0: 어떻게 명분을 만들어서 정 대표를 좀 이 대표직에서 더 도전할 수 없게 만드는가. 2000년도 새천년 민주당 출범 이후에 당대표 연임된 사람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었어요.
1: 그렇죠.

0: 영린을 건드렸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또 들리는 후문으로는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격려했다 그것 때문에
1: 네.
0: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그 뒤로 그걸 수습하려고 하는지 뭐 대통령이 외교에 있어서 저 월드클래스다부터 시작해서
1: 네, 뭐 여러, AI로 만든 뭐 사진 돌리시고 그러셨
0: 여러 얘기를 했어요.
1: 예.
2: 이재명 본인 얘기도 했고
0: 네. 네. 정청래 대표는 지금까지 모습으로 보면은 출마할 걸로 보여요. 이제 물론 이제 부담스럽죠 굉장히.
1: 네.
0: 왜냐하면 대통령 메시지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집권 2년 차에 들어가고 이제 본격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필요한 리더십은 그런 선명성을 내세우는 리더십이 아니고 통합, 안정, 뭐 포용, 책임. 그래서 대통령이 이태리까지 가가지고 그 바쁜 일정 중에 X에 글을 써가지고
1: 그렇죠.
0: 여당과 야당이 뭐가 다른지 이런 얘기를 썼어요.
1: 여당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죠.
0: 그건 이제 분명히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1: 네.
0: 때문에 이제 고민스럽죠. 대통령이 이제 집권 2년 차밖에 안 됐는데 그런 대통령의 의중과 맞서는 여당 대표라는 거는 컨셉이 안 나와요.
1: 네.
0: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그걸 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당내에서도 불출마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1: 네.
0: 또 박지원 그 의원님처럼 경험도 많고 정치를 잘 읽는 분이 지금은 어쨌든 좀 굽혀야 될 때다. 이런 조언도 하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여전히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이유는
1: 네.
0: 개인이 아니에요. 저기도. 하나의 세력입니다.
1: 그렇죠.
0: 이른바 뭐 문조털레유라는 멸칭도 네. 있는데
1: 네네.
0: 그것처럼 민주당의 구주류 세력과 어떻게 보면 연장선에 있는
1: 네.
0: 그런 당권 주자이기 때문에 뭐 개인이 아유 나 피곤해서 이제 안 할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뭐 김어준, 유시민 이런 이제 빅스피커들까지
1: 그렇죠. 유심 작가가
0: 참전을 했거나 혹은 참전할 거다.
1: 그렇죠.
0: 이런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한판 붙는 건데
1: 예.
0: 그 한판 붙는 상황에서 어쨌든 선수가 뒷걸음질 치면
1: 예.
0: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1: 그 대표가 이제 뒷걸음질 치고 있는
0: 네.
1: 분위기잖아요.
0: 그래서 뒷걸음질 치기가 네.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1: 어떻게 보세요, 진짜?
0: 개인적으로 정청래 예. 대표에게 조언을 하라면 지금은 물러서야 될 때라고 봅니다.
1: 아, 지금
0: 다른 걸 떠나서
1: 예.
0: 뭐 대통령이 무서워서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 어울리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갖고 있는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네.
0: 그분의 리더십 특성이 있을 거고 그분은 어떤 선명한 의제를 가지고 전선을 만들고 결집을 만들어내고 돌파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전시형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시가 아닙니다.
1: 네.
0: 여당이 됐고 더 이제 큰 비전을 가지고 통합하고 안정하고 포용하고 관리하는.
1: 그렇죠. 그 모습 보여줘야죠.
0: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리더십이 관리형 대표인 것 같아요.
1: 네네.
0: 근데 정청래 대표는 관리형 대표를 하기에는 개성이 너무 강해요.
1: 약간 야당 대표 같은 느낌?
0: 개성이 너무 뭐 강해요.
1: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
0: 그래서 상대적으로 김민석 총리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 총리로서 잡음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어쨌든 지난 1년간 역할을 잘했잖아요.
1: 네.
0: 그 당대표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1: 통합과 안정을 원하는군요. 네.
0: 그러면 여권 전체에 그런 어떤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 본인의 의지도 있고 욕심도 있고 능력도 있겠지만 지금은 물러서는 게 맞지 않나. 그렇다고 기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1: 네네네.
0: 저는
1: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은 박원석 의원님의 말씀은 눈치껏 알아서 출마하지 마라. 약간 그렇죠.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2: 또 하나가 이런 것도 네.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 여권의 두 축이잖아요.
1: 네.
2: 어쨌든 선거가 생각보다 깔끔하지 않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인정했던 거 아닙니까? 국민이 나에게 준 경고다. 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겨야 될 곳은 이기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직접 했어요. 대통령께서.
1: 네네.
2: 그건 누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야당 우리의 비판이가 왜 책임 안 지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누군가 책임져야죠. 그럼 대통령이 책임지거나 여당 대표가 책임져야 돼요.
1: 네.
2: 그럼 대통령이 책임집니까? 대통령 책임지면 물러나야 되는데 그거 탄핵합니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이거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정 대표라도 억울할 것 같아요.
0: 억울하죠.
2: 나만 잘못했나? 이거 뭐야?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정치 논리인데. 세상 이치가 그래요. 제가 정 대표를 편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편드는 게 아니라
1: 네.
2: 이런 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물어본다면 전망은 약간 전망이고 뭐 물러날 것 같으냐 할 거냐 전망의 차원 이거는 당위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정 대표가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1: 근데 제가 한번 좀 궁금해서 좀 의원님, 비대위원님들에게 여쭤보는 건데 그럼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지금 이거를 내려놓으면은 내년 총선에 아무래도 당대표가 공천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민주당 세력도 정청래 대표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입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지난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한번 좀 공천 탈락한 적이 있잖아요. 마포 쪽에서. 그런 일로라면 좀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봤을 때 좀 세력을 많이 잃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3: 그렇게까지야 네. 되지는 않겠.

0: 있지만 저는 일단 정청래 대표의 개인적 입장에서는 일단 쫓겨나는 모양새, 밀려나는 모양새는 아마 어떻게든지 본인이 피하고 싶을 겁니다.
1: 네네. 네,
0: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정청래 개인과 대통령과의 갈등이냐 아니면 뉴 이재명 그룹과 친노 친문과의 어떤 갈등 대립이냐
1: 뭐 기존 이런 민주당 세력
0: 예, 이런 네. 차원에서 네. 만약에 이번에 밀려나서 어떤 관리형 대표가 들어선다면 실제로 민주당의 주류 세력은 전통적인 친노 친문에서 뉴 이재명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 부분들이 과연 민주당 내부 역학 구조에서 용인이 될 것인가? 예,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마 논의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대통령과 맞선다는 부분이 집권 2년 차 대통령과 맞선다는 부분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이지만 또 반대로 따지면
1: 네.
0: 대통령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당대표가 됐다.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통령이 당을 확고하게 장악을 해서 국정 동력을 강화시키고 뭐 이런 장점은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본다면 지나친 당무 개입이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해서 대통령의 말로가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전당대회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고 나경원 의원 주저앉히고 안철수 의원 공개 저격하고
1: 맞아요.
0: 뭐 이러면서 김기현이라고 하는 분을 당대표로 만들었지만
1: 네.
0: 그 이후에 지지율이 30% 후반에서 30% 초반으로 내려앉고 더 이상 회복이 안 됐어요.
1: 그때 당원권 투표 100%로 만들어가지고
0: 예.
1: 논란이 그렇지. 됐었잖아요.
0: 그래서 네. 결국은 그렇지 대표 저기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된다. 두 번째는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나와서 당선이 됐다. 이러면 뭐 집권 2년 차니까 이게 레임덕으로 가진 않겠지만 실제로 여권 내에서
1: 네.
0: 정권 내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라고 하는 권력 분종 구조가 공식화되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실 부담을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네. 그리고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생각하실 부분이 뭐냐 하면
1: 네.
0: 이 지명직 당대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야 관계나 뭐 이런 부분에 당대표의 정치력이라든가 유연성이라든가 어떤 대중적 신망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낮아질 텐데 이게 전반적으로 여당의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경쟁력 없는 여당 대표 경쟁력 없는 여당이 대통령한테 무슨 보완제가 될 것인가 나중에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당 대표와 여당이 과연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안 되죠. 이 부분을 대통령이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내 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나친 당무 개입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자기가 푸들은 정말 귀엽고 이쁘지만 집을 지키지는 못하잖아요.
1: 네.
0: 적어도 집을 지키려면 최소한 진돗개 정도는 돼야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여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것이 대통령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하고 굉장히 밀접한 우리의 유사한 실패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1: 그러네요.
0: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1: 네.
0: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그 대통령의 의중이 좀 많이 포함이 되는 당대표가 되는 게 국정운영에는 확실히 편하고 좋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겠네요.
2: 사실 작년 전당대회 때
1: 네.
2: 이재명 대통령 측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의중을 안 가졌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1: 그렇죠.
2: 후보다 네. 대통령하고 가깝다. 명심을 받는 후보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때는 워낙 임기
1: 초반이었죠.
2: 초였고
1: 예.
2: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 신경 쓸 여력도 없고 그냥 이제 지켜봤는데 근데 너무 사실은 큰 표차로 정청래 대표가 됐어요. 저는 그때 느낀 위기감도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하고 자칫하면 이게 원심력이 된다.
1: 네네.
2: 근데 대통령이 임기 2년밖에 안 됐는데 여당이 원심력으로 작용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잖아요. 때문에 어쨌든 그 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파트너로서 대통령이 선호하는 당대표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1: 네네.
2: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 때 문제는 뭐냐면 너무 난폭하게 개입을 했어요. 사람 그치. 보내가지고 막 움직이면 쏜다.
1: 그쵸. 네네.
2: 이렇게 얘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아무 일도 안 생길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룰도 바꾸고 연판장 돌리고.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 세련된 방식으로 정치 전체가 어떤 방향을 여당 전체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되느냐 뭐 이런 원급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거기에 메시지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선을 이제 더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수위조절에 들어간 게 내일 이제 귀국길에 정청래 대표가
1: 환영행사에
2: 나가는 거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누구누구 나와라 이게 정합니다. 근데 출국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댔잖아요. 지금 뭐 국내 정세도 어지럽고
1: 그렇죠.
2: 번거로우니까
1: 예.
2: 규모를 최소화하자 이렇게 했는데 고건 총리 이후로 처음으로 총무총리가 이제 출국하는데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러면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경호 축소한다면 안 나오고.
1: 똑같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2: 메시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모든 언론이 내일 정청래 대표 나가냐 안 나가냐. 안 나가면 전쟁이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부담스럽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저는 예. 포함한 거라고 보고 네. 그러니까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정청래 대표가 조금 물러서기를 바란다면 모욕감을 주면 안 돼요. 사람이 모욕감을 느끼면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1: 네네네.
2: 그거는 정청래 대표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당내 의견들, 저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걸 모욕하는 방식으로 막 공격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물러나고 싶다가도 안 물러나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정청래 대표의 결단으로 2년차 들어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1: 네.
2: 내가 어쨌든 다른 위치에서 좀 지켜보겠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뭐 이래야 그게 포장이 잘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쫓겨나듯이 하면 누가 그걸 그런 모습을 만들려고 그러겠습니까?
4: 정 대표에게 아마 그 퇴진의 길을 열어줄 거라고 봐요.
1: 문을 열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4: 이번에 네. 대표가 안 된다고 기회가 없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공천권 행사 못하니까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라는 변수가 그렇지가 않아요. 과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어서 일일이 다 그걸 가지고 예를 들 수는 없는 것이고
1: 네네.
4: 아무튼 집권 2년 차에 지금 대통령과 당대표의 이 갈등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이건 당대표가 자기가 좀 희생한 수밖에 없어요. 희생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 근데 이게 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기존의 민주당의 지지세력 아까 말씀하셨던 뭐 친문 친노 세력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그 공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돼야 우리 세력들이 많이 이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텐데 그게 안 된다면은 엄청나게 많은 반대 세력들의 아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4: 정치의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동력이에요. 나쁜 의미의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친이 친박 기억하죠.
1: 네. 아 기억납니다.
4: 친박
1: 네네.
4: 비박.
1: 네.
4: 그 친박 비박 때 박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1: 그렇죠.
4: 친이 대 친박 때 이는 친박은 박근혜 대표였어요. 그다음 과거 친문 비문이고 이게 뭐 좋게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네요.
4: 관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이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0: 그런데. 사실 그 지난번 총선에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비명 행사 공천을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것을 통해서 네. 아마 친노 친문 계열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1: 많이 받았죠. 성동에서는 네. 그 뭐
0: 그런데
1: 우리가 달고 있는
0: 예. 이번에도 다시 대통령 중심 체제로 가서 또 그러한 공천 과정이 재현이 된다면
1: 네.
0: 친노 친문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위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가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의 재도전이냐 아니냐로 정리가 되겠지만 이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2년 차를 뒷받침하기 위한 순조로운 어떤 그 안정체제 뒷받침 대통령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그 노선과 정체성 부분에서 전면전을 붙는 거냐
1: 네.
0: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 어쩌면 옛날에 민주당에서 이제 백바지와 난임고 논쟁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는데 그것에 2026년 버전이 나올지도 몰라요.
1: 새로운 버전이 나올지도 모른다.
0: 예, 그런 네. 싸움 형태로.
1: 네.
0: 그땐 정말 치열하고 굉장히 격해지겠죠.
1: 네.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 분의 비대위원분들께 궁금한 게 결국 이 싸움은 싸움이라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결국 대통령이 이기는 싸움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4: 네, 이제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그것도 이제 보기에 따라서 이게 뭘 이기는 거로 정의하는 거냐 똑같아요. 지난 지방선거도 승패에 대한 해석이 달랐듯이 말이죠.
1: 네.
4: 무조건 이제 대통령이 지명이라기보다 마음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이기는 거냐. 근데 결과는 중요한 건 승패예요. 어쨌든 간에 정치라는 게.
1: 그렇죠.
4: 저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굳이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로 끝날 것 같아요.
1: 이재명 대통령의 네. 승리할
4: 집권
1: 것이다.
4: 집권 초기이고.
1: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당대표가 될 것이다.
4: 이재명 대통령의 명분이 있어요 지금.
1: 명분이 있다.
4: 중도, 실용, 네. 보수 확장, 통합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 대표는 지금 검찰개혁 무슨 보안사건 폐지 이런 쪽으로 너무 강성으로 가기 때문에 친노 친문도 결국 대통령 의중이 어떤 거냐를 전 보리라고 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2: 아니 저는 뭐 이기우 지구를 떠나서 이게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이게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투쟁 말고 노선을 중심으로 한 이제 노선 투쟁으로 이걸 만들어라.
1: 네.
2: 그래야 서로 간에 이제 감정도 덜 증폭되고 후유증도 덜 남고 그 집권당의 어쨌든 정치적 자산 여기 이제 강화에 도움이 된다. 근데 이걸 그냥 사람을 중심으로 한 권력 투쟁식으로 뭐 계파 투쟁식으로 전개가 되면 아까 네. 난인 것 백바지 얘기하셨듯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많은 부작용을 남길 거고 지금 대통령이 이제 임기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통상 한국 정치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당과 대통령 사이에 어떤 균열이 나거나 이러면 그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잘 안 되잖아요.
1: 네.
2: 누군가 이겨야 한다면 대통령이 이기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상황은.
1: 지금 상황은 그게 맞는 겁니다. 네.

0: 네. 자, 마지막으로 이태규 의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1: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정청래 대표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0: 너무
1: 거거든요.
0: 너무 분명하게 예, 보여주셨죠. 예. 네.
1: 그래서
2: 과하게 보여주셨죠.
0: 예. 아, 그렇구나라고 네. 정확하게 이해했죠.
1: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민주당의 권리당원하고 지지층들이 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8월 전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네. 실제로 그때까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금 하락 추세인데 이게 더 떨어지냐 아니면 안정세를 회복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0: 네.
1: 그다음에 친청계든 그 친명계든 간에 이게 당대표 혼자서 좌지우지 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동반한 최고위원 그룹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가지고 같이 나가느냐. 가령 만약에 대표는 저 대통령 뜻대로 했는데
0: 네.
1: 최고위원은 전부 다 대통령 뜻하고 안 맞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0: 그렇군요.
1: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여러 가지 조금 고민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세력의 어떤 그 구성이나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편성해서 이번 전당대회에 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뭐 각각 뭐 치열한 고민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0: 알겠습니다. 박기란 님께서 저는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도 이 분위기면은 박찬대 의원이 될 줄 알았는데 정청래 의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정치는 정말 예측 불가인 것 같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다 이루어진인 님께서 최창열, 이태규, 박원석 정말 합리적 논평 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네 분이 좀 격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아,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세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0: 네, 정치는 늘 위기를 말하지만 요즘의 위기는 정말 너무 자주 당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의 거취, 당권의 계산, 뭐 개파의 충돌이 뉴스의 앞자리를 항상 차지하고 있죠. 정치가 내부의 싸움에 갇히는 순간 시민의 시간은 뒤로 밀립니다. 오늘의 혼란이 또 다른 갈등의 예고편이 될지 변화의 출발점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역시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의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인 1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경기 부진이 이어진 데다 취업자 증가세마저 둔화됐기 때문인데요. 실업급여 지급액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재정 고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죠.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명 줄었습니다. 고용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인데요. 실업급여는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섰다고 하죠. 고용보험이 고용 불안 시대에 든든한 안전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순서 노사연의 바램으로 시작합니다.

0: 함께할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나라 밖 경제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 교수이신 최성원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프랑스가 비만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면서요?
2: 네, 유로 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보건부는 6월 15일부터 비만 치료 주사제에 대해서 국가의료보험 환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유럽 최초 국가가 되는 것인데요. 스테파니 리스트 프랑스 보건장관은 유럽연합 EU 국가 중 처음으로 비만 치료제를 정식으로 상시보험 적용하게 되어서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공식적으로 약값의 65%를 보험으로 보전할 계획인데요.
1: 네.
2: 이 비만 환자 대부분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그 동반 질환을 함께 앓고 있어서 추가 의료 지원 대상이 되는 만큼 사실상 100% 환급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리스트 보건장관도 대다수 환자는 전액 보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높은 가격은 비만 치료제 보급 확대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혀왔는데요. 프랑스에서 비만 환자들은 월 300유로, 우리 돈으로 52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1: 네. 프랑스 정부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보면 자국 내 비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겠죠?
2: 맞습니다. 2024년 프랑스 전국 비만 과체중 역학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총 인구 6,600만 명 중 1,000만 명, 그러니까 18% 이상이 비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이제 비만 치료제 처방을 허용했고요. 지난해 6월부터는 내분비 내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일반 의사들도 위고비와 마음자루를 처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비만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올해 1월 말 기준 프랑스 내에서 마음자로 치료 환자는 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의약품 지원을 넘어서 비만을 개인 관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만성 질환으로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1: 네.
2: 이제 다만 이제 비만 치료제 장기 복용 시 비용이 향후 의료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유럽 전체 상황도 비슷한데요. 유럽연합 자료에 따르면 EU 내 16세 이상 인구의 51%가 과체중이고 이 가운데 17%는 비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각국에서도 비만 치료제의 보험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재정 부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이 석유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무역 적자도 줄어들고 있다고요?
2: 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4월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1.2% 줄어든 559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은 전월 대비 2.6% 증가한 3,271억 달러였는데요. 특히 그 석유 수출 증가로 산업용 원자재 및 소재 수출이 890억 달러를 기록해서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미국과 이런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급등한 데다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미국의 석유 수출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석유 무역 흑자는 4월에 177억 달러로 전월에 94억 달러에서 뭐 거의 두 배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반면 미국의 4월 수입은 전월 대비 2.0% 증가한 3,830억 달러였는데요.
1: 네.
2: 특히 그 자본재 수입이 7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컴퓨터와 반도체, 통신 장비 수입이 늘어나는데 이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AI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국가별로는 대중국 상품 무역 적자가 26억 달러 줄어든 120억 달러로 축소됐고요. 대만, 베트남, 멕시코, 유럽연합, 캐나다, 한국 등에 대해서도 상품 무역 적자를 이어갔지만 적자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고 무역 적자가 줄어든다면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2: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 경제나 세계의 엔진, 즉 그 소비와 투자, 수출의 항방에 따라서 성장률이 좌우되는데요. 이 소비와 투자, 수출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호조를 보이면 성장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석유 수출 증가에 힘입은 수출 호조가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의 12개 지역은행 중 하나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2분기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연율 3.3%로 추정했습니다. 1분기 성장률 1.6%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올해 연간 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 4월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작년 2.1%에서 2.3%로 올려잡았는데요. 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1: 이렇게 성장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물가는 좀 어떤가요?
2: 네, 미국의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1년 전 대비 4.2% 상승한 것으로 발표되었는데요. 네. 이게 2023년 4월에 4.9%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다가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5%나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생산자 물가 상승 6.5%는 2022년 11월에 7.4%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다만 이제 이란 미국 종전 합의로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 점은 향후 물가 안정의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캐비너시 의장을 새 수장으로 맞은 연방준비제도이사 FRB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의 희망과는 달리 금리 인하에 나서지 못하고 연내 동결 또는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1: 예.
2: FRB의 금리 동향을 전망하는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12월까지 연준이 FRB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30%, 한 차례 이상 금리 인상할 확률을 69%로 내다봤습니다.
1: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영국의 네.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이 세계 경제의 승자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군요.
2: 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이 인공지능 AI 붐에다가 국제 분쟁에 따른 군비 진출 확대 또는 재무자금 움직임으로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 등의 혜택을 보면서 세계 경제의 승자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반도체와 방산을 포함한 전략적 부문의 호황에 힘입어서 한국의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3.6% 늘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1: 네.
2: 그러면서 이제 높은 수입 에너지 의존, 또 높은 생활 물가, 청년 실업률 등의 문제에도 성장 엔진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AI 붐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을 이끌고 있고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올렸고 또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으로 초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효성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등의 수주도 늘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1: 뿐만 아니라 뭐 조선

0: 방위산업 쪽에서의 호황도 언급을 했죠.
1: 네, 조선업 분야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이파전 양상이 되고 있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유럽, 아시아, 중동의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의 방위산업도 호황을 기록 중인데요. 특히 한국의 무기는 미국의 방위산업 시스템에 따라 붙는 제약이나 뭐 배송 지연이 거의 없어서 무기 수입국들에게 매우 저렴한 대안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화장품도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수출 2위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수도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한국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만 내놓은 것은 아닌데요. 중국과의 경쟁, 또 고유가로 철강, 석유화학 등 부문은 압박을 받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임금 부담과 에너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간 저가 제품으로 승부했던 중국이 첨단 기술의 강자로 전환하고 있는 것도 한국에는 실질적인 위협이다라는 우려도 제기했는데요.
0: 네.
1: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이 기계, 배터리,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문에서 선두 지위를 잃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0: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최성원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데이식스가 부릅니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리포터와 함께하는 경제 현장입니다. 박수정 리포터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현장 소식 전해주시나요?
2: 네, 여러분 집에 빈 생수병 몇 개쯤은 모아두고 계시죠? 대부분 분리수거함에 넣고 끝내실 텐데요.
1: 그쵸?
2: 그런데 이 페트병이 포인트가 되고 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시민들이 직접 재활용품을 가져와서 포인트를 적립받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자원 원순환 가게 이야기인데요. 환경도 지키고 포인트도 쌓는 일석이조의 현장이었는데요. 저는 고양시 행신4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매주 수요일에 운영되는 자원순환 가게에 다녀왔습니다.
1: 네.
2: 이곳은 오후 1시 30분부터 시민들이 커다란 봉투를 들고 하나둘 모여드는데요. 봉투 안에는 투명 페트병과 캔, 종이팩 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3: 네, 어서 오세요.
4: 예. 이거?
3: 아이고, 어디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4: 어디서 오신 거예요?
5: 아, 여기 1단지에서 왔어요.
4: 많이 힘드시죠?
5: 그렇죠. 제가 풀까요?
4: 아니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가주신 고생했잖아요. 예. 요거는 페트병이고.
5: 예.
4: 요거는
5: 플라스틱이고요.
4: 예. 그런데 이 말통은 있잖아요.
5: 예.
4: 이거는 저희들이 잘 안 받아요. 왜냐면 이걸 잘 사용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속에 저게 이물질이 있으면 이거를 저 공장 자체에서 안 받아요.
5: 열어보세요.
4: 열어봐요?
5: 예, 씻어서 나왔어요.
4: 아, 이거 냄새가 난데?
5: 락스통이에요, 락스통.
4: 아, 예, 안 돼요. 락스통은 깨끗이 씻는 게 아니라 네. 물에 담가놨다가 정리 작업 들어가요. 이건 안 됩니다.
3: 전화번호를 좀
5: 010부터 해야 돼요?
3: 예예 불렀어요.
5: 아, 네.
3: 맞죠? 예예 예. 요 페트병입니다.
5: 예.
3: 예. 투명 페트병입니다. 요렇게 무게가 여기에 연동이 돼가지고 무게가 요 뜹니다. 여기 0.94kg 나옵니다. 341포인트 적립됩니다.
1: 그 요즘 앱테크로 포인트 모으는 재미 느끼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기도 재활용품 가져오면 포인트가 쌓이는 방식이라고요?
2: 네, 맞습니다. 이 걸음수를 채우거나 출석 체크를 하면서 포인트를 모으는 것처럼
1: 네.
2: 이곳에서는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무게를 측정해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데요.
1: 네.
2: 이 투명 페트병은 1kg당 300원, 알루미늄 캔은 1kg당 700원 정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만 투명 페트병은 반드시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상태로 가져와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재활용 품질을 높이고 실제 자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2: 네,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가져올 때마다 포인트가 차곡차곡 쌓이는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투명 페트병과 캔의 무게만큼 포인트가 적립되는 만큼 자원순환에 참여하는 즐거움도 함께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환경 보호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보람 때문에 꾸준히 찾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시민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5: 주로 이런 거죠. 뭐 플라스틱, 페트병 그런 거죠. 뭐지 환경 보호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조금 힘이 되고자. 조금 힘이 되고자. 그냥 뭐 이 재활용되고 버려지지 않고 환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죠. 뭐 우리 애들이 우리 엄마는 환경보호 앞장선다고만 날 그러는 거려.
6: 버려지는 것들 깨끗이 해서 재활용하면 좋으니까. 저는 뭐 그렇게 많이씩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저기 빈 플라스틱 페트병하고 알루미늄 캔 그리고 철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뭐 모아지는 대로 씻어서 그냥 길에 다니면 많이 버리잖아요. 먹구들 길도 깨끗해지고 뭐 어차피 버려지는 거 씻어서 하면은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이 잘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 깨끗이 씻어서 버리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1: 현장에서는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2: 네, 이곳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활동가들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 시민들이 가져온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또 라벨을 제대로 제거했는지 확인하고 무게를 재서 포인트로 정립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돕고 있는데요. 자원활동가 최홍택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3: 예, 많이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7: 주로 어떤 거 가져오세요?
3: 저희들이 취급하는 품목이요. 플라스틱 페트병하고 일반 플라스틱, 그 다음에 캔 종류에서 알루미늄 캔하고 철캔, 종이 종류에서 우유팩하고 멸균팩을 취급을 하고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런 걸 갖고 오세요. 페트병 같은 경우에 그 투명한 페트병인데 페트병 안에 뭐 지저분한 게 있다든가 페트병에 라벨이 붙어 있다든가 뭐 그 안에 오염된 물질이 들어 있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깨끗이 청소를 해서 가져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캔 종류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담배꽁초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깨끗이 세척을 해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왕 가져오시면은 포인트로 그 정립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포인트가 2,000포인트가 넘으면은 그때 환전 요청을 하시면은 통장으로 돈이 다시 입금돼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원 재활용을 또 하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우리 주민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많이들 갖고 오시고 깨끗한 사회 또 자원 재활용 이런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1: 야, 참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양시는 이런 정책을 점점 확대하고 있다고요?
2: 네, 고양시는 올해 자원순환 가게를 기존보다 5곳 늘려서 모두 20개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투명 페트병과 캔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포인트를 정립해주는 AI 기반의 무인 회수기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13개소에서 총 18대가 운영 중입니다. 이 무인 회수기 는 라벨 제거 여부까지 자동으로 인식해서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기르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2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고요. 59톤의 고품질 재활용품이 회수됐습니다. 끝으로 고양시 자원순환과 이원규 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8: 저희 고양시 자원순환 가게가 지금 4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그 참여하시는 시민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요. 가져오시는 고품질 재활용품도 양이 전년 대비 한 30% 이상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자원순환 가게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알게 되셔서 더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재활용 정책을 통해서 버려질 수 있는 재활용품들을 다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긴 한데 시민들께서 그냥 버릴 수 있는 재활용품을 다시 이런 자원순환 가게로 갖다 내놓으시면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소하지만 가게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재활용품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다시 자원이 되고 경제적 가치로 돌아오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모여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1: 네, 잘 만나봤습니다. 박수정 리포터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넥스트의 도시인 듣고 올게요. 1, 2, 3, 4.

0: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생활법률 상식에 관한 경제와 법 순서인데요. 라임 세무회계의 홍성환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2: 주택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멸실과 용도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세법에서 주택의 숫자는 세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도 그렇고 주택을 양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수가 적을수록 혜택이 좋은데요. 먼저 취득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주택이 이미 한 채 이상 있는 상황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이 두 채 이상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받게 됩니다. 신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 있는 주택을 정리한다면 신규주택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조금만 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택을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과 관련해서 세법에서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1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을, 2주택 이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또는 일반과세의 불이익을 줍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며 2주택 이상자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고 1주택자임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따져보셔야 합니다만 어찌되었던 절세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수가 줄어들고 그에 따른 세법상 불이익이 아닌 혜택을 받으니까요.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은 사실 타인에게 양도, 그리고 조금은 특수한 경우로서 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내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으로 만들어서 주택수를 없애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런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조금 특별한 주택 처분 방향인 멸실 그리고 용도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멸실이라고 한다면 허무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택을 허물어버려서 더 이상 주택이 아니게 만드는 뭐 그런 건가요?
2: 네, 그렇습니다. 굳이 멸실, 그러니까 허물기까지 해야 되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보통 시골 주택에 대해서 꽤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A씨는 시골에 있는 주택을 한 채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도시의 아파트를 하나 취득했습니다. 도시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미 시골에 주택이 한 채 있기 때문에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비과세를 받는 경우 양도가액 12억까지 세금이 없지만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 양도세를 무려 2억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인 A씨는 시골주택에 대한 처분을 고려합니다. 시골주택을 처분함으로써 도시 아파트 한 채만 있는 1주택자 상황을 만들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도시 아파트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A씨의 시골주택 처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시골주택을 처분해야 해서 팔려고 해도 마땅한 주택 매수자가 없고 증여를 하자니 친인척 중에 이 주택을 받아가길 희망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주택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해당 주택을 받아오게 되면 주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주택수가 늘어나게 되니까요. 이때 허물어버리는 멸실의 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 만약 주택이 폐가라면 멸실까지 생각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취득세 측면의 주택수 계산에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데 시골 폐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준시가 1억 원을 초과하기는 쉽지 않으며 또한 양도소득세에서도 폐가에 해당하게 되면 양도자의 주택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1: 폐가 판단은 어떻게 내리나요?
2: 네, 장기간 수도와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객관적으로 관리되지 않아서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가로 보아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보통 폐가의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가 해당 물건에 과세되지 않으며 혹여나 폐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다면 해당 주택 소재지 구청, 시청에 폐가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 폐가임을 그 지자체에서 확인을 해주고 더 이상 재산세도 주택분으로 과세되지 않게 되어 폐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그러면 멸실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2: 네, 먼저 멸실 예정 주택에 대한 성면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의 성면 함유 여부, 성면 종류, 함유량 위치 등을 먼저 조사하는 것인데요. 철거 작업 시 작업자들이 성면 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후 주택 소재지의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철거나 멸실 신고서를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해서 허가를 받은 뒤에 그 철거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을 생략하고 멸실하게 되면 성면조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5천만 원 이하, 철거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다 하시고 이후에 업체를 선정하셔서 건축물 철거하신 뒤에 지자체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말소하시면 이러한 멸실 절차는 완료되게 됩니다. 보통은 주택 철거 업체와 연락을 취하시면 해당 업체에서 이러한 과정에 대한 전반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멸실 말고 용도 변경의 방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용도 변경이라 하면 어떤 걸 의미할까요?
2: 네, 주택으로 사용되는 물건을 주택이 아닌 사업자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상가나 사무실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공동주택, 즉 빌라나 아파트 등은 용도 변경이 가능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준주택인 오피스텔만이 용도 변경의 대상이 됩니다.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면 주택은

0: 모두 다 근린생활시설로 바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 당시 주택의 판단은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이 아닌 상가,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부상 용도 변경 후에도 실제로 사무실, 상가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을 상가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시려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용도 변경 허가만 득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임차인을 구하실 때도 임차인에게 임대물권 소재지로 사업자를 등록해서 실제 상업용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용도 변경 공사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언제라도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근거로 주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방 화장실은 주택이 갖는 대표적인 주거시설입니다. 따라서 주방 철거 공사, 화장실 철거 공사 등을 하시는 것이 용도 변경을 인정받기에는 더욱더 좋습니다. 위 철거 공사에 대한 설명은 사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용도 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방 철거나 화장실 철거를 하기 어려울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철거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용도 변경 전과 후의 전기, 가스, 상수도 사용량이 상의해져야 합니다. 실제 조세 심판 내에서도 용도 변경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가스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이 용도 변경 전과 후가 전혀 바뀌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사무실로 사용되는 경우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수도 사용량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샤워, 목욕, 세면 등에 활용되는 수도 사용량은 사무실로 사용되는 수도 사용량과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 사용 또한 주택이 아닌 사무실 사용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전기가 가정용으로 부과되고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주장하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전기 또한 근린생활시설용 전기로 인입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한가한에 대한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전입신고만 안 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0: 네,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전입신고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건을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물건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물건을 사업장 주소지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물건을 주소지로 한 임차인의 사업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쉽게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령 사업자 신고가 되어 있는 임차인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업장에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면 사업장으로 등록은 했지만 실제로는 주택으로 이용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과세관청은 그 사실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판례에서도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이 중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여부만 체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가 또는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1: 용도 변경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더 주의할 게 있을까요?
0: 네, 계약서를 상가임대차 계약으로 하시면서 전입신고하지 않는다 혹은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라는 표현을 기입하시는데 이런 표현만 기입한다고 더 이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상가로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임대인인 나는 계약서에도 상가 사무실용으로 사용할 것을 임차인과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멋대로 주거용으로 활용을 했다. 따라서 임대인인 나에게는 귀책사유가 없고 따라서 주택이 아닌 상가로 봐야 한다. 로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0: 것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약과 다르게 이용한 부분에 있어서 임대인에게 손해가 가해지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세무당국에 그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의무를 이행한 뒤에 그러니까 세금을 낸 뒤에 그와는 별개로 임차인에게 그 세금 상당액에 대해서 민사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세법의 과세는 일단은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상가 및 근린 생활로 활용하는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오피스텔 특성상 업무용으로 섣불리 용도 변경하였는데 업무용으로 임차인이 잘 구해지지 않아서 그냥 공실로 계속 놔둘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용도 변경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해당 건물의 상가, 사무실로에 임차인 수요가 있는지를 먼저 잘 확인해 보시고 그 뒤에 용도 변경 이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제와 법, 지금까지 라임 세무회계의 홍성원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에즈원이 부르는 데이 바이 데이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명상을 지도하는 한 스님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스님은 명상을 가르치시니까 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우시겠지요. 그때마다 스님은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하신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제 마음이 어지러운 줄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그러다가 홀로 고요한 시간과 마주하고 나면 아, 아까는 내 마음이 편치 않았구나 하고 깨닫게 되신답니다. 수행을 하는 스님도 그러실진데 쳇바퀴 돌듯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자, 지금 이 시간만큼은 복잡한 생각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마음속을 살펴보시죠. 배경음악 삼아 추억의 노래들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세부엉의 노래입니다. 호수에 잠긴 달.

네, 오늘은 김영관 작가의 수필 만원버스 예찬 중에서 한 부분 소개합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뭉글거리는 8월 한낮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정류장에 도착해 버스에 올랐다. 차 안은 서늘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시원했고 승객은 나 말고 두 사람뿐이었다. 좌석에 느긋하게 앉아 스쳐 지나는 거리를 내다보는데 70년대 만원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땐 러시아어란 말이 유행했다. 등하교 시간대 시내버스는 만원버스가 아니라 콩나물시루였다. 마지막 승객이 간신히 한 발을 승강장 발판에 올리기가 무섭게 여자 차장은 몸으로 손님의 등을 떠밀며 오라이를 외쳤다.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아우성이 터졌고 신기하리만큼 그 아우성 뒤엔 다음 정류장에서 또 승객을 태울 공간이 생겨났다. 나는 되도록 내리기 쉬운 승강장 입구를 고수하려 애를 써왔지만 매번 역부족이었다. 키가 작았던 나는 손잡이도 놓친 채 거센 물결 위의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떠다니다 나의 발이 학생의 발 위에 얹혀 안절부절 못하게 다반사였다. 비 오는 어느 날이었다. 재래시장 앞 정류장에서 한 아주머니가 고기 광주리를 들고 올라오며 얼굴 가득 울상을 지었다. 그때였다. 비린내 나는 광주리를 자신의 발 앞으로 당겨주는 여학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은 남학생이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땐 그랬다. 만원 버스에는 우더른에 대한 공경심과 살아가는 인정이 넘쳤다. 그뿐이 아니었다. 버스 뒷부분에서는 발랄한 학생들의 제잘거림도 있었다. 숙이 걔 이상해. 어제도 만나는 걸 봤는데 물으면 딱 잡아떼더라. 단발머리 여학생들은 발랄했다. 요번엔 수학에서 망쳤는데 방학 때 꼭 보충해야지. 짱구머리 남학생의 눈빛은 역시 맑고 빛났다. 그 옆엔 회화책을 들고 있는 머리가 조금 긴 대학생도 있었다. 모두 아침에 만원 버스에서만 볼 수 있는 희망찬 모습들이었다. 문득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던 그때의 만원 버스가 그리웠다. 펄시스터즈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교실.

6.25 한국전쟁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았던 1960년대 우리 가요계에는 매력적인 저음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남일의 오기택, 배호, 박일남 같은 가수들이 대표적이었는데 가요인물열전 오늘의 주인공 역시 활동기간은 짧았지만 부드럽고 우수어린 저음으로 사랑받은 가수였습니다. 사막길, 추억 많은 나물이, 울며 헤진 부산항을 부른 가수 프랑크 백을 추억해 보겠습니다. 프랑크 백 선생의 본명은 김원주. 1938년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이주했고 부산에서 자라며 정식 음악 교육 한번 받은 적 없이 독학으로 노래를 익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몰래 실력을 키우던 청년 김원주는 1960년 해운대 백사장에서 열린 방송국 노래자랑에 출전해 당당히 1등을 차지합니다. 그 무대가 그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렸지요. 당시 미도파 레코드의 전속 작곡가였던 이인권 선생이 이 청년의 천부적인 저음에 매료돼 직접 발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1년 영화 주제가 울며 헤진 부산항으로 가요계에 정식 데뷔합니다. 이 노래는 남인수 선생의 히트곡인 울며 헤진 부산항과 제목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노래였는데요. 남인수 선생의 곡이 일제강점기, 징용을 떠나던 시대의 비극을 담았다면 프랑크 백 선생의 노래는 어린 자식을 남겨두고 바다로 떠나는 한 사내의 애절한 사연을 그려냈습니다. 자, 그럼 그 노래와 함께 프랑크 백 선생의 다른 곡들도 만나보시죠. 울며 헤진 부산항, 추억만 나물이, 청계천 비가, 그리고 밤의 탱고, 네 곡입니다.

0: 가슴 달랜다.
1: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인물 열전, 오늘은 비운의 가수라고 불리는 후랑크 백 선생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울며 헤진 부산항, 추억만 나물이, 청계천 비가,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밤의 탱고였습니다. 프랑크 백, 이 독특한 예명은 당시 일본 최고의 저음 가수였던 프랑크 나가이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가요계에는 프랑크 나가이의 스타일을 흉내내는 가수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이야 60년대 대표적인 저음 가수로 남일의 선생이 많이 거론되지만 그 시절에는 프랑크 백이 프랑크 나가이풍의 노래를 훨씬 잘 부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1965년에 발표한 사막길은 선생의 최고 히트곡이 됐는데 당시 학생들도 많이 따라 부를 만큼 큰 사랑을 받았지요. 사막길에 사나이가 맨발로 외로이 걷는 길은 험하고도 아득하다. 이 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랑을 잃은 한 남자의 고독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프랑크 백 선생은 그리 길지 않은 활동 기간에도 100곡이 넘는 노래를 취입했습니다. 데뷔곡인 울며 헤진 부산항을 비롯해 수일과 순애, 심술각하 등 여러 편의 영화 주제가를 부르기도 했지요. 1960년대 한국 영화계는 한 해 평균 200편에 가까운 작품이 쏟아지던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문예 영화부터 청춘, 멜로까지 다양한 장르가 등장했고 영화 주제가 역시 당대 최고의 히트곡이 되곤 했지요. 그런 황금시대에 여러 편의 영화 주제가를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프랑크 백 선생의 목소리가 대중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었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자, 그럼 프랑크 백 선생의 노래들 더 만나보시죠. 먼저 사막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일과 순애, 심술각하, 고향편지 이어집니다.

네, 오늘 가요의 문열전 부산의 음유시인 가수 프랑크백 선생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고 있고요. 노래들 듣고 있습니다. 네 곡 들으셨는데요. 사막길, 수일과 순회, 심술각하, 그리고 고향편지였습니다. 1960년대 부산은 단순한 지방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가요계와 대등하게 경쟁하던 대중음악의 또 다른 중심지였지요. 미도파 레코드를 비롯한 부산의 레코드사들은 남인수, 백년설, 진송남, 남상규, 프랑크백 등 내로라하는 가수들을 전속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년 시절을 부산에서 보낸 프랑크백 선생은 자신의 음악적 고향 부산을 배경으로 한 노래를 유독 많이 남겼는데요. 대표적인 곡들로 울며해진 부산항, 로터리의 밤, 초량동 45번지 등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초량동 45번지는 1960년대 부산의 최고 유흥가 중 하나였던 초량동을 배경으로 했지요. 당시 초량동은 기차역에 있는 부산의 관문이자 미군 유류 저장 탱크 같은 군사시설이 있어서 이방인들을 상대로 한 술집과 클럽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프랑크 백 선생은 거칠고 화려한 유흥가 뒷골목의 피해를 매력적인 목소리로 잘 표현했습니다. 100여 곡의 노래를 남기며 화려한 무대 활동을 펼쳤지만 안타깝게도 선생의 말년은 외롭고 쓸쓸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며 가요계의 유행이 빠르게 바뀌면서 설 수 있는 무대가 점점 사라졌고 결국 1990년 부산의 구포다리 인근에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전해집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은 가수 프랑크 백의 음악 인생을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초량동 45번지, 비 오는 남산에서 그리운 고향 삼천, 어느 일요일 내 곡입니다.

사람 뒤에 두고 나는 갑니다. 울리는 백고동에 사랑 많은 무정투라 불 꺼진 거리 항구의 밤 초량동 45번지

얼판에 고독한 맘 달랠 길 없네. 그 사람 어디 가고 정든 집은 어디 갔나. 울려만 주네 부산의 밤 초량동 45번지.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5년 6월 15일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제목은 전화 시내 통화 시간 해마다 길어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시내 통화 시간이 매년 길어지고 있는 반면 시외 전화는 통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내 전화의 한 통화 평균 시간은 112초로 1982년 107초, 83년 110초에 이어 해마다 2, 3초씩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평균 통화 시간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비해 무려 2배가량 긴 시간이다. 반면 시내 전화의 경우 83년 2분 49초였던 것이 84년에는 2분 42초로 7초나 줄어들었다. 이는 시내 전화의 경우 통화 시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한 통화에 20원씩 요금이 매겨지는 데 따른 것이고 반면 시외 전화는 기본 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일정률의 요금이 가산되는 요금 체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네, 예전에 타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 때면은 시간을 살피면서 용건만 빨리 말하고 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금 많이 나온다, 얼른 끊어. 이 말이 시외 통화의 단골 끝인사였지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떨어지는 동전을 겁내면서도 차마 끊지 못하고 연인과 계속 통화를 하고 싶어 했던 그 시절의 마음이 가끔은 그리워집니다. 남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의 공중전화.

사랑의 공중전화 남진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습관처럼 걱정을 하며 산다는 손녀에게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무거워진다. 무겁게 살면 안 돼. 무거우면 가라앉아. 가볍게 살아. 네, 짧은 몇 마디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르신만이 해줄 수 있는 명쾌한 인생의 해답 같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걱정까지 미리 짊어지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하루도 무겁지 않게 가벼운 마음으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선우 영화의 분홍 러브레터 띄워드리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독학이라는 세계.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성우 최인일 읽음. 독서할 때 이것들은 필수품이다. 이런 도구 없이 앞에 문장들을 읽었다면 사실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셈이다.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재미있을 리 없다. 그래서 설명과 이해가 목적인 책은 재미없다고들 말한다.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데 책이 나쁘다며 책임을 전가한다. 뉴스가 재미없게 느껴지는 이유도 똑같다. 뉴스에 나오는 기본 용어, 전문 용어, 지명들을 시청자가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면 상황이 그려지지 않는다.

0: 상황이 그려지지 않으니 의미 없는 소음처럼 귓등을 스쳐 지나간다. 뉴스 속 사건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은 타인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니다. 세상 일을 이해할 만큼의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뉴스나 독서뿐 아니라 일상에서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없으면 어떤 이야기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당연한 이치다. 모르면 알려고 하면 된다. 귀찮아도 사전과 지도를 펼친다. 역사 지도를 활용해도 좋다. 여기에는 지리 정보뿐만 아니라 주요 사건에 대한 설명까지 실려 있다. 세계 지도와 자기 나라의 지도 정도는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면 좋다. 책이나 뉴스에서 낯선 지명이 들려오면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 사소한 준비 하나로 책과 뉴스가 전보다 더 가깝게 느껴질 것이다. 글로 된 정보를 하나의 체험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 경지에 이르면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설명을 나열한 딱딱한 책도 소설책처럼 가슴 두근거리며 읽을 수 있게 된다. 훑어보기로 어려운 책을 제압하라. 어려운 책은 우선 바라만 본다. 비싼 책이나 고전이라 불리는 책은 겉모습부터 으리으리하다. 줄바꿈도 거의 없고 깨알 같은 글씨가 숨막힐 듯 빽빽하다. 번역서도 다르지 않다. 처음 보는 단어와 외래어가 가득하다. 제목도 딱딱하고 목차도 근엄한 것이 딱 봐도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두께는 또 어떤가? 이런 걸 읽어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기가 죽는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 나처럼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럴 때 우선 훑어보기를 한다. 훑어보기란 책을 정색하고 읽는 게 아니라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다. 일단 골치 아파 보이는 책을 사오면 아무데나 둔다. 책상이나 책장에 고이 모셔두는 게 아니라 테이블이나 소파 위에 무심하게 툭 던져둔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 옆에서 마파두부나 카레를 먹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막 다루다 보면 책은 어느새 방풍경에 녹아든다. 처음에 느꼈던 위화감과 거만한 기운이 옅어지고 위엄도 조금씩 사그라진다. 이런데 처박혀 지낼 수밖에 없나 하는 체념이 책에서 배어나온다. 책이 한결 순해진 느낌이 든다. 설렁설렁 읽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식후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슬쩍 펼쳐본다. 배가 고플 때는 좋지 않다. 배가 불러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커피 한 잔을 들고 건드려보는 것이다. 진지하게 읽을 필요는 없다. 놀리듯 설렁설렁 넘겨본다. 책을 정면에 두지 마라. 옆에 내팽겨 쳐두고 심심풀이 삼아 한 손으로 상대하는 느낌이면 충분하다. 목차를 펼쳐두는 것도 효과적이다. 귀를 파면서 견눈질로 목차를 훑어본다. 에어컨 바람에 책장이 넘어가도 신경 쓰지 않는다. 옆에 물컵이나 리모컨을 둬도 괜찮다.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책을 휙 뒤집어 놓아도 된다. 찢어지거나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만 막 다룬다. 그러면 어느새 책의 위엄이 반토막 난다. 그때 목차부터 대충 훑어본다. 시시한 무늬를 쳐다보듯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겁먹었던 마음도 사라진다. 이제 소파에 벌러덕 누워 장난치듯 페이지를 넘긴다. 몇 줄 읽다가 다시 다른 페이지를 펼쳐본다. 그러다 보면 문장에 호흡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저자가 어떤 리듬으로 글을 쓰는지, 어떤 식으로 말을 풀어가는지가 보인다. 요컨대 저자의 글버릇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첫 문장과 끝 문장의 느낌을 비교할 차례다. 처음만 기세등등하고 끝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책이 있다. 니시다 기타로의 선의 연구가 그렇다. 반대로 처음에는 지지부진하다가 뒤로 갈수록 탄력이 붙는 책도 있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 그런 경우다. 이쯤 되면 책도 처음에 콧대 높던 기세가 꺾인다. 바로 그때가 시작할 타이밍이다. 읽기 만만해 보이는 부분부터 설렁설렁 읽으면 된다. 책상 앞에 각 잡고 앉아서 읽지 마라. 최대한 건방지게, 심심풀이 삼아 읽는다는 태도로 대충 읽어라. 며칠 동안 내킬 때마다 이렇게 툭툭 건드려 본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절반쯤 읽게 된다. 절반을 읽으면 내용은 대강 파악된다. 그 시점에서 권말 해설을 재미삼아 읽어본다. 남은 절반은 이제 훨씬 수월해진다. 어렵다고 소문난 대부분의 책은 이런 훑어보기만으로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1: KBS가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0: "어떤 명작은 의외로 엉터리일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읽어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책이 있다. 그럴 땐 그 책이 나쁘다고 생각해도 된다. 내용이 빈약하거나 저자의 사고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다.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도 엉터리는 있다. 예를 들어 니체의 논문 중에서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글이 적지 않다. 다만 그런 글은 기묘한 픽션처럼 읽으면 나름의 재미가 있다. 논문이라기보다는 사상적 실험에 가깝다. 니체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역시 마찬가지다. 이 책은 신약 성서의 문체와 구조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풍자와 패러디가 살아난다. 그런 맥락 없이 읽으면 과장되고 난해하게 느껴질 뿐이다. 나는 니체의 매력이 정연한 논문이 아니라 짧은 단상, 아포리즘 속에 담긴 자유로운 발상과 가치 전복의 사고법에 있다고 생각한다.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하이데거의 저작에 대해서도 나는 박하게 평가하는 편이다. 형식만 거창할 뿐 핵심으로 좀처럼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말은 많지만 정리가 되지 않는다. 의미심장한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얻을 것이 적다. 존재와 시간이나 형이상학 입문 역시 굳이 꼼꼼히 읽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반면 니콜라이 베르디아예프의 책은 곰곰이 읽을 가치가 있다. 그는 19세기 후반 러시아에서 태어난 철학자로 깊은 인간애가 배어있는 글을 남겼다. 그의 글에는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려는 문제의식이 분명하고 물질에 집착하는 현대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힘이 있다. 또한 블레즈 파스칼의 팡세나 알랭, 본명 에밀 오게스트 샤르티에의 저작은 아무 곳이나 펼쳐 읽어도 좋기에 잡지처럼 가볍게 읽어도 무방하다. 특히 파스칼의 책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문장을 그 앞뒤 맥락과 함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에리 프롬의 저작은 모두 중요하며 지금도 충분히 통한다. 그가 제기한 문제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극복되지 않았다. 프롬의 저작을 읽다 보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좁고 아니한지 통감하게 된다. 빅터 프랭클의 책들 역시 지금도 널리 읽힌다. 그의 책은 인간이 느끼는 보편적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또렷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삶을 버텨낼 용기를 준다. 이런 훑어보기 방식으로 한 권을 일주일 만에 끝낼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시간은 신경 쓸 필요 없다. 골치 아파 보이는 책을 훑어봤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훑어보기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과는 맞지 않는다. 밑줄을 긋고 귀퉁이를 접고 책을 막 다뤄가며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 책은 내 돈으로 사는 편이 낫다. 비싸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 비싼 책일수록 읽었을 때의 만족감도 크다. 게다가 이런 고전들은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 절판되었거나 어렵다고 알려진 책도 중고서점을 뒤지면 헐값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학술총서나 고전 시리즈도 마찬가지다. 눈에 띄면 망설이지 말고 집어드는 편이 좋다. 어렵다고 요약본부터 찾지 마라. 겁먹으면 나아갈 수 없다. 앞서 말했듯 어려워 보이는 책이라도 막 다루며 놀리듯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어느새 읽히기 시작한다. 요컨대 상대가 만만치 않아 보여도 겁먹지 말라는 이야기다. 겁을 먹으면 독서뿐 아니라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스포츠가 좋은 예다. 한번 겁을 먹으면 예전에는 식은 죽 먹기였던 일조차 갑자기 할 수 없게 된다. 내게도 그런 경험이 있다. 나는 17살 때까지 스키를 탔다. 그런데 18살 겨울부터 스키를 타지 못하게 되었다. 경사가 고작 30도쯤 되는 설원의 정상에 섰을 뿐인데 알 수 없는 강한 공포가 밀려왔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 따윈 몰랐는데 말이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스키를 그만두었다. 독서와 스포츠는 분명 다르지만 겁을 먹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점점 익숙한 일만 하려든다. 어려운 책이나 고전을 읽지 않는 어른들에게는 마음 한구석에 괜히 건드렸다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다. 덧붙여 이제 와서 읽어봤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제멋대로의 계산까지 한다. 이득이 없을 것 같으면 시간을 쓰지 않겠다는 사고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사람과 사물을 쓸모의 유무로만 재단하게 만든다. 독학으로 매일 자신을 변화시키겠다는 기계가 있다면, 매너리즘에 빠진 시시한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면 손익계산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어려워 보이는 책이나 제목만 들어본 고전을 직접 손에 들어야 한다.
2: 자, 스탠바이! 큐!
3: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입니다.
0: 사실 해설서가 더 어렵다. 고전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어렵겠지 하고 지레 상상할 뿐이다. 글자가 빽빽하다고 내용까지 촘촘한 것은 아니다. 특히 철학서는 난해해서 전문가나 학자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예비 지식이 없어도 차분히 읽으면 많은 철학서를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해설서나 요약본이 훨씬 어렵다. 마침 옆에 있는 해설서를 펼쳐보겠다. 철학고전 101가지 이야기라는 독특한 제목의 책이다. 값도 싸고 무척 실용적인 책이지만 그건 이미 철학을 아는 사람에게나 그렇다. 초심자에겐 상당히 어려운 책이다. 예를 들어 근대 철학의 시초가 된 르네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을 해설한 부분을 보자. 이 책이 유명한 이유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문구 때문이다. 이 해설서가 방법서설을 설명한 내용의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방법서설의 정식 표제는 이성을 올바르게 이끌어 여러 학문에서 진리를 탐구하려는 방법에 관한 서설인데 원래는 세 편의 과학 논문, 굴절 광학, 기상학, 기하학의 서문으로 쓰였다. 전체는 6부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서두에서 이 책의 구성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에 따라 표제를 붙이면 다음과 같다. 제1부, 전통적 학문의 비판. 제2부, 근대적 학문의 방법. 제3부, 잠정적 도덕. 제4부, 형이상학. 제5부, 자연학. 제6부, 장래 학문의 구상. 어떤가? 두 페이지 분량으로 요약해야 하는 지면사정도 있겠지만 이런 설명을 읽고 나면 방법서설이 엄청 두껍고 전문적이며 난해한 책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하지만 실제 방법서설은 문고판으로 출간되어 번역서로 85페이지도 되지 않는 얇은 책이다. 문장도 전혀 딱딱하지 않다. 다음은 해설서가 근대적 학문의 방법이라고 이름 붙인 제2부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여러분은 지금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독학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시라토리 하루이코는 일본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철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철학, 종교, 문학을 공부했는데요. 어린 시절 궁금한 것이 많아 주변 어른에게 질문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해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다독 습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성우 최인일이었습니다.

0: 언니 오빠들이 쫓고 있는 초대형 라투스요. 우리 오빠인 것 같아요.
1: 그 순간 유라는 할 말을 잃었다. 채령이 시온의 존재를 언급했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긴 했지만 채령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2: 확신할 수 있어?
0: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날 숲에서 봤을 때 제가 계속 저거 라투스 맞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알던 라투스랑 너무 느낌이 달랐어요. 변이종이거나 아니면 라투스가 아닌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를 때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도 왠지 오빠여서 저를 보고 반응한 것이 아닐까 싶어서요.
1: 자신이 쫓고 있는 라투스가 사실은 시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유라의 마음에 차가운 분노가 일었다. 마음은 엄마를 잃던 날의 장면으로 활활 타올랐지만 머리가 그 감정에 물을 끼얹었다. 유라는 마음속으로 그 변이 라투스가 시온이 맞는다면 그것을 기필코 제 손으로 죽이겠다고 다짐했다.
0: 언니, 만약에 그 라투스가 라투스가 아니라면, 만약 진짜 우리 오빠라면 사람으로 돌아오게 도와주면 안 돼요?
1: 유라의 속도 모르고 채령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유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떻게든 엄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었으나 채령을 생각하니 혼자 달리던 마음이 절벽을 만난 듯 멈춰섰다.
2: 채령일 나처럼 혼자가 되게 하는 게 시온이 손에 죽은 엄마 이야기를 해서 채령이에게 짐을 지우는 게 옳은 일일까? 난 그래, 노력해볼게.
1: 채령은 원하는 것을 얻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유라의 팔에 꼭 매달렸다. 채령이 고맙다고 연신 말했지만 유라는 대꾸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긴 밤이 될 것만 같았다.

0: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란조는 휴대폰을 열어봤지만 연희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다.
1: 예진을 찾으려면 빨리 움직여야 해. 문자 하나만 더 남기고 서둘러 움직이자.
0: 베란다에서 강목을 가져오며 효석이 말했다. 그 말에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2: 아, 저 그래도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연희도 소초모인데.
3: 그럼 일단 어디로 갈 건지 메시지를 남겨놓자. 이예진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우리 너무 시간 지체했어.
0: 잠깐 고민하다 유라가 말했다. 효석과 유라, 채령이 거실에서 강목에 못을 박아놓는 동안 란주와 현우는 연희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너를 기다리다가 이예진의 생사가 위급할 것 같아서 먼저 이예진을 찾으러 출발하니 마지막으로 초대형 라투스를 봤던 그 숲 근처의 폐공장 지대로 오라는 내용이었다.
1: 폐공장 안에 있는 게 확실할까요?
0: 강목을 다듬으며 효석이 물었다.
3: 분명히 공장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 흔적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간 곳이 재수업계 라투스 서식지였을 뿐이지. 안에 부지가 넓으니까 다른 건물에 숨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0: 설명하는 유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분명 숲에서 폐공장 부지로 넘어가는 철조망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 있었고 그 너머에는 미래여고 교복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유라는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전했다.
4: 그럼 공장 부지로 간 것은 확실하네.
0: 강목에 못을 박으며 란주가 말했다. 란주는 이번에야말로 그 초대형 라투스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며 작전을 짜자고 말했다. 적극적인 란조의 태도에 현우와 효석도 머리를 싸맸고 죄 없는 체력만 그 옆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0: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던 유라는 한숨을 쉬며 채령을 방으로 불렀다.
1: 애들한테는 네가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2: 진짜 다 같이 우리 오빠 구해주시는 거죠?
0: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유라는 굳은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다. 유라는 방문에 기대선 채로 채령이 방에서 나가 소초모들에게 가는 것을 바라봤다. 채령이 소초모들에게 뭐라 말을 하자 세 사람의 안색이 순간 변했다. 채령의 이야기는 이어졌지만 란주의 시선은 자꾸만 유라에게로 향했다. 유라는 란주의 근심어린 눈빛을 보고는 그냥 모른 척 고개를 돌렸지만 이내 다시 란주를 쳐다봤다. 예전처럼 또 아무 이야기 없이 혼자 고민하기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채령이 컴퓨터로 간 사이 유라는 세 사람에게로 향했다.
1: 사실 채령이가 나한테 부탁했어. 그 라투스가 자기 오빠라면 능력을 없애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나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린 상태야. 이유는 다들 알겠지.
0: 유라는 말끝을 흐렸다. 친구들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역시 이야기하지 말걸 하고 생각한 순간 란주가 유라의 손을 덥석 쥐었다.
2: 그래, 고민되면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이야기를 해. 그래야 어떻게 할지 같이 생각해보지.
3: 유라 입장에서는 난처한 부탁이네. 아직 어떻게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거지? 채령이는? 자기 오빠가 너희 어머니에게 한 짓 알아?
0: 유라는 채령이 들어간 방을 헐끗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1: 그놈이 채령이 오빠가 맞는다면 나는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어. 아직 엄마 얘기는 못했고.
0: 잠시 아무도 말이 없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현우였다.
4: 일단 지금은 이혜진을 찾으러 가요. 맞닥뜨리고 생각하죠. 우리가 지금 뭘 생각하든 그걸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1: 난 변수를 고려해서 계획은 여러 개 세워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USB 언론에 제보할 준비를 해둬야 하지 않아? 밖에 나갔다가 범초본 요원들 또 마주치면 어떻게 해?
0: 유라의 말에 효석과 란주는 채령이 있는 유라 방으로 들어갔다.
2: 우선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예약 업로드하자. 여러 계정에다 하는 거야. 그리고 자료도 이메일로 예약 발송해 놓는 거지.
1: 무슨 영상?
3: 장부랑 실험일지를 모니터에 띄워서 영상으로 찍을 거야. 채령이도 인증해 주기로 했어.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2: 누구한테 보낼 건데? 각 언론 매체 기자들.
1: 그럼 이렇게 해. 우리가 이혜진을 먼저 찾고 그 초대형 라투스를 잡아서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메일이 발송되게 하는 거지. 예약 발송을 걸지 말고 미리 메일을 써두기만 해. 유튜브에는 비공개로 미리 올려두고.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발송만 누르면 되는 거잖아? 영상도 공개로 돌리고.
0: 유라의 말에 란주와 효석은 입을 벌린 채 고개를 끄덕였다.
2: 좋은 생각이야.
0: 유라는 효석과 란주가 채령을 데려가 영상을 찍고 메일을 쓰고 업로드를 하는 동안 현우와 함께 무기를 만들고 다른 준비물들을 챙겼다. 연이 없는 전투에 혹시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챙기며 유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초인이 다섯이나 되는데 전투에 자신이 없어 호신용 스프레이를 챙기는 모습이라니. 한참 영상 찍는다고 부산을 떨던 란주와 효석이 방에서 나왔다.
1: 이제 출발할 준비 됐어?
3: 전부 다 준비됐어. 내 폰 배터리만 빼고.
1: 충전할 시간 없어. 얼른 가자.
0: 다섯 사람은 유라가 나눠주는 강목과 목장갑, 스프레이를 챙긴 뒤 집을 나섰다. 혹시나 간밤에 범초본 요원들이 오지 않았을까 봐 란주가 먼저 내려가 나무들을 더듬었지만 별다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안심한 소초모들은 채령을 데리고 은광천변의 숲으로 향했다. 찢어진 철조망은 아직 수리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 다섯 사람은 한 명씩 몸을 숙이고 철조망 아래로 기어들어갔다. 장마철이어서 숲엔 한창 습기가

0: 마지막으로 철조망 안으로 들어온 현우는 아쉬운 듯 자꾸만 뒤를 돌아봤다. 꼭 누가 거기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1: 메시지 보면 오겠지. 얼른 가자.
0: 효석의 말에 현우는 어렵게 발걸음을 돌렸다. 현우가 연유를 그리워할 때마다, 앞으로의 전투가 걱정될 때마다 유라의 마음은 바늘에 찔린 것처럼 따끔거렸다.
2: 야, 무슨 생각하냐?
0: 란주가 팔꿈치를 툭 치며 말을 걸어왔다. 요라는 멍한 표정으로 란주를 쳐다봤다.
2: 너 연휴 생각했지?
3: 귀신이네. 내가 권유라 하루 이틀 보나.
2: 나도 연휴 생각 계속 나는데 너라고 안 나겠냐?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내 휴대폰 배터리 다 되기 전에 연휴가 연락 줘야 할 텐데.
0: 유라는 란주의 말에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두 사람은 어느새 앞선 현우와 채령, 효석의 뒤를 따라 천천히 숲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2: 그나저나 너 그 라투스 어떡할 거야? 그게 제 오빠면?
3: 몰라.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0: 란주는 잠시 말이 없었다. 유라가 자신이 너무 솔직했나 되돌아보며 후회할 무렵이었다.
2: 나라도 그럴 것 같긴 해. 우리 엄마를 돌아가시게 한 놈인데. 근데 권율, 만일 그렇게 하면 네 마음은 편안할 것 같아? 어때?
0: 란주의 질문에 유라는 앞서가는 채령의 뒷모습을 빤히 쳐다봤다. 란주는 그것으로 충분히 답이 됐다고 생각했는지 더는 질문하지 않았다. 잘 생각해보라는 말만 남겼을 뿐이다. 유라는 폐공장으로 넘어가는 철조망 앞에 멈춰선 란주에게 근처 식물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초대형 라투스가 어느 방향으로 사라졌는지 확실히 알아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2: 처음엔 철조망을 찢었는데 그 아래로 넘어가기에는 덩치가 너무 컸네. 아래로 가려고 시도하다가 이해진 옷이 찢어졌어. 철조망 위로 넘어갔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왼쪽 저 안쪽으로 사라졌어. 근데 최근에 또 혼자 여기를 오가는 적이 있는데? 먹을 걸 구하러 나온 건가 봐. 소형 라투스를 물고 여러 번 이 철조망을 넘어 다녔어. 저 안쪽에 놈의 네스트가 있나 봐. 그리고 최근 오간 기억에 이해진의 모습은 없어.
0: 란주의 말에 소초모들의 얼굴이 굳었다. 이해진의 모습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다는 뜻일지 몰랐다. 유라는 모두를 재촉했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도련님과 함께 자신을 따라오는 다른 동네 고양이 두 마리를 쓰다듬으며 귓가에 무슨 말을 속닥이고 있었다.
1: 현우 뭐해? 빨리 와!
4: 가요!
0: 현우는 고양이 두 마리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나머지 고양이들, 도련님과 함께 철조망이 찢어진 아랫부분을 기어 넘어갔다. 지난번에 초대형 라투스의 서식지로 착각하고 들어갔던 창고 건물의 왼편 안쪽으로 들어가자 또 다른 커다란 건물 세 개가 디귿자 모양으로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양쪽 건물은 굳게 자물쇠가 걸려 잠겨 있었지만 가운데 있는 건물은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선택지는 한 가지뿐이었다. 너무 쉽게 길이 보이는 것 같아 유라는 이곳에 정말 초대형 라투스가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란주는 발소리를 죽이고 걸어가 문을 열었다. 사방에 나 있는 창문에서 빛이 들어왔지만 거대하고 천장이 높은 건물의 내부는 어두운 편이었다. 들어오라는 란주의 손짓에 현우와 효석, 유라가 차례로 들어갔다. 건물에는 총 네 줄의 컨베이어 벨트가 놓여 있었고 양 끝에는 한때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어냈을 커다란 기계가 놓여 있었다. 머리 위로 고개를 드니

천장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위험해 보이는 철근과 자재들이 눈에 띄었다. 멈춰선 채 어둠과 먼지 속에서 녹슬어가는 기계들의 모습은 꽤나 살풍경했다. 건물의 가장 오른편, 즉 컨베이어 벨트가 끝나는 부분에는 커다란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요라는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다른 소초모들도 소리를 들은 건지 하나 둘 건물의 오른쪽을 쳐다봤다. 차갑고 더러운 바닥에 이해진이 엎어져 있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에는 공장에서 썼을 법한 더러운 천이 칭칭 감겨 있었고 엉망으로 잘린 검은 테이프가 입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절단면이 엉망인 걸로 보아 발톱이나 이빨로 찢은 것처럼 보였다. 란주와 유라는 이혜진을 보자마자 달려갔다. 두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며 이혜진은 필사적으로 뭐라 말하듯 소리를 지르고 고개를 흔들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두 사람은 입에 붙은 테이프를 하나씩 벗겨냈다. 접착력이 센 테이프여서 하나씩 뗄 때마다 예진은 고통스러워했다. 고채령이 다가와 예진의 몸에 손을 얹었다. 팔다리 여기저기에 난 상처들을 봤기 때문이다. 몸에 엉망진창으로 둘리고 얽힌 천을 풀고 테이프를 모두 떼자 예진이 있는 힘을 모두 쥐어짜내 외쳤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3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8일 새벽 4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경산시와 예천군, 군위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우리나라 부근 해상의 기상개황입니다. 오늘 전해상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도 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 동해 해상에서는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아침까지 서해 남부 해상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 동해상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첫 문제로 바닷물 높이가 높은 사리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시대는 만조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 동래지 남동풍, 오후 서내지 북서풍 2에서 7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 북동내지 동풍 4에서 8m, 오후에는 서내지 북서풍 3에서 7m로 물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내지 남동풍 5에서 8m로 물겠습니다. 오전 구름 많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 동내지 남동풍 6에서 9m로 물겠고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동내지 남동풍 6에서 9m로 물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내지 남풍 5에서 8m로 물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동내지 남동풍 6에서 9m로 물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남동내지 남풍 6에서 10m로 물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동내지 남동풍 6에서 9m로 물겠습니다. 흐리겠고 오전한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제주도 남쪽 안쪽 먼바다. 동내지 남동풍 7에서 11m로 물겠고 흐리고 오전한테 비가 온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 동래지 남동풍 8에서 12m로 물겠고 오전한테 비가 온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 동래지 남동풍, 오후 남래지 남서풍 2에서 6m로 물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4에서 10m로 물겠고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3에서 8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4에서 8m로 물겠고 오전한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5에서 9m로 물겠습니다. 오전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 차차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 남내지 남서풍, 오후 남동내지 남풍 4에서 8m로 물겠습니다. 오전 한때 소나기 온 곳이 있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4에서 10m로 불겠습니다. 오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5m, 오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 남내지 남서풍 오전 3에서 8, 오후 2에서 7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m, 먼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 오전 남서 내지 서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4에서 8m로 불겠습니다.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 내지 1m, 먼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남내지 남서풍 5에서 10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남동 내지 남풍 4에서 8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남내지 남서풍 9에서 13m로 불겠고 그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규슈 서해. 남내지 남서풍 9에서 13m로 불겠고 그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규슈 남해. 남내지 남서풍 9에서 13m로 불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3시 현재 각 지방의 일기 실황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남동 2m, 1000헥토파스칼 17.5도. 대치 바라모쿠 1100헥토파스칼 15.5도. 블라디보스톡 남동 9m, 1800헥토파스칼 16.5도. 북한 지역입니다. 선봉 바라모쿠 1800헥토파스칼 18.8도. 청진 북서 1m, 1800헥토파스칼 18.7도. 김책 바라모쿠 안개 1900헥토파스칼 19도. 신이주 남동 1m, 1100헥토파스칼 19.4도. 원산 남서 1m, 1800헥토파스칼 20.4도. 평양 북풍 1m, 1900헥토파스칼 21.4도. 해주 남동 2m, 995헥토파스칼 23.8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속초 북서 1m, 1800헥토파스칼 21도. 백령도 남서 1m, 1800헥토파스칼 19.2도. 강릉 북서 2m, 1800헥토파스칼 22.6도. 동해 북동 1m, 1800헥토파스칼 21.5도. 서울 서풍 2m, 1900헥토파스칼 23.3도. 인천 남서 2m, 1900헥토파스칼 22.3도. 울릉도와 독도 남서 5m, 1900헥토파스칼 21.5도. 서산 바라목구 1900헥토파스칼 22도. 울진 남풍 2m, 1800헥토파스칼 22도. 포항 바라목구 1900헥토파스칼 23.2도. 군산 북서 1m, 1100헥토파스칼 21.9도. 부산 남서 2m, 1900헥토파스칼 22.7도. 목통영 남동 1m, 1900헥토파스칼 22도. 목포 남동 1m, 1900헥토파스칼 22.3도. 여수 북동 1m, 1100헥토파스칼 21.9도. 제주 북동 1m, 1800헥토파스칼 22.4도. 서귀포 남풍 1m, 1900헥토파스칼 22도. 일본전

11헥토 파스칼 18.3도 도쿄 북동 2m 1013헥토 파스칼 20.3도 하치조 섬 남풍 5m 1012헥토 파스칼 21.5도 사이고 북서 1m 1010헥토 파스칼 20.4도 마쓰에 남서 1m 1010헥토 파스칼 21도 오사카 북동 3m 1011헥토 파스칼 22.2도 시오노 미사키 곶 북동 4m 1009헥토 파스칼 20.5도 이자하라 북서 1m 1010헥토 파스칼 20.9도 후쿠오카 남동 1m 1010헥토 파스칼 24도 시미즈 서풍 1m 1011헥토 파스칼 22.3도 나하 남서 4m 1014헥토 파스칼 25도 미나미다이토 섬 남서 2m 1014헥토 파스칼 26도 지치지마 북서 1m 1016헥토 파스칼 24.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 동보 전금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신임 케빈 워시 의장 체제하에 개최한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이 현지시간 17일 공개한 점도표상 올해 말 기준금리 예측치 중간값은 3.8%로 지난 3월 회의 때 3.4%에서 상향됐습니다. 또 연말 기준금리 예상치를 제출한 18명 가운데 9명이 금리 인상을 예측해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로 연 2.5%인 우리나라와의 금리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와 관련해 이란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야만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는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투자 펀드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현지 시각 17일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1조 달러 규모가 넘는 전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선 15년에서 20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만약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또 한 번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에 따라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자유통행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를 4년 넘게 공격 중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G7 정상은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을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순방 귀국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 출국 행사에 정 대표가 불참하고 김 총리는 참석하며 당청 간 이상기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지방선거 평가와 지도부 거취,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1시 반쯤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는 8월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6.3 지방선거 결과 평가와 정청래 대표 거취 등에 대해서 의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소청 마감 기한인 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해 11개 지역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전남, 울산, 경기, 충북 등 7개 지역에 대해서 선거 소청을 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에 더해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요청에 따라 대전, 충남, 세종, 전북 등 4개 지역이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오후에는 서울과 경기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 소나기가 5에서 30mm 내외로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도 더위가 계속되면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더위의 기세는 주말이 돼야 조금 꺾이겠습니다. KBS 제일 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임신과 출산의 시기를 지난 여성들에게는 산후조리가 필요하죠. 약해진 몸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인 겁니다. 산후재활은 어떨까요? 산후재활이라는 말부터 익숙진 않은데요. 출산 후 몸의 기능뿐 아니라 육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근골격계의 건강도 살피고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산후조리가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 회복을 돕는 과정이라면 산후재활은 출산 후 남아있기 쉬운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죠. 산후재활은 어떤 방법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발생률이 높은 현실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짚어보겠습니다. 건강365 김현철의 그런대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들의 몸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출산 후 관리가 중요한 것도 몸의 회복을 위한 방법인 거죠. 산후조리라는 말은 익숙하실 텐데요. 산후조리와 함께 산후 재활에 대한 인식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재활의학과 강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산후조리는요, 출산 후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시간이잖아요. 당연히 꼭 필요하죠?
1: 네, 맞습니다. 출산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고 여성의 몸 전체가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하는 동안에 뭐 호르몬, 근육, 관절, 뭐 척추, 복부, 그리고 뭐 심폐기능까지 모두 변화하게 되고요.
0: 네.
1: 따라서 출산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0: 네.
1: 특히 출산 직후 초기에는 자궁 회복, 뭐 출혈 감소, 체력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산후조리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산후조리는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산후조리와 별개로 산후 재활도 강조가 되던데요. 차이가 있습니까?
1: 네. 산후조리가 몸을 쉬게 하고 회복을 돕는 과정이면은
0: 네.
1: 산후 재활은 뭐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변화라든지 아니면 몸의 기능의 손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의학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산후 재활이 이제 출산 후 여성의 몸을 기능적으로 회복시키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1: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출산 후 골반 근육이 약해지거나
0: 네.
1: 뭐 복부 근육이 벌어지거나 뭐 척추나 골반의 정렬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요실금, 골반 통증, 뭐 허리 통증
0: 네.
1: 또는 육아 중에 손목 통증, 뭐 자세 불균형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0: 네.
1: 산후재활은 이런 기능적인 문제들을 평가하고 뭐 운동치료, 자세교육, 뭐 근육재훈련 등을 통해서
0: 네.
1: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이런 출산 후에 골반통이나 요실금이 생겼다는 말은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겉으로는 잘 회복이 된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닌가 보죠?
1: 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일상생활이 가능해 보여도
0: 네.
1: 실제로는 몸의 지지 구조나 근육의 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과정에는
0: 네.
1: 골반 근육, 또 복부의 저 안쪽에 있는 심부 근육, 뭐 인대, 관절 같은 곳에 상당한 부담과 손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0: 네.
1: 출산 후에 통증이 없더라도 근력 저하나 불안정성이 잔존하는 경우가 많고
0: 네.
1: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 통증이나 요실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출산 후에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능적인 회복 상태를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그러니까 몸의 기능과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뭐 골반 근육, 심부 근육, 인대, 관절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1: 출산 후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변화들로는
0: 네.
1: 골반 근육의 약화, 또 복부 근육의 벌어짐, 또 허리 골반의 불안정성이 있고
0: 네.
1: 이것 때문에 자세의 변화나 요실금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이거는 골반이나 꼬리뼈 부위의 통증, 또 손목, 어깨, 경추 부위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체력 저하나 뭐 피로감, 보행이나 균형 기능의 저하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일단 골반 근육이 약해진다고 하셨는데 이런 골반과 관련해서 특히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1: 네네. 골반이 임신 출산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위이기 때문인데요.
0: 네.
1: 골반 적은, 그러니까 골반 밑에 있는 근육들과 골반 주변에 있는 인대 근육들이 출산할 때는 늘어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그래서 골반 통증이나 시골 통증, 꼬리뼈 통증, 또 요실금, 또는 뭐 성기능의 불편감이라든지
0: 네.
1: 골반의 불안정감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게 뭐 육아 과정이나 수유 과정에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그런데요, 산후 재활에 대한 의학적인 기준이 있나요?
1: 네, 사실 아직 표준화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산후 회복을 단순한 휴식과 자연 치유의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능 회복이나 삶의 질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은 그래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골반 근육의 기능 평가나 복부 근육의 벌어짐에 대한 평가, 통증 평가, 뭐 운동 기능 평가 등을 포함한 재활의학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차츰 강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0: 네. 그런 기준이 이제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산모들조차 좀 이런 불편감, 그러니 감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1: 네, 실제로 이전에 많은 산모님들은 출산하면 원래 허리가 아픈 거고 뭐 요실금은 어쩔 수 없고 뭐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고 뭐 아이 낳으면 뭐 어깨 아프고 손목 아프고 한 거는 뭐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복되고 만성화되는 이런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단순히 이렇게 참고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조기에 제때 평가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와 재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산후재활이라는 이름도 또 익숙치 않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근데 외국의 경우는 좀 다르다면서요?
1: 네, 국내에 비해서 유럽이나 뭐 북미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산후재활이라는 개념이 비교적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출산 후에 골반 근육 재활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0: 네. 그러니까 산후 재활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는지 이제 뭐 골반 근육 재활 프로그램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의 사례들에서도 알 수 있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운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산모의 상태를 평가한 후에 단계적으로 회복시키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반 근육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호흡과 코어 근육들을 안정화시켜주고 자세를 교정시켜주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근력 강화를 하는 그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0: 네. 산후조리는 출산 후에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산후재활은 어떤가요?
1: 산후재활이라는 개념도 출산 직후부터 아니면 어쩌면 출산 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전 기간 동안에는 뭐 횡경막 호흡이나 복식호흡 같은 호흡을 익혀서 긴장을 조절하고 출산 후에 뭐 코어 회복이나 골반 근육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자세나 움직임 교육, 뭐 골반 근육에 대한 인지 훈련 같은 걸 통해서 출산 후에 골반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출산 직후에는 이제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 손상으로부터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무리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뭐 호흡 조절, 자세 교육, 뭐 통증 관리, 가벼운 움직임 회복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몸 상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나 활동 범위를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0: 그럼 구체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랄까요? 뭐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체계적인 회복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 네, 물론 이게 모든 사람마다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긴 한데 이제 산후재활이라는 건 이제 단순히 운동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몸을 다시 쓰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바른 자세로 아기 앉기, 뭐 허리에 부담을 줄이는 동작에 대한 교육, 뭐 골반 근육을 인지하는 훈련, 복부의 심부에 있는 근육들을 활성화하는 훈련, 뭐 호흡과 뭐 코어 협응 훈련, 뭐 단계적 근력 회복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 출산 후에 꼭 필요한 훈련들인데 이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산모들부터 자신의 몸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1: 네, 그게 매우 중요하죠. 출산 후에 어떻게 몸이 변하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이제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자신에게 생긴 어떤 통증 신호 같은 손상에 대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회복 전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참는 거, 아프다고 참는 게 회복이 아니고 아픈 것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기능에 손상이 있다는 것을 그런 신호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0: 네. 그럼 산후 재활의 단계는 산모의 상태에 따라서 기간이나 치료 과정이 좀 달라지겠네요.
1: 네, 물론입니다. 그 뭐 자연분만을 했는지 제왕절개를 했는지 뭐 다태아 임신이었는지 뭐 통증이 현재 있는지 또는 근육 손상이 뭐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서 네. 회복 속도나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골반 근육에 손상이 있는지 그리고 복부 근육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지 또 기존의 척추 질환이나 관절 질환들을 갖고 있었는지 이제 육아 이후에는 수면 부족이나 피로 상태 같은 것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개인에 맞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0: 네. 뭐 자연 분만이나 뭐 제왕절개인지 다태아인지 여러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그러니까 다태아를 산모했을 경우에는 골반 근육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벌어질 수가 있고 네. 복부 근육의 손상이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초음파라든지 다른 의료 장비들을 이용해서 손상의 회복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잘

0: 시술 부위의 회복 여부에 따라서 회복 상태에 따라서 이제 재활의 강도를 달리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런 산후재활이 중요한 이유는 출산 후에 일상 복귀에서 그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산후재활은 단순히 이제 출산 전에 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1: 네.
0: 산모의 장기적인 건강하고 또 출산 후에 새로운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산 후에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면
1: 네.
0: 만성적인 뭐 요통이나 골반통, 요실금, 또는 반복적인 근골격계 통증, 뭐 운동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장기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육아를 하게 되면 네. 육아가 생각보다 몸에 또 부담이 큰 과정이기
1: 그렇죠.
0: 때문에 기능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뭐 통증과 피로가 누적되기가 쉽고 뭐 수면 부족, 통증, 또 엄마로서 역할 변화, 뭐 육아에 대한 부담감, 또 사회적 고립감 이런 것들이 같이 경험하게 되면
1: 네.
0: 산후 우울감이나 뭐 육아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이런 측면에서 산후재활은 일상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고 육아를 지속 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회복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그렇게 출산과 육아로 이어지는 걸 생각할 때 관절과 근육도 그렇고요. 질환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참는 게 최선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예.
0: 출산 후에 그리고 또 육아 중에 발생하는 통증 또 이제 기능의 소실을 엄마니까 당연히 뭐 견뎌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1: 네.
0: 이게 만성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위험이 높아지니까
1: 네.
0: 반복적인 육아나 수유의 동작들은 또 손목이나 어깨, 뭐 목이나 허리, 골반 등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1: 네.
0: 초기부터 빨리 관리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1: 네.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또 증상에 대한 치료에 적극적일 필요도 있는 거죠?
0: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뭐 요실금 같은 것이 좀 지속되거나
1: 네.
0: 아니면 골반이나 이런 데 뭐 압박감이 느껴지거나 뭐 심한 허리 통증이나 뭐 보행할 때 불편감 등이 있으면은
1: 네.
0: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서 상태를 평가해보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 치료가 잘 이루어지면은
1: 네.
0: 회복 속도도 빨라질 수 있고 장기적인 예후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근데 아직 산후 재활에 익숙치 않은 산모들도 많을 텐데요. 산후 재활이 필요한 경우랄까요? 증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요실금 같은 증상이 있든지
1: 네.
0: 뭐 허리나 골반에 통증이 있든지 또는 복부에 힘이 잘 안 들어가든지 또는 뭐 오래 걷거나 서 있을 때 어딘가 불편감이 지속되는 경우
1: 네.
0: 이제 육아를 시작했을 때 손목이나 어깨 통증 뭐 자세의 불균형 또 이제 체력이 떨어진 느낌이 들거나 뭐 운동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산후 재활이 아직 충분히 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피로나 통증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이제 기능 회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산후 재활이 필요한 증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럼 산후재활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건가요?
0: 물론 이제 초기 회복 시기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1: 네.
0: 출산 직후부터 뭐 한 6개월 사이에는 몸이 이제 회복 방향을 다시 잡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1: 네.
0: 이때 적절한 교육과 재활 의료적인 접근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육아 등으로 바빠서 재활을 할 시기를 놓쳤거나
1: 네.
0: 좀 늦었다고 해도 포기할 필요는 없고요. 출산 후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뭐 통증과 기능 저하의 원인을 잘 평가하고
1: 네.
0: 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재활 치료를 한다면 기능 개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산후 재활에서 초기 개입은 중요하지만 뭐 이미 늦었다라는 개념보다는 나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그 기능 회복을 시작하는 것이 재활에선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산후조리는 그나마 했는데 이런 기능 회복, 그러니까 산후 재활에 미처 신경을 못 썼다면 나이 들수록 또 둘째 임신과 출산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0: 그렇죠. 첫째 출산에서의 안 좋은 경험이나
1: 네.
0: 그때의 기능 손상은 당연히 둘째 출산에도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출산을 하고 나서 충분히 재활을 통해서 몸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1: 네.
0: 뭐 둘째, 셋째를 낳더라도 다시 또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찬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초기에 산후재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 산후재활이 이제 출산 후 여성의 몸을 기능적으로 회복시키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산후재활을 어렵고

0: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상에서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1: 네,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우리 코어 근육이라든지 뭐 복부 심부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요성은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네. 뭐 운동도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근육들에 대한 훈련들도 평소에 틈틈이 해주는 것도 예, 산후재활의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임신 전부터 몸을 충분히 만들어 놓는 것이 일단은 출산 후에 회복에 도움이 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출산 후에도 예, 뭐 산후재활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뭐 몸에 기능이 이상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재활의학적인 접근을 관리를 받으시면 쉽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임신 전부터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1: 임신 전부터 하는 관리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골반 근육이라든지 심부 근육, 코어 근육들에 대한 훈련 또는 이제 호흡 훈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출산 후에 생길 수 있는 골반 근육과 코어 근육들의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가 있고 또 빠른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초 체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운동을 해서 기초 체력을 길러놓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0: 네. 코어 근육이라고 한다면 뭘 말하는 건가요?
1: 코어 근육이라고 하면 우리 몸의 중심부를 딱 잡아주는 복부의 심부에 있는 근육, 또 골반의 근육, 또 척추의 기립 근육, 그리고 우리 횡경막 근육 이것을 말하게 되겠고 이것들이 탄탄하게 기능을 하게 되면은 척추나 골반이 흔들흔들하지 않고 우리 몸이 딱 바른 정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원천이 되는 근육들을 얘기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산후 재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재활의학과 강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성암 1위가 유방암입니다. 특히 유방암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고요. 젊은 여성들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유방 건강과 유방암이 위험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삼성서울병원 유방외과 정지정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방외과 정지정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유방암이 우리나라 여성에서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인데요. 네. 국내 유방암 환자가 지난 20년 동안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금도 매년 3만 명 이상 새로 진단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다행인 거는 검진이 활성화되면서 그런지 작은 때 발견되는 게 되게 많이 늘고 있어서 연기나 일기처럼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는 비율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제 주변에도 유방암인 분들이 많거든요. 가족력이 없음에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젊은 층의 유방암 발생률도 증가했다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1: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생기는 게 분명히 꽤 많이 늘고 있는 건 맞아요.
0: 네.
1: 우리나라는 서구랑 비교를 했을 때 피크 나이가 50대 초반으로 서양보다 한 10세가량 낮은 편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지 더 이제 20, 30대 이제 젊은 층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0: 네.
1: 그런데 이제 이게 젊은 층에서만 유방암이 특별히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니고
0: 네.
1: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유방암이 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젊은 환자들도 함께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거는 검진율이 높아서 그런 걸까요? 다른 이유도 있는 걸까요?
1: 검진이 늘어난 영향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제 확실히 예전에는 모르고 지나갔을 작은 유방암이나 뭐 상피니암 같은 거는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거로 봐서는 아마 생활

0: 환경의 변화도 함께 작용한다고 저희는 많이 보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유방암이 예전에는 대표적으로 서구화된 암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서양에서 네. 발병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0: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항우 여성분들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초경은 빨라지고 출산은 좀 늦어지거나 좀 횟수가 줄어들고 모유수유하는 기간도 좀 줄고 이런 변화들도 아마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여성임에도 유방 건강에 무심한 분들도 많고요. 잘 몰라서 소홀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맞아요. 이게 유방이 우리 몸의 일부이지만 이제 평소에는 건강의 관점에서 그닥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이제 임신이나 모유수유 시기가 아니면 사실 우리가 유방을 외형적인 뭐 외형적인 그런 부분으로만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다 이제 멍울이 갑자기 만져지거나 이제 통증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고 겁을 먹고 이제 그런 분들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좀 관심이 중요한 건데요. 유방 건강을 위한 자가검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실천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자가검진이 예방이나 조기 발견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0: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1: 네.
0: 근데 유방암을 자가검진이 예방을 해주진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자가검진을 하다 보면 내 유방의 상태를 평소에 알아줄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변화가 생겼을 때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나 자신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매달 규칙적으로 만져보고 평소와 다른 게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네. 거를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고
1: 네.
0: 그리고 실제로도 꾸준히 하는 경우에 종양을 더 작은 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그 목욕탕에서 세신사가 조금 이상하다는 얘기를 해서 검사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때는 이미 진행된 상태로 봐야 되는 걸까요? 뭔가 만져지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근데 이 손으로 만져진다고 해서 반드시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손으로 만져지는 혹의 대부분은 암이 아니고 이제 양성국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아니면 뭐 낭종이라든지.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네. 유방외과 한번 가서 초음파나 유방 촬영술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가검진이 내 유방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조기 발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꾸준한 자가검진이 필요할 텐데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자가검진은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이제 333 법칙이라는 걸 좀 종종 인용하긴 하는데
1: 네.
0: 3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매월 생리가 끝난 3일 뒤 정도에 가슴이 가장 부드럽거든요.
1: 네.
0: 그때 손가락 3개를 펴서 확인한다고 해서 333이라고 하고요.
1: 네.
0: 만약에 폐경후 여성이라면 그냥 특정 날짜 매달 정해서 하면 되고 구체적인 방법은 요즘에 영상이나 이런 게 너무 잘 안내되어 있는데
1: 네.
0: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정답이진 않는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그냥 똑같은 방법을 이제 꾸준하게 하는 거 내가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스크리닝 하는 느낌으로 만져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게 해서 이상 신호로 볼 수 있는 건 어떤 건가요?
0: 일단은 가장 흔한 게 이제 새로 만져지는 멍울인 것 같고요. 혹이
1: 네.
0: 뭔가 만져진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뭐 알고 있는 멍울이 있다면 이게 크기가 변하는지 피부가 그 근처에 바뀌진 않는지
1: 네.
0: 그러니까 움푹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빨개진 않는지 그다음에 뭐 유두 쪽에서 뭔가 분비물 같은 게 나온 건 없는지 이런 거를
1: 네.
0: 좀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유방암을 흔히 말하는 초기에 조기 발견하면 생존율이 높은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완치라는 말도 할 수 있을까요?
0: 네, 유방암은 이제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영기나 일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이제 재발 없이 치료 잘 받고 이제 지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1: 네.
0: 의학적으로 완치라는 표현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1: 네.
0: 조기에 발견해서 표준 치료를 받으면 완치에 가까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그 유방암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모두 유방 절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나요?
0: 맞아요. 유방암이라고 해서 모두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1: 네.
0: 종양의 크기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1: 네.
0: 이제 내 가슴의 크기 그리고 그 크기 대비 종양 크기
1: 네.
0: 환자분의 선호도 등을 좀 종합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방 부분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70% 정도로 더 높고 전절제술을 하는 경우는 30% 정도밖에 안 되긴 합니다.
1: 네. 종양의 크기가 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유방 절제술이 필요할 때는 좀 더 범위를 넓게 잡고 수술한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0: 이게 이제 예전에는 암 수술이라고 하면 넓게 제거할수록 이제 좋다고 생각했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1: 아.
0: 유방암 수술이 암을 안전하게 제거하되 불필요하게 많이 절제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1: 네.
0: 부분 절제 수술이라는 것도 생긴 거고 그래서 암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1: 네.
0: 동시에 이제 유방 모양이라든지 뭐 나중에 삶의 질, 팔 부종 같은 합병증도 다 고려해가지고
1: 네.
0: 너무 넓게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1: 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요. 병기로 볼 때 초기여도 위치라든지 환자에 따라서는 유방 전체를 절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0: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이게 암이 유방 안에 넓게 펴져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군데 흩어져 있거나 내 가슴 크기에 비해 암 크기가 좀 넓은 경우가 주로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요.
1: 네.
0: 뭐 예를 들어 유방암 중에 유관 즉 이제 모유가 지나가는 길을 유관이라고 하는데
1: 네.
0: 그 길 안에만 암세포가 있는 걸 상피내암이라고 해요.
1: 아.
0: 또 오히려 이건 연기 유방암이라서 굉장히 초기 단계로 보는데
1: 네.
0: 이게 유관이 우리 가슴 안에 넓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전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은근히 많이 생깁니다.
1: 네.
0: 그래서 수술 방법이 이제 병기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
1: 네.
0: 유방 상태, 현재 상태 이런 걸 종합해서 좀 결정해야 되는 편이긴 합니다.
1: 네. 뭐 요즘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분들이 많아서인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같은 초기여도 유두 쪽에 발생한 암인지 또 림프절과 가까운 곳에 위치했는지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도 하거든요. 맞는 얘기인가요?
0: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맞는 얘기 같아요.
1: 네.
0: 이제 같은 초기 유방암이어도 암의 위치, 뭐 유두와의 거리,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수술 범위랑 수술의 이제 위치, 뭐 치료 계획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유방암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호르몬 수용체라든지 헐투라든지 암의 특성에 따라 이제 쓰는 약들이 바뀐다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고.
1: 네.
0: 또 이 외에도 환자분의 나이나 전신 상태를 따라서도 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1: 네.
0: 이제 대표적으로 바뀌는 게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의 범위,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여부,
1: 네.
0: 항호르몬제 종류 이런 기간도 종류와 기간 이런 것도 다 달라집니다.
1: 네.
0: 그래서 같은 초기 유방암이라도 치료는 좀 개인 맞춤형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1: 네. 검사도 궁금합니다. 이제 젊을 때 유방 촬영과 초음파를 모두 받는 게 좋고 노년기에는 초음파만 하면 된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이건 어떨까요?
0: 유방 촬영술이랑 초음파는 어느 하나가 더 좋다기보다는 좀 서로 보완적인 검사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유방암 검진의 기본이 유방 촬영술이긴 맞거든요. 미세 석회화라든지 유방 촬영에서만 잘 보이는 소견들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초음파로 그걸 대신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치밀 유방이 좀 높은 편이어서
1: 네.
0: 혹 같은 거나 이제 새로 생긴 그런 멍울 이런 덩어리 같은 거는 초음파에서 조금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 네.
0: 젊은 여성이나 치밀 유방이 있는 경우에는 유방 촬영술과 초음파를 좀 추가해서 같이 봐라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1: 네. 치밀 유방, 미세 석회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진 결과를 들을 수 있는 소견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치밀 유방은 이제 유방 안에 지방보다 유선 조직이 많다는 뜻이에요.
1: 네.
0: 이게 나쁜 거는 전혀 아닌데 유방 촬영을 하면은 이제 유방 조직이 하얗게 보이고 혹이 생기면 혹도 하얗게 보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작은 병변일 경우 치밀 유방에 의해서 가려져서 잘 안 보일 수 있다.
1: 네.
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혹을 더 찾게 되는 그렇게 되게 됩니다. 이제 석회화는 유방 안에 아주 작은 칼슘 침착이 보인다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1: 네.
0: 대부분은 사실 양성이거든요. 그래서 석회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환자분들이
1: 네.
0: 이제 석회화하면 암을 많이 떠올리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네. 또 건강검진을 해마다 받아도 느닷없이 유방암 4기로 전이된 경우도 있다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검진에 회의적인 분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검진이 이제 유방암을 100% 차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1: 네.
0: 반드시 그렇지 못하는 단점도 있기는 하고요. 또 무엇보다 검진은 잘했는데 빠르게 자라는 암, 그다음에 검사 사이사이에 생기는 암도 있고

0: 그런 식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1: 네.
0: 검진은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이고 이제 조기에 발견된 경우에는 치료 성적이 훨씬 좋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이제 검진을 바라볼 때 이게 완벽한 방패는 아닌데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1: 네, 검진을 꾸준히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유방 건강과 암 발생 위험에 대해서 여성임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더라시게 얘기에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병원보다 친구 얘기를 신뢰하기도 하는데 진료실에서도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0: 진료실에도 실제로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1: 그러시군요.
0: 이게 유방암이 워낙 흔하다 보니까 네. 주변에 유방암을 겪은 누군가가 한두 번씩은 계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무래도 이야기를 듣고 뭐 나는 어떻게 했다더라 너도 그렇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방암이 사람마다 정말 다르거든요.
1: 네.
0: 앞서 얘기했듯이 같은 초기 유방암 같은 크기여도 뭐 치료 방향이 내 나이 내 상태 뭐 유방암 종류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제 친구나 지인의 경험 그대로 나한테 맞는 건 아니라는 게 조금 단점입니다.
1: 네.
0: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주변 이야기는 이제 내가 힘을 얻는데 참고로 하는 데는 굉장히 좋고
1: 네.
0: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이제 의료진과 상의하는 게 좋다. 이렇게 잘 이야기합니다.
1: 네. 그럼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은 일단은 뭔가 유방의 변화가 느껴져서 오실 텐데요. 증상에 대해서 주로 어떤 말을 하세요?
0: 일단 아무래도 제일 흔한 거는 멍울이 만져진다.
1: 아.
0: 없던 혹이 만져져서 검사를 했어요. 이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1: 네.
0: 그다음에 유방 통증 때문에 걱정돼서 병원에 갔는데 우연히 그쪽이 아니고 반대편 가슴에서 멍울을 발견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도 많고 근데 실제로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이제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서
1: 네.
0: 더 이제 추가 검사했고 조직검사를 진단받아서 오신 분들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1: 그렇게 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혹시 암이 아닐까 하는 거겠죠?
0: 그렇죠. 이제 대부분은 이게 암이면 어떡하냐 걱정하니까 병원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특히 멍울이 이제 크게 만져지거나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유방에 생기는 멍울이 모두 암은 아니고 실제로는 양성 혹이 훨씬 많거든요. 착한 혹인 거죠. 그리고 뭐 유방 통증만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과 관련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제 환자분들이 너무 겁먹지 말고 그냥
1: 네.
0: 변화가 있으면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게 해서 암이 의심될 때 진행이 되는 검사는 건강검진에서의 유방 촬영과 초음파 외에도 여러 가지인가요?
0: 건강검진의 기본이 일단 유방 촬영술입니다.
1: 네.
0: 아까 얘기했다시피 친일 유방이 있거나 이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음파를 함께 권하게 되는데
1: 네.
0: 우리나라 국가 암검진에 이제 40세 이상 여성이면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권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검진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거는 검사는 한 곳에서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왜냐면 혹시라도 가슴에 변화가 있을 때
1: 네.
0: 이제 전후 사진을 비교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환자분한테 환자분의 상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조직 검사를 잘못하면 오히려 암이 퍼진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떨까요?
0: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이게 근데 일반적인 유방 조직 검사 때문에 암이 퍼진다고 보지는 않고요.
1: 네.
0: 오히려 이 조직 검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방암 치료는 이제 또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서 또 수술과 약물 치료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은 조직 검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긴 합니다.
1: 네. 뭐 조직 검사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지만 유방 건강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랄까요? 좀 오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이제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저는 가족력이 없으면 유방암이 안 생긴다고 들었는데
1: 네.
0: 왜 저는 생겼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물론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유방암 진단받는 현재 대부분은 가족력이 없거든요.
1: 네.
0: 그리고 또 반대로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유방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1: 네.
0: 그래서 요거 이 가족력과 유방암을 이제 연관 짓는 게 이제 가장 흔한 좀 오해인 것
1: 네.
0: 같고.
1: 아.
0: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 외에도 뭐

0: 가슴이 큰 사람에게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다. 유방 확대 수술을 받은 여성들에게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1: 이게 가슴 크기 자체가 유방암 위험을 결정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유방암은 위험은 뭐 나이, 호르몬 노출기가 유전적 요인, 뭐 비만, 음주, 수유력 같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크기 자체는 큰 상관은 없다라는 게 이제 알려져 있는 거고, 이제 미용 목적의 성형술도 이 행위 자체가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이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보형물이 있으면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를 할 때 검사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0: 아.
1: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검진할 때 의료진한테 미리 상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또 유방암을 경험한 분들은 임신이 재발 위험을 높인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1: 이게 이제 과거에는 유방암 치료의 임신을 엄청 많이 걱정을 했대요.
0: 네.
1: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뭐 적절한 치료를 잘 마쳤다. 라는 가정하에 이제 안정적인 시기에 계획한 임신은 재발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0: 아.
1: 그래서 이제 괜찮다라고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0: 네.
1: 다만 이제 항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항호르몬 치료를 언제 중단할지,
0: 네.
1: 그다음에 난소 기능을 어떻게 보호할지 임신 시기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의료진하고 잘 상의해서 플래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도 실제로 이제 유방암 치료하다가 몇 년 지나서 이제 아이랑 같이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0: 네.
1: 굉장히 반갑고 그렇죠.
0: 그러시군요. 또 폐경기 여성들에게는 호르몬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얘기가 있어서 망설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어떨까요?
1: 이게 호르몬 치료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근데
0: 네.
1: 이제 폐경기 호르몬 치료 중에 특히 자궁이 있는 분들은 드시는 그 약에 에스트로겐 성분만 있는 게 아니고 프로스테론이
0: 네.
1: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두 약제를 병용을 했을 때 유방암 위험을 좀 높인다고 실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 같은 이 정기 검진을 원래는 2년에 한 번이라면 매년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잘 챙기라고 권하고 있고
0: 네.
1: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약을 끊고 시간이 좀 일정 시간 지나면 그 위험도 다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아.
1: 그래서 내가 옛날에 복용했다는 게 내 유방암 지금 생긴 거랑 관련이 있나 엄청 불안한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유방 건강, 유방암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좀 짚어봤는데요. 교수님은 불안해지기 전에 읽는 유방 이야기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영상의학과 선생님과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1: 이게 진료실에서 있다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병 자체보다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0: 네.
1: 이게 아무래도 단어들도 생소하고 어렵고 인터넷 찾다 보면 좀 안 좋은 내용들을 보고 아, 나도 거기 해당되나 불안해하고 또 이게 유방이라는 부위 자체가 조금만 민감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도 편하게 물어보지 못하고 혼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이 책을 쓰게 됐고 이게 쉽지만 좀 정확하게 설명하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0: 네.
1: 저 또한 이제 임신과 수유 과정을 겪으면서 유방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장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0: 거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이제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도 이게 정상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뭐 병원에 가봐야 하는 변화인지 잘 몰라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 책을 썼고, 뭐 제목처럼 불안해진 다음이 아니라 불안해지기 전에 기본서처럼 읽으면서 내 유방, 내 가슴이 어떤 장기인지, 살면서 어떤 변화를 만날 수 있는지, 어떤 거는 확인해봐야 되는지, 이런 걸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유방 건강과 관련해서 좀 정확히 아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이 시간을 통해서 유방 건강 또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뭘까요?
0: 유방암을 너무 막연하게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유방암이 이제 굉장히 흔한 암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잘 치료하면 예후가 가장 좋은 편에 속하는 암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내 유방을 한 달에 한 번씩은 관심 가져주고 또 변화가 생겼을 때 괜찮겠지 하고 미루지 말고 잠깐이라도 전문의를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이 늦지 않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진료실에서 이제 어렵지 않게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유방 건강, 특히 그렇다더라식의 얘기들을 확인했는데요. 삼성서울병원 유방외과 정지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8일 오전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경산과 예천, 군위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 낮 기온 30도 이상 오르겠고 특히 일부 경북권 내륙은 체감온도가 최고 33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일기 개홍입니다. 오늘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아침까지 충청권, 전북, 경북권 소나기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mm 내외입니다. 오후에는 경기 남부 내륙, 강원도 중남부 내륙과 산지, 충청 내륙, 남부 내륙 지방에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고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남부 내륙 지역에서는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32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2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 동해상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까지 서해상과 남해 서부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은 안개가 더 짙어지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바닷물 높이가 높은 사리 기간입니다. 만조시 해안가 저지대는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점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전부터 제주도 비가 내리겠고 내일 밤부터는 전남권과 경남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경북 중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30mm입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17도에서 22도, 내일 낮 기온 서울 32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2도가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3m로 내일 밤부터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 제주도 바깥 먼바다에서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모레는 저기압이 영향을 받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모레 새벽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동지방은 모레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바람이 세게 불겠고 제주도는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저기압에 의한 강수량 제주도 최고 150mm, 산간지역은 200mm가 넘겠고 영동과 남부지방 30에서 80, 만곳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 1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영서 5에서 30, 충청권 10에서 50mm입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 내륙 낮에 소나기 온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 32도, 인천 30도, 수원 31도 예상입니다. 강원도. 아침까지 남부 내륙과 산지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중남부 내륙과 산지에 소나기 온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춘천 31도, 대관령 25도, 강릉 29도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아침까지 그리고 오후에는 내륙 지역에 소나기 온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청주, 대전, 세종 31도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아침까지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내륙에서 소나기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광주 30도, 목포 27도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아침까지 경북권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내륙에서 소나기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32도, 부산 28도, 울산 30도, 창원 29도 예상입니다. 제주도. 대체로 흐리겠고 낮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낮 최고 26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아침까지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고 낮 최고 26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대체로 흐리겠고 낮 최고 기온 25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3도, 습도 59%입니다. KBS 기상 동보 잔금의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캐비넛이 의장 취임 이후 열린 미 연준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1: 이란의 핵무기 포기 등을 담은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준수하지 않으면 폭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유럽까지 넓혔다는 평가입니다.
1: 월드컵 우승 후보 중 하나인 포르투갈이 콩고 민주공화국과 1대1로 비겼습니다. 호날두는 부진한 활약 속에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목요일 아침 뉴스 광장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이어진 가운데 캐비넛이 신임 미 연준 의장 체제의 첫 기준금리 결정은 동결이었습니다.
1: 역시 물가 우려가 컸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2: 시장의 압도적인 예상대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연 3.5에서 3.75%입니다.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경제 상황은 괜찮지만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3: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오랜 목표치인 2%를 훨씬 앞질러 왔습니다. 그 기간이 5년이 넘었습니다. 캐비넛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2: 시장의 관심이었던 앞으로의 정책 방향 역시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모두 18명의 위원이 금리 예측치를 내놨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9명이 한 차례 이상의 인상을 내다봤습니다. 8명은 동결, 1명은 한 차례 인하 의견이었는데 전체적으로는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올해 말 물가가 3월 예상 때보다 훨씬 높아진 3.6%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워시 신임 의장은 자신은 예측치를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리 결정문도 단 네 문단으로 대폭 짧아졌는데 시장과의 소통 방식이 바뀔 것임을 예고하는 변화입니다. 그러면서도 물가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문구는 추가됐습니다.
4: That statement just gives you the facts.
3: 이 결정문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최선의 사실만을 제시합니다. 또 현재의 정책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소위 선제적 지침도 제외됐습니다. 케빈 워시.
2: 워시 의장은 금리 예측치 발표나 물가 측정 방식과 같은 문제는 태스크포스에 맡겨 검토할 거라고 했습니다. 금리 결정 발표를 앞두고 보합권을 오가던 뉴욕 주식장은 1% 안팎 하락 마감했습니다.
5: 금리 인상 가능성에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달러에 20원 넘게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이 곧 스위스에서 만나 서명할 예정인 양해각서 14개 항이 미국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폐기와 60일간의 후르무즈 해협 무료 개방, 또 이란 재건기금 마련도 담겨 있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6: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이 트럼프 행정부 익명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과 14개 항 합의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조달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에 대해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할 거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3: 그들은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이른바 농축물질을 우리에게 넘기는 문제

0: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 61도만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로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그 이후 상황은 결론 짓지 않았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헤즈볼라가 활동하는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 중단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는데 이번에 미 언론이 공개한 합의문에도 레바논 등에서 군사 작전이 중단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재건기금 마련과 미국에 의해 동결된 이란 자금을 전면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0: 우리가 그들의 돈을 묶어둔 것입니다. 그 돈은 우리 돈이 아니라 그들의 돈입니다. 우리가 그 자금을 동결해 놓았던 것이죠. 특정 시점에 아마 결국 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승인되는데 그 전까지 이란은 핵 프로그램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은 이란에 새 제재를 부과하거나 새 병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 고위 관계자는 양측의 전자서명이 이뤄진 상태지만 구속력 있는 합의 전까지 어느 쪽이든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 체결 뒤 60일이 최종 합의를 위한 절대적인 마감 기한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종 합의까지 양국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2: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과 이란의 서명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갈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다시 폭격할 거라면서 이란 재건 투자도 이란이 똑바로 행동할 때 얘기라며 엄포를 놨습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합의문이 단순히 두 단락짜리 문서가 아닌 강력하고 상세한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할 때까지 폭격하겠다고 했습니다.
0: 만약 그들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준수할 때까지 다시 폭격을 가할 겁니다. 폭탄의 위력은 대단하니까요.
3: 60일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종 핵 합의에 도달하면 이란 재건을 위해 최소 3천억 달러, 우리 돈 465조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역시 이란이 똑바로 행동할 때에만 지켜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0: 오직 이란이 똑바로 행동할 때의 얘기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재건하려면 15년에서 20년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처신해야죠.
3: 합의문이 최종적이지 않으며 이란 공습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국제유가는 장중한 때 반등하게 됐습니다. 반면 이란 측은 스위스에서 열릴 서명식 계획에는 아무 변동이 없다는 짧은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0: 양해각서에 미국과 이란 양국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은 제안은 여전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
3: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담 후 프랑스의 초청을 받아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별도의 만찬에 참석했는데 종전 서명식에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풀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첫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청와대는 대유럽 실용외교를 본격화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분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환영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 모두 참석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4: 벨기에와 유럽연합, 이탈리아와 바티칸 방문에 이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이루어진 이번 순방을 통해 대유럽 외교를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중동 정세 악화 등 도전적인 상황에 대해 국익 측면에서 공조를 모색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계와 주요 현안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G7 만찬장,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아 2시간 환담을 나눈 이 대통령.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을 고민하고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5: 이 대통령을 강한 지도자로 평가하는 등
0: 오현주 청와대 국가안보실 3차장
5: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4: 한편 이 대통령의 오늘 귀국길 환영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모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 대표의 이례적인 출국 행사 불참으로 당청 갈등설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는 귀국 행사에

0: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사전 공지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1: 서울올림픽공원 집회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당 의원들이 진입을 시도했지만 집회 참가자들의 욕설 등 거친 발언에 소득 없이 물러났습니다. 경찰이 그제 경기장 진입을 막은 여성 참가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현장에선 한밤중 흉기 자해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2: 서울올림픽공원에선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선관위를 규탄하는 참가자들. 일부는 경기장 출입문 앞에 텐트까지 설치했습니다. 입주 체육단체들이 업무를 못 본 지도 약 2주째. 이번엔 여당 의원들이 참가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3: 체육회의 활동 공간, 여러 가지 장비, 이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2: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이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진입을 막아섰고, 결국 의원들은 현장을 찾은 지 10여 분 만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경찰도 현재까지 강제 진입엔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 선관위는 경기장 안 투표지 이송을 위해 행안부 측에 지원 요청 문서를 보냈고 대한체육회 측도 경찰 등에 경기장 진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경기장 진입을 막은 여성 참가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경찰청 항의 방문 과정에서 보좌진이 경찰 간부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 집회 현장에선 30대 남성이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하고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제압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1: 어제 중앙선관위에는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들로 구성된 대학생 단체가 항의 방문했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며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선관위는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4: 전국 14개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중앙선관위로 찾아왔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학생들은 국가에 의해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피켓 시위도 벌였습니다.
5: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결함이 결국 노출된.
4: 이어 진행된 간담회, 대학생들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흔들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기관 스스로의 실책에서 비롯되었다.
4: 이번 사태에 대한 대학생들의 항의와 분노는 특정 정파나 부정선거론과는 관련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7: 특정 정파나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선관위는 우선 사과했습니다.
8: 미흡한 준비와 대처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하여 저희들 스스로도 정말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4: 이어 지금까지 파악한 사태 경위를 설명하고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8: 보고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정말 유감이고 어떤 지휘 보고 체계 자체가 이제 작동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선관위는 다만 서울 송파구 핸드볼 경기장에 아직 개표 물품이 남아있다며 안전한 이송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1: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선거 소청 범위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장 대표가 16개 광역단체 모두 소청하자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1곳의 소청을 접수했습니다. 한편 장동혁 대표의 사퇴 문제를 놓고도 고성으로 충돌하면서 당내 갈등은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선거 소청 논의하자고 소집한 국민의힘 의원총회.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9: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10: 불통에 빠져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정말 지금의
11: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12: 최악의 절차를 밟아야 돼요.
11: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0: 비공개로 전환된 뒤엔 선거 소청 범위를 두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전국 16개 광역단체 선거 모두에 소청을 내자고 했고 의원들 다수는 투표용지 사태가 있었던 지역만 하자 맞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더 큰 파열음은 장 대표 거취 문제였습니다.
13: 만약에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11: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처럼
13: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다.
14: 당대표를 퇴진시키는 것이 국민의 참여권을 지키는 것보다 기사실장. 더 중요한 일입니까?
0: 지켜보던 장 대표는 의총 도중 자리를 떴습니다.
13: 장동혁 대표께서 이 선거 결과
11: 김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
13: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좀 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더 많았다는
0: 국민의힘은 선거 소청을 전국 16곳 중 11개 지역에 내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13: 투표 용지의 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참여권의 침해가 일어났던 곳에 대해서 저희가 선거 소청을 하는 것으로
0: 의원총회 참석자들은 장 대표 사퇴 요구가 반대보다 배 이상 많았다고 전해 국민의힘 내용은 한동안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11: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어제 대구 경북 지역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해요. 어느새 여름휴가 생각이 간절해지는 날씨인데요. 아직 휴가 계획 세우는 중이시라면 올해는 섬여행 어떠실까요? 정부가 올해를 섬 방문의 해로 정하고요. 7월과 8월에 우리나라 섬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최대 10만 원을 환급해주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또 9월에는 세계 최초의 섬 전문 박람회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이 행사와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여행의 의미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단순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걸 넘어서 자연 속에서 쉬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엔 3천 개가 넘는 섬이 있고요. 이 가운데 400여 개는 지금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최근엔 사라져가는 섬을 지키기 위해 특정 섬을 꾸준히 돌보는 반려섬 사업이나 명예섬 주민증 같은 제도가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하는데요. 여행을 통해 색다른 즐거움과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섬의 관광객들이 늘어서 지역 경제도 살고 또 소중한 섬 자원과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6월 18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요, 여름철 일상에서 마주하는 동물들 관련한 정보들에 대해서 팩트체크해보고요. 선 넘는 뉴스 시간에는 이번 주에 화제가 된 스페이스X 상장 소식과 엔트로픽의 신모델 수출 제한 논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돈이 지은 세계 시간에는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장 길이의 건축물 통해서 아픈 현대사와 자본시장 이야기 들어볼게요.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이맘때쯤에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다양한 야생 생명체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정보들에 대해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우리 주변의 야생동물 가운데서 먼저 짚어볼 주제는 까마귀의 습격을 준비하셨네요. 어떤 얘기일까요?
3: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큰부리 까마귀의 습격에 대비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흔히 만나는 까마귀 종류가 큰부리 까마귀인데요.
1: 네.
3: 5월부터 7월 사이에 이 큰부리 까마귀의 공격이 부쩍 증가할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둥지 근처를 피하고 우산이나 모자로 대비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 그래요. 큰부리 까마귀는 원래 좀 포악한 동물입니까? 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걸지요?
3: 야생동물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큰부리 까마귀도 마찬가지인데요. 텃세인 큰부리 까마귀는 지능이 높고 적응력이 뛰어나서 최근 이 도심지에서 번식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아직 비행이 서툰 새끼 아기 새가 둥지를 떠나서 지면 가까이에 머무는데요. 이 시기 부모 새는 둥지나 새끼 주변으로 접근하는 사람을 위협으로 인식해서 머리와 목 부위를 향해 날아드는 등 강한 방어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1: 일종의 모성애가 더욱 강해지는 시기가 이맘때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까마귀가 갑자기 날아들면 깜짝 놀라고 잘못하면 다치기도 할 것 같고요.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라던가요?
3: 국립생물자원관은 큰부리 까마귀의 공격 행동이 관찰되는 곳에서는 우산이나 모자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둥지 경고 표지 구간을 우회하고 큰부리 까마귀와 직접 눈을 맞추지 말고 음식물을 꺼내놓지 말고 위험 구간을 신속히 통과하기 뭐 이런 예방 행동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뭐 또 먹이 주기, 둥지나 새끼 만지기, 막대기나 팔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위협 행위, 독극물 살포 또는 독극물 먹이 배치, 무허가 포획 시도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전합니다. 큰부리 까마귀 공격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에 119 안전센터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 신고를 하고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1: 네, 이맘때는 이 큰부리 까마귀가 좀 예민해지는 시기다 보니까 7월까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네요. 까마귀가 똑똑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뭐 SNS라든지에서 보면 반려 까마귀들이 기억력이 좋다거나 뭐 네. 사람을 잘 따른다거나 이런 장면들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똑똑한 까마귀가 자신을 괴롭힌 사람 얼굴을 5년 동안이나 기억하고 있다가 보복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이게 사실입니까?
3: 미국 워싱턴 대학 존 마질러프 교수 연구팀이 미국 까마귀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미국 까마귀는 우리나라 큰부리 까마귀보다 덩치가 작고 부리가 곧게 뻗은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네.
3: 이 연구팀은 우락부락하게 도깨비처럼 꾸민 가면을 쓰고 까마귀를 포획한 다음에 특징을 기록하고 가락지를 부착한 뒤 풀어주고 이후에 주기적으로 가면을 쓴 상태와 안 쓴 상태로 까마귀들의 근처를 지나가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가면을 쓴 관찰자를 향해 꾸짖는 행동, 그러니까 까마귀가 관찰자를 향해서 반복적으로 거칠고 경고하는 깍 소리를 내면서 불안하게 날개와 꼬리를 흔드는 행동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이후 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는데 도깨비 모양의 가면을 쓴 사람, 그러니까 까마귀를 포획했던 당시에 그 가면을 쓴 사람, 그 가면에 대해서 이 꾸짖는 반응이 점점 커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1: 네.
3: 이를 두고 연구진은 까마귀가 5년 동안 자신을 괴롭힌 얼굴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학습, 그러니까 까마귀 사이에서 공격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를 괴롭히면 언젠가는 보복을 당할지도 모를 일이죠.
1: 확실히 까마귀는 기억력이 좋고 똑똑한 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새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그럼 요즘에 이 둥지에서 떨어진 아기 새를 구조했다는 글이 SNS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아기 새 괜찮은 걸까요?
3: 이런 경우를 새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1: 예, 예.
3: 보통 새들이 늦은 봄이나 초여름에 알을 낳고 품어서 여름에 키워내는데요. 아기 새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둥지를 떠나는 이소를 하게 됩니다. 비행 훈련을 하는 녀석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왕왕 어미새와 떨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둥지에서 떨어지거나 뭐 아직 날개에 힘이 없어서 먼 거리를 날지 못해서 생기는 일인데요. 이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이런 때에는 멀찍이 떨어져서 한두 시간 정도 지켜보라고 권장을 합니다. 어미새가 주변을 맴돌고 있거나 뭐 경계음, 깜깜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이러면 특별히 구조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요. 아직 날지 못하는데 둥지에서 떨어진 아기새라면 사다리 등을 이용해서 둥지에 다시 넣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길에서 새끼새를 발견했다고 무턱대고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구조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새끼새가 탈진했거나 주변에 고양이 등 포식자가 배회하는 상황이거나 뭐 한두 시간 정도 지켜봤는데 어미새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없다면 지자체 상황실이나 환경부서로 전화를 해서 구조 요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전합니다.
1: 네, 둥지에서 떨어진 새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지까지 알아봤습니다. 0184번 쓰는 분, 우리와 까마귀가 참 밀접한 면도 많은 것 같다 이야기하셨고요. 박지현 님이나 3253번 쓰는 분께서는 까마귀가 이렇게 뒤끝이 강한지 몰랐다고 글 남겨주셨는데 뒤끝도 강한 만큼 우리 까마귀가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니까 은혜를 베푼다면 우리에게 또 은혜를 갚아주는 까마귀, 제비가 아니라 까마귀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또 겨울철에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요. 여름철에 야외 주차해놓은 차량 안으로 고양이가 들어가는 일들도 종종 있다면서요.
3: 네, 겨울철 얘는 날씨가 추우니까 이 고양이들이 온기가 남아있는 자동차 엔진룸에 들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름철에도 이 고양이들의 엔진룸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옆 나라 일본 사례를 보면 일본 자동차 연맹에 따르면 작년 6월에 고양이가 엔진룸에 들어갔다면서 신고한 사례가 일본 전국에서 402건이 접수가 됐는데
1: 예.
3: 11월에 신고된 83건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1: 겨울철보다 훨씬 많네요.
3: 예, 이처럼 이렇게 여름에 고양이가 자동차 엔진룸에 들어가는 이유는 봄철에 태어난 새끼 고양이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만큼 자라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인데요. 고양이가 엔진룸에 들어가 있는데 운전자가 눈치채지 못하고 시동을 걸어버리면 그 안에 들어있던 고양이가 죽거나 다칠 수가 있고 자동차도 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 자동차 연맹은 고양이 체크라는 걸 권장을 합니다.
1: 예.
3: 특히 실외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올라서 시동을 걸기 전에 우리가 뭐 흔히 본네트, 보닛 이렇게 부르는 엔진룸 덮개를 콩콩 두드려서 고양이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차량에 접근하기 전에 먼저 주변을 좀 살피고 이 엔진 후드 덮개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리고 문을 여닫거나 차량을 살짝 흔드는 이런 조치를 한 다음에 이상한 소리,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는지 확인을 하고 가능하면 이 엔진룸 덮개 본닛을 열어서 내부를 확인한다.
1: 네.
3: 이런 수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뭐 이거 어려운 일 아니니까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 위해서라도 이렇게 차 이용 전에 본네트 두드리고 타면 좋겠네요. 끝으로 짧게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요즘 들어 눈에 찾아오는 불청객이죠. 러브버그가 지금부터 29일까지가 주요 발생 기간으로 예측됐다고요?
3: 네, 비슷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난달 서울신문 단독 보도에서 나온 날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현장에서 대발생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이 예측 기간보다 좀 더 대발생이 늦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연생태 관찰 보고 사이트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일부 지역에서 이 러브버그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등재되기는 했는데 아직 작년 같은 대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들이 친환경 약제 등으로 방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발생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더 추세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팩트 연구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글로벌 비즈니스 최전선의 소식들을 다루는 선 넘는 뉴스 시간입니다. 억만장자를 넘어 이제 조만장자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요. 스페이스X의 상장 소식 먼저 들어보고요. 한편 이 AI 엔트로픽 최신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의 수출 제한 논란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트 컴퍼니 김태원 대표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번 주 이 얘기 빼놓을 수가 없죠. 일론 머스크의 우주개발 기업입니다.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 소식이 큰 화제였는데요. 분위기 어땠는지 살짝 짚어볼까요?
2: 네. 스페이스X가 굉장히 화려하게 데뷔에 성공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주 금요일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예. 이제 공모가가 주당 135달러였는데 첫날에만 주가가 19% 넘게 올랐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이미 상장할 때부터 규모가 컸는데 네. 주가가 또 크게 오르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단숨에 2조 5천억 달러로 불어났는데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이제 전 세계 5위 기업에 오르게 된 겁니다.
1: 지금은 이제 한 오늘 지금 보니까 194달러 전후에서 네. 많이 오른 상태로 지금 거래가 이어지고 있네요. 근데 아무리 일론 머스크라도 그렇지 상장하자마자 뭐 135달러도 높은 가격이었지만 194달러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주가가 오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네, 크게 이제 세 가지 원인을 짚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핵심 투자자들의 굳건한 신뢰입니다. 이제 월스트리트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이번 주가 상승이 이제 머스크의 이제 기본적인 장기적인 그 비전과 그리고 핵심 투자자들의 믿음 이게 맞물리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스페이스X에 일찍부터 투자한 이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수준보다 주가가 두 배 뛰어오를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굳건히 신뢰를 보내주고 있다는 점이 이제 또 굉장히 주가가 앞으로도 더 오를 거다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페이스X가 현재 품절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 품절주 구조요? 이게 뭔가요?
2: 네, 이제 말 그대로 좀 주식 자체가 희귀하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스페이스X의 지금 이제 거래되고 있는 주식 수는 전체 이제 주식 수의 약 4.2에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1: 4%밖에 안 풀렸군요, 지금.
2: 네, 그러니까 이제 인기에 비해서 이렇게 유통되는 주식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계속 몰리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스페이스X라는 회사의 정체성 변화입니다. 이제 스페이스X가 단순히 그냥 로켓 만드는 회사라고 포장이 됐다면 이제 주가가 지금처럼 오르진 않았을 텐데 이제 머스크는 스페이스X는 우주 AI 인프라 기업이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안 그래도 요즘 또 AI 인프라 반도체 이런 게 핫하다 보니까 그게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 단순 우주뿐 아니라 이게 AI도 묻어 있군요.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이번 상장으로 일론 머스크의 재산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로 등극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2: 네, 이번 상장으로 머스크의 총 자산이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1,600조 원이 넘는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산을 가지게 됐는데 그래서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라는 타이틀도 갖게 되었습니다.
1: 네.
2: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이제 대만의 1년 GDP가 1조 달러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1년 GDP보다 이제
1: 50%가
2: 머스크의 재산이
1: 아니, 50%가 아니고 네, 더 높군요. 더, 네, 조금 더 높군요.
2: 높은 네, 규모고 이제 세계 2위 부자인 구글의 공동 창업자 이제 레리 페이지보다 재산이 3배 이상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이 스페이스X로 돈이 이렇게 한 번에 몰리면서 다른 자산들이 크게 휘청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금이랑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던데요.
2: 네, 이번에 상장 열기가 또 굉장히 뜨거웠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전부 이제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투자 자금으로 몰려가면서 다른 자산들의 가격 하락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금인데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이제 금값이 6개월 만에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1: 네.
2: 그리고 가상 자산도 또 직격탄에 맞았습니다. 비트코인도 이제 상장 전후로 해서 6만 달러 선이 깨졌는데 요게 이제 비트코인이 한창 잘 나갈 때 12만 달러 이렇게 했던 걸 생각하면 고점에서 50% 정도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재미있는 게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면서 이제 좀 다른 우주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여러 경쟁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스페이스X에. 네.
2: 뭐 로켓랩

0: 이나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뭐 버진 갤럭틱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 넘게 떨어졌는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 주식을 계속 사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반대로 같은 업계에 있는 다른 종목들에는 투자를 좀 덜 하게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워낙에 대형 기업의 상장이다 보니까 이 주변 자산들이나 주변 기업들에도 큰 영향을 아무래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전 세계 이목을 받았던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였기 때문에 당연히 뭐 국내 투자자들도 이 기업 공개, IPO에 참여할 관심이 굉장히 높았을 텐데요. 근데 국내 투자자들은 정작 스페이스X의 공모주를 한 주도 못 받았다면서요. 코리안 패싱 논란까지 이번에 불거졌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0: 네, 이게 조금 씁쓸한 부분인데,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페이스X의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게 한 증권사가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31만 주 정도를 이제 배정을 받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기로 했었는데, 네. 이제 요게 이 물량이 한 주도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청약 자체가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제 스페이스X의 상장을 주관한 대표 주관사가 골드만삭스인데, 이제 나스닥에 상장한 직후에 이제 미국 현지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스페이스X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제 해외에 배정되는 물량을 좀 빼서 이제 국내, 이제 미국 입장에서 국내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 배정을 다시 하다 보니까
1: 자국 투자자들을, 네. 우선했군요.
0: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배정된 물량들이 전부 이제 다 빠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못 받게 됐는데,
1: 네, 또 근데 일본은 받았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일본은 받아서 이제 이게 또 논란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를 뭔가 의도적으로 패싱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금융감독원도 이 미래에셋 증권이 왜 이 공모주를 한 주도 못 받게 됐는지 그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스페이스X 상장 이후 지금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또 135달러에 상장이 돼서 현재 194달러 전후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아요. 고평가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앞으로 더 상승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스페이스 주가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주변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0: 네, 우선은 당분간은 스페이스X의 주가가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주요 지수에 스페이스X가 잇따라 편입이 될 예정인데, 이제 향후 2, 3주 내에 뭐 러셀, MSCI, 나스닥 100 지수 뭐 이런 여러 주요 지수에 편입이 되면 이제 이 지수를 운영하는 여러 펀드들이 또 스페이스X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1: 네. 지수 추종 펀드들이.
0: 네, 네. 그래서 이제 확실한 수요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근데 8월부터는 조금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1: 그래요?
0: 왜냐하면 그동안 묶여있던 보호 예수로 이제 묶여있던 이 주식들이 단계적으로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지금은 품절주라서 4.2% 정도밖에 안 풀려있던 주식이 이제 점점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전체 주식수의 50%까지 물량이 풀릴 거고, 이제 그러면 이 물량들을 보유하고 있던 기관 투자자들이 다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좀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조금 강한 편입니다.
1: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의 주가 상승이 어떻게 평가될지도 궁금하네요.
0: 네,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이렇게 좀 양면적인 입장이 있는데, 이제 먼저 좋은 점은 이번에 청약이 안 됐다 보니까,
1: 네.
0: 청약에 넣었던 이 자금들이 다시 이제 환불이 되고 그게 다시 국내 증시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좀 투심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우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AI 인프라에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하반기에는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한 것처럼 오픈 AI나 뭐 엔트로픽 같은 큰 회사들이 또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자금을 또 빨아들이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제 요 점은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스페이스X의 상장 소식에 대해서 첫 소식으로 짚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AI 업계에서 큰 뉴스가 하나 터졌어요. 미국 정부가 엔트로픽의 클로드 최신 모델을 외국인들은 쓰지 못하게 막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조치입니까?
0: 네, 지난 12일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0: 이제 엔트로픽이 새로 만든 미토스5와 페이블5라는 이제 모델 두 개에 대해서 외국인의 접근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제 외국 정부나 뭐 기업도 안 되고 심지어는 엔트로픽에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들도 모델의 접근이 통제가 된 상황이고요.
1: 오.
0: 네, 이제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지침을 어쨌든 지켜야 되다 보니까 이제 두 모델의 전 세계 서비스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클로드를 아무리 좋은 이제 요금제를 구독을 하고 있더라도 두 모델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 굉장히 어떤 서비스를 못 쓰게 막는다는 거는 아무리 미국 정부라고 해도 정말 큰 강수인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0: 네, 사실 이제 보안을 이유로 들었는데 요 배경을 조금 더 짚어보자면 이제 의외로 엔트로픽의 핵심 투자사인 아마존이 요 보안 관련해서 미토스5와 페이블5가 좀 취약한 점이 있다라고 제보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 연구진이 처음에 좀 취약한 코드를 넣고 이제 이 모델들에게 보안 취약점을 좀 점검해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보안이나 이런 거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AI가 접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 두 모델이 접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잘 막았는데 근데 이제 이 코드를 조금만 수정해줘 이렇게 조금 우회해서 질문을 했더니 그걸 이제 보안을 뚫고 접근을 해서 내부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파악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이게 이른바 탈옥이 아니냐 이렇게 좀 우회해서 이렇게 질문하면 민감한 내용도 다 빼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제 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보안이 취약할 수 있으니 이걸 이제 수출을 전면 제한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엔트로픽하고 이 트럼프 행정부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군사 이제 미국 군대의 그 AI 활용을 두고도 이제 엔트로픽과 트럼프 행정부가 갈등을 빚고 이렇게 했던 전적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좀 정부가 감정이 실린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이전에 미 국방부와 갈등이 있었잖아요. 전에는 미 국방부와는 소송까지 갔는데 이번 이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엔트로픽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0: 네, 당연히 엄청 강하게 반발을 하고 네. 있고요. 핵심은 이건 탈옥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냥 모델의 작동 방식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존이 이렇게 지적했던 요 탈옥 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본적인 수준이고
1: 예.
0: 다른 공개된 AI 모델들도 충분히 이 정도는 우회를 해서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가 뚫린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이 AI 패권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규제가 생긴다면 꽤나 큰 제약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버린 AI 그러니까 주권이 있는 AI라는 말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제 AI 주권은 말 그대로 이제 한 국가가 이제 한 국가의 AI 모델 그리고 AI 인프라, AI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권을 갖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이제 지금처럼 저희가 뭐 클로드나 뭐 챗GPT 이런 외국 AI 모델들에 좀 의존을 하게 되면 이렇게 미국 정부가 클로드의 최신 모델에 접근을 못해 이렇게 수출 제한을 걸어버리면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AI 시스템에
1: 네,
0: 영향이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자체적인 우리나라 뭐 한글에 특화된 이런 대형 언어 모델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소버린 AI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이라는 이제 큰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한글에 특화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지금은 해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이제 AI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 네, 아무래도 국방이라든지 금융과 같은 민감 데이터들이 이런 우리가 미국 기업들의 AI에 의존하다 보면 이런 중요 데이터들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통제될 위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 주권을 가진 AI의 개발이 또 시급해 보이네요. 말씀을 들어보니. 굉장히 이번 이 엔트로픽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지침이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 넘는 뉴스 시간에는 스페이스X의 상장과 엔트로픽 최신 모델들 수출 제한 소식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바이트컴퍼니 김태현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다음 코너는요. 세계적인 건축물로 자본시장의 이야기를 풀어보는 돈으로 지은 세계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꾼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건축물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3: 독일에 있는 프롤라 리조트인데요. 뭐 독일어로는 콜로스 본 프롤라, 우리말로 풀어보면 거상의 프롤라 또는 거대한 프롤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 지어진 건물인데 길이가 무려 4.5km나 되는 해안 휴양지 건물이거든요.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긴 해변 휴양지 건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1: 사진으로 제가 찾아봤더니요. 네네. 4.5km 정말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건물이 해안가를 쭉 따라서 4.5km
3: 직선으로.
1: 예. 이게 건물 한 바퀴 돌면 러닝 10km 코스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단순히 이게 가장 긴 기네스북 건물이어서 들고 오신 건 아닐 것 같고 건물에 담긴 어떤 재미난 얘기가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3: 딱 한 달 전이네요. 우리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가 탱크데이라는 프로모션을 하면서 책상에 탁이란 문구까지 써넣어서 비극적 역사와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희생을 폄훼하고 기업 영리를 위해 뜻깊게 기려야 할 기념일을 가벼운 소비거리나 유의적 마케팅 소재로 활용한 것에 대해서 대중의 분노가 좀 있었죠.
1: 예.
3: 일련의 과정을 좀 보면서 오늘 방송 소재를 이 독일의 프롤라 리조트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1: 그래요? 리조트에도 뭐 이런 가슴 아픈 비극적인 역사 얘기가 담긴 걸까요?
3: 네네. 이 건물이 1930년대 후반에 지어졌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기를 역사적으로 떠올려 보시면 독일은 나치가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 건축물 역시 역사의 아픔을 좀 간직하고 있고요. 지금이야 이제 자본의 힘에 의해서 고급 리조트 단지가 됐지만 오늘은 이 프롤라라는 건축물의 어둡고 무거운 역사적 스토리 그리고 자본은 또 어떻게 이런 무겁고도 어두운 스토리를 세탁해내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1: 그렇군요. 이 전 객실이 이 아름다운 해안가를 바라보게 설립된 오션뷰 리조트인데
3: 네네.
1: 나치 얘기가 나오더니 좀 뜻밖입니다. 이 건물을 나치 독일이 지은 건가 봐요. 그러니까.
3: 맞습니다. 이제 4.5km 아까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사실은 체감이 잘 안 되죠.
1: 예.
3: 우리가 이 거상의 프롤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성인 남자들 군인들이 튼튼한 군인들이 1시간 열심히 걸으면 4km 정도 걷는다라고 하거든요.
1: 네.
3: 1시간을 걸어도 이 건물의 끝이 나오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건물이고요. 좀 체감하실 수 있게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광화문 광장에서 한강대교 북단까지 정도의 거리고 잠실 롯데타워가 555m거든요. 요거 한 8개를 붙여놓으면 이 리조트 거리 정도 되고요.
1: 야.
3: 요즘 또 이제 그 월드컵 시즌이니까 축구장으로 치면 축구장 50개를 연결해야 이 4.5km 거리가 되니까 이제 조금 체감이 되실 텐데, 프롤라는 독일 북동부의 리겐섬 발트해를 접하고 있습니다.
1: 네.
3: 각으로 잰 듯한 이 각진 건물이 500m 길이의 6층 높이의 8개 블록이 쭉 연결된 구조로 설계가 됐어요.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국가가 만든 대형 숙박시설이었고 똑같은 구조의 동일한 디자인의 방이 무려 만 개. 당시 독일 노동자 2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리조트 시설을 나치 정부가 만들려고 계획했습니다. 모든 방은 바다 뷰, 난방시설 완벽히 갖추고 최고의 시설을 추구했고요. 그 외 설계상으로 보면 파도 발생기가 있는 두 개의 거대한 수영장, 또 두 개의 거대한 극장과 파티를 열 수 있는 중앙홀, 아까 8개의 블록이 연결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 예.
3: 각 블록마다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레스토랑도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거대함과 굴곡 없이 쭉 직선으로 더군다나 반복된 동일한 방들, 창문들 이렇게 쭉 있으니까 이 건물을 마주하면 사람들이 기괴함과 공포심마저 든다 이런 평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름다운 곳에 지어져서 그렇지 이렇게 통일성 있는
3: 네.
1: 9개 블록이라고 하셨나요? 이렇게 통일성 있는 건물 형태만 보면 어쩌면 형무소 느낌이 날 것 같은
3: 그렇습니다.
1: 그런
3: 네, 그럴 수도
1: 건물일
3: 있죠.
1: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 이 건물 얘기 정말 처음 들어보거든요.
3: 네네.
1: 히틀러 나치 얘기를 뭐 못 들어본 건 아닌데도 말이죠. 근데 독일 나치가 왜 국가 주도의 이런 대형 리조트를 건설한 건지가 궁금하네요.
3: 독일에 이제 1933년도에 나치 정부가 들어서거든요. 이 전체주의 추구했던 나치 정권은 일사불란하게 국민들이 움직이기를 원했고요. 다양한

0: 선전선동도 했지만 특히 노동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들을 좀 펼쳤는데요. 네. 그중에 하나가 히틀러가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겠다 뭐 이런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치가 국가 주도의 여행사 같은 조직을 만들었어요. KDF라 그래서 기쁨의 힘이라는 조직이었는데요. 네. 이들은 노동자들을 위한 각종 여행 상품을 제공하고 심지어 크루즈선을 사들여서 노동자들을 유럽 지역에 크루즈 여행도 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야심차게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거상의 프롤라라는 국가주도 휴양단지였던 거고요. 노동자들의 환심을 사고 여가 시간마저 국가가 관리해서 노동자들이 딴 생각을 못하게 통제하는 장소로 활용하려 했던 겁니다.
1: 이 전체주의 정권이 여가 시간마저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한 것이 굉장히 소름 돋네요.
0: 네.
1: 이렇게 거대한 국가 주도의 휴양지가 그럼 실제로 운영이 됐습니까?
0: 사실은 운영을 못했습니다. 1936년에 설계 들어가서 예. 37년에 공사에 들어갔고 2년 뒤인 1939년 거의 완공을 앞두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든요. 결국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했고요. 전쟁 직전까지 완공을 위해 힘쓴 걸 보면 나치는 당시 전쟁이 일찍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거대한 위안의 건물은 기관 운명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건물에 동원됐던 노동자들은 군수공장이나 전장으로 징집이 돼가고 건물은 이제 군사시설로 활용됐고요. 전쟁이 끝나고 소련군이 이곳을 점령하자 소련군은 주둔지이자 물자 수탈 기지로 여기를 활용을 했습니다. 폴란 내부의 고철하고 쓸만한 자재 모두 가져갔고요. 심지어 건물을 좀 철거해서 거기서 나오는 자재마저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이후 독일이 동서독으로 갈려서 동독 시절에는 거대한 군사기지가 되기도 했고 하지만 통일이 되고 나서는 정부 소유의 이제 골칫거리 유령 건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1: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물이?
0: 지금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럭셔리 스파 리조트 같은 또는 고급 콘도형 아파트로 변모했는데요. 2010년도에 민간 개발 사업자들에게 토지를 저가에 매각하고 세제 혜택까지 주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한 거죠.
1: 완전 최근 일이네요. 2010년 되면.
0: 그래서 민간 개발사들은 이를 통해서 뭐 3, 4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 의도대로 쓰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유령 건물이 지금은 이제 럭셔리 리조트가 된 거니까
0: 네.
1: 애물단지 건물을 잘 활용한 사례로 비춰질 수도 있겠어요?
0: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 프롤라는 어마어마한 매몰 비용이 발생한 건축물이었죠.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매일 9천 명에서 1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투입됐었고 당시 책정된 예산이 2억 3,500만 라이스크마르크였거든요. 지금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1: 예.
0: 약 10여에서 15억 유로 정도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돈이 예산으로
1: 엄청난
0: 들어갔습니다.
1: 매몰 네. 비용이네요.
0: 이런 비용을 들이고도 휴양지로 오픈도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1: 예.
0: 중간중간에 뭐 군사기지로 좀 활용되긴 했지만 통독 이후에는 흉물로 방치되면서 유지관리비만 계속 나갔습니다. 철거하면 되지 않냐? 근데 철거하는데도 우리 돈으로 천억 원 이상 드니까 함부로 철거도 못했고 철거하려고 하면 역사적인 흔적이 남아있는 이 건물을 철거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건물을 헐값이라도 매각해서 고급 아파트하고 콘도 뭐 이런 걸로 바꾼 거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성공한 케이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다만 뒷단에 보면 이 비극의 역사가 담긴 건물이 자본이 덧칠해지면서 상품화되는 과정은 굉장히 씁쓸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많은 혜택이 자본가들에게 쏠려버렸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죠.
1: 자본가들이 몰린 이유는 아무래도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돈 냄새 맡고 왔을 것 같은데
0: 네.
1: 자본이 어떻게 개입돼서 이 프롤라 단지가 이 아름다운 리조트로 재탄생하게 됐는지가 궁금하네요.
0: 민간 자금이 들어와서 뭔가를 개발하려 그러면 개발의 매력도를 굉장히 높여줘야 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정부가 2000년도에 굉장히 헐값에 이 건물을 내놓습니다. 500m에 달하는 이 블록별로 270만 유로에서 455만 유로 정도에 팔거든요.
1: 네.
0: 우리 돈으로 치면 한 40억에서 65억 정도의 이 건물을 팔아요. 폐허가 되긴 했지만 이 발트해를 끼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금싸라기 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개발사들에게 강력한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 프롤라를 역사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0: 것이죠.
1: 정부가 앞장을 서서 네. 아픈 역사를 좀 기억해야 하는 의무보다는 자본의 이윤 창출 논리에 손을 들어줬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뭐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다 들어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프롤라 리조트나 고급 아파트가 돼 있는 이 건물을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스타벅스의 5.18 폄훼 마케팅을 보면서 경제적 모순을 좀 짚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우리가 5.18을 민주항쟁 기념일로 정해서 기억하려는 거는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고 반성하자라는 공공의 도덕적 의무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자본의 속성은 1순위가 기업의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도리어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자극하고 활용해서 돈벌이에 사용하려 했던 것이죠. 프롤라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프롤라의 역사적 의미를 기록할 대규모 박물관도 사실은 리모델링하면서 짓자라고 돼 있었고 예. 중앙에 대형으로 만들자라고 돼 있었는데 결국엔 자본의 논리에 밀려서 저 끝에 조그맣게 지금 마련돼 있어서 사실은 화려한 건물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거든요.
1: 그 중앙 자리도 굉장히 비싼 땅이 됐을 테니까.
0: 예. 네. 스타벅스가 이제 오는 22일 날 오후 3시에 모든 점표 영업 쪽이 종료하고 전 직원 역사 교육과 워크숍 한다고 하는데요. 역사를 기억하는 비용은 수억 원의 보존비로 끝나지만 역사를 망각하는 대가는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의 상실로 이어지거나 더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을 저희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노동자를 생각하는 낯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는데 네. 역시나였다고 하시는 반응들 많고요. 또 강유진 님께서는 당시에 그 건물에서 바다를 본 사람들의 머리에 아름다운 바다로는 기억되지 못하는 자리가 됐을 것 같다. 충분히 그랬을 것 같네요. 오늘 돈이 지은 세계 시간에는요. 아픈 현대사가 지어낸 건축물 프롤라 리조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돈벌이에 절대 밀려나선 안 될 민주주의의 가치, 또 무감각해지기 쉬운 역사의식을 일깨운 시간이 됐네요. 지금까지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과 토요일은 정현재 PD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난 구제는 임금도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기란 끝이 없는 일이어서 나라의 힘으로도 개인의 가난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 속담에 나오는 임금이란 말을 달리 표현해서 나라의 임자라는 뜻으로 나라님 또는 사이시옷을 써서 나라님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사이시옷을 넣는 것이 맞을까요? 넣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에 님은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받쳐서 적을 수 없고 사이시옷이 없는 나라님이 맞는 표기 형태입니다. 우리말에서 님은 전미사나 의존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미사로 쓰일 때는 나라님의 경우처럼 높임의 뜻을 더해서 회장님, 원장님처럼 쓸 수 있습니다. 또 달림, 별림처럼 사람이 아닌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 대상을 인격화하여 높임의 뜻을 더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과 같이 예성인이나 신격화된 인물의 이름 뒤에 붙어서 그 대상을 높이고 존경의 뜻을 더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홍길동님처럼 사람의 성이나 이름 다음에 쓰여서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로 씨보다 높임의 뜻을 나타냅니다. 의존명사기 때문에 전미사와는 달리 앞의 말과 띄어서 쓴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58분 날씨.

0: 경북 경산과 예천, 대구 군위군에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뒤 영월과 이천, 청주의 낮 최고기온 어제 34도를 넘겼고요. 서울도 32.8도까지 올랐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기온은 평년 이맘때보다 높겠고 전국 대부분 30도 이상, 일부 경북 내륙의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이상 올라서 덥겠습니다. 더위는 전국적으로 죄송합니다.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는 토요일에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분포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32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거의 엇비슷한 낮 기온을 기록할 전망이고요. 세종과 대전도 30도를 넘기면서 31도 예보돼 있습니다. 광주도 30도까지 오르겠고 또 강릉은 29도, 대구 32도 등으로 대부분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오늘도 계속될 전망이고요. 오늘과 내일은 곳에 따라 소나기 예보가 있고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까지 낮 기온이 올라서 더위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곳곳에 전북, 충청, 경북권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그 밖에 내륙으로 역시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소나기 양은 대부분 5에서 20mm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신임 케빈 워시 의장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이 현지 시간 17일 공개한 점도표상 올해 말 기준금리 예측지 중간값은 3.8%로 지난 3월 회의 때 3.4%에서 상향됐습니다. 또 위원 18명 중 9명이 연말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해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의 미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현재 시각 17일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지수는 7420.13으로 어제보다 1.21% 떨어졌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26021.66으로 1.34%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도 51493.16으로 마이너스 0.97%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 시각 17일 14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이란 핵무기 금지, 대이란 제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MOU 조항을 읽었습니다. 다만 MOU 조항에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60일로 한정하고 향후 서비스에 대해 오만 및 걸프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명시해 추 통행료 부과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와 관련해 이란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야만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는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투자 펀드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1조 달러 규모가 넘는 전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선 15에서 20년이 걸릴 것이라며 만약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또 한 번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을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순방 귀국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 출국 행사에 정 대표가 불참하고 김 총리는 참석하며 당청 간 이상 기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2026 월드컵 개막전에서 퇴장당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드필더 템바 즈와네가 3경기 출전 징계로 우리나라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대결에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오늘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퇴장당한 남아공의 지와네에게 피파 규정에 따라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항소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만약 징계가 확정되면 지와네는 오는 25일 우리나라와의 3차전에도 뛸 수 없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단된 철거 작업이 오늘 새벽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6일까지 교각 3개를 차례로 철거하고 이후 전면 통제했던 고가차도 양쪽 도로 통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또 이르면 8월 초부터 고가차도 신설 공사에 착수합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고동환 전 신천지 총무와 전 요한지파 총무 홍모 씨, 전 심원지파 총무 양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오후에는 서울과 경기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 소나기가 5에서 30mm 내외로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청와대는 오늘 귀국 환영 행사에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가 참석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밝혔는데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명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지방선거 평가와 지도부 거취 등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어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면서 내홍이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에선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케빈 워시 의장 취임 이후 열린 미국 연준의 첫 회의에서 기준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포기 등을 담은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전문이 공개됐는데요. 진격의 경제에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전격시사 시작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MOU 서명을 내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란에 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 이런 또 경고도 했습니다.
1: 네,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집트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다가 이 도중에 이란 문제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이란과의 종전 MOU가 최종 합의가 아니라면서 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들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다시 이란의 머리 한가운데로 폭탄을 투하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 종전을 앞두고 또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핵 문제 해결이 남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란이 핵 협상 과정에서 시간을 끌거나 약속을 어기는 걸 막기 위해 이 협상장 안에선 합의를 추진하면서 이 밖에선 채찍을 드는 전략을 펴는 걸로 보입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종전 양해각서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먼저 공개를 했는데 이것만 보면 대이란 제재와 동결자금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대폭 양보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 완화는 없다. 이란이 먼저 똑바로 행동해야 한다며 공개된 초안보다 실제 미국 입장이 더 강경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0: 네. 공개된 종전 합의안을 보니까요. 미국이 아니라 동맹국에 비용을 떠넘기는 것 같은 내용이 담긴 이란

0: 재건 기금이 포함된 걸 놓고 지금 논란이 이뤄지고 있죠.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합의안에 우리 돈으로 454조 원의 이란 재건 기금이 포함됐다는 이 외신 보도에 대해 우리는 투자하지 않을 거고 10센트도 내놓지 않을 거다. 다만 다른 국가들이 원하면 이란에 투자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졸속 합의와 퍼주기 비판이 있다 보니까 이 동맹국 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건데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아시아 지역 기업들이 1,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에 동의를 했고 한국 기업도 거론됐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사실이 맞다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0: 네.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선거 소청 범위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이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는데 원색적인 비난까지 서로 주고받았어요.
1: 네, 국민의힘은 어제 3시간가량 의원총회를 열고 이 지방선거 선거소총 문제와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의총 시작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할지 말지를 놓고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옥신각신했는데 결국 비공개로 전환이 됐고요. 이때 개파재기 옅은 이종배 의원과 새신파로 불리는 권영진, 송석준 의원 등이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의총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선 이 장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찌질이라는 소리를 면치 못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이 반대로 박대출, 강승규, 이진수 의원은 대표가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장 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은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에게 이 지역구에서 인기가 없으면 의원도 임기 중에 사퇴할 거냐, 사퇴를 주장하는 분들 중 일부는 본인들 지역에서 인기가 없는 분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 대표 사퇴 문제는 결국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또 다른 쟁점인 선거 소청의 경우 이 토론 끝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이제 투표가 중단됐던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주, 전남 등 이제 6개에서 7개 광역단체장 정도에 대해서만 이 소청을 제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합니다.
0: 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할 당시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환송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이른바 패싱 논란이 일었는데 오늘 귀국 행사에는 김민석 총리와 함께 참석합니다.
1: 네, 청와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환영 행사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정 대표는 김 총리와 나란히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출국 환송 행사 때는 이 차기 당권 경쟁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만 참석을 하면서 명청 갈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귀국 환영 행사 명단을 미리 공개한 걸로 보입니다.
0: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여는데 지방선거 평가와 지도부 거취,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등을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 정청래 대표 둘러싼 당내 논란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1: 네, 정 대표는 최근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자신이 추진한 전 당원 1인 1표제를 연일 강조를 하고 있고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1인 1표제로 이제 당내 개파가 소멸할 거라면서 자신을 굳이 구분을 하자면 나는 당원파, 개혁파라고 말했는데요. 이 친명계에선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이 정 대표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대표는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24일쯤에 이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에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0: 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1: 네, 민중기 특별검사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을 받고 이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신 내도록 했다면서 이 정치 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법정 절차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게 하면서 정치자금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는데 오 시장이 직접 최후 진술에서 직접적인 증거 하나 없이 명태균 씨의 말과 그걸 들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기소를 했다. 이 지방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가 된 거라면서 재판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특검팀에 대해 법 왜곡죄 적용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나오는데요.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오 시장이 이제 시장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 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부지를 확정했는데 대형 원전 2기와 국내 첫 소형 모듈 원자로 1기 이 건설 부지로 각각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이 선정됐습니다.
1: 네, 한국수력원자력 신규 원전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는 이 대형 원전 2기 건설 부지로 온 경북 영덕군을 그리고 국내 첫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건설 부지로는 부산 기장군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원전은 영덕군과 울산 울주군이 경쟁을 했고 SMR은 부산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가 유치 경쟁을 벌였는데요. 평가위원회는 부지 적정성과 환경 그리고 건설 적합성과 주민 수용성을 종합평가해서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신규 원전 부지가 선정이 된 건 2011년 이후 약 15년 만입니다. 정부가 최근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는 건 이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기차 확산으로 앞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대형 원전 2기는 2037년과 2038년 그리고 SMR은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네. 과거에는 원전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란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이번엔 오히려 지역에서 유치 경쟁이 뜨거웠다고요?
1: 네. 일반적으로 원전은 안전 우려 때문에 주민 반대가 큰 시설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유치 경쟁을 벌인 지역들의 분위기는 매우 달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원전이 들어서면 건설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이 투입이 되고 수조원 규모의 지원과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영덕군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무려 86%가 원전 유치에 이제 찬성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지역 입장에서 원전이 이제는 단순한 발전시설이 아니라 대형 국책사업인 셈입니다.
0: 네. 국방부가 민간인 통제선, 이른바 민통선을 북쪽으로 더 올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1: 네, 국방부는 적경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현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아래쪽으로 8km 떨어진 지점에 이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기준선인 민통선을 설정해놓고 있는데요. 이걸 현 정부 임기 안에 평균 6km 수준으로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통선이 평균 2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의도 면적의 90배 정도 되는 지역이 통제 보호 구역에서 제한 보호 구역으로 완화가 됩니다.
0: 네.
1: 이 주민과 방문객의 출입이 한층 수월해지고 토지 이용과 지역 개발도 보다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현재 2,9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제한보호구역 가운데 이 군사적 필요성이 낮은 지역을 재검토를 해서 450제곱킬로미터, 그 여의도 면적의 150배 규모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제한보호구역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개발사업을 할 때 군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곳인데 이 규제가 풀리면 적경지역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걸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를 하면 민통선이 조정 되는 지역과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을 합해서 여의도 240배 규모 면적의 제약이 풀리게 되고요.
0: 네.
1: 이는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체 면적의 9%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을 하고 제한보호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0: 네.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7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출근길 서울 시내 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막힙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고 이후로 여의하류부터 한강대교까지 막힙니다. 분당 수서로 탄천 1교에서 청담대교로 진입하는 길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판교 분기점 부근 정체는 사고의 여파입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장수에서 중동까지 막히고요. 노오지 분기점 5차로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둔대 분기점에서 동군포까지 막히고요. 동군포 2차로에서는 사고도 났습니다. 이후로 용인부터 양지터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0: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 미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해서 그런 걸까요?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한 것 같습니다.
3: 네, 일단은 뭐 모든 증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오히려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일단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좀 장 초반에는 그래도 견조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긍정적인 전망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 어떤 종목들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중간에 제가 볼 때는 대형 기술주들이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가 하락 전환을 하는 등 상당히 좀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후에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물가라든지 금리 전망 여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한꺼번에 복합이 되면서 주식시장을 좀 약세로 다시 한번 전환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케빈 애쉬 연준 의장이 좀 물가 안정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좀 강한 좀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것 여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좀 언급이 좀 나오자 다시 한번 또 시장의 좀 낙폭이 좀 확대되면서 결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케빈 워시 의장 취임 이후 첫 FOMC 회의인데 회의 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3: 네. 일단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이 FOMC에서 금리 동결 뭐 이 부분은 너무 이제 예정이 됐던 거였고요. 일단은 경제 전망 요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올해에 대한 부분에서 좀 약간 좀 부정적인 게 좀 많아졌습니다. 일단은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2.4에서 2.2로 좀 하향 조정했고 물론 실업률은 좀 조정이 됐습니다만 PC 물가 같은 경우가 기존의 2.7에서 3.6으로 상향 조정, 뭐 근원 물가도 2.7에서 3.3으로 좀 발표가 되면서 사실 단기적인 물가에서는 조금 더 물가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물론 네. 2027년에는 물가 안정 기조가 유지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올해를 좀 터프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지금 점도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뭐 연준이 형 지금 6명 정도가 두 번 이상 금리 인상을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0: 네.
3: 특히 이제 케빈 워시의 어떤 이제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일단 지금 포워드 가이던스가 현재 시장 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성명서에서 제외했다라고 발표했고
0: 네.
3: 여기에 또 물가 관련돼서 안정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만 그 이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과의 소통은 유지하되 반드시 전달할 만한 내용은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좀 시장과의 어떤 소통을 오. 축소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
0: 예예.
3: 또 데이터 같은 경우도 기존의 설문조사 형식이 좀 현재 경제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에
0: 네네.
3: 실시간 정보를 좀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라면서 이 데이터 수집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의 좀 변화를 좀 요구했습니다. 결국
0: 네네.
3: 그러다 보니까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뭐 실시간 데이터 중용이라든지 소통에 대한 축소 여기에 또 물가 안정과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0: 네네.
3: 이 부분과 관련돼서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시장은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유럽에 있는데 이제 뭐 금리 가능성,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좀 어느 정도 용인 시사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하면서 시장의 좀 낙폭이 좀 확대되는 좀 그러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0: 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반도체, 메모리 쪽은 그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3: 네,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4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뭐 도이치뱅크라든지 시티뱅크가 아무래도 이제 목표가 상향을 하면서 사실 좀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뭐 근데 다만 이제 FOMC 외에 좀 상승폭이 조금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7% 넘게 장중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0: 네.
3: 웨스턴 디지털, 뭐 시게이트 같은 이런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이제 모건 스탠리 목표가 목표가 어떤 상향 리포트 이런 부분에 좀 상승세를 마감했고 또 이제 장비 쪽에서도 좀 목표가 좀 상향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뭐 램 리서치 같은 종목도 상승하는 좀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0: 네. 유가 주가는 보니까요. 드디어 70달러대로 진입은 했습니다.
3: 70달러대 진입했는데 어제 살짝 좀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네. 뭐 크게 지금 이제 트렌드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만 일단 꺾인 건 맞죠. 특히 네. 이제 3월 이제 전쟁 시작 전까지 내려온 건 맞습니다. 지금 이제 WTI 기준으로 한 76달러까지 좀 내려왔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79달러인데 어제 살짝 이제 움직였던 게 지금 이제 프랑스에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예. 그와 관련돼서 이제 이란과의 MOU와 관련돼서 최종적이지 않고 그냥 MOU뿐이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이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좀 과격한 언급을 좀 하면서 예. 시장에서 설마라는 어떤 그런 약간 의구심이 들었고 여기에 또 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 계속 지금 무력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잡음도 어느 정도 유가에 조금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국내 증시를 보면요. 코스피 상승세 무섭습니다. 어제 8,860선 돌파하면서 정말 9,000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네요.
3: 네, 사실 이제 종가 기준으로 기존 사상 최고치인 8,801선을 넘어가면서 8,864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종전 기록을 좀 넘어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기관과 개인이 확실히 좀 받쳐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에 또 이제 주인공이 있었죠. 바로 이제 SK하이닉스. 이제 미국 주식 예탁증서 상장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주주환원과 관련된 물론 이제 풍문이긴 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제가 볼 때 SK하이닉스를 결국 끌어올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252만 원이라는 제가 볼 때는 신고가. 와 신고가 뭐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코스피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하나의 좀 원동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스닥 지수도 이제 코스피에 마찬가지로 투심이 좀 회복이 되면서 1030선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0: 네. 코스피 지수 목표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11,500까지 예상하는 증권사가 나왔습니다.
3: 네. 일단 뭐 만스피는 일단 기본적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이 이제
0: 기본이요?
3: 예, 증권가들의 예. 시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뭐 대신증권에서 지금 11,500선을 좀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은 이제 반도체와 비반도체로 나누는데 일단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영업이익 상승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약간 반도체와 비반도체를 어느 정도 이제 평균을 낸다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이제 PER 10배를 적용했을 때 한 11,500포인트가 지금 이제 코스피에서는 적정 주가 수준이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계산이 나온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반도체 업종이랑 어쨌든 비반도체 업종을 다 합치면 결국은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이제 900조 가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업사이드에 대한 정당화 뭐 이런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0: 네.
3: 여기에 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대규모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환원 정책도 상당히 강하게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뭐 비반도체 부분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코스피 지금 이제 9,000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 추가적인 상승세를 예고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자, 코스닥은요. 체질 개선에 고삐를 더 바짝 죄는 모습이에요.
3: 사실 이제 코스피가 4,000선을 넘을 때 이 코스닥도 사실은 이제 이 업사이드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코스피가 너무 이제 시장이 랠리를 좀 펼치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약간 소외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0: 네.
3: 일단 드디어 코스닥도 시동을 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코스닥에서 체질 개선을 위해서 어떤 제가 볼 때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들여다본 것 같고요.
0: 네.
3: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시행이 되는 게 세그먼트 제도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약간 코스닥 시장을 1부, 2부로 좀 나눠서 뭐 프리미엄, 스탠다드로 좀 구분을 해서 일단은 기업의 일정 요건에 따라서 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제도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게 뭐냐면 우량 기업과 좀 부실 기업이 좀 혼재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숫자와 관련된 부분이 좀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좀 제가 볼 때는 이 제도로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 좀 걷어내려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우량 기업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강도를 높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벤치마크로서 이제 나스닥 100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 코스닥 대표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뭐 패시브 자금도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 세그먼트 제도 도입을 상당히 좀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어떨까요?
3: 일단 뭐 FOMC는 어쨌든 지나갔고요. 또 네. 이제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부터 시작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남은 일정들을 소화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좀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에서 미국 반도체 섹터도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뭐 순환매 장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의 어떤 동결이 있었습니다만 향후 제가 볼 때는 이런 포워드 가이던스 통해서 민감한 좀 2차전지라는 제약바이오 섹터 흐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4: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목요일인데 한낮더위 계속되고 있어요. 네. 올해 첫 폭염주의보도 내려졌네요.
1: 네, 대구 군위와 경북 경산, 예천 등 경북 내륙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이틀 늦은 기록인데요. 이 폭염주의보는 기온과 습도를 고려해 최고 체감온도가 이틀 이상 33도를 웃돌 걸로 예상되면 내려집니다. 이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옥외 작업이나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고 수분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0: 네. 자,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 오늘 낮 기온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1: 네, 오늘 낮 기온은 경산이 33도, 서울과 횡성이 32, 이 대전과 곡성이 31도로 중부와 전북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지만 그래도 평년보다 높아서 덥겠습니다. 다만 이번 더위는 그리 오래 가진 않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아 덥겠지만 모레 토요일에 전국에 비 소식이 있어 낮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북쪽 기단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평년 이맘때 계속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내일은 32도, 모레는 26, 일요일은 29, 다음 주 월요일은 27도로 예상됩니다.
0: 네. 앞으로 소나기나 비 소식 있을까요?
1: 네, 오늘은 아침까지는 충청과 전라도, 경북에 오후에는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 충청과 남부 내륙 산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 벼락과 함께 쌀악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중북부에 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는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후에 정체전선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장시간 머물 것으로 예상돼 공식적인 장마 시작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정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0: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인 최수진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어제 의총이 한 3시간 정도 진행됐죠?
1: 네네.
0: 네, 뭐 어제 뭐 카메라들 국회에 출입하는 우리 방송사 카메라 기자, 사진 기자들이 뭐 장을 그냥 가득가득 채웠는데 사실 처음에 정점식 원내대표 모두 발언 직후에 바로 비공개로 전환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송석준 의원이 좀 항의하는 모습도 바로 나오고 그랬거든요. 비공개로 이렇게 빨리 돌리려고 했던 건 그만큼 좀 심도 깊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1: 그러니까 어제 사실 의결 사항이 조금 있었어요. 비공개로 진행해야 될 게. 그러니까 새 원내 지도부가 어제 이제 추인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먼저 추인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좀 듣고자 했던 그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0: 네네네.
1: 갑자기 난데없이 이제 튀어나오니까 이 연결이 안 되고 또 정리가 안 돼가지고
0: 네네네.
1: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일단 저희가 추인 과정이나 이런 거는 다 비공개로 원래 진행을 하거든요.
0: 네.

0: 그래서 뭐 했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계속 사회자가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순서가 있다. 잠깐 참아라. 그렇게 해서 한 거고 하여튼 우리 송석주 의원께서는 너무 급했던 나머지 그냥 해야 된다. 공개적으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1: 네. 네네. 자, 의결 이제 순서 진행하고 난 다음에 자유토론 때 어땠습니까? 네네. 어떤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나요?
0: 하고 제일 많이 나온 게 일단 1번 선관위 소청. 소청 관련해서 어느 범위까지 할 거냐.
1: 네.
0: 소청을 왜 하는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원들의 이해도가 다 각각 너무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일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네. 더 크게 나가서는 이제 재선거 이슈에서 전면 재선거의 이슈가 맞냐. 이제 이런 이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원들하고 의견을 나눴고
1: 네.
0: 두 번째는 장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1: 네네. 네.
0: 물러나야 한다 아니면은 뭐 지금 물러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각각 나와서 한 10여 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 네.
0: 아, 그래서 뭐 잘 서로가 서로의 생각들을 좀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점잖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1: 네네.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결론은 안 났지만 아무것도.
1: 네네. 네. 자유토론이니까 뭐 찬반을 안아서 직계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원님?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소청에 대한 범위만 정리가 됐고 어제는 네. 결론은 장 대표의 거취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의견들을 다 들어봤고 장 대표도 한 거의 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끝에 나가시긴 하셨지만
1: 네.
0: 그리고 이 새로운 원내 대표한테
1: 네.
0: 거의 1위 많은 걸로 어제 정리가 됐죠.
1: 아, 그 이제 네. 의원총회가 끝난 후에 여러 보도들이 나왔는데 어떤 네. 보도를 보니까 참석한 의원 한 90여 분 가운데 한 60명이 사퇴를 촉구했다. 뭐 이런 보도 내용이 있던데 그렇습니까?
0: 그거는 잘못된 거여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보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 네.
0: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초반에는 저희가 새 지도부 관련된 얘기를 꽤 많이 했어요.
1: 아.
0: 했고 그다음에 선관위 소청 얘기를 많이 한 상태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장 대표의 거취 문제는 좀 얘기하다가 거의 소청 얘기로 흐르다가 마지막에 조금 더 얘기한 상황이었고
1: 네네.
0: 그런 상태에서 의원들이 처음에는 91명 정도 시작을 했으나 계속 이제 뭐 3시간으로 이제 2, 3시간 길어지면서 의원들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1: 네네.
0: 그리고 나중에 선관위 소청 같은 경우는 다수결로 정리를 했지만 장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시는 분들만 있었고
1: 네.
0: 그거에 대한 표결이나 이런 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 네네.
0: 그래서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지금 조치가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0: 그래서 그거는 좀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도 비교적 자유로운 토론이 이제 가능했던 상황이라 상당히 좀 그 속마음 또 생각을 많이 표출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의총 직후에도 예를 네네. 들면 뭐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대안과 미래 여기는 이제 장대표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해체를 네.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고 또 대안과 미래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박준태 실장 즉각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맞서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까지 나왔거든요. 예.
0: 지금 보면 다들 의견이 좀 첨예했는데 대안과 미래나 이런 지금 소위 말하는 소장파나 이런 데서는 일단 지선 패배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하나는 뭐 장동영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일부에서는 수치로 지금 우리의 선거 지선 패배라 과연 말할 수 있느냐. 결국은 그 대통령 그 지지율 선거해서 그 지선의 결과들에 대한 수치를 다 박대추 의원이 비교하셨어요.
1: 아, 네.
0: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면서 18대 그 문재인 정권 때 저희가 그때 완전 그때도 패배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1: 네네.
0: 그때 대비 지금은 두세 배 정도 많다. 이게 패배한 거라 볼 수 있냐. 그런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1: 네네.
0: 그리고 또 하나의 비교가 저는 인상에 남았던 게 22대.

0: 지선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바로 이뤄졌을 때 민주당이 엄청 패배를 하잖아요.
1: 네네.
0: 근데 그때 비교해서 저희 그 지자체 그 자치단체장 또는 자치단체 의원들까지 다 숫자를 비교했는데 두 배, 많게는 세 배 정도가 저희가 많이 이번에 당선이 됐더라고요.
1: 네.
0: 그러면서 지선 패배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갔던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선 패배로 몰아가기는 그렇다. 그리고 뭐 실제로 어디는 왔는데 와서 당선이 안 되고 뭐 어디는 안 와서 당선되고 이런 얘기도 말이 안 된다. 실제로 간 횟수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셨어요, 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좀 생각하게 해줬던 시간이었고.
1: 네네.
0: 또 그 당대표 측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당대표 퇴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 참정권이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지금은.
1: 네.
0: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선거 그 부실에 대한 얘기 책임은 누가 지냐, 이걸 누가 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런 국민을 위한 마음이 낫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충돌을 했던 거죠.
1: 아.
0: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1: 예.
0: 서로 각자의 입장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1: 음음.
0: 왜냐하면 목소리가 너무 이제 큰 쪽의 얘기만 막 듣다가 이제 이쪽도 대응하고 또 장 대표나 이런 그 최고위원직에서도 또 신동욱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 네.
0: 신동욱 최고위가 본인은 선출을 국민들이 선출했다, 당원들이. 그리고 내가 최고위원 되는데 누가 도와준 것도 없지 않냐. 나는 양심에 따라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사람이다. 그런데 최고위원 단체로 물러나라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최고위원들끼리 뭐 우리 우재준 최고하고 그때 양향자 최고가 그 얘기를 하셨죠. 같이
1: 네.
0: 물러나야 된다. 만약 우리가 안 물러났을 때 둘의 정치적인 입장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왜 답변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하셨고 나는 내가 판단한다. 내가 양심적으로 정치하겠다. 그런 식으로 뭐 라디오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하지 마라. 나한테 직접 와서 어느 누구도 한 명 얘기한 적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억울하게 얘기도 하시고
1: 네.
0: 그 실제로 뭐 여기 나왔던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왔던 거 외에도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근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거취에 대해서는 조금 물러난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장동혁 대표가 거의 막바지에 나가셨다고요? 거의 다 들으셨겠네요. 지금 의원들의 이야기를.
0: 네, 네. 들었고 네. 초청 문제가 또 섞여가지고 또 초청 문제가 되게 얘기가 많이 됐는데 왜 초청이 또 이슈가 됐냐.
1: 네.
0: 그 16개 전면으로 하자 하고 장정혁 대표가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특검이나 국조에서 계속 새로운 것이 밝혀지면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게 없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의신청하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역 대비 16개를 전면으로 좀 우리가 미리 걸어놓고 안 되더라도 하는 게 어떠냐. 하지만 나는 우리 의총의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 아, 네네.
0: 그리고 이제 법관 출신들. 대부분 보면 우리 원내대표님도 그러셨고 실제로 박형수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의를 이렇게 제안하거나 법안에 소를 제출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지금 심각한 투표소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하고 참정권 훼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 맞고 추후에 국감이나 특검들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법을 바꿔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거라 생각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각자의 주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각자의 의견은.
1: 네네.
0: 그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붙이게 됩니다. 남아있는 인원이 그렇게 뭐 처음처럼 많지는 않았으나
1: 네.
0: 그래서 한 과반 이상이 돼서 저희가 이제 투표를 붙였는데
1: 네네.
0: 이제 16개를 다느냐 두 번에는 91개 투표소가 문제가 있었던 10개 선거구 모두를 하느냐
1: 아.
0: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언론에서 발표된 것처럼 7개. 심각하게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가 누락됐거나 실제로 투표가 지연이 돼서 오랜 시간 동안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곳. 그런 7개를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소청을 하지 말자. 그래서 4개를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1: 네네.
0: 근데 뭐 대다수가 일단 심각하게 훼손된 거 위주로 하자. 그래서 7개 하는 걸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당선인 또 당선인이 아니죠. 일부러 선거인 또는 후보, 정부 이렇게 아니 당 이렇게 세 군데서 이의신청 소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부분별로 더 필요한 거는 그 후보자들이 하면 되겠다. 아. 이런 얘기까지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당 차원에서는 일단 7개 네. 하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죠.
1: 네. 그래서 당 차원에서 7곳 그리고 후보자들이 제기하는 건 4곳에서 오늘 아침 보니까 11곳.
0: 그렇죠.
1: 네.
0: 맞습니다.
1: 네. 자, 이
0: 네, 선거 여기서 네, 서울시장 문제 나왔잖아요.
1: 네, 네, 네.
0: 예,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재선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잖아요.
1: 예, 예.
0: 근데 이거는 소청을 제기하는 거고 실제로 문제가 있나 없나를 들여다보는 거고 또 증거에 대한 보존에 대한 신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서울시도 같이 하는 걸로 그래서 최종 합의가 됐습니다.
1: 아, 네. 그러면 이 서울시까지 포함하는 거는 오세훈 시장 측하고 다 얘기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0: 네네.
1: 네네.
0: 자, 지금 정리했습니다.
1: 네. 네. 이게 그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사실 네. 이거 하는 과정에서 선거소청하는 과정에서요. 보도도 네. 그렇고 또 대표 장동혁 대표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약간 네. 기본적인 전제가 약간 시작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장동혁 네. 대표는 재선거까지 염두에 둔 거. 같다는
0: 네,
1: 그
0: 맞습니다.
1: 메시지가 읽혀졌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거보다는 선거 과정에서 투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히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소송을 가더라도 일종의 그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 네.
1: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0: 네,
1: 메시지가
0: 맞습니다.
1: 서로 다르다고 읽혀지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 선거소청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
0: 네.
1: 최종적인 어떤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다르다라는 얘기들을 언론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의원님 생각은
0: 그러니까
1: 어떠세요?
0: 갈등처럼 비춰졌잖아요.
1: 예,
0: 그게.
1: 예. 네.
0: 근데 지금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 거고 당대표 입장에서는 실제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저는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아.
0: 이게 좀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보지만 좀 다른 의미인 거죠. 일단 소청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가 다 됐잖아요. 실제로.
1: 네.
0: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소청하는 의미를 참정권에 대한 훼손에 대한 의미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 저희 원내의 생각이었고 그다음에 당대표의 생각은 앞으로 있을 문제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커버를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광장에 있는 목소리를 좀 대변해주는 2030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주는 그런 관점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 네.
0: 이거는 그냥 서로가 완전 뭐 다른 생각이나 갈등을 한 건 아니고
1: 네.
0: 보는 관점의 차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1: 네. 네. 네.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 선거 불복 양상. 이렇게 보이고 있다.
0: 그렇죠.
1: 반헌법, 반민주적이다. 비판의 톤이 높아졌어요. 이 비판.
0: 이게 네. 실제로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대표가 부정선거나 얘기하고 있고
1: 아.
0: 이거는 반민주적이고 뭐 실제로 또 너무나 선관위를 잘하는 행안위 의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부정선거라고 나온 거는 실제로 그들이 너무나 무능하기 때문에 생겼던 부실 이런 것들이 부정선거로 비춰질 수 있는 거다. 실제로 선관위가 저희는 아주 무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네.
0: 부정선거를 조작할 정도로 똑똑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거기서 우리 의총에서.
1: 예.
0: 그런데 이제 장동영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제가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거기 2030들이 모여서 참정권을 자기 참정권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고 있다. 지금 참정권이 지금 훼손됐고 실제로 자기의 주권들이 없어졌을 때 그거의 외침으로 부실선거 부정선거라는 키워드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 목소리, 2030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하는 얘기지 실제로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나는 부정선거에 옹호를 하는 그런 형태로 얘기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하세요.
1: 아, 그렇군요.
0: 왜냐하면 그들이 부정선거, 부실선거는 뭔지 모른다. 다만 그들이 외치고 있는 거는 나의 참정권을 돌려달라는 거다. 그거에 대한 목소리의 대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그 표현은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냥 이 부분은 전면 재선거가 아니라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재선거를 우리는 요구하는 의미로 소청을 한 거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예. 내부에서.
1: 어제 네. 의총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 얘기는 없었다라고 언론들이
0: 맞습니다.
1: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동훈 의원의 발언도 그렇고요. 또 국힘의 네. 공보 모임인 미래혁신 포럼에 가입한다, 참여한다. 이게 또 보도가 나오고 해서 당내 분위기가 네. 어떤지 궁금합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0: 지금 이상하게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1: 네.
0: 어제도 뭐 전혀 안 나왔고. 그런데 이제 뭐 의원이니까 당연히 뭐 포럼에 참석할 수도 있고 저희 뭐 만나면 본회의나 이런 거 만나면 반갑게 다 지금 얘기를 하는 분위기이긴 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본인 스스로를 보수의 자산이라고 얘기 전략 자산이라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약간 좀 뭐랄까 남이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지금 저희가 한동훈 그 의원에 대한 얘기들이 안 나오는 게 지금 선거 후에 내부 문제들이 너무나 산적돼 있습니다. 실제로 의원들 자체도 이번에 뭐 선관위에 대한 그 부실 선거 때문에 국조나 소청뿐만 아니라 국조나 특검
1: 네.
0: 이런 거 요청에 대한 목소리도 저희가 많고요.
1: 네네.
0: 지금 또 국무총리 청문회도 원내에서 지금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상임위 구성. 지금 상임위 구성이 민주당하고 저희하고 지금 법사위나 경제 관련된 상임위에 대한 거의 갈 수 없는 평행선을 지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긋고 있고요. 또 이거와 관련돼서 상임위원장의 또 의원들의 이슈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 아마 지금 내부 문제들로 의원들이 제일 지금 중점을 두고 하고 있어서 오히려 원 외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별 얘기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당내 현안이 산적한 관계로 아직까지 복당에 대한 얘기까지 뭐 본격적으로
0: 네.
1: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 네, 이렇게
0: 네,
1: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자, 어제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특검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0: 네.
1: 9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0: 네.
1: 요 형량이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되면 뭐 물론 1심이긴 합니다만은 서울시장직 상실 가능성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이 재판의 결과 1심 구형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0: 저는 지금 이게 이제 검사의 주장이고 이제 1심 선고가 아닌 구형의 단계이긴 한데
1: 네.
0: 좀 1년 6개월 좀 세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쟁점은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 대납 지시를 했냐 안 했냐의 여부거든요. 그런데
1: 네.
0: 지금 오세훈 시장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여론조사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또 후원자가 낸 돈은 본인과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1: 네.
0: 이게 저는 좀 아쉬운 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저는 논란을 만들었다. 그것도 정치적 논란이 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저는 이 부분이 좀 왜곡된 부분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그 냉정한 판단으로 저희가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당에서는 무죄 판결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예. 지금 그 선거 후에 여론조사 결과들 나올 때마다 선거 전과 굉장히 네.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나온 여론조사 보면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취임 이후 지금 만 1년 지났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네네. 부정

0: 없어서 아마도 저희 반사이익으로 저희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네.
0: 결국은 뭐 이게 일시적인 결집이 돼서는 저희 당에서는 결집이 돼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분명한 거는
1: 네.
0: 국민의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대통령도 그 얘기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 국민의 경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도 안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거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의 네임덕이 오히려 빨리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물론 우리 당이
1: 네.
0: 좀 내용을 좀 잠재우고
1: 예, 예.
0: 좀 더 강경하게 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을 좀 높이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좀 대변할 수 있고
1: 네.
0: 또 이번에 선거 부실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검을 꼭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뭐 검경 합동수사본부 갖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1: 네네.
0: 그렇게 특검 잘하는 그렇게 예전 것까지 다 뒤져서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 특검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루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8시 전격 인터뷰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현수님의 사연 만나볼까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떠나기까지 걱정이 많았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하니 편히 다녀올 수 있었어요. 넓은 차량에서 제주 돌담과 바다를 보며 허허허허 웃는 할아버지. 앞으로 할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더 자주 듣고 싶어졌어요. 그럴 수 있겠죠?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2: 58분 날씨.
3: 오늘 아침 기온 대부분 20도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습해졌다고 밤새 느낀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열대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어제만큼 높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낮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30도 이상, 일부 경북 내륙은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올라서 덥겠습니다. 서울 대구는 오늘 32도까지 오르겠고 세종 대전이 31, 광주 30, 강릉 29, 부산 28도, 제주 26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2도 분포가 예상되고요. 어제부터

0: 지금 계속 경북 경산과 예천, 대구 군위군에 올 첫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 속에 그래도 토요일쯤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어서 이 때이른 더위가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청과 전북 경북에, 오후에는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과 남부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어제처럼 오늘도 오후에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높게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흐리고 금요일인 내일 제주와 전남, 경남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대부분의 경북은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토요일은 전국에 비가 오면서 낮에 더위가 주춤할 텐데 남부와 제주에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5도입니다. 최영우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채널 본격 인터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민주당 박주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오랜만입니다.
0: 네. 선거 후에 처음으로 뵙네요. 네.
1: 그래요. 네.
0: 지금 순방을 갔다 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환영 행사에 당대표와 국무총리가 같이 간다고 저희가 막 기사를 아주 가치를 높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출국 장에 정청래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가 갖고 정말 기사를 많이들 썼거든요. 네. 오늘 이 두 분이 귀국 환영 행사에 같이 감으로써 갈등설이 조금 줄어들 여지가 생길까요? 어떻게 보세요?
1: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전당대회가 계속되기 때문에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줄어들 일은 없지만은 대통령께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공항에 나오게 결정한 것은 아주 잘한 거죠.
0: 예.
1: 대통령실에서 당의 갈등을 조장할 필요는 없잖아요.
0: 예.
1: 그래서 잘한 결정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0: 당정총을 두루 다 경험을 하셔서 옛날 얘기지만 이미 벌써 9일 날 나가셨으니까 그 출국장에 당대표를 오지 않도록 여러 당 사정도 여러 가지 뭐 일도 많고 해서 조율했다. 이 말이 기사로 나왔을 때 그럴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1: 그걸 믿은 국민이 없죠. 그걸 믿는 국민이 없죠.
0: 네.
1: 왜냐하면은 예. 의전을 간소화했다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외국 순방 때 환송은 당대표가 환영은 국무총리가 했는데 그러면 의전 간소화했으면 환송할 때 김민석 총리도 안 나와야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구색한 설명이고 어떻게 네. 됐든 그러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대통령의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전달됐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니에요?
0: 대통령의 의사가 전달된 거다.
1: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네네. 바로 지금 요새 의원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계세요.
1: 저 비판한 것은 아니고.
0: 아닌가요? 네. 비판이 아니면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 맞는 건가요?
1: 글쎄 정치의 순리죠.
0: 순리.
1: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1년 갓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너무나 잘하셔가지고 정치는 100%가 없는데 60% 이상 70%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잘한다. 그리고 2년으로 딱 꺾어지면서 앞으로 향후 2년

0: 2년간 선거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고 실제로 주가는 뭐 9천 선에 가깝고
1: 네.
0: 반도체는 잘 된다 하지만은 서민 경제 농어촌은 아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선거가 없는 이때 국민 분열이 덜 되는 이때 대통령께서는 서민 경제나 내란 청산 그리고 3대 개혁을 완수할 골든 타임인데 이걸 전당대회로 망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제해라 하는 거죠.
1: 네.
0: 거기다가 지금 여론조사가 데드크로스가 즉 네. 부정평가가 이재명 대통령 훨씬 넘잖아요. 또 당 지지도도 내란당 국민의힘한테 뒤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한테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해도 당대표가 져야 됩니다. 그럼 대통령이 잘했는데 당이 잘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물러가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1: 그래서 순리라고 말씀을 하신
0: 그렇죠.
1: 거군요.
0: 네.
1: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 모든 책임을 당대표로서 지고 당대표직도 물러나고 연임도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의원님 생각이십니까?
0: 당시 저는 그리고 나 같으면은 연임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야 정청래 대표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 네.
0: 지금 상황은 정청래 대표는 죽어도 나갈 것 같아요.
1: 아.
0: 그런다 하면은 제가 광주 시민단체 대표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져보니까
1: 예.
0: 인위적으로 누구 당대표 나오지 말라 하는 것은 또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나오면은 국민과 당원이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1: 네. 지금 이 말씀을 선거 후에 하시면서 당원들로부터 문자 많이 받으신다면서요?
0: 친척들한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또 일부는
1: 네.
0: 저보다 친척이래요. 저는
1: 네.
0: 이 나이에 제 군번이 친명 친척 따질 나이가 아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저는 당이 진짜 이재명 대표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서 대통령이 성공해야 현 정권이 성공해야 총선도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된다. 우리 이재명 정부의 최대의 개혁 최대의 혁신은 정권 재창출이다. 저는 그것을 늘 주장하고요.
1: 네네.
0: 또 김대중 대통령 5년간 모시면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만이 성공했고 정권 재창출해서 노무현 정권이 탄생했지 않느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조기에 과열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내에서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뭐 강두구 의원이라든가 뭐 이기현 의원이라든가 사퇴해라. 연임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청래 대표 쪽의 움직임도 움직이지만은 분명히 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 메시지로 예,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도전을 하지 말고 또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당대표도 빨리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 언론에서 또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갈등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라기보다 갈등이요. 이런 상황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가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의원님도. 그러면 8월 17일까지 한 두 달 남았는데요. 이게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고 이러면은 골든타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정부의 성공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골든타임이 이게 당에서는 오히려 시간을 다 허비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의원님도 그걸 우려하시는 거죠?
0: 당연하죠.
1: 예.
0: 그걸 우려하기 때문에 예. 얘기하는데 강덕구 최고위원이나
1: 예.
0: 이기현 의원.

0: 아니 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도 꼭 갈등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건강한 민주당의 민주정당의 한 모습이다.
1: 네.
0: 대표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원필층 친청계에서는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린 나간다 하는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도도처처에서 분열의 모습이 노정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당원들이 불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1: 그러니까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당원들이 걱정한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당내 일도 많지만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지금도 그 송파구 개표소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분열의 모양새로 비춰질까 우려되십니까? 지금 의원님 생각에는요.
0: 사실 네. 선관위의 그런 뻘짓에 대해서는 진짜 분노가 치밀어요. 이번에 모든 것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쳐져야 돼요. 개헌을 해서라도 선관위가 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바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금 합동수사본부에서나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1: 네.
0: 국정조사특위를 출범시키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밝혀내지 않으면은 앞으로 국민들의 참정권 계속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구실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변명이 아니라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1: 네.
0: 대통령의 권한 밖에 있어요. 그런데 중앙선관위 문제 때문에 지금 부정평가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압도적으로 중앙선관위 문제고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지지도가 떨어진 것도 중앙선관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그러한 촉구를 하는 거지 저는 부정평가와 지지하지 않는다로 보지 않고 이건 개선해라.
1: 네,
0: 개선해라. 이건 제 고쳐나갈 거고요.
1: 네네.
0: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노무현 재단 말씀을 하는 것은 저도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
1: 네.
0: 참 어려운 얘기지만은
1: 네.
0: 그 좋았고 국민적 존경을 받던 노무현 재단에서도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쩐지 민주당이 그러한 것으로 도도처처해서 그러지 않냐
1: 네.
0: 이런 것을 저는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 네. 지금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총리가 지금 호남 행보 사흘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영길 위원하고 또 나란히 전남 광주 당선인 워크숍에 가서 벌써 김송연합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을 하던데 의원님 보시기에 두 분이 연합해서 전당대회 때 힘을 좀 합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0: 제가 송영길 의원도 두 차례 만났고 또 김민석 총리도 두 차례 만났지만은 그분들은 연합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예. 함께 간 게 아니라
1: 네.
0: 거기서 우연히 만났겠죠.
1: 예.
0: 그런 그 저도 또 그 송영길 대표가 저랑 만난 그날 오후에 전남 간다고
1: 네.
0: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나는 안 간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거지 아마 김성연합은 이루어질 것 같아요.
1: 이번 전당대회부터 1인 1표제 당원 1인 1표제로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습니까?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요. 예전 선거하고 뭐가 많이 달라질까요? 당 바깥에 있는 이런 문외한으로서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0: 옛날에는 대의원들이 있었으니까 취약 지역에는 당원들이 대의원 숫자보다 더 부족한 김대중 민주당 총재 시절 때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 지역에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1: 네, 네.
0: 호남과 수도권은 당원이 많지만은 뭐 강원, 영남 지역에는 당원이 적기 때문에
1: 네.
0: 대의원제로 이렇게 보전을 해 줬는데 그걸 이제 당원들이 많이 그러한 지역도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수도권 호남보다는 적기 때문에 저도 1인 1표제를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역에 보전을 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도 당헌 당규에 보전하게 돼 있을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안 했고 특히 지금 2030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지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들에게도
1: 예.
0: 보전을 해 주자. 그리고 이제 전현희 의원 같은 분은 서울도 강남 3구에서 우리가 항상 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다면은 거기를 포기해서는 서울시장 서울선거에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역을 보전하자.
1: 네.
0: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은 저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 1표제를 찬성하고
1: 네.
0: 단 그러한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보전을 시키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이제 민주당에서도 하게 돼서 의원님도 의원총회 참석
0: 그렇죠.
1: 하시죠? 네. 네. 뭐 지금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도 있고 투표용지 부족도 있고 지방선거 평가도 있고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이 의원님께서 의원총회에서 오늘 뭐 어떤 메시지 좀 얘기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0: 저는 가급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지 않고 듣는 건데
1: 네.
0: 오늘은 이제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렸는데
1: 예예.
0: 1시 반에 소집됐더라고요.
1: 예예.
0: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표결을 하지 않을까
1: 네네.
0: 이렇게 봅니다.
1: 어제 민주당 의원님들 몇 분이 그 송파구 개표소 시위 현장에 갔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오래 있지 못하고 바로 현장을 떠나셨어요. 거기 참가자들 중에서 또 일부 좀 거칠게 나오신 분들의 모습이 영상으로도 비춰지고 했는데 이 시위하시는 분들하고 그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도 그다지 이렇게 설득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여당이잖아요. 집권 여당.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0: 시위대 자체가
1: 예.
0: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1: 네.
0: 소위 말하는 주체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 우리 펜싱 선수들이 가서 장비 가져오겠다 하는 것도 한 사람이 막아가지고 소위 가면서 펜싱 칼을 자기 거 가져가지 않고 남한테 빌려가지고 국제대회 나갔잖아요. 이것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경찰도 그렇게 개인별이고 어떤 주체가 없기 때문에 서로 막 비난하고 엇갈린단 말이에요.
1: 예, 예.
0: 그렇지만은 공권력이 있는데 저렇게 한없이 방기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경찰이 공권력을 집행해서라도 당당하게 해산시켜야 된다.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경찰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제 국조계획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면 다음 주부터 이제 국정조사가 시작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한 45일 지금 기간을 설정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때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0: 지금 현재 합동수사본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해서 지금 활발하게 조사가 되고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병행해서 모든 것을 다 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은 그 선관위원장이 해외 나갈 때마다 부인과 함께 갔다.
1: 네.
0: 물론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선관위 하는 일을 저렇게 뻘짓하면서 챙길 것만 챙겼느냐 이것을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파헤쳐서 진짜 선관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선관위를 설립한다. 이런 목표로 나가야 국민이 신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야당에서는 검경 합수본 수사 신뢰하기 힘들다. 특검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 국정조사와 특검 가지고 얘기하다가 국정조사로 합의했잖아요.
1: 네. 네. 그래도 국정조사 기간에 특검도 계속 주장을 굽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을 인터뷰해보면 대부분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특검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국정조사 해보고.
1: 네.
0: 거기에서 미진하면은 국민들 요구를 잘 봐야죠. 아무튼 선관위는 국민들이 납득해야 돼.
1: 네.
0: 이 정도면 됐다 할 때까지 개혁해 나가야 되는데 만약 국정조사나 합수본이 미진하다고 하면은 특검해야죠.
1: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선거 소청을 당 차원에서는 7곳 그리고 후보자들이 4곳에서 11곳을 지금 소청을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국민의힘이 선거 소청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찬성하시는 입장이십니까?
0: 장동익 대표는 재선거를 주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자기 임기 연장하려고 책임만 지려고 그렇게 한다 그거예요. 물론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안 되지만은 판사 출신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은 재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선거의 필요성은 예를 들면은 5천 표를 투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면은 그 5천 표가 당락에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당락에 영향을 주면은 재선거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투표용지가 문제된 곳에 당락에 영향을 주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합수부에서 조사하고 국정조사에서 얘기를 해야지
1: 네네.
0: 무조건 재선거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어제 명태균 관계로 1년 6개월 구형받았잖아요.
1: 네.
0: 선거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네. 정치자금법 위반.
1: 예.
0: 그래서 아 장동혁 대표가 바라는 재선거가 곧 오겠구나 하고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 뭐 명태균 씨가 상경에서 인터뷰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1: 네네.
0: 아마 재선거에 대해서는 네. 국민 여론도 거의 반에 가깝더라고요.
1: 네네. 네,
0: 그렇지만은 그건 법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1: 여러 해석이 있었는데 앞서 제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를 했을 때 장동혁 대표가 이제 재선거를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선거 소청이라든가 법원 소송이라든가 이런 모든 단계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필요했을 때 어떤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재선거의 어떤 요건이 갖춰졌을 때를 생각해서 한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0: 아 그것은
1: 거치 문제랑 연결해서들
0: 그렇죠.
1: 많이들 하시잖아요.
0: 그만큼 연장하자는 것 아니에요.
1: 네네. 어?
0: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만약 송파구에서
1: 네.
0: 투표를 못하신 분이 39분인가로 보도되더라고요.
1: 네.
0: 그분들이 투표를 해서 당락에 영향을 주느냐. 즉 39표 미만 차이로 당선된 분이 있다 하면은 사법부에서 아마 그건 재선거로 해석할 거예요. 판결할 거예요.
1: 네네.
0: 그렇지만은 39표 때문에 그것은 안 되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1: 네. 국조특위위원장을 5선의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았습니다. 잘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0: 내란 세력이 그걸 맡으면은 잘 할지 모르겠어요. 윤석열이 맡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1: 부정적이시네요.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아직도 내란당이고 내란 청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1: 네네.
0: 저렇게 어두운 거예요.
1: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지금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의원님께서 어제 이제 보도가 다 나왔는데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해외 출장 때마다 부인과 같이 동행을 했는데 공개된 또 출장 보고서에는 공개를 또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오부유인이시잖아요. 이 선관위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좀 납득이 좀 안 돼.
0: 조금 납득이 아니라 예. 그분이 존경받는 대법관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재판할 때 자기는 함께 가고 다른 공직자들이 그러한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판결했겠어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물론 네. 부인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곳도 있겠죠. 국제회의의 국제관계상.
1: 네네. 네네.
0: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함께 갔다고 하면은 최소한 자기 부인의 경비는 자기가 부담했다고 하면은 별 문제예요. 아무 소리 없는 거 보면은 그게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네. 아까 개헌까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선거개혁 TF, 그리고 선거특위까지 만들어서 이번에 확실하게 선관위를 바꾸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데 개헌을 한다면요. 원래 선거 전에도 개헌 얘기 있었는데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서 결국은 진행 못되고 끝났는데.
0: 그 선관위 개헌 문제는 네.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1: 의지의 표현이요. 예,
0: 거기까지도 네네. 만약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지.
1: 네네.
0: 지금 그러면 네. 개헌이 안 되고 있는데 선관위 덮어놓을 거냐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아,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선거 때 지금 아쉽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아쉽게 의석을 가져오지 못한 경기 평택을요. 조국 대표가 지금 혁신당 대표에서도 이제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이 선거 연대가 거부된 상황에서 범민주 진영이 패배했다. 그리고 본인의 부족과 부덕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범민주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강화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래 합당 얘기가 선거 전에도 있었다가 지금 잠시 멈춰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합당 논의 어떻게 될까요?
0: 지금 현재
1: 네.
0: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이러한 문제가 논의돼서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8월 전당대회 후
1: 네.
0: 새 지도부가 국민과 함께 당원들과
1: 네.
0: 함께
1: 네.
0: 할 문제고요.
1: 네.
0: 저는 조국 대표가 왜 그런 성명을 냈는지 이해가 안 돼요.
1: 이해가 안 되죠.
0: 진보 세력의 연대는 자기가 깼어요. 당일 오전 10시에 나는 평택으로 간다라는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양당 사무총장이 선거 연대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약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평택을 딱 선택했어요. 그리고 진보 연대 거기는 이미 김재현 진보당 대표가 가 있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저건 트러블 메이커다. 그러나 우리가 진보 세력은 항상 연합 연대하고 통합해야 승리하지. 절대 분열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 통합 단일화하자. 계속했을 때 다 안 됐잖아요. 자, 단일화한 울산 시장은 성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보 세력은 항상
1: 네.
0: 연합 연대 통합하지 않으면은 보수 세력한테 수적으로
1: 네.
0: 진영 논리로 지역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한 조국 대표 자기가 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거 중간에 그랬잖아요. 패배한다. 그러니까

0: 조국 대표의 미래와 진보당을 위해서 다 사퇴를 안 했잖아요.
1: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2: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3: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4: 정치
5: 전격시사
4: 뉴스
5: 전격시사
4: 인터뷰
5: 전격시사
4: 주식
5: 전격시사
4: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5: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4: 와,

0: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 지금 신임 케빈 워시 의장 체제에서 처음 열린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할 걸로 예상하셨어요?
1: 예, 동결할 것은 뭐 시장에서 기정사실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뭐 관건은 얼마나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냐였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충분히 매파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케빈 워시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하다. 뭐 또 조금 더 뭐랄까요?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소나기에서 좌지우지 될 만한 인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이번에 오늘 내놓은 걸 보면 상당히 매파적이었고 상당히 뭔가 행정부와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또 한편에서 외신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 현지에서 뭐 그 정도면 용인할 수 있어 뭐 동결할 수도 있지 또 이런 반응을 내놨다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1: 예, 사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당연히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케빈 워시 의장 같은 경우도 처음 임명되기 전에야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에 협조할 뜻을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임명된 다음에는 미 연준 의장은 임기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기가 이제 보장이 돼 있으니까 임명된 다음에는 미 연준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게 완전 고용하고 물가 안정인데 이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서 이런 식으로 매파적으로 현 미국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누가 연준 의장이 되더라도 매파적인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왕 이렇게 된 거를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에서도 이제 와서 해임할 방법도 없으니까 뭐 본인도 예상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네, 스타일이 덜 망가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0: 네. 네. 지금 미국도 물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동결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기사에 따르면 점도표상 올해 말 기준금리 예측치 중간값이 3.8%라고 나왔고요. 지난 3월 때를 보니까 그때 중간값이 3.4%였거든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인상할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1: 예, 충분히 1회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점도표가 발표가 되면 뭐 청취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그 점도표 문서의 첫 번째 표입니다. 테이블 1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 지표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실업률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PC 인플레이션 그리고 페더럴 펀드 레이트

0: 프로젝션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업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그리고 그 기준금리 이걸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고 하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실업률 같은 경우는 롱어런 장기가 4.2%라는 것이 결국은 미 연준에서 정책 목표 중에 하나인 완전 고용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 네네네.
0: 이번에 이 전망 올해 전망이 4.3%예요. 그래서 4.2%보다는 약간 높죠. 약간 높은데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1: 네네네.
0: 반면에 물가 안정 목표는 인플레이션 레이트 2%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예상이 3.6%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는 3.8%거든요.
1: 네네네.
0: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상황이니까 완전 고용보다는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둬야 되고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1: 네. 네,
0: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이 프로젝션, Federal Fund Rate 프로젝션을 보면 3.8%로 돼 있는데 현재 기준금리가 3.5에서 3.75%입니다. 이 안에 3.8이 안 들어가 있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한 번 더 0.25%포인트 올리면 이제 3.75에서 3.8이니까
1: 네네.
0: 이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1회 인상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물가 안정 목표가 달성이 되면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라는 것은 여기 역시 보면 롱거런이라고 나온 이 장기 기준금리 수준이 나와 있는데 그게 3.1%입니다. 예, 3.1% 근처에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유지가 될 것이다.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2%대고 실업률도 4.2% 근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아주 잘 이해가 됐고요. 이게 지금 그 케빈 워시 의장이 오늘 회견에서 좀 보면은 앞으로 지금 성명서에서 정책 방향에 대한 문구를 오늘 정책 방향에 대한 문구를 성명서에서 뺀 것도 눈에가 띄고. 점도표 얘기도 상당히 이렇게 소극적으로
0: 예.
1: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예.
1: 원래 이분이 이런 스타일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메시지로 저희가 읽어야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점도표를 제시하는 거 이거를 예. 갖다가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합니다.
1: 네네.
0: 그래서 미래에 앞으로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얘기를 해서 시장에 이제 충격을 줄여주고 그 얘기해 주는 거. 점도표 자체만으로도 벌써 일정 부분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보면 국채금리가 미리 요동을 치고 이렇게
1: 네.
0: 하지 않습니까?
1: 네. 네네.
0: 그런데 사실 경제학에서 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것은 정상적인 통화정책 수단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해서 물가지수라든지 실업률 뭐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용을 해왔던 비표준적인 통화정책 방법론이었습니다. 원래는.
1: 예. 네.
0: 그래서 과거에 뭐 기준금리를 거의 0% 가까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던 시절에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거라도 써보자라고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1: 네.
0: 지금은 기준금리가 충분히 높은 수준이고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려서 물가와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사용 해서 오히려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시장에 혼란을 주고 중앙은행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는 굳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쓰지 않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상당히 많고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임 연준 의장이 네네.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자기는 반대한다라고
1: 네.
0: 주장하는 것도 그런 논리에서 봤을 때는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해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그 이후에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어제 신현성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고물가 위험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미국도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라는 것도 크게 오른 걸로 봐서는
0: 예.
1: 미국의 물가 상승도 최소 올해 말까지 내년까지도 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0: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뭐 미 연준에서 발표한 점도표만 봐도 3.6%, 내년에는 2.3%가 될 거라고 하니까 상당히 물가 안정 목표로 근접해 가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1: 네.
0: 그래서 올해까지는 고물가 3%대 고물가가 불가피하다. 미국도 이렇게 보고 한국 역시 신현송 총재가 올해 하반기까지 3%대 물가 상승률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당장 지금 뭐 미국과 이란이 전 전쟁을 끝내고 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푼다 할지라도 그동안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돼서 그 안쪽에 페르시아만에 있는 산유국들이 수출길이 막히니까 원유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줄였던 원유 생산을 다시 늘리려면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0: 재투자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전쟁 이전 수준의 국제유가죠.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한 64달러 정도, 60달러 중반대까지 네. 국제유가가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1: 아.
0: 네,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동안에 올라갔던 국제유가가 공업제품 가격을 끌어올렸고 그다음에 공업제품 가격이 올려지니까 당연히 임금 인상 요구도 나오고 이래서 서비스 물가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런 2차 파급 효과까지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서 당장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린다고 해도 물가 상승률이 올해 안에 낮아지기는 어렵다. 이 점을 뭐 양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이미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1: 네.
0: 보면 되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오늘 지금 오전에 이제 아침에 공개된 양해각서 내용 중에 이란은 60일 동안만 수수료 부과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의 양방향 자유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간 통행은 회복될 거다. 그리고 이란은 30일 이내에 뭐 기대 제거 등등 하겠다 했는데 여기요. 이란은 60일 동안만 수수료 부과 없이 이 대목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이 예. 말은 뒤집으면 60일 후에는 지금 통학료가 아니고 뭐 서비스료라는 예. 표현으로 얘기하던데 이거를 지금 부과하겠다는 걸로 읽히거든요.
0: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번에 예. MOU가 공개가 될 당시에 저도 가장 관심을 갖고 봤던 부분이 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과연 통학료를 이란이 부과하는 게 아니냐 이게 걱정이 되니까 이 부분을 봤는데
1: 네네.
0: 실제로 우려하던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 네.
0: 안전한 통항은 60일 동안 통행료 없이 60일 동안만 보장한다는 조항만 있고 나머지 얘기는 없는데 실제로 이란에서 실권자 중에 한 명인 갈리바프 의장이 직접 이란이 서비스 비용을 부과할 것이다. 6개월 뒤에는 이렇게
1: 네.
0: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나라 입장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1: 네네.
0: 뭐 안전하게 그 수수료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수입해 왔었는데
1: 네네.
0: 뜬금없이 이란을 미국에서 공격하는 바람에 이제는 수수료를 낼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국제유가까지 올라가고
1: 네.
0: 그러니까 이것은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아무래도 서비스료라는 이름으로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유가에도 반영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0: 예, 당연히 두바이유를 우리가 수입해 오기 때문에 그 두바이유 가격에 서비스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것은
1: 네.
0: 국내 석유 제품 그러니까 휘발유 등유 경유 가격 상승을 시키는 요인이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뭐 나프타 가격 올라가니까 뭐 포장지 가격 올라가서 농산물 가격도 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서비스 물가 상승하고 이런 연쇄적인 효과로 뭐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 좋아진 상황이죠.
1: 물가를 자극하는 큰 요인이 하나 또 생긴 셈이네요.
0: 예,
1: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또 하나는 오늘 양해각서 내용 중에 미국이 지역 파트너와 조율해 이란을 위한 최소 3천억 미국 달러 규모의 재건 경제 발전 계획을 개발할 것을 약속한다. 그런데
0: 예.
1: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말에 따르면 미국은 안 한다. 그런데
0: 예.
1: 지역 파트너 한다.
0: 예.
1: 그리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보면 거기에 한국도 들어가 있다. 이미
0: 예.
1: 이 3천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를 어디 어디가 할 건지도 대충 얘기가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0: 예.
1: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0: 예, 이것도 사실은 저희도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까지 특징은 보면 일단 자기들이 뭔가 사고를 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수습하는 비용은 동맹국들한테 떠넘기는 이런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란과의 전쟁을 했는데 이란 측에서는 이제 종전에 동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피해 보상을 받기 전에는. 그런데
1: 네.
0: 이 피해 보상금을 갖다 그럼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란 인근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 거기들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바람에 원유 수출길이 막혀서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1: 네, 네.
0: 그쪽들이 나눠서 분담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트럼프가 요구했던 그 우리 그 동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 한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수입해 왔기 때문에 그 비용을 너네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런 것들을 한국에도 전가시킬 것처럼 얘기를 한 거니까
1: 네네.
0: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거죠. 지금
1: 네.
0: 보면 수수료까지 내야 될 수도 있게 생긴 판인데
1: 네네.
0: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1: 네.
0: 일종의 오히려 미국이 항복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1: 네.
0: 이란 입장에서 수수료도 받을 수 있게 됐죠.
1: 네.
0: 그다음에 전쟁 재건 비용까지 미국에서 동맹국들을 쥐어짜가지고
1: 네.
0: 내주게 됐고 여러 그 동결돼 있던 자금부터 뭐 석유 수출길도 열어주겠다. 여러 경제 제재들을 다 풀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1: 네.
0: 핵무기 관련해가지고는 이전에 합의한 것보다 특별히 강해진 것도 없어.

0: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네네. 오히려 이 다급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항복문서 수준의 합의를 해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네.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최종안이 아니다 다시 깰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을 하는 이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지금 신현성 총재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안정 확진이 될 때까지 적극 대응하겠다. 이거 금리 인상을 그냥 기정사실화 한 거다라고들 얘기를 예. 하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0: 예, 저도 그렇게 보고요. 7월 달에 일단은 0.25%포인트 올라갈 거고요. 근데 올해 안에 최소 두 차례 올라갈 거고 내년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1회에서 최소 3.25%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기준금리가 이렇게 보는데 네.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기준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근데 중립금리가 지금 우리나라 2에서 3%로 추정되고 있어서 3%보다 높은 수준까지는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급격하게 올리면 경제에 충격이 크니까 점진적으로 올려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3.25%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2: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어제부터 일부 지역으로 첫 폭염주의보가 올해 발효됐는데요. 경북 경산, 예천, 대구 군위군입니다. 오늘도 이틀째 폭염주의보 계속돼 있고 당분간 내일까지는 기온이 대부분 30도 이상 낮에 오르겠고요. 일부 경북 내륙은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예상됩니다. 이번 때이른 더위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토요일에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대구 32, 세종대전 31, 광주 30, 강릉 29, 부산 28도 등으로 대부분 덥겠고요. 아침까지는 충청과 전북 경북에 오후에는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과 남부 내륙 일부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도 대부분 높거나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하늘이 흐려지겠고요. 금요일인 내일은 단오이기도 한데요. 제주와 전남 경남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대부분과 경북은 소나기가 또 오겠습니다. 토요일은 전국에 비가 오면서 낮에 더위가 주춤할 텐데요. 특히 이번 토요일 비는 남부지방과 제주에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7도까지 올랐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이슈를 정리하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도 교권 문제를 다룰 특수조직인 교권보호국, 이 보호국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교육의 사법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격돌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네, 얘기들이 오가고
3: 그렇습니다.
1: 있는 건가요?
3: 그래서 글로벌 TV쇼 1위를 이번 주에도 차지했고요. 포브스는 올해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인데 그래서 교원단체들도 이 교원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이 슬픔, 안타까움, 통쾌함 등 수많은 감정이 교차한다면서 대체적으로 교원단체들은 드라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반응이 그렇지 않고요. 또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도 교권 보호국 신설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고 예. 또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도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활동 침해라든지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대응에 관련돼서 국가 책임형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라고 이제 언급을 한 건데 다만 일각에서는 드라마에서처럼 물리력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이 드라마를 이제 정부가 허락한 폭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연 폭력적인 수단을 개입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라는 점은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이 교원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 11개 단체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 공동체 안에 신뢰 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했고요.
1: 네네.
3: 사실 드라마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굉장히 주도를 합니다. 이성민 씨가 맡은 역할인데 그렇지만 교육부는 부작용을 우려해서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교육청 자체 내에서의 어떤 논의는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서울시가 70세 이상 서울 시민들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3: 그렇습니다.
1: 오늘 24일 열리는 서울시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거라고요.
3: 네. 그래서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0: 지하철 무임 승차하고 계시죠. 근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교통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돼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되면 만 70세 이상에 해당하시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만 70세로 설정한 것은 최근에 이 노인 연령대를 어르신 연령대를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흐름을 이제 반영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네.
0: 연간 평균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는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일부를 지원할 것인지 전부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1: 네.
0: 대구시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 만 75세 이상 노인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2년 6개월 동안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611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모두 만 70세 이상 무료로 이제 점차 한 살씩 낮추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1: 네.
0: 무엇보다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보호자 없이 혼자 이동하는 비율이 32.5%에서 65%로 늘어났어요. 두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전통시장, 공원, 문화시설에 대해서 혼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거꾸로 승용차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했을 때 응답을 보면 10%에서 2%로 줄어들어가지고 자가용에 혹은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1: 네네.
0: 그러면 이제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있고 도로 혼잡 완화도 되고
1: 네네.
0: 환경오염 감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 주로 이용하신 시간대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때거든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 혼잡에 미치는 영향도 적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실제 대구 사례도 있었습니다.
1: 네. 자, 지금 서울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 봉쇄 시위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체육단체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공연계도 지금 문제인데요.
1: 네.
0: 사실 이 안에는 핸드볼 경기장 안에 당구 댄스 스포츠, 산악, 또 셰파타크로, 수상 웨이크보드, 수중 핀수영, 우슈, 펜싱, 핸드볼 등 9개 회원 종목단체 사무실이 입지해 있습니다. 특히 댄스 스포츠와 산악, 셰파타크로나 이제 우슈, 펜싱, 핸드볼은 2020년 아이치 나고의 아시안게임 참가 종목이에요. 당장 피해가 큰 건 펜싱입니다.
1: 네네.
0: 6월 18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아시아 펜싱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는데 펜싱 칼 등을 반출하지 못해서 개인 장비를 급히 빌려가지고 인도 현지로 떠난 상황이었고요.
1: 예.
0: 또 세계 핀수영 선수권 대회도 22일 날 이게 열리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선수만이 아니고 해외 선수단이 입국을 했는데 이게 행정 업무가 안 되니까 비자 발급 협조와 대회 운영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해외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래서
1: 네.
0: 대한체육회가 법적 대응 검토하겠다. 지금 6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있다라고 밝혔고
1: 네, 네.
0: 이 공연업계도 파장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실내 경기장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이제 겸업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 서울 파크뮤직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변경을 한 그런 상황인데 이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또 6월 7일, 6일 열린 위버스콘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포기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또 다른 행사장도 여러 개가 또 앞으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연기가 되면은 사실은 수일 전부터 무대 설치와 장비 반입 리허설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추가 비용을 이제 드리는 것이고 연기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해결이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들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건
1: 네.
0: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찰은 체증 자료를 토대로 즉각 수사해서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어쨌든 이 선의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1: 네. 지난주에 이 전화를 해 주셨어요. 전해 주셨는데 이 6.25 전쟁을 바로 알리기 위해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 항미원조라는 그 중국 측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그 내용을 담은 포스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번엔 보니까 교수와 연수 탐방지 안에 이 기념관, 항미원조 기념관을 넣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0: 이게 이제 추가로 밝혀진 건데요.
1: 예.
0: 중국 단둥에는 항미원조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4박 5일 일정 해외 항일 유적지 탐방 연수 프로그램 안에 바로 이제 이 항미원조 프로그램 방문 차원에서 항미원조 기념관을 방문하는 건데 애초 의도는 중국의 왜곡된 주장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기획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부족했던 그런 상황이 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이런 프로그램들이 면밀한 검증 없이 이루어졌느냐. 지금 현재 전쟁

0: 그런 어떤 사례였습니다.
1: 네, 내일 우리 축구대표팀과 멕시코 경기가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요? 수업 시간에 월드컵 경기를 보여준 교사를 놓고 학교에서 학교 측에서 이제 일종의 징계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학생이 또 학교장을 비판하는 성명문을 공개하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0: 그래서 드라마 참교육의 나화진 감독과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 사실 이제 그 네.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한국과 체코전 경기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한 그 학생회 부회장이 학교 측에서 이 월드컵 경기를 보여준 교사들을 색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위협적으로 통제하는 모습 과연 올바른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이제 게시물을 올렸는데 학교 측에서는 좀 다른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색출이 아니라 수업 시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란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한 것이고 이 월드컵 경기 시청을 수업 시간 중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을 뿐이다. 그리고 교육 과정과 연계됐을 경우에 한해서 교사 학생 학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경기를 보여줬다. 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결보관 계획까지 마련된다면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시청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원칙을 내세웠는데요.
1: 네네.
0: 어쨌든 학습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기말고사를 이제 앞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예. 더구나 이제 고등학교에서의 어떤 시험은 또 다른 논쟁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논란 토론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월드컵보다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라든지 또 원칙을 지키려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경기 시청 여부를 넘어서서 학습권과 교육의 자율성 그리고 학생과 교사 관계의 어떤 그런 협의 문제들을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는지에 네. 대해서 또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1: 네. 오늘 문화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헌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6월 18일 목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아침 기온을 보면 대부분 20도를 넘기면서 좀 높은 편이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열대야는 아닙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분포를 보면 서울이 23도, 평년 이맘때보다 3.9도 기온이 높았습니다. 북창원이 23.6도로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서울, 대구 32도, 세종, 대전 31, 광주 30, 강릉 29, 부산 28도 등으로 대부분 덥겠습니다. 여전히 어제 이어 오늘도 이틀째 경북 경산과 예천, 대구 군위군에는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울도 어제 32.8도까지 올랐는데 오늘도 거의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덥겠고요. 일부 경북 내륙은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비가 오는 토요일에 대부분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청과 전북 경북에, 오후에는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과 남부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면서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도 오늘 높거나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흐려집니다. 내일은 제주와 전남, 경남에 비가 오고 중부지방 대부분과 경북은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토요일은 비가 올 텐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는 주말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0: 현재의 서울 기온 2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폐제시키한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현재 시각 17일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바가이 대변인은 협상팀들의 스위스 방문 일정은 유효하지만 스위스에서 별도의 서명식 행사는 개최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신임 케빈 워시 의장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이 현지 시간 17일 공개한 점도표상 올해 말 기준금리 예측치의 중간값은 3.8%로 지난 3월 회의 때 3.4%에서 상향됐습니다. 또 위원 18명 가운데 9명이 연말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해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럽 순방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계는 단단하고 영원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순방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에 올라 SNS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만찬을 함께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약 90분간 한반도의 평화와 한미 관계를 놓고 속 깊은 얘기를 나누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만찬 때 골프 약속에 이어 오찬 후에도 다시 골프 약속을 하셨다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단된 철거 작업이 오늘 새벽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6일까지 교각 3개를 차례로 철거하고 이후 전면 통제했던 고가차도 양쪽 도로 통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또 이르면 8월 초부터 고가차도 신설 공사에 착수합니다. 지방선거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하다가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30대 A씨가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하다가 자해를 시도해 오른팔 등을 다쳤습니다. A씨는 경찰 기동대에 의해 제압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옥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어제 6차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를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해왔고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은 사무총장이 전결 처리했다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전달보다 0.08% 오르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매매 가격 상승률은 서울 전역에서 3.2%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 가격 지수도 한 달 전보다 1.14% 올랐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5% 상승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대형 원자력발전소 두 기를 새로 지을 후보지로 경북 영덕을, 소형 모듈 원전 SMR 한 기를 지을 후보지로 부산 기장을 정했습니다. 한수원 등은 2031년 신규 원전 착공에 들어가 SMR 한 기는 2035년에, 대형 원전 두 기는 각각 2037년과 2038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애틀랜타전에서 시즌 4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정후는 오늘 애틀랜타와의 원정 경기 5회 세 번째 타석에서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1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정후는 시즌 타율을 3할 3푼 1리로 유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도